0: 아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N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SN은 공식이니까 초록색으로 제가 한번 더 써보자면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n번째 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에 의해서 a1 더하기 n-1의 d였잖아요. 그래서 고식도 한번 써보면 아 얘는 2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까지 한번더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a1을 알아요. 2a1은 반드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 7d가 된다. 여기 2a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d를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SN식을 한번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SN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절대값 SN은 2분의 NA. n-1d랑 -7d랑 합쳐주면은 얘는 괄호 열고 n-8d가 됩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절대값 sn을요,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s4를 봐야 돼요. 근데 s4는 절대값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4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여기 앞에 2, 마이너스 7D에다가 3D를 더하는 거니까 3D 더하면 마이너스 4D에서 마이너스 8D가 됩니다. 마이너스 8D.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절대값 속이 0 되는 거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요거 0 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n이 8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D가 이미 뭐라고요? 공차 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음수라는 전제 하에, 그럼 절대값 속이 0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 n이 8이 될 때가 기준이구나라는 겁니다. 기준점은 n이 8일 때. 그럼 이제 8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8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n이 일단 먼저 8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8보다 작잖아요, 여러분? 그럼 8보다 작은 수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은 음수가 돼요. 8보다 작아, 그럼 음수. 그럼 얘 음수, 곱하면 양수, n은 자연수니까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집니다. 그대로 벗겨져서 2분의 n에 n-8에 d, 마이너스 8d. 요걸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공차 d는요,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수는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n에 n-8에 마이너스 16.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n-4의 제곱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요. 우리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 값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이 1부터 7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8 이상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속이 분명히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가겠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간다. 네. 여기 마이너스 8d였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d로 나눌 거예요. d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d는 양수거든요. 양수로 나누게 되면 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n에 n-8이 16보다 커. 즉, 내가 이 부등식 계산하면 n제곱, 네. n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요거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얘도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n-4의 제곱, 그러면 44, 16이니까 빼기 32,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인수분해가 그렇게 예쁘게 되진 않지만 n-4가 어쨌건 얘가 자연수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루트 32보다는 크다. 거기다가 4까지 추가하면은 n은 4 더하기 루트 32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는 자연수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루트 32는 어떤 숫자예요? 5보다는 커. 루트 2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루트 36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4 더하기 루트 32라는 값은 9점 얼마 얼마가 되는 수예요. 그러면 자연수 n은 10부터 가는 거고 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쓰면 됩니까? 10을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7번에 해당하는 것의 정답은 10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쌤, 이거 사실은 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얘를 계산을 했을 때 n-4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2보다 작은 것도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추가를 하면 이거 자체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가 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음수니까 자연수 n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수 쪽에서는 지금 일부러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 문제를 풀때이 부등식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 이상인 범위에서 8부터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되죠. 8 대입하면 0이 16보다 크다 말이 안 돼. 9 대입하면 9 곱하기 1이 16보다 크다 말안 돼. 근데 10 대입하면 어때요? 10 곱하기 2, 20. 16보다 큰 자연수 n의 최소값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두고 8부터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아, 정답 10이구나. 이렇게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7번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27번의 핵심 아이디어는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자? 그냥 SN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적용을 하되 S8이 0이라는 거를 알면 2A1이 마이너스 7D여서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절대값 속 0으로 만들어주는 걸 기준으로 나누어서 푼다. 이것만 적용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등차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쭉 다뤄봤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수열이니까 그 부분을 일반항까지 꼭 복습을 하고 넘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할때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등비수열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업이들과 선생님 10번째 만남이고요. 자,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5회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자, 다음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한번 선생님 보도록 할게요.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첨단 기술의 상용화와 그다음 환경과 함께 공존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최근 기업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전옥스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 그다음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를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전옥스와 바이오매스 요거 체크. 자, 그리고 사내 홍보관에서는 가상현실 VR 이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물 유기체를 활용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있는 바이오매스입니다. 자, 여기 있는 바이오. 바이오가 우리가 생명체, 생물체 뭐 이런 거더라고 했어요. 그쵸? 얘를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변환을 통해서 친환경 엔진 연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바이오매스. 그래서 여기 있는 생물체, 그다음 생물체에서 나오는 유기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이오에탄올, 그다음 바이오디젤 이런 것들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런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생물 유기체를 활용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를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개발 중이다라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물 유기체를 활용한 에너지 기술 개발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여기는 전옥스야. 자, 그럼 이 산성비가 무엇이냐? 산성비.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항상 우리 오염 단원에서, 대기오염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pH, 수소, 이온 농도야. 자, 수소 이온 농도가 1부터 14까지 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 한다? 산성이 강하다.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알칼리성이야. 그쵸? 자, 그다음 중간이 7, 중성이다. 자, 이럴 때, 자, 여기 우리 이 시점 있잖아요. 이쪽. 이쪽. 5.6이라는 수치가 있어. 그래서 5.6 이하의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산성비라고 하는 거야, 산성비. 산성비. 자, 그럼 이런 산성비들이 왜 내려오는지. 자, 어떤 거냐면, 우리 대기 오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기 중에는 오염물질이 많아.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이런 거 배웠었어. 이렇게. 이거 뭐였죠? 질소 산화물이야. 질소야, 이게 질소. 그죠? 질소 산화물. 그 다음 또, 자, 이렇게 된 거. 얘는 황이잖아. 황산화물이야, 산화물. 그쵸? 이 산소와 반응하는 거.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들이 오염 물질이죠? 오염 물질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공부를 할때 우리가 주로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뭐 배기가스 뭐요 정도로 생각하자. 거기에 나오는 물질. 자, 그다음 황산화물은 공장의 매연. 이렇게 생각하자. 이랬어요. 근데 물론 공장의 매연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쵸? 자, 그다음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도 얘도 있고 얘도 다 있어. 이산화탄소도 있어. 근데 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더 편할 거다. 왜? 선생님이 스모그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오염 물질이 비가 내려. 자, 그럼 비는 수분이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과 반응을 해서 질산이 되고 황산이 되어서 내려져 있는 비, 내려져 오는 비, 그걸 우리가 산성비라고 합니다. 그럼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 뭐냐? 보통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질소 산화물. 자, 그다음 황산화물. 이게 바로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야. 그럼 이제 요건 무슨 말이냐? 그럼 전옥스는요? 자,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많아. 봐, 여기 요것만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약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녹스잖아, 녹스. 그래서 실제 이 녹스를 조금 적게 할수 있는 전옥스. 그래서 이걸 전옥스 기술이라 합니다. 그럼 질소 산화물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엔진이야. 그쵸? 전옥스 기술, 그다음 얘는 탈황 기술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많이 쓰이는 사례들 전옥스 기술이다. 얘는 탈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녹스니까 여기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현실의 이미지에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자, 현실에다가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거. 이거 뭔가 가상하니까 이게 답인 것 같지만, 이거와 증강현실은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거는 뭐냐면, 증강현실이야, 증강현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내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실이잖아. 내 현실 얼굴에, 여기에 뭐 동물 모양 같은 거, 이런 어플을 적용을 하면,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실이냐면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상현실은 뭐냐? 가상현실은 실제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그 환경을 가상현실이라는 거야. 두개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첨단 공업에서 이야기했어요. 아시겠죠? 자, 얘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11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인 몇 번일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다음은 땡땡 기업의 사업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업 계획서에 추진 배경도 있고, 사업 내용도 있고, 그리고 세부 계획에, 자, 요렇게 TFT를 운영했다. 그리고 여기 GR 인증을 받았다. 그 다음 기대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럼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다. 자, 책임 사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회사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한 명이냐, 합자냐, 자, 그다음 유한회사냐, 주식회사냐, 요런 것들입니다. 책임 사원. 그러면 쌤이랑 늘 같이 공부하는 거, 쌤이랑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는 무한 책임이야. 무한 책임. 그리고 얘는 유한 책임입니다. 유한 책임.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무한 책임이라는 거는 책임이 무한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회사가 잘못됐어. 그러면 내 책임이 무한히 내 재산이 담보가 잡히는 거야. 무한해. 자, 근데 얘는 유한이야. 있을 유, 있을 유야. 유한.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100만 원 투자했어. 내가 주식을 100만 원치만 샀어. 100만 원치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 사람, 선생님 주식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있어. 자, 그리고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 무한. 이거는 한명 회사야, 한명 회사. 자, 그리고 두 가지 다 이루어진 회사를 합자회사라 한다. 우리 이거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직에서도 나와요.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건 무슨 회사야? 얘는 한명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 제시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주가 있는 거는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조직하면 항상 나오는 거 TFT. 여기는 TFT 운영을 통해서 초기 시장진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쓸때 세부 계획이 TF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초기 시장의 진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구성한 조직을 우리는 TF팀이라고 합니다. 태스크 포스 팀이야.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는 프로젝트 조직이라 한다. 경영 지원 조직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볼게요. 취득 예정인 인증은 취득 예정인 어떤 거를, 자, 얘는 이제 이거 보세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제품 포장에 대해서 GR 인증을 취득해서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R은 뭐냐면 굿 리사이클드. 그래서 우수한 재활용, 이거야. 우수 재활용 품질 인증입니다. 자, 근데 볼게요.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된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이다. 나와 있죠?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과 14번 세트형 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오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기 오염. 이거를 주제로 한 수업에 학생들의 발표 장면이래요. 이랬을 때, 자, 13번. A와 C 학생들의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학생 A는 저는 최근 온실 효과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 그럼 뭐죠? 평균 기온. 얘가 따뜻해지는 거야. 온실 효과.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쵸? 지구 온난화. 자, 선생님 여기 밑에다 다시 써볼게요.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 현상에 얘는 이산화탄소,

원인, 이 주된 원인 물질이며, 이로 인해서 지구가 점차 사막화 되어 가고, 그 다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주요 원인. 자, 여기에 주요 원인이 사실은 뭐냐면, 온실가스야. 그쵸? 온실가스.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온실가스. 이거의 대표적인 물질들이 다 무엇이 있냐?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 이거는 메테인이야. 그래서, 자, 여기 봐봐. C로 이루어진 거. 대부분 탄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잘 보세요.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 거래 제도, 이런 것들도 나온다. 그럼 이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이거에 관련된 기후협약 쓰미라 또 같이 한번 봅시다. 뭐가 있죠? 기후가 자꾸 변화해.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이라 하는 거야. 그죠? 기후변화협약에 얘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니? 뭔가 또 필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 교토의정서였어요. 교토의정서. 근데 얘는 만료가 됐다. 그래서 요즘엔 뭐다? 파리협정.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시험 문제는 대부분 파리협정이 나와. 근데 옛날에 기출문제는 다 교토의정서야. 아시겠죠? 아, 그럼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협약들이 뭐다? 요세 가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학생, 이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주로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은 태양광선의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제협약을 통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존층이야. 지구가 있어. 자, 이 지구에 자, 이쪽에는 대류권이야. 그다음 여기 성층권. 여기 위에 오존층이 있는 거야. 오존층. 오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오존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 오존이요. 대류권. 우리 여기에서는 이 대기 상태에서는 대류권에서는 얘는 오염 물질이야. 오존이 오염 물질이어서 기억하시죠? 오염 물질입니다. 오염 물질인데 얘는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얘는 또 고마운 물질이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을 때 오존은 안 좋은 물질이야. 그쵸? 그래서 오존주의보 막 이런 것들 나타나잖아요. 근데 얘는 성층권에 올라가면 좋은 물질이 돼. 고마운 거. 뭘 고마냐? 나쁜 자외선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유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 흡수하고 막아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나쁜 자외선이 오면, 우리가 이걸 맞으면 피부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이렇게 생겨요. 피부암.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을 얘가 이 밀도가 낮아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파괴하는 물질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것들이 우리는 CFCS, 염화플루오리나 탄소, 그 다음 프레온가스, 할륨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협약들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야.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이 된다. 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CFCS, 염화플루오리나 탄소라고도 하고요. 프레온가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할륨가스. 요즘 들어 할륨가스 나와.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다. 자, 그 다음, 학생 C 한번 볼게요. 학생 C는요, 오존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오존층인. 지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게 바로 성층권에 있을 땐 지구를 지켜주는 거야. 우리한테 고마운 물질. 그런데, 지표면 부근에 오존은 LA형 스모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은 오염 물질인데, 자, 우리 주변에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처럼, 대기에 이 질소 상태가 얘가 고온에서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질소 산화물이 된다고 했어. 그쵸? 이런 질소 산화물. 자, 근데 얘는요, 또 얘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산소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얘와 얘가 또 반응을 하면 뭐가 된다? O3. 그래서 오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1차 오염 물질, 얘는 2차 오염 물질이 돼서 요런 것들.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빛을 많이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낮이 굉장히 긴 빛이 센 LA에서 이런 스모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LA형 스모그의 원인 물질은 바로 질소 산화물 오존 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대기오염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자, 요거를 전반적으로 봤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 학생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지구 온난화 지금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발표하고 있다? 아니면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B 학생이 발표한 대기 오염 현상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 학생은 오존층 파괴 원인 물질 CFC, SF, 프레온가스, 염화 플로리나 탄소, 활론가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었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틀린 보기가 된다. 자, 그다음 뒤로 볼게요. C 학생이 발표한 물질은 C 학생이 발표한 물질이 오존이었습니다. 오존은 1차 오염 물질이 아니고 뭐다? 2차다. 선생님 설명했잖아. 2차, 2차. 광학 반응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광학 반응을 통해서 다시 생겨나는 거야. 2차. 얘는 1차, 얘는 2차. 2차 오염 물질 오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기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볼게요. 할게요. 14번. 비학생의 발표 내용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야. 비학생 오존층 파괴. 자, 이건 뭐야?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이 된다. 4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했죠? 몬트리올 의정서. 그죠? 자, 그럼 여기는 바젤 협약이 뭔지 볼까요? 얘는요. 이제 알아야 돼. 폐기물에 관련된 협약이다. 파리 협정은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거야. 그죠? 람사르는 뭐다? 습지. 습지. 그다음 5번. 생물 다양성은 그막 굉장히 많은 멸종 위기의 생물들도 우리가 보호해주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은 4번이 되겠네요. 그 세태형 문항을 한 번에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다음은 체험학습 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체험학습은 이제 뭔가 진로 탐색과 진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어. A 기업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종이고요. B 기업은 게임을 개발하는 업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탐색 직업을 봤더니 반도체 엔지니어, 그 다음 게임 프로그래머, 기술. 기술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 기업의 특징을 봤더니 식스 시그마 활동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자, 식스 시그마 이겁니다. 식스 시그마 이렇게. 자, 시그마 척도. 자, 그다음 얘는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 연봉을 책정했다.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볼게요. A 기업은 제품 10만 개 중에서 3개에서 4개 이내의 불량률을 목표로 하는 품질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 식스 시그마가 뭐죠?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 식스 시그마는요. 자, 원래는 이렇게 시그마가 요런 단위를 쓰는 거야. 시그마 척도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인 측정 단위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 시그마부터 얘를 식스 시그마까지 갔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적합 분모기 90 적합한 거야. 99.99999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결점이라는 거야. 결점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합한 품목이 거의 99.999는 거의 100이잖아. 결점이 없다. 그럼 걔를 이 수치로 나타냈을 때 얘를 단위 ppm으로 확인을 하죠. 그러면 100만 개를 생산하면 100만 개당 뭐냐? 3.4 ppm.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개수로 얘기하면 3개에서 4개이라는 얘기입니다. 3개에서 4개.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이만큼이라는 거야. 그럼 사실은 보기에 3개, 4개지만 100만 개 중에 3개, 4개는 얘가 99.99999999 적합하다는 거죠. 결점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기억해야 돼. 100만 개 중에 3개에서 4개 이내. 서너 개 이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200만 개를 생산했을 때몇 ppm 나누고 얘는 식스 시그마의 그뭐 목표에 부합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0만 개 중에 3개에서 4개.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10만 개 중에 3개에서 4개라고 됐으니까 어때요? 아니죠. 100만 개로 따지면 그럼 몇 개란 얘기야? 30에서 40개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 식스 시그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기업은 비기업 이거야. 비기업 임금 체계는 연공급에 해당한다고 됐는데,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연공급이라는 거는 연공 서열에 따라서, 연공 서열에 따라서야.
즉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 그래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연공급 아니죠. 얘는 직무급에 해당.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얘기한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친구 이거 좀 한번 보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자, 임금체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야. 근로자의 학력, 그 다음. 여기 있는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서 근속 연수야. 계속해서 근무한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연공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공급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거야. 그래서 직무의 난이도. 그 다음, 위험 조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야. 자, 이게 A 직무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난이도도 어려운데, B 직무보다 임금을 좀 못 받으면 그렇잖아. 그래서 나온 게 직무급이야. 직무에 따라서 준다. 직무급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학력이나 근속 연수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 자, 그런데 직무 수행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직무에 내가 배치가 되었다고 임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근데 봤을 때 경력이 좀 있으면 수행을 잘할 것 같잖아. 그죠?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얘를 얼마나 수행을 잘 하느냐. 이게 또 좀 뭔가 더 합리적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직능급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직능급이라 한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공급, 그리고 직무급, 직능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죠. 연공급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A와 B 기업에 대해 학생이 탐색한 직업은 모두 자, 반도체 엔지니어, 게임 프로그래머야. 그래서 여기는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몇 번에 해당되는지 2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 직업 분류에 관리자부터 군인까지 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 산업, 이게 여기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는 대분류 코드가 A다, B다, C다가 나왔어. 근데 이 직업에서는 이 번호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수능 완성에서 한번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번부터 A까지 군인은 A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2번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래머라던가 그다음 연구원 그리고 엔지니어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야. 이거를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이건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여기랑 조금 헷갈려요. 근데 얘는 뭐 어느 분야인지 기능 분야에서 우수한 거야. 그래서 용접공, 자동차 정비, 수리, 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이라고도 하고 용접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요. 용접사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우리 기능 분야니까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번에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 8번. 장치 기계를 조작하고 조립하는 거야. 장치 기계를 조작하고 조립. 그래서 선생님이 이 조작이란 단어와 조립이란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작원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추가를 하는 거. 장치 기계를 조작하는 거는 사실은 운전원도 필요하잖아요. 운전. 운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8번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표준 직업 분류를 요즘 들어 수능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이 되죠. 우리 눈으로 확인했죠. 우리 친구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2번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잡지에 실린 특수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A씨의 직업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사로서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 성격과 소질이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세심하게 돌보는 데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때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성취이자 기쁨이고 바로 그 순간

을 통해서 저는 매일 교사로서의 의미를 새롭게 느낍니다. 자, 과정 하나하나 그 과정을 중시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과정지향적 직업관이 있죠. 자, 그다음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여기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소질이 여기에 맞아. 여기에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성취이자 기쁨이다. 뭔가 나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내 성취도를 중요시하는 거야.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소질과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했고, 이를 통해서 뭔가 성취이자 기쁨을 누리고 있어. 이 자리에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이거를 직업감, 직업의식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 이거는 업적주의적 직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적주의적 직업관,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성취도 등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좋은 직업관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 간혹 업적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거를 좀안 좋은 직업관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의 소질과 능력, 성취도 등을 중요시하는 게 업적이다. 이것도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조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자, 재조사 보고서 개요가 있었고, 자, 건물 외벽 공사를 하던 중에 비계가 무너진 거야. 추락했겠죠. 그 설치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고,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추락 방지를 위한 보조치를 하지 않아 3m 높이에서 추락해서 안전모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 사항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사고의 종류는 비례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추락이죠. 떨어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비례는 뭐야? 뭔가 날아옴 사고야. 날아옴 사고. 그쵸? 날아옴 사고. 자, 그 다음 니은.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 안전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했어. 안전모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했다. 그럼 안전대를 하지 않은 거야. 안전대 있잖아. 이렇게 멜빵처럼 생긴 거. 그래서 고소 작업에서 꼭 필요한 보호구로 우리는 안전대라고 합니다. 그죠? 자, 안전대이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된다라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만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여러 가지 뭐 중대재해처벌법상 뭐 이게 또 다른데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다고 선생님이 했어요. 자, 이거는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이 모든 조건을 해야 돼. 그다음 10명 이상이 다친 경우로 우리는 중대재해를 한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사고가 났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재해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재해 중에서 중대한 재해는 요런 것들을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되는 거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렇게 더 크게 이걸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한다. 볼까요? 3명이 2개월의 요양, 3명이면 2명 이상은 맞아. 그런데 자, 이게 3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사고의 원인은 버드의 제1호 중, 자, 버드의 제1호는 선생님이 또 요것도 얘기했습니다. 자, 제1호는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버드의 제1호는 통제 부족과 기본 원인.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직접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 원인은 어떤 것들 있죠? 불안전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그 자체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재해인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3단계 사고 재해야. 이랬을 때 여기는 기본은 사고 원인을 볼까요? 원인은 설치된 비계에 결함이 발생됐다는 거야. 결함. 설치된 비계에 결함이 발생됐어. 그러면 볼까요? 기본 원인 중에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상의 문제가 있어. 자, 여기는 개인적인 요인은 작업자가 지식이나 기능이 부족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원인인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가서 불안전한 행동이라면 작업자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뭐 안전핀을 제거했다던가 비계를 뺐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야.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거.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요인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원인이라 한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작업상의 문제야. 작업상의 문제. 설비 자체가 결함이 됐고, 부적절한 작업 기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본 원인. 근데 버드는
요 다섯 개 단계

중에서 기본 원인을 제거하자. 이게 더 중요하다. 결국에 직접 원인까지 가기까지는 이런 기본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니는 직접 원인을 제거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제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설비 결함이야. 비계에 결함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기본 원인 작업상의 문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원인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얘는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뭐가 될까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8번입니다. 자, 다음은 땡땡 물류센터의 작업장 안전 점검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볼게요. 점검 결과를 봤더니 전기 시설시 화재 시 대응 안전 장비가 미비했다. 그 대책이 필요하네요. 자, 그 다음 포장 작업 시에 포장재의 분진에 장시간 노출이 됐다. 대책이야. 전기 시설실의 화재, 전기 화재야. 그다음 포장재 분진에 장기간 노출됐다. 분진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비정상적이고 인체의 정렬을 무시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실시했다. 자, 이런 자세, 반복적인 작업, 요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해 대책으로는 포말 수화기 비치가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전기 시설실 화재라는 거야. 그럼 얘는 전기 화재야. 전기 화재. 자, 전기 화재는 우리가 몇 급에 해당이 되죠? 10급에 해당되는 거야. 그쵸? 자, 우리가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E급 가스 화재, 이런 것들 했었죠. 이 중에서 이 전기 화재에서는 포말 수화기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얘기했어. 자, 포말 수화기를 쓰면 안 된다. 얘는요, 보통 어떤 C급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도 있고 가정에서 있는 빨간색 수화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분말 수화기라고 그래. 그 분말 수화기 안에는 A, B, C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어. 자, 분말 수화기 요건 된대. 자, 포말 수화기는 얘는 되지만 C급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유는 자, 얘는요, 거품포. 라고 해서 거품이야. 거품을 제공하는 수화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품에 보통 그 정체가 무엇이냐?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기에 물이 들어갔다? 감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화재의 포말 수화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왔어요. 전기 화재. 자, 그러면 포말 수화기 비치가 해당된다. 어때요? 이 대책으로는 옳지 않은 대책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대책으로 방진 마스크 착용이 해당된다라고 되었는데, 자, 여기 보면, 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진. 이 분진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화학적인 유해 요인이라고 하죠. 화학적인 유해 요인. 화학적인 유해 요인. 여기에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분진들이 있다. 분진. 그리고 또, 유기용제. 우리 자주 나오는 거야. 유기용제. 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얘 화학적인 유기용제, 아니 화학적인 유해 요인 요런 것들은 인체에 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인체에 이렇게 코나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뭔가 필요하지? 마스크가 필요하겠지. 마스크. 그래서 분진에 관련된 마스크는 뭐가 있냐? 방진 마스크가 있어요. 방진 마스크. 자, 그다음 유기용제에 관련된 거는 무슨 마스크? 방독 마스크가 있다. 방독 마스크. 자, 보세요. 진이야. 그쵸? 보통 분진에 의해서 또 무슨 병이 생기냐면 진폐증들이 생겨요. 진폐증. 폐에 이 분진들이 들어가서 흡착되는 거야. 진폐증. 진. 똑같네. 그래서 분진은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는 얘가 독성 물질이에요. 유기용제가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벤젠, 톨루엔, 알코올, 아세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막 녹이기도 하잖아. 굉장히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이걸 계속 접하면 신경 독성 이것들을 건드린다. 그래서 뭐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독성 물질이라 방독 마스크 필요하다. 자, 그럼 분진의 장기간 노출, 방진 마스크 착용이 해당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다의 대책으로 작업자의 반복 동작 축소 및 기계 공구의 적절한 활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 실시야. 그러면 당연히 반복 동작 및 축소, 기계 공구의 적절한 활용, 이거 구조적으로 너무나 해석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문제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그러면 무슨 요인이 되는 거야? 어떤 작업 환경에는, 자, 작업 환경. 모든 작업 환경에, 모든 작업 환경, 없는 데가 없어. 작업 환경에 모든 작업 유해 요인이 다 있어. 같이 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화학적 유해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 분진이나 유기용제가 많은 작업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유해 요인도 있을 수 있어. 물리적 유해 요인. 자, 얘는 뭐다?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침입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소음이라던가 진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세 번째. 생물학적도 있어. 생물학적. 생물학적. 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자, 인간공학적. 이게 바로 요겁니다.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은 반복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그래서 자세가 잘못됐어. 그걸 우리가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이라고 합니다. 반복하는 이 작업 자세라던가 작업 방법 등에 의해서 사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뼈와 근육이 아파. 그래서 뼈와 근육을 아픈 그 질환을 우리는 또 뭐라 한다? 근골격계 질환이라 한다. 그래서 요것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또 마지막. 사회 심리적인 유해 요인들이 있어. 뭐야, 스트레스 자꾸 받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 환경에는 이런 유해 요인들이 있다. 자, 이에 따른 직업병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업 일반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거는 어쨌든 맞는 보기 여기랑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면 좋다. 자, 18번은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19번입니다. 다음은 땡땡 기업의 신제품 마케팅 활동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땡땡 기업은 최근 소형 공기청정기인 A 제품을 출시했대요. 공기청정기. A 제품은 KC 인증도 취득했고, 그다음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 등 내부 평가에서 반응이 긍정적이나 시장 내 인지도가 낮대. 인지도가 아직 낮아. 그래서 판매 실적이 미비해서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남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직원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 회의를 통해서 A 제품의 특징을 짧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표현해서 SNS에 게시하자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끌며 제품 판매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붙도록 할게요. A 제품은 신기술 인증을 취득하였다라고 됐어. 뭔가 신기술 같잖아. 그런데 신기술 인증은 우리가 따로 있죠. 신, 뉴. 자, 기술, 테크놀로지 해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것. 또는 이렇게도 써요. 같이 이렇게도 씁니다. NET 인증이라 합니다. NET 인증. 자, 이거를 신기술 인증이라 하고, 더불어 같이,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자, 신, 제품 인증이 있어요. 신제품 인증. 신제품 인증은 뭐냐면 얘도 뉴야. 뉴 프로덕트. 제품이야. NEP 인증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NET 인증 여기에 있지 않죠. 그 무슨 인증이냐? 여기는 KC 인증이 있는 거야. KC 인증은 뭐거다? 국가, 우리나라 국가 통합 반응 인증이야. 국가 통합 인증. 무엇을 통합했느냐? 자,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얘가 안전한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인증들이 13개나 됐단 말이야. 너무 많아. 그 인증을 하나씩 받으려면 이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어떤 작은 기업이 아니면 내가 혼자 이걸 만들어서 그 인증을 다 받기에는 너무 불합리해.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인증을 통합하자 한게 바로 국가통합 인증, KC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기에 관련된 제품들 보면 뒤에 보면 KC 인증이라 써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에요. KC 인증이지 신기술 인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A 제품은 제품의 수명 주기상 성장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성장기. 우리가 수명 주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수명 주기. 선생님이 이거 정말 자주 가져와. 수능 완전히 정말 자주 가져와. 왜냐면 이거를 눈으로 계속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쉽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명 주기가 첫 번째가 도입기야, 도입기. 첫 번째 도입기. 자, 도입기를 봤을 때 매출이 별로 없어. 이익도 자, 여기 있는 0에서 보면 마이너스야.
매출액은 서서히 증가해.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냐? 아직 인지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지도를 향상해라.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성장기예요. 얘는 급격히 증가해. 성장기 때 급격히 증가해. 그래서 점유율을 확대해야 돼. 그래서 요 말들이 성장기에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숙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숙기. 얘는요, 최고 수준으로 유지는 한데, 자, 여기 정체됐어. 성장률이 정체. 그래서 정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쇠퇴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가 아직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지도가 긍정적이나 시장내 인지도가 낮아서 판매 실적이 미비하다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성장기가 아니라 도입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도입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뒤급 볼게요. 마케팅 방안 제시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였다라고 하는데,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뭐야? 여기 있는 거 내용이야. 서로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한다. 이것들. 서로 비판하지 않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아이디어 개발하는 거에, 제품의 개발에서 아이디어 개발하는 거, 이거 많이 나오는 기법이죠. 브레인스토밍 기법.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요. 디귿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국내 의료기업에 대한 기사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의료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야. 국제 표준 승인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의료 영상 판독용 인공지능 AI 기술이 ITU 회의에서 여기에서 국제 표준 문서로 채택되었고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영상 판독용 AI 기술이 ITU가 뭐야? 여기는 ITU 우리 친구들 아셔야죠. I, International. 선생님이 이거 국제 표준이라고 했어. 국제 표준. 국제 표준. 국제 표준. 국제 표준. 이 중에 선생님이 공업 일반에서는 국제 표준 요거 세 개는 좀 알아두자. 이것밖에 안 나와. 더 많이 있지만 공업 일반에서는 요것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ITU는 뭐냐? 국제 전기 뭐죠?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알아야지. ITU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야. 요거를 또 묻는 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얘는 뭐다? 얘는 국제표준화기구야. 꼭 같이.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IEC는 국제전기는 똑같습니다. 국제전기표준회야. 그쵸? 요랬을 때, 어쨌든 여기에서 국제 표준 문서로 채택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표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표준. 여기에서 이 인공지능, 이 기술이 문서로 채택됐다는 거야. 문서로 채택됐다. 문서로 채택됐다. 이런 거야. 자, 해당 기술은 원격 의료, 응급 의료, 건강관리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으며, 이는 국내 의료기업의 AI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볼게요. 이 제정된 표준은 성문 표준에 해당한다라는 걸 있어. 성문 표준.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에 포괄적인 분류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 첫 번째가, 자, 성문 표준이라는 게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성문 표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표준이 있어. 그 다음 참조 표준이 있어요. 세 가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보면,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중에서,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 세 가지. 이 중에서 여기 볼게요. 길이, 시간 등 물리적인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단위계야. 그래서 SI라고 해서 우리가 1,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 1kg이라고 있잖아. 아, 얘는 무게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자,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1m. 그래서 이거는 측정을 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그죠? 측정 표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측정 표준이라 합니다. 측정 표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얘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 어떤 대학이나 어떤 연구소에서 마련한 데이터들이 있어. 그럼 데이터를 다 이제 표준화시켜서 얘 데이터의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는 믿어도 돼.

기억하시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 선생님이 표준 분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국제 전기 표준 회의에서 국제 표준으로 승인받았다. 어때요? 얘는 ITU, 국제 전기 통신연합이지 국제 전기 표준 회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이것도 이두 개를 묻는 게 나와. 국제 전기까지는 똑같아. 그러나 얘는 통신연합, 얘는 표준회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기술, 이게 뭐야? 이게 인공지능이지. AI. 자, AI 기술을 활용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일까요?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서 봤던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 기억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와 이 표준의 분류가 또 뭐가 있냐면 한국 산업 표준이라는 게 있어. 그 표준에 또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준 분야에서 표준의 분류가 있고 우리나라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가 있으니까 그세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부터 20번까지 했으니까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6회 풀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함께 6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사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12번부터 이제 객관식의 고난도 문항들 함께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항들은 4점짜리 문항 중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문항이 없었어요. 뭐 이번 시간도 12번 뭐 할만합니다. 13번 겉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나 막상 들어가 보면 계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4회차 모의고사가 13번까지는 그래도 쑥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계산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14, 15 객관식에서 그두 문항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들어가 보시죠. 점의 운동입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리 함수가 등장을 해요. 자, 시각T는 0일 때 처음 시작이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 처음 위치, 원점에서 출발해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무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가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점 P의 가속도 함수, 점 Q의 가속도 함수. 두점 PQ의 가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보통은 속도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 그리고 가속도 함수, 가면 이게 적분할 때에는 적분 상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속도 함수가 주어집니다. 아니면 위치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미분미분하면서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이게 가속도 함수로가 주어지면 얘는 적분해서 속도 함수로 또 적분해서 위치 함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상수를 결정할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하나 있고요. 속도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처음에 속도가 모두 0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 함수로부터 속도 함수와 위치 함수들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스텝 1이겠죠. 물론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중에서 써먹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찾는데 몇초 걸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PQ 두 점이 등장했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 처음부터 찾아놓고 시작합니다. 점피의 가속도 함수부터 시작합시다. 점피의 가속도 함수는 누구야? A1t는 2t-2야. 자, 가속도 함수로부터 속도 함수 갑니다. v1t. 적분하세요. t제곱 마이너스 2t고요. 뒤에 적분 상수 오겠죠. 근데 처음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 v1t도 v10 그리고 v20 전부 다 0이야. 적분 상수 빵 됐죠. 마찬가지로 위치 함수도 그대로 찾아줍니다. x1t는 불러봤어요.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뒤에 적분 상수 얼마야? 얘도 0이야. 왜? 처음에 원점을 출발하잖아. x1, 0, x2, 0. 둘다 0입니다. 자, 이제 점피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가속도 함수, 속도 함수, 위치 함수 아니까 게임 끝이죠. 여기에 적분 상수가 0이 되는 것 이해했으면 지우고, 이제 점큐는 그냥 바로 갑니다. 점큐. 가속도 함수 불러보세요. A to T. 상수 함수네요. 이야. 적분합니다. V to T. ET. 뒤에 적분 상수 0이고요. X to T. 위치 함수. 시작. T 제곱 됐어요. 자, 이제는 가속도, 속도, 위치 전부 다 압니다.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 출발한 후두 점 PQ에 누가 같아지는 시각?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이 존재한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니? 물은 거야. 언제부터? 출발한 후라고 했으니까 양수 t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v1t와 v2t가 같아지는 순간. 가지고 오죠? t제곱 마이너스 2t가 2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가 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 하면 t 곱하기 t-4 되니까, 아! 양수 t 존재하네요. t가 4일 때 속도가 같습니다. 기억 참이에요. 아, 찾았어. 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t는 3일 때 누구의 위치? 점 p의 위치야.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둘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자, 니은 보기에서는 t가 3일 때점 p의 위치, 얘가 니은 보기야. 니은. x, 1, 3. 3 넣어보세요. 간단하네요. 9 빼기 9. 원점에 있죠? 0, 니은도 참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디귿이 문제잖아요. 디귿에서 뭐 움직인 거리라든지, 혹은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이라든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디귿. 두점 PQ 사이의 거리래. 3분 PQ의 길이죠. 얘는 절대값 x1t 빼기 x2t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잖아요. x1t 점피의 위치 함수, x2t 점 Q의 위치 함수 뺍니다. 그러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여기에 절대값이 짠! 붙어 있어요. 근데 t가 0부터 5까지래. 그때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었잖아요.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얘를 해석해야 되겠죠? ft는 그냥 x1t 빼기 x2t 절대값 없는 함수입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이에요. 3차 함수잖아요.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야 되겠죠. 미분하고 극값을 언제 갔는지 생각하면서 결국에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 이야기들은 그래프 길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차항 상수항이 없어요. 와우. 깔끔하네요. FT는. 3분의 1 t제곱 묶어주니까 t-6 되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인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생각 Y축 T축 T가 0일 때 접하고요. T가 6일 때 뚫고 지나갑니다. 0일 때 접하고 6일 때 뚫고 가는 얘가 바로 Y는 FT야. 근데 난 누굴 생각하고 싶은 거야? 절대값 FT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절대값 FT?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딱 하고 나면 노란색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FT겠지. 근데 이건 언제 그 값을 가질까? 4일 때겠죠. 이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에이, 미분해봐도 이건 금방 나오잖아요. 미분한 경우에 누가 나오는 거야? F'T는. 누구야? V1T. 빼기 V2T잖아. 그러니까 이건 T제곱 마이너스 4T. 아, T가 4일 때 그값 같네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써 먹으면 좀 간단하게, 그게 아니면 미분해서 F'T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게 기억에서 나왔던 과정이네요. 기억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냐? 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차가 0이 되는 순간, 바로 그 값을 갖는 이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 0부터 5까지 잘라도 결국에 최대가 되는 바로 이 순간, 결국에 절대값 F4 이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X자리에 다시 T자리에 4를 넣어줍니다. 절대값 3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여기에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3분의 32 되겠습니다. 3분의 25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땡 틀렸네요. 정답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어요.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가속도 함수로부터 결국에 속도, 위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4점짜리 문항, 특히나 12번 문항을 풀어내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찾아놓고 쓰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먼저 찾아놓고 필요한 애들 찾아 쓰는 거야. 속도에 대한 이야기, 기역, 위치에 대한 이야기, 니은, 그리고 거리의 최대값, 결국에 위치 함수의 차였는데 위치 함수의 차 가져가니까 함수가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간단히 12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었고요. 이제 13번으로 가시죠. 13번은 어땠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겁먹을 만해요. 저도 이걸 처음에 딱 보고 이게 뭐야?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여? 근데 그런 문제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막상 까놓으면 개념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우리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봤잖아. 그리고 분모에 있는 FX. 여기에도 FX가 있네. 뭐야, 처음부터 FX 하나 약분해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FX를 저렇게 하나 더 달아주었을까? FX 하나 약분해 써도 괜찮은데, 그쵸? 근데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으니 항상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면 되잖아요. 분모가 0일 때 주의. 보나 마나 0분의 0꼴일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식을 먼저 전개해 나가 봅니다. 자,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냥 겁먹지 말고 대입하고 식을 표현해 보는 거죠.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x 넣어주시고 x 넣어주시고 여기 gx gx가 모양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얘 유리화할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통분입니다. 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왔어요. 얘가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써볼까?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분자에 분수가 있으니까 이게 번분수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얘는 1로 가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 그치? 한번 써볼까? x의 n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분의 x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요. x에 0을 넣어봐. 삑 문제가 생기죠.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그럼 얘도 0이고요. 1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잖아요. 그치? 근데 부모가 0될때 이게 지금 문제잖아. 다만 뒤에 있는 얘는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x에 0을 넣고 하면 1이 되잖아요. 얘는 그냥 1이야. 그냥 이거 없애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식 가지고 노는 거죠. 물론 지금은 한번 남겨놓고 다 써보긴 할게요. 갑시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자, 분모에 x n제곱 있고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 아, 얘를 합차공식 쓰면서 가야 되겠네. 그럼 x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니까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더하기 1 여기에 플러스 1까지 곱해줬습니다. 오, 깔끔해졌어요. 분자가 누구야? x제곱이죠. 아, 결국에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분모에 x가 n개 있고요. 여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루트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 그리고 분자에는 x가 3개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설명 안 하고 다 적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얘는 쓸 필요가 없었다고요.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0 대입하니까 얘는 누구야? 1이고요.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얘는 누구야? 2예요. 아, 깔끔하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2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분의 x의 세제곱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시. 자, 스텝 1에서 겉보기에 조금 복잡해 보여도요. 그냥 대입하고 나서 식을 정리하면 돼요. 근데 식을 정리할 때도 간단한 팁. 얘가 1이니까 그냥 쓰지 않아도 돼. 결국에 유리화해서 넘어가더라도 1이야, 2야, 아무 문제 없어요. 2분의 1에 그냥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지. 분모에 있는 x, 분자에 있는 x랑 약분해서 분모에 있는 애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n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약분하고 나서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런 거야.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n이 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0, 1, 2, 3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극한값은 얼마일까? 이랬어. 자, x가 n이 0이야. 그럼 2분의 1 x 세제곱 되겠죠? 대입하는 순간 그냥 0입니다. n이 1이더라도 약분하면 x제곱 남으니까 얘도 0이고요. n이 2여도 0이고요. n이 3이면 와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n의 값에 따라서 극한값이 0일 때가 있고요. 2분의 1일 때가 있고요. 물론 3보다 더 커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끝! 자,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k1이라고 하자. k1은 얼마야? 4죠.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도록 하는 n의 값을 k2라고 하자. 얼마? 3입니다. 물론 극한값인 2분의 1까지 문제에서 들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얘들 둘을 곱해서 K1 곱하기 K2 정답 12 되겠습니다. 계산 깔끔하네요. 13번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겁먹지 말자.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막상 들어가 보면 시계 구조는 간단한 편이 많다. 그래서 XX 넣어주고

1 빼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넣고 식 정리하는 부분이 스텝 1. 식 정리하고 나니까 극한값의 존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구조. 그래서 n이 0, 1, 2, 3 변할 때 그때의 극한값들 생각하면서 k1, k2 찾아주면 13번은 깔끔하게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고 나니까 굳이 x를 약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약분해서 얘가 뭐 n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이라든지 혹은 x의 3 마이너스 n제곱이라든지 굳이 이런 표현으로 오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fx를 왜 약분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얘는 조금의 배려였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쵸? 자, 13번이었고요. 이제 다음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함수식은 우리가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본 적은 있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y축 경계로 왼쪽 오른쪽 달라. 근데 왼쪽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오른쪽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근데 2차 항의 부호, 1차 항의 부호 다르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은 똑같습니다. 얘들의 부호는 반대지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있어서 대칭성도 느껴지겠죠. 뭔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에 되는 모습들도 등장할 거고요. 근데 양수 AB에 대하여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있고요. 근데 G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함수 H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많죠. 아, 우선 FX 그리고 GX 여기 hx 함수가 3개가 나오는데 연속이라는 건 써먹기가 좀 쉽지 않나? 연속이라는 건 좀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스텝 1 gx 바라봅니다. 함수 gx는 말이야, 자 x는 마이너스 b와 그리고 x는 플러스 b 얘를 경계로 함수가 달라요. 왼쪽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 빼기 6입니다. 자, 가운데 y는 1이고요. 오른쪽 y는 ax 빼기 1이에요. 당연히 다항함수 연속성들은 보장이 되고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b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식이 두 개 등장할 겁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주세요. 첫 번째 식, 마이너스 2b의 제곱, 플러스 7b,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1이에요.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식, 1은 a 곱하기 b 빼기 1이에요. 이런 거야. 모르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 당연히 풀릴 겁니다. 그쵸? a 곱하기 b가 얼마야? a 곱하기 b가 2야. 아, A와 B가 각각 양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곱했는데 2래. 물론 B 자리에 A분의 1을 넣거나 A 자리에 B분의 1을 넣을 수도 있겠죠. A, 하나 보이네요. 여기에 B분의 1을 넣을게요. 이렇게 와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A 곱하기 B를 하니까 그냥 B를 곱해버려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플러스 7B의 제곱, 플러스 AB. 넘어가면 마이너스 7b 되겠습니다. 얘가 0이에요. 선생님, a 곱하기 b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럼 결국에 b에 대한 3차 방정식이네.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7b의 제곱 플러스 7b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b에 대한 3차 방정식 나왔고요. 이걸 만족하는 양수 b를 찾아야 되겠죠. 양수비를 구하러 갑니다. 이 상태에서 좀 인수분해가 보일까요? 찍고 찢어서 인수분해 하셔도 좋고요. 그럼 저는 인수분해가 잘 안 보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조립제법 시작. 누구로? 1로 갑니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보이죠? 에이, 개수들이 보호만 봤는데 저거 없어지는 건 너무나 쉽게 보여야지.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 둘을 더해 곱해서 올라가, 둘을 더해 곱해서 올라가, 빵! 됐죠? b-1 인수 하나 찾았습니다. 2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2에요.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2b-1과

B-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찾았네요. B는 누구야? 1 또는 2분의 1 또는 2예요. 그때 A가 있죠. 둘이 곱하면 2가 돼야 되잖아. B가 1이면 A는 2야. B가 2분의 1이면 A는 4야. B가 2면 A는 1이야. 오케이. 새싹 나왔습니다. B는 뭐야? B는 여기에서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B 땅 자르는 거야. A는 뭐야? A는 상수항. 여기 1차 직선. 오케이. 제대로 결정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나는 이제 fx 알고요. 그리고 여기 gx에서 a와 b의 관계도 압니다. 가능한 a와 b의 순서쌍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적분. 얘는 나중에 계산하는 거고. 위에 있는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 hx가 등장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오케이. hx를 보는 순간 찾아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x에 누구 넣어? 0 넣어요. h0은 얘는 0이야. 두 번째,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했습니다. h'x는 누구야? 얘는 fx 빼기 gx야. 문제에서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이거 중요하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h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려면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또는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이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둘 중에 누구여야 할까? 이런 거야. 이둘 중에 누가 되어야 할까? 그럼 생각해 봐. 지금 fx는 알잖아. 나는 gx는 우선 밖은 모르지. 근데 사이에선 알잖아. 무슨 말이야? F0이 2인 건 정해져 있어요. G0도 1인 건 정해져 있어요. 아하! 그러네. F0은 2고 G0은 1이잖아.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될 수가 없지.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스텝 2입니다. 이제는 그래프 길로 갑니다. 스텝 3예요. 스텝 3. 자, fx는 말이야. 누구야? 얘는 마이너스 x 묶어내고 x 플러스 2 더하기 2야. 아, 물론 얘는 마이너스 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죠. 혹은 얘는 x를 묶어내면 x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2야.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구조의 fx 그래프는 기출 문제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려봅니다. 자, y는 2. 얘랑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왼쪽은 누구야? 왼쪽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야. 여기 1, 마이너스 1,3을 지나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오른쪽은 누구야?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예요. 1,1을 지나요. 얘가 y는 fx야. 근데 y는 gx를 그리려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딱 끊고 나면 그 사이에서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네. 그럼 여기 y는 1쫙 가죠. y는 1 가는 거야. y는 1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에 y는 1이야. 근데 b가 2분의 1일 수 있나? b가 1일 수 있나?

네가 이길 수 있나? 생각해봐. 뭐야? 여기 사이에서는 1인데 얘가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얘는 ax-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얘 기울기잖아.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딱 그으면 이거 식으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오른쪽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그었어요. 얘는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뚫고 지나가면 안 돼.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뚫는 교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1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의 양수 직선 오른쪽 그으면 f'1이 0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b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경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요. 자, 왼쪽은 2차, 얘가 2차, 2차에서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OK, Y는 GX 그리는 것까지 스텝 3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산하면 돼요. 스텝 4입니다. 스텝 4. 뭘 구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TDT. 근데 여기 X로 쓸게요. FX. 빼기 gx, fx, gx에 dx 이렇게 왔어요. 근데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빼기 gx dx로 와도 되겠죠. 자, 0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0부터 3까지.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빼는 거야. 선생님, 그럼 0부터 2까지 따로 정적분 계산하고요. 2부터 3까지 따로 정적분 계산하면 되겠네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적분 fx 빼기 gx를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그냥 넓이 공식을 활용하자면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 넓이 공식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에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좀 낫지 않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정적분 하는 건 쉽잖아.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정적분 하는 건 쉽잖아. 왜? 얘가 그냥 사각형 넓이 두개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랑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되지. 그러면 가로 길이가 2야, 세로 길이가 1이야 하니까 여기 이제 2이 될 거고요. 여기 1, 2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 2분의 3 되겠습니다. 계산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차 함수 적분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dx. 에서 누굴 빼면 돼요? 그냥 2분의 7을 빼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얘는 얼만데? 계산하면 되죠? 이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2분의 7을 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3제곱, 3제곱 없어지니까 6 빼기 2분의 7이네요. 정답 2분의 5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때 y축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함수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근데 g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b, x는 플러스 b 경계에서의 연속성 그냥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문항이지 각각의 개념의 난이도가 높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연속에 대한 이야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라는 이세 개의 조건들이 맞물려 있는 고난도 문항인 거야. 자, 스텝 1에서 연속성 확인했더니 가능한 A와 B의 순서쌍 몇 개? 세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HX에 대하여 해석하는 거야. H0이 0인 건 알지?
그리고 H 프라임 X가 FX 빼기 GX라는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되잖아. 항상 0 이상인가? 항상 0 이하인가? 무슨 말?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 혹은 fx보다 에이, 여기 실수.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은지.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인데 위에 있는 애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0 넣었을 때 함수값의 대소가 그러하니까. 자, 이제 위에 있는 경우라는 건 찾았어요. 그러니까 fx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돼.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 물론 뭐 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fx를 먼저 그려주고요. gx 사이에서 상수함수라는 게 얼마나 이뻐요. 사이에 상수함수인데 다 극소값이랑 맞아떨어지게. 문제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2분의 1이 안 돼. 1이 안 돼. 라는 걸 그냥 그래프 보는 순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완성도가 높은 짜임새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2분의 1과 1 탈락하고 B가 2야. B가 2라는 걸 찾았어요. B가 2라는 걸 찾고 나면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거야. 근데 대소가 안 바뀌잖아요. 다만 뭐가 바뀌어요? 함수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fx 따로, gx 따로 가면 gx는 정적분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x 2차 함수만 적분 계산해 주면 거기에서 사각형 두 개의 합을 빼는 모습으로 마지막 정적분 계산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에서 고난도 문항 14번을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객관식 마지막 최고난도 15번 문항이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또한 앞선 2회차, 3회차와 마찬가지로 그냥 도형에 대한 감각, 기하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한번 적어봅니다. 3분의 AB의 길이가. 얘가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예요. 3분의 CA의 길이는 얘가 루트 2입니다. 각 CAB의 크기가 얘가 60도인 예각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외접원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사실 사인 법칙이 거의 전부 사인 법칙을 이제 쓰고 가고요. 이게 닮음인 도형이라는 걸 계속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평행선 등장하잖아요. 평행선이 등장을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의 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크기의 각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닮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말자. 도형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조선을 적절히 잘 그어주세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총평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수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각이라고 하면 보통 30도, 45도, 60도죠. 근데 얘들을 이제 합과 차를 가지고 15도를 만들거나, 혹은 75도를 만들거나, 혹은 105도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20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덧셈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들이 등장을 한다? 사실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좀 유리한 문항이 되어서 이런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에 이제 보조선을 긋는다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45도예요. 여기가 30도야. 선생님, 위에 있는 얘가 75도. 105도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얘 수선의 발을 탁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아하, 내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 삼각형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쪼개지면 뭘할수 있는데요? 그럼 선분의 길이 B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야. 그럼 1대 1대 루트 2 맞잖아? 여기가 a야.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길이

길이를 알면 나머지 길이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번엔 여기가 이제 45도예요. 여기가 이제 60도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탁 내려. 그럼 이번에는 30도, 45도 이렇게 쪼개지겠지. 기립이. 보통 이제 기립이 생각할 때 분수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일 짧아 보이는 애. 얘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30도 마주 보고 있는 애. 여기를 A라고 잡지. 그럼 A라고 잡으면 루트 3A와 2A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똑같이 왼쪽도 1대 1대 루트 2 가면 이런 모양들. 뭔가 특별한 테크닉은 아니고요. 이게 105도나 75도로 봤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둘로 쪼개면 이 각각의 3분의 길이들 사이의 비율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제 닮음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문제가 조금은 손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문제 풀러 갑니다. 도형 볼게요. 자, 필요한 개념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안에 같은 크기의 각들 엄청 많은 거 보여요? 우선 3분의 2배의 길이. 내가 아는 것.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3분 AC, CA의 길이. 여기가 루트2입니다. 각 CAB, 얘가 60도인데 얘를 쪼갰다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여기 30도, 30도예요. 그럼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원주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잖아. 여기 호 A, 호 B가 있고요. 여기 호 EC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 BE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이 여기에도 나타나고요. 호 EC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거 보여요? 그럼 선생님 여기 60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들도 있어요. 나왜 저번에 반지름 합니다. BC의 길이 찾고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시작. 자, 호 BE의 길이와 호 EG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원주각이 같으니까요. 당연히 3분 BE의 길이와 3분 EG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죠. 이런 건 자연스러워요. 그치? 자, 사인 법칙 써볼게요. 스텝 1.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기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럼 알고 있는 특수각, 땡큐, 사인 60도 분의 누구? 선분 BC의 길이가 얘가 이 R이에요. 맞잖아.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 누군데? 선분 BC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니까 얘가 루트 3인 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 선분 BC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루트 3 알아요. 물론 좀 센스 있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사인 법칙은 마주본 각과 변 사이의 비야. 변의 길이 비가 루트 3 대 루트 2. 여기에 그러면 각의 사인 비도 똑같이 비례한다는 거지. 아, 사인 법칙 한번더쓸수 있네요. 누구? 사인. 각. ABC입니다. 분의 3분 AC의 길이. 얘가 2R이잖아요. 근데 3분의 AC의 길이, 얘가 루트이니까 어떤 이야기? 사인. 각 ABC가. 얘가 2분의 루트 2인 걸 알아요. 예각삼각형인데? 얘는 예각인데? 와우! 각 ABC의 크기가 45도인 것도 압니다. 여기가 45도인 거 알아요. 이렇게 온 거지. 그럼 60도예요. 45도예요. 더하면 105도 되니까 나머지 각 여기가 75도인 것도 알죠. 선생님, 저는 이것도 알아요.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잖아. 그러면서 각 BAC나 C랑 각 B, E, G, C랑 얘를 더하면 180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20도라는 사실도 압니다. 선생님 또 무엇을 알수 있는데요?
평행선이

사진이 있잖아. 평행선 아직 써먹지 않았잖아. 평행선 BE와 여기 평행선 E, FG죠. 그래서 BE와 FG 얘가 서로 평행하는 거야. 동의각 보이고요. 억각도 보이고요. 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여기에 30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30도. 선생님, 30도, 30도 있으니까 60도 되어서 여기가 120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120. 닮은 애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각들도 내가 얼마나, 여기 120도인 것도 알고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75도니까 여기가 75도인 것도 알고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그러네.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치? 그럼 여기가 75도야? 여기 마주보고 있는 얘가 30도야? 차례대로 다 찾아나가는 거예요, 곽들을. 그럼 75도, 75도, 75도, 75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나 지금까지 한게 없어요. 그냥 같은 크기의 각들 막 찾아나간 거야. 합동이네요. 삼각형 A, D, C와 삼각형 A, F, D가 얘가 합동이네요. 여기 이제 합동인 삼각형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도 알아요? 여기 이제 얘가 루트 2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될까?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보았으니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죠. 사각형. 사각형 B, F, B, E, G, F 얘잖아.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마지막에 구해내려고 하면 이게 지금 평행선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각형?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것. 뭐야? 스텝 2. 이제 내가 구해야 돼야 되는 사각형이 뭐예요? 사각형 B, E, G, F의 넓이는 평행 사변형 2분의 1 곱하기 3분 BE 이 길이 3분 FG의 길이 여기에 높이 H 오면 끝. 결국에는 B의 길이와 그리고 FG의 길이 쟤들을 이제 찾으면 될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거 어떻게 찾는데요? 이건 단순하잖아요. 사인 법칙 쓰면 우선 B를 구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 갈까요? 자, 이제 스텝 3로 가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다. 3분 BE의 길이 얘를 구할 거야 먼저. 그건 사인 법칙만 쓰면 되죠. 사인 30도 분의 3분 BE의 길이가 얘가 2R이에요. 그러니까 3분 BE의 길이는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가 1인 것딱 나왔어. 아, 얘가 1이야. 여기 얘가 1이야. 자, 그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졌어요. 여기 3분 BE의 길이 얘가 지금 1이에요. 근데 누구가 또 1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C 여기도 1이겠죠. 그러니까 1인 게 하나, 둘 나왔어요. 근데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 75도의 막꼭지각 75도 되고요. 여기 35도 있으니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 BD의 길이 여기도 1인 거죠. 그러니까 BE도 1이야, BD도 1이야, ECD도 1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들이 전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적으면서 좀 떼와 볼게요. 그러면 3분 BE의 길이도, 3분 EC의 길이도, 그리고 3분 BD의 길이도, 얘가 전부 다 1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쟤를 좀 가지고 와볼까요? 모양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F, G가 있고요. 여기 각이 75도 되어야 하니까 조금 이런 느낌으로 평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B랑 E가 있어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왼쪽에 75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120도 있습니다.
자, FG의 길이 얘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3분 B의 길이, 얘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근데 FG 위에 여기 점 D가 하나가 있잖아요. D랑 이렇게 이었어. D랑 이렇게 딱 이었어. 그럼 D랑 있고, 여길 있고, 그래서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졌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누가 있어요? 3분 BD의 길이 얘가 지금 1인 걸 압니다. 그리고 3분 BD 딱 있고 나면 여기가 이제 밑이 30도, 위가 45도, 얘가 30도, 위에가 45도인 것도 알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길이 알고 있는 것도 누가 있어요? 에이, 여기도 아는 거잖아. 왜 전체 AB의 길이에서 여기 루트 1을 딱 빼면 3분 BF의 길이 얘도 나와요.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입니다. 이해 되겠죠? 자, 이런 모습들 알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빼서 나온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모습들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각들, 누구 있어요? 그럼 높이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높이. 높이 h는 말이야, 이렇게 딱 수선의 말레로서 h 이야기로 갔어요. 직각사각형 보이죠? 비율관계도 보이죠? 그러니까 h는 얼마? h가 2분의 1인 거 찾았습니다. h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오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각들, 여기도 이제 30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F부터 G까지의 길이를 하나, 둘로 찢어서 FG의 길이가, 얘만 알면 이제 게임 끝인데, 그럼 FG의 길이는 FD 플러스 DG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F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 여기가 지금 45도, 30도니까 쪼개면 되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삼각형 FBD가 있어요. 삼각형 FBD.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FBD. 여기 몇 도야? 45도랑 30도야.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2A 될 거고, 여기가 루트 3A야. 그럼 여기 이만큼 A 가고, 1대1 대 루트 2,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나는 이 F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FD의 길이는 FB의 길이의 몇 배라는 거예요? 루트 2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FD의 길이는 FB의 길이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를 곱하는 순간 얘는 루트 3 빼기 1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뒤지의 길이를 구하러 가요. 뒤지. 여기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각들이 있잖아요. 여기 60도 이런 것들 보이니까. 60도. 여기에서 이제 이 각도 쪼개고 나서 우리 이제 모습들 보면 되죠. 저기에서 이제 각이 오 원주가 똑같이 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호의 길이, 여기 길이에 대해서 오면 저기 45도 이렇게 되죠.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내리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모습 한번 더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수선의 발을 짠 내리면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 똑같이. 자, 이번에는 A. 그러면 2A 되고요. 여기 루트 3A. 마찬가지로 루트 3A 그리고 루트 2배에서 여기 루트 6A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6A 되는 모습에 여기에 그대로 2배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는 DE의 길이에 여기에 루트 6분의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리면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 AB의 길이에서 AF의 길이를 빼는 것과 AE의 길이에서 AD의 길이를 빼는 것 똑같으니까 결국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오면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에 여기에 루트 6분의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2랑 2랑 약분하고 루트 6 약분해 주시면 결국 얘는 1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전부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여기 윗변 얘들 둘더 하면 그럼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여기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가 있죠. 이거 한번 더 계산하고 갈까요? 얘들 둘을 더하면 그럼 얘는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1 되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 되고요.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여기에 3분의 2 루트 3 하고 높이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되어서 정답 12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닮음을 사용한다기보다 삼각형들을 쪼개는 관점에서 이제 상황들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FD와 GD를 이렇게 쪼개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게 잘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뭐 정답은 찾았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닮음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닮음의 삼각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닮음의 삼각형들을 어디에서 바라볼 겁니까? 그럼 여기 있는 닮음의 삼각형. 보이네요. 삼각형 A, FD와 얘랑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75도, 75도 되니까 이런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뭐 밖에 있는 얘랑 이렇게 닮았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되겠죠. 삼각형 AFD와 삼각형 ABE 얘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길이 B 갑니다. 그럼 루트 2대 3분 FD의 길이는 얘는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대, 3분 BE, 1,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FD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루트 2 약분해 주시면 얘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유리화하는 순간 2가 약분되면서 루트 3 빼기 1 이런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그러면 이 DG의 길이 얘는 어떻게 구해요? DG의 길이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닮음이 있다는 거죠. 보이나요?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각형 CDG와 누가 닮았어요? 삼각형 CBE가 닮았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길이 B들이 와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루트 3 빼기 1 대. 얘가 루트 3 빼기 1. 대. 그리고 DG. DG. 얘랑 이번에는 루트 3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DG의 길이는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될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얘들을 직각이 생각해 수선의 발 내려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 45도, 30도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 쪼개.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딱 내려서 직각삼각형 둘로 쪼개. 그럼 특수각 직각삼각형 두 쌍이 나타나니까 한 쌍, 이제 쌍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교관계들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길이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결국에 나는 FG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FD 더하기 DG로 가져가면 되겠다는 설계, 얘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표행사변의 넓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 BE, 사다리꼴, 3분 FG, 여기에 높이 H인데 이 FG를 둘로 찢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방법 수선의 발을 내리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얘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했죠? 평행선이 나왔어. 잊으면 안 돼. 평행선이 나왔어. 그냥 기계적으로. 아, 같은 크기의 각들이 있지. 그러면 닮음의 삼각형들이 나오지. 그럼 닮음의 삼각형에서 닮음 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선분의 길이들을 찾아낼 거냐 이거야.

0: 그럼 나는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인지 주어졌으니 자연스럽게 BD의 길이도 DC의 길이도 이런 애들이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풀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이 이등분선 성질. 조건 만족하나? 닮음인 도형들 찾는 것. 막꼭지각, 동의각, 억각 찾아나가면서 이런 각에 대한 해석들 15문 통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우리 객관식 15문까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 4회차의 마지막 해설 강의 단답형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이었습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 과목 해결해 보고 있는 전 EBS 수학 영역의 소경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세트 문항으로 3회차 이제 우리 모의고사의 마지막 시간인 선생님과 함께 9강으로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3회차의 나머지 문제 이제 19번부터 22번까지 오늘은 단 네 문항을 풀 건데 선생님이 좀 지난 시간에 18번째 문제까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두둑하게 풀었던 이유는 오늘 좀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을 좀 정확하고 제가 안 정확한 적이 있나요? 정확하다기보다는 좀 제가 이 문제를 실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를 조금은 그래도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풀이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풀 문제들은 조금은 이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좀 소모되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오늘 좀 이번 이 3회차 모의고사의 마지막을 좀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9페이지에 있는 18번 문항 선생님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부정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잠시 후에 21, 21번 문제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어지는 19번 문항서부터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소급 적용되어 있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방정식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k 이꼴 0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k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통째로 들고 다니기는 조금 헤비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방정식의 해를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 이꼴 마이너스 k로 해석해 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왜냐 그렇게 되면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이 4차 함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 눈치 조금 채셨나요? 여기 지금 짝수 차항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y축 대칭인 함수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y꼴 마이너스 k와 만나는 그 점의 개수가 그 실근의 개수일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약간은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무슨 적어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다 라는 말이 뭐죠?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이 세 개 이상이다 이 말이죠. 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그래프 그리고 이 마이너스 k를 가로선으로 해서 내가

어디다가 둬야지 3개 이상의 점에서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날 건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그리려면 빨리 얘를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y를 한번 미분해 봤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x, 그 다음에 여기 2x로 한 번만 묶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x로 묶게 되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돼서 지금 여기에서 근이 되는 부분이 0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라고 하는 다소 뭐 아주 예쁜 그런 값은 아니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게 y축 대칭인 거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아마도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뭐하러 유리화를 해요? 그냥 우리는 알기 편하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는 x 이퀄 0이기 때문에 y 절편 부분은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10이라는 거 금방 구하실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10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극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 좌우가 똑같을 건데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5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않을 거다. 선생님이 넣어봤더니 그 값이 4분의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4분의 15야. 그리고 여기가 10이에요, 지금. 자, 이제 우리 지금부터 마이너스 k를 어디다가 둬야 될까? 그래야지 우리가 3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지라고 봤더니 일단 여기는 만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4분의 15, 10, 아우, 선생님 잘못 쓴줄 알았네. 그쵸? 4분의 15가 10보다 작은 거 맞죠? 네, 아이고, 잘못 쓴줄 알았네. 여긴 4분의 40이니까.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15의 딱 다음에 2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크면 4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4점, 4점, 4점, 4점 괜찮고, 3점도 괜찮아요. 여기 3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아, 여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잡아보면, 4분의 15보다는 확실히 커야 되고, 10까지는 괜찮고,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K의 입장에서 써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0보다는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 값이 우리가 대충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11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그 K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10까지. 어차피 이거는 4부터 10까지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으니까,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되냐면, 7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요 정도?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풀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제 이 그래프의 지금 식을 보고, 아, 이 지금 함수는 y축 대칭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띠겠더라.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조금 눈에 익혀두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선생님과 함께 19번 문항을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단답형 문제니까 뭐 그냥 정수에 K의 개수는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총평, 3회차 총평 토파보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문제가 박스 채우기 문제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가나다를 채워야 되는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풀어보니까 지난 회차, 2회차의 20번보다는 확실히 좀 무겁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조목조목 따져보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첫째 항이 5분의 2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국민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SN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긴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다. 저도 처음 봐요. 그랬을 때, 요 값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속으로는 낸들 이런 걸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뭐 어쩌겠어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follow me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더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는 SN-SN-1이므로 이거 뭐 알겠다. 그리고 요식을 정리했더니 요식이 됐더라. 그럼 말 그대로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이제 가라고 하는 이 네모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위식을. 왜? 써있잖아요. 한국말로. 정리. 이렇게 써있으니까. 정리를 해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모든 변에다가 3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곱하게 되면은

3an은 n 곱하기 2n 플러스 1 an 마이너 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1 곱하기 an 마이너스 1. 뭐 n이 뭐 이상 뭐 이런 말은 제가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럼 어차피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보고 이쪽을 이쪽으로 빼보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an은 제가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n-1에 2n-1에 a의 n-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명히 저게 a에는 an-1 곱하기 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에 알맞은 식을 fn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2n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딱 되는 거야. n-1 2n 플러스 3으로 되니까 여기가 요렇게 약분이 되는 요런 형태였다는 얘기네.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됐느냐. 아, an은 내려가면서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n 마이너스. 아우, 이렇게 생긴 게 굉장히 이상하다. 근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그게 바로 가에 들어가는 박스였고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아, 우리가 그렇게 찾던 fn이구나. 일단 이걸 먼저 찾게 돼요. 알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지금 첫 번째 여기까지 이제 파트까지는 온 거예요. 알겠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a에는 요거이므로. 그럼 지금 여기 가만히 보니까 a1은 아까 전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항 조건을 줬거든요. 초기항 5분의 2라고 첫째 항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 잠깐만 써볼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해가지고 마지막 an-1분의 an까지.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까지 넣은 것까지 하고 있냐면 an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2n 플러스 3분의 2n-1까지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요 부분을 다시 다시 한 번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1은 5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A1분의 A2로 할 건데 그건 여기다 2를 넣은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다가 2를. 아니, 여기 A1분의 A2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내려갔을 때 밑에 있는 게 A1이 되려면 N은 2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2 이상의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였으니까. 정신 안 차려요. 자, 그럼 여기다가 2를 함께 넣게 되면 얼마예요? 7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여기는 2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혹시 규칙성 찾았어요? 여기가 지금 2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음은 9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1분의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3분의 9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위에는 지금 3만큼 증가하고 밑, 아, 미안해. 위에도 이만큼 증가하고 밑에도 이만큼 증가하는 이런 거죠. 그럼 속도가 분명히 될 건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7, 7. 9, 9. 그러면 11, 11.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5, 5.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하고 3은 절대 지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앞에서 두 개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뒤로 가가지고도 밑에 두 개가 남을 거예요. 제가 이거 대칭 구조로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여기가 1이었었으면 더 이제 이 규칙상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왜? 그러면 1, 4, 5, 7, 9, 5, 7, 9, 11, 13 규칙상 딱 맞으니까. 근데 어쨌건 두개 남는 게 2하고 3이 남는 거는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앞부분이니까 요거 앞에는 그럼 2만큼 뺀 거니까 여기에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3이 있었을 거고 2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2n 플러스 3분의 여기가 2n 마이너스 1 됐을 거고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없어졌을 것이다.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남았을 것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이 부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딜 가니? 지금 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가 뭐냐? 요걸 정리했더니 결론적으로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6이 되더라.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gn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gn인가 봐. 요렇게. 여기 지금 gn이라고 한다.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sn은 3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나. 나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겠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지금

지금 K 값은 이제 다다 이러면서 다에는 들어갈 숫자가 딱 M으로 나와야 된다 이랬으니까 일단은 먼저 S6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S6는 여기다가 넣어보게 되면 3분의 6 곱하기 여기가 13이 될 거고 지금 나에다가 내가 지금 N에다가 6을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6을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13이 되는 거고 여기는 15가 되는 거니까 13 곱하기 15분의 여기가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3, 5, 그다음에 3,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S6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선생님 맞겠나? 네. 그러면 그 5분의 4가 6 곱하기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다 이거예요. 그러면 A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AN이 이게 AN이었거든요. 나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K 넣고 여기다 K 플러스 1 넣고 여기다 K 플러스 2를 넣어가지고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을 계속 더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이거를 부분 분수로 찢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 빼면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 2m 플러스 3분의 1, 일단 요렇게 바꿔주고 우리가 출발을 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가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넘어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와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제 진술이 뭐였냐면, 6 곱하기, 여기가 AK, 그럼 여기다가 K를 넣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3을 앞으로 빼보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18이 되면서, 18 곱하기, 여기다가 AK, K를 한번 넣어보게 되면, 여기가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 2K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봐라 하는 순간,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는 순간, 이거와 맞물려 떨어지면서 그만. 이렇게 연달아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남을 거냐면 맨 마지막 번째 친구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다가 여기 n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ak 플러스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k 플러스 2를 더한 것만 맨 마지막에 남을 거예요. 여기다가 k 플러스 2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k 플러스 7이 되겠죠. 요것만 남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쓴이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합해서 6 곱하기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라고 하는 지금 우리 네모 박스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여라? 아까 전에 S6라고 했는데 S6가 얼마? 5분의 4라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 값이 5분의 4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 2k 플러스 1 빼기 2k 플러스 7분의 1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 좀 잘해야 돼. 얘들아, 조금만 호흡이 길어요. 2k 플러스 7분의 통분할하게 되면 여기에 2k 플러스 7이 올라가고 여기에 2k 플러스 1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곱하기 18, 요 앞에 있는 18까지 해줘서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4가 되겠다. 요렇게 되는 요런 상황이거든요. 어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2, 2,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번더 약분되면서 여기가 9가 되는 거니까 요 27이 이쪽으로 가면서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값이 3 곱하기 5 곱하기 9랑 똑같은 요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 K의 값이 자연수 K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자연수고 여기도 자연수인데 정확하게 몇 차이? 6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얘들 지치면 안 돼. 속상해, 선생님. 그럼 여기가 9 곱하기 얼마야? 다 왔어. 15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게 지금 몇 차이예요? 6 차이구나. 아, 이게 9고 이게 15여야지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K 값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K 값을 구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K 값이 너무나 아름답게도 2, 4, 8 더하기 1 해서 K 값이 4가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파이널 질문을 한번 보면, 선생님 어차피 아까 전에 화면 지나갔으니까 써볼게요. 따라서 마지막 질문이 12 곱하기 G4분의 F4, 원래는 M인데 그 M이 K 값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으니까 요 값을 구해라 요거거든요. 요것만 구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제는 없습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까요? G에는

요거였고요. FN은 요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넣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44 넣으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주시게 되면은 126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소 그러니까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거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정리하라는 거 정리하고 축차 대입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축차 대입한다라고 선생님이랑 배웠죠. 축차 대입할 거 축차 대입하고, 찢을 거 찢어주고, 계산해 줄거 계산해 주고, 방정식 풀어주고. 근데 조금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이 이게 4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여기가 얼른 넘어가야지 21번과 22번을 보든지 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여기서 걸림돌이 됐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조금 헤비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이 어려운 거는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더 어렵지, 그냥 계산을 꾹꾹 눌러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는 지구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파이널 정답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26까지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 이게 M이었으니까 그렇게 내는 것이 중요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난번 박스 채우기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네모 박스 채우기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두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도전해 봅시다. 가볼게요. 자, 우리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저는 21번 문제가 월등히 어려웠다고 보여져요. 얘가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를 일단 읽어보고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다 버려, 이러지 말고, 내가 오히려 다음번 문제 22번은 생각보다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22번 문제를 조금 더 도전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이제 우리가 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잘 생각해 주면서 우리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도전! 자,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의 알고리즘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흐름을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fx가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근하나를 끊는 그런 fx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문제를 풀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뭐랄까 gx를 만드는 구조를 가만히 보면, 어떤 A라는 그 수를 기준으로, 근데 A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좀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고, 그 A의 왼쪽에서는 그냥 fx를 그려요. 근데 멀쩡히 있는 L을 갖다가 갑자기 x가 A부터 딱 출발해서는 위로 4만큼 들어 올려라. 이건 무조건 끊어질 수밖에는 없죠. 왼쪽은 FA일 거고, 오른쪽은 FA 플러스 4가 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운명 자체가 뭐예요? 불연속입니다. 요런 걸알수 있어요.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뭐하러 하는 거니, 지금? 왜 올리니? 하지만 우리는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너무 화를 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창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애죠. 4차 함수야, hx. 왜? 삐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는 괜찮은데 가가 어려웠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눈치가 있으면은 이걸 정말 내가 모든 t를 다 따져보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리미트 x가 t로 갈때 gx분의 hx의 값이 존재한다가 값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x equal t로 갔을 때이 hx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ht 값이 있겠죠. 근데 gx가 문제죠. 왜? 이게 일단 불연속인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 문제가 돼서 내가 이 조건, 이 존재하게끔 조금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 일단 t=a에서 조절을 해줘야겠다. 왜 제가 이 a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gx가 뚝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는 없어요. 지금 문제의 구조로 봤을 때. 거기 부분이랑 또 하나가 있죠. 뭐죠? 바로 GT가 뭐가 되는 경우? 0인 경우. 그래서 일단 내가
조사를 할 건데, 아, 우리가 그 사건이 뭐 일어났을 때,

범인을 찾으려면 용의자부터 추려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지금 탐정을 하시구나. 오늘 지금 선생님 굉장히 탐정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또 메이크업 해주시고 해주시는 분께서 좀 탐정 이미지로 좀 가봐야 된다고 제가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했더니. 자, T 꼴 A. 네, 감사합니다. 자, GT가 0인 곳. 일단 이 부분이 의심이 된다. Suspicious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네, 절대 범인을 밝히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HX가 K가 되는 그러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K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잠깐만. 지금 HX가 뭐냐면 4차 함수거든요. 잠깐만, 4차 함수 모양이 뭐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W 모양이 있는데 W 모양이 좀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딱 대칭인 예쁜 구조가 있고 요런데 내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세 점에서 만나는 점이 아예 없어. 여기 둘은 달락 아니띵 아니띵 아니띵은 무슨 말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요런 데서는 세실근을 가져요. 또 요런 데서도 세실근을 가져요. 근데 하나밖에 없대. 이것도 아니야. 이거구, 아, 요거네. 아, 그러니까 이 나에서의 진술은 이해가 됐어. 이 HX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대칭 구조인 W 모양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다. 요런. 여기 높낮이가 딱 맞아떨어지는. 요런 모양이다. 누가요? HX. 그리고 또 출제자가 나한테 뭘 줬냐면요. H4가 36이라고 하는 또 H에 관련된 조건을 하나 줬어요. 근데 나보고 H6의 값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일단 했냐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식이. 그래서 거기다 6을 넣은 값을 구해라. 근데 이제 이게 보기 선택지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찍을 수도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조금 어렵긴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GX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일단 GX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GX는 누구를 가지고서 만드냐면 저 FX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라서요. 제가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요?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x제곱 곱하기 x-3이니까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근 하나를 끊어요. 그럼 0에서 이렇게 뭉개지고 내려오다가 3 하나 끊고 요런 구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기 비율 관계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줬던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땡. 봐야죠. 여기가 지금 중근으로부터 2대 1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2일 거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어디가? 극소를 갚는 부분이. 그리고 그때 함수 값 잠깐만 골라볼까요? 왜 골라보냐면 내가 4만큼 들어 올릴 거라서 의미가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2를 집어넣게 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요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잘 봐봐요. 자, 봐봐요. 근데 이제 또 합리적인 의심. 제가 A를 0의 오른쪽 부분, 여기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뒤에 있는 부분을 4만큼 들어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디냐. 2하고 3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 제가 얘기했죠.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왜 이제 와서 딴말 하면 안 되죠? 우리 풀어보자는 의미니까. 틀려도 괜찮아. 다 틀려. 이 문제는 그러라고 낸 문제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옥을 골라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일단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먼저 첫 번째 A가 한번 2라고 해볼까?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는 A가 3인 부분이거든요. A가 일단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2에서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2에서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서 2가 요렇게 올라가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왜냐면 여기 지금 4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예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로 추정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 맞죠? 등호가. 이게 지금 내가 GX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다고 했을 때
잠깐만, 요게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게. 그럼 보니까 문제가 돼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랑 여기예요. 0하고 2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gx 분의 hx의 값이 존재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여기 0에서 무슨 근가죠? 중근가죠.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한 적 있거든. 자면 안 돼. 빵빵.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hx도. 빵빵.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됐느냐. hx는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건데. 요래야 돼요. 이 값이 존재하려면 고로. 괜찮?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2라고 하는 지점이죠. 근데 2라고 하는 지점이 뭐가 문제냐? 오른쪽, 왼쪽의 극한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0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불연속인 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 부분에서 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의 오른쪽 부분. 잘안 보이니? 2의 오른쪽 부분. 그럼 2의 오른쪽 부분에서 내가 gx분의 hx를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보고, 이 값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좌극한. x의 2의 왼쪽 부분에서의 gx분의 hx랑 같아져 줘야 된다는 거죠. 비록 여기에 gx의 운명은 끊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봤어요. 자, 2의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근데 얘가 여기 0에서 뭉개지죠. 오른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서 중근을 가져요. 빵빵 이렇게 중근을 가는다고요. x 이퀄 2에서. 왜냐하면 hx는 연속이 남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어요. 그냥 2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h점. 그러면 얘도 뭐여야 되냐면 2에서 빵빵 이렇게 해줘야지 일단 이 값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지금 뭐 했냐면, 어쨌건 간에 이 값이 존재해서 이 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존재하는 것만 따져봤더니, x=2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벌써 hx가 메꿔지죠. 요렇게 메꿔지죠. 내가 이 값이 같은지는 모르고, 이 값이 일단은 존재해야 될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거가 어떻게 같겠어요. 이 값이 존재하고, 그게 얘랑 같아야 돼. 그럼 물론 얘랑 같은 것까지 가야 되지만 일단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빵빵 거리니까 위에서도 빵빵 거려야 되는데 벌써 끝나버렸어, hx가. hx는 뭐라고 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어? 얘인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어. h4가 36이래. 그래서 내가 여기다 살짝 한번 4를 한번 넣어봤어. 그럼 여기 죄송해요. 넣어봤어요. 16 곱하기 4. 너무 흥분을 안 할게. 선생님, 64예요. 16 곱하기 4. 다시 봤어요. 16 곱하기 4. 물론 네가 여기서 답을 빡 찾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어떡하니? 36이 아닌데. 그럼 얘가 아닌가 봐. 어떡해. 다음 도전. A가 3인가 봐.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할수 있어. A가 만약에 3인 경우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0에서 뭉개지면서 3까지는 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뻥 이러면서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함수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0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게 뭐라고 추정? 이게 내가 GX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임했어. 임했어. 뭘 했냐? 여기서는 이게 존재하려면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굳이 또할 필요는 없어. 여기 때문에 hx는 일단 모름지기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었으면 아까 전에 3, 여기 이제 이번엔 3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잘 봐봐요.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으로 올때 gx분의 h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의 왼쪽에서 올때그 gx분의 hx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오른쪽 부분은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 오른쪽 부분이 얘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뭐가 되냐면 h3의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h3으로 이제 이 값은 수렴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잠깐만. 이 X가 3의 왼쪽으로 갈 때는 여기가 0으로 가, 빵! 이러면서 한번 경적을 올려버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HX도 존재하려면 빵! 이러고 움직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X-3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값의 존재성 때문에. 지금 같다가 아니에요. 존재성. 그러면 존재성 때문에 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려요, 갑자기. 아,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자지마, 다시, 다시. 봐봐. 지금 여기 X가 3의 왼쪽으로 갈때 GX가 이미 벌써 경적을 올렸어요. 빵!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그래서 X-3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여기가 0이 돼버린다고. 그럼 내가 이 값이 0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얘가 한번더 빵! 빵! 이렇게 내가 되는 0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됐어, 됐어. 다 지켜보고 있다. 여기. 그럼 이번엔 이건가? 그래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4를 넣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아, 이거는 A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보다. 애매한 데 있구나. 그럼 내가 애매한 곳이 어딜까요? 뭐, 요런 데 아니겠어요? 요런데? 요런데? 근데 내가 이거를 세 군데나 사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0,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사고 실험을 하는 거야. 내가 갈릴레오는 아니지만 조금만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0하고 2 사이에 애매한 곳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2가 중근으로 이렇게 접해버려요, 여기가. 지금 제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X equal 2에서 경적을 두 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런 데 있을 순 없어요. 그러면 요런 데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까 전에 혹시 그3 기억나세요? 3? 그러니까는 요런 데 아니면 요런 데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이 가는 거죠. 일단 먼저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3의 오른쪽 부분. 뭐둘 중에 하나만 되겠죠. 답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돼서 답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한 거냐면 만약에 A가 2하고 3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일단 이거 먼저 해 보는 거죠. 안 되면 이제 3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해 놓으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던. 할수 있겠어요? 봐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0을 한번 찍고 2에서 내려왔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요렇게 딱 건너뛰어 버리는 요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가 지금 4보다 간격이 적기 때문에 더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가 되는 거냐면 애매한 A죠. 2하고 3 사이에. 그럼 요렇게.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제 말을 잘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내가 소급 적용한 건 뭐냐면 HX가 여기 때문에 X제곱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오른쪽, 왼쪽 부분만 제가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리미트. 잘 봐. 이제 거의 다 왔어. X의 A의 오른쪽 부분에서 GX분의 HX를 하고요. 이 값이 리미트 X의 A의 왼쪽 부분에서 GX분의 HX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근데 이번엔 다행인 게 오른쪽 부분도 어떤 값을 갖고 있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베타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요 값이 알파로 가고 요 값이 베타로 가고 위에가 HAHA예요. 왜냐면 H는 연속이고 극한값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쪽 극한이나 왼쪽 극한이 같거든요. 그럼 분명히 알파하고 베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같다는 얘기는 아, 여기서 내가 HA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내가 X-A라는 근을 하나 알면 나머지 근은 뭐지? 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선생님?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잠깐만. 나뭐 이용 안 했나? 라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모양이어야 돼요. 이 모양이어야 돼. 잠깐만. 그러면 지금 잘 봐. 저게 0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했고, A에서 근 하나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 잘 봐봐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인 거 아니면, 0에서 중근을 갖고 A에서 근 하나를 가죠? 아, 요게 요런 모양일 수밖에 없겠네. 요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봐봐요.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 봅시다.

뭐가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낫나요? 전 얘가 더 낫던데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속으로, 아, 그러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한번 hx를 놔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다가 그럼 뭐를 넣었을 때? 아까 전에 h4를 넣었을 때 36이 나온다라는 걸로부터 여기서 a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잠깐만 그거 좀 갖고 올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됐죠? 여기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36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그 a 값이 딱 2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여기 사이에 있는. 요렇게. 나 얘인 것 같다. 이게 정답인 것 같다.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아, 너구나. 이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조건에 만족시킨 게 드디어 하나는 나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얘였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에 이번엔 여기가 x 마이너스가 아니라 a도 근이고 마이너스 a도 근이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이제 그 hx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hx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h4가 36이 되는 a 값을 나중에 한번 구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해봤더니 a제곱이 4분의 55라고 하는 예쁘지도 않은 숫자가 나올 뿐더러 a제곱이 아까 전에 제가 얼마라고 했죠? 4분의 55라고 했잖아요. 그럼 4분의 55는요. 지금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벌써 10도 넘어가요. A가 지금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제곱이 그래봤자 9보다 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요 경우가 아니구나. 요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아, HX가 X제곱의 X-2분의 5의 제곱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얼마 넣어달라? 6 넣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H6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아, 이게 정확하게 36 곱하기, 여기가 2분의 12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7의 제곱이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441이 나오는 요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요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해본 게 하나가 있죠? 안 해본 게 하나가 있죠. 잠깐만요. 그러면 3보다 큰 부분에서는 왜안 될까? 그러면 일단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나 이렇게 중근 가져야 된다는 건 불변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문제가 되니까 내 이론상 x-3도 일단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 오른쪽에 있는 a가 문제가 되니까 x-a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걔가 만약에 0을 중근으로 갖고 또 다른 근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여기 오른쪽에서 두 개가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됐던 건안 되는구나. 바로 알았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극한의 그 빵빵 이 이론을 모르면 제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서술할 수도 없고 이거냐 이거냐 또 약간 양자택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 모양보다는 요 모양이 조금 더 친숙하지 않을까 했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까짓거.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줬다면 이 험난한 산을 한 번쯤은 넘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좀 여러 가지, 네, 굉장히 약간 bittersweet 그런 표현이 있어요. bittersweet 쓰면서 달콤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약간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1번 한 번만 딱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호흡을 가다듬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비록 a 이꼴 2와 a 이꼴 3이라고 하는 A 꼴 2와 A 꼴 3이라고 하는 틀린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가치 판단을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이 나왔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고리즘을 잡았다는 거 요거 한 번만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요 3회차에서 가장 복병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다행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풀 22번 문항은 요거보다는 충분히 월등히 할 만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렛츠 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어떤 문제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돼지꼬리 뿅뿅 해주시고요. 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26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의 22, 22번 문항이 굉장히 갑자기 주마등처럼 흘러갔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그 나온 알고리즘이 유사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 문제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요 문제 선생님의 해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베베 이제 베베가 뭐예요? 배로 공부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y는 로그 2의 x. 왜 너무 쉬워요? 그럼 서로 다른 두점 ab가 있다. a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여러분 이런 거 바로 아실 수 있죠. 뭐하러 로그 2의 x를 대칭이동합니까? 그것이 바로 aka 지수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수함수, 그리고 그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y는 2x제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점을 각각 cd라고 할 때,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1번. 나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 선생님이 작도하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뭐, 우리가 지금 그래픽 계산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픽 계산기가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 그리더라 하더라, 완벽하게는 못 그린다 하더라도, 일단 바람직하게, 있음직하게는 그려줘야 되겠다. 그럼 일단은 먼저 로그 2x를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기준선 하나를 잡았는데, 그 기준선이 y 이퀄 x여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그 역함수를 만드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y는 x를 먼저 그려보죠. 그리고 얘를 대칭이동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거는 y는 2x죠. 뭐 요런 모양이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네, 화면에서 나쁘지 않게 보여집니다. A와 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잘은 몰라요.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일단 찍어봐야 되니까 여기를 A라고 한번 찍어보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 점을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가 직각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걸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A를 대칭이동시킨 점을 C, 그 다음에 B를 말도 안 나오네. 대칭이동시킨 게 D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Y는 2X제곱 위에 있겠죠? 그랬을 때 일단은 문제에서, 잠깐만 이제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봤어요. 나를 봤더니 선분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너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CD의 중점이 M이다. 여기가 M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M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으로 따지자면 C와 D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 좌표 설정해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고 이 M의 그 중점, 그러니까 중점을 M이라고 하고 M을 지나고 Y축의 평행, 제가 잘 말씀드렸죠. Y축의 평행은 요거예요. 그거를 요렇게 제가 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m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 조금 밑에 이제 이 x제곱을 지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p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쭉 내려가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하면, p라고 하는 이 점이 MH를 1대 4로 내가 내분을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ABDC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제가 지금 여기 선택한 것처럼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작다. 끝났어요. 여기가 1대 4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쪽 화면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1번 작도하쇼. 그다음에 2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렵지 않게 풀 거거든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A와 B의 좌표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A를. 그러면 A, 로그 2의 A라고 두겠습니다. 낸들 아나요? 이 A가 뭔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을 B, 로그 2의 B라고 하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대칭이동하면서 C하고 D로 넘어갔기 때문에 C는 X와 Y의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A가 되겠고, 당연히 이거를 2의 X제곱에다 얹으면 A로 내려오는 거, 뭐 식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점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D라고 하게 되면 얘는 로그 2의 B, B. 요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진짜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먼저 제시문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AB의 기울기는 요거 두개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B-A분의 요거에서 요거를 뺄까요? 그러면 로그 2에 근데 빼다 보니까 로그 2에 비해서 로그 2

2의 a를 빼게 되면 로그 2의 a분의 b거든요. 한 번에 쓸게요. 어차피 우리가 식을 최대한 정리하니까.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다. 요런 이제 우리가 일단 요 식을 얻어요. 그게 제시문 가를 통해서 요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제가 소급 적용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 결국 3배에 로그 2의 a분의 b가 요렇게 이게 b-a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요. 얘들아, 할수 있어. 조금만 견뎌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요. C하고 D의 일단 중점의 좌표를 내가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점의 좌표 M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그 M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2로 나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로그 2의 AB야.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2분의 로그 2의 AB거든요. 컴마. 요거 두 개니까. 2분의 a 플러스 b거든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 지금 이 p라고 하는 점 있죠? p라고 하는 점. 이 p는 어디 위에 있냐면, m하고 x 좌표를 공유하면서, h, x 좌표도 똑같이 이거죠. 지금 선생님 말 따라옵니까? 근데 얘를 공유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y는 2의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일단 요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 넣을 거냐면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얹어서 넣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낫겠냐면 로그 2의 루트 ab라고 쓰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야 얘를 여기다가 얹으면 바로 그때 y 값이 루트 ab가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이게 p의 좌표입니다. 잠깐만. 나이 p의 y 좌표를 알았는데? 그럼 잠깐만.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Come on, come on, come on.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p의 y 좌표까지가 4라면 이 m까지의 y 좌표는 그것의 4분의 5를 곱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1대 4로 내분한다는 거에 적용값 아니겠니? 4, 5. 4분의 5를 곱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4분의 5배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관계식이죠. 이게 4분의 5배다. 뭐에? 루트 AB에. 뭐 굳이 괄호 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약분되고 얘가 2분의 5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 당황했을 수 있어요. 왜? 어차피 AB에 관련된 두 가지 정보를 다 찾았기 때문에 일단 답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걸 루트 AB로 나눠보세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루트 AB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5라는 뜻이고, 여러분, 여기를 갖다가 조금만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A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B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얘의 관계가 뭡니까? 역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바로 뭐 방정식 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a보다 b가 더 크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여기가 a예요. 여기 a. 그냥 여기 b. b가 지금 a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1보다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2분의 1이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여기서? 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얻게 되느냐. 루트 B가 2 루트 A이기 때문에 B가 결국에는 4A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A와 B가. 여기 4A니까. 여기가 4A잖아요. 그럼 여기 4잖아요. 여기 6이잖아요. 그럼 6이 B-A이다. 바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선생님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고, B의 값이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나 이제 우리 이제 뭐 구해야 돼? 뭐 구해야 돼? 자, 이제 끝났어. 끝났어. 여기까지 괜찮아? 나 이제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사각형 넓이만? 그럼 나 이제 다 지워볼게. 다 지워볼게. 다 지워볼게. 여기 봐. 이러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이제 끝났어. 자, 요 상황에서. 점의 좌표 이제 표시해 봅니다. 아까 전에 여기가 a, 로그 2의 a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근데 맞네. 1. 그래서 내가 그림을 대충 맞게 그렸네. 그럼 여기가 2,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3이 되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아까 전에 에이, 여기 봐봐.

A가 이거 여기 B가 8이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2, 1이고 8, 3이에요. 로그 2에 8은 3이니까. 그럼 이게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3, 8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2가 되는 거죠.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이 C하고 A하고 B하고 D로 이루어진 이 지금 사각형의 이름이 뭐냐? 등변사다리꼴이잖아요. 등변사다리꼴. 여기 평행. 그리고 여기 길이도 완전히 같고 넘어갔으니까. 등변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그러니까 두 밑변의 합 곱하기 높이. 그러면 두 밑변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한 번만 도움을 줘봐봐, 선생님한테. 그러면 요거 길이 구하는 거는 빼가지고 제곱하고 빼가지고 제곱. 여기 루트 2야, 루트 2. 그럼 여기는 빼가지고 하게 되면 5고, 여기도 빼가지고 5 하면 5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여기가 5루트 2라는 얘기예요, 5루트 2. 그러면 일단 2분의 1 곱하기, 나 이제 답 나오는 순간이야. 그러면 이제 밑변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가 6루트 2. 나 이제 뭐만 곱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등변사다리꼴의 높이만 구하면 돼요, 높이. 근데 그 높이가 뭐냐면 여기다 이 말인 거죠. 요게 높이죠, 요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게요, 라고 나와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요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봐봐. 여기 중점 좌표 구하는 거 시군중 먹기죠? 여기 중점 좌표 구하는 거 시군중 먹기죠? 구해봅시다. 1,2하고 2,1을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 2분의 3이에요,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3하고 8 더하면 11. 나누니까 2분의 11, 2분의 11이죠? 물론 요거와 요거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도 되는데, 어차피 요거의 x의 차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2분의 11에서 2분의 3을 빼면 2분의 8이니까 요 간격이 4거든요. 선생님, 그걸 왜 말하시죠? 왜냐면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거든요. 이게 지금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45도거든요. 그래서 비율 관계를 조금 이용한다고 그러면 4대 4 루트 2니까 높이가 얼마? 바로 4 루트 2다. 요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빼면 얼마예요? 4. 그럼 4의 제곱 16, 4의 제곱 16, 그럼 루트 32, 4루트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됐다. 요게 바로 사각형 모의 넓이 A, B, D, C의 넓이 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없어지면서 6, 4 얼마? 최종적인 정답 2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설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학년도 9월 22번에서도 저는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의 교훈을 정확하게 느꼈고, 너무나 그 제시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어렵게, 너무 꼬장꼬장한 마인드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열린 마인드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일단 주어진 상황을 작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식을 세워주면 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일단 이 문제가 그림이 없잖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그림을 잘 그리라고 제가 22번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 앞에 몇번 문제였죠? 10번 문제였나? 그때도 제가 작도는 좀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라고 봤더니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 이 로그 2의 x를 갖다가 대칭이동시킨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로그 함수 배울 때, 지수 함수 배울 때그 둘이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너무 배우잖아요. 그리고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기하학적인 방법이 y든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뭐 중점을 구해라, 뭐 높이가 뭐 내분을 한다, 기울기가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반드시 모름지기 내가 점의 좌표는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A하고 B를 몰라서 스타트했던 그 느낌 그대로 내가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를 가지고서 기울기가 3분의 1이래, 그 다음에 그 중점 좌표와 P의 관계가 1대 4로 내분한대. 그래서 요 관계식까지만 내가 잘 찾아오면, 물론 요 부분이 조금 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가. 선생님, 제가 A 플러스 B가 2분의 맞죠? 2분의 5 루트 AB가 된다는 거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찾을 생각을 못 했는데요. 끄적끄적. 그랬을 순 있죠. 왜냐면 이걸 나눠가지고 요 모양의 형태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

0: 맞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회차 22번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회차인 4회차로 찾아올 테니까요. 좀잘 1회차, 2회차, 3회차 정리해 주시고요. 4회차는 조금 또 다른 마음으로 모든 문항을 좀 맞춰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적으로 좀 시도해 보고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칸트를 배웠습니다. 칸트가 얘기했었던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표 잘 떠올리길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은 글을 이어서 공리주의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딱! 오케이! 바로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 나왔고요.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인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이 제1의 선이자 본성에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우린 쾌락을 갖고 오는 걸 여러분들 하고요. 쾌락을 갖고 오지 않고 고통을 갖고 오는 건 피하게 된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중요한 포인트,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에피크로스의 소극적 쾌락주의, 아타락시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아타락시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평정심, 그쵸? 갑은 여러분들 에피크로스가 되겠죠. 에피크로스에게 중요한 건 개인의 평온이었다, 평정심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키웁니다. 그래서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우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고 오는 행위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면 을은 읽어볼게요. 우리는 쾌락을 추구, 고통을 회피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배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쾌락의 군주, 고통의 군주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도 연결 가능하겠죠.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선성, 순수성, 범위 이 일곱 가지에 따라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벤담이 얘기했었던 이 쾌락 계산 기준법 일곱 가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양적 공리주의자 을은 벤담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피크로스가 그러면 얘기했었던 이런 쾌락주의가 벤담에게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정의를 회피해야 된다. 삐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 여러분들? 즐거운 삶과 지혜로운 삶과 정의로운 삶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2번 여러분들 행복은 완전한 평정심의 상태에 도달했어도 얻을 수 없다. 삐 틀렸습니다. 이 에피크로스의 관점에 따르면 바로 아타락시아, 그게 바로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이 되겠죠. 따라서 2번 X. 3번입니다. 유용성의 원리, 여러분들, 공리의 원리. 왜 다른 근거로 행위의 시비를 판단하면 안 된다. 바로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 옳은 행위, 그른 행위를 보았던 벤담을 설명하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성의 원리라고도 하고 공리의 원리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한 쾌락은 동일한 양을 가진 다른 종류의 쾌락과 교환할 수 없다. B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벤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이 같은 쾌락이라면 교환이 가능하겠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계산은 경험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삐삐

틀렸습니다. 둘다 여러분들 이성적인 계산으로도 우리가 캐럿카우팅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워주시고 정답 바로 3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라면 이렇게 갑과 을이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비교 가능성이 높은 사상가들이고 공부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제 경향. 칸트에 더해서 공리주의자를 데려왔습니다.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크로스는 벤담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학년도 수능 문제가 이렇게 25학년도 수능에도 연결이 되고요. 26학년도 수능에도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리주의랑 이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가 닮아있는 부분,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벤담과 밀 자체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흐름까지 쫙 봤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 건데, 그 전에 좀 공리주의 개념을 정리하고 봐야 되겠지? 그럼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갈게요. 네, 핵심 구조 판서 여러분 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야? 네, 바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이다. 쾌락은 인간에게 여러분들 선이고요. 고통은 인간에게 악이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사회는 여러분들 개인의 집합체입니다. 사회 전체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수능 완성에도 언급된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 행복이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과 같다라는 걸 벤담에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 행복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여러분 관점 속에서 벤담은 제시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도덕의 원리. 우리가 세워야 될 입법의 원리는 바로 공리의 원리이다. 유용성의 원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원리로 이제 벤담은 공리 원리를 제시하는데, 공리 원리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갖고 오는지를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쾌락을, 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더 적은 고통을 갖고 오는 걸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 이런 경우에는 벤담의 쾌락 계산 기준 중에 하나인 이 범위와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계산 기준이거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서 공리의 원리랑 네, 맞닿아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적 공리주의 제시합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계산 가능합니다. 앞서 나왔던 기출처럼 교환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옳은 건 뭘까? 벤담은 얘기합니다. 바로 더큰 공리를 갖고 오는 게 옳은 행위이다. 칸트와 다르게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걸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담 또한 여러분들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에 의해서 우리가 신을 따라서 어떻게 살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특징으로부터 어떻게 사는 게 옳은 행위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그큰 흐름을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 없이 옳은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짓자. 여러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아이, 저런, 막, 네. 그러면서 이제 벤담이 얘기했던 공리주의의 생각이, 야, 그거, 그럼 인간과 돼지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벤담의 친구의 아들이었던 밀이 등장하면서 반박합니다. 야, 인간과 돼지가 느끼는 쾌락이 똑같냐? 아니야. 인간은 분명히 돼지보다 더 고상하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해. 그러니까 다른 거야. 너가 지금 쾌락을 얘기하면서 인간과 돼지를 동급으로 취급한다? 그거 너가 그 정도의 쾌락밖에 못 누리는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박을. 그런 느낌 보면서 이제 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밀 또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인간은 고등 능력, 상위 능력, 품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조건을 제안을 건다고 쳐도 아니야. 나더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래. 나잘 먹고 잘 자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책 보면서 친구랑 토론하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밀은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려해야 돼. 뭘 고려해야 돼? 질적 차이도 고려해서 이 공리주의를 제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 이 공리주의 할때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벤담은 양을 고려한 게 맞아. 근데 여러분 밀도 양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밀의 경우에는 양 플러스 이제 질적 차이도 고려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이후 선지에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밀에 따르면 쾌락의 질적 차이

가 있어. 어떻게 할수 있지? 여러 가지 캐릭터를 경험해 본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맛있는 밥도 먹어본 사람이, 야, 나 이거 두개다 경험해 보니까 나책 보는 게더 좋던데? 라고 선호하는 그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제 오른행이 질적 차이도 고려한 더큰 공리 갖고 온 행위다라는 걸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비교 판서 가겠습니다. 칸트, 벤담밀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와 공리주의가 크게 대비되는 포인트. 인간에 대한 여러분들 일단 특징에서부터 이후에 어떤 게 보편타당한 법칙인지 이런 내용들이 쫙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칸트 여러분들은 인간에게 도덕 법칙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선의지. 그게 바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행위는 선의지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가 없다라고 칸트는 제시합니다. 그런데 밀과 벤담의 경우엔 다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경향성인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벤담과 밀은 공리의 원리를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게 옳은 행위일까라는 물음 속에서 칸트와 다르게 벤담과 밀의 경우에는 자연적 경향성으로 출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쫙 내려와서 이 벤담과 밀의 경우에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네,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칸트와 결과를 고려하는 벤담과 밀이 이렇게 비교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벤담 여러분들 분명히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죠? 밀 질적 차이를 고려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들이 각각 비교되는 포인트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내려와서 칸트 여러분들 공리주의 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칸트와 공리주의를 묻게 되면 분명히 차이점밖에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아닙니다. 분명히 둘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둘다 누구나 따라야 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칸트에게는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고요. 공리주의, 벤담과 밀에게는 유용성의 원리, 공리의 원리입니다. 이 포인트 여러분들 꽤나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별표 치고 기억하길 바래요. 두 번째, 이제 벤담과 밀의 공통점 나와 있습니다. 교집합 여러분들, 그렇죠?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우린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 연결. 두 번째 여러분들,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둘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떠올려 보면서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육체적 쾌락의 한계점은 고통이 없을 때, 정신적 쾌락의 한계점은 죽음의 공포, 삶에 대한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달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것이 아타락시아, 에피크로스 연결. 그래서 즐거운 삶의 시작이자 가장 큰 선은 사려깊음이고 이성적인 숙고이고, 그쵸, 연결하실 수 있죠. 이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여 이익과 손해를 올바르게 따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숙고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욕구를 잘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죠. 감은 여러분들 에피크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한번 의리를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에 비해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의 여러분들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게 있대요.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는 양분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합니까?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벤담과 대비되는 포인트예요. 질적 차이도 고려합시다. 누구?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에피크로스 여러분 경우에는 오히려 공적인 일에 참여하게 되면 또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지, 그치?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오히려 은둔 생활 속에 소수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2번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B 틀렸습니다. 에피크로스 여러분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완전한 신이 우리를 괴롭힐 리 없어.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괴롭힐까봐 걱정하지 마, 불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2번 지우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행복의 총량을 증진한 행위에는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B 틀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복습. 밀의 경우에도 분명히 양을 얘기한다. 네. 네.
따라서 미래로

관점에서도 행복의 총량을 증진한 행위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죠, 그쵸? 네, 공리를 증진시켰으니까. 따라서 한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미련, 질적 가치만 생각했을까? 질적 차이만 생각했을까? 라는 오해를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밀도 분명히 양과 질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4번입니다.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련 결과론적 관점에서 그 행위가 더큰 공리를 갖고 오는 게 바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번, 네, 정답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야 된다? 삐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둘다 모든 육체적 쾌락을 배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먹는 데서도 여러분들 쾌락들, 이런 것들 다 버리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인간은 동물적인 욕구보다 훨씬 고상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 상위의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밥잘 먹고 잘 자는 거 말고도 더 고상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 그 기능들이 뭐야? 지성, 감정, 상상력, 도덕적 감정 등의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고등 능력을 발휘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있다. 그것이 감각적 쾌락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들 연결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유는 정신적 쾌락이 신체적 쾌락보다 더 오래 가고 나아가서 더 안전하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네, 이 고등 능력을 통해 발휘해서 얻는 쾌락이 더 질적으로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갑은 존 스튜어트 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앞서 나왔던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도 이그 순간의 감각적인 쾌락보다 오래가는 정신적인 쾌락을 더 좋게 봤다라는 것도 연결할 수 있겠죠. 네, 을 보겠습니다. 네,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 양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 더해봐. 이 둘을 차감한 값이 쾌락적으로 기우면 그것은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행위에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거다. 그것이 고통적으로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에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해서 더큰 공리를 갖고 오는 걸 하자. 바로 벤담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벤담 되겠죠? 그럼 바로 이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 위에서 지금 여러분 나와 있던 내용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등 능력을 잘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판단력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품위감을 지닌 그런 사람들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네, 뭐야, 여러분들. 정답 나왔네, 그쵸? 정답 바로 1번 되겠죠. 미래 관점에 따르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고요. 분명히 이 교양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벤담의 경우에는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죠. 따라서 벤담은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쾌락의 질 증진은 쾌락의 양 증가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간과한다. 미래 여러분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닙니다. 네. 미리 쾌락의 양 증가의 필연적인 결과가 쾌락의 질 증진이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비판할 수가 없다. 3번입니다. 이제 빕니다. 거꾸로 벤담의 미래에게 가는 비판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공리의 원리로부터 도출됨을 간과한다. 네. 이 벤담과 밀은 둘다 공리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공리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이건 둘다 얘기하고 있는데 틀렸네라고 지우시면 되겠죠. 3번 여러분 경우에는 네,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인정. 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의 총합보다 더 크다? 삐! 아니야, 같다니까요? 그쵸? 따라서 비판할 수 없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이에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한 행위가 옳은 행위임을 밀도 알고 있죠, 그쵸? 공리주의 둘의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5번 또한 마찬가지로 둘다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공리주의 관점의 공통점과 비판점 서로 알수 있던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벤담과 밀 공부할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적 차이를 고려했냐, 고려하지 않았냐, 그렇죠? 인정했냐, 인정하지 않았냐. 그럼

분명히 둘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이 문제를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공리 원리란 이에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달리 말하면 행복을 증진, 반대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행위를 승인 혹은 부인하는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상가에서 자주 나오는 원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원문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리라는 것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그 당사자가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행복을 말하고 특정 개인이라면 그 행복, 그 개인의 행복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 자구 여러분들, 누가 딱 떠올라야 될까? 그쵸. 벤담이 딱 떠올라야 돼요. 벤담. 만일 여러분, 이 문제의 지문 속 주인공이 밀이어야 됐다면 밀과 관련된 힌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질적 차이가 언급되거나 바람직하다, 가치 있다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구분이 나와야 돼. 그런데 전체를 딱 봐도 양에 대한 얘기 말고는 딱히 말하는 게 없어, 그치,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리주의 틀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로 벤담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제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 지문을 보고 벤담인지 밀인지 딱알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사상가가 특정될 수 있냐 없냐를 문제를 출제할 때 고려하십니다. 가끔 내신 시험의 경우에는 몇몇 지문들을 미리 이렇게 제공하고 수업 때 배운 다음에 조금 단서가 좀잘안 보이게 숨기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야. 수능의 경우에는 딱 단서를 특정 짓고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게 계속 검토하고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밀이냐 벤담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이거 밀의 단서가 없는데? 그럼 공리주의를 크게 얘기했던 벤담이겠네라는 식의 문제풀이도 해보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건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사상가들을 유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연습이 평소에 잘돼 있어야지 나중에 실전 수능에서도 편하게 빠르게 대응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벤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도 최대 행복 원리의 적용 대상이 될수 있다. 그쵸?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후에 생활 관리, 싱어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쵸? 벤담에 따르면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건 여러분들 이 쾌락이에요. 그쵸? 따라서 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와서 여러분들 니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행위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 빨간 펜 여러분들 B 틀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또 부분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고 온다라는 건 여러분들 고통을 더 적게 갖고 오거나 혹은 쾌락을 더 많이 갖고 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통이 100만큼 있는 행위와, 그쵸? 다시. 고통의 100의 결과가 있는 행위와, 때로는 고통이 10의 결과가 갖고 있는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그럼 그때는 더 적은 고통을 갖고 오는 걸 해야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많은 사람을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공리의 증진에 분명히 연결될 수 있고요. 따라서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올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공리주의와 거리를 두어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행위가 아닌 정부의 정책에만 적용돼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위에 지금 여러분들 문장 속에도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공리의 원리는 개인과 정부 정책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쾌락도 다른 사람의 쾌락보다 더 중요하게 계산되면 안 된다. 별표 치겠습니다. 벤담은 여러분들, 네. 벤담은 여러분들, 이렇게 평등하게 계산돼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몇 배의 가치를 갖고 쾌락을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설명드리고 갈게요.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며 아무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만인의 쾌락을 평등하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벤담은 주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릴 동그라미 치고 정답 바로 기억.

리을 몇 번? 네.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을 여러분 관련돼서 하나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반에서 이제 20명의 학생과 한 명의 담임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간식으로 시켜 먹을지를 고민하고 있어. 근데 20명의 친구들이 다 치킨을 먹고 싶대. 근데 교사가 한 명이 피자를 먹고 싶대. 그러면 원래 공리의 원리를 크게 따르면 벤담에 따르면 여러분들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갖고 와야 돼. 그치? 치킨을 시켜 먹는 게더큰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갖고 오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뭔 소리야? 교사의 쾌락은 더 커. 교사의 쾌락에다가는 곱하기 30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교사의 쾌락이 더 크니까야 교사가 말했던 치킨 말고 피자 시켜야 돼. 이거는 벤담에게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그쵸, 쾌락이 평등하게 계산돼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역과 리을 정답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일과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 여러분들 어렵지만 연습하긴 좋습니다. 늘 연습할 때는 우리가 실제 수능 시험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힘들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전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 네, 답부터 보겠습니다. 지성과 기지, 판단력과 같은 정신의 재능은 단호함, 끈기 같은 기질상의 성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히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끈기라는 거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강도가 지성을 발휘하고 끈기 있게 은행을, 그렇죠? 강도질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최악이지, 그치? 여러분, 따라서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라는 게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또이 세계 밖에서까지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지 선의지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을입니다. 입법자가 고려해야 될 유일한 목적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복, 그들의 쾌락과 안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복의 총량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크다면 그것은 공리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포인트가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리의 원리 총량 나와 있죠. 그쵸? 양적 공리주의 제시했던 벤담 되겠습니다. 갑은 칸트, 을은 벤담 놓고 병으로 가겠습니다. 네,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제 몇명 없어. 네,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가 없다. 오, 뭐야? 잠깐만. 도덕은 여러분들 이성에서 유래될 수가 없대요. 네. 도덕적 구별의 원천을 감정으로 얘기했던 사상가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이성은 홀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다. 도덕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하는데 이성은 이런 힘이 전혀 없다.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인 동기를 제시할 수가 없다.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은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돼요? 네, 흄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 벤담, 흄인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적어보고 풀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아까 칸트였죠? 을은 여러분들 바로 벤담이었죠? 병은 여러분 누구였죠? 바로 흄이었죠, 그렇죠? 네. 비교 포인트가 가득한 사상가들을 셋다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칸트가 벤담에게 간 비판입니다. 인간이 따라야 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음을, 존재함을 간과한다. 우리가 앞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칸트, 벤담 둘다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 벤담도 알고 있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죠. 2번입니다. 비와 입니다. 그쵸? 비와 인 여러분들, 지금 벤담과 흄이 칸트를 공격하는 그런 화살표입니다. 도덕적 선악 구별에서 사회적 유용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2번 여러분들 별표. 볼게요. 사회적인 유용성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공리, 유용성. 달리 말하면 행위의 결과가 되겠지, 그치? 칸트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유용성이라는 결과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무 의식으로부터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칸트는 얘기하죠. 결과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벤담과 흄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때 사회적 유용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벤담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선악을 구별할 때 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옳다.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겠죠. 반면 여러분들, 흉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런 걸 선하다라고 얘기하다고 연결을 했죠. 그렇죠? 따라서 벤담과 흉의 경우에는 둘다 도덕적 선악 구별에서 사회적 유용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칸트의 경우에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 바로 2번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유용성과, 그쵸? 이 도덕적 선악 구별이라는 포인트에서 칸트, 벤담, 흉의 비교 포인트를 잘알수 있던 선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별표 치고 차이점 보시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3번 보겠습니다. 시입니다. 시는 흉이 벤담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는 감정이 아닌 이성입니다. B, 감정이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3번, 네, 흉이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죠. 4번, 타인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임을 흉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흉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F입니다. F는 칸트가 흉에게. 선은 타인의 품성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흉이, 그쵸? 알고 있죠? 간과하는 게 아닙니다. 흉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정답이 될수 없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 여러분들 제가 몇 번씩이나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로를 치고 이게 이 사상가가 비판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 비판받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간과하는 게 맞는지만 딱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출제자들의 경우에도 이걸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1번을 오답으로 만들 거야. 그럼 여러분 되게 쉽게 그냥 이렇게 지금 칸트가 벤담을 비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벤담의 입장을 넣어주면 돼, 그냥. 그럼 벤담이 인정하는 거니까 간과한다라고 볼수 없고 오답이 만들어지는 거야. 또 여러분들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흉이 벤담을 비판할 때 흉이 말할 수 없는 걸 여기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에 넣으면 돼. 그 흉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이 안될 거고 문제가, 그쵸? 성립이 안 되니까 3번은 틀린 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거꾸로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수 있어. 그 왔다 갔다 정답을 만드는 방법과 오답을 만드는 방법을 왔다 갔다를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풀이 실력이 더 키워지게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문제풀이 할때 이걸 고려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여러분들 강연자가 네,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상한 쾌락이 본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네.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 여러분들, 우수하다는 걸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네. 인간으로서의 품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왜, 맛있는 음식과, 그쵸? 두꺼운 책을 봤을 때, 왜 맛있는 음식에 끌릴까? 그 물음에 대해서 지금 이 사상가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여러분들. 인간은 종종 허약한 성격 때문에 저급한 쾌락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선택을 한대요. 그것이 저급한 쾌락, 질적으로 낮은 쾌락인 걸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한다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더 좋은 가치임을 아는 사람도 건강을 해치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건강을 해치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대. 고상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가녀린 식물과 같아서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 부족해도 쉽게 시들어 버린대요. 인간이 이렇게 원래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질적으로 높고 우수한 걸 알면서도 그런 교양들을 갖고 있고 품위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인간은 지적 감각을 상실하면 고상한 열망도 잃게 됩니다. 지적 능력을 훈련할 기회와 시간이 없으면 열망이 시들어서 저급한 쾌락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본질적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저급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상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쉽게 시들어 버려. 우리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계속 그쵸? 훈련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없게 되면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쉽게 여러분들 저급한 쾌락을 추구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빵 먹는 여러분 쾌락과 책을 보는 쾌락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빵 먹는 쾌락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이 미래 관점에 따르면
너가 원래는 책을 보는 걸더 좋아했는데, 이 책을 보는 그런

그런 고상한 이런 쾌락을 여러분 느끼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내포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저급한 쾌락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은 그 쾌락이 접근 가능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빵 먹는 것도 좋아하는 이유는 책 보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이게 시들시들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네. 이 강연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쾌락의 질적 가치를, 질적 차이를 여러분들 얘기했던 사상가고, 우리가 고급의 쾌락을, 그쵸? 앞서 얘기했었던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런 쾌락들을 느껴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상가다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쾌락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양에만 의거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네.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미래 관점이 맞죠. 따라서 1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4개가 오를 거고 하나가 틀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틀릴 걸 찾을 거고 여러분들. 네, 다시. 틀린 걸 찾을 거고 반면에 4개의 경우에는 옳은 선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정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2번 가겠습니다. 공리의 증진을 도모했더라도 도덕적 행위로 볼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미래에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도덕적인 행위야? 질적 차이를 고려해서 더큰 공리를 갖고 오는 게 옳은 행위야, 그치? 근데 누군가가 공리를 증진하려고 노력을 했어. 막 계획을 세웠어. 근데 실패해서 공리를 못 갖고 왔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왔어. 그럼 미래에 따르면 여러분들 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없겠죠. 네. 따라서 2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공리 증진을 도모했지만 실패했으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왔으면, 미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행위로 볼수 없다. 네. 결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네. 쾌락의 질적 차이 구분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만 토대를 둬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쾌락 여러분들, 질적 차이는 무엇을 통해 알수 있다? 여러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는 걸알수 있다. 연결하시면 되겠죠? 정답 바로 3번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밥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본 다음에, 그쵸? 밥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고, 법도 공부해보고, 그쵸? 책도 읽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더 좋던데? 라고 선호하는 그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왔던 예시로 연결 짓게 되면, 빵을 먹는 쾌락과 책을 보는 쾌락 중에서 내가 둘다 해보니까 책 보는 게더 좋던데? 라고 하면 이책 보는 쾌락이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는 걸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된다. 공리주의 여러분들 공통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자신의 최대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동그라미 이러면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공리 증진에 관련한 자기 희생은 훌륭한 행동이야. 그런데 공리 증진과 무관한 자기 희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베스트가 되겠죠. 정답 바로 여러분들 3번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서양윤리 사상, 가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개별적 행위, 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 값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개별적 행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과 대비되고 있어. 볼게 여러분들.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요구하는 규칙 또는 관행의 유용성 평가가, 네,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당장의 행위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위 A와 VS 행위 B가 있을 때 당장에 이두 가지가 공리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A와 B를 딱 놓고 봤을 때 A가 더큰 공리를 갖고 와. 그러면 A의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행위 공리주의가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의 경우에는 행위 공리주의예요. 뒤를 조금 더 이어서 보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할수 있는 모든 행위 중에서 최대한의 유용성을 갖고 오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즉, 행위만 놓고 봤을 때,

때 공리를 더 증진하는 행위가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네, 나를 보겠습니다. 공리를 증진하냐 마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규칙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행위가 더큰 쾌락과 행복을 산출한다고 평가되는 바로 규칙이나 관행을 따르면 그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경우에는 규칙 A와 규칙 B를 한번 고민해봐. 그런데 보니까 A에 비해서 규칙 B가 더큰 공리를 갖고 와. 그러면 이 규칙 B에 따라서 행동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쉽게 들수 있는 비유가 거짓말에 대한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표가 나왔어. 그런데 당장 내가 성적표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크게 혼날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의 경우에는 성적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숨기고 거짓말한다. B의 경우엔 아니다. 진실대로 말한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당장 그 행위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성적표를 바로 보여드리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나와 의 그쵸? 문제 상황과 관련된 우리 부모님도 되게 힘들어지고 불행해질 거야, 그치? 따라서 공리를 지금 당장 증진하는 건 분명히 잠깐 숨기고 거짓말하는 게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A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게 허용된다? 이게 약간 말이 안 돼, 그치? 도덕적인 직관과 상식엔 어긋나. 그래서 규칙공리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규칙공리주의인 여러분들, 규칙끼리 비교를 해. 그래서 규칙 A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규칙 B는, 그쵸?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게 비교됐을 때. 잠깐만, 바꿀게. 규칙 그러면 A가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규칙이 있고, B의 경우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경험을 두고 봤을 때, 거짓말하면 해도 된다라는 규칙보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더큰 공리를 갖고 왔던 거야. 그럴 때는 더큰 공리를 갖고 왔던 규칙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대로 말하자라는 규칙 B에 따라서 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나왔었던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상식에 안 맞는 게 극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극복 방안으로서 규칙공리주의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칙공리주의 또한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계의 경우에는 개념 강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자. 행위 공리주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니은 여러분들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 규칙에 적용하자. 지금 네, 규칙공리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선지를 보니까 지금 기억, 니은 들어간 게 4번밖에 없네? 정답 바로 4번 되겠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더 침착하게 나머지 디귿과 리을까지 봐야지 대비가 되겠죠. 보통은 벤담과 밀 위주로 출제가 되겠지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공리주의랑 행위공리주의 또한 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리을 한번 볼게요. 네. 디귿부터 봐야 되겠죠, 오케이. 과거에 좋은 결과를 산출했던 규칙도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될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규칙끼리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더큰 공리를 갖고 오는 규칙을 따르는 건데, 만약에 다른 규칙이 더큰 공리를 갖고 와. 그럼 그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네. 이런 만약에 상황에서 규칙 C가 등장했는데, 규칙 C가 더큰 공리를 갖고 와? 그럼 규칙 C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동그라미, 정답 기억, 니은, 디귿 확실히 잡겠죠. 리을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려는 동기의 유무이다. 리을을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죠, 여러분들? 네, 동기의 유무가 틀렸습니다. 둘다 공리주의가 발전되어 등장한 거예요. 둘다 공리주의를 계승합니다. 둘다 여러분들 결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리을은 둘다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의 4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도덕적인 구별은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감정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성질은 무엇이든 유덕하며 거북함을 주는 것은 부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갖고 오는 것이 좋음, 덕. 사회적인 부인과 혐오의 감정을 갖고 오는 것이
나쁨 악과

구덕이 되겠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럼 중요한 포인트, 우리에게 만족, 우리에게 거북함 혹은 혐오. 네. 사회 복리의 경우에도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네. 사회 복리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유용성과 연결 지으면 되겠죠? 이 경우에도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주기 때문에 공감은 우리가 모든 인위적인 덕을 평가하는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의 경우엔 여러분들, 도덕적 구별의 원천으로 감정 정념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또 공감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덕과 부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시인과 사회적 부인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 떠올라야 돼? 흄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흄 되겠습니다. 힘의 경우에는 우리 수업 때도 말했지만 이후에 공리주의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말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그 자체로서 고려된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의 기준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고 어떤 행위의 경향을 측정할 목적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기준은 생산성과 순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수의 개인과 연관된다고 간주되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는 범위가 추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벤담이 여러분 얘기했었던 이 일곱 가지 쾌락 계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곱 가지를 말하면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벤담이 얘기했던 양적 공리주의의 경우에는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던 거예요. 양적 계산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럼 양적 계산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벤담이 일곱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강도를 통해서 보는 거야. 더큰 강도의 쾌락을 갖고 오는 게 우리가 따라야 될 행위가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여러분들, 더 오래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따라야 될 쾌락이 되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쾌락을 갖고 온다라고 할수 있는 게 우리가 따라야 될 쾌락이 되겠죠. 다음 여러분, 네 번째, 더 가깝게, 더 빨리 쾌락을 갖고 오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쾌락이 될 겁니다. 그쵸?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서 다섯 번째, 더 많은 쾌락을 낳는 여러분들, 더 많은 쾌락들을 갖고 오는 쾌락이 우리에게 따라야 될 쾌락이 될 거고요. 쾌락만 갖고 오는 이왕이면 순수하게 쾌락만 갖고 오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쾌락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쾌락은 여러분들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도 갖고 와. 그럼 그거는 순수함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이왕이면은 쾌락만 갖고 오는 게 좋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 범위라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따라야 될 쾌락으로서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일곱 가지 계산 기준을 제시하면서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다. 양적 차이만 우리가 생각해서 총량이 더 크게, 큰 거를 우리가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을은 여러분들 바로 벤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적 공리주의 벤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흄이 지금, 네. 빠졌죠? 오케이, 할게요. 네, 바로 한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인의 주관적 감정은 도덕적 구별의 토대가 된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1번 별표치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관적 여러분 감정은 구별의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B 지워주겠습니다. 쌤 분명히 흄은 감정을 통해서 구별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 구분해야 돼. 흄이 분명히 이런 말하는 거는 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쵸? 도덕적인 감정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갖고 오는 것이 선, 사회적인 부인의 감정을 갖고 오는 것이 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적장의 예시를 잘 떠올리면 돼요. 분명히 적장 여러분들 훌륭한 품성은, 훌륭한 용기 있게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은 내가 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빠요, 싫어요. 나의 주관적 감정에서 봤을 때는 별로야. 그런데 우리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고 오는 멋있는 용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선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 바로 공감 바탕으로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이니까. 여러분, 따라서 1번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토대가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 감정이 토대가 된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휴맥엔 여러분들, 선악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벤담 여러분 따르면 이 쾌락들이 감각적이든 자선이든 여러분들 계산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네, 다르지 않습니다.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감각적 쾌락이든 남을 도와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적 쾌락이든 똑같은 계산 기준입니다.

기준법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3번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쾌락을 선출한 행위는 가치가 있지만 쾌락의 자체가 선은 아니다. B 틀렸습니다. 네. 이 벤담은 쾌락을 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행위가 선출한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벤담에 따르면 결과를 고려하죠. 따라서 벤담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을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바로 몇 번? 네, 3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던 벤담의 포인트 잘 떠올려 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공리주의까지 다 한번 끝내봤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업하고 공업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진짜 안 해서라니까요. 하면은 진짜 쉬워요. 한번 해놓으면은 절대 안 틀리니까 한번 좀 해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개념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다. 그래서 좀 정보를 많이 주려고 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제가 경지 이용률에 대해서 말했던 것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경지 이용률 말고 그 식량 자급률. 그치. 식량 자급률에서 뭐가 제일 높았고? 아니, 쌀이 가장 높다는 건 알아. 우리 식량, 당연히 자급하는 정도 쌀이 가장 높지. 근데 쌀과 맹류와 옥수수 중에서는 뭐가 가장 낮았어요? 옥수수가 가장 낮았어. 옥수수가 쓰임새가 정말 정말 많은데 의외로 그 쓰임새와 관한 거는 거의 다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먹는 옥수수는 그냥 찰옥수수일 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먹는 거. 그치. 그거는요, 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용도 대비해서 진짜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식량 자급률이 세계 중에서는 가장 낮다라는 것도. 왜? 최근에 옥수수가 자꾸 나오잖아. 작년에도 옥수수가 나왔잖아요, 수능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긴 했어요. 옥수수가 등장할 만하다. 등장할 만해. 대체 단독으로도 나올 만하고 북한과 연계해서도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제 그러면은 좀 식량 자급률 이런 것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좀 옥수수가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옥수수가 언급될 수는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대비는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3번입니다. 그래프는요, 네 도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을 보는데요. 이럴 때는 안 주어졌으니까 밑에부터 한번 살펴보는 거야. 전북이 주어졌고 경기가 주어졌고 경남이 주어졌고 충남이 주어졌구나. 그치? 얘들아, 이거 머릿속에 요 정도는 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리는 것도 사실 민망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지금 어디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전북. 그치? 전북. 또 어디? 경기. 또 어디 물어봐? 경남. 또 어디 물어봐? 충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요 세 네 지역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저 한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헥타르인데요. 결국 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어떻게 나누는 연습을 해? 어떻게? 2대2로 나누든지 아니면 양쪽의 극단적인 거 찾고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나중에 나누든지. 그치? 보통 2대2 아니면 1대2대1 이렇게 하면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2대2로 나뉘죠. 보면은 면적이 넓은 게 가하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농가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타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좁은 면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많이 없을수록, 대신 경작지는 넓을수록, 땅 자체가 좀 넓을수록, 그러니까 촌락적인

성향이면 성향일수록 넓은 면적을 가져갈 거고, 도시적인 성향이면 성향일수록 좁은 면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비교한다면은 여기서 촌락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충남하고 전북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도시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경기하고 경남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비교한다면은 아, 요거 두 개는 뭐 아니면 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충남 아니면은 전북일 가능성이 높고, 얘는 경기 아니면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남일 가능성, 경경. 그렇지. 헷갈리니까 경남, 경기 다 쓰자. 네. 그렇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네모가 아니다. 이게 다 나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가 나를 말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2대 2 나눴으면은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잖아. 여기서 주어진 걸 보니까요, 경작 가능 면적. 사실상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이나 경작 가능 면적이나, 경작 가능 면적이 넓을수록 땅덩어리, 경작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넓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넓은 면적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사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좀 비슷한 걸 물어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반 나뉘는 건 똑같은데, 네모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여기 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점. 점을 보면은, 가, 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달라요? 경지 이용률 차이가 있지. 아, 경지 이용률. 여러분들, 그루 관리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루 관리 왜 해? 따뜻하니까 하는 거야. 겨울철에 따뜻하니까. 그냥 기후가 온화하면은, 같은 면적이라도 몇번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지 이용률이라고 했잖아. 그럼, 가하고, 나중에서 누가 더 따뜻해? 가가 더 따뜻한 거야. 그럼, 가가 뭐가 돼? 가가 자연스럽게 이게 가가 되고, 전북이 가가 되고, 나가 충남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아니면 여러분들 이해 많이 하는 것처럼, 아, 그루가리 어디서 해? 그루가리 할수록 당연히 경지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루가리만 고려하면은 요다 나를 구분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후적으로 말한 거예요. 자, 다 라를 봤을 때는 타가 상대적으로 경지 이용률에서 높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경기하고 경남 중에서 어디가 더 따뜻해? 경남이 더 따뜻하단 말이야. 온화하잖아요. 그러면은 경남이 더 같은 면적이라도 몇번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뜻하니까.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쌀을 두번 재배하기도 하잖아. 따뜻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비슷한 거라고 해서 이게 나가 되고요. 경기가 라가 되겠죠. 경남 다. 그렇죠? 그래서 찾으면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전북, 충남. 그렇죠? 전북, 충남, 경남, 경기. 3번이 정답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찾고서도 여러분들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가, 나, 다라 순서대로 하면서. 이게 은근 꿀팁이다, 진짜. 되게 뭔가, 뭐야,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잖아 할수 있지만요, 이런 습관이 몇 문제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가나 다라 괜히 헷갈리니까 전북, 충남, 경남, 경기, 전북, 충남, 경남, 경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알겠죠? 많이 헷갈리잖아.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경지 면적 및 농가 인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경지 면적 나왔고요, 농가 인구 나왔습니다. 저는 뭐부터 봤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 농가 인구부터 봅니다. 왜? 농가 인구는 아주 큰 꿀팁이 되잖아. 농가 인구 순위 경북이 제일 많고요, 촌락적인 성향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 전남이요. 그렇지? 마침 경북 전남 나왔어. 아, 그럼 뭐예요? C. 두 번째 D. 되게 금방 나오죠. 그렇지? 그 다음 농가수 제일 적은 거 A. 그 다음 경기 B 나오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경기가 인구가 많으니까 농가수도 많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에이, 제일 그래도 많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암기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경기는 좀 도시적인 성향이잖아. 그래서 촌락 자체가 좀 비중이 많이 적어요.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아. 약간 요렇게 좀 접근을 한다면은, 아, 촌락적인 성향이 많은데 그중에서 인구가 경북이 더 많으니까 농가 인구는 경북이 제일 많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게 잘푼 건데요, 다른 푸는 방법도 있지. 자, 지금 뭐예요? 가, 나는 각각 논과 밭 중에 하나라고 나오잖아. 근데 제주도가 나왔어. 그러면 제주도는 100%, 거의 100%, 뭐야, 거의 100% 밭이잖아.

논 아니죠. 나는 바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A는 B보다 지역 내논 면적 비율. 자, A, B를 봤을 때 그래도 평야인 B가 논 면적이 더 넓다라는 건 당연한 산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보면 그래프 나와 있잖아. A는 논이 거의 없는데 B는 그래도 논 비중이 꽤나 있어요. 논 면적 비중이 B가 더 높아요. 라는 거. 그치? 그래프 보고서도 알수 있고요. 3번. B는 C보다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 이거는 진짜 자주 물어볼 거고,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겸업 농가 비율 어디가 높아야 돼요? 자, 겸업 농가. 일할 수 있어야 돼. 어디가 더 일자리가 많아 보여? B. 그쵸. 그래서 대도시 주변 아니면은 관광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3번 맞는 말이지. 정답 3번. 4번. C는 D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 이거는 그냥 요거 보고 찾으면 되겠죠. 그래프 보고서. C, D를 봤을 때 D하고 C는 밭 비율은 좀 비슷한데 논 비율은 D가 훨씬 더 높은 걸 보면은 경지 면적 자체는 D가 훨씬 더 넓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다니까요. 알겠죠? 외우지 마세요, 굳이. 네. 경지 면적 평야일수록 넓습니다. 평야일수록. 그치? 전남이 평야 그 자체니까 경지 면적도 넓은 거예요. 5번, D는 A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과실하면 무조건 A 아니면 C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A가 D보다, D가 어디가 됐던 D보다 생산량이 많을 수가 없죠. 아, D가 A보다 생산량이 많을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중요한 포인트들 좀잘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겸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었고. 그치? 그리고 뭐 찾을 때 이제 제주도 가지고 찾는 방법이라든지 농가 인구 가지고 찾는 방법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어요.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5번입니다. 그래프는요, 네 작물의 지역별 재배 면적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단은요, 라는요, 각각 과수, 맹류, 벼, 채소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요, 강원, 전남, 제주 등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어쩌면 굉장히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 이제는 뭐부터 달려가야 돼? 뭐부터? 일단은, 맹류, 아니면은, 제주부터 달려가야 돼요. 이게 맞아. 그치?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요, 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채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남은 채소도 높고, 논도 높죠. 논 비율, 쌀 비율이라고 할까요? 쌀 비율도 높지. 쌀. 근데 제주 특징이죠. 뭐예요? 과실 비중이 높으면서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은 채소? 아니죠. 채소적인 특성보다도 이게 더 중요했어.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 그렇지. 과실은 높고 쌀이 없어.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풀었냐면은 네개 중에서 일단은 하나가 아예 없는 거. 시가 아예 없네? 시가 아예 없는 걸 봐서는 제주겠구나. 그럼 가가 뭐예요? 가가 쌀이겠구나. 하고 찾았거든요. 그치? 뭐 그렇게 찾아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 중에서 다른 지역 중에서 비가 상대적으로 다 높아요. 그럼 평야 비중 자체가 넓은 전남. 왜 전남은 쌀도 많고 채소도 많이 하잖아. 맹류도 많이 하잖아. 그치? 세개 중에서, 그치? 맹류까지 추가해야지. 맹류까지. 그래서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위가 세 개여야 돼. 라고 여러분들 추론해서 풀었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주 가지고 먼저 풀었습니다. 물론 A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가 쌀이라고 봤을 때,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야. C가 그러면 제주겠구나. 그치? 그러면 쌀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전남이 되고 A는 강원이 되겠다. 그럼 나머지가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지. 그치? 자, 그래도 A, B, C 중에서 B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강원 자체가 적으니까 이거는 맹류일 가능성이 높겠다. 맹류가 되면 좀 말이 되죠. 그치? 그럼 C, 제주도에서도 맹류 재배를 하긴 해요. 하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호남 지방
다음이 경남이고 그 다음 제주예요. 물론 이 수치상으로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드러날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전남, 제주, 강원 이러면 좀 말이 되잖아. 그리고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 이거는 채소가 되겠고 라는 과실이면 혹시 말이 되나? 과실이면은 보니까 과수라고 되어 있네요. 재배 면적을 물어보는 거니까 과수라고 한다면요. 시가 제일 넓은 게 맞네. 제주도가 제일 넓은 거 맞네. 검증이 끝났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것 중에서 이렇게도 풀수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거세 개가 전남이니까 전남.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다른 지역도 좀 많이 차지대라고 한다면은 맥류하고 쌀보다는 좀 채소의 가능성이 좀 높겠죠. 뭐 그렇게 푸셔도 되게 잘한 거고요. 아니면 맥류 쌀 이렇게 이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맥류 아니면 쌀이겠다 뭐 이렇게 푸셔서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전남을 먼저 찾았다라고 한다면요. 그치? 어떻게 찾아도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푸는 방법을 연습해 보길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할수 있죠? 네. 아니, 쉽지만은 않았어. 당연히 쉽지만은 않았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 막 수능 완성 문제가요. 다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틀렸다고 해서 굳이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틀렸네? 내가 어떤 부분에 틀렸지? 앞으로 문제 맞춘다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맥류 보고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치 그래서 저는 제주 보고 먼저 찾았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나는 맥류는 주로 다 채소의 그루가리 작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가의 그루가리 작물이라고 해야지 가 쌀은요 맥류보다 국내 자급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게 쌀이에요 식량 자급률 중에서는 쌀맥 그다음 마지막에 옥수수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했어요 3번 단은요 채소는요 쌀보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많다 자 1인당 연간 소비량 배운 적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요거 1인당 연간 소비량이요 뭐하고 같냐면은 생산량하고 같아요 생산량 뭐가 제일 많다고 했어? 채소. 그리고 우리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제일 많은 거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이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많다라는 거는 많이 소비하는데 그만큼 많이 무겁기 때문에 많이 생산도 한다. 뭐 이렇게 많이 무겁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많이 소비하니까 많이 생산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채소가 쌀보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많다라는 거는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기출이기도 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과 같은 문제는 진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알겠죠? 틀렸다면 꼭잘 알고 가세요. 생산량이나 소비량이나 같은 거구나. 그치? 그리고 요거는 수능 특강에서 그래프로도 많이 등장하고요. 기출에서도 그래프로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라는 과수는요. 채소보다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기출로 진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지. 시설 재배라고 한다면요. 얘들아, 시설 재배. 보통 쌀이나 맥류는 시설 재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시설 재배를 하는 것 중에서 보통 과수 아니면 채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막 과수를 더 많이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 같은 거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채소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막 딸기, 수박 같은 거를 과수로 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과수는 말대로 수, 나무예요, 나무. 나무 숫자거든요. 나무야. 그러니까 나무를 비닐하우스 내부, 뭐 온실 유리 내부에서 뭐 기르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채소 기르는 게더 편해. 뭐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부추라든지 뭐 아니면 뭐 파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소로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채소의 시설 재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알겠죠? 이거 기출이기도 합니다. 자주 비교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니까 꼭꼭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A 제주 아니죠. B 전남 맞고요. C 강원 아닙니다. 저두 개가 틀려버렸네. 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어요. 네.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6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공업은요, 1960년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쵸? 그래서 1960년대에는 어떤 공업? 노동, 집약적, 경공업.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대구,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을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 근데 우리가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했더니, 아이고,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경공업 가지고는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런 거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쵸? 그래서 자원을 수입해서 그 자원을 가공해 가지고 뭔가 근사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무슨 공업? 중화학공업. 그러면서 남동 임의 공업 지역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1970년대 때 들어온 제철, 자동차, 조선 등의 자본, 기술, 집약적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을요. 그러면은 그냥 순서대로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읽어보면서 기억 볼까? 기억에는 섬유, 의복, 신발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고요. 디귿에는요,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괜히 좀 미안하네. 여러분들 흐름 끄는 것 같아가지고. 자, 1990년대 이후에는요,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 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이 발달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인재가 많아야 돼. 그치. 이거는 무거운 상품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해안가에 있을 필요도 없어. 인재가 많은 곳,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 수도권이 수도권. 그래서 디귿은 수도권. 네, 맞는 표현입니다. 수도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 제철 공업은요, 적환지 지향 공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쵸. 제철 공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더라? 제철 공업 하려면은 필요한 거세 가지를 말해볼래요? 세 가지. 보통 두 가지만 말할걸? 일단 철광석 필요하고요. 그다음 뭐 필요해요? 역청탄 필요하죠. 철광석 거의 수입하고요. 역청탄 거의 수입하죠. 역청탄은 100% 수입하죠.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해. 그치?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력이 좋은 역청탄인데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석회석. 그치? 잊고 있었지, 너희들? 석회석.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석회석은 뭐 우리가 수입할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중요한 두 개의 자원이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환지 지향 공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철 공업이 맞죠.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님 맞고요. 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편 우리나라는요, 공업 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공업의 지역적 편제가 나타나고 있었대요.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요? 수도권하고 영남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체 수도 비교해보면 수도권은 영남권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서 또 대기업 중심으로도 발달했었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 있으면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발달한 거야. 이게 왜요? 국가가 주도해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발달할 거야, 우리 이렇게 개발할 거야 하면서 좀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만든 대기업인 거거든요. 그런 공업인 거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대기업인 거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공업의 이중 구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럼 리에 보면은 공업의 지역적 편제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에서 영남권으로 공업 분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큰일 납니다. 네, 이미 수도권하고 영남권은 포화야, 포화. 그러면은 다른 지역, 호남권이나 충청권에 좀 분산 정책이 필요하겠죠.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자, 미음입니다. 공업의 이중구조. 사업체수 비율이 매우 낮은 대기업이 제조업 출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맞는 소리죠.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말하는 게 사업체당 출하액. 그치. 사업체당 출하액 지역별로 보면은 어디가 높았어요? 대기업 중심일수록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도별로 본다면은, 아니, 권역으로 본다면은 호남권, 충청권은 중소 사업체 수에 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업 자체가 그래서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업체당 출하액이 제일 적었죠. 왜? 중소기업이 너무 많은 거야. 중소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치?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체당 출하액은 비교적 좀 낮은 형태로 나타난다. 영남권은 그 사이에 있었고. 그런 특성도 우리가 알아두고 갑시다. 그게 더 구체적인 지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지역. 그럼 구체적인 지역으로 나왔을 때 여기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거 같이 적용하면 돼요. 뭐 제철 공업, 그렇지? 아니면 뭐 석유화학 공업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자, 어쨌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7번.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비교한 거네요.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가에서 다는 의복,
의복 나오자마자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울이 떠올라야 돼. 그치? 의복 하면 서울이거든요. 패션, 패션. 서울, 서울, 서울. 그치? 강남, 특히. 그치? 그냥 서울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서울. 또 자동차 트레일러. 몇 개의 지역들이 생각납니다. 화평화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요. 화학이라든지요. 화학하면 또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울산, 서산, 여수, 세 지역. 그치? 머릿속에 벌써 떠올리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지역들이 나왔어. 서울 나왔고, 광주 나왔고, 대구 나왔고, 울산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울산 유명한 거 한번 말해봐. 유명한 제조업. 제조업 출하액 비중이 높은 것들 말해봐요. 일단, 석유 관련, 뭐 석유 정제품이든 아니면 석유 화학이든. 그치? 석유 화학. 근데 석유 정제품은 잘안 나오니까 석유 화학이라고 합시다. 화학. 그냥 화학. 이렇게만 쓰려고 그랬나? 그냥 석유 가로칠게요.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자동차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비중이었죠. 시군으로 나눴을 때요. 그치? 또 어디? 뭐? 기타 운송 장비 이런 것도 있었지.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있었어요. 이게 자동차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데 이게 큰 히트가 은근 되기도 하거든요. 전기. 그렇죠. 빛과 관련한 산업, 뭐, 그치, 뭐, 등,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전기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많이 등장할 때 전기가 은근 꿀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빛광자잖아, 이 광주 자체가. 그래서 전기 관련한 산업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해도, 아,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거지. 대구는요, 자동차 뭐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지만요, 대구 하면 이건 확실히 기억해야 돼. 섬유. 섬유 산업이 아직 그 우리가 1960년대 때 섬유 산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었잖아요. 근데 대도시에 그래서 여전히 그 섬유 공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표적으로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울 하면은 이제 의복 같이 떠올리시면 돼요. 의복. 뭐 섬유도 있지만 일단 의복이 가장 좀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요. 자, 볼까요? 한번 볼까요? A, B, C, D가 나와 있는데, 자, 봤을 때, 오, 일단은 A 봤을 때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쇄예요, 인쇄. 갑자기 인쇄가 뜬금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서울 하면 또 출판 관련한 산업이. 물론 지금은 타주로 많이 이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출판 관련한 산업이 여전히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파주도 많이 발달했죠. 파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 하면 또 인쇄업 이렇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A가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다른 것부터 봐봐. 일단 B, 섬유네. 여기서 섬유가 등장할 만한 것은 무조건 대구밖에 없어. 그치? 그럼 B가 무조건 대구야. 이거는 좀 찾았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C하고 D를 비교했을 때, 두 개가 똑같네. 두 개의 자동차가 똑같네. 그럼 나가 자동차가 되겠다. 물론 대구까지 또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뭐 대구 자동차 뭐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뭐, 하면 어쨌든 좋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 아니, 부산도 순서 다 외울 거고, 뭐, 대구도 순서 다 외울 거야? 왜냐면 대구 자체가 대도시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업이 나름대로 좀 균형적으로 발달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대도시의 특성이기도 해요.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이요. 다른 지역들 봐봐. 거의 막 여수 한번 봐보면 여수, 석유화 거의 다. 광양, 제철, 1차 금속 거의 다막 이러잖아요. 너무 집중되어 있잖아.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밸런스가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이걸 다 외우는 게막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할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몰라도 풀리잖아. 나가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풀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도 자동차니까 여기 보면 전기 장비가 있잖아. 자동차 전기 장비 아 D는 광주예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타 운송 장비가 있으니까 아 요게 울산이에요. C예요.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화학 물질 그럼 자연스럽게 다가 화학이에요.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조금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A 보자마자 인쇄, 인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지역들에.
대도시 서울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가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무조건 가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의복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그치? 왜? 이게 석유화학이었으면은 석유화학도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석유화학이었으면 뭐 자동차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치? 뭐 그렇게 찾으셨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A는 이제 서울이 되겠고요. 가는 자연스럽게 의복이 되는 거죠. 의복. 그렇죠? 그래서 의복 가 그리고 자동차가 나 그리고 다가 화학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나는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면은 적환지 지향형이 아니라 직접 지향형이라고 해야지. 그치? 직접 지향형이고요. 나는 가보다 전국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중에서 전국 출하액 비율은 당연히 의복보다는, 가벼운 산업보다는 중화학 공업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참고로 전국 출하액 비율이라고 본다면은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하고 전자가 다른 것보다는 높습니다. 그치? 1차 금속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1차 금속보다 높아요. 그쵸? 그쵸? 이 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자하고 자동차가 순서가 좀 반대였거든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화원, 전자공학과 가려면은 화원을 공부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외우라고 했었었는데 뭐 그렇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전자화원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국 출하액은 약간 요 정도 순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3번입니다. 다는요, 화학 물질은요, 화학은요, 가, 의복보다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공업이 더 이르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네, 아니고요. 그리고요, A는 C보다 지역 내 인구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전국에서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 비율, C는 제조업 그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울산이잖아요. 그치?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역.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제조업 그 자체 C가 됩니다. 알겠죠? 지역 내 1인당 출하, 뭐 1인당 뭐 GDP, 지역 내 총생산, 이런 것들은 1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울산이 1등입니다, 울산이. 알겠죠? 울산. 뭐 2등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충남 뭐 이렇게 내가요, 문제. 근데 울산은 좀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로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5번. B와 D는 모두 영남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D가 영남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라는 거는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한 포인트 좀잘 짚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약간 좀 어려우면 이렇게 주요한 것들 하나씩 써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써봤거든요. 제가 문제 풀 때는요, 뭐 이렇게 안 쓰고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안 쓰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이런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알겠죠? 네. 자, 8번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8번. 그래프는요, 새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보다는 최근에는 앞서 봤던 약간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새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시도를 내기보다는, 시와 도를 내기보다는, 크게 내기보다는 작게 좀 내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나나? 작게 나오나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프는요. 새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입니다. 그렇죠? 가에서 다는 각각 1차 금속, 자동차, 전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A에서 C는요. 경기, 울산, 충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출하액 자체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하액 자체를 주면은 이미 너무 쉽잖아. 그치? 자동차, 전자, 1차 금속. 아니면 이거 두 개가 전자 아니면 자동차니까 이건 1차 금속. 뭐 이렇게 벌써 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를 다 100%로 두고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겠죠. 그치? 비율로서. 이 전체적인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선지에서는 비교를 할수 있겠지. 가하고 다 중에서 뭐가 더 출하액이 높게 요 정도는 비교할 수 있으니까 선지로서는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능에서도 늘 그래왔고, 알겠죠?

자, 가부터 보면요. 일단 광주가 있어요. 광주가 있으면 안 돼. 근데 광주가 있어. 그치? 이게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는 광주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 그치? 우리가 보통 막 제조업 배울 때 광주를 막 중점으로 배우진 않잖아. 근데 광주가 나왔다? 자동차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자동차겠구나. 그럼 자동차 제일 생산 높은 거, 전체에서 가장 높은 거 울산. 울산, 울산. 그 다음 우리 화평 아 라인이 있는데 화평 아. 화산, 화성, 평택, 아산 라인 있었잖아요. 그치? 여기가 화성 있고, 그 아래 평택 있고, 그 아래 아산 있었잖아요. 이거 붙어 있었잖아요. 화평화 라인. 그치? 근데 화평은 경기고, 아산은 충남이잖아요. 화평은 두 개고, 아산은 한 개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 그럼 B가 경기, C가 뭐가 돼? 아산. 아산인 충남. 충남. 아산이라고 적을 뻔. 충남. 충남. 경기, 울산. 그게 다 적읍시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찾기 어렵다,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요. 뭐 다른 거 가지고 한번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를 보면은 전체 비중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지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뭐예요? 전자. 그럼 나가 전자인 거야. 그럼 B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경기가 돼요, 경기. 그치? 화성, 평택뿐만 아니라, 그치? 또뭐돼 있었어? 그 화성 딱 가로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용인, 이천, 그치? 뭐 수원,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치? 그러면 이제 C가 자연스럽게 충남이 되죠. 화평, 아, 그쵸? 또 화평아로 가네. 그쵸? 그래서 자동차나 전자나 화평, 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화평아. 경북은 어디 지역이겠어? 여기가 구미 지역이겠지, 구미. 충북은 어디 지역이겠어? 청주 지역이겠죠.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면은 완벽. 그치? 이 이상을 물어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으로 나온다면 청주, 뭐, 구미 이렇게 찍힐 수는 있겠지. 그치? 뭐 아니면은 두 지역씩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또, 경북, 전남. 아, 요거는 1차 금속의 가능성이 높겠다. 왜? 포항. 그쵸? 제철소가 있는 곳이니까. 또 전남 광양 제철소가 있는 곳이니까 1차 금속이겠다. 그럼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포항이 당광 이렇게 생각하면 포항이 당광. 당진이겠죠. 당진 충남 당진. 뭘 가지고 풀어도 풀수 있어. 근데 하나 또 추가로 안다면은 제가 말했죠. 1차 금속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4순위까지 기억하고 싶어 이런다면은 대규모 제철소까지는 아니지만 울산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했어요. 울산. 울산. 그러니까 철과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다른 뭐 굴이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산업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 4위입니다. 4위. 1차 금속에서요. 알겠죠? 금속에 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쵸? 그래서 포항이 당광 플러스 울산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는요,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는 1차 금속이죠, 그냥. 그쵸? 1차 금속. 적환지 지향력.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은 자동차 아니면은 뭐가 되겠어? 기타 운송 장비가 되겠죠. 자동차는요, 전자보다 최종 완제품의 평균 무게가 가볍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 정답이 아니죠. 그쵸? 전자가 더 가볍죠. 그쵸? 전자가 더 가볍습니다. 자동차 훨씬 더 무겁죠? 자, 전자는요, 1차 금속보다 전국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네, 정답 3번. 4번, A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거의 비슷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가 워낙에 인구도 많고, 전자 그 자체잖아. 그치? 여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만 보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경기가 제조업 출하액이 더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쵸? 물론 사업체당 출하액 이렇게 비교했어. 그러면은 울산 당연히 높겠지. 사업체당 출하액. 그거는 작년 기출이기도 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제조업 출하액은 그래도 그냥 산업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뭐 이런 지역일수록 좀 높은 데 반해서 사업체당 출하액이라고 한다면요. 대기업 중심이다. 약간 좀 그런 걸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경기도는 워낙에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자, 5번. C는요. 중남은요. 울산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기가 이르다. 이거 6월 뭐평 때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도시 할때 배우든 아니면은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이어지는 걸 배우든 그런 흐름을 배웠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치? 시를 보면 충남, 울산이잖아요. 울산은 남동 이백 공업지역. 그 다음 충남 같은 경우는요. 언제 많이 개발됐어? 국토대로, 국토개발계획대로 본다면은 3차 국토종합계획대. 나타난 거잖아요. 그쵸? 3차 때, 3차 때. 주로 많이. 그쵸? 그래서 경기도하고, 아니, 수도권하고, 영남권, 남동 이맥 공업지역 발달하고서, 그 다음 호남권하고 충남권이 발달했다. 충청권이 발달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볼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9번입니다. 그래프는요, 결국 이제 너희들 이제 보면은 패턴이 계속 똑같다라는 게좀 느껴지니? 그래프는요, 내 제조업의 권역별 출하액 및 전국 권역별 출하액 나와 있고요. 전국 종사자 수가 나와 있어요. 전국 종사자 수 보자마자 뭔가 여기 딱 보이잖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전국 종사자 수 어디가 제일 많아? 수도권 제일 많지. 중소기업 제일 많잖아. 그 다음 영남권이 두 번째로 많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단, 가에서 라느냐 각각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 전자, 그 다음 석유 정제품이 나왔네요. 얘들아,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한다면요. 보통 석유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코크스가 뭐냐면 굳이 설명하자면요. 코크스는요. 이제 그 역청탄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역청탄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냥 석유 정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안 나올 것도 아니야. 충분히 나올 만도 해. 봤을 때. 근데 아쉬운 거는 좀네 개만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볼게요.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너무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워가지고 좀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굉장히 좀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문제, 아이, 별로네, 이거 아니야. 다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봤을 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자하면은 어디가 제일 많았어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라든지, 그치, 화성, 평택 라인이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디가 많았어? 충남이라든지, 그치, 충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경북, 충북, 이런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충북의 청주, 경북의 구미, 이런 지역들. 기타 운송 장비라고 한다면은 거울이형 기억하시죠? 거제 어디 있어요? 경남, 거제. 또 울산, 거울, 영. 영 하면은 영암이니까 어디예요? 전남. 이렇게까지 전남. 전남. 저 헷갈리니까 여기 선을 딱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요. 1차 금속 하면은 어디였어요? 색깔 좀 달리 할게요. 헷갈리만 하니까. 포항이 광당 하면서 어디야? 결국 포항이니까 경북. 그치. 그 다음, 전남. 그 다음, 충남.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석유 정제품 한다면은, 석유 화학 공업이 있는 곳이 석유 정제품이 있는 곳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디겠어요? 울산. 그리고 여수가 있는 전남. 그리고 충남.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또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살펴보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요 정도는 있으면서 풀어야지 좀 쉽게 풀려요, 여러분들. 보면은, 일단 이게 다가 가장 먼저 보이죠. 출하액 자체가 제일 많을 뿐더러, 수도권 있고요. 그렇지. 수도권이 있다 보니까 전국 종사자 수도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가 바로 뭐가 돼요? 다가. 전남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되는 거예요, 전자. 그치? 가, 나, 다, 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뭘 찾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라가 가장 좀 출하액 비중이 적잖아. 기타 운송 장비가 출하액 비중이 가장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지금 영남권하고 호남권 딱두 개만 집중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라는 뭐가 돼요? 기타 운송 장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이러한 근거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로. 그리고 가하고 나는요, 좀 비슷했잖아.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뭘 가지고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거 가지고 찾았습니다.

0: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겁니다. 전국 종사자 수가 나가 더 많고 가는 거의 없어. 출하익은 비슷한데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좀 이상하잖아. 뭐 중에서? 1차 금속하고 석유 정제품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필요가 없을까? 필요가 없겠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석유예요. 1차 금속은 사람들이 좀 일일이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1차 금속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가 1차 금속입니다. 1차 금속. 요게 좀 찾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석유 정제품이 되는 거야. 그치? 뭐 이렇게 푼다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가는 최종 부품에 필요한 조립형은요. 조립형은 기타 운송 장비가 되겠지. 라와 관련한 설명이고요. 다의 최종 제품은 나의 최종 제품보다 항공기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 가벼우니까. 그치. 고부가 가치 산업이니까. 3번. 나의 최종 제품은 기타 운송 장비 제품은요. 나의 주요 재료. 그러니까. 1차 금속이 기타 운송에 이용이 되지, 기타 운송이 1차 금속에 이용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3번은. 4번, 라는 다보다 출하익 대비 연구 개발비의 비중이 높다. 연구 개발비는요, 첨단 산업인 전자가 제일 높을 거고요.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은요,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보다 종사자당 출하익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석유 정제품.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출하익을 뽑아내죠. 반면에 많은 출하익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걸 버는 게 기타 운송 장비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5번과 같은 내용, 그리고 이런 그래프 가나 구분하는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세요. 이거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석유화학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출하익을 뽑아내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석유 정제나 석유 화학이나 같이 좀 묶어서 알아두세요. 에이,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니까요. 그냥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긴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치? 이제 지역을 묶어가지고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AST는요, 1차 금속, 비금속 광물, 자동차, 전자 중에 하나다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두 지역끼리 묶여 있어요. 묶여 있을 때는 그냥 주요 공업 지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가 보니까, 여기 파주 하면은 전자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럼 A가 전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실제 문제로 나올 때는 가나다라가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풀수 있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고향은 그렇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니까. 그치? 파주를 중심으로 봐도 되고. 여기 화성평택이잖아요. 그럼 전자 자동차잖아. 그치? 여기 전자니까 두 번째가 뭐겠어? 자동차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동차. 다는요? 아, 여기 1차 금속이겠지. 그럼 1차 금속. 그치? 우리가 뭐 자동차까지는 잘 모르겠고. 경주하면 사실 자동차 공업이 발달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냥 1차 금속이 압도적이잖아요. 라하면은 여기는 비금속 광물이겠지. 그치? 자, 이렇게 찾는다면요. 우리 A, B, C, D 다 찾은 거거든요. 지역 감추어져도 여러분들 좀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길 바라고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가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는데, 아유, 화성평택 압도적이지, 그치? 아닙니다. 다는 태백산 공업지역이 아니고요. 라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 아니고 둘이 바뀌었네. A는 전국에서 수도권보다 영남권, 수도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1차 금속은 전자보다 적환지 입지 지향형. 이게 맞는 말이지. 정답 4번이죠. 그치? 5번. D는 B보다 출하액 대비 연구개발비 어디가 많아야 돼요? 당연히 전자가 많아야 되는데 전자를 안 물어봤으면은 비금속하고 자동차 중에서는 자동차의 비율이 높겠죠. 그치?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건데, 묶어서 나오나, 하나씩 나오나,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농업, 고급, 아, 똑같은 문제 반복되잖아. 할수 있잖아. 할수 있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11번째 강의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내용을 지역별로 정말 완성을 시켜야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배웠던 순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주제별로 다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국가도 많고 다뤄야 될 내용들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권역이기 때문에 몬순아시아와 자연환경 그리고 농업적 토지형 그리고 전통 의식주 문화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산업구조, 그리고 최근의 변화, 분쟁 관련 내용들, 종교 등등등을 또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많지 않아요. 우리 여섯 문항밖에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말 개념을 잘 잡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아시아 구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이 다섯 개의 구분이 이게 종종 데이터로도 언급이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식량 할 때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요 그 식량 작물 그리고 가축 사육과 관련해서도 이 아시아 권역 안에서는 또 어떻게 그 비중이 분포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 구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몽골,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 주변의 남부아시아 지역, 그리고 머머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많죠? 거기가 중앙아시아고요.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튀르키예 일대, 여기가 바로 서남아시아입니다. 눈으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권역이 몬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몬순이 계절풍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풍의 원리가 뭐였죠? 그쵸.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이 계절풍이었고요. 그 계절풍이 가장 탁월하게 잘 발달하는 대륙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이 아시아.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은 워낙에 큰 대륙과 가장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이 계절풍이 가장 탁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아시아의, 특히 몬순 아시아의 기후 특징은 그 어떤 것보다 계절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정반대로 부는 바람이 계절풍인데, 1월 무렵에는 이 북반구의 대륙 쪽이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건조하고 차갑게 불어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불어 내려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7, 8월. 자, 여러분들 한창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때 아주 아주 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습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바다에서 시작하는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상대적으로 시원하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시원하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이렇게 불어오는데, 선생님 방금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그랬지? 네, 여름 바다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이 몬순, 즉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이 여름철에 강수량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덥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 문제 풀다가도 이제 포인트 포인트 찍혀가지고 그 지역의 기후를 떠올려 봐야겠지만, 우리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을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CFA가 고루 나타나는 편이에요. 이 섬나라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일 때는 CFA, 그렇죠? 제주도와 남해안일 때는 CFA지만

나머지 지금 남한에 해당하는 구역, 그러니까 서울까지는 CW, 그리고 북한 쪽은 냉대규가 나타납니다. 네, DW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정말 자주 나오죠. 상하이는 온난수변 기후의 포인트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양곤. 네, 양곤 하면은 AM. 열대 몬순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 양곤이고요. 그리고 우리 타이에 방콕이 이렇게 딱 찍혀서 방콕에 찍혀 있으면 네, 사바나 기후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열대 우림이었죠. 그쵸? 전반적으로 열대 우림이었고요. 우리 남반구로 왔을 때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요 포인트 맞아요, 여러분? 네, 다윈이죠? 네, 다윈 사바나의 가장 빈번한 출제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 오른쪽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은 열대 몬순으로 종종 언급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 퍼스는 지중해성 기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 동부 연안을 따라서 온난 수변 기후, 요거도 이제 시드니 일대 이렇게 온난 수변 기후가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멜버른은 잘 언급이 안 되는데요.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FB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조금 좀 예외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정리하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이고요. 다른 데이터는 없고 이 지도 FST 네 지역에 누적 강수량이 나타나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 누적 강수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12월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그 지역에 당연히 연강수량을 뜻하는 거고요. 우리 연강수량 몇 밀리를 기준으로, 그쵸, 500밀리를 기준으로 수분 기후, 그리고 건조 기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500밀리를 대략 이렇게 그어봤는데, 500밀리가 안 되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딜지 지도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 지금 세 지역이 나와 있고요. 남반구에 한 지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남반구에 정말 반가운 지역이 있죠. 방금 언급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나도 잘알 겁니다. 바로 사바나 기후에, 그것도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다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바로 이제 방글라데시의 다카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명을 모르더라도, 이 대략적으로 이 포인트가, 네, 열대 우림은 아니잖아요. 위도대가 살짝 높으니까. 그래서 사바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북반구의 사바나가 나타나지요. 혹은 이 열대 몬순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 무방하죠? 건우기가 뚜렷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기도, 사바나하고 열대 몬순은 둘다 겨울에 건기고요. 그리고 여름에 우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사바나와 열대 몬순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단 둡니다. 열대 우림은 아닌 위도니까. 이렇게 두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선생님 자주 나온다고 했죠. 제주도보다 살짝 아래쪽에 중국 해안가에 뭐가 찍혀 있다. 상하이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 동부 연안을 따라서 중국도 온난 수변 기후가 나타납니다. 즉 F가 붙었죠. 그럼 누적 강수량 파악할 때 고르게 이렇게 일정하게 강수량 올라가는 그래프이며 이 CF의 F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네개 중에 유일하게 연강수량이 500이 안 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몽골에 찍혀 있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몽골 일대에 찍혀 있으면, 네, 스텝입니다. 근데 스텝은 연강수량이 500mm는 안 되지만, 몇 mm가 넘는 그 기후를 스텝이라고 한다? 그쵸? 250에서 500mm 사이에 분포하면 우리가 스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라부터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울란바토르 이런 거 정확하게 몰라도 지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잘해야 돼요. 자, 가 같은 경우부터 먼저 보시면, 가는, 되게 뚜렷한 건기가 1월부터 3월에 있다가, 그 다음 4월부터

6월부터 한 9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죠? 많이 일정하게 내리다가, 그러다가 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시기가 옵니다. 자, 날을 한번 보시면 얘는요, 오히려 10월부터 한 3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다가, 이때부터는 아예 안 내리다가, 그리고 다시 내리는, 이렇게 패턴이 나오죠. 근데 달을 보시면 이 가나다 중에서는 가장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요때 이제 비가 7, 8월에 집중되는 약간 계절풍의 그런 특징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나다 중에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그래도 나름 열대잖아요. 아무리 거누기가 있어도 열대잖아요. 누적 강수량이 높은 가와 나가, 북반구든 남반구든 AW에 해당을 하겠죠. 게다가 가와 나의 공통점이 뭐죠? 시기는 다르지만 뚜렷한 건우기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겨울이야. 그쵸? 우리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건기잖아요. 건기일 때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때가 겨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나는 이때가 겨울이야. 4월부터 뭐 9월까지가 겨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나가 바로 북반구형, 그리고 이게 남반구형의 사바나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 데이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카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위는 나에 해당하겠네. 그러면 이제 다가 우리가 찾는 이제 샹하이가 나오는데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F가 있기 때문에 온대기후에서 F가 붙으면 월 강수량이 30mm가 고르게 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 8월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죠. 네, 누적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 이유는 상하이도 몬순 아시아, 즉 몬순의 영향.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다 찾았으니까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하천 하류의 충적평야 주변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나다를 실컷 잘 찾아놓고 선지 해석이 안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 간은요,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아주 아주 유명한, 네, 세계적인 하천이 여기에 분포를 합니다. 하류 지역에서. 이거 무슨 하천이죠, 여러분? 그렇죠. 갠지스 강이죠. 갠지스 강의 하류에, 그리고 하구에 아주 아주 비옥한 삼각주도 분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분포하는 국가이고, 네, 도시입니다. 그래서 간은 하천 하류의 충적평야, 삼각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위치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 1번으로 너무 일찍 나왔고요. 자, 2번. 나의 대표적인 농업은 벼농사이다라는데, 우리가 나를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을 찾았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신대륙이고,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 이 벼농사는요, 기후 조건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벼농사 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 AW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짓는 그런 기후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유목을 하는 편이죠. 만약에 이게 AM이다. AM이면 벼농사를 언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뭐 기후도 그렇고요. 사바나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신대륙이고, 이래저래 네, 벼농사와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뭘 하냐? 지금 AW라고 선생님이 했잖아요. 여기서는 아프리카에서도 전통적으로 뭐 했던 곳이죠? 유목생활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목을 하는데, 유목이 아니고, 이동생활 하는 곳이 아니고, 신대륙이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방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적 방목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 기후 복습해 볼까요?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는 1차적으로 뭐를 반영하죠? 위도를 반영하죠. 그래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적도에서 연교차 가장 낮고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약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은 북반구의 대륙 내부이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봤을 때, 연교차는 적도 근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연교차.

차는 저의도에 속하는 나가 더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7월의 낮길이,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죠. 7월의 낮길이 같은 경우에는 네,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패턴. 그래서 북극 주변이 24시간 낮은 백야가 나타난다면 이 당시에 7월 당시에는 남극 주변에서 극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시된 지역의 낮길을 비교해 보면 라가 제일 길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가, 나 요런 순서대로 되겠네요. 그래서 다는 라보다 7월의 낮길이는 살짝 짧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몬순아시아. 자, 가는 몬순아시아 맞아요. 근데 앞에는 맞거든요, 여러분. 라는 오세아니아. 라는 여기 몽골, 그쵸? 그래서 오세아니아 여기서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2번을 가기 전에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수능 특강에 몬순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토지 이용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물을 사용하는 그런 농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 사용량이 많은 농업 방식이다. 이런 선지들도 몇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키워드랑 같이 가죠. 네, 요 키워드랑 같이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육 조건이 까다로운 아이가 쌀, 벼예요. 왜냐면 확실하게 고온 다습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풍 지역에서 유리한 그러한 작물이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차 같은 경우에는 차는 기호 작물인데요. 기호 작물계의 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호작물계의 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쌀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인도가 그 다음으로 생산하잖아요. 차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그 다음으로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기호작물계의 쌀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생산량 1, 2위 순서가 네, 비슷하게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중국 내에서도 조금 따뜻한 지역, 창장강, 양쯔강 이남 지역이 벼농사도 1년에 두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이 차도 잘 자라요. 우리나라도 녹차로 유명한 지역들 보면 이제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후 지역에 적합한 편이고요. 그리고 인도 북동부 지역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다슬링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별표 치시고요. 스리랑카는 우리가 차라는 데이터를 찾을 때 아주 유용한 국가입니다. 과거에 실론이라고 불렸던 섬이고요. 실론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다음에 커피는 베트남 별표 2개, 인도네시아 별표 1개. 세계 커피 생산량 2위 국가고요. 인도네시아가 뭐 3, 4위 왔다 갔다 거의 3위에 육박하는 그러한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1위는 여전히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몬순 아시아 내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국가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 종종 나오는 내용이고요. 모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북서부에 좀 건조한, 요게 포인트예요. 건조. 왜냐면 모카는 좀 말려야 되잖아요. 뽀송뽀송하게 솜이니까. 그래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북서부 지역, 약간 스촨 이런 지역 있죠. 약간 좀 건조한 지역. 그리고 인도 데칸고원 별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 데칸고원은 현무암 풍화토 덕분에 비옥한 토양도 있지만 기후적으로도 적당히 이제 건조한 요런 모카를 생산하기에 너무나도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키웁니다. 옛날부터 면직물로 정말 유명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동아시아는 보통 벼를 키웁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밀도 옥수수도 세계적인 생산을 자랑하는 국가잖아요. 네, 이런 국가에서는 네, 지역별로 좀 작물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죠. 기후가. 그쵸?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워낙에 이제 여름이 길다 보니까 벼를 두 번, 세 번까지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계단식론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 그쵸? 필리핀의 계단식론. 자, 그다음에 이런 플랜테이션 또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그 역사가 좀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남부아시아 인도 주변인데요. 갠지스강 하류는 매우 비옥한 삼각주예요. 방금 우리 문제 풀면서 언급했었는데요. 매우 비옥한 삼각주에서는 열대 몬순 기후와 또 우리가 연결해서 변

약간 청정각 이남 지역, 그리고 네, 인도의 북동부 지역, 네, 배수도 양호하고 날씨도 따뜻한 그런 지역들에 많이 있네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스리랑카에 표시가 돼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뭐죠? 차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필리핀 가지고 찾아주셔야 돼요. 이 필리핀에서 이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선생님도 이제 마트 가면은 필리핀에서 나온 바나나를 자주 사 먹게 되는데, 네, 바나나로 대표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게 우리 커피하고 카카오인데요. 커피를 찾으려면 일단은 베트남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베트남에 지금 차도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리을. 자, 베트남에 표시가 돼 있다. 근데 그게 리을이다? 커피예요. 근데 이 리을이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많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전체 생산량은 베트남이 커피에서는 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자, 그다음에 지금 미음에 해당하는 거는 네, 인도네시아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 자체가 열대 우림에서 주로 우리가 플랜테이션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열대 우림에서 여기는 거의 인도네시아에 분포한다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 문제 2번 문제는 너무 이제, 이거 보고 보면 너무 쉽죠? 그래서 지금 세계 중요 농업 유산과 관련된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요런 식으로 우리 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나오기도 하고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처음 보는 지역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떤 측면에서 전 지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 한번 먼저 보시면 지금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도고, 그리고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1번 문제 풀 때도 살펴봤던 갠지스강 하류이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네, 필리핀이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나라들의 위치에 따른 힌트가 선지에서, 지문에서 주어졌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자, 여기 있죠. 국제하천의 하천 충적평야. 여러분, 국제하천이 뭐죠? 그죠? 여러 나라를, 2개 이상의 나라를 흘러가는 하천, 혹은 2개 이상의 나라의 그 국경을 맞닿고 있는 하천을 우리가 국제 하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C를 보시면 국제 하천이 나올 수가 없죠. 섬나라잖아, 섬나라.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는, C는 아닌 거야. C는 아니고, 일단, 이 국제 하천의 하류 충적평야. 범람원 아니면 삼각주거든요? 그래서 홍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홍수. 그리고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는 지역에 수상정원이 개발되었고, 불의 옥잠, 기타 식물 잔여물로 만든 뭐 이런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데, 우리 중국에서 국제하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일단 요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그렇게 막 여러 나라를 흘러가는 하천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황허강, 청정강도 국제하천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국제하천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고, 하류의 충적평야가 발달을 할수 있는 포인트를 찾다 보면, 일단 여기는 하류 아니잖아요. 그죠? 하류가 일리가 없잖아요. 우리 하류는 바닷가 근처에서 찾아야죠. 자, 그래서 여기라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갠지스강의 하구 쪽에 발달돼 있는 삼각주를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 갈은 B로 연결시켜주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나에도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야. 어떤 힌트가 있냐? 제일 처음부터 힌트를 주고 있죠. 신기조산대, 그쵸? 그리고 계단식론, 선생님이 계단식론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국가 언급했었고요.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다? 근데 신기조산대라는 말에서 끝났어요. 우리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거잖아요. 필리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리는 나라가 이 C밖에 없어, C.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목이 나와 있어요. 유목. 그러면 여기는 좀더 건조한, 기후, 그리고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위도, 위치를 찾아보시면 바로 여기, A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B, C, A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A 지역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를 제대로 찾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활용해 보면 내가 처음 보는 지역이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가와 나의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잘 찾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3번은 우리 몬순아시아 지역의 지형과 관련된 지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라 지형을 우리가 먼저 찾아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래쪽에 컬러, 네, 자료도, 지형 자료도 넣어놨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 텐데, 남부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래요. 게다가 이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한 엄청나게 높은 고봉들이 분포한다고, 네,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무슨 산맥이죠, 여러분? 네, 당연히, 네,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가는 히말라야 산맥.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니까, 뭐, 이 일대 북부 지역에는, 시짱 공원, 그니까, 티벳 공원이죠? 티벳 공원. 그 다음에, 그 동부 지역과 중국 남부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계를 이룬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가에서 발원한, 가가 히말라야 산맥이었는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는 아주 중요한 강줄기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서쪽으로 흐르고요. 하나는 좀 동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둘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나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볼게요.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데, 파키스탄을 지나서 아라비아해로 흐른대요. 자,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서 파키스탄을 지나서 아라비아로 흐른다. 이거 무슨 강? 그쵸. 인더스 강. 여러분들 아직까지 인더스 강하고 갠지스 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선지가 뭐죠? 이 인더스 강이 A고 만약에 갠지스 강이 B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에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선지 가끔 나오죠. 내신에서도 나오죠. 이 인더스하고 갠지스 중에 뭐가 세계 4대 문명에 속하는 구역이죠? 네, 인더스입니다, 여러분. 네, 인더스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고요. 갠지스 물론 중요해요. 왜? 불교와 힌두교의 발생 지역이고, 그리고 성지들이 주로 갠지스강 유역에 분포하니까 중요한데, 4대 문명은 인더스라는 거.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가에서 발원해서 이 강은 비옥한 충적 평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더스하고 갠지스는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인더스하고 갠지스 공통점은 둘다 국제하천이에요. 국제하천인 거는 둘다 맞아요. 여러 나라를 지나가거나 뭐 국경을 이루거나. 그런데 외래하천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수분기후에서 발원해서 건조기후로 흘러가는, 네, 기후가 다른 그 지역을 흘러가는 그 건조기후 지역을 흘러가는 하천을 우리가 외래하천이라고 하는데, 다시 수변에서 건조기후를 흘러가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하는데, 인더스강은 외래하천이 맞아요. 히말라야 산맥에 만년설이 녹은 물이 모여서 이제 인더스강을 이루어서 파키스탄 대부분 건조기후거든요. 거의 사막이에요. 거기를 흘러가기 때문에 인더스강은 외래하천이 맞는데, 갠지스강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아주 아주 네, 비옥하고 습윤한 지역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1번 문제에서도 방글라데시 다카 이거 풀면서도 했지만 AWAM 이런 기후가 분포하는 구역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평원도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수분 기후에서 시작해서 수분 기후만 흐르기 때문에 갠지스강은 무슨 하천이라고 하면 안 돼? 외래하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는 갠지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하천은 이 하천도 티벳 고원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 고원 쪽이 너무나도 소중한 구역이겠죠. 그래서 이 시짱 자치구의 독립이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여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하천, 아주 아주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콩강이죠, 메콩강. 그래서 국제하천인데, 그럼 메콩강도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메콩강도 국제하천은 맞아요. 하지만
외래아천은 또 아닙니다. 메콩강도 수변기후에서 시작해서 수변기후를 지나가기 때문에 요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바탕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히말라야 산맥이었죠?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안 적었지만 가는 히말라야 산맥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판이 충돌하는 경계. 맞죠, 여러분? 여기까진 괜찮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였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 그 대륙판은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부딪히는 그 경계에 있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었는데, 너무나도 두꺼운 이 지각판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신기스콕 산지는 생겼는데, 지각 아래에서 이 마그마가 감히 이 두껍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못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하면 우리 세계 대지형에서도 여러 번 정리했지만 지진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네팔 대지진이 그래서 발생한 거죠. 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나 유역에는 우리 나 유역이 뭐였죠? 인더스 강이었잖아요. 나 유역은 세계 4대 문명이 분포를,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유적지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 인더스하고 갠지스 4대 문명 헷갈리지 말라라는 그런 선지였고요. 3번 볼게요. 다는 외래아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다가 갠지스강인데, 갠지스강은 외래아천은 아닙니다. 국제아천하고 동일시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4번. 라 유역. 라가 우리 메콩강이었는데요. 메콩강 유역에서 힌두교 성지 바라나시 찾으면 안 되고요. 자, 바라나시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갠지스강. 여기서는 다였겠네요. 그쵸? 자, 나하류. 나하류는 인더스강인데, 이 나하류 지역은 거의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충적평야 그리고 쌀안 됩니다. 네, 해봤자 밀이에요. 라하류 충적평야는 자 메콩강 하류는요. 메콩강 삼각지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중하류 쪽에 범람원도 있고 그래서 범람원 삼각지를 그리고 계절풍을 활용해서 쌀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바꿔요. 여기는 차라리 밀이고요. 여기는 쌀이라는 거. 자, 그래서 3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음식. 자, 제일 잘하는 건데, 이 몬순 아시아 지역은 사실 뜯어보면 우리 아시아를 5개 권역으로 나눴고, 몬순 아시아는 이 5개 아시아 권역 중에 뭐뭐를 제외한, 그렇죠.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제외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이세 권역이죠. 그래서 이세 권역에서도 동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산지와 고원 지역의 전통 음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리고 쌀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조금 찰기가 있는 쌀을 주로 먹는 편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찰기가 없는 인디카 같은 것도 많이 소비를 하는데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는 찰기가 있는 자포니카를 주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인도 쪽은 인디카를 많이 소비하는 편이라서 조금 이제 나풀나풀 날리는 좀 가벼워 보이는 그 밀도 낮아 보이는 쌀 있잖아요. 게다가 이 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쌀국수, 퍼, 그리고 볶아먹, 볶아서 이 나시고랭이 볶음 밥이란 뜻이에요. 네, 고랭이 볶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고랭이 인도네시아 음식인 거, 퍼가 베트남 음식인 거 아셔야 돼요. 네, 이제는 꼼꼼하게 좀 물어보는 편이죠. 그리고 산지하고 고원 지역은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농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육고기 소비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젖을 이용한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복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는 베트남의 아오자입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그리고 가끔 이제 사리, 바느질을 하지 않는 이 인도의 전통 의복 사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런 그 자연물이나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에 영혼,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감에도 바느질을 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천을 온몸에 두르는 그런 전통 의복 보신 적 있죠? 이게 사리인데 여성들은 사리, 남성들은 도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우자이.
자, 그다음에 이제 전통 가옥인데요. 전통 가옥은 그 지역의 기후 환경을 반영하겠죠. 왜? 사람이 사는 곳인데 기후에 적응하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 완성에 수록돼 있는 순서인데요. 중국 중에서도 화북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주 춥고 겨울이 긴 베이징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이징. 이 베이징 근처는 겨울이 아주 길고 아주 혹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네모나게 아주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도록 폐쇄적으로 짓는 특징이 있고요. 이게 바로 사합원입니다. 자, 그다음 합장가옥. 이거 많이 보셨죠? 기출도 많이 됐는데 일본에 우리랑 이제 동해안을 맞닿고 있는 이 일본의 약간 이제 중서부 지역이죠. 이 중서부 지역에 많이 발달돼 있는 전통 가옥인데요. 여기가 이제 동해바다를 건너온 북서 계절풍이 많은 눈을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설 대비로 자주 출제되었던 일본의 전통 가옥, 네, 합장 가옥이고요. 자, 그다음에 고상식 가옥은 뭐 너무 쉽죠. 우리가 AF 열대 우림이나 열대 몬순에 많은 비를 쓸어내리기에 적합하고 그래서 급경사의 지붕. 그리고 고상 가옥은 바로 거실을 높였다는 뜻이잖아요. 지면으로부터 거실을 띄웠다는, 바닥을 띄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띄웠는지. 네, 열기와 습기를 막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상식 가옥을 지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상 가옥의 디테일을 보시면, 네, 그 지붕의 급경사, 그리고 개방적인 창가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우리 전통 음식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세 국가의 전통 음식이 나와 있고요. 이세 국가가 어떤 건지 찾아봐야 되는데, 다행히 그세 국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중에 하나다라고 국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너무 많은 국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마다 사실 좀 비슷한 전통 음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을 줬고요. 그럼 더 쉬워졌죠? 자, 일단 가의 전통 음식을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주로 넣어서 쌀로 만든 면을 넣어서 먹는 쌀국수고요. 가는 베트남인 거를 금방 알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나는요. 나시고랭. 이제는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요. 우리 수능 개념에서부터 계속 언급했었던 볶음밥. 어떤 나라 볶음밥? 네, 인도네시아의 전통 볶음밥입니다. 자, 그다음 달을 보시면 어차피 남아 있는 게 중국이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만두 음식이 또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자오쯔라는 네, 처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나 거의 똑같은 상황일 거기 때문에 이 새해를 맞이해서 먹는 이 자오쯔라는 음식이 바로 중국 거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전통 가옥으로 사합원이 있다. 우리 방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합원이라는 이런 폐쇄적인 가옥 구조는요. 중국 중에서도 화북 지역, 아주 겨울이 춥고 긴 그런 베이징 근처에서 발달한 전통 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게 만약에 중국이라도 중국의 북부 지역에 좀 한정돼서 나타나는 전통 가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통 의복으로 아오자이가 있다. 선생님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죠? 아오자이는 어떤 나라의 전통 의복? 네, 베트남의 전통 의복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달을 보시면 단은 팜유의 최대 생산국이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살짝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적응을 해볼 건데요. 팜유의 최대 생산국은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뭐뭐 이시아로 끝나는 그리고 열대 우림이 분포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팜유 생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로 고쳐주세요. 나로. 그다음에 베트남은 중국보다 쌀 생산량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1등, 그리고 쌀 생산량 2위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그럼 마지막 5번 보면 되겠네요. 자, 5번을 보시면 나는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아주 중요하죠. 이슬람교 신자 비중이 그 국가 내에서도 높겠지만
신자 수, 양으로 쳤을 때도 세계 1위인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 규모가 네 번째로 큰 국가이죠. 2.8억의 인구를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 85%의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2.8억에 대한 85%면,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 수 1위 국가인 거, 인도네시아, 이제 알고 있죠? 2위가 또 인도인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답은 5번인데, 베트남은 참고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세 국가의 수도에 관한 것인데요. 이 문제 좀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나오면 좀 긴장하잖아요? 수리적 위치. 네, 위도, 경도. 위도, 경도 나오면 일단 살짝 긴장합니다. 수도의 위치를 위도, 경도로 줬을 때. 게다가 특징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도 좀 많이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의 수도 어딘지 살펴볼 건데, 이 가의 수도는요, 하천의 안쪽이라는 뜻의 도시래요. 통킹 삼각주.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죠. 통킹 삼각주는 또 어디예요, 스님? 이러면서. 송코이 강은 또 뭐예요? 그쵸?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 지역을 통킹이라고 실제로 불렀고요.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를 식민 지배할 때 중심지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이게 힌트예요, 사실은. 아, 물론 수도의 위치, 위도 경도가 가장 큰 힌트인데 내용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리고 혹시 반미라는 음식 들어보셨어요? 반미? 반미가 샌드위치처럼 생겼는데 겉은 바게트거든요, 빵은. 근데 그 안에 속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 식재료를 채워서 파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미 샌드위치 파는 곳들이 꽤 늘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음식점에 가시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베트남이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걸 모르더라도 이 수리적 위치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서울의 위도가 37도예요. 37도, 위도가, 북위 37도, 그리고 경도로는 128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세 지역 모두, 자, 숫자가 지금 수치가 더 적죠. 즉,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보다 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도도 적용시켜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수도에 해당하는 그 수도의 위도값을 보시면, 북위 21도에 동경 105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렇게 멀지 않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위도야. 바로 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이 하노이는 북부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어요. 북부 베트남. 자, 그래서 요게 바로 하노이였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수도는요. 갠지스강 지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자, 갠지스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요것도 살짝 당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갠지스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여러분들, 인도의 수도가 어딘지는 세계 지리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 인도의 수도가 지금은, 네, 계획 도시, 뉴델리입니다. 뉴델리. 지금 델리보다 조금, 살짝 떨어져 있는 신도시인데, 뉴델리가 갠지스강의 거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갠지스강 나왔다고 계속 하루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갠지스강이 나왔고, 그리고 영국의 식민 지배, 그리고 뭐 델리, 이런 힌트들이 아주 많으니까, 네, 아주 많죠? 네, 계획 도시로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뉴델리겠지, 뉴델리. 당연히 인도겠죠? 그래서 가는 베트남의 수도, 나는 인도의 수도까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수도를 보시면, 세 번째 수도는 남반구에 있습니다. 남위 6도예요. 살짝, 적도에서 살짝 아래쪽. 그리고 경도로는 우리나라랑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경도값을 가지고 있는데, 승리의 도시라는 뜻,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쵸? 처음 그냥 읽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네덜란드 식민 지배. 여러분들 혹시 동인도 해사라고 들어봤어요? 네,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거점이었고요. 그리고 자와섬. 이게 선생님은 학생 때 자바섬이라고 많이 들었어. 그래서 자바 커피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자바 섬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에 다 자와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인도네시아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는 어디? 자카르타. 이게 바로 자카르타 위도 경도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베트남
나는 인도네시아, 아, 인도. 나는 인도. 다가 인도네시아, 인이라고 적을게요. 인도네시아인데, 지금 이 가나다를 이 작물의 생산량의 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 근데 이세개 중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을 갑자기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세 국가 중에 차 생산이 제일 많은 국가는 어딜까요? 자, 이세개 중에서는 차 생산이 인도가 제일 많겠죠. 세개 중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기호작물계의 쌀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A가 바로 나로 연결됩니다. A가 나로 연결되고요. 인도. 그다음에 천연고무는 얘가 우리 플랜테이션 열대기후 할 때도 정리했지만 좀 촉촉한 애, 라텍스. 그죠? 천연고무에. 그래서 촉촉한, 열대우림이 많이 분포하는 곳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중에 어디가 열대우림이 더 넓게 분포하고 있죠? 그쵸?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이 C를 우리가 인도네시아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뭐니 뭐니 해도 커피 세계 2위 생산 국가. 그쵸? 이세 국가 중에서도 제일 많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B, 베트남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결해 보시면 정답은 3번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내용 가지고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인데요. 우리 6번 문제 앞에서 전통과학 다 정리를 해 봤으니까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를 보시면 요거 처음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흑벽돌집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건조기후의 전통 가옥에서 배웠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인더스강 유역인데, 지금 점 찍혀 있는 지점이 인더스강 유역인데, 파키스탄, 인더스강 유역, 선생님이 거의 다 사막 건조기후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장 가옥은 여기 일본의 중서부 지역, 여기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발달돼 있는 전통 가옥이라고 했고요. 통코난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온 전통 가옥인지를 위치를 보시면 인도네시아잖아. 열대우림, 고상식 가옥 혹은 개방적 가옥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기역 선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기역을 보시면 가는 흑벽돌 집인데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고상 가옥이다. 여러분, 흑벽돌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틀린 답이고요. 이거를 차라리 다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다음 니은 나의 지붕은 이렇게 급경사에 합장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네. 무거운 눈을 빨리빨리 쓸어버리기 위한 대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설명했고요. 다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가옥이다? 여기는 툰드라 기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툰드라 기후에서의 고상 가옥 설명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고상 가옥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리을 볼게요. 가는 다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큰 기후. 이게 뭐죠?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커. 건조 기후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빛과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니은 리을인데 마지막에 폐쇄적인 구조에 너무 이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열과 빛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적인 구조예요. 네, 아시겠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해야 될 개념과 문제들 다 풀어봤으니까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점 모의고사 수능 완성이죠. 4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26페이지 펴시고 16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뭐? 순서대로. 그냥 순차를 좀 생각하려면 이것도 이 문제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빈칸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적절한 거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일본어는 더 적절한 거야. 그냥 매력적인 오답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는 거를 골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모시모시. 모시모시가 나왔으면 뭐야? 아, 이거는 전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시모시 이마저또이 뭐 이런 식으로. 구아이 와루이노. 지금 너 지금 몸 상태 안 좋니? 너 지금 뭐 컨디션 안 좋아? 이거. 이마초또이 지금 좀 괜찮니? 전화 받을 수 있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전화 상황이라서. 아또데 갈게 올까? 나중에 걸까? 자, 여기서 모시모시 하면 뭐 해야 돼? 지금 전화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그럼 얘는 B는 확정. 그럼 아, B에서 이제 2번과 3번에서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응, 이만 에데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어, 이거 쓸데없이 얘가 왜 얘기하겠어. 응, 이만 에데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아, 나 지금 자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에? 그러면서, 구아이 와루이노? 라고 하니까 아니면 아토데 가케요까를 할까? 이게 지금, 두 개 다 돼, 사실. 지금 자, 야, 이 시간에 너 자, 왜 자? 너 어디 몸 아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자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나중에 걸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A인지 C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봐야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면서 이제 가는 거야. 아니야.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야. 아니야. 나중에 걸까? 아니야. 몸 상태 안 좋으니? 아니야. 예, 뱅교 시대다 한다께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기가지 따라 내 짰대 때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깨보니까 자고 있었네. 깜빡 잠들어 버렸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소원한다. 자. 그럼 다음에 뭐래? 그러면 구아이 와루이노. 몸이 안 좋니? 아니, 괜찮아. 응, 나이저부다요. 소원한다. 자, 나중에 걸까? 응, 나이저부다요. 어떤 게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보시면 자고 있었어? 너 왜 자고 있니? 몸 상태가 안 좋아? 아니야, 나 지금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걸까?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흐름상 더 낫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A, C가 된 거지. B, A, C.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약간 문제가 되게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 나중에 걸까? 라고 뭔가 얘기했을 때 아니야. 지금 괜찮아. 이거 지금 자고 있었다는데 구아이 와루이노를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고 있었다는 것일 뿐인데 갑자기 아프다고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그냥 잤다니까? 공부하고 있다가 잔 거야. 근데 몸 상태 안 좋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상하니까. 아, 그럼 나중에 걸까? 가 더 적절하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도 C도 되지만 C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B, A, C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배열을. 바르게 배열을 해야 될 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되는 건가? 라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쉽지도 않고, 그지? 자, AB에 들어갈 거 이제 찾아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 자, 이 장래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보통 하면은 어떤 거냐면, 진로나 장래 희망을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 정도로 되게 좀 거창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묻는 게,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볍게 묻는 거일 수도 있지만, 쇼라이. 나니오시다이도 오모테이룬데스까? 라는 식으로 장래 희망을 어떻게, 장래 진로는 어떻게 잡고 계시래요? 약간 되게 무거운 문제예요. 그랬더니 선배가 뭐라고, 와, 나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에이, 이데스네. 좋네요. 그러면서 여기 단서가 뭐야? 노코노쿠니니 이키다이네스까? 어느 나라에 가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이니까 역시 아메리카가 이나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B에 나오겠지. 자, A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장래. 외국에서 일하고 싶,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푹 쉬고 싶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다양한 나라에 가고 싶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장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뭐 동의합니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푹 쉬고 싶다, 장래. 선생님, 저 그냥 푹 쉬고, 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면. 뭐,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에이, 이 레슨에라고 감동을 한 다음에 이 후배가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냐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딘가에 가는 게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나, 푹 쉬고 싶다나,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나, 이런 거는 이제 이 질문에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1번과 5번이 돼야 되는데, 이러이러나 군인이 있기따이나라고, 다양한 나라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노코노쿠니, 어느 나라에 가고 싶나요? 그랬더니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애니메가 미다이까라,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니까 역시 미국이 좋을까? 라고, 미국도 애니메이션 천국이잖아요. 할수 있어서 5번도 답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냐? 그랬더니 영어를 좋아해서 이거 더 적절하잖아. 답 1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가 A를 넣었어. 이러이러나 군인 이키다이나 때 어머 때린다라고 했으면 B가 아, 이 질문이 도코노 군인 이키다인데스까 보다 노노 군이가 있지만 이키다이데스까라든가 뭔가 있지방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다양한 곳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래야지 그 아메리카가 나오겠지. 그래서 뭔가 좀 조금은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장래나 진로 희망을 얘기할 때는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5번은 완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하지만 1번이 너무 적절해.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야지 맞다. 5번은 조금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자, 18번 들어왔습니다. 오, 다 먹었어. 접시를 보니까. 겨우 카레 넣어놨다. 오늘 카레 어땠어? 됐을 거 없고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잘 먹었다라고 얘기했겠지. 너무 편하다. 그지? 답은 4번이야. 1점짜리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해야 되는 인사말. 우마쿠 이끄네. 잘 되고 있네. 잘 진행되고 있네. 오나카스 있다네. 아, 배고파. 오나카 이빠이 다까라. 배가 부르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고치소사마 되시다가 적절하겠어요. 자, 19번 들어왔습니다. 자, 포스터를 이해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리사이클을 시대, 마타 아이마쇼. 이랬습니다. 리사이클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리사이클 표시가 이렇게 쫙쫙 있습니다. 네. 이 환경을 생각하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쓰레기, 뭐 이런 내용. 자, 고미와 젠부, 스테요, 몸 하자라고. 스테요, 스카오, 시오, 스케요, 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게 뭐야? 의지 권유형입니다. 우리 의지 권유형 먼저 보고 올까요? 우리가 3강 수능 포인트에서 의지형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요우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요우형이 나왔어요. 자, 우요우형 봅니다. 인류. 자, 인류 동사는 다 끝을 몇 단으로 바꿔요? 5단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카 일단은 어간을 써놓고 오, 코, 소, 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 우로 바꾸는 거야. 가오 사자 사야지. 이꼬 가자 가야지. 하나소 이야기하자 이야기해야지. 스끄러 만들자 만들어야지.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탑에까지 어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끝에 뭐가 붙어? 룰을 잡아떼고 요가 된다. 긴 걸로 붙여주지. 미어 보자 봐야지. 타베오 먹자 먹어야지. 쿠르는 어떻게 바뀝니까? 쿠르는 이 아이가 코로 읽혀요. 코, 요, 우, 오자, 와야지. 스르는 시, 요, 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우, 요형에 대해서 의지, 권유, 추측까지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지 권유형입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다시 앞으로. 고미와 젠부 스테요. 이랬습니다. 자, 뭐가 돼요? 스테루라고 하는 이류 동사가 스테요 루가 빠지고 요가 된 거야. 자, 아따라시 모노와 새로운 물건은 다이세츠니 츠카오.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하자. 츠카우라고 하는

아까도 나왔던 이 일류 동사가 오가 되는 거죠. 자, 수류는 뭐가 돼요? 시오가 되고. 마찬가지 5번도 수류가 시오가 되고. 자, 해석을 해보면, 스카타모노 리사이클을 시오. 사용한 물건을 리사이클 하자. 리사이클 할 때는, 이로 츠게요. 이로 츠게루가 루가 떨어지고 이루 동사니까 붙이다. 이로 츠게루. 그러면 색깔을 넣자. 색깔을 입히자. 그 얘기인데. 츠게요. 색을 입히자. 말도 안 되지? 아브나이모노와 사와라나이 요니 시오. 사와루가 뭐야? 만지다. 사와라나이, 만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3번이 답이겠죠? 사용한 물건을 리사이클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만나자, 리사이클해서 또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용한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 얘기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의지, 권유형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여우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20번 들어왔어요.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거 찾아봅니다. 今日の話すごくわかりやすかったんです。이랬습니다. わかりやすい。왜 선생님 그 입에 손페이지 보면 わかりやすい日本語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라고 애들이. 잘 모르겠다고 막.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 일본어를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 뭐야? 어휘. わかりやすい. 그 말, 어휘만 알면 돼. 일본어는 뭐, 일본, 수능 일본어 사실 어휘지 뭐. 자, 마스형에다 야스이 하면 싸다가 아니야. 쉽다야. 야스이 자체는 싸다잖아. 아, 야스이 데스네. 정말 싸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와카리 야스이는 알기 싸다가 아니라 알기 쉽다. 와카리 야스이. 알기 쉬웠다 데스. 오늘을 이야기. 스고크. 꽤. 무척. 굉장히 알기 쉬웠어요. 세츠메이가 오조즈난 데스네. 오조즈 데스네인데요. 난을 넣어가지고 정말 감동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뭐래? 마다 마다 벤쿄 츄 데스. 마다 마다 데스. 마다 마다 데스. 벤쿄 츄 빼도 돼요. 마다 마다 데스.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 뭐지?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입니다. 일본어에서 뭔가를 칭찬했을 때그 칭찬에 대해서 겸손하게 부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나오냐면 연중에서 언어문화에 나옵니다. 야, 능력에 대한 칭찬. 어저어저 데스네. 저어저 데스네. 외향에 대한 칭찬. 코노 소노 스카토 오니아이 데스네. 왜 이걸 두 개로 나눴냐면,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 정말 잘하네요. 그럼,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뭐 부정을 해줘야 돼. 왜요? 땡큐. 이러면 안 되나요? 아, 안 돼. 여기서 외향에 대해서만 고마워요를 얘기합니다. 선생님, 근데 능력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하고 되게 친할 때, 그 다음에 뭐, 또뭐 가족이 뭐 이렇게 칭찬하거나 아니면 평가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일본어를 가르쳤어.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잘해. 어머, 정현아 너무 잘한다. 수업도 열심히 듣더니. 막 이랬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래?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제자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내가 평가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르쳤는데 걔가 잘해서 칭찬을 하면 걔는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럴 때 아니고는 보통 그냥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칭찬도 있으나 대부분 뭐야? 립서비스예요. 일상적인 인사로 그냥 너무 뭐 잘하시네요. 막 이런 거지. 근데 사실은 칭찬의 말을 들으면 능력 여하 관계없이 겸손하게 부정해줘야 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에 そんなことありませんよ. 그런 일 없습니다가 아니라 일본어에서는 아니에요로 해석됩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이에 마다 마다 데스. 아직 멀었습니다. そんな. 그런 이거는 뭐죠? 약간 감탄사처럼 어우 아우 そんな. 돈데모나이 데스.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나 플러스 해볼까요? 소레 호도 네모 아리마센. 소레 호도데모 아리마센. 소호도는 정도, 만큼.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소래 호도데모 아리마센. 뭐 이렇게 호도자 아리마센. 이런 식으로 뭔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능력에 대한 칭찬. 그러면 이렇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거는 외향에 대한 칭찬. 선생님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 어떤가요? 예쁘죠? 네, 핑크 블라우스. 누가 와가지고 엄마 선생님 이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터무니없는 말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 브라우스 너무 예쁘죠? 단추 너무 예쁘죠?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워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외향에 대한 칭찬. 다시 앞으로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칭찬했어? 아, 이 사람 설명 너무 잘했어. 설명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이랬더니 뭐라 그래? 마다마다 벤쿄츠 데스. 아직, 아우, 저 공부 중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마다마다 데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고멘나사이는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 돈데모나이데스 이게 나오겠죠? 아우, 아닙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돈데모나이데스. 마다마다 벤쿄츠 데스. 이렇게 얘기하겠죠? 소자나이데스는 이거는, 아, 이거를, 이것도 부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어떤 진위 여부를 물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거짓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자나이데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데 와리마제. No, it isn't.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우 정말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no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노트인가요?라고 물어봤어요. 이에 소데 와리마제 벤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제 쓰는 거라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다는 뭐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보통 공동의 작업이 끝날 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퇴근하는 직원에게도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라고 얘기하고 가기도 하죠. 다시 뭐, 소, 오모이마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설명 잘하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이 안 된다. 답은 2번. 자, 21번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진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도 사진부가 있었나요? 자, 와타시와 가코노 샤신부니 하이테 이마스. 동아리 활동에 사진부에 들어가 있대요. 자, 부카츠와 동아리 활동을 부카츠라고 하죠. 부카츠와 가요비 가라 화요일부터 카라 목요일이 마데 화요일 화수 목을 하나 봐. 자, 하지메와 일의 처음에 순서를 얘기하는 하지메 때 아니야. 하지메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카메라노 마스형 플러스 카타. 사용하는 방법과 와카라나 그때 뭐뭐해서.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가 와카루 그러면 뭐뭐를 이해하다. 얘를 오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뭐를 이해하다이지만 조사는 가르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 쿠떼 할때 쿠떼 나이를 쓰건 태를 쓰건 아무튼 이 태형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얘가 원인을 나타낼 때 형용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죠. 형용사가 오거나 무의지 동사가 오거나 가능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등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예요? 타헨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카메라 사용법을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몰라서 타헨데시다가 힘들었는데 동아리 활동의 묘미가 뭐죠? 선배죠. 네, 선배랑 선생님이 오시에 때 그랬대 가르쳐 주셔서 스코시 즈즈 이 즈즈 스펠 잘 기억하세요. 조금씩 조즈니 나리마시다.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와타시와 나는 그렇죠. 이막 조리개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건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와타시와 나는요 하나야 도부츠노 샤신을 토르노가 스키데스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가 플러스 형용사 이것도 우리 노 지난 시간에 우리 노의 용법 하면서 했었어. 좀 약간 구성 문법이긴 하지만 좀 기억하자 이러면서 자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문과사에 대해 학교 축제에서는요 민나노 샤신 어떻대 애들 사진을 찍어주고 샤신 노트 스크린 마시다 사진 노트를 만들었대. 이 사람 또, 또 이런 어떤 봉사심이 있네요. 민다와 이 샤신다네라고 하면서 사진 잘 찍는 애들 사진 보면 진짜 좋잖아. 또 이때 그랜 마시다라고 말해주었어요. 고래가라모 앞으로도 이 사진과 토레르요니 가능 동사 플러스 요니 뭐뭐 할수 있도록 목적입니다. 뭐뭐 할수 있도록 가능형 플러스 뭐라고? 요니 하면 플러스 동사 하면은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다라는 식으로 하는 뭐라고? 목적이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간발이 따이데스.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을 이해한 내용. 오지선다가 일본어로 돼 있어. 너무 귀찮다. 그래도 해석을 해봐야지. 자, 사진부의 모임은 수요일에도 있습니다.

가수 목이니까 답 1번 딱 나와버리네. 편하네. 그지? 알맞지 않은 거야. 알맞지 않은 거야. 이거 맞아. 그지?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요. 자, 2번 봅니다. 자, 꽃과 동물 등의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해. 좋아했잖아. 맞죠? 학교에 사진을 찍어서 사진 노트, 에? 학교 사진을 찍었다고? 사진 노트만, 학교 사진? 민나노 샤싱을 찍었지. 민나가 학교라고 볼수 있나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진 찍는 걸 학교 사진이라고 볼수 있나요? 이거 좀 애매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놔두고. 문과 사이가 뭐야? 문과 사이가 뭐야? 학교 축제를 문과 사이라고 해요. 문화제가 아니라 학교 축제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문화제를 위해서 찍은 사진이 호메라르다. 그치? 문과, 예. 에데 문과사이데와 민나샤싱 어떻대? 호메라르르죠. 이 샤신다네라고 모두가 말해줬잖아요. 호메라르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젠파이니모 카메라노 츠카이 갔다 오실 때 몰랐다. 선배에게도 배웠고 선생님한테도 배웠어요. 그래서 젠파이니모가 붙은 거야. 그 사람한테도 배웠으니까. 자, 1, 2, 4, 5는 맞고 답은 틀린 게 3번 되겠습니다. 21번 답 3번. 자, 이제 22번 들어왔습니다. 자, 가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캐주얼한 말이죠. 자, 아타라시마호 가꼬이 데스네. 아, 진짜 멋있네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뭐야? 칭찬했잖아. 뭐에 대한 칭찬?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이에 마다마다 데스 이런 거안 쓰고 뭐라고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마에노가 후르크나떼 이 노는 뭐야? 앞에 나와 있던 명사를 반복한다고 얘기했죠. 노의 용법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아, 지난 강에서 너무 많은 걸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앞에 거가, 그, 앞에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원래 쓰던 게, 후르크 나떼, 오래돼가지고 뭐 어땠대요. 그랬더니, 소원한 데스네. 정말 그렇군요. 야빠리 아타라시 노와 이 데스네. 새로운 것. 이 노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납득을 한 거야? 앞에 게 낡아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뭐 했다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역시 새 거가 좋네요. 라고 얘기하죠. 1번입니다. 마다 츠카이 타카탄 데스. 아직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럼 스마트폰 안 바꿨겠죠? 2번입니다. 이마와 아마리 츠카테 이마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마에노 스마호노 이로가 스키 데시다. 왜 이렇게 미련이 많아? 원래 쓰던 스마트폰을 네, 색깔이 좋았대요. 이런 말도 좀 어울리지 않죠. 이마는 스마호와 쪼또 치사이 데스. 지금 스마트폰은 좀 작아요. 그것도 아니고. 아, 5번이 답인가 봅니다. 답은 이 쯔또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아타라시 이노가 새로운 거를 호시깟단 데스. 갖고 싶었어요. 자, 그치. 옛날, 앞에 거가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불편했나 보지, 사용할 때. 그래서 계속 내가 새로운 걸좀 갖고 싶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역시 새게 좋죠. 새 거가 좋죠. 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네요. 나머지 것들이 되게 확실하게 틀리기 때문에. 답은 5번. 자, 23번 들어왔습니다.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나이각세이 카츠데 대학교 생활 대학생활에서 타이세츠니 시제이를 것도 왔는데스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뭘까요? 자, 1번 갑니다. 아, 1번이 아니라 먼저 가면 뭐야? 퍼센테이지가 30%가 넘는 게 공부이고요. 그다음에 서클은 21년도부터 이렇게 약간 코로나 때 아닌가 이때? 예, 조금 낮아졌다가 서클이 나오고요. 서클 이제 이 동아리죠. 그다음에 친구는 뭐 조금 높았다가 그대로 약간 보합세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취미도 약간 별큰 변동이 없네요. 자, 순서로 따져보면 제일 높은 게 공부. 그다음에 서클. 지금 현재 상태로 24년 현재는 자, 친구 취미입니다. 대학에서는 취미, 대학생들은 취미는 조금, 그쵸, 바쁘죠, 공부하기. 취미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느낌이다, 그지? 이 그래프로만 봐서는. 자, 1번 갑니다. 도모다치, 친구를 다이세츤 시데이루 각세가 이치방 스크나이. 아니죠, 슈미죠, 슈미. 취미죠, 취미. 취미가 제일 적죠. 두 번째입니다. 서클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2021년도부터 후에테이루. 2021년도부터 서클이 후에루? 아니, 2021년에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2021년부터 넣는 게 아니라 2022년부터 넣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번입니다. 도노 토시모. 어느 해도. 그러니까 모든 해가 다. 맹교 타이세친 시데이루.
각색이 있지만 오이 그

모든 해에 다 공부가 압도적인 일이죠. 예,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은 스코시즈츠, 후에떼일 조금씩 늘어요. 뭐 느는 것 같지 않죠? 살짝 줄었네요. 그죠? 자, 5번입니다. 자, 공부는요. 공부 또는 에, 서클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마이토시 매년 햇대이로 줄고 있습니다. 공부 또는 서클이라고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죠. 약간 비슷하거나 살짝 높죠? 네, 그래서 5번도 아니고. 미묘한 그래프를 계속 보면서 예, 해석을 해줘야 되는 오지선다였어요. 자, 23번 넘어갑니다. 자, 24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볼게요. 여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문사를 쓸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선택에 대한 의문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선택지가 두 개인지, 아니면 세개 이상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조건이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빈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고노카미, 이 종이 아까 빨강, 키로, 노랑, 미도리, 초록이 있어. 벌써 이제 세 개가 돼버린 거야. 두개 이상이 된 거지. 와, 길에, 아, 이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키나 이로, 에란데네, 조한색 골라봐. 어느 게 좋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 세개 이상의 경우, 어떤 의문사를 써야 되냐? 도찌를 쓰면 안 된다. 도찌는 두 개. 도찌는 두 개. 자, 그런데 여기서는 노래가 이를 쓰지. 노래가 있지만, 야스이, 돈나 똑고로가 스키. 어떤 부분이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걸 고른 게 좋을까요? 그치. 뭐가 좋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래가 이 선택을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떤 게 좋아? 어느 게 좋아? 어느 것이 좋을까?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는 음운사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 수능 완성 선생님 2강에서 두 번째 시간에 교과정에 나오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쫙 읽어드리고 이제 해석을 해드렸어요. 문제 에 많이 이게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의 원단이지 원단. 옷을 만들 때 쓰는 원단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선택과 비교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의문사를 좀 보자는 거지. 정보 요구 편에서 나니 니시마스까? 뭘로 하시겠어요? 하고 이제 주문할 때 쓰는 거랑 노래가 이 데스까? 노래니 시마스까라는 식으로 뭔가 선택을 할때세개 이상인 경우 쓴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해설해 두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과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수능 특강 연계 11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비교부터 보면 자, 전철과 버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의문문의 경우 도치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라고 하는 이걸 집합명사라고 하죠. 이런 어떤 스포츠 뭐 과일 건물 이런 식으로 뭔가 탁 통으로 총칭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무엇이라는 식으로 이럴 때는 조사를 난이를 쓰건 나래를 쓰건 아무튼 다 풀린다는 거 육하원칙에 있는 조사 있잖아 어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디가 제일 아름답냐 그럼 도꼬를 쓰겠지 이런 식으로 자 비교 경험에서 나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이런 걸 우리가 했었네요 자두 가지를 비교하여 물을 때 A 또 B 또 도찌라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B 요리 에노 호가 또는 선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도찌라모라고 얘기하거나 도찌라 데모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너 핑크가 좋니?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여러분 노랑이랑 파랑이 보이겠네요. 노랑이 좋아? 파랑이 좋아? 이렇게 물어봐. 아우가 이, 키이로가 이. 근데 나둘다 좋아해. 그럴 경우엔 도찌라모. 도찌라모 이데스. 나 둘, 양쪽 다 좋아. 나 이색도 좋아하고 이색도 좋아해. 그럼 도찌라모. 근데 도찌라 데모를 쓰면 그럼 어떤 거였냐? 라고 하면, 뭐둘다 어느 쪽이건 상관없어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야. 둘다 좋아. 이 얘기인데 진짜 둘다다 좋아. 그건 이거고. 도찌라 데모 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좋아. 이런 느낌이 도찌라 데모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둘다 좋아. 라고 해석이 되지만 약간 뉘앙스 다른 거 알겠어? 자, 김이 얘기합니다. 슈마츠와 이에 대해 ゆっくり する のと、のと、の 이걸 쫙 이렇게 쫙 수렴했잖아. 그 다음에 밖으로 외출하는 것과 어느 쪽이 스키 데스까라고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치라 비교할 때 쓰는 도치라 나옵니다. 소토니 데카게르 호가 스키 데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고래 또 아래 또 도치라가 니아이마스까 이런 즉 고래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튀김에 막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있을까 이러면서 막 먹었는데 텐동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텐동 가게가 엄청 많아지면서 그때부터는 뭔가 안 먹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딴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마마데 료코시타 나카 이렇게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지금까지 여행한 중에서 있기 때문에 범위를 딱 주는 거죠. 되게 많잖아요. 도코가 이치방. 도코가 이치방. 자, 여기서 보자. 의문사, 나니, 도코 이렇게 다 풀리는 거야. 도치라 도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풀려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의문사 있잖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없지만 하여간에 예. 이거는 3개 이상. 도레, which one, 어떤 것, 어느 것이 좋을까요 할때 도레. 도래를 쓰는 거예요. 두 개일 경우엔 도치라. 이거 되게 혼란하기 쉬운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구별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되게 구별을 해요. 두 개인지 세개 이상인지. 자,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뭘? 의문사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들어가는 의문사는 다 풀린다. 여기 들어가는 의문사. 뭐, 가장, 예,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레가 이치방, 스키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순신가? 이치방 스키 데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5번 들어왔습니다. 25번은 의사소통기능 중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의사소통기능 마지막 문제, 25번. 빈칸 문제죠? 그런데 보기에서 또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선생님이 여기서 뭘 찾아봤냐. 라멘가 유메라시요. 유명하다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것 같은 전언의 느낌이지만 추측의 라시를 썼죠. 자, 고노 미소라멘이 시데미오까나. 이 된장라면으로 해볼까? 미소라면으로 해볼까? 그랬습니다. 뭐뭐해도, 뭐뭐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 다음에 타베테미타이나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응, 아타시모 소렌시오. 나도 그걸로 할래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나니나니 명사니 스루. 야, 이 가게 라면 되게 유명하대. 아, 그럼 나이 된장라면으로 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뭐이지만 먹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이지만 된장라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찾는 거야. A. 고노마에모 타베타케도. 요전에도 먹었지만 먹어볼까? 지금 이 상황은 이 가게 라면으로 되게 유명하대라고 해서 거의 처음 가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에 먹었던 거를 얘기하면 좀 갑자기 이 앞이 앞뒤가 안 맞죠? 두 번째입니다. 에, 저또 가라소우 다케도 좀 매울 것 같지만 타베테미타이나 먹어보고 싶네라고 얘기한. 자, 그래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은 미소라멘이 매울 수가 있나?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맘대로. 근데 이제 미소라면 중에서도 매운 카라미소라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된장 색깔이기 때문에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먹으면 약간 그, 뭐랄까요? 청양고추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맛?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어. 카라이를 쓸수 있나요? 네, 있어요. 자, 오이시쿠 나이토, 이때다. 맛있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먹어볼까? 맛있지 않다라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먹어볼까?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니? 뒤로 넘어가. 와타시니와 오 스기르 까모시레 나이. 나에게는 너무 많을지도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 나한테 양이 너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먹어볼까? BD입니다. 뭔가 전보 미소라멘 이러면 진짜 좀 너무 많겠네. 답은 BD가 낫지 않을까요? 미소라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금 도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베테미타이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게 좋을까를 상상하면서 풀면 BD가 되겠습니다. 아, 맞다. 라시, 맞아. 라시를 내가 정리하려고 이걸 얘기를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조동사 활용정의 라시요, 라시. 자, 이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자, 뭐, 보면은 전언이 두 가지라고 봐야 돼. 라시하고 소우다. 근데 전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말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돼. 말 옮길 때막 붙이고 이래갖고 전달하면 돼. 야, 걔 결혼했대. 근데 걔애 낳았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언은 그대로 뭔가 유지한 상태, 종지형의 완결형 상태에서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후루소우다, 히로이소우다, 겐키다 소우다, 야스미다 소우다에 다까지 붙여주는 거야. 뭐뭐다 소우다, 겐키다 소우다, 히로이소우다, 후루소우다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어미를 그대로 다 붙여준 상태에서 소우다를 붙여주는 게 소우다의 용법이라고 한다면 라시가 어떠냐? 이걸 조금 비교를 해보자는 건데 라시는 후루 라시

아시 돼요? 히로이 라시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지금 달라요. 이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겐키다 라시가 아니라 겐키 라시. 응? 그 다음에 야스미 라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가 떨어져. 얘하고 다르게. 자, 얘는 사실은 추측이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긴 하나, 라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하냐면, 추측을 뭘로 하냐면은 어떤 정보, 사전 정보에 의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전언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날씨 예보를 내가 들었어. 오늘 비 온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라시를 쓰면 오늘 비올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정보원이, 예, 기상캐스터가 말하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 이걸 쓰면 마치 추측의 형태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얘는 그냥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예, 라시는 추측도 됐다가 전언도 됐다. 근데 결국에는 전언인 경우가 되게 많은 조동사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유메라시오 하면서 이 라시를 배울 때 그때 유명하다고 해, 유명할 것 같아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 가게 라면으로 되게 유명하대라고 들은 거를 근거로 해서 뭔가 어디 블로그로 봤거나 아니면은 어디 그 SNS에서 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라시를 쓴 거다. 근데 유메다 라시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를 빼고서 라시를 쓴다라는 활용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6번 마지막 의사소통기능 문제, 빈칸 문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야? 이렇게 소워데스가 나옵니다. 뭐예요? 추측의 소워다죠? 얘는 이형에서 이 떨어뜨리고, 오크레르에 루 떨어뜨리고, 이기 때문에 조동사 소워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워다의 전원의 소워다가 아니라 추측의 소워다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꼰도 노력고 다노시미 데스네. 이번 여행 정말 기대가 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야마다 산 모 키마스시. 야마다 시도 오고, 이 시시라고 하는 거는 열거야, 열거. 얘는 열거를 나타낸 거야. 종지형이 붙는데, 근데 그냥 열거가 아니야. 어떤 열거냐면, 이유에 대한 열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척 내가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마다 씨도 오고요. 그다음 뭐도 하고요. 정말 기대돼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닥상 샤시노 오토떼 많이 사진을 찍고 아토데 미세테 크다사이네. 나중에 그 인증샷 보여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자신과 니가테 데스. 사진은 니가테예요. 나 싫어합니다. 이거 갑자기 뭔가 좋은 걸 얘기해야지 기대된다는데. 덴키 뭐 와르소 데스. 나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잖아. 좋은 걸 얘기해줘야지. 히코키 뭐 요코 그래서 데스. 히코오키 모 오크레소 데스. 비행기도 늦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죠. 우미모 키레이다 또 키키마시다. 바다도 예쁘다고 들었어요. 아, 이거 좀 좋다, 그지? 하야쿠 오키나케레바 나리마센.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고 너무 기대돼요. 빨리 일어나는 거뭐 좋다고, 그지? 답은 뭔가 아, 기대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법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밑줄진 부분에 쓰임 나오는 거는 27번에 항상 이런 식으로 밑줄 치고서 쓰임을 물어보죠. 자, 오사카 까라 이츠카에 때 키탄 데스까? 오사카에서 언제 왔나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노미세와 에키카라 스고크 츠카에 데스. 역에서 무척 가깝습니다. 자, 역으로, 역에서 가깝다. 그럼 역에 가깝다. 역으로부터 가깝다. 역이 있고, 가게가 있어. 미세. 그럼 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에서 출발해서 가깝단지 아니면 내가 역에 가깝단지를 느낌이 조금 다르지. 역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터를 재우면은 여기서부터 가깝다. 에키카라 치카이를 쓰는 거고요. 이 가게는 에키니 치카이 하면은 역에 가깝다예요. 운동성이 이렇게 다가가지. 니를 쓰면. 그러니까 여기는 니도 되고 사실은 카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 니 치카이, 카라 치카이. 이런 식으로. 자, 3번입니다. 고도모카라 아리가토 또 이와레마시다. 아이로부터 고마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rom이잖아. 카라데 고도모니 이와레마시다라고 수동태의 동작 주로 니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카라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지? 자, 그다음에 에 고노 노아카라 하이테모 다이조부 데스까? 이 문으로 들어와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카라가 뭐냐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지처럼 들어와도 되나요? 라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을 이용하여서 들어와도 되나요? 고노 노아데를 쓸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에서는 잘안 쓰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카라를 쓰는 게 맞습니다. 도아카라카이르, 하이르. 그러니까 마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아,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노아카라하이테몬. 카라 하이루. 그냥 이거는 애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거 왜꼭 카라를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그렇게 문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온다. 문으로부터 들어온다라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출원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카라 하이루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옳지 않은 게 이제 그다 맞잖아요? 답이 이제 5번이 답이 되는 건데 왜 답이 5번이냐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뭘 했냐면 찾아왔어. 이게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 2023년, 6년, 2년 다 절대평가 이후네요. 절대평가 이후에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찾은 건데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좀 보면 장소에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장소에서 미에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소로부터 뭔가, 장소에서 보는 거고요. 장소로부터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를 보면, 마도노 치카쿠데 미에루 후지산과 키레이 데스.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이거는 카라를 써야 됩니다. 마도노 치카쿠 카라. 그러니까 후지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있으면 여기 이제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으로부터 시선의 이동과 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창문으로부터 보이는 후지산이 아름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의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2026년 6월 모의고사에서는 헤아노 마도데 기레이나 호시가 미에마스. 헤아노 마도 카라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대를 안 쓰고 카라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미에루. 카라 미에루. 장소로부터 이게 시선의 출발점으로부터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마도 카라 미에루 케시키가 도테모 키레이 데시다. 이거는 맞아요. 자, 고코 카라 미에루 야마와 키레이 데시. 이것도 맞아요. 여기서 보이는 산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창문에서 보이는 경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맞겠죠? 그래서 뭔가 미에루, 미에루, 미에루가 나오는데 장소에서 보는 거고요. 이 어느 그 시선의 출발점으로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앞에 걸 보시면 자, 에키마에 카라 케시키오 미나가라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미루잖아. 에키마에 대 여기서 서가지고 역 앞에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역 앞에서 내가 서서 경치를 막 보는 거지. 아, 역 앞에서 경치를 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역 앞에서 경치를 보면서 마스오 마치마시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역 앞을 시선의 출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 앞에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미에루가 아니라 미루, 미나가라, 네, 마스오 마치마시다. 자, 그래서 27번 약간 그동안 나왔던 이 장소에서 보는 것과 장소로부터 어떤 시선의 이동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기무라상 도우시다노 카오이로와로 인해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다 그랬습니다. 네츠가 뭐라 그래요? 열이 있대요. 네츠가 있는 것 같아. 예, 심바이다카라 병인이고 또 못해 좀 걱정이 돼요. 독감인가 싶어서 병원에 좀 가보려고 해서 가세까모네 감길지도 모르겠네. 하야쿠 이코 호가 이요. 이코 호가 이요. 이따 호가 이요. 이코 호가 이요. 이코 호가 이는 가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어느 가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고 얘는 가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조언을 얘기합니다. 너 병원에 가는 게 좋아, 약국에 가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 이거고요. 뭐뭐 하는 편이 낫겠어? 라고 하는 게 이쪽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건데, 아르미다이, 아르요다 써도 됩니다. 이 지금 그 조동사의 활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요다나 미다이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걸 관찰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추측하는 게 요다나 미다이다의 특징인데, 보면은, 내가 좀 열이 있는 것 같네? 라고 본인을 되게 객관화해서 진단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다나 미다이다를 쓸 수가 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쉬운 문제. 1점짜리죠? 뭐예요? 포스터에 네모에 들어갈 거 찾아보자. 태우하게 때 손을 들고, 크르마가 토마르노 뭐뭐 하는 것을, 자, 보자. 이 노라고 하는 것도 보자. 뭐, 테츠다우, 마츠, 야메르, 이런 어떤 동사 앞에 노를 써가지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형식명사도. 자, 기다리자 했기 때문에 마츠, 마또, 기다리자, 의지권역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내 몸이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차가 멈추는 것을 기다리자. 이런 어떤 교통안전 포스터입니다. 시까리 태우 알아오 이랬습니다. 철저하게 손을 씻자. 약간 생활습관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래서 오토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카오 얼굴, 아또 후, 그 다음에 예, 코토 일, 소토 박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오토가 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여러분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자, 답이 1번인데 선생님도 순간 에이, 뭐가 틀렸지 하고 봤어요. 네, 아 라고 했습니다. 이거 근데 몇번 나왔었어, 옛날에도. 자, 아시다 우찌니 코나이 해야 돼요. 우리 집안 올래? 라고. 우리 집은 이까나이가 아니라 코나이를 써야 돼. 이거는 사실 틀리기 어려워요. 이게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날씨 춥지? 덴키 사무이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쿄와 사무이 데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것도 이제 정리해 드렸었는데, 하여간에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오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지. 집에 가, 우리 집안 갈래? 이렇게 우린 가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어서 A가 틀린 줄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찌니 코나이 해야 됩니다. 집에 안 올래? 자기 집에 초대할 때는 이까나이가 아니라 코나이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쇼니 게임 시오요. 게임하자. 그랬습니다. 아리가또. 고마워. 하지만 내일은 요지가 아른다. 일이 있어. 소난다 자넨. 유감이다. 자, 마타 콘도 사소우네. 내가 앞으로 너 초대할게라고 의지 권유형이 아니어도, 기본형으로도 뭐 할게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응, 콘도 제히 이키타이나. 다음에 꼭 가고 싶네. 아리가또. 고마워. 자, 마타 가꼬데네. 또 학교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쉬운 어떤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우진이 고나이를 해야 되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다 풀어봤네요. 다음 5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쿠로 사마데시타. 자, 맞다.

Spätzen Deutsch 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뒷부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 형용사 비교급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팁스를 통해서 이 형용사와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거거든요. 거기에 갈 때까지 앞부분에서 남아있는 문화 영역과 그리고 또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대화 순서 배열하는 게 나왔어요. Haben Sie etwas dagegen? 그것을 반대하시나요? 이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뒤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Wie oft muss ich es nehmen? 이라고 해서 그거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하나요? 라는 표현이 나온 걸 봐선 무엇을 없앨 수 있는, 즉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하나요? Seit wann haben Sie den Bauchschmerzen? 언제부터 복통이 있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볼게요. Guten Tag, ich habe Bauchschmerzen. 저는 배가 아픕니다. 복통이 있습니다. 하고 혹시 이 복통을 없애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Guten Tag, 안녕하세요. 자, 언제부터 복통이 있으셨나요? 채로 이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Seit gestern. 어제 저녁부터요. 라고 해서 gestern Abend라고 했어요. Dann gebe ich Ihnen dieses Medikament. 그럼 제가 이 약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약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요? 복용해야 되나 물어봐야 되겠죠? Wie oft muss ich es nehmen? Jeden Tag, dreimal nach dem Essen, bitte. 식후에 매번, 매일 3회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아침에 순으로 나열한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이미 수능특강교재에서도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질병인 상황이면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한이기 때문에, 복통에 좋은 약 있으세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기서 gegen전자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좋은이라고 해서 정말 이로운이란 표현을 쓸 때는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good for 라고 씁니다. 그래서 Is this good for the Gesundheit? 이렇게 물을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질병 증상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뭐 gegen 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ast is a schmecken. 여기서 sich schmecken, lassen 동사가 쓰이면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또 다른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는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나요? Guten Appetit를 찾으면 돼요. 정답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Viel Spaß는 즐겁게 보내. 라는 표현이고요. Gute Reise, 여행 잘해. 라는 표현이고요. Herzlich willkommen,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Einen schönen Tag noch,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서 가로하는 의미로는 헤어질 때 안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식사 자리에서 식사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에, 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상황인 거예요. Last Schmecken 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쓰지 않았던 표현이니까, Lassen 동사를 써서 Sie schmecken lassen을 쓸수 있구나. 기억해 주세요.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편집글이 나왔어요. 선지도 독일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자세히 꼼꼼하게 봐야 되더라고요. Liebe Iris, lieber Wolfgang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리스, 사랑하는 볼프강. 일단 받는 사람이 이리스랑 볼프강이에요. Ich möchte euch noch einmal für die Einladung zu eurer Party danken 이라고 했네요. 나 다시 한번 뭐뭐뭐를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뭐를 하고 싶나 했더니 Danken für입니다. 무엇에 대해 고마워하다 이거든요. 너희들이 zu etwas 파티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하고 싶어. 인사를 전하고 싶대요. Alte Freunde zu treffen hat mir richtig Spaß gemacht. Spaß machen은 즐거움을 주다, 재미있었다잖아요. 지금은 Alte Freunde라고 했어요. 오래된 친구들을 zu treffen, 만난다는 것이 나 너무너무 재밌었어 라고 했네요. Ich will nicht mehr so lange bis zum nächsten Wiedersehen warten. Warten은 기다리다 이고요. Bis zum nächsten, 이서 다음번의 Wiedersehen 재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다음에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오래 기다리고 싶지는 않아. 더 이상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대요. 이 지난번 모임이 너무 재밌어서 너희를 빨리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Was haltet ihr deshalb von einem Partyabend bei mir zu Hause? Halten v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무엇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다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볼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이옷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 halten von 썼는데 지금은 일정을 제안하면서 halten von을 쓴 거예요. Was haltet ihr deshalb von einem Partyabend?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집에서 저녁 파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Ruf doch an, wenn ihr Lust habt. 전화해줘. 뭐가 있으면? 관심 있으면. 이라고 한 거예요. Liebe Grüße, eure Lisa. 편지를 쓴 사람은 리사입니다. 리사가 이리스와 월프강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둘이 셋이서 이제 서로 만났던 거죠. 오랜 친구 만나고 나니 너무 즐겁더라. 우리 금방 다시 또 만나자. 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거예요. Wolfgang ist Lisas Mann. Wolfgang이 리사의 남편이다.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겠죠? 남편한테 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래된 친구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Wolfgang schreibt an Lisa라고 해서 Wolfgang이 리사에게 쓴 편지다가 아니라 리사
schreibt an Wolfgang이라고 해야 돼요.

Lisa planned einen Partyabend. Plan은 계획하다이고요. 파티, 밤, 저녁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오, 이건 맞는 거예요. Lisa가 저녁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데, 너희들 관심 있으면 전화줘. 라고 한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Iris war letzte Woche bei ihrer, bei Lisa. 자꾸 선생님이 Lisa 이름을 잘못 읽네요. Iris가 지난주에 Lisa네 집에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누구네 집에 갔던 거냐면, 너희들 집에, 너희들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는 이리스랑 볼프강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나니 좋았어. 인 거여서, 뭐예요? 이리스가 지난주에 리사네 집에 왔다는 잘못된 거고, Lisa war letzte Woche bei Iris.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5번. Iris dankt Lisa für die Einladung. 이리스가 리사에게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Lisa dankt Iris für die Einladung. 그러니까 다 반대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였네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독일어로 되어 있고, 또 이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를 봐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orgen kommt mein Bruder mit seinen Kindern zu mir. Wir wollen zusammen Pizza machen, die zwei Kinder. Sind darüber sehr glücklich. Wie schön! 하고선 뭐뭐뭐 물어봤더니, 3 und 5. Sie sind so süß und wollen immer gern etwas Neues lernen. Leider sehe ich sie nur selten. Schade. 라고 했어요. 내일. Kommt mein Bruder. 나의 남자 형제가 와요. 네. Mit seinen Kindern zu mir. 우리 집에 와요. zu mir라고 했으니까. 내 남동생이 누구를? 그의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우리는 내일 같이 피자를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피자 essen gehen이 아니라 피자 machen 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내일 피자를 만들기로 했지. Die zwei sind darüber sehr glücklich. 일단은 seinen Kindern이 복수형으로 쓰여서 두명 이상이구나는 아는데 여기서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들 둘은 über etwas glücklich sein이어서 무엇에 대해 기뻐하다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어. 즉, 우리 집에서 피자 만들 걸 알아서 그걸 벌써 너무너무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하고서 뭐뭐뭐 물어봤더니, drei und fünf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운트를 써서 두 개의 숫자를 나열했다는 건 연령,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wie alt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몇 살이야?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 살이랑 몇 살? 다섯 살. Sie sind so süß. 그둘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들은 항상 뭐 해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 안타깝게도 내가 그들을 nur selten, 아주 가끔밖에 만나지 못해. 그랬더니, 아유, 아쉽겠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단 조카들이 옵니다. 조카들이랑 같이 피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꼬맹이, 어린 조카들인 거예요. 너무 귀엽고 뭐하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나이가 몇 살이야? 볼게요. Wo stehen Sie?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 라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는 표현이어서 정답 될수 없고요. Wie alt sind Sie? 오, 여기 나왔네요. 나이가 몇 살이지? 라고 해서 두 명의 나이를 물어보는 인칭대명사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Wann kochen Sie? 그들은 언제 요리를 할 거야? 내일 일단은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요거는 나이를 묻는 3 und 5는 시각 표현이 여러분 절대 될수 없어요. 혹시 3시 5분이라고 하려면 전치사 써야 돼요. 5 nach 3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3 Uhr 5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물론 3 Uhr 5는 새벽 3시 5분이겠죠. 15 Uhr 5라고 해야 되겠네요. We come and see here. 그들은 어떻게 와요? 이동 방법 묻는 표현이고요. 5번, Wie lange bleiben Sie?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이어도 이 내용에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락상 쓸수 있는 거 나이를 물어보는 2번, Wie alt sind Sie? 나이가 몇 살이야?를 묻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 풀어봤고요. 문화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u brauchst mir nichts mehr darüber zu sagen. Ich bin schon im Bilde. Du bist im Bild? Was meinst du? Wo ist dein Bild? 라고 하면서 Das meine ich nicht. Wenn jemand schon im Bilde ist, meint man damit, dass er darüber schon genug weiß. Ach so, ich verstehe. 라고 했어요.
여기 20% 해라고 써야 되네요. N이 잘못 들어갔네요. Du brauchst mir nichts mehr darüber zu sagen. 너는 나에게 über etwas sagen이에요.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약어로 etwas는 etwas 쓸게요. 무엇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nichts mehr.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서 im Bild Design이라고 해서 나는 지금 이미 그림 안에 들어와 있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이미 그림 안에 있다고라고 하면서 was meinst du 무슨 말이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뭐 ist dein Bild? 네 그림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라고 물어봤더니 das meine ist nicht 그 말이 아니잖아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가 뭐냐면 너의 그림이 어디 있는데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림을 갖고 왔다는 뜻이 아니잖아라고 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in build design 그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mind만 다음에 이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wissen über입니다. 무엇에 대해 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번엔 über etwas wissen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엇에 대해 이것도 자세히 알다라고 했기 때문에 über 전체 쓴 거예요. genug으로 이번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in build design 이런 표현은 누군가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야. Ach so, ich verstehe.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in build design은 무엇에 대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것을 이미 그림으로 다 그렸지, 구상이 끝났지 이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사진에 있다는 지금 이거 선생님이 그대로 직역했던 표현인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Das meine ist nicht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답인 거예요. 그림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사진 정보가 있다도 아니고 그림처럼 아름답다. Bild schön 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In Bild design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눈앞으로 그거 싹다 한번 훑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무엇에 대해 자세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genug wissen 이런 표현을 쓰고 자세히라는 표현을 쓸때 쓰는 전치사가 뭐였나요? über etwas라고 했어요. über etwas gut wissen, über etwas sagen 이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다, 속속들이 얘기하다, 무엇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할때쓸수 있는 표현에 전치사 수거 구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von 프라운호퍼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Josef von Fraunhofer kam am 6. März 1787 in Straubing zur Welt. Er war ein bekannter Physiker und hat viel über Glas gelernt. Deshalb konnte er bessere Teleskope bauen. Fraunhofer entdeckte auch dunkle Linien im Sonnenlicht. Diese Linien heißen heute Fraunhofer-Linien. Seine Arbeit war sehr wichtig für die Physik. 1826 starb er schon in jungen Jahren in München. 우리에게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혹시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프라우엔호프 뭐 연구소 재단 이런 표현 들어봤을지 몰라요. 순수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거 그럼 좀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사람 이름이었어요. 요셉 판 프라운호페라고 하는 독일어권 인물 정보입니다. 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질문 독일어로 나온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또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요셉 판 프라운호페는 1787년 3월 6일에 자, 날짜 정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어디에서? 슈트라우빙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bekannter Physiker, 일단 물리학자인데 유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라고 했고요. über etwas lern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어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 공부하다 라고 했으니까 무엇에 대해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를 über etwas lernen 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무엇에 관해서 공부를 했나 했더니 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유리가 그럼 중요한 정보겠네요. Deshalb konnte er bessere Teleskope bauen이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가 봤더니 텔레스코프 망원경입니다. 보다 더 굿의 비교급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 보다 더 우수한, 좋은 이라는 표현에 비교급을 쓰고 형용사 비교급이 명사를 수식하면 이때도 형용사 어미 변화는 해야 합니다. 지금 복수형으로 활용이 된 거기 때문에 강변화, 복수형 사격 어미를 쓴 거예요. 그는 이를 통해서, 즉 유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보다 더 우수한 좋은 망원경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기존의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선했다는 뜻이에요. Fraunhofer entdeckte auch dunkle Linien im Sonnenlicht. 어려운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Sonnenlicht인데 그러면 합성어로 우리 해석해 볼게요. Licht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Sonne는 태양이에요. 태양 뭐예요? 태양광선, 태양빛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어두운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선은 리니어는 직선이란 표현이거든요. 이 리니어라는 명사가 노선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반 리니어, 부스 리니어 이럴 때도 쓰고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직선을 리니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태양 광선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어두운 선이 있다라는 걸 엔트데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발명했다가 아니라 발견했어요. 그것을 찾아냈다라는 뜻이에요. Diese Linien heißen heute Fraunhofer Linien. 이 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뭐라고 불러요? Fraunhofer 선이라고 불리웁니다. Seine Arbeit war sehr wichtig für die Physik. 그는 그러면 어떤 업적을 남긴 건가 봤더니 그의 일들은, 업적은 물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일단 Dunkle Linie 이게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현재 몇 명했다라고 했으니까 물리학 분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볼까요? 1826년에 그는 일단은 사망했어요. 어디에서 사망했나 봤더니 München에서 사망했고요. 중간에 추가 정보가 더 들어갑니다. In jungen Jahren이라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로 젊은 나이에 숀 이미 사망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787년에 태어났는데 채몇 살? 40, 40살에 채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in jungen Jahren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볼게요. Was entdeckte er? 그는 무엇을 발견했나요? Dunkle Linien im Sonnenlicht를 발견했어요. 그쵸? 태양광선 안에 어두운 선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Wo über lernte er? Über etwas lernen. 연구하다. 공부하다라고 했었죠. 그는 무엇에 관해서? Glass에 관해서 공부했었다라고 했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Mit wem arbeitet er? 그는 누구와 같이 연구 또는 협업을 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랑 같이 협업을 했나 했더니, 이게 연구에 동참한 동료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3번인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Wann hat er Geburtstag? 생일이 언제요? 라고 물어보는 건 결국 가로안의 의미는 Wann ist er geboren? 언제 태어났나요? 이거든요. 1787년 3월 6일이에요. 연도만 나오지 않고 일자까지 나왔던 게 생일이라고 하는 명사로 구체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생년 월일 정보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Für welches Fach war er berühmt? 그는 유명했다이고요. Für 무엇무엇인데, Fach는 여기에서는 분야 과목이에요. 그는 어떤 과목 또는 어떤 분야에서 특히 유명했나요? 라고 했거든요. 나왔는데 여러분 뭐예요? Sehr wichtig für die Physik. 물리학 분야에서 특히나 유명했다라고 했습니다. 프라운호퍼와 관련되어 있는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건 그럼 몇 번? 3번이에요, 3번. 뭐, 누구누구와 함께 이 선을 발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Sonnenlicht라고 하는 단어, 우리 처음 봤어. 각주에서 막 선생님도 찾으려고 했잖아요. 아까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Licht는 기본어의 빛이고요. Sonnen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기본어의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제시한 경우에 의미를 그대로 사실은 따라가면서 해석을 할수 있으면 각주 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내가 나는 처음 보는다는데 밑에 각주가 없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각각의 어휘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태양의 빛. 그래서 태양 광선. 빛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듯이 전에 혹시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다 보면 우주와 관련되어 있거나 물리학 분야에서 특히나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은하수 뭐 이런 것도 밀시슈트라스 기본 어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주 제시 안 하고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넓게 의미를 보면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 원천 엘리즌 보는이라고 합니다.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Elise Brunnen liegt in einem kleinen Park des Stadtzentrums in Aachen. Man hat ihn in den Jahren 1822 bis 1827 gebaut. Seinen Namen hat er von Elisabeth Ludovica von Bayern, der späteren König von Preußen. Er ist vor allem für sein warmes Thermalwasser bekannt. Dieses Wasser kommt aus den heißen Naturquellen.
Viele Menschen besuchen den Elisenbrunnen und wollen das Wasser trinken. Man sagt, dass es gesund ist. 자, 일단 온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제 원천이라고 일단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물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제 브룬넨 liegt in einem kleinen Park. 작은 공원 안에 있어요. 이 공원이 어디 있나라고 했더니 아헨시의 슈타첸트룸, 도심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슈타첸트룸이면 센트룸이 중앙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시내 중앙부,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있는 작은 공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Man sagt ihn in den Jahren, man hat ihn in den Jahren. 이라고 해서 어느 어느 시기에 지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연도가 두 번 나와요. 1822년부터 1827년의 기간 동안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써서 만들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의 이름은 이니까 엘리젠 포넨이라고 하는 이름은 von etwas haben 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해서 무엇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뜻이죠. 엘리자베스 루도비카 von 바이엔. 바이에른의 엘리자베스 루도비카라고 하는 귀족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근데 그 귀족이 그냥 귀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späteren Königin. 후에 누가 됐어요? 프로이센의 여왕이었던 이런 표현이에요.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지만 이후에 프로이센의 왕비가 된 바이에른의 엘리자베스 루도비카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라고 한 거예요. 스포 알름. 특히나 이것은 퓨자인 바마스 테말바사가 온천수이거든요. 따뜻한 온천수로 유명하고요. 이 물은 나투어크벨렌이라고 해서 천연샘에서 나와요. 그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커멘아웃이라고 했어요. 하이센 나투어크벨이라고 했으니까 뜨거운 천연샘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젠 포넨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고 싶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뭐하다고? 몸에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즉, 치유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이 물을 마시고 하는 곳이다. 포넨이라고 했잖아요. 원천이라고 되어 있는. 즉, 이 물을 그냥 가서 목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Er war 1827, noch nicht fertig. Fertig sein은 끝난, 완료된이잖아요. 그럼 1827년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게 아까 봤더니 1827년에 완공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틀린 정보이네요. Er liegt weit weg von der Stadt. 시내로부터, 도시로부터 weit weg,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Stadtzentrum, 도심 중앙에 있어요. 그럼 이것도 틀린 정보예요. Viele Leute wollen sein Wasser trinken.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Sein Name kommt von einer Königin von Preußen. 이것의 이름은 프로이센의 여왕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따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프로이센의 여왕이 되었던 누구누구로부터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답은 그래서 최대를 선택한 5번입니다. 5번. 사실은 독일은 이렇게 온천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이 원래 석회질이 좀 많아서 물이 좋지 않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뭐 해서 온천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화 정보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베강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ie Elbe ist ein großer Fluss in Mitteleuropa. Sie beginnt in den Bergen in Tschechien. Dort heißt sie aber Labe. Die Elbe ist fast 1100 Kilometer lang und ein großer Teil des Flusses ist in Deutschland. Die Elbe fließt durch schöne deutsche Städte, zum Beispiel Dresden, Magdeburg und Hamburg. Am Ende fließt sie in die Nordsee. An der Elbe leben viele Tiere und Pflanzen. Elbe ist 일단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이지만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강은 보통 남성이잖아요. 내가 플로스인데 여성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엘베 강은 큰 강이에요. 어디에 있는? 독일에만 흐르는 강이 아닌 거예요. 유럽, 중앙 유럽에 위치하는 큰 강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체코에 있는 산맥에서 시작을 합니다. 독일이 이 강이 시작하는 원천이 아니에요. 체코에 있는 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하지만 이것을 라베라고 불러요. 체코에서는 엘베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라베란 이름으로 불려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엘베강은 거의라고 해서 파스트 1100여 킬로미터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ein großer Teil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의 상당 부분이란 표현이에요. 뭐일까요? 봤더니 이 강의 상당 부분이
독일에 위치합니다. 중

유럽을 관통해서 흐르는 강인데 일단 체코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경유해서 흐르긴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1100m 길이의 강 전체 길이의 상당 부분이 독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엘베강은 아름다운 독일 도시들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예를 들자면 춤바이슈빌 하고선 드레스덴이나 막데부르크나 함부르크와 같은 도시들을 가로질러 흐르죠. 암엔드 마지막에는 이 강은 어디로? 북해로 플리스인이라고 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안데르 엘베 엘베 강에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종의 종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강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이한양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까요? 북해에서 발원하는 게 아니라 체코의 지역의 산맥에서 발원한다라고 있어요. 체코에서는 라베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틀린 정물이고요. 동식물이 살기 어려운 강이 아니라 많은 종의, 여기 있어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틀렸고, 독일에서만 1100km에 달한다가 아니라 전체 길이가 1100이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독일에 위치한다라고 있어요. 5번, 독일의 여러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이나 막데부르크나 함부르크와 같은 아름다운 도시들을 통하여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문화 영역의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이고요. 트라반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Trabant oder Trabi war ein kleines Auto aus der DDR. Man produzierte ihn von 1957 bis 1971 in Zwickau. Der Trabant war ein sehr einfaches und nicht modern. Viele Leute mussten lange warten, um einen Trabant zu kaufen, manchmal über 10 Jahre. Seine Karosserie bestand nicht aus Stahl, weil es in der DDR nicht viel Stahl gab. Im Jahr 1989 fuhren viele Menschen aus Ostdeutschland mit ihrem Trabant in den Westen. Trabant가 동독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트라반트가 독일의 통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어서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볼게요. 트라반트 또는 트라비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작은 자동차입니다. 였고요. 어디 어디에서 만들어진이라고 했더니 아우스 DDR라고 해서 독일 민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라고 해서 예전에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동독이라고 칭해졌던 나라를 약자로 DDR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Bundesrepublik Deutschland라고 해서 BRD라는 약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DDR에서 만들어진 작은 자동차예요라고 했고요. 이 자동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했나 봤더니 1957년에서 1991년 사이에 츠위카우에서 생산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트라반트는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현대적이지 않은 모습의 자동차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기다려야 했거든요. 뭐를 위해서냐면 이 트라반트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대기를 해야 됐어요. 가끔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의 외형, 이 자동차의 외형은 즉 차체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외형 틀은 bestand nicht, bestehen 하면은 합격하다가 아니라 aus etwas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거든요. 강철이라는 슈달이에요.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동독에는, 그 당시 동독에는 뭐가 없었어요? 강철이 많지 않았거든요. 1989년에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반트를 타고 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서베를린으로 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게 마치 그 당시에 동독에서 오는 트라반트라고 한 표현을 쓰면 아, 이제 통일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1991년 이후로 단종이 된 이유는 독일이 1990년에 전체적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 서구 지역에 자동차가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대형 자동차가 아니라 소형 자동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현대적이지 않고 현대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트랍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라고 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차체는 강철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동독에 강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아직도 츠위카우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91년에 단종되었어요. 정답은 3번이고, 당시에 독일에서 이렇게, 동독에서 자동차를 만들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하고 나서도 10년 이상을 기다려서야
차를 받게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나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정되는, 배정되는 색을 받아서 이용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그냥 여담으로 전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트라반트라고 하는 독일 통일의 상징적 요소인 자동차에 관한 글로 마지막을 하면서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었고요. 너희들은 밖에 있어야 돼. 이제 강아지는, 반려견은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의 종류가 쭉다 나와 있어요. 봤더니 여기에서 쓰고 싶었던 동사가 müssen이라고 하는 화법 조동사이네요. 이 화법 조동사는 단수 1, 2, 3인칭에서 모두 다 불규칙 변화해요. 자, 이렇게 1, 2, 3인칭에서 모두 다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1, 3인칭의 어감, 동사 활용형이 같다라고 했고, 어간을 그냥 쓴다라고 했거든요. ismus, eadismus라고 하고요. 2인칭 이때는 어간의 모음이 바뀐 형태에서 2인칭 어미 st를 써야 되지만 지금 s로 어간이 끝났으니까 t만 씁니다. 그래서 ismus, tumus, eadismus라고 하고요. 복수인칭 가면 다시 어간 돌아오고 인칭 변화 어미 붙이시면 돼요. 지금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 2인칭이었으니까 어떤 형태의 이어뮤스를 쓰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너희들은 밖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의 표지판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2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Morgen, wie war dein Wochenende? 안녕, 너의 주말은 어땠니? 라고 물어봤더니 Morgen, ganz okay. Ich war bei meiner Tante. Und wir haben mal wieder zusammen gekocht. Und wie war? 하고 뭐라고 물었더니 Super, ich war am Bodensee라고 했어요. 안녕, 주말 어땠어?라고 물어봤더니 안녕, ganz okay, 아주 괜찮았어라고 하고선 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by meiner Tante, by하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면 누구네 집에라고 했어요. 나 우리 숙모 또는 이모네 집에 갔었고 그리고 우리는이라고 했으니까 이모랑 나랑이에요. Mal wieder zusammen gekocht 뭐 했어요? 우리는 또 같이 요리를 했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땠니? 라고 물었는데, 너의 주말은 어땠니? 를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최고였지. 나는 어디 갔냐면, 보덴 호숫가에 갔었어. 독일에서. 가장 큰 호수인 보덴 호숫가를 다녀왔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빈칸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건 대명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봤더니, 아, 소유의 의미를 지닌 대명사를 써야 돼요. 즉, 우리가 기존에 소유 관사의 용법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아이를 대명사적 용법으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하는 대상이 뭐인지 빨리 찾아야 되죠. 뭐일까 봤더니, Wochenende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Wochenende의 성은 중성이에요. das를 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소유 관사는 사실은 얘가 관사였었다. 즉, 뒤에 명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 관사는 여러분 무슨 관사처럼 격변화해야 됐었어요? 부정관사류로 가서 부정관사 격변화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관사가 아니라 뭐로 썼다라고 했었죠? 소유 대명사로 쓸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 대명사의 경우는, 아, 이 아이가 어떻게 격변화를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정관사처럼 격변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는 중성 명사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소유의 의미는 너의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다인을 쓸 거고요. 얘가 만약에 관사로 쓰이고 뒤에 명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인하고서는 워헨엔데를 쓰면 돼요. 지금은 워헨엔데를 빼고 대명사의 용법으로 쓸 거니까 저 뒤에 어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중성 정관사 어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중성 정관사는 일단은 다스입니다. 다스. 그 다음에 일격이니까 중성 정관사 일격 어미를 붙이면 되고요. 이때 그러면 어떤 어미를 쓰지나라고 하면 소유 대명사 용법을 썼을 때 정관사 어미 붙이면 에, s를 붙이거나 아니면 s를 붙여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iva, dines 한 형태를 써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덜컥 소유 관사만 쓰고 아 이거 관사적 문법으로 썼을 때 형태의 중성 받으면 이게 맞는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뒤에 빈칸에 명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대명사적 용법이니까 소유 대명사의 정관사 어미 변화를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사에 대한 사실은 격변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관사 활용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3강 문법 포인트 내용 중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정관사 어미 변화 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더 이상 부정관사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중성

1격 사격에서는 AS를 붙이지 않고 S를 붙여요. S를 붙여서 다인스라는 형태 쓰거나 만약에 중성 사격이었으면 마인스라는 형태로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소유 관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나의 이면 마인, 너이면 다인, 그 다음에 존칭으로 당신의 이면 단복수형 동일하게 이어 쓰시면 돼요. 3인칭 대상의 것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명사를 지칭하고자 할 때에 사인, 이어, 사인을 씁니다. 그것들이라고 해서 이 3인칭의 대상을 복수형으로 받으면 이어를 쓰시면 되고요. 소문자 써요. 존칭이랑 철자 다른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복수로 우리들의 운서, 너희들의 어여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소유 관사의 형태예요. 이 아이를 대명사적 용법으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정관사, 어미변화하는 거 해볼 거예요. Hier ist dein Stift. 여기 뭐가 있어요? 펜이 한 자루 있어. Ist das? 이거 너의 것이니? 라고 물을 거예요. 빈칸 하나죠. 명사 없이 대명사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너의 것이니? 라고 하는 걸 묻고 싶어서 dein이라고 하는 요 관사는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몇 격? 남성 1격입니다. 슈티프트의 성이 되어이거든요. 그러면 남성 1격 정관사 어미를 붙여야 돼요. 남성 1격 정관사는 되어이잖아요. 그럼 어미만 떼와서 어떻게 써요? Is this deiner? 이렇게 물어요. 소유 대명사의 용법입니다. Du hast doch keinen Regenschirm. 너는 뭐가 없어요? 우산이 없잖아? 라고 하고선 내거 가져가? 라고 했어요. 그럼 나의 것이면은 소유 관사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아이를 가지고 오면 되고, 자, 링쉬엄은 남성 명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가다? 라고 했으니까 사격을 쓸 거예요. 그러면 남성 사격 정관사 어미를 붙이면 돼요. 이 뒤에다 뭐를 쓰면 되죠? an을 씁니다. 그래서 nimm doch meinen mit 이렇게 쓰게 돼요. 중성이면 아까 다스, 다스를 그대로 어미로 활용한 마인스, 다인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대신 여러분 어여 같은 경우는 뒤에 모음이 붙는 어미가 오게 되면 기존의 어여 원급에 있었던 애를 탈락시켜서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블루제가 있어요. 블라우스가 있는데 이거 너희들 거니? 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예요? 어이레라는 형태로 쓴다는 뜻이에요. 여기 기존에 있었던 애는 탈락하고 뒤에 여성 어미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의 의미를 지닌 이 아이는 관사로도 쓸수 있고 대명사로도 쓸수 있다. 체크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Ich will gesünder essen. Niemand ist froher als ich. Sie trinkt lieber Tee als Kaffee.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형용사 비교급의 활용이에요. 자, 형용사 비교급. 자, 그러면 형용사 비교급은 일단은 뒤에다 뭐를 붙이면 됐죠? AR을 쓰면 됩니다. 원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급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은 원급이 있는 거 뒤에다가 AR을 붙이더라. 대신 뭐가 있으면 아, 오, 우가 있는 단음절의 형용사입니다. 단음절의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모음이 얘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단음절의 형용사이면 이 아오를 뭐로 바꿔요? 에, 으, 으라고 하는 변모음으로 바꿔서 비교급 활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가 기본 원칙이에요. 요거를 그럼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번에 적용된 형용사는 gesund입니다. 자, 여기는 이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변모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Er will gesünder essen. 보다 더 건강하게 먹고 싶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럼 올바른 표현이에요. gesund의 비교급은 gesünder라고 가요. Niemand ist froher als ich. 특이하게도 froh라고 하는 형용사는 기쁜이란 표현이거든요. 근데 기쁜 거는 사실은 감정의 최고점 중에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급에서 변모음으로 또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허라고 할 수는 예외적 경우에서 예외적인 경우 두 개를 지금 준 거예요. 나보다 지금 더 기쁜 사람은 없을 걸?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고요. Sie trinkt lieber gern lieber Tee als Kaffee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gern 즐겨하는 그다음에 비교급 lieb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최상급은 am liebsten 이를 써서 가장 선호하는, 즐겨하는 이런 의미를 지닌 그 부사적 용법이 지금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 마십니다. 라고 했을 때 개연의 비교급이 올바르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는 원급이 둥, 켈이거든요. 이렇게 끝에가 에, 엘로 끝나는 형용사들의 경우는 비교급 어미를 붙일 때뭐 한다고 했어요? 원급에 있었던 애를 탈락시키고 비교급 어미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둥,

로서 산 이름이네요. 융프라우라고 하는 산, 그 다음에 축슈베츠라고 하는 산이에요. 융프라우는 뭐보다 높아요? 축슈베츠보다 높습니다. 축슈베츠가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산이다라고 해서 후허라고 하는 호흡의 비교급 형태를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인 비교급 만드는 규칙 외에 주의해야 되거나 예외인 경우가 있는 거니까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수능 특강 20강 수능 문법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비교급을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변모를 바꾸고 뒤에 에야를 써요. 그다음에 수라적 용법으로 최상급을 만들어 보면 일단은 여기 비교급에서 변모음을 갖던 아이는 최상급에서도 변모음을 씁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어미 스텐을 붙여요. I'm Jung Sten 합니다. 하이스는 S 채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서를 쓰고 최상급에 갔었을 때 S를 더 추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를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최상급인 거 어떻게 알지? 이럴 땐뭐 해주면 돼요? 우리 음절을 끊어주기 위해서 A를 넣어요. 그래서 I'm high set 하고 뒤에 최상급 어미를 이렇게 따로 붙여요. 안 붙일 순 없어요. 최상급이란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급 어미를 쓰기 위해 SS 두개 연이어서 붙으면 어차피 하나의 S를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high sustain 해서 음절 끊기를 들어갑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스 발음으로 끝났을 때 최상급에서 자 alt는 비교급 가면 alter라는 형태를 쓰고요. 최상급은 am alterstain을 씁니다. 자, 여기도 봤더니 스텐만 쓰려고 하니까 테하고 에스테를 붙여서 읽으면 발음이 츠로 바뀌어요. 그럼 최상급 발음, 최상급 어미가 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용사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음절 정확하게 끊어서 발음하기 위해서 모음 하나 넣어서 am, el, testen을 써요. 즉, 스 발음으로 끝난 경우랑 트 발음으로 끝난 경우는 최상급을 만들 때뭐 한다고요? 에를 추가하는 에스테 기본형 뒤에 어미 변화를 붙인다. 치음 발음과 트 발음 이렇게 두 개의 종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펜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엘차 알스마이너시 베스타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이스펜 니쏘 하고서는 만약에 니쏘라고 하고 여기 위가 나오면 알트라고 하는 여기서 원급 써야 돼. 알스가 나오면 비교급을 쓰고 그게 아니라 위가 뒤에 나오게 되면 원급으로 써서 나는 나의 자매들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인 거예요. 아래쪽 문장은 나는 나의 친구들이랑 어때요? 나의 친구랑 난다 18살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친구보다 채한 살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스펜 카움 하고서는 뒤에 알스 썼죠. 이때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급 써서 엘터를 활용을 하셔야 해요. 알스마인 프로인트 나의 친구보다 나는 나이가 거채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주의해야 하는 발음들 나온 거 봤었고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에아르로 끝나는 거, 에엘로 끝나는 거. 아까는 에엘만 봤는데 에아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교급으로 가면 터이러라는 형태로 써요. 최상급은 다시 살아나서 am, teuer, sten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dunkel도 아까 봤었죠. dunkler라고 해서 비교급에선 l을 탈락하고 최상급에선 am, dunkel, sten으로 다시 살아나요. 비교급에서만 애가 탈락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너희하고 후르처럼 모음으로 형용사 원급이 끝나거나 아니면 하라고 해서 묵음 발음으로 끝나게 되면 최상급에서 애를 추가하는 것도 맞고 애를 추가하지 않고 최상급 어미만 쓰는 것도 맞아요. 비교급은 그대로 가요. 너희 어라고 하고요. 암한 다음엔 너희하고 여기 애 쓰고 최상급 어미 쓰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고 둘다 가능한 거예요. 프류는 비교급 보여라고 해서 변모음으로 갑니다. 최상급은 암 하고서는 프류스텐이라고 해서 애안 쓰는 것도 맞고 쓰는 것도 맞아요. 둘 다를 일단은 맞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들을 활용을 묻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의 활용을 한번 봤었고요. 주의해야 하는 애들 한번 보면 그로스는 아까 스 발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비교급은 그로서 최상급에서 음절을 그럼 끊어서 최상급 어미 쓰는가라고 했더니 그로스만 예외예요.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 그냥 am grus 텐으로 그냥 끝나요. st를 붙이지 않고 텐만 붙여서 끝나는 경우니까 최상급 주의해 주시고 혹은 아까 원급과 다르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거든요. 효야로. 근데 최상급 가면 또 돌아와요. 그래서 암 효희 스텐 대신 발음이 바뀝니다. 변모음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비교급 가면 니아라고 하고요. 얘도 최상급 갔을 때 철자가 하나 또 추가되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게 돼요. 암니스텐이라는 형태로 체가 추가되는 형태로 최상급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활용했었던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에서 주의해야 하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정리해 봤어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Elle dit die Frau zum Essen.

0: Ich rufe bei meiner Freundin zu Hause an. Sie trifft beim Spiel auf ihren alten Freund. 라고 해서, 아, 여기 봤더니, 어디 어디에 초대해서 형, 지금 봤더니, 전치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나왔어. 아, 그럼 동사와 전치사 수거 구문인가? 이렇게 하고 봤더니, 여긴 또 형용사 어미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일단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가용사가 뭔지를 문제 풀면서 한번 점검할게요. 그는 그의 부인을 to advise, 어디에 초대했다이고요. 아이나든 불규칙 동사여서 이렇게 동사가 변화해야 하는 거 맞고 어디에 초대하다 뒤에 삼격 쓰고 중성 삼격관사 결합해서 쓰는 거 맞아요. 그는 그의 부인을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이네요. Ich rufe bei meiner Freundin zu Hause an. 나는 나의 여자친구 집에 전화를 건다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라고 했으니까 안루펜 동사 이렇게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바이 뒤에는 삼격 쓰는 것도 맞습니다. 수하우제는 항상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Sie trifft beim Spiel 이라고 해서 그녀는 경기 중에 auf ihrem alten Freund. 자, treffen 동사가 원래 누구를 만나다라고 하면 누구와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경우에는 mit 전치사를 써요. treffen mit 해서 ich treffe mit meinem Freun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auf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약속을 하지 않고 우연찮게 서로 맞닥뜨린 거예요. 대신 그때는 사격을 써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auf ihren 이라고 써야 되네요. 경기 중에 옛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라고 했는데 사격을 써야 되니까 남성 사격, 소유격 어미를 써야 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른 건 아베를 선택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5회 실전 모의고사 29번, 30번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잘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여기 마지막 평가 요소가 여러 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점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이 시간에 6회 실전 모의고사로 만날게요. This next to don't know. Auf Wiedersehen. Tschüss.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지입니다. 이 글자 여러분 갈지자로 많이 배우셨죠? 맞습니다. 가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가다라는 뜻보다는 어조사지로 많이 쓰여요. 어조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을 도와주는 글자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 뭐뭐의, 뭐뭐이나 가, 요렇게 여러 가지 쓰임으로 쓰입니다. 어느 하나가 특정해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요. 이 다양한 뜻이 정말 잘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 지자, 어조사 지자를 만났다면, 이 문장에서는 이 지자가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거지?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문장 속 쓰임을 꼭 확인하자. 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의고사 문항들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5회 16번 문항입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자, 단문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을 찾는 문항입니다. 매일 능, 존, 일일 공부. 즉, 구당, 자득지. 자, 매일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매일,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능존 일일 공부, 요렇게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일일 공부는 하루 동안 하는 공부죠. 하루의 공부예요. 존은 있을 존자, 보존하다 존자입니다. 매일 하루의 공부를 보존할 수 있다면, 오래된다면 오래 구자예요. 마땅히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루의 공부는요, 하루 동안 할수 있는 공부와 노력입니다. 그거를 보존한다?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된다면 마땅히 스스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구자가 되게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의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서 그게 쌓여서 오래된다면 너가 원하는 결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기 주관 없이 남의 말만 쫓는 사람, 주관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처지를 이해해라 그런 의미도 아니었죠. 꾸준한 노력 없이 빠른 성과만 바라는 사람. 그쵸.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강조하는 게 하루의 공부를 꾸준히 실천하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교훈이 필요한 사람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것도 아니었고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제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3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인 이런 문항은요, 우리가 상반되는 한자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상반되는 한자끼리 짝을 지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안이 불망 위, 치이 불망 기역. 안은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할 때, 위태로울 때를 잊지 않고, 안자와 위자가 서로 상반이 되는 거죠. 편안할 때와 위태로울 때. 치는 다스려질 치예요. 자, 잘 다스려질 때는 기억을 잊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 치와 반대되는 것이 기억에 들어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이 위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다, 위하다, 여기다, 그죠? 여기서는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한다면, 천하가 곧 다스려지고,
위사직은 뭘까요? 사적인 것을 하는 거죠. 사적인 것을 한다면 천하가 곧 니은하게 될 것이다. 자, 니은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치와 반대가 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잘 다스려지는 상황이 아닌 거, 반대되는 상황인 거, 그 뜻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락이에요. 락은 뭐예요? 즐겁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치의 반대 글자는 아니고요. 자, 이 글자는 어지러울 란자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혼란하다라고 표현하죠. 잘 다스려질 때는 치세라고 하고요. 혼란한 시대를 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혼란함의 반대, 다스려짐의 반대이기 때문에 혼란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찬성하다, 창성하다, 번창하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발전되고 뭔가 엄청나게 전성기를 맞는 것을 우리가 창성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글자는 호, 좋다란 뜻이에요. 이 글자는 일어나다, 흥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스려지다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혼란하다, 어지럽다 해당하는 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해 보세요. 특히 아까 빈칸에 들어가는 한자를 고를 때는 그 문맥에서 반대되는 뜻을 고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편안함의 반대가 뭐였죠? 편안할 때는 위태로울 때를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안함의 반대인 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기, 위태로움을 뜻하는 글자죠. 자, 아까 잘 다스려지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 란과 반대였죠. 치와 란. 자,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공과 반대가 되는 건 사입니다. 자, 락은 즐겁다란 뜻이에요. 고생이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고동락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자, 아까 흥은 일어나다, 번성하다란 뜻이라면 망이죠. 망하다, 없어지다, 흥망이라고 합니다. 자, 호와 반대되는 건 뭘까요? 좋아하다의 반대인 싫어하다, 미워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오, 악자를 미워하다 할 때는 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글이 나와 있고, 1번부터 5번까지가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도 여러분이 좀 까다로워하는 문항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문들을 또 하나씩, 그 뜻을 풀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항인데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간은 모시실로 단단한 물건을 자를 수 있고, 얇은 판자 조각으로 쇳불을 벨수 있다. 군자가 화를 예방함에 아주 작은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죠? 화를 예방할 때는 이 작은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가 이 글의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단문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단문은요. 지자, 성지어, 순시입니다. 지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이룬다. 어디 어디에서. 순시, 때를 따르는 데에서 그것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때 순리롭게 일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는 이 글자가 지혜고요. 이 어조사 어자도 자주 나오는데요.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보다. 이렇게 자주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 볼게요. 약요인중아. 무가 아중인. 약은요, 만약이에요. 요는 요구하다, 뭐뭐 하고자 하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만약 바란다면, 남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남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때 중자가요, 무겁다 중자예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에서 소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석을 했죠. 자, 여기서 무가라는 표현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때 과자는 지나칠 과자예요. 지나침이 없는 거죠. 뭐뭐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아,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게 제일 낫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문장입니다. 수거 불부해 언추 난갱수. 자, 3번 선택지예요. 물이 갈거 흘러가며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언출은 뭐예요? 말이 나가는 거죠. 말을 내뱉으면 다시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물도 한번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고 그 물처럼 말도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거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환생어 소홀. 화, 발어, 세미라는 문장입니다. 자, 화는 근심 한자예요. 근심은 생겨난다, 어디 어디에서. 소홀하게 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거죠. 화는 재앙이에요. 재앙은 발생한다, 생겨난다, 어디에서. 세미, 가늘고 아주 작은 데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홀, 소홀하다 할때 소홀이고요. 이 밑자는 아주 작은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근심이든 재앙이든 아주 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소홀했던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니 작은 조짐이나 기미가 보이면 꼭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미리 재앙을 방지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4번 있고요. 5번 보겠습니다. 태산, 부량, 토약, 고능, 성, 기대. 태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은 작은 흙덩이도 사양하지 않아요. 사양할 양자. 그러므로 곧자 그 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와서요. 여기 보세요. 화를 예방함에 작은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작은 것도 잘 체크해보고 화를 미리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 방금 살펴본 단문 중에서 관련이 있는 건 뭐였을까요? 그죠? 4번. 근심은 소홀한 데서 생겨나고 재앙은 아주 작은 것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 작은 조짐이나 기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서요, 두 개의 문항이 짝지어져서 나오는 세트 문항이겠습니다. 문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9번, 기역에서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것은, 네, 풀이 순서 문항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우리 항상 세트 문항은 문법이나 한자 지식을 묻는 문항과 그리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주제를 찾는 문항이 항상 세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왕자, 동주, 축자, 역, 동주. 왕은요, 가는 거예요. 갈 왕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동쪽으로 달린다. 축자는요, 이 도망가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에요. 쫓을 축자입니다. 쫓는 사람 또한 또역 동쪽으로 달린다. 기동주 즉 동. 기소이 동주 지위 즉 이. 자, 이건 어떤 문장이냐면 뭐뭐뭐뭐는 같고 뭐뭐뭐뭐뭐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그 동쪽으로 달리는 것은 같다. 자, 여기서 이 소이라는 거는요, 이 표현은 까닭이나 이유를 말합니다. 동쪽으로 달려가는 까닭이나 이유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 도망가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이 모두 동쪽으로 달리는 행동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쫓아가잖아요. 그 이유나 까닭은 다른 거예요. 그죠? 곧자, 그러므로 말하였다. 동사 지인은 뭐예요? 사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불갑을 뭐뭐해서는 안 된다. 심찰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겉보기에는 하고 있지만 까닭이나 의도는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역에서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풀이 순서를 묻는 문항은 주로 마지막을 묻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비교적 찾기가 쉽습니다. 자, 축자, 역, 동주. 축자가 뭐였어요? 쫓아가는 사람이었죠. 쫓아가는 사람은 또 역자, 또 동쪽으로 달릴 주자, 달린다라고 해석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개의 한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건 달릴 주자. 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때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대답 아니고요. 어려움을 함께 겪는다.

사도 아니고요. 같이 행동해도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서로 다르니 잘 살펴봐라 라는 거였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이 따르기 마련이지도 아니죠. 그래서 3번에서 하나 더 표기를 여러분이 필기를 한다면 요 성어랑 통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동상이몽. 자, 동상이몽이 뭐예요?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성어로는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문, 이 문장과 요게 이 성어가 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상이몽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21번,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시가 나왔습니다. 한시는요, 가시와 나시 두 가지 시가 나오고 두 문항이 세트로 나옵니다. 한시 문항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21번. 기역과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여기 요렇게 한시들의 시어에 밑줄이 쳐져 있고, 이 시어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시의 주제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묻고 있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한시 문항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는 한 구의 다섯 글자인 오원시입니다. 여관, 잔, 등효, 고성, 새우, 추. 자, 여관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이죠. 나그네가 묵는 숙소예요. 여관에 남은 등불에 새벽이 밝아오고, 자, 여기서 잔등은요, 꺼져가는, 남은 등불이니까 꺼질랑 말랑하는 등불입니다. 아마 밤새 내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 오니까 꺼질 듯말 듯한 그 등불을 잔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에 새벽 효자, 새벽이 밝아오네. 고성은요, 외로운 성이에요. 외로운 성에 가을 가는 비가 내리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뭔가 외로운 성이라고 해서 쓸쓸한 기운이 느껴지고요. 가을 추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시적 화자, 이 시의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군의 부진, 천리, 대강유. 사군, 이때 군자는요, 임금이 아니라 그대라는 2인칭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특히나 군자가 그대의 2인칭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다하지 않고 담이 없네. 천리의 큰 강이 하염없이 흐르는구나. 자,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에 끝이 없어요. 계속 그대를 생각하고 있죠? 천리의 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강이 하염없이 그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이 마음도 끝이 없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 강물과 자신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관에 남은 잔등, 새벽이 밝아오고, 외로운 성, 가을 가는 비가 내리네. 그대를 생각함에 그 마음이 담이 없는데, 천리의 큰 강은 흐르는구나. 이렇게 풀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시도 보겠습니다. 나는 한 구의 일곱 글자인 칠원시가 나와 있네요. 자, 군거 춘산, 수공유, 조제화락, 수공유. 자, 이때 군자가요, 여기서처럼 임금이 아니라 그대라고 했었죠. 너. 그대가 떠나니. 이 봄산 누구 숫자예요? 누구와 함께 논일까? 벌써 그대가 떠난다는 어떤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새는 울고, 울 제자 여기 나와 있죠. 꽃은 떨어지니, 물은 헛되이 흐르고 있구나. 봄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공자를 통해서 굉장히 덧없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금 송별, 임 계수, 타일 상사, 레 수두. 여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별하며 보내니 그대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자, 계수의 임하다란 뜻이에요. 계수라는 건 시냇물입니다. 아, 이별하는 장소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계수에서 그대를 이별하며 떠나보내니. 타일은 다른 날이죠. 훗날, 먼 훗날, 다른 날. 그대가 그리워질 때쯤, 그대가 생각나면 이 수두에 다시 오리라. 수두는요, 물수자의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물의 물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다시 오리라. 여기서 공간적인 배경이 계수죠. 시냇물. 그래서 이곳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시도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대가 떠나니 봄산 누구와 함께 노닐까? 새가 울고 꽃이 떨어지니 물이 헛되이 흐르는구나. 지금 계수에서 그대를 떠나보내니 다른 날 그대가 생각나면 물가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여러분 풀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시에서도 보면요, 어때요? 춘산이나 계수라는 공간적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대를 떠나보낸다. 그 다음 여기도 송별이라는 걸 통해서 그대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가늘 세자예요. 그래서 새우, 가는 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곱다라고 했는데요. 뭐, 예쁜 비? 고운 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늘다가 맞습니다. 니은 흐르다, 그죠? 천리에 큰 강이 흐를 요자, 흐르다. 여기서 흐르다로 쓰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놀다. 자, 그대가 떠나니 봄산에서 누구와 함께 논일까, 놀까, 맞죠? 잘 풀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 떨어지다, 그죠? 꽃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꽃이 지는 거, 맞죠? 자, 미음, 오다죠? 물가로 다시 오죠? 그대가 생각나면 이곳에 다시 올 거야, 오다를 자, 맞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은 가늘다라고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가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자, 가에 시적하자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어. 가에서는요, 우리 첫 구절에 뭐가 나왔어요? 꺼져가는 등불에 새벽이 밝아온다라고 했었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적하자는 사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그죠? 이별의 장소인 계수, 시냇가에서 그대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세 번째 구절에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4번, 나의 시적하자는 이별 뒤 다시 만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아니죠. 다시 너가 생각나면 이 장소에 올 거야. 이별의 슬픔이지 다시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를 썼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에서는 가을 가는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을 춘자가 쓰였고요. 나에서는 춘산이라고 하는 봄 춘자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 쓰였고요. 그래서 우리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와 나시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아, 이 구절이 이렇게 쓰였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 아,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차분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시에 도움이 되는, 한시를 풀이할 때 도움이 되는 한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한자 먼저 살펴볼게요. 자, 새벽을 나타내는 한자에는 새벽 효자와 새벽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은 아니고, 완전히 한밤중도 아닌 그 사이, 어스름하게 밝아져 올 때를 우리가 새벽 효, 또 새벽 신을 쓰기도 합니다. 아침은요, 우리 알고 있듯이 아침 조가 있고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아침 단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낮을 나타내는 한자는 해, 일자와 그리고 정오를 나타내는 오자도 낮을 뜻하고요. 저녁은 우리 특히 저녁 속자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점을 못 자도 많이 쓰여요. 한시에서는. 그래서 요 글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밤야자. 자, 이 만자는 늦을 만자인데요. 우리 하루 중에서 늦은 시간이니까 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계절적으로도 만추 그러면 늦은 가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자연물과 계절과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도 한번 살펴볼게요. 추뇨라고 하면 뭐예요? 봄 새벽이겠죠. 이거는 시간적인 배경과 계절적인 배경이 같이 쓰이는 어휘예요. 월광, 어때요? 달빛이죠. 달을 통해서 우리가, 저녁 시간이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수 있고요. 야우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내리는 비. 그래서 밤야자와 비우자를 쓰기도 하고요. 무운이라고 하는 시어도 많이 쓰여요. 못자가 뭐예요? 점을 못자였죠. 구름운자. 그래서 저녁, 해질 무렵의 구름을 무운이라고 합니다. 석양은 노을이죠. 그래서 석양까지 이렇게 조금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한자를 알고 한시를 풀이하면 여러분이 아까 같은 문항을 조금 더잘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우리 문항 먼저 살펴볼게요. 의미상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자, 요것도 역시나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요거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 더 묻는 거죠. 문맥에서 쓰인 뜻을 가진 한자를 또 찾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그쵸. 이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 알고 있어? 이걸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문장 천천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부, 인필, 자모, 연우, 인, 모지. 자, 여기서 부는요, 무릇. 자, 한문에서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말할 때 시작하는 어투입니다. 자,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 여긴 이후에. 자, 여기서 모자가 업신 여길 모자예요. 자, 연우는 뭐뭐한 뒤에죠.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 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 여기고, 그죠? 자, 뒤에는 집가자가 나옵니다.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회한 이후에. 자, 여기서 회자는요. 여기 볼게요. 헐다 회자예요. 조금 어렵죠. 상처를 입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훼손하다라는 말. 그때 이 회자입니다. 여기서는 집안을 반드시 스스로 훼손하다, 무너뜨리다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안을 반드시 스스로 무너뜨린 이유에. 남이 그것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나를 스스로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 집안을 소중하게 지키고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남도 그것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번에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거 살펴볼게요. 자, 이 글자가 좀 어려웠죠? 훼손하다, 무너뜨리다, 망하게 한다. 요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 1번은요, 진,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 아니고요. 존은요, 높이다, 존중하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전혀 맞지 않고요. 위치는 뭐예요?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 3번이 아니고요. 자, 4번은 활.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게 하는 거? 아니죠. 자, 패. 그죠? 패자는 어때요? 망하게 한다, 실패한다, 무너뜨린다. 이 회와 가장 가까운 뜻은 우리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글자는 패 5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남이 반드시 나를 업신여긴 이유에 남도 그를 업신여기고 집안을 반드시 스스로 무너뜨린 이유에 남도 그것을 무너뜨린다. 어때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집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떤 일이든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에 관한 내용 아니었고요.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비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도 아니었고요.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죠? 그죠? 여기서는 나를 내가 먼저 존중해야 남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너무 함부로 하고 내 자신을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남도 그렇게 나를 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존중해주는 마음, 자존감, 자신감을 갖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항상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만족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4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25번, 26번,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길어지니까 이번에는 세 개의 문항이 세트 문항으로 나왔는데요. 살펴볼게요. 자, 기억의 풀이로 옳은 것은 의자의 풀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니은과 짜임이 같은 거, 오, 단어의 짜임 문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7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역시나 글에 대한 이해, 주제를 묻고 있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석인 유망철자, 을, 린, 인지절야. 자, 석인은요, 옛날 사람이란 뜻이에요. 옛날 사람 중에 망철자가 있었다는 거죠. 망철자는 뭐냐면요, 망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은 쇠철자예요. 그래서 쇠붙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 중에 쇠붙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요렇게 여러분 가로를 쳐봅시다. 린인이 뭐냐면, 이웃 린자예요. 이웃 사람이 절, 훔칠 절자입니다. 절도라고 하죠. 이웃 사람이 훔쳤다고 생각했어요. 의자. 자, 여기서 이 지자가요, 뭐뭐 이, 뭐뭐 가. 주격조사로 쓰인 거예요. 이웃 사람이 훔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무엇 무엇을 보았죠. 그 이웃 사람의 언어, 말과 동지는 행동이에요. 자, 동지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동은 움직이는 거고 지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으로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그 이웃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 볼시자, 무비절철자. 자, 요렇게 가로를 쳐볼게요. 쇠붙이를 훔친 자가 아님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틀림없이 그 쇠붙이를 훔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번 의심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그 쇠붙이를 훔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훔친 자가 아님이 없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기, 얼마 뒤에 이윽고 그 잃어버린 쇠붙이를 얻으니 찾은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쇠붙이를 얻었다, 찾았다는 말이에요. 전의, 전에 했던 그 의심이 도는 갑작입니다. 석은 풀석자예요. 갑자기 풀렸다. 의심이 풀렸다는 거 뭐예요? 그 의심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옛 사람 중에 쇠붙이를 잃어버린 자가 있었는데, 이웃 사람이 훔쳤다고 생각했다. 그 이웃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 쇠붙이를 훔친 자가 아님이 없었다. 얼마 뒤에 그 잃어버린 쇠붙이를 얻으니, 전에 했던 의심이 갑자기 풀렸다. 되게 재미있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선생님이 주로 하단에 이렇게 주요 구절과 한자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영상을 잠시 멈춤하고 요것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의 풀이로 옳은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웃 사람이 훔쳤다고 생각했죠. 그건 뭐예요? 의심하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의자. 원래 의자는 이 의심하다 할 때는 이 의자인데요. 여기서는 문맥상 훔쳤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의심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다, 보고 싶다, 기억하다, 아름답다 아니고요. 의심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니은과 짜임이 같은 거. 자, 니은이 뭐예요, 여러분? 언어죠. 언어 우리 어떻게 풀이합니까? 단어의 짜임을 먼저 알아보려면 그 단어를 먼저 풀이를 해보고 그 단어가 관계가 어떻게 짝지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 언자의 말씀 어자예요. 어? 말과 말. 우리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죠? 병렬관계라고 하죠? 아, 병렬관계를 찾으면 되는 문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1번은 뭐예요, 여러분? 경로조. 노인을 공경한다. 을을이 들어가면 술목관계. 자, 고지. 높은 땅이죠. 땅은 땅인데 높은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높은이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수식관계. 자, 거대하다. 이거 한자로 풀이해보면 뭐예요? 클 거자의 클 대자. 크고 크다. 큼과 큼. 어때요? 같은 유사한 말이 나란히 놓여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병렬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의 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대가 병렬관계.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들도 보면 연소. 연소자 관람 불가. 우리 그때 어떻게 해석해요? 나이가 어리다예요. 뭐뭐가 뭐뭐하다. 주술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국.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을을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술목관계. 그래서 병렬관계인 거는 우리가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단어의 짜임 정복하기. 지금 하나하나 우리 정말 정복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짜임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식과 병렬, 술목. 요거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봐라. 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니까. 그죠? 출제 빈도를 분석해 봤더니 수식과 병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술목, 주술, 술보 순이더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셔도 좋겠죠. 자, 우리 아까 병렬관계가 나왔었죠? 이 병렬관계라는 거는 같은 문장의 성분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명사, 동사, 동사. 그래서 그 단어를 풀이해 봤더니 뭐뭐와 뭐뭐라고 주로 풀이가 되더라. 이렇게 풀이가 되면 병렬관계인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서 겉과 속, 맑음과 흐림 이렇게 단어가 풀이되면 병렬관계인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출제가 됐던 어휘들을 위주로 선생님이 선택지를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뭐 육모나 구모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것들, 병렬관계인 것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병렬관계가 아닌 걸 고르는 문항이에요. 자, 1번 뭐죠? 희망. 희망. 희망이요. 바랄 자에 바랄 망자예요. 바라고 바라다. 어때요, 여러분? 병렬관계죠. 같은 문장 성분이 나란히 놓여 있죠. 자, 귀천. 귀하고 천하다. 얘는 상반되는 뜻이지만 같은 문장의 성분이 나란히 놓여 있으니까 병렬관계 맞습니다. 출입도 마찬가지죠.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뜻은 반대지만 같은 문장 성분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병렬관계입니다. 자, 내년. 내년은 뭐예요? 다가오는 해죠. 해는 해인데 지나간 해도 있지만 다가오는 해니까 얘는 수식관계예요. 병렬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 글자는 장단이죠. 장단은 뭐예요? 길고 짧은. 김과 짧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렬관계가 아닌 거는 우리 4번 수식관계인 거 4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 나올 때마다 선생님

0: 꾸미 계속해서 강조할 테니까요. 단어에 짜인 문항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단어에 짜인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 문항 2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을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아까 우리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잖아요. 세부치를 잃어버린 이야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잘못을 알았으면 고쳐야 한다라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잘못. 나보다 나은 사람과 가까이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선입견은 대상을 다르게 보게 한다. 그렇죠. 이런 교훈을 주는 이런 주제를 가진 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의심을 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꼭 훔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은 그 대상을 다르게 보게 한다. 근데 찾았으니까 어때요? 그 의심이 다 풀린 거예요. 이렇게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다르게 보게 할수 있다라는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아니었습니다. 우리 3번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 28, 29,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자, 기역과 니은 글자가 밑줄 그어져 있고, 문맥상의 풀이를 모두 물어보고 있습니다. 디귿의 도금으로 옳은 것, 도금 문항이 여기 나왔네요. 자,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를 보니까 인물의 일화,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구나, 일화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군 산흥, 생어 동방근시. 인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보면 이 산흥이 이름이거나, 이제 여기서는 김홍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홍도의 자라고 합니다. 김군 산흥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다. 어디 어디에서? 동방. 동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동방에서 근시. 근래에 태어났다. 자유치회사. 자, 어릴 때부터. 이때 스스로 자자는 뭐뭐로부터예요? 회사가 뭐냐면 이 회자가 그리다 회자예요. 그림을 그리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다스렸는데 이때 다스릴 치자는 주로 했다, 익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익혔는데 무소불능. 할수 없는 바가 없었다는 거죠. 뭐든지 다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는 거죠. 할수 없는 바가 없었다. 우장어 신선 화조 더욱 잘했다. 무엇을 잘했냐면요. 신선과 화조 꽃과 새를 그리는 것에 잘했다는 거예요. 장자는 장점, 잘하다, 장기가 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이미 충분했다. 한 시대에 이 명자는요, 원래 새가 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명성을 떨치다라는 표현이에요. 한 시대에 명성을 떨치기 충분했고 후대에도 전해졌다. 그 명성이 전해졌다는 거죠. 우선어 모사 아동 인물 풍속 더욱 잘했다는 거죠. 아까 이 우자가 더욱이었죠? 선자는 여기서 착하다, 좋다, 잘하다 중에서 잘 그렸다, 잘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모사는요, 여기 볼까요? 본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떠서 그렸다라는 거죠. 무엇을 본떠 그렸냐면, 아동은 여기서 우리나라예요. 동방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인물과 풍속을 본떠 그리는 것을 잘했다라는 말이죠. 김홍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풍속화 되게 잘 그리고 인물들도 굉장히 잘 표현한 위대한 화가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김군 산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익혀서 하지 못하는 바가 없었다. 무엇이든 잘했다. 더욱 신성과 화조를 그리는데 잘해서, 그리는 것을 잘해서 이미 한 시대에 명성을 떨치기 충분했고 후대에도 선해졌다. 우리나라의 인물과 풍속을 본떠 그리는 것을 더욱 잘했다. 김군사능에 대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이미 있자, 그리고 그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맥상에서는요, 그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이미 충분했다는 거죠. 명성을 떨치기 충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4, 5번은 아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이 글자도 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했다. 어떤 분야를 특히 잘했다. 더욱 잘했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와 더욱 1번을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디귿의 도금으로 옳은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귿은 풍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속자를 모른다. 이 바람풍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바람풍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물과 풍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풍속이라고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속자가요. 우리가 풍속 속 또는 세속 속자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생활하는 방식의 기풍과 생활 모습을 우리가 통틀어서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금 여기서는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해 지역에 거주하였다 아니죠. 명성이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고요. 신성과 하조도에 뛰어났다 그죠?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을 우리가 몇 번으로 골랐죠? 디귿만 맞는 거죠? 2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웠다거나 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기억 왜곡입니다. 자, 옛날에 로프투스라는 교수님이 있었대요.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는데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 집에 가서 동생한테 가짜 기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이런 재밌는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집에 가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동생 14살이었거든요. 너 어렸을 때 5살 때 쇼핑몰에서 엄마 잃어버렸었잖아. 자, 그래서 그때 겨우겨우 집에 찾아왔던 거 기억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동생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니 며칠 동안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자,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동생이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아, 그때 체크무늬를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데려다 줬는데 그래서 엄마를 만났을 때 무척 반가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라는 디테일들이 점점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 너 그런 적 없었다, 사실은. 가짜야. 라고 얘기했는데 동생이 무슨 소리야. 나 진짜 기억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사람의 기억은요. 사실 굉장히 쉽게 왜곡이 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정보가 추가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나중에 경찰 조사라던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이 목격자의 증언이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는데 널리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억 왜곡은요. 우리 여기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자, 기억이라는 거는 재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

does not always proceed completely smoothly. 자, 완전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요. As evidenced by. 자, 그것은 증거가 생겨요. 무엇에 의해서? Heightened conflict. 자, 높아진 갈등. 그리고 increases in rates of lying and disobedience. 자, 거짓말이라던가 아니면은 불복종의 비율의 증가 같은 것으로 뒷받침이 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however 나왔고 이 과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이 과정이 별로 스무스하지는 않아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는 단절 포인트를 또 찾으러 가볼게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The behavioral change that occur with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자, 행동의 변화인데, 그 행동의 변화는 어떤 행동의 변화냐면, that occur within. 자,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부모와 청소년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화예요. 그것은 primarily involve. 자, 무엇을 수반하냐면, the development of a new balance. 새로운 균형의 발달을 수반합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Between attachment behavior. 자, 애착 행동과 그리고 and the adolescent need for autonomous exploration. 자, 무엇이냐면은 adolescent. 바로 이 청소년의 필요, 무엇에 대한 자율적인 탐구에 대한 이두개 사이에서 새로운 밸런스를의 발달이 포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부모와 그리고 자녀, 청소년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관계가 뭐 어떻게 발달을 하는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changes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번 나왔습니다. Adolescents are increasingly able to make their own choices. 자, 청소년들은 점점 더할수 있게 됩니다. Make their own choices.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고, and to regulate their own behaviors. 자,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nd they do so more. 그들은 더할수 있게 되고, and more frequently. 더 자주 하게 됩니다. Without their parents' watchful eyes. 자, 부모의 watchful 하면은 이렇게 감시하는 건데, 감시하는 눈 없이 이런 행동을 더 자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뭔가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deed, this increased self-regulation. 자, 실제로 이러한 증가된 자기 규제는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this increased self-regul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야 돼? 증가된 자기 규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되었나? 했더니, 자기를 스스로 더 규제를 할수 있다. 라고 했었네. 그러니까 완전 연결이 잘 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됐어? 자, 근데 그것이요. 보통, is often sanctioned by parents. 자, 근데 이것은 종종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increasing maturity. 자, 이런 증가된 maturity 뭐냐면은요. maturity 하면 mature 하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성숙도는 implies. 자, 의미합니다. 뭐를 increase safety. 더 증가된 안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자, 그것은요. which reduces the need for constant vigilance on the part of the parent. 자, 그것은 줄입니다. 뭐를 줄이냐면 need for constant vigilance. 자, 이 부모 쪽의 파트에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점점 더 자율적으로 스스로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감시할 필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봅시다. The good news. 좋은 뉴스는 무엇이냐면 perhaps not for parents. 근데 부모한테는 안 중요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is 부모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these perturbations in the ways that teens behave with parents 자 지금 또 뭐가 나왔냐면 these perturbations라는 게 나왔어요 지시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 우리 여러 번 연습했던 건데
알겠다.

그치, 이제. 그래서 지금 이 perturbation 하면은 동요인데, 여기서 동요는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소란인 그 동요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 동요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동요에 대한 뭔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에 문장을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항상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자, 이게 청소년들이 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부모들은 덜 경계를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이 그러나 항상 스무스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 높아진 갈등. 자, 그 다음에 거짓말과 불복종의 증가로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these perturbations로 표현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앞과 뒤다딱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의 근거가 이것도 되게 확실했어요. 자, 나머지는 빠르게 읽겠습니다. In the way said, 어떠한 방식으로 teens behave with parents. 자, 이런 방식, 어떠한 방식이냐면 부모님들과 함께 10대들이 반응하는 그러한 방식에서의 이러한 동요는 일반적인 것이고, 그리고 equilibrium tends to be regained by early adulthood. 자, 이런 평형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얻어집니다. 초기 성인기가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 adolescents get older. 자, 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again less likely to lie to their parents.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좀덜 하게 되고요. And more likely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them. 자,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다시 오픈하게 됩니다. 숨기지 않게. 오픈하게 되더라. 그리고 parenting conflict, 부모와 10대 자녀들 간의 갈등은 also decreases, 다시 감소를 하더라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있다. Said differently, 다르게 말하면, this return to a more harmonious state corresponds with the achievement of autonomy. 자, 이렇게 더 harmonious한,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과 대응하냐면 the achievement of autonomy, 자율성의 달성과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 보여지는 것이냐면 초기 성인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청소년기 그리고 그때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요, these perturbations라는 것이 완전 중요한 힌트였죠.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주어진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 Heightened conflict, increases in rates of lying and disobedience. 이런 것이 바로 these perturbations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이거 모르면 안될것 같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지시어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가 앞에 등장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 명사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알았죠?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 문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40번. 우리 유형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요약문하고 장문 하나 하면 끝이거든? 자, 요약문 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고요. 자, 요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하는데,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골라주는 거고요. 자, 요거 정답률이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하는데, 자, 최근에 봤던 것은 54%로 꽤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라고 할 때요. 자, 지금 지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약문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먼저 읽을까? 요약문을 먼저 읽을까? 요약문을 먼저 읽을 거예요. 왜냐면, 자, 요약문을 읽으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정보가 뭔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약문을 읽고요. 자, 요약문이 A, B, 요렇게 빈칸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 A, B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를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자, 이게 요약문이 빈칸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문도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트, 여기까지가 B파트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그런 구조까지도 예측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파악했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으시고요. 그 찾은 정보를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부터 볼게요. 자, by creating unemployment, technology would upset their order 이라고 합니다. 자, 뭐를 만들어내냐면 unemployment예요. 실업이죠, 실업. employ 하면은 고용하는 거고, unemployment 하면은 실업이 됩니다. 자, 근데 실업을 만들어냄으로써 technology, 기술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would upset the social order, 사회적인 질서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자,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을 때 affecting the A of wealth, 부의 A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and possibly eliminating the emotional B. 자, 뭐를 또 없앨 것이냐면 emotional B, 감정적인 B를 없앨 것이래요. 근데 그 B는 that some discover in work, 어떤 사람들은 일에서 찾는 것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정리할 거예요. 지금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업. 자,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진대. 그러면서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냐? 첫 번째, 부의 A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라고 할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감정적인 B를 없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적인 B를 없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일해서 찾아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두 가지 정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부에 무엇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감정적인 무엇을 없애버리는지를 찾으면 되겠다. 됐어? 해볼게요. A serious deterioration in people's working lives. 자, 상당한 deterioration 하면 악화예요. 자, 무엇의 악화냐면은 사람들의 일하는 삶에 있어서의 상당한 악화가 would be deeply disturbing to the social order. 자, 상당히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사회적인 질서에 있어서요. Indeed, few technological changes, few consequences of technological change would be as dangerous. 자, few 하면은 거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도, 기술적인 변화의 어떤 결과도, 자, 이렇게 dangerous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Today, the world of work is the main way.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work, 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방식이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that we share out the fruits of growth.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중요한 방식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ir job is, 자, 그들의 job은 their main, 그들의 중요한, if not their only, 자, 유일한 source of income, 바로 소득의 원천입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일을 해서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요. 그것이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technological unemployment, 기술적인 실업은 would weaken that long-standing arrangement, 즉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그 방식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Encouraging an even more extreme version of inequality in which some people receive more income. 자,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냐면 더 익스트림한, 더 극적인 형태의 inequality. 자, 바로 뭐? 불평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 불평등은 in which some people receive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more income 더 많은 수입을 얻어요 than others 다른 이들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receive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평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좀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하면은 소득을 얻는 게 원래의 방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게 없어지고 이러한 오랫동안의 방식이 사라지고 어떤 것으로 변한다? 바로 inequality, 굉장히 극심한 형태의 불평등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불평등이 생긴대요. inequalit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됐을까? 오, 그리고요. Nor would the disturbance be only economic. 자, 그런데 혼란은요. Only economic,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ir work is both a source of income and of meaning 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일이라는 것은 both a source of income. 자, 무엇이냐면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and of meaning, 무엇도 있냐면 의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소득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미, 의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and with that in mind, 자,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 the threat, 자, 그 위협이라는 것은 it's even broader, 더 범위가 넓어요. Not only that, the labor market might be hollowed out. 자, 이렇게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hollowed out, 속이 비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leaving some unable to find a good job.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직업을 찾지 못하게 하고 and a reliable income, 바로 안정적인, 신뢰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but also, 또 어떤 것도 있냐면 that this sense of fulfillment, 이러한 sense of fulfillment 하면은 성취감이잖아. 성취감. That some people are fortunate to feel in their jobs.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행운적이게도 느낄 수 있었던 성취감이라는 것이 might be hollowed out as well. 또한 파내질 것입니다. 속이 비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The leaving them unable to find purpose and live a satisfying life.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을 찾을 수 없게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찾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서 나는 요거를 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not only 이거 한번 했었지. 그 다음에 또한 어딨냐 but also 여기에 also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labor 노동에서 문제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성취감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야?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작가가 지금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정보는 뭐야? B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요? 지금 성취감. 성취감을 원래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얻고 있었는데 그것이 비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실업이라는 것은 부에 무엇에 영향을 끼칩니까?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은 부의 distribution 이겠죠. 부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뭐에도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적인 B를 없애버린다. 성취감을 없애버린다라고 했잖아.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은 감정적인 rewards, 보상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약문 풀어내는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사실 보면은요. 자, 어떻게 패러프레이즈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 자, 여기서 보면은 inequalit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부의 재분배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됐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both source of income and of meaning. 자, 일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했다.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했다. 라는 표현에서, 정서적인 보상을 삭제해버린다. 라고 패러프레이즈를 했으면 잘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요약문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단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들도 쭉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사실 이 글의 구조를 보잖아? 그러면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었어. 첫 번째 파트는 경제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파트는 정서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까지도 한번 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형 프랙티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이번에도 뭐부터 읽는다?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an understanding of cognitive science is crucial in that it reveals the A of memory and shows that many decisions stem from B responses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이해냐라고 했을 때, 자, 이해인데 어떤 이해냐면 cognitive science 인지 과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대요. 어떤 것에서 중요하냐면 in that it reveals the A of memory 기억의 A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shows. 자, 보여준대요. 뭐를 보여주냐면 many decisions. 많은 선택들이 stem from B responses. 비한 반응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인지과학에서의 이해가 중요하다. 첫 번째, 이것이 드러낸다라는 거죠. 뭐를? 기억의 A를 드러낸다. 기억의 A를 드러낸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여준다라는 거야. 뭐를 보여주냐? 많은 결정들이 B한 반응에서 온다는 것을. 자, B한 반응에서부터 결정들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인지과학을 이해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읽어봐야지. 읽어볼게요. So one of the important implications of the study of cognitive science. 자, 중요한 함의예요. 무엇에 있어서?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is that many of common beliefs. 자, 많은 흔한 믿음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about how one thinks and makes decisions are incorrect. 자,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자, how one thinks,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고? are incorrect,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assumptions 하면 가정이고 common belief라고 하면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인 믿음이 옳다, 옳지 않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건데? thinking about the future. 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또는 past,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는 uses, 사용을 합니다. The same mental processes as thinking about the present.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동일한 것을 사용을 한대요. 어떤 거? 동일한 멘탈의 과정을 사용을 한답니다. 뭐를 할 때랑 as thinking about the present. 자, 현재를 생각을 할 때랑 같은 멘탈의 과정을 사용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memories are mentally recreated. 자, 어떤 것이냐면, 자, 기억이라는 것은 mentally, 정신적으로 다시 창작이 되는 것이에요. When a past event is recalled, 과거의 사건이 다시 기억이 되살려질 때. 그리고, and not a verbatim. verbatim 하면은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에 딱 이렇게 저장된 record, 기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야. Like a picture of what happened. 일어난 일의 사진처럼요. 아,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은 틀렸고, 자, 어떤 게 진짜냐라고 했을 때, 기억이라는 것은요, 어떻다? Recreated.
다시 생산이 되는 것이다. 기억이 되살려질 때 재구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치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possible to have false memories. 뭐를 갖는 게 가능하냐면 가짜 기억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 제가 연계 시그널에서 사례로 들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산이 되는 거니까 가짜 기억을 갖는 것도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another implication. 자, 또 다른 함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너가 이걸 눈치챘으면 좋겠어. Another implication. 또 다른 함의는 이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의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또 다른 함의로 넘어가겠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지? 자, 그래서 자, 또 다른 함의는 무엇이냐면 that it challenges the enlightenment view. 자, 이것이 반박한다라는 거야. 무엇을 반박하냐면 the enlightenment view. 자, 어떤 계몽주의적인 관점을 반박을 한대요. 그 관점이 무엇인데? 자, 동격의 대수로 이어지죠. Humans are rational and logical. 인간 존재라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에 반박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지? There is a belief that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rational thought has led to advances in technology. 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has led to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advances in technology and science,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그리고 medicine and mathematics, 의학과 수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졌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but being emotional, 감정적이라는 것이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being irrational.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indeed, 실제로 emotions are unconscious. 감정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데 but rational, 근데 어떠냐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and are the basis for human survival. 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encouraging or discouraging action. 자, 어떤 기쁜 사건들, 기쁜 행동들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두려운 행동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간 생존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뭐가? 감정이.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파트는요,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many decisions, 많은 선택들이 are made based on emotional reactions. 자, 만들어집니다. 무엇에 기반해서? 감정적인 반응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ubsequent feelings. 자, subsequent라는 단어 좀 알아둘까요? 자, subsequent예요. 그러니까 뒤에 순서에 나오는, 그 뒤이어서 라는 의미가 되어요. 그래서 그 뒤이어서 나오는 감정은 but are rationalized and logical after the fact.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based on emotional reactions. 자, 무엇에 기반하냐? 일단 감정적인 reaction, 그리고 and subsequent feelings. 자, 그 뒤에 일어나는 감정에 기반한 것이고, 근데 이것은 are rationalized as logical after the fact. 그 사실 후에 뭐가 되냐면은 rationalize,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knowledge of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의 지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To understand people and their actions.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빈칸 채우러 가보자. 자, 우리 두 개의 정보를 찾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를 찾았어야 되냐면은 기억의 A함을 찾았어야 돼요. 자, 기억이 첫 번째에서 지금 일단 뭐라고 했어요? 기억은 재생산되는 것이다. 기억은 거짓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그거를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기억의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A에서 볼게요. 상실, 아니고 inaccuracy가 맞겠죠. 부정확함에 대해서 드러낸다. 라는 것이었고. 자, 두 번째 파트는 다 뭐에 대한 것이었어?
감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우리의 많은 결정들이 감정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이게 첫 번째 파트, 이게 두 번째 파트였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반응이 결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 B에 들어갈 말은 감정적인이에요. 자, 감정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근데 어휘를 알아야지.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 Affective, 이게 감정적인, 정서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퀵체크 하나 할게요. 자, emotional, 감정적인이라는 단어랑 같이 paraphrase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방금 여기 나왔단 말이야. 그 단어가 뭔지 써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어휘력 중요해. 어휘력 끝까지 놓치지 말자고. 좋아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자면, 자, 첫 번째 파트는요, 기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 감정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었죠. 메모리는 recreated 된다. false memory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inaccuracy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었고, 자, 두 번째. 자, emotional reactions. 이 부분에서 paraphrase를 해서 affective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이거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라는 노래인데, 너무 사실 이 가사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해리포터에서 9화 4분의 3 승강장으로 달려가는 그 장면 알죠? 자, 그때 내가 여기에 승강장이 있다고 믿으면 문이 열리고 믿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달려가면 된다. 라고 믿음을 가지면 진짜 그 문이 열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될 것도 잘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스스로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숨겨진 9와 4분의 3은 함께여야 갈 수 있어. 나도 같이 갈게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in the past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영어라는 언어가 근데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A 했어요. The strict rules of standard English. 자, 이런 스탠다드 잉글리시의 strict한 rule, 아주 엄격한 규칙을 A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엄격한 규칙을 A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런데 But the internet, 인터넷이 has transformed, 바꾸었습니다. 뭐를? 영어의 사용을. By, 어떻게 함으로써? Enabling anyone to shape it. 누구나 그것을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리고 in, be the use of slang. 슬랭 뭔지 알죠? 약간 슬랭이라고 하면은 유행어 같은 거. 이 슬랭의 사용을 비함으로써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현재는요,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자, 어떻게 바뀌었냐? 슬랭의 사용이 비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찾아봐야 되겠고, 딱 봐도 지금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내용이 전개되는 거 보이죠?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The role of slang in popular culture. 자, 이 slang이라는 것의 역할, 대중문화에서 그것은 fundamentally changed because of the internet. 자, 완전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요. Since the emergence of standard English. 자, 이 표준 영어의 등장 이후로 the rule makers of language. 자, 언어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have been in charge. 그것의 책임을 져왔어요. 자, 그런데 and their prescriptive norms. 규범적인 규칙들, 규범들.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a correct version of the English language. 자, 이 영어 언어에 대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범들이 have dominated. 자, 지배를 해왔습니다. 무엇에?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요. 방송국을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나운서 생각하면은 완전 표준어로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이 표준어가 지배를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if you wanted your voice to be heard. 그래서 만약에 대중들에 의해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 싶다면, you had to work within their constraints. 그러한 제약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됐어요. Conforming to the stringent expectations. 자, 엄격한 기대에 맞추면서 of either print or broadcast media. 자, 인쇄 매체든 방송 매체든 간에요. 자, 신문은 다 표준어로 쓰잖아요. 뉴스는 다 표준어로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요, 지금 엄격한 규칙을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격한 규칙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로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자, 소셜미디어. 현대의 얘기겠네요. 이거는 completely shattered that barrier. 자, 그러한 장벽을 완전히 깨 부쉈습니다. The playing field is now level. 자, 이제는요, 영역이 level 해졌어요. 평평해졌어요. 그러니까 공평해졌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and public access. 바로 이 공적인 접근이 is democratized. 어떻게 되었냐면,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민주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anybody and everybody, 자,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can become a public figure, 공적인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On the new communicative platforms,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자, 너튜브에서는 누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가 있죠. 자, 그것은 뭐를 의미를 했냐면 that nobody's left to enforce the old rules. 누구도 자, 그런 과거의 규칙을 강요하도록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TV에서 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journalists, 기자들은 might not have been able to use slang. 자, 슬랭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러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슬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function이라던가, side eye라던가, 자, 이런 거 그냥 슬랭이에요. 우리 이거 지금 해석하지 말자.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influence both legitimize these terms and give them a large platform to spread quicker.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우리의 영향력은 both legitimize 합법화합니다. 이러한 terms 용어들을 합법화하고 그들에게 줍니다. 큰 플랫폼을 뭐를 할수 있는? To spread quicker.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슬랭들이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것이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Then they couldn't have before. 이전에 할수 있었던 것보다라고 할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첫 번째, 과거에는 엄격한 규칙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 따랐다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followed 아니면 obeyed. 이거 두 개밖에 안 되지. 자, 수정이라던가 아니면 반박이라던가 비판이라던가 이거는 완전 반대 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 자, 현재는요, 슬랭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는 accelerating. 가속화하다가 되겠죠. forbidding은 금지하다고. accelerating. 요거는 되는데 앞에 게 틀렸고. triggering 하면은 유발하던데 얘도 괜찮아요. 근데 두개다 맞는 거는 몇 번? 3번.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prescriptive norms가 우리를 지배했다. 규범적인 것이 지배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기대에 conform 순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followed라는 게 A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큰 플랫폼을 주었어요.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accelerate.

tolerating이라는 단어가 B에 들어가야 되겠다.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과거 얘기 그리고 현재 얘기로 두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볼 수 있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봐두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whether people A certain information in conversation. 자, 사람들이 특정한 정보를 대화에서 A 할 수 있는지의 여부. whether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대화에서 특정한 정보를 A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can reveal, 드러냈습니다. 뭐를 드러내냐면 how B they are with each other. 사람들이 서로와 얼마나 B한지를 드러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정보를 A 하는지의 여부가 뭐를 드러냈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B한지를 드러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서로서로와 얼마나 B한지를 드러냈다. 요거를 찾으러 가볼게요. 오케이. 자, 마지막 힘내서 해볼게요. 자, research shows.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보여주었냐면, how we can tell.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just from their talk. 그들의 말로부터. 그냥 대화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대요. 뭐를 구별할 수 있냐면, whether people know one another.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알고 있는지를. Because of, 뭐 때문에 하냐면, 그걸 알 수 있냐면, of the way they treat conversational hypertext. 자, 어떠한 방식이냐면, 그들이 대화적인 hypertext. 다시 말해서 이거 배경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배경 지식을 다룰 때, as needing no further explanation.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대화, 이 배경 지식을 다루는 그러한 방식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reported, 보고를 했습니다. A number of studies, 어떠한 연구들이냐면 where they play tapes of talk to an audience. 자, 관중들에게 테이프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and ask the listeners to say whether the people on the tape were friends. 자, 리스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말을 하도록 whether the people on the tape, 이 테이프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the listeners were very skilled at making this identification. 리스너들은요, 굉장히 스킬이 좋았어요. 뭐를 함에 있어서? at making this identification. 이러한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could easily tell. 쉽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뭐를? whether two conversational partners. 이두 명의 파트너가 were acquainted or merely strangers. 둘이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인지를 되게 잘 쉽게 구분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made the difference was, 자, 여기에서 차이를 만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was whether or not the talkers took information for granted. 자, 무엇이냐면 자, whether or not 터커들이 이 정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or whether they explain the terms used, 거기에서 사용이 된 용어를 설명을 했는지를 보고 차이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aid without explanation. 설명이 만약에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짐은요, 다시 발에 대해서 걱정했어. 라는 것은 이 둘이 친구라는 걸 보여줬고, 반대로, 자, the following showed them. 자, 이것은 그들을 unacquainted, 모르는 사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짐은 내 친구인데, 하이스쿨 친구고, was worried about his food again. 다시 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는 통풍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돌아오는 문제고, 그래서 그를 엄청나게 걱정을 시키고, 그래서 so he usually calls me when he flares up. 다시 재발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처리해야 돼.

말이 길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보를 설명하는지의 여부가 그들이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보를 설명하는지의 여부, explain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줬다. familia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요거는 예시를 통해서도 사실 이해를 잘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친한 사이일 때는 배경 설명을 안 한다. 근데 낯선 사이일 때는 정보를 많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정보의 설명 여부가 결국 친밀도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hether they explained라는 사실 똑같은 단어가 한번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A는 explain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인지 여부를 familiar이라고 받아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바쁘게 문제들을 많이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퀵퀴즈 요거고요. 요거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우리 유형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유형편 나가고 실전편도 나갈 거니까 우리 끝까지 잘 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

새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모의고사인데 바로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보통 모의고사의 가장 핵심이 어쨌든 28, 29, 30인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덜어놓으면 편하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30번을 제가 뒷중으로 몰아놨어요. 근데 30번까지 하기 위해서 너무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는 왠지 30번들을 뒤에 몰아놓고 좀 느긋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가지고 뒤에 모아놨거든요. 29 정도까지만 딱딱 끝내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해피할 겁니다. 29도 하나 정도 못하면 아예 괜찮아요. 뒤에 몰아놓으면 되지. 그렇죠? 마음을 편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 이제 바야흐로 모기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기 물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기가 많이 무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렇지? 모기를 많이 무는 가족이 따로 있으면 전덜 물릴 수가 있지. 나는 좀덜 물리는 편이긴 한데. 근데 모기를 물렸어요. 물렸는데 어디 물렸냐면 그 허벅지 안쪽에 여기 무릎 가까이 되고 이 안쪽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었을까 너무 궁금하게 이렇게 긴 바지를 잘 입는단 말이죠. 모기가 어떻게 여기 물었을까? 너무 가려운데, 근데 저는 근데 모기 물리면 잘안 긁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간지러운데 긁진 않아요. 왜냐하면 긁어봐야 나는 약간 생각의 프로세스가 좀 신기한 게 간지러우면 긁는다가 아니고 간지럽다 긁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먼저 있어요. 이 생각의 흐름 안에 본능에. 그래서 도움이 되는가? 아니 긁으면 더 간지러워져. 그럼 참아. 약간 이런 식으로. 몸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모기를 물려도 잘 참아서 빨리 가라앉히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모기 물리고 이러면 은근 되게 간지러운데 그게 기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간지러움에 집중하면 소름이 싹 끼치는 그런 기분도 있잖아. 그죠? 이런 걸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이냐?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시험을 잘 보는 꿀팁부터 소개하고 지난 시간 29번 마무리부터 또 달려볼게요.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 저는 그렇게

몸 쓰는 운동을 잘한다 이거는 아닌데요. 어릴 때부터 수영했었으니까, 운동을, 선수를 했었으니까, 놀랍게도 제가 수영선수 출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뭔가 긴장되는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다리를 이렇게 툭툭 풀고 있습니다. 저는 평영선수였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리를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잖아. 근데도 뭔가 긴장을 풀기 위한 요소로 하잖아? 그럼 다리부터 이렇게 턱턱 털면서 풀고 있어요. 풀렸던 것처럼 막 다리만 이렇게 풀거든. 근데 그렇게라도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뭐 수능이든 아니면 뭐 내신도 마찬가지로 시험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칭이에요. 정말 목도 이렇게 목 이렇게 돌려보면 되게 아프거든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아래로 보다 보니까 이거 잘안 넘어가요. 목 잡고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고 어깨도 한 번씩 돌리고 허리도 한 번씩 돌리고 그다음에 바람 좀 쐬시고 물론 지금은 너무 더운 날이어가지고 바람 열어봐야 뜨뜻한 바람이긴 해도 어쨌든 외부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좀 프레쉬해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몸을 깨워주는 것을 쉬는 시간에 해야 돼. 쉬는 시간에 잠깐 머리를 봐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그럴 거였으면 미리미리 공부했었어야지.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컨디션을 올리는 일에 좀더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몸풀기를 좀 하시고 문제가 잘안 풀린다.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꾹꾹 눌러가지고 좀 풀어보고 이렇게 목도 돌려보시고 그러시면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간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 29번부터 마무리 짓고 2회로 넘어갈게요. 29번이 좀 무섭게 생겼었어. 근데도 그냥 호기롭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도전은 했죠.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그랬잖아. 다못 풀면 말고. 그게 이유가 있어. 이게 단계가 보이는 문제였어서. 자, 그래도 갑자기 여기서부터 풀수 없으니까 리마인드를 좀 하겠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러한 확률변수 X, 즉 이러한 F의 개수를 X라고 한다였어. 그리고 이러한 F를 만들어내는 방법 안에 중복 조합부터 시작해서, 그쵸? 서로 다른 게 12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하는 방법이 밑에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둘이 합한 것이 5의 배수인 것들을 직접 찾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5의 배수인 걸 찾아가지고 대신에 F1, F2는 다 소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들을 제가 12까지 안에 있는 소수들을 나열해놓고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았더니 고작 3가지밖에 안 됐었어. 그래서 구한 확률이 얼마예요? 26분의 1이라는 고정된 확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시행을 100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찾았죠? X가 따르는 이항분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M 값은 13분의 5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서 한번 더. 26분의 25를 곱해서 정리했더니 13분의 25가 되더라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됐죠? 자, Y1이 따르는 정규분포. Y1이 따르는 정규분포는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물론 얘네를 대입을 해놓고 써도 되는데, 대입 안 하고 하려고요. 왜? 획순위. 획순위. 13분의 50보다는 m이 더 간단하길래 얘네는 그냥 여기다 킵해놓고요. 마지막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오케이? m 값은 얼마라고? 13분의 50이라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얼마라고? 13분의 25라고.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마지막에 집어넣는 요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럼 Y1은 이런 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Y2는, 저는 이런 거 미리 써놔요. Y2는 평균이 이번엔 2M이고, 표준 편차는 2시그마인 것이군. 이렇게 따라요. 됐어? 자, 질문. 그림으로 넘기기 전에. 아, 여러분은 그림이 보이는구나. 어쨌든. 시그마고 2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 누가 더 커요? Y2가 따르는 게더 커요. 그러니까 Y2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더 어떻겠어? 평균 주변으로 몰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Y2가 따르는 것이 더 납작하죠. 평균 주변으로 몰리지 않게. GX랑 HX라고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확률 밀도 함수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읽어볼게요. GX, HX, 그리고 X는 M으로 둘러싸인 부분. GX, HX, X는 M으로 둘러싸인 건 S1. 마찬가지로 GX, HX, EM으로 둘러싸인 건 S2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마무리로 어떻게? S1에서 S2.

S2를 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S1 단독으로는 난못 구해요. 대신에 어떤 거? 요날비까지 포함시켜서 A라고 하고, S1 더하기 A라고 하시면, 이건 어때요? 확률이야, 누구? M부터 EM까지의 누구? GX와 X축이 이루는 함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M부터 EM까지의 X가, 아니, Y1이겠죠. 여기서는 Y1이니까. 요 Y1이 만들어내는 넓이, 확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확률이 곧 확률 밀도 함수와 X축과 구간의 양끝이 이루는 넓이잖아요. 확률로 계산했어요. 괜찮아? 자, S2는 이제 어떻게 돼요? S2도 단독으로는 못 구하고요. A까지 포함을 시키면 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네. M부터 EM까지 HX와 X축이 이루는 넓이니까요. HX는 누구 거? Y2 겁니다. 다시 가요. 그래서 뭐라고? M부터 EM까지 Y2가 만들어내는 그 확률이요. 그리고 이 둘을 빼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빼. S1 빼기 S2가 만들어집니다. 와우! A를 일부러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이것만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또 쓰면 귀찮으니까. Z로 바꾸면서 쓸까요? 누가 봐도 여러분 어때요? 넓이 못 구해. 못 구해.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 표 이용하라고 하니까 Z로 바꿔야 되겠죠. Z로 바꾸면서 갈게요. 자, Y1이 Z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Y1의 평균 빼고 Y1의 표준 편차로 나눌 거니까 그냥 0이라고 쓸게요. 0부터 시작해서 EM에서 Y1의 평균 빼고 Y1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빼기. 요 확률 쓸게, 이제는. 그냥 가로로 쭉 쓸게요. P. 확률입니다. 이번에는 Y2 거를 봐야 되겠죠? Y2의 평균 빼고, M에서 Y2의 평균 빼고, Y2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럼 Z로 변신하는데, 그래서 EM까지면, 어맛, 여기도 0까지네. 요렇게 계산하시는 게좀더 좋겠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왔어? 시그마 분의 M. 여기는요? 2 시그마 분의 M 마이너스인데, 저쪽으로 총총 갔다 올게요. 시그마 분의 m이 얼마겠어? 있잖아. 시그마 분의 m이면 어차피 13분의 25, 13분의 50이니까 13, 13 곱해가지고 25분의 50 되니까 얼마예요? 2예요, 2. 아, 이게 갖다 쓰면 끝나는 거네. 총총총총 다시 갈까요? 얘가 얼마라고요? 2.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여기가 2가 되어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얼마예요? 항상 표를 보세요. 여러분 계산 편하게 하려고 0.47712 이런 거 없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들 다 떼버렸어요. 계산 편하게 하라고. 그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0.477로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죠? 0.341. 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0. 암산 못해. 136 나옵니다. 이 값에다가 1000을 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136 되어주는 겁니다. 어때요? A를 집어넣어서 S1과 A를 집어넣은 S2로 확률로서 접근을 해서 넓이를 구해준다라는 것은 하나의 꿀팁. 알아두시면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종류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단계가 많은 문제였어요. 보통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그냥 그 정규분포로 바꾸는 그런 문제인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앞선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확률 구하기, 고정된 확률이 등장을 하니까 이항분포에서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 찾기, 그 다음 다시 마지막으로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려울만 했죠? 네, 그랬습니다. 오늘은 몸풀기를 어려운 문제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23번으로 가시면 다시 또 너무 쉽다고 느낄 텐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죠? 어려운 문제 빡 풀고 나면 어머, 문제들이 너무 쉽잖아 이런 느낌. 30번은 킵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30번의 맛은 제가 한꺼번에 뒤에서 느낄 거고요. 자, 23번으로 2회 모의고사로 넘어오도록 하세요. 뭔가 안 풀어도 이렇게 교재가 쭉쭉쭉 뒤로 넘어가고 바로 23번으로 가는 그런 맛이 있지 않니? 우리는 확통만 다루니까, 그죠? 자, 이항분포에서

시행률이 한 반반 되거든, 2분의 1. 근데 100번 시행해서 몇번 정도 나올 것 같아? 50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둘이 곱해서. 그러니까 NP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NP1-P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64 곱하기 P네. 그러니까 그게 16이잖아. 그러니까 P는 얼마겠어? 4분의 1이네. 그럼 분산은요? 6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요. 라고 했겠지, 뭐. 그죠? 그래서 16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답은 얼마? 12. 이게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로트 씌우면 되지. 양의 제곱근 구하니까. 되었어요? 괜찮죠? 그죠? 요런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쉬운 문제들은 간단 명료 쉽게 넘어가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찬찬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4번으로 할 겁니다.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 23, 24, 다 흐름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지난 시간에도 24번 위치에는 요런 문제들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쵸? 확률끼리끼리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배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군. 근데, 배반 사건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은 한 표본 공간 안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그냥 뭐가 되는 거죠? PA 더하기 PB요. 이게 이제 거창한 이름을 붙이면 배반 사건일 때 확률의 덧셈 정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케이스 확률 마냥 둘이 안 겹치니까 그냥 P 더하기 PB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번 가보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PA에 대한 정보가 떠 있고요. PB 여사건에 대한 정보가 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그들에 대한 것만 알려줬어. 보통은요,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뭐 적용해갖고 하나만 푼다인 건데, 얘는 말하자면 거의 연립 같은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4PA는 뭐라고 하면 될까? 1-PB가 좋지 않아요? 그지, 그지. 이게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연립하면서 계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차피 PA를 구해야 되니까 PB를 없애도록 할게요. 그럼 PB는 무엇과 같다라고 쓸수 있을까? 정리만 해줘. PB는 1 빼기 4PB, PA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이, 그치? 자, 정리해주세요. 뭐라고 하면 돼? 1 빼기 3PA가 되겠죠? 그게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PA는 얼마입니까?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뭔가 지금 딱 봤을 때 PA와 PB에 관한 두 개의 식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PA, PB로 가는 것보다 하나의 꿀팁. PA, PB로 가는 것보다 PA를 small a, PB를 small b라고 쓰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어차피 계산 연립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PA는 A라고 하고 PB는 B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봐봐요. 이게 뭐가 돼? 4A는 1 빼기 B구나.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돼요. 이 둘을 연립하는 형태로 가는 거지.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그리고 저는 B를 구하려고 굳이 바꿔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누군가는, 아, 선생님, 그냥 A 이렇게 없앨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요? 양변에다가 4 곱해갖고 2 이렇게 해서 가감법으로 해결을 해도 되지 않나요?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도 B 값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지? 이러나 저러나. 오케이, 뭐 요렇게. 그러면 계산에 왠지 있잖아. 획순 자체가 P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는 거면 A 이거잖아. 훨씬 좀 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유형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얻어가는 내용이 되게 대단하게 있지는 않았고요. 솔직한 말로는. 대신에 여사건에 대한 거 활용하는 거. 우리가 B의 확률도 모르는데 B 여사건의 확률을 주면 어떡하나요? 그냥 1 빼기 PB로 해결하시라는 별거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항상 좀 쉬워, 그치? 자, 25번을

0: 봐주세요. 25번.
1: 재밌어, 이거.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할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12100보다 큰두 가지가 가능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하면 이게 그려져 있어야지. 그지 않아? 그냥 5자리. 이러면 너무 어렵고요. 이거 먼저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1210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그렇지. 일단, 여기 앞에 만의 자리가 2 또는 3이면 무사 통과합니다. 아, 그죠, 그죠? 첫 번째 케이스. 만의 자리가 2 또는 3이면 어때? 다 돼. 중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만의 자리가 가능한 경우에서 두 가지랑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4제곱. 그러면 162. 일단 킵. 두 번째, 앞에가 1인 경우는 어때요? 1인 경우는 여기가 2가 오게 되면 3이 오게 되면 때에 따라 다른데 잘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 2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뒤에가 최소 1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봐요. 이 12100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봐요. 천의 자리가 2가 오게 되면 뒤에 1이 오더라도 최소 11이 되어도 어때요? 12111이 되어도 얘보단 크거든요. 1의 자리여도 천의 자리가, 그러니까 이 만의 자리가 1이어도 천의 자리가 2 또는 3이기만 하면 여전히 무사 통과해요. 아, 그러네. 그죠?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천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두 가지. 11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뿐이니까 세 가지씩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7 곱하기 2 하면 54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 단순한 내용이었어. 둘이 더 할까요? 그럼 정답은 얼마예요? 216, 뭐 이렇게 되겠네요. 끝!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 주겠습니다. 어때요? 별거 없죠?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풀이를 이렇게 줬어. 그러면 뭐? 어? 납득하여. 완벽해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솔루션 2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의 아마 출제의 의도는 여사건이었을 거예요. 물론,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때는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 않았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갈게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의미를 잘 느꼈어야 되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수를 만드는.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이니까 3의 5제곱이죠. 그 중에서, 121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되지. 그지? 근데 여러분, 같을 수는 있어요? 00이 없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경우만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문제잖아. 그지?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이래도 커. 그러면 천의 자리가 2이면 안 되네. 그러면 작으려면 천의 자리가 뭐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만의 자리와 천의 자리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작습니다. 이 외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자유잖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세제곱.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였어. 됐어.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리하시면 243 빼기 80, 아니, 27? 27.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 정답 216. 뭐 이렇게 푸실 수도 있습니다. 여사건 형태로 가게 되면 괜찮아, 그지? 요런 것들 이겼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풀어도 괜찮고요, 여사건으로 가도 괜찮고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볼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2,000만 되어도 무조건 100보다는 크거든요. 12,100보다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복잡하지 않게 해결이 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고. 우리는 다시 26번을 풀기 위해 지금 잠시 쉬겠습니다. 왜냐? 오늘 29번을 풀고 왔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지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오늘도 세포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나름

블루베리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블루베리 스타일로. 그지 않아? 얘가 은근, 제가 원래 머리카락이 많다. 머리카락이 많다는 건 이상한 표현인가요? 머리카락이 많잖아, 근데. 정확한 표현이 머리카락이 많다 보니까 이 귀걸이가 잘안 보이거든요, 해놔도. 그치? 근데 얘는 좀, 얘는 나름 튀어 보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옆으로 볼 때마다. 여기도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머리카락이 많게 느껴지고 있어요. 요즘 머리카락이 안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좀 많아진 것 같아. 습도가 높은 날인가? 아무튼. 풍신풍신해요, 여러분. 신기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줄 알았지, 뭐야? 그렇진 않다더라고. 머리 많아요. 그래서 단발을 못해요. 슬픈 비애가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단발 한번 해봤거든요. 짧게. 왠지 약간 이렇게. 그렇잖아. 중학생의 그 교복과 어울리게.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상처기록 세포를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감독님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신 게 실제로 이런 얼굴로 생겼어요. 그 드라마 상에든 웹툰 상에 있는 아이가. 상처, 딱 삐져 보이게 생겼잖아, 얘는. 그치? 완전 앙칼진 삐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맨날 상처를 기록할 수 있는 이 노트도 들고 다녀요. 잊지 않겠어. 내가 입은 상처는 상처 기록 일지에 맨날 맨날 볼펜으로 적어둘 거야, 이렇게. 맨날 그래서. 정말 작은 일에도 상처받으면 일일이 하나씩 적어둡니다. 여러분은, 이건 공부랑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여러분은 좀잘 삐치는 성격인가요? 그런 거 있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 근데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무던하게 넘기는 게,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었다가, 상처를 지금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이런 성격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것은 예민한, 지금의 나랑도 다른 이야기 아니야? 근데 예민한 성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내가 뭘 해도,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했지? 내가 뭘 잘못했었나? 이런 이유들을 나한테서 되게 많이 찾는 스타일의 성격이었어. 근데 그게요, 있잖아. 되게 힘들어요, 살면. 그렇게 남들이, 그 제가 그걸 바꾼 이 상처 기록 세포의 역할을 되게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렸던 말이 뭐였느냐면, 남들은 너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말이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저한테. 남들은 너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 했는데 진짜 띵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 공격을 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했나?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왜 이런 말을 했지?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단히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말하는 건 아니었더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라는 걸 깨달은 순간 되게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 없는 말을,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닌 말에 내가 굳이 굳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나 혼자서 삐지고 흥막 이런 흥 너라 안될 거야 이런 걸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조금은. 그런데 그래서 달라지는 게, 그러면은 너 상처 기록을 해서 나에게 발전되는 게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태하는 나의 태도가 어색해질 수 있고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게 없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상처 기록을 잘안 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 상처를 기록하게 되잖아. 노트를 안 들고 다니게 하는 거죠, 이 세포가. 상처를 받았어. 진짜 화가 나네? 이거 내가 어떻게든 이걸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근데 집에 가면 잊어요. 노트가 없으니까. 왜 내가 기분이 나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이, 그럼 말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려고 했더니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세요. 내가 이렇게 작고 작은 일에 속상해하면 나만 더 상처를 받는 거니까 상처 기록 세포에 노트를 빼쓰세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났지만 이런 거 있잖아. 꿈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왜 기분 나빴냐면 기억이 안 나. 아이, 그럼 까먹은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면 좀더 편안해지더라고요. 알겠죠? 이상.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26번으로 왔어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하고 땀방울을 그렸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서 별로 좋지 않은 문제다. 이런 이야기겠지.

자, 찬찬히 그 과정도 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어느 지역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나와요. 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 그러면 여기 문제가 실내고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수박의 무게 이런 게 따르는 정규분포 있으면 X라고 할 거라고 했어. 여기까지 다 맞아. 맞지, 그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196개를 수확했대. 그러면 그때 얻은 X 반은 정규분포를 따라. 맞아? 맞아요, 여러분.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로트 씌우니까 14분의 시그마. 겠지. 이렇게 따른다고까지 썼어. 근데 보니까 갑자기 표본 평균이 6.3이래. 그리고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땐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흐끗 보고 실내 구간 문제라고 생각하면 써놓은 것들을 지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지금은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의 분산에 관심이 없고요. 내가 단 1회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표준 편차는 문제 속에 들어있는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써놓잖아? 그러면 문제 속에 있는 표준 편차가 아니라 갑자기 14분의 표준 편차를 그 안에다 막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써놨다 하더라도 실내 구간 문제네? 그럼 얼른 지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림 방지. 실수 방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주변 시야를 넓혀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실내 구간 문제구나를 느끼시면, 다른 행동 하지 말고, 다른 행동 하지 말고, 뭐, 나한테 실내 구간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것들에 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필요하죠? 일단 표본의 크기 필요합니다. 표본 평균 필요해요. 표시했어요. 95%래요. 그래서 신뢰도에 의한 값도 필요합니다. 근데 봤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너무 예쁜 거야.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너무 예뻤어. 5A에서 4A를 빼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난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버전으로 가볼게요. 그럼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A라고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럼 2 곱하기 실내도에 의한 가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야. 그리고 약간 당황해요. 안 구해지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 별로 이득은 아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내 요거를 의미를 파악하면 되게 좋아.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면 좋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 표본 평균이 구할 필요 없을 때. 표본 평균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표본 평균을 내가 직접 구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실내 구간의 길이 안에서 보시면 표본 평균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표본 평균 값으로부터 일정량을 빼고 더한 그 길이만을 찾는 거다 보니까 표본 평균이 주어지지 않아도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노골적으로 표본 평균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이득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일단은 킵해둘게요. 쓴 김에. 그러면 우린 갑시다. 표본 평균 6.3으로부터 빼고 더할 거예요. 1.96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를.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값이 4a인 겁니다. 맞아? 선생님 이래도 아직은 별론데 끝까지 와봐요. 믿고. 6.3 더하기 1.96 14분의 표준 편차잖아. 이게 몇이라고? 5a. 지금까지는 선생님 이 값이 얼마인지 알려줘가지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생각하세요. 표준 편차로부터 이만큼을 뺀 값이 4a, 더한 값이 5a야. 얘네 둘을 더할까요? 그럼 얼마예요? 9a잖아, 그지? 9a가 얼마라는 거예요? 두 개의 6.3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 좋네. 그럼 a로 약분해가 0.7 딱 됐네. 그럼 a가 얼마야? 1.4, 예스. 그렇게 a가 생각보다 쉽게 구해집니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이거 이용해가지고 나 같으면 여기다가 넣겠다. 5 곱하면 7 되니까. 그럼 여기가 0.7일 테니까 약분 약분
0.14 해서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겠어요로 계산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당연히 좋고요. 그죠? 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가 0. 아, A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귀찮아요. 계산이 조금 더 귀찮단다. 얘는 두 배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두 배는 안 한 0.7이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나요.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넣든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만 여기에 넣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5.6 계산해야 되니까, 그치? 계산은 최대한 편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둘이 나왔습니다. 정답 둘을 어떻게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7.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미리 보여드렸냐면 의외로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사람이 당황을 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당황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을 못 나가요. 자, 왔는데 벽에 딱 부딪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같이 따라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길로 다시 가는 거야. 그게 수학이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한 방에 원하는 길로 바로 찾아갈 수 없어요. 가다가 잘못되면 어이구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로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넘어가서 27번 가볼게요. 오늘은 어차피 29번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지난 시간 29를 같이 했잖아.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27, 28을 달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 빨리 하고 28에 시간을 좀 투자할게요. 27의 경우에는 A, B, C 중복 허락해요. 6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일렬로. 날린다고?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A와 B는 홀수 개씩 선택하고요. C는 한 개 이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A는 한 개, B도 한 개도 가능하고 세 개도 가능하고 뭐 막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 홀수 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C는 한 개 이상이야. 그럼 C가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거나 다섯 개거나 여섯 개거나로 케이스를 나눌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A, B, C를 합해서 몇 개? 여섯 개를 택하는 건데 홀짝은 너무 중요한 멘트거든요. 얘가 홀수개고 얘도 홀수개야. 그럼 얘는 몇 개여야 되겠어요? 홀수 더하기 홀수하면 A와 B는 짝수개거든요. 그럼 C는 자연스럽게 몇 개? 짝수개구나. 이걸 파악하셔야 돼. 이걸 알아내는 게 포인트. 그래서 C로 가능한 것은 C는 두 개거나 네 개거나 여섯 개는 안 되잖아. C만 여섯 개 하면 A와 B가 홀수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C가 두 개거나 네 개래요. 케이스로 나누기 너무 좋은 것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 자, 그러면 쉬운 버전부터 갑시다. 첫 번째. C가 네 개면 A, B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각각 한 개씩이어야 되겠지. 홀수 개씩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식이야? C, C, C, C, A 하나, B 하나겠네. 이들을 이제 배열할 건데요. A, B는 모든, 자, 이거 나도 잘 읽어놔. A, B가 이웃한다가 아니고 모든 A는 B와 이웃해야 돼. 근데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뭉쳐놓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가디순 적용하니까 어때? 5팩을 4팩으로 나눈 다섯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얘네 둘의 배열을 바꿀 수 있겠죠? 10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C가 두 개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어 볼게. C가 두 개가 되면 A, B는 어떨까? C 두 개에 따라서 A, B에 대한 개수가 그냥 정해지는 게 어차피 홀수개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네 개를 결정하니까 C 두 개에다가 A가 세 개이고 B가 하나거나 또는 C 두 개에다가 A가 하나고 B가 세 개거나가 있는데 자 모든 A는 B와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A 옆에는 B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제가 여기다가 B를 끼워 넣었어. 그러면 자 이 A는 만족스러워요 B 옆에 있으니까 요 A도 만족스러워요 B 옆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절대 안 돼. 그죠? 최소 B가 두 개는 필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왔죠. 요 상태에서 배열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다 올렸을게. A 옆에 B가 있기만 하면 돼요.
왼쪽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쪽이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체크를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A, 이걸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옆에 B가 양쪽 어디에도 없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게좀더 낫겠지. 계산법이. 그죠? 왜냐하면 A 입장에서 B가 내 옆에 하나만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 양쪽에 있는 경우 다 가능한데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쉬울 테니까, 그치? 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팩인데 여기 2개 가디순, 3개 가디순 적용해서 2팩과 3팩으로 나누는 것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6, 5, 4 하시고 2로 나누니까 어때요? 60까지. 자, 전체 60까지에서 이제부터 제외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A 옆에 C가 전단 마크 한 경우를. 그럼 B가 옆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A 옆에, A가 맨 앞에 오게 되면 C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순간 절대로 B가 옆에 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쭉 있다가 A가 마지막에 오는데 C가 딱 막아서면 이때도 B가 옆에 올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이웃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어요? 그렇지. C 사이에 A를 끼워 놓으면 이런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A 하나, C 하나 사용하면 남은 건 C, B, B, B를 배열하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몇 가지? 네 가지. 얘도 몇 가지겠어요? 순서만 바꿨으니까 이거 네 가지겠죠. 여기는 C, C, A는 사용했고 B, B, B. 요 덩어리와 이 B들을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네 가지. 이들을 어떻게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60에서 12를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C가 A 옆에 B가 오기만 하면 되니까 아예 모든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를 시킨 거죠. 그럼 총몇 가지가 되어? 48가지가 되어 주겠습니다. 1번 케이스 10가지, 두 번째 케이스 48, 그 정답은 2를 더한 5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괜찮아. 요런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28번까지만 딱볼 건데, 28번이 딱 봤을 때 아주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해석만 잘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할 만해져요.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쏠 겁니다. 그러한 F를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서 F,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F4가 홀수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그죠? 박스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F4가 홀수인 경우만 그 위에다가 얹어주는 형태. 오케이. 그러면 됐고, 일단, 박스를 만족시키는 분모에 해당하는 F만 먼저 찾읍시다. 그러한 개수 중에서 견눈질로 봐둬야 되는 건 F4가 그 중에서 홀수인 경우들을 뽑아서 올릴 거야. 형태는. 오케이. 자, 가를 읽었더니 요상스럽게 생겼는데요. 집어넣어 보시면, F2에서 F1을 뺀 차이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웃하는 도수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1이 2를 쏘게 되면 2가 쏠수 있는 건 어때?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쏠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웃하는 도수의 함수값의 차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도수의 함수값의 차이는 두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해놔요. 근데 가를 가지고 뭐 케이스를 나누거나 어쩌고 하기는 어려워. 그러면 나가 먼저겠지. F2랑 F4의 곱이 3의 배수인데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3의 배수가 3밖에 없어요. 그러면 F2가 첫 번째 케이스. F2가 4야. 또 F4도 4인 경우로 할까요? 아니, 3. 둘다 3을 쏘는 경우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 안 겹치게 케이스를 나누고 싶어. 그래서 하나는 3을 쏘고 하나는 3을 안 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눌게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2는 3을 안 쏘고 4는 3을 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미 눈치를 챘겠는데 F4가 홀수네. 여기서는 생각해야겠네. 얘는 다 되겠네. 이런 것들을 미리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것부터 갈게요. 자, 천천히 봅니다. 1, 2, 3, 4, 5가 1, 2, 3, 4, 5한테 쏠 거고 2는 3을 쐈고요. 4도 3을 쐈습니다.

재밌어져요. 자, 그러면 1이 쏠수 있는 건몇 가지? 2가 쏜 것의 위아래로 가능합니다. 2 또는 3 또는 4 가능하겠죠? 몇 가지? 세 가지. 한번 더. 3이 쏠수 있는 건몇 가지겠어요? 어차피 둘다 3을 쏘고 있어. 나의 양쪽 위아래로 있는 아이들이. 그럼 나 또한 그들의 양 위아래로 있는 2, 3, 4 중에서 하나 쏘면 되겠죠? 세 가지. 5는 어때요? 4가 쏜 3의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쏠수 있죠? 똑같이 또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몇 가지? 27가지 이렇게 킵할 수가 있어져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5부터 1, 2, 3, 4, 5까지. 근데 2가 누구를 쐈냐면 3을 쐈고요. 3은 아니라고 했어요. 4는 3은 아니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3이 뭘 쏘는지가 결정돼야 4가 쏘는 것도 결정이 되잖아요. 자, 이들이 쏘는 것들을 제가 나타내 볼게요. 수형도로. 잘 봐요. 2가 3을 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이 쏘는 것부터 결정을 하면서 갈 건데, 자, 일단 그 전에 1은 볼 것도 없이 2, 3, 4 중에 쏴야만 하니까 1이 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킵해놓고 갈게요. 괜찮죠? 자, 3이 쏠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여전히 2, 3, 4기는 합니다. 맞아? 그래서 3이 2를 쏘는 경우, 3을 쏘는 경우, 4를 쏘는 경우를 나누려고요. 됐어? 자, 2를 쏘게 되면 원래 2의 주변에 있는 1, 2, 3을 쏠수 있는데 중요한 건 F4는 3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2 주변에 있는 1, 2, 3 중에서 어떤 것들을? 3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 또는 2를 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가자고요. 자, 3을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2, 3, 4가 가능한데 3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2 또는 4를 쏘겠지. 4를 쏘게 되면 3, 4, 5가 가능한데 바로 연결되는 아이들은 3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4 또는 5를 쏘겠지. 괜찮아? 한번 더. 자, 1을 쐈어. 그러면 F5는 어때요?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것들. 그냥 바로 불러봐. 얘가 1을 쏘게 되면, 그 다음 연결고리로. 0, 1, 2가 가능한데 두 가지 가능한 거지. 0은 없잖아, 그치? 자, 2를 쏘게 되면 1, 2, 3 가능하니까 세 가지겠죠. 세 가지겠죠? 4를 쏘게 되면 3, 4, 5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 것은 또세 가지겠죠? 세 가지겠죠? 대신에 5를 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밑에 없잖아. 4, 5만 가능하니까 또두 가지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옵니다. 싹다 더해볼까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12에다가 4 더한 16가지가 되어줍니다. 킵, 아니. 여기다 누구를 곱해야 돼? 그렇지, 이거 곱해야지. 1이 쏘는 것도 생각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6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몇 가지예요? 여기다 쓸게. 48가지. 자. 얘 해, 안 해?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2가 3을 쏘는 것으로 가나, 4가 3을 쏘는 것으로 가나, 형태 똑같아요. 위아래의 순서만 바꾸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한번더 써보셔요. 계산 방법 똑같거든요. 이럴 땐 여러분들, 계산 없이 바로 얘도 48가지임을 눈치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 3번 케이스는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자, 그럼 갑니다. 마지막 마무리. 총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중에서 걷어 올리는데, 1번 케이스는 F4가 3이었기 때문에 다 올라옵니다. 3번 케이스도 다 올라옵니다. 대신에 2번 케이스에서는 지금 볼게요. 누구누구 가능하지? F4가 홀수인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더한 네 가지에다가 F1의 선택권까지 생각한 3을 곱해야 되겠죠? 4, 3, 12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건부의 기본 형태는요, 뽑아서 올려놓는 게 형태에 가장 중요하잖아. 그치? 정답은 그래서 123분의 87. 괜찮아? 이렇게 맞겠죠? 됐어요? 이게 객관식이죠? 정답. 123분의 87이니까 약분만 해주면 되지. 3으로 나눌까요? 41분의 29.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와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요 내용으로 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사실 당연하지만. 지금도 여기서 봐봐요. F4가 1인 것이면
F5의 결정권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F3, 4, 5가 결정되는 게총네 가지인 거고, 그 중에서 F1의 선택권 세 가지까지 살려서 3 곱하기 4가 분자에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내가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림상 1번 중에 이만큼 올라가고, 2번 중에 이만큼 올라가고, 3번 중에 이만큼

0: 만큼 올라간다고 한 거고요. 1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는 F4 값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면 돼요. 둘다 홀수니까. 근데 2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F4가 홀수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야 되고요. 연쇄작용이잖아. 그거 어떻게 하지? 수형도로 그리세요.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지. 그치? 나의 위아래로까지 쏠수 있는데 어떤 게 가능할까 하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28번을 마무리를 해봤고요. 29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맨 뒤로 빼겠습니다. 29, 30번은 빼놨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복습 철저히 잘 하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 한번 꼭 풀어보고 오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전자산업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뉴욕 한 복판에 거대한 전광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만든 기업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혹시 아이폰이라면 그 안에 화면 역시 한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폰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이자 한국 갤럭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의 얼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화면조차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시작해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까지 전자라는 이름 아래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라디오였죠. 1958년 부산에 금성사가 세워집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도 설비도 전문 인력도 부족했죠. 국산 1호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A-501. 여기서 01은 국산 1호라는 의미입니다. 등장했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외국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정부의 보호 아래 내수 시장을 확보하며 산업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혁신보다 학습과 추격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1960년대 중반 금성사는 냉장고와 TV 생산에 나섭니다. 특히 1966년 흑백 TV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TV는 라디오하고 다르게 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완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요한 부품 산업과 공급망 전체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깔려있죠. 한국 전자산업이 단순 조립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도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추격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라디오 부품 국산화율은 1967년 27.5%에서

2021년 90%를 넘어섭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생산 체계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굉장히 분명했죠. 1969년 전자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로 향했지만 생산액의 41.9%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나왔으니까요. 핵심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설계와 기술, 자본의 중심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단계였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차원의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한 보고서가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주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자공학 교수 김환희 박사는 1967년 한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에 전자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자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합니다. 1969년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이 그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국가가 전자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한 것이죠. 하지만 정책만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과 기술 축적은 기업의 몫이죠. 시장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받아들이되 국내 시장은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합작사가 만든 TV는 수출만 허용하고 국내 판매는 제한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산업은 공장 안에서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부품업체와 인력, 물류가 모두 모여 생태계를 이룰 때 경쟁력이 만들어지니까요. 1971년 착공된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그 기반이었습니다. 구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기술 인프라도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1966년 키스트를 시작으로 1970년대 전자통신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됐고요. 1985년 애트리로 통합됩니다. 이 연구소가 훗날 전자교환기와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주역이 되죠. 성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8개년 계획은 1976년 수출 4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수출은 10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전자산업의 강점은 생산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제품을 빠르게 배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은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전략을 바꿉니다. 저가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컬러 TV였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은 단순히 색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었죠. 화질과 디자인, 기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1982년 LG전자는 미국 앨라바마주 헌츠빌에 생산 법인을 세웁니다. 한국 전자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였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을 세계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죠. 오늘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이 시기였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죠. 1970년 5,500만 달러였던 전자산업 수출은 198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듬해 1988년에는 전자제품이 섬유를 제치고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가전생산국으로 올라섰고요. 흑백 TV는 세계 1위, VTR과 전자레인지는 세계 2위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삼성, 금성, 대우 세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이 한국 가전의 품질을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 축적은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LG전자의 에어컨 휘센은 2000년 세계 판매 1위에 오른 뒤 2004년 한 해에만 1000만 대 넘게 팔립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팔린 가정용 에어컨 5대 중에 한 대가 LG 휘센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TV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2년 흑백 TV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34년 동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와인색 테두리를 입힌 보르도 TV를 내놓으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화질에 디자인을 더한 이 제품은 차기작까지 천만 대 넘게 팔렸고요. 그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1위는 매출 기준으로 지금까지 19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이 한국 전자산업의 몸집을 키웠다면 통신산업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갔죠. 출발점은 전화 교환기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교환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교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를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애트리는 전전자 교환기, 이른바 TDX 개발에 도전을 해서 1986년 국산 교환기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전화 회선이 빠르게 늘면서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 역량은 곧 이동통신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이동통신 주류는 유럽의 GSM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CDMA는 미국 퀄컴이 개발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1996년 1월 한국 이동통신은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통신망에 적용해 전국 서비스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CDMA의 의미는 휴대폰 보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CDMA 상용화 이후 한국 기업들은 장비와 휴대폰을 직접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LG 초콜릿폰은 한국 휴대폰 최초로 글로벌 판매 천만 대를 돌파합니다. 2007년 LG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로 정전식 풀터치 스크린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1998년 모토롤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에 14년간 정상을 지켰고요. 한때 핀란드 GDP의 4분의 1을 혼자 책임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버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세계 2위까지 올라섭니다. 판을 뒤집은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고요. 피처폰의 강자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격변을 견딘 거의 유일한 승자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옴니아의 실패를 딛고 내놓은 갤럭시가 성공하면서 삼성은 애플과 정면으로 맞서는 유일한 제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출하량에서 노키아를 넘어섭니다. 14년 독주가 끝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이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알렸다면 휴대폰은 한국을 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나라로 각인시킨 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디스플레이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브라운관 TV 생산국이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LCD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LCD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TV와 컴퓨터, 노트북 시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LCD 전환에 실패하면 한국 전자산업 전체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큰 공장을 빨리 짓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LCD의 수익성을 두고 투자를 주저했었습니다. 반면에 삼성과 LG는 차세대 시장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 이후 불과 5년 만인 1998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LCD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은 더 이상 TV를 조립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화면 자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LCD가 성숙 산업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은 LCD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OLED입니다. LCD가 일본을 추격해서 얻은 성과였다면 OLED는 한국이 먼저 시장을 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OLED는 화질과 크기에서 LCD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12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어려운 화면일수록 여전히 한국이 만듭니다. 전자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다음 무대는 로봇과 자동차, 전자,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이 화면 속의 정보를 처리하던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피지컬 AI 경쟁은 AI 모델만의 경쟁은 아닙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경쟁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전자 부품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전동화 기술은 자동차와 기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죠. 물론 1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LCD 정상을 중국에 내준 일은 추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는 추격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일본을 따라잡은 뒤에는 OLED로, 통신 장비를 국산화한 뒤에는 CDMA로, 현재 성공에 머무르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와 더 어려운 기술을 향해 먼저 움직였죠. 한국 전자산업을 성장시킨 힘은 추격 그 자체가 아니라 추격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축적된 역량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이 라디오 조립국에서 어떻게 제3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7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환영합니다. 많이 많이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맞아요. 도표 그리고 정보 확인 문제까지 오늘 같이 할 건데 일치 불일치 문제 풀면서 실용문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정보 확인 문제로 또 가요. 그래서 정보 불일치 문제, 어떤 사람의 생애에 관련된 문제 딱 하나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다고 이야기했었죠, 선생님. 전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자, 오늘도 가야 되는 길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쭉 갈 텐데, 근데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다 할 수 있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끝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 your story is still being written.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잘 디자인을 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예쁘고 멋지고 근사한 그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Creative art class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창의력 수업인가 봐요. 근데 창의 예술 수업이래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뭔가 예술로 할 수 있는 수업인가 보다. 일치하는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6월, 영어로 뭐야? Zoom, 그죠? 자,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9월까지였죠? 그죠? 여긴데 왜 8월 31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내용이네. 그지? 그래서 1번 내용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 한번 볼게요. Want to encourage your child's artistic talent. 여러분들의 아이의 예술적인 재능을 고취시키고 싶으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이의 재능, 미술적인 재능을 좀 올려주고 싶으세요? Color World Art Center가요, is going to have art classes. 예술 강좌, 미술 강좌를 열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근데 그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죠. 9월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September, no. 그러니까 1번, 땡. 2번, 만화 그리기 강좌가 월요일마다 있다. 일단 월요일에 cartoon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class programs and schedule 봤더니 clay arts가 있어요. clay는 여러분들 점토예요, 점토.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물렁물렁한 흙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점토야. 점토 미술이 바로 월요일마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 우리가 아까 봤던 건 뭔데? cartoon. 아, 얘는 목요일마다 있는 강좌네. 그죠? 네. 그리고 수채화가 있습니다. 그 수채화는 금요일마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정보도 잘못됐어. 모든 강좌는 오전에 열린다. 자, 오전에 다 열리나요? 모든 강좌에 대한 시간 보겠습니다. 뭐야? 오후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아웃이에요. 월 수강료에 간식이 포함되어 있다. 간식이란 단어가 뭐게? 영어로 snack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봤더니 월 수강료가 나왔습니다. 아이랑 $30가 되겠고요. 오, 간식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이?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강좌당 수강 아동 수에 제한이 없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족 할인이 있습니다. 가족 할인이 가능하고 아이랑 10%의 할인.

28번 가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도표 문제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큰 수치에서 작은 수치, 적은 수치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The percentage of Americans preferred type of place to live. 살 공간이니까 거주 공간이 되겠죠? 거주 공간으로서 선호되어지는 유형, 미국인들의 선호되어지는 유형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령대별로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어디에 살고 싶어요?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비율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2020년도에 설문조사가 된 겁니다. 봤더니 big and small city, 대도시나 소도시가 나와 있고요. suburb of big or big or small city, 큰 도시, 즉 대도시와 소도시의 근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suburb,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town, 읍내나 아니면 rural area, 시골지역. 네, 좀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서 좀더 시골지역으로 가는. 그래서 크게 요세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니 우리 이제 가볼게요. 연령대가 각각 나와 있고요. 자, in each of the three age groups, 각각의 연령대 그룹 확인했습니다. town, rural area, town, 읍내, 그리고 요거 파란색, 이렇게 하늘색, 민트색이라고 할까요? 네, 민트색이 was the most preferred type of the place to live. 그치, 가장이 연령대별로 가장 높습니다. 의외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왠지 더큰 도시, 대도시나 적어도 소도시에 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읍내나 아니면 시골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거 맞아요. 그래서 1번 정보 좋아. 2번. 자, 18에서 34세, 18살에서 34살인 사람들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the percentage of those who prefer big small city. big small city는 여기 주황색 맨 위에 있는 33이 되겠습니다. 33이라는 비율은요, was higher, 더 높았어요. That of those who prefer suburbs. 자, 그럼 근교로 가겠습니다. 근교가 바로 뭐야? 그치, 바로 밑에 있는 핑크색이 되겠습니다. 27. 27보다 높은 거 맞지? 그치? 이렇게 수치만 딱딱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2번 정보 계속 갑니다. 3번 가볼게요. 35세에서 54세 가운데 있는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연령대 그룹에서는요, the percentage of those who prefer suburb. 자, suburb. 뭐야? 근교로 가겠습니다. 근교는, 자, 여기 있는 27%가 되겠죠? 27%는 exceeded. 전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치. 능가하다, 넘다라는 뜻이요.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더 넘었습니다. 어디를 넘었어요? That of those who prefer big, small city. 대도시 혹은 소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 24보다 크다? 맞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부등호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얘가 뒤에 것을 넘어섰다 이런 뜻이니까요. 더 크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27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55세 이상의 그룹은 바로 마지막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룹에서는요, 선호되어지는 이 big small city입니다. big small city 맨 위에 있는 26. 자, 이 26이라는 이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어디 가운데서? Among the three. 이세개 가운데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러면 봤더니 가장 낮은 게 아닌데, 가장 낮은 건 22%의 근교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각각의 퍼센테이지는요, 뭐에? 이세 개의 유형. 선호되어지는 그 주거지의 세 개의 각각의 유형은 was higher than 20%. 20%보다 더 높았습니다. Across the three age groups. 세 개의 연령대 전반에 걸쳐서요. 자, 그러면 20보다 더 적은 수치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쭉쭉쭉쭉쭉쭉쭉쭉 없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골랐던 대로 몇 번을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29번 갑니다. Renovation notice. 자, renovation은 여러분들 보수 공사죠? 보수공사 공지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보수공사는 2022년 11월 21일에 시작된다. 자, 일단은 날짜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Renovation Notice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At the Natural Jade Resort, 리조트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We are continually improving our facilities. 우리는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설을요. 리조트에 시설물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걸 왜 개선을 하려고 하느냐? To better service Better serve our guests. 우리 투숙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되겠어요. 따라서요, we'll be renovating some areas. 우리는 몇 개의 구역을 보수할 겁니다. 보수할 예정이란 얘기야. 리조트의 몇 군데를, 몇 구역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뭐에 따라서요? 아래에 있는 일정에 따라서요. 그럼 일정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시작 시기가 2022년 11월 21일인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이 아니라 11월 21일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정보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게 12월 18일 이렇게 되죠. 보수공사는 일어날 거예요. 발생할 겁니다. 매일매일 9시, 오전 9시에서 5시 사이에 매일같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말에만 진행이 될 것이다. 아니지. 매일매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weekends뿐만 아니라 weekdays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벌써 답 나왔어요.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은 폐쇄될 것이다. 자, 체육관이 gymnasium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쇄되는 구역을 한번 볼게요. 닿는 구역. 체육관과 그리고 실내 수영장. 맞는데요. 그쪽 3번 정보도 오케이. 모든 야외 레저 활동은 평소와 같이 가능할 것이다. 레저, leisure 찾아보겠습니다. leisure activities 여기 나와 있죠. further information 추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야외 레저 활동은요, will be available as usual.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용 가능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4번도 오케이. 손님은 무료로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자, 테니스 코트 보겠습니다. 자, 테니스 코트 여기 있죠. 자, 이 손님들은요, may use the tennis court for free.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5번 정보도 좋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정보의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초승객들은요, will receive, 받을 거예요. A 15% discount for all meals in the restaurant. 식당의 모든 식사에 대해서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초승객들에게 주어진 혜택, 이런 것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에만 진행된다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2번 체크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이렇게 다음 문제 갈까요? 네, 30번 갑니다. 자, 30번 문제도 역시 30번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죠? We'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우리는 모든 가능한 이거 무슨 뜻이냐? 조치라는 뜻입니다. Actions, measures 이런 단어들이 steps 이런 단어들이 조치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거예요. To minimize noise, 그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수 공사에는. 그래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any other inconvenience, 그리고 모든 다른 어떤 다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여러분들의 그 이해에 감사하게 여깁니다. 즉,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2번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0번, Bellstown. Bellstown이라는 곳의 Recycles Poster Contest요. 2022 Bellstown의 재활용 포스트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치 하는 정보 찾아볼게요. 베어스타운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자, 일단 학생이란 단어를 찾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participation, participants 단어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이곳에 재활용 포스터 경연대회 콘테스트 가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올해 이곳에 있는 재활용 포스터 콘테스트에 함께 하시고 and show up 뽐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재능을 자랑해 보세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학생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안내지침 가보겠습니다. Guidelines. Participation is only for high school students in Bellstown. 이곳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만 가능해요. 모든 학생들이면 초중고 다 대학생까지 참여 가능하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어때? 모든이라는 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웃. 답이 되진 않죠? 참가자는 포스터의 주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주제 선정해. 그러면 주제 선정을 할때 뭔가 정해진 주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Theme 찾아볼까요? 봤더니 Participation should use the theme. 주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어떤 주제? Recycling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재활용이라는 주제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죠. 2번도 땡. 출품할 파일 양식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파일 양식, 파일 포맷 가보겠습니다. 자, 제출 포맷이에요. 파일 타입은 PDF, only라고 나왔는데 양식을 제한받는 거죠. 그리고 크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3번도 답이 되잖아요. 심사 기준에 창의성이 포함된다. 창의성, creativity, 그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Judging criteria,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 예, 그 심사의 기준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심사하는 기준, 자, use of theme, 일단 주제를 사용하고, creativity, 창의성을 보며, and artistic skill, 포스터니까 아무래도 예술적인 그 능력, 기술을 보겠죠. 얼마나 잘 그리는지, 잘 표현했는지, 이런 표현력들을 보겠죠? 그래서 creativity가

일단 나왔으니 창의성이 포함된다는 내용, judging criteria 적절합니다. 4번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 정보도 확인해 볼게요. 1인당 출품할 수 있는 포스터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자, 다 원하는 만큼 제출할 수 있어요가 될까요? Submissions are limited. 제출은 제한이 됩니다. 1인당 한 개의 포스터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도 뒤에 부분 역시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 정보도 확인해 볼게요. 제출은요, 되어야만 합니다. 업로드가 되어야 되죠. 자, 6시, 오후 6시까지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웹사이트로 업로드가 되어야 되고요. 수상자는요, 발표가 될 겁니다. 웹사이트에 12월 28일에 발표가 될 거예요. 추가 정보 원하시면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Creativity 역시 찾은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역시 도표 문제가 되겠고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the top four European countries. 상위 4개의 유럽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국가들일까요? With the most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가장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생 수용력, 발생 용량, 그죠? 발생 용량을 가지고 있는 상위 4개국이에요. 유럽 4개국을 조사를 해서 보여준 겁니다. 봤더니 다 유럽 국가들이죠? 그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년도가 파란색 바가 되겠고, 2022이 붉은색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도. 근데 이건 뭐에 관련된 거야? 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다시 말하면 발전하는 그 용량. 발전소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량에 관련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봤더니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 가장 높은 게 어느 나라니? 독일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술력이 엄청나죠? 볼게요. 자, each of the four countries in the graph. 이네 개의 그래프에 있는 네 개국 가운데서 had a higher capacity to generate renewable energy 2020. 2020년도에 발생시키는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더 높은 수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2020, 이거는 지금 연도를 비교하는 거네. 그치? 2020년도와 2011년도를 봤을 때, 2011년도라는 과거보다 2020년도라는 미래에, 우리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봤을 때, 파란색이, 이 붉은색보다 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붉은색이 지금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정보가 되겠어요. 2번 갑니다. Germany is. 그렇지. 독일 나와줘야죠. 그죠? 자, 독일의 이 재생에너지를 2011년도 67.4죠? 네, 이 발생시킨 이 수용력, 이 용량은 도달했습니다. 더 많이요. 자, 그럼 일단 비교급이 됩니다. 더 많이요. 50기가바이트. 50기가바이트. 67.4니까 50보다 높은 거 맞죠? 그죠? 앞에 있는 정보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was also the case in 2020.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50기가바이트 이상 훨씬 넘는데요. 그치? 그러니까 2번 정보도 좋아요. 자, among the countries above, 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Spain, 두 번째 Spain 갑니다. Spain은요, ranked. 자, 순위에 올랐어요. 두 번째 2위로 올랐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높은 거 맞나요? 그러네. 2011년도에도 두 번째고, 그다음 2020년도에도 두 번째가 맞습니다. In term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in 2011, and remained in the second place in 2020. 역시 두해 모두 2위에 차지한 거 맞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대한 정보도 3번도 좋습니다. 잘 찾은 거 맞아요. 잘 기술한 거. 4번 볼게요.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in Italy. Italy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2020은 얼마야? 55.3입니다. 자, 이 수치는요, was lower than, 뭐보다도 더 낮았어요. That of Spain in the same year. 자, 같은 해니까, Spain이 59.1이 되겠습니다. 59.1. 1보다 낮은 거 맞지? 59보다 55가 낮은 거 맞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4번 정보도 맞는데? 뭐야? 다 맞아? 5번 가야지. 그지?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of 프랑스로 가봅니다. 마지막에 있죠? 프랑스의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용량은 was higher than that of Italy.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두해 모두요. 딱 봐도 아니지 않아요? 40.8보다 34.8은 더 낮잖아. 그러니까 lower가 맞겠고요. 아, 근데 요 다음 이 2020년도라는 요 해.

시에는 또 높은 게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 이런 의미가 되니까 얘는 둘 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oth라는 표현이 잘못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5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어디로? 그렇지. 32번 가자고. 자, 2022, 2022년도에 열린 KT Culture Program. K가 들어가면 이제 Korea가 되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Korean tea culture라고 나오잖아요. 한국에 대한 차 문화가 되겠습니다. KT 문화, KT라고 했으니까 K 차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일치하지 않는 정보 찾아볼게요. 한국의 차 문화 역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다. 영상, 비디오가 되겠죠? 자, 일단 이건 활동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네, Evergreen Tea Society, Evergreen 차 협회가요, invite you,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to the second annual, 두 번째 연례 KT Culture Program, K차 문화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Come and enjoy, 오셔서 즐겨주세요. A refreshing cup of tea, 상쾌한 티한 잔, 차한 잔을 즐기시면서, and learn about traditional Korean tea culture, 전통적인 한국 차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배우러 한번 가보죠. 자, 차 문화 역사에 대한 영상 시청 보겠습니다. Program includes. 자, 포함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있는지 볼게요. Watching a short video. 짧은 영상을 봅니다. About the history. 역사에 대해서요. 뭐에? Korean tea culture. 한국 차 문화의 역사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한다. 어때요? 1번 좋죠? 한국 정통 다도 시연을 본다. 딱 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명사죠, 그죠? 자, 시연을 본다라고 얘기했으니 observing a demonstration 얘가 시연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시연을 보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뭐에 대한? A traditional Korean tea ceremony. 한국 전통 한국 차 의식인 다도의 시연을 보는 거야. 보는 걸로만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2번의 내용 역시 맞습니다. 쿠키와 함께 차를 맛본다 가기 전에요. 자, 활동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Participating in the ceremony yourself. 아, 실제로 참여도 해보네요. 참여를 해봐요. 그 의식에 직접 참여를 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때 yourself는 제기대명사로 강조의 표현이 되겠죠? 이걸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참여를 해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연도 보고 참여도 해보고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쿠키와 함께 차를 맛본다. 이제 마실 시간, 먹을 시간이 됩니다. Tasting, a selection of teas. Selection of teas라고 얘기했으니 선별된 차, 엄선해서 막 이렇게 잘 고른 이런 차가 되겠죠? 엄선해서 고른 그 차를 맛보는 시간이요. 뭐와 함께? Along with cookies, 쿠키와 함께요. 그래서 몇 번도? 3번도 맞는 정보야.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1, 2, 3번은 다 맞는 거니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가비, fee 가보겠습니다. Participation fee. 참가비에는 전통 찻잔이 포함되어 있다. 찻잔 어떻게 표현했을까? 가볼게요. When and where. 때와 장소에 대해서 나왔고요. Participation fee 여기 있습니다. 참가 비용 1인당 20달러가 되겠고요. Traditional teacup included. 전통적인 차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teacup이라고 표현한 게 찻잔이라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4번 정보도 다 맞네요. 5번이 틀려야 될 텐데 가볼게요. 예약은 방문 일주일 전까지 해야 한다. 자, 예약 reservation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servation should be made. 예약은 되어져야 됩니다. 온라인으로요. 자, 시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At least 적어도 one day before you visit your visit. 여러분들의 방문 전 하루 전에는 적어도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 아니라 딱 하루 전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니 4, 5번이 잘못된 정보가 되겠죠?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Career Day with a Big Data Expert. Career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커리어 우먼 하면 뭐 직장 여성 이런 뜻이잖아요. 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진로 탐색이라고 할 때도 그때 career라는 단어가 진로라는 뜻도 돼요. 직업과 관련된 진로 이런 단어도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Career Day가 되니까 진로의 날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직업의 날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With a Big Data Expert. Big Data. 그치? 전문가요?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Career Day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업의 날이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행사들에 대한 그 소개 찾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 행사에 대한 Career Day에 대한 설명 좀 보겠습니다. 자, meet 만나세요. A big data expert, big data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From a leading IT company, leading 이끄는 선도하는 이란 뜻이죠. 선도적인 IT 회사의 출신인 IT 회사의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이 사람, 질 존슨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명한 데이터 분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will be visiting, 방문할 겁니다. 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and to give a lecture, 강연을 해줄 거예요. 뭐에 대해서? On careers related to big data.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아,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관련된 직종들은 뭐가 있는지, 전망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찾았던 거, 참여자. 누구? 학부모도 참여 가능한지 가볼게요. Participation, 참여. 자, 이 학교의 학생들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어때? 잘못된 정보니까 답이 될수 없어요. 참석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Limited to 50 students. 50명의 학생으로 제한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2번도 땡. QR코드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when and where, 언제, 어디서, 도서관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자, QR코드 보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Registration, 등록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요. 그리고 뭐를? To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Fill in, 채우다. 신청서를 채우십시오. 스캔해서 QR코드 들어가서 그러면 신청서가 나오겠지? 그걸 입력을 하면 신청을 할수 있어.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e,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Drinking beverages. Beverage가 뭐야? 음료죠. 음료를 마시는 건 is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습니다. Permit, 허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허용되지가 않아요. During the lecture, 강연 중에는요. 그치. 강연하는 분이 계시는데, 앞에 계시는데, 뭔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건좀 예의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가 아니죠. 없습니다. 자, 우리 이미 맞는 정보 찾았네요.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 5번도 그럼 잘못된 정보일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참석 중 일부만, 참석자 중 일부만 강연자의 책을 무료로 받는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이 정보도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죠? 자, 강의는 이어질 겁니다. 뭐에 의해서 이어져요? Q&A 세션으로 이어질 거예요. 즉, 강의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그 질문과 응답을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한 후에 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모든 참가자들은요, 받을 거예요. 뭐를? 이 강연자의 책한 권을 무료로 모든 참가자가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일부만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 역시 땡 잘못됐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QR코드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실용문이나 안내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굉장히 익숙한 게될 테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34번 도표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뭐에 대한 도표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위에 있는 표는요, tables라고 하면 표라는 뜻이에요. 뭘 보여줘? The resident patent applications. resident, 거주민의 patent, 특허입니다. 거주민 특허 application, 원래 적용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출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주민 특허 출원의 그것도 뭐야? 100만 명의 인구당 특허 출원을 보여줍니다. 상위 6개의 출처예요. 2009년도, 2019년도예요. 그래서 각각 보여주고 있고, 나라별로 100만 명당 특허 출원을 몇 건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보면 너무 놀랬거든요?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특허 출원권이, 그 비율이 가장 건수가 높습니다. 특허 출원을 한이 건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가볼게요.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Switzerland. 자, 여기 세계 일단 상위 3개의 국가들이 각 해별로 바뀌지 않았네요. 그죠? 자, 이 상위 3개 국가, The top three origins in 2009. 2009년도에 이 상위 3개국은요, maintain, 유지했습니다. Their rankings in 2019. 2019년도에도 그들의 ranking, 그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똑같잖아요. 순위 자체는. 건수는 좀 달라져도, 그죠? 그러니까 1번 정보, 맞아요. 좋아요. Germany, 독일로 갑니다. 독일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상위

3위 그 다음에 있는 4위에 있는 국가요. 독일은요. Which is that force? 2009년에는 4위 맞네요. 4위였다가 그 수치가 얼마야? 891건입니다. 891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건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독일이요. Fell to 떨어졌어요. 몇 위로? 5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2019년도가 되겠죠. 자, 5위에 있게 되었어요. 랭킹으로 오게 되었는데 2019년도죠. 근데 그 건수가 바로 뭐야? 특허출허에 대한 건이 884건으로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치도 확인했고 랭킹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도 좋아요. 3번 가겠습니다. The US, 미국은요, fell from fifth, 5위에서 떨어졌어요. 2009년도에 5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맞네요. 6위로 더그 순위가 낮아진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은 showing a decrease, 감소를 보여준대요. In the number of resident patent application per million population. 자, 그러면 숫자도 그 수치도 건수도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33에서 순위가 내려가면서 건수도 이것보다 더 낮아졌나요? 아니, 건수는 869로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ecrease가 아니라 increase가 돼야 되겠죠? 정답 몇 번? 그렇지. 역시 증감. 많은지 적은지. 비교나 추이상 증감해서 답이 나와줬어요. 3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Among the top six origin. 6개의 상위 국입니다. 그죠? 자, 2009년에 그 리스트를 만든 상위 6개국 가운데, Finland, 맨 마지막에는 Finland입니다. Finland은요, was the only origin, 유일한 출처예요. 어떤? Which did not make it again in 2019. 2019년도에는 만들어내지 못한, 즉, 순위에 오르지 못했대요.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핀란드가 없습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오, 차이나가 그것도 처음 나타났는데, 4위로 올라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다가 2019년도에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4위에 오르게 되고, 핀란드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의 정보도 괜찮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hina, 역시 중국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언급 안 됐죠? 자, 중국은요, which did not make the list of the top six origins in 2009. 2009년도에는 없었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4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 여기 보니까 890건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정보도 좋아요. 정답 3번이죠. 아까 체크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좋아, 좋아.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5번 갑니다. 자, 2022 썬베이 하이스쿨 베네핏 콘서트에 대해서 볼게요. 썬베이 고등학교의 베네핏이 여러분들 이점이라는 뜻이죠? 자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선 콘서트, 음악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 음악회를 열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이 전부 다 지역 아동 병원에 기부가 될 거래요. 자, 그럼 일단 병원이란 단어는 꼭 나와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떤 행사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보고, 그리고 이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앞부분에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Sunbay High School students, Sunbay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will be holding, hold가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개최할 겁니다. Their benefit concert for charity. 자선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개최할 거예요. 그냥 뭐 자선 음악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보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all profits, 모든 수익금은요, will be donated. Donate? 그렇지. 기부하라. 라는 뜻이에요. 기부가 될 겁니다. To the local children's hospital. 지역 아동 병원에 기부가. All profit. 전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1번 정보 괜찮죠? 우린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썬베이 고등학교의 비전 홀에서 열린다.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자, 방금 전에 안본 정보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Come and enjoy. 오셔서 즐기세요. Your family and friends performances.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공연을 한번 오셔서 즐기십시오. 자, day and time. 일시가 나옵니다. 이때 이루어지고요. 장소는 이 고등학교의 비전 홀에서 열린다. 그래서 비전 홀 괜찮습니다. 자, 썬데이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가수의 특별 공연이 있다. 썬데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죠? 졸업생의 가수. 졸업생인데 가수가 된 사람의 특별 공연이 있다를 한번 찾아볼게요. 썬베이 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Events. Singing, dancing, drumming, and other musical performances.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드럼도 치고, 다른 음악의 공연들을 행사에서 이루게 될 거고요. 다루게 될 거고. And special performance.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By singer.

Jonas. Jonas라는 가수에서 의한 특별 공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Graduated. 맞아요.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연, 졸업한 사람, 졸업생의 공연 맞습니다. 3번 정보도 괜찮죠? 티켓은 오후 5시부터 살수 있다. 티켓! 한번 보겠습니다. 티켓! $3 per person. 1인당 3달러가 되겠고요. Available to buy from 5pm. 오후 5시부터 살수 있다는 거 맞아요. 어디에서? 프론트데스크에서요. 비전홀의 프론트데스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대로 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동아리 학생들의 전시 작품은 구입이 가능하다. 동아리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나 보지? 근데 그 전시된 그 작품을 구입도 할수 있나? 이거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도 5번이 답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Other attractions. 다른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공연 말고. Club students. 이거 뭐겠어요? 그렇지.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클럽이 여러분들, CA 활동 뭐 이럴 때 클럽 액티비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아리에 학생들의 예술 작품이 on display, 전시가 될 거고, but, 하지만 not for purchase, 구매는 불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free face painting, face painting은 무료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구입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ncert, 음악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feel free to contact us. 저희에게 이곳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어요. 네. 좋아, 좋아. 정답 5번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36번. Shooting star가 뭘까요? 쫙 떨어지는 유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성 보기 행사. 한번 볼게요. 선생님도 유성 진짜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본것 같아. 진짜 멋있을 것 같죠? 자, 이거 일치하는 내용 한번 가볼게요.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현장 등록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거기 가서 하는 거야. On-sit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쨌거나 등록이라는 register라는 단어 혹은 restoration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Shooting star viewing event. 유성을 보는 행사. Would you like to watch a rare shooting star? 여러분들 굉장히 희귀한 이런 유성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언제 오는데? 7월 24일 일요일 날 오게 온다고 알려져 있는 그죠? 오는 드물고 희귀한 이런 그 유성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The Downtown Center Science Museum. Downtown Center Science Museum이 이 박물관이 is a perfect spot. 완벽한 장소입니다. To watch the vivid view. Vivid라는 단어. 생생한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인데 중학교 때 단어를 좀 많이 막 욕심껏 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되게 유치하게 외웠어요. 네. Vivid 막 비벼 비벼 눈을 비비면 되게 희미하게 보였던 게 생생하게 보인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Vivid 생생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수능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럼 생생하게 볼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되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현장 등록, reservation. 자, online only라고 나왔는데요. 1번 땡. 답이 아니에요.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등록을 하고요. The number of participants. 자, 참여자의 수는요. 50명으로 제한이 되나 봐요. 그래야 한꺼번에 이걸 다볼 수가 없으니까. Shooting star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땡이죠? 참가자들은 오후 9시에 홀에서 모여서 옥상으로 이동할 것이다. 아, 옥상을 뭐라고 표현할까? 보면 딱 알아요. 9시에 뭐 하는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Schedule on July 24th. 24일, 7월 24일 날 일정을 보면 8시, 일단 밤 8시, 저녁 8시에 participants will gather, 모여요. At the hall, 홀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then move to the rooftop. 어디로 가요? 옥상으로 갑니다. 자, 근데 9시에 모인다고? 8시에 모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잘못됐어. 땡이야. 9시에는 뭐 하나? We'll share the experience of shooting star. 이때는 다 보고 내려와서 그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럼 8시 30분에는 뭔데? Guys will explain.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설명해 줄 거예요. How to observe the shooting star. 어떻게 유성을 관찰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 관찰한 다음에, 본 다음에, 이때부터 내려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이 되겠죠. 좋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 3번은 잘못됐습니다. 기상상황으로 인해 행사 취소 시 문자로 공지될 것이다. 한번 내용 가볼게요. Notes, 공지사항입니다. If the event, 그 행사가요,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뭐 때문에? 그렇지. 이 기상상황 때문에 취소가 된다면, notice, 공지가 will be given, 주어질 겁니다. Via text message, via or via, 뭐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몇 번? 그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부 음식과 음료는 허용된다. 밖에서 음식, 음료 가지고 오셔도 돼요. 일까요? Outside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외부 음식, 음료, 반입 금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입 금지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도표 문제. 자, 도표 봤더니 되게 막 짜잘짜잘하게 엄청 작게 있어요. 이럴 때 사실은 이 도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항목들을 제대로 찾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한번 볼게요. The above graphs.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 the percentage of share. 자, 이 그 점유율의 비율을 보여주죠. 뭐의 점유율이야? Of the global middle class. 세계적인 middle class니까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의 비율을 보여줘요. 그것도 어떻게?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지역별로 보여주며 2025년도에 그 예상되는 점유율이에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슨 무슨 프로젝트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프로젝트라고 그냥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도 프로젝트인 것처럼 해석을 하잖아요.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예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했던 점유율을 보여주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된 수치, 이 점유율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15년도와 25년도가 있고요. 아시아 퍼시픽이 있고 유럽이 있고 노스 아메리카가 있고 이렇게 나머지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It is projected. 예상이 된대요. 예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2025년도가 되겠죠? 2025년도에 예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The share of the global middle class in Asia Pacific.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 그 수치가 늘어날 거라고요. 46%인 15년도에 46%의 비율에서 60%까지 늘어날 거라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1번 정보 좋아요. 2번 갑니다. The projected share of the Asia Pacific in 2025. 2025년도에 60%였죠? 자, 60%의 이 예상되는 점유율이 the largest, 가장 큽니다. Among the six regions, 6개의 영역 가운데 압도적으로 크고 있죠? And more than, 그리고 이상이에요. 3배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치 뒤에 있는 수치에 3을 곱한 것보다 60이 더 큽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That of Europe and the same year. 같은 해 유럽의 그것. 유럽 16이에요. 16 곱하기 3 들어갑니다. 48이 되겠죠? 48보다 60이 더 큰 거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도 좋아요. 3번. The share of Europe and North America. Share of North America 여기 있습니다. 그죠? 유럽과 North America 이렇게 두 개의 지역으로 갑니다. 자, 이 두 개의 지역은요. 둘 다 예상이 됩니다. 감소가 있다고요. 자, 감소 24에서 16, 24에서 16으로 유럽은 그렇고, 그리고 또 어디로? 11에서 8로, 11에서 8로 이렇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맞죠? 정확하게 수치 잘 말해줬습니다. 3번 좋아요. 4번 볼게요. Central and South Ame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그 다음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is not expected. 예상되지 않습니다. To change, 변할 거라고요. 그 얘기는 수치가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5년도, 25년도 이렇게 쭉 갈 때 이 두 개로 넘어갈 때 각각 이 2015년도에서 2025년까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9와 7인데? 9와 7이 같은 숫자예요, 여러분?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답 4번. 5번 갑니다. In 2025, 2025년도 여기가 되겠죠? 자, 이때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는 6%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be larger, will be larger. 더 클 거예요. 이 수치가 더 클 거야. 뭐보다? Sub-Saharan Africa.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4%보다도 더 클 겁니다. As it was, 뭐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치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뒤에 있는 지역보다 더 앞에 있는 지역이 더 높습니다. 동일한 수치로. 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한 부분. 마지막에 있는 정보도 중요해요. 짧지만. 그죠? 이것까지 잘 확인을 해줬습니다. 정답 몇 번으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번, 39번 안내문만 하면 일단 도표와 안내문 파트는 끝이 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38번 문제는 Cornhill No Paper Cup Challenge. Cornhill의
종이컵 사용하지 않는 챌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무슨 챌린지 되게 많이 하잖아. 옛날에 이거 처음에 거의 시작할 때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인가? 했던 그 챌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똑같이 그걸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고 뭐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친환경적인 거죠. 종이컵 안 사용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챌린지. 근데 Cornhill이라는 게 지역명인지 기관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정보 한번 찾아볼게요. 참가자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자신의 동영상을 찍는다. 참가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가볼게요. Cornhill No Paper Cup Challenge. Cornhill High School. 아, 고등학교 이름이었구나. 그죠? 자, 이 고등학교는 invite you,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to join the No Paper Cup Challenge. 종이컵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 챌린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합류하라고 초대해요. This encourages you. 이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to reduce your use of paper cups. 여러분들이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할 거예요. 고무시킬 겁니다. Let's save the earth together. 그러니까 지구를 한번 같이 살려볼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살려보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텀블러가 아직 안 나왔죠? How to participate. 어떻게 참여하는지 볼게요. After being chosen, 선택이 되어진 다음. 지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목해서 선택이 되어졌어. 그런 다음에 record a video. 비디오를 녹화하세요. 비디오 찍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Showing you are using a Tumblr. 여러분들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 영상을 찍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참여하는 방법 맞죠? 텀블러를 사용한다는 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보 맞구나. 근데 자신의 동영상을 찍는다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번 갈게요. 참가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곳은 학교 웹사이트다. 웹사이트 볼까요? 자, choose the next participant. 일단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먼저 보고 스쿨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내용도 확인해 볼게요. Choose the next participant. 다음 참가자를 선택하세요. 다음 참가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요? By saying his or her name in the video. 그 영상에서 그 사람 혹은 그녀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다음 참가자를 선택하세요. 뭐 지목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upload the video to our school website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에 학교 웹사이트에 그 영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업로드해야 될 곳은 학교 웹사이트가 맞습니다. 맞는 정보, 답은 아닌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학생회장이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 누가 시작하느냐? 학생의 대표인 학생회장이 시작해 줄 거예요. 한번 볼까요?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President가 여러분들 원래 대통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조직의 장을 Presid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udent Council이라는 표현이 학생회예요. 학생회의 대표니까 학생회 회장이 되겠죠? 학생회 회장이요. will start the challenge. 그 챌린지를 시작할 겁니다. 12월 1일, 2021년도 12월 1일에 시작할 겁니다. 맞는 정보. 두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다. 자, 진행되는 기간 한번 살펴볼게요.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입니다. The challenge will last for 2 weeks. Not 2 months. 두 달이 아니라 2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이런 거 아주 미묘하게 두 달이 아니라 2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보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참가자 전원이 티셔츠를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 다 티셔츠 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additional information 두 번째입니다. 모든 참가자는요, will receive 받을 거예요. 티셔츠를 받을 겁니다. 추가로 질문이 이 챌린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소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미묘한 차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안내문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Gold Beach Sea World Sleepovers에 관련된 겁니다. Sleepover라는 표현이 여러분 하룻밤 동안 이렇게 그냥 하룻밤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를 이야기해요. 밤 동안에 뭐 자지 않고 하는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sleepover. 밤 내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행사들을 sleepov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다. 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 가보겠습니다. Do your children,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love marine animals? 바다 동물들을 좋아하나요? 바다 동물들 좋아하는 애기들 진짜 많잖아요. 선생님 너무 그 바다 동물들 막 돌고래 이런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십니까? Sleepover at Gold Beach Sea World. Gold Beach Sea World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룻밤 동안 이 행사가 will surely be an exciting overnight experience for them. 그 아이들에게. 그 해양 동물들을 좋아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룻밤 동안 이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경험이 분명히 될 겁니다. Join us for a magical underwater sleepover.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뭐? Magical. 마법이라는 뜻? 네, 환상적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환상적인 수중에,

수중 안에서의 그런 하룻밤 동안의 활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같이 해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7세 이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참가자 드디어 나왔어요. 8세부터 12세라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7세 이하는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정보? 맞는 정보 찾는 거니까 1번은 답이 되지 않죠. 평일, weekdays가 되겠습니다. weekends가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가볼게요. 자,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자, 아이들은 혼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accompany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동반하다, 같이 가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이제 그냥 일반 독해에서 음악이 나오면 반주하다의 의미도 됩니다. 누군가가 음악을 연주하는데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하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평일에 진행된다 가보겠습니다. 자, 식이 나왔죠? Saturday, Sundays. Saturdays와 Sundays는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주말이지. 평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죠. 답은 되지 않죠. 참가비에 아침 식사가 포함된다. Activities. 일단 활동 보겠습니다. Guided tour.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그런 투어가 있고, Underwater show. 수중 쇼가 있고, and photo session with a mermaid. 와, 인어공주와 사진 찍는 시간도 있대요. 대박이다, 진짜.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죠? Participation fee. 자, 참가 비용입니다. 1인당 50달러가 되겠고, dinner and breakfast included. 저녁과 아침 식사가 포함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참가비 아침 식사가 포함된다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나머지 정보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모든 활동은 야외에서 진행된다. 자, 활동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Note, 공지 사항이에요. Sleeping bags. Sleeping bag이 뭘까요? 들어가서 자는 가방. 그렇지, 침낭이에요, 침낭. 침낭과 and other personal items, 다른 개인적인 용품들은 will not be provided, 제공되지 않습니다. All activities, 모든 활동은요, take place,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Indoors, outdoors가 아니라 indoors. 그렇지, 실내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 야외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건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답이 아니었겠죠. 사진 촬영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 Taking photos, 사진을 찍는 건 is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허락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원하시면 이곳으로 웹사이트로 방문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나긴 1번부터 39번까지 와, 안내문 도표 완벽하게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어떠한 도표 문제가 와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겠죠? 그치. 안내문에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똑똑 유형 분석. 이거 뭐지? 그렇지. 내용 불일치 물어보는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봤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뭐 먼저 봐라? 그치. 선택지에 우리말에서 정말 핵심적인, 특징적인 단어들을 먼저 봐라. 그래서 지문과 연결을 시켜라. 그런 게 특징적인 단어가 뭐야? 못 바꾸는 단어야. 몇 년도의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유 명사, 기관이라든가 학교 명이라든가 책 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체 불가의 어휘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다면 students, teacher 이런 단어는 교체 불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활용해서 순서대로 나올 테니까 순서대로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빠르게 탐색하면 된다. 두개 이상의 정보가 나올 때는 모두 다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맞았다고 해서 도표 문제에서도 끝까지 봤어야 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Max Cliver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볼까요? 일단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풀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해석하는 걸로. 괜찮아? 자, 일단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태어났다. 취리히 여기 있죠. He was born in Zurich, Switzerland라고 되어 있어요. 스위스의 취리히 태어난 거 맞습니다.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 1924년에 박사학위 받았다. 자, 1924년 나와 있습니다. Earn his doctoral degree. Doctoral degree가 바로 박사학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이제 master degree가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이제 master degree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박사학위 1924년 학위 받은 거 맞아요. 1952년으로 갑니다. Borden Awards와 Marison Awards를 동시에 다 수상을 했나? 자, 1952년 봤더니 이 사람을 받았어요. The Distinguished Borden Award. 그 저명한, 유명한 Borden 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 잘 봐야 되겠죠. A year later, 1년 후에는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두개 상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한 해에 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번 정답? 그렇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0: 한국과 대학원생의 인기 있는 뛰어난 선생님이었다. Teacher란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was an outstanding teacher. 정말 뛰어난이란 단어가 outstanding.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인기 있는 누구에게? Undergraduate 학부생들, 대학생들과 and graduate students, 대학원생들 alike 둘 다에게요. 그러니까 몇 번도? 그렇지, 5번도 맞는 정보입니다. 자, 앞에 정보 확인 안 하고 갔네요. 그에 줘서 The Fire of Life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볼까요? The Fire of Life라는 이 책은요, 이 사람의 저서는 was published 이때 출판이 되었고 그 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일본어까지 와 아시아어로도 번역이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4번 정보도 맞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번호를 잘못 썼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별로 받은 상이 좀 달라요. 다음 해 다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럼 빠르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맥스라는 사람은요, 파이어니어, 선구자예요. 어떤 분야에? 동물 생물학 분야에. 생물학 연구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was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 뭐에 대한 연구? 동물 영양, 그리고 metabolism, 신진대사라는 뜻이에요. 신진대사의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는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졸업했습니다. Swiss Federal Institution of Technology를 졸업했고, 그리고, 1924년에 doctoral degree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요, 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행을 했죠. 뭘 실시했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에너지, 신진대사, 동물에 대한 에너지, 동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신진대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1952년에 이 클라이버라는 사람은 받았어요. 저명한 상. 아까 해석했죠? 이 상을 이 기관으로부터 받았고, 한해 후에 또이 상을 이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책, 저서, The Fire of Life, 삶의 불꽃이라는 이 책은 1961년에 출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번역이 되었죠. Translate라는 단어가 번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되었습니다.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죠. 자, 이 클라이버라는 사람은 was an outstanding. 무슨 뜻이라고요? 뛰어난이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선생님이었어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교사였죠. Wi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like. 학부생들, 대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원생들 둘 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에요, a new classroom building. 새로운 강의실 building. 건물. 그죠? 강의동이 어디에? 이곳에 있는 강의동이 was named. 이름이 명명이 되었습니다. Cliver Hall이라고요.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람. 이렇게 공헌을 한.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인기 있었던 이런 이 클라이버라는 인물을 기리고 있는 생애를 나타내고 있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 체크했었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똑똑복화 갈까요? Distinguish.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할때 distinguish A from B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표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수거적인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우리 지문에서는 distinguished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다음 시간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명한, 유명한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딱 구분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저명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여러 개의 수거와 단어 의미 Q&A 게시판, 아, Q&A 게시판이 아니죠? 네, 똑똑복화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막 말도 이렇게 좀 꼬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정말 알찬 시간 보냈지. 우리 다음 시간에도 정보 확인 문제로 갑니다. 이 정보 확인 문제 풀면서 어법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8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딱 한 문제 남겨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연결어의 활용, 나머지 문제 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는 구문의 활용 부분 설명하고 책갑 테스트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20문제 한 문제 남은 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old maxim, I'll sleep when I'm dead is unfortunat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아유,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is unfortun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 저자는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랬을 때 adopt 혹은 adopting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한번 봐봐. adopt는 뭐야? 명령문으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adopting 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 전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 동사 adopt를 선택할 건지 동명사 adopting을 선택할 건지 이거 두 개 결정하면 되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adopt 혹은 adopting this mindset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일까? 혹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일까? 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is mindset 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만 나와 있어, 얘들아. 이러한 마음가짐을 그러면 동사가 와야 돼? 아니면 동명사 주어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지. 왜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adopt라고 하는 동사가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택해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자,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연결이 되면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be dead sooner. 너는 더 빨리 죽게 될 것이고요. And the quality of that life will be wo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살게 된 그 삶의 퀄리티, 즉 질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저자는 지금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The Elastic Band of Sleep Depr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수면 부족의 Elastic Band 하면 늘어나는 밴드, 늘어나는 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 부족의 늘어나는 끈은요 Can stretch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Only so far before it sna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탄성이 있는 밴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탁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Sadly, 슬프게도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are in fact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어떤 유일한 종이냐면요, that will deliberately deprive them일까 혹은 themselves일까? 이거 구하는 문제 우리 되게 많이 풀어봤어. 그치? 얘들아, them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걸까? 혹은 제귀대명사가 나오는 걸까? 를 보려면 우리 뭐 확인해봐야 된대 그랬어? 앞에 나오는 주어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deprive이라고 하는 결핍시키다 라고 하는 그 주체를 찾아봐야겠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슬프게도 인간의 종은요 유일한 종인데 뭐 하는 유일한 종이냐면요 will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결핍시키는 종이래요. 뭐로부터 결핍시킨대?

그리고 countless seams of societal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은요 are being erod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되어지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함으로써 약화되어지고 있냐면 by our costly state of sleep negl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주 값비싼 상태인데 어떤 값비싼 상태냐면 sleep neglect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neglect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절하는 굉장히 값비싼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모든 건강에 있는 요소들이나 혹은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이나 혹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나 봐. 뭐 때문에? 이런 sleep neglect. 잠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부하는 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so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전 세계 보건기구는요, has now declared 무엇을 선포했냐면 a sleep loss epidemic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sleep loss epidemic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잠을 잘안 자는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이 throughout industrialized n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업화된 국가들 내에서 이런 유행병 같이 잠을 안 자는 것들이 마구마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it is no coincidenc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무엇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냐면 countries. 자,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얘들아 지금 C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한번 보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나올 것이냐 혹은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올 것이냐. 자, 이거 두 개를 고르려면 얘들아 뭐 확인해 봐야 돼? 문장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문장 뒤 한번 보자.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그치? 자, 그럼 이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올수 없고 앞에 관계 부사가 올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앞에 나오는 countries라고 선행사를 보니까 장소의 선행사 또한 오고 있기 때문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편하게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no coincidence that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면 국가들은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야? Sleep time, 우리의 수면 시간이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세기에 걸쳐서 아주 극적으로 수면 시간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 예를 들어서 such as US,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and several in Western Europe, 그 서부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 같이 이런 수면 시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겪은 국가들? 하락을 겪은 국가들은요, 얘들아, 이 문장에서 대절 이하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untries가 대절 이하의 주어가 되는 거고,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럼 동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국가들은 are also those, 또한 이러한 국가들이래. 어떤 국가들이야?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국가들이냐면 고통받는 국가들이래. 뭐에 있어서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냐면요. Physical diseases, 신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의 높은 비율, 높아지는 그 비율로 고통받는 국가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 우리 바로 구문의 활용 단원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구문의 활용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듣고 문제 풀어볼 건데, 얘들아, 1번 뭐라고 써 있냐면, 대동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사가 뭘까? 여러분, 아마 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거를 우린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대

마찬가지지. 동사를 대신해줘서 쓰는 거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동사를 왜 쓸까?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동사를 반복해서 말하면 뭔가 듣기가 거슬리잖아. 그래서 그 동사들, 반복되는 동사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해주는 동사, 대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 한번 볼까? He said he wouldn't see h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일 거예요. 그쵸? 자, 그는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n't. He di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동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o, does, did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주어에 맞춰서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did를 쓸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예시에서 봤을 때 그가 말했는데 절대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뭘 한 거야? 결국에는 그가 그녀를 다시 본 거지. 그랬을 때 이 did는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냐면 saw her again 이 부분을 대신해 준 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 이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 없을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교재에다 적어보세요. If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큰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just as your doctor suggested you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의사가 너에게 제안한 것처럼 더 많은 야채들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뭐야? you do 라고 하는 이 대동사가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o는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eat more vegetables 이 내용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동사 eat 이라고 하는 거를 시제와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주어 부분과 일치시켜서 do라고 하는 대동사를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할 때 대동사를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뒤에서 문제 많이 풀면서 여러 번 접할 거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He runs faster than you do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너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때 than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더 빨리 달린다 라고 해서 run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여기 you 뒤에는 뭐가 나와? 대동사 do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대동사 do는 뭐를 받는 거야? 달리다 라고 하는 run을 받아주고 있는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주어는 he 라고 해서 3인칭 단수라서 runs 라고 해서 s를 붙였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뭐를 넣어줘야 돼? does가 아니라 do를 넣어준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 Modern smartphones consume more battery power than older models di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현대 스마트폰들은요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대요. 뭐보다? 그 이전 모델들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did 같은 경우는 뭐를 대신해서 받아준 거야? 이때 did는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consume battery 라고 하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전 모델은 얘들아 그 이전에 소비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과거 시제를 넣어줘서 do, does, did 중에 did를 써준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consumed라고 하는 과거 시대를 받아줬기 때문에 대동사 did를 넣어준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일치시킨다 라고 설명이 적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킨다. 얘들아, 시제 또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과 같이 the older models, 더 이전의 모델은 소비를 더 이전에 한걸 거잖아. 즉,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과거 형태의 대동사를 써주는구나. 이것까지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요. 병렬과 도치입니다. 우리 병렬 같은 경우는 문제 계속 풀면서 여러 번 짚어봤어. 그런데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말은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아.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 This increases driving time. 이것은 그 운전 시간을 높였고 and puts more cars on the road st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하였다, 만들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문장인데 자, 이때 등장하는 and, 즉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이 and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우린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것은 increases 첫 번째 증가시킨다. 즉, 운전 시간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요. 여전히 그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 this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지어지고 있으니, 같은 형태, 즉, s가 있는 같은 형태로 써줘야 되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죠? 자,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The new app allows users to track their daily steps and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앱은요, 사용자로 하여금 allow A to B. 사용자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track their daily ste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의 절차를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자,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본인의 발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이지. 여기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 거야. Share 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때 share 이라고 쓰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맞는지 여러분 증명해 낼수 있어야 돼. 앞에 나오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는지 봐야 되거든? 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share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누구죠? 첫 번째,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단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들이 이루어낸 그 발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여기는 to track and to share 했는데 앞에 나오는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출제하냐면 이렇게 헷갈려 할까 봐. 너네가 이때 앞에 나오는 allows랑 연결되는 거 아닌 거 너네 알지? 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출 문제에서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고, 아,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치입니다. 여러분, 도치가 막 기출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자, on both sides of the valley라고 나오는 이 부분, 얘들아.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주어처럼 보여? 아니야, 얘 주어 아니야, 명사 아니거든. 그래서 on both sides of the valley 그 계곡의 양쪽 부분, 즉 여기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와서는 안 되는데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우리 뭐 해줄 거야? 주어 동사 도치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아,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표로 한번 정리했었거든?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쌤이 이번 시간에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곡의 양

양쪽 사이드에는 양쪽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was a ski slo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키 슬로프가 있었다 라고 지금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 was의 밑줄을 긋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both sides of the belly 라고 나오니까 여기 뭔가 복수형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were이 와야 될 것만 같지만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니까 주어 부분에 동사를 일치시켜줘야 된다. 즉, a ski slope 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was가 오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 Hidden in the dense 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한 숲에 숨겨진 것은 자, 이때 등장하는 이 hidden in the dense forest. 얘는 원래 문장 뒤에 보어 자리에 있는 거였어. 자, 근데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럼 또뭐 해야 돼? 도치시켜줘야 돼. 자, 그러면 동사와 주어 자리를 도치시켜준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빽빽한 숲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다? Were the ruins of an antique tem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대 사원의 유적들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were에 밑줄을 그어놓고 너 이거 맞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 ruins, 유적물들에 맞춘 거니까 were 당연히 맞지라고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도치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게 출제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표로. 그래서 주어 이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나 절이 맨 앞으로 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올 때, 혹은 전치사구가 앞으로 올 때, 보어가 원래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올 때, 부정어가 앞으로 올 때, 그리고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얘들아, 도치를 안 시킨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짚지는 않을 거지만 그 나머지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앞으로 끌고 와졌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보자면 never, little, hardly 혹은 scarcely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오거나 혹은 only 다음에 부사구가 오는 이런 애들이 문두에 오면 즉 문장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문장이 의문문어 순으로 도치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뒤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해?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거든?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일반 동사가 온다면 do, does, did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 한번 볼까? Little did I think of being so warmly welcomed 이라고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누가 봐도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에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little did라고 하는 과거형 did가 앞으로 빠져주고 있지. 그래서 아,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얘들아, 이 문장이 원래는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냐면, I little thought of being so warmly welcomed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근데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로 빠지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냐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 Only after the meeting 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only가 이끌고 있는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사구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직 그 미팅이 끝난 그 이후에 Did he realize

that he had left his briefcase beh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회의가 다 끝난 그 이후에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대요? 그가 그 서류 가방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즉, only 부사구가 문 두로 빠지면서 어떻게 됐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다 라고 하는 그런 예문들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부터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의 세 번째 포인트는 강조와 생략입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뭐 쓸 수 있냐면 I do know the answer, but I won't tell you 라고 하는 예문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기는 하지만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do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지.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난 너한테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다?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 Although she seems quiet, she does possess amazing leadership skills when working in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역시나 지금 첫 번째 예문에서 do가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해 주었듯이 비록 그녀가 조용해 보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가지고 있어. 라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지금 does라고 하는 강조 동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녀는 진짜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Amazing leadership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룹으로 일할 때 뭔가 단체로 일할 때는 엄청난 leadership skill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does가 쓰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동사만 강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 우리 모두 강조하고 싶어. 주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외에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할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때 강조구문을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강조구문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그 사이 부분에다가 넣어줄 거거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It was Brian that 혹은 who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왜냐면 Brian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It was Brian that who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저자가 강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야? Brian이야. 그래서 그것은 Brian이었다. 누가 브라이언이었냐면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어젯밤에 창문을 깬 것은 브라이언이었어 라고 해서 이때는 인물을 강조하고 싶을 때 즉 이때 사이에다가 브라이언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내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즉 여기서 나오는 window를 강조해 주려면 뭐가 들어가면 돼? 가운데 window만 넣어주면 돼. 그랬을 때 it was the window that 혹은 which 왜? window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it was window that which broke that Brian broke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지. Brian이 어젯밤에 깬 것은 window였어라고 해서 window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window를 넣어 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ast night이라고 하는 부사구를 내가 강조해 주고 싶으면 이 부분을 가운데다 넣어 주면 되지. 그러면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왜? 시간이잖아. 그래서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 Brian broke the window. Brian이 창문을 깬 것은 어젯밤이었어 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럼 다음 예시도 볼까요? It was through constant practice that the young pianist finally w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가 마침내 국제대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지. 무엇을 통해서였대요? Through consta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였다 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사이에다가 넣으면 그거를 우리는 이때

장조구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는 반복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생략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예문 한번 볼까? Some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vacation at the bea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방학을 어디서 보내는 걸 좋아한대요? 선호한대요? 바다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in the mount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굳이 여기 안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위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번쓸 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맥상 다 드러나는 거는 우리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생략을 할수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You don't have to attend a meeting if you don't w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너 회의에 참석할 필요 없어.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게 뭐야? Attend the meeting.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즉, 위에 나온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시켜 준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attend the meeting, you don't hav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생략시켜 준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When a child. 얘들아, 이 문장은 조금 생소하다. 그치? When 땡땡 a child. 그냥 when a child.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지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She was shy, very sh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면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가 똑같이 나온다면 앞에 나오는 부사구에 굳이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when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she was very sh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쏙 생략하고 when a child, she was very shy 이런 문장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기출 문제 풀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고요. 최급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A번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거예요. He called a waiter and so did일까? 혹은 was I일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내가 똑같이 따라한 게 뭐야? 웨이터를 부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동사는 called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was라고 하는 비동사는 안 되고, do, does, did 중에 과거형인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He called the waiter and so did I. 그가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Between the two wine glasses. 두 개의 와인 잔들 사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구가 문장 앞에 빠져 있어. 그럼 우리 뭐할 거라고? 도치시킬 거라고. 자, 도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게 주어니까 우리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 주어한테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두 개의 와인잔들 사이에 was일까, were일까를 맞춰준다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의 수를 일치시켜줘야겠죠. A small empty box. 아주 작은 빈 박스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주어, 즉, was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장이 짧으니까 얘들아, 간단하게 warm up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riding a bicycle is more difficult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어렵냐면, 얘들아, 지금 병렬 구조 유지해줘야 돼. 자,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더 어렵냐면요, to drive일까 혹은 driving일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앞에 모습을 한번 봐봐. Riding a bicycle 이라고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그래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어렵다?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서 병렬 구조니까 똑같이 동명사 형태로 이어지면 좋겠죠. 자, 4번이요. scarcely. 자, 얘들아, 이거 뭐지?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거야. We had가 아니라, 그럼 도치가 됐으니까 scarcely had we라고 도치가 된 형태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scarcely 하면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언제? When the doorbell ra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지금 개념 다루고 문제 푸니까 좀 쏙쏙 풀려서 재밌죠? 재밌는데 기출 문제 가면 조금 문장도 길어지고 어려우니까 지금 연습 잘 해가지고 기출 문제 때 한번 실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B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 아니면 X 치고 올바르게 고쳐볼 겁니다. It is through teaching that you truly lea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안에다가 쏙 넣었어.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Through teaching,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해서 이때 강조구문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di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지금 대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뭐 봐야 돼? 원래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 봐야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무슨 동사가 원래 있어야 돼? took their medicin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took their medicine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싫으니까 뭐 써줬다? 대동사 did 써줬다. 심지어 지금 과거 형태 문장이니까 did라고 하는 대동사 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럼 5번도 맞고 6번도 맞았네요. Only slowly. 자, 얘들아, 이제 이거 등장하자마자 조금 반갑다. 그치? Only slowly.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등장하는데 얘가 지금 문 두에 빠져있지. 문장 맨 앞에 빠져있으니까 뭐 됐을 거야? 아, 도치시켜줘야 됐을 거야. 자, 그런데 그냥 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준다고 했었으니까 he grew라고 나오고 있어. 일반 동사인데 지금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네. 그럼 뭐 써줄까? do, does, did 중에? did 써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did를 앞에다 빼주고 주어 he 써준 다음에 grew라고 하는 거에 동사 원형이니까 grow라고 써줬으면 됐겠네. 그래서 only slowly did he grow into the ro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그는 그 역할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and gained the confidence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틀렸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문법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스스로 고쳐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This was the lack of confidence that prevented him from taking the first st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The lack of confidence. 그 자신감의 부족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이때 사이에 넣는 그 구조인데, 지금 앞에 보니까 얘들아, 이시 아니야. 그럼 얘 뭐로 고쳐줘야 돼? 이때 강조구문인데 디스가 오면 안 되지. 이때 주어를 it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단계를, 첫 번째 스텝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바로 그의 자신감 부족이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사이에다가 넣은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is로 바꿔주면 좋겠죠. 얘들아, 지금은 연습 문제에서 this로 나왔지만 이 부분 솔직히 뒤에 나오는 that을 what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출제 포인트가 앞도 있지만 뒤에서도 많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살펴보면서 C번 볼까요?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but she remember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not only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났어? Not only A, but also B. 그치? 그거 생각난 것도 너무 좋은데, not only라고 해서 앞에 부정어가 있네? 그럼 뭐 돼야 돼? 도치 돼야지. 도치 돼야 되는데,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겁니다.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그녀가 그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도치가 안 되어 있네. 어떻게 고쳐야 되지? She did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를 도치시켜 주니까 did she라고 고쳐주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면요. On the wall of our din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식당의 벽면에 자, 문장이 시작됐는데 얘 주어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킬 겁니다. 자, 주어 동사 도치시킨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 도치는 시켰는데,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뒤따라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근데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framed quot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액자에 있는 그 글귀들이라고 지금 복수 형태거든? 주어가 복수 형태인데, 동사가 단수 형태네. 자, 얘 뭐로 바꿔야겠어? was를 복수 형태인 were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장 보면요. Flowers are presented for celeb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꽃들은요,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지기도 하지만, but giving to gods in rit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지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뭐 이루어야 돼? 병렬 구조 이뤄야 돼. 그래서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하를 위해서 are presented,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꽃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꽃들은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but given to gods in rituals,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Flowers, 꽃들의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돼? given이라고 해서, 아, 앞뒤에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presented and are given이라고 하는 형태를 맞춰야 된다는 거겠죠? 자, 12번이요. Children today eat more than three times more sugar than their parents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세 배나 되는 양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장에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sugar, 즉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세배더 많이 먹는다라고 지금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was가 아니라 대동사 뭐가 와줘야 돼? The, their parents was가 아니라 여기는 원래 ate라고 하는 그 일반 동사가 왔을 테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do, does, did, 즉 대동사 do, does, did 중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A book review, 서평이라고 하죠. 그 서평은요, is a personal assessment, 개인적인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
which explains how well an author has covered a specific top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평가래, 그 개인적인 평가인데 설명해 주는 거래요. 얼마나 잘 그 저자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개인적인 평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이때 well이 누구를 꾸밀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부사 well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해석 지금 다 했잖아. 얼마나 저자가 잘 다루고 있는지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잘 다루고 있는지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하고 있네. 그럼 1번 통과시키면 되겠죠? As a reviewer, 서평가로서 you analyze the book for how it tells a 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서평가로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how well it tells a story 얼마나 그 책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쌤이 이미 해석을 하면서 힌트를 좀 줬지만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얘들아? 앞에 나오고 있는 the book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the book이라고 하는 단수를 it으로 잘 받고 있지. 대명사로 잘 받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평가로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and 그리고 또한 너는 뭐 할 수 있냐면 evaluate, 분석할 수 있대요. 평가할 수 있대요. The quality of writing and organ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글과 그 구조의 질에 대해서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3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랑 evaluate가 어디서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재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3번 evaluate랑 연결되는 부분이 어딜까? 앞에 나오고 있는 analyze 부분이랑 연결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 너는 책을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꼴을 보면 analyze, 얘 뭐의 시제를 맞추고 있어? 아, 앞에 나오는 you와 시제와 te를 맞춰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evaluate를 보면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valuate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evaluate s를 떼벌리고 뒤에 나오는 즉 아니 앞에 나오는 analyze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 저희 1번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냐면요. Water has no calo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은 칼로리가 없대요. 하지만 it takes up a space in your stomach. 하지만 너의 배에서 공간을 차지하기는 하죠. 그래서 which creates a feeling of fullness. 그래서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쵸? 여러분, 물 먹어도 포만감 생겨요. Recently, 최근에 a study found that일까? 혹은 a study found what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쉽다. 그치?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that이 쓰일 거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일 거잖아. 그치? 그럼 뒤에 문장만 잘 읽어보면 되겠다. 최근에 한 연구는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ople who drank two glasses of water before a meal. 사람은 사람인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그런 사람들은요. got full sooner, 훨씬 더 빠르게 배불러졌고요. ate fewer calories,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고 and lost more weight, 살이 더 빠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올 수 없고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밝혀내 주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먹었다는 거지. 왜? 포만감이 생겼으니까.
자, 그랬을 때 you can put the same strategy to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 똑같은 전략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by choosing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음식을 고르면서 똑같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냐면 that have a higher water content over those with less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훨씬 더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뭐보다 over those with less water 물의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똑같은 전략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서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야?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면 더 포만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the only difference between grapes and raisin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포도와 건포도의 유일한 차이점은,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유일한 차이점이지.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동사는 뭐에 맞춰줘야 돼? 진짜 주어에 맞춰줘야지. 자, 그러면, the only difference, 얘에다가 지금 맞춰줄 거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오는 게 당연하겠다. 그치?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is that 어떤 것이냐면 grapes have about six times as much water in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포도보다 포도에 6배 정도 많은 물의 함량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at water makes a big difference. 그 물, 즉, 포도에 있는 그 물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In how much they fill you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배를 얼마나 채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You will feel much more satisfie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grapes than you woul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rais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100칼로리 정도의 건포도를 먹는 것보다 100칼로리 정도의 포도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뭐 하게 될 것이다? 만족감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왜? 물의 함량이 6배나 많으니까 포만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salad vegetables like lettuce, cucumbers, and tomatoes also have a very high water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들, 예를 들어서 상추나 오이나 토마토와 같은 샐러드 채소들 또한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so as 어릴까 do일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as broth based s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국물이 있는 수프가 그러한 것처럼 샐러드 채소들도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어떤 동사를 받은 거야? 앞에 나오는 have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 샐러드 채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높은 물의 함량을 그 국물 수프 또한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동사 do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치? 아,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앞에 비동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아, 대동사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professional sports these days, 오늘날의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는요, It is not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중부정이니까 이건 not이랑 on이랑 한번 지워볼게. 그러면 It is usual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자, 어떤 것이 흔하냐면요, To hear players and coaches talking about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흔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가주어지. 자, 가주어가 있다는 거는 뒤에 진짜 주어가 있다는 말인데 이때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로 이끌어지고 있는 거 너무 괜찮죠?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거고요. 여기서 내용이 뭐였어?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 스포츠 세계에서 그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대? process,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about focusing on process and following the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과정이 중요한가 봐요, 스포츠에서. Rarely, 반갑다. 그치? Rarely 무슨, 뭐예요, 얘?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진 거잖아. 자,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준다, 도치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rarely do they라고 나오는 거 도치 잘 시키고 있지. 자, 그래서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scoring a goal, 뭔가 골을 넣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 뭔가 a poi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득점을 하는 거. Or achieving a good sh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역을 명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다?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구나. 오케이, 도치된 거잘 잡아냈다. 그치? 얘들아, 이제 이렇게 도치된 문제 보면 좀 반가울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무서웠을 거거든. 그치? 도치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무서웠을 테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t's all about process.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다 과정에 관련된 거래. So, what do they mean by this? 그래서 그 스포츠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게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What they mean by focusing on the process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that They focus on the actions. 그들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래. 자,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ey need to be take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쌤이 뭐라고 해석했어? 선수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데, 그러면 선수들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거지,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행동을 직접 해야 되지. 그럼 수동태가 와서는 안 되고, 능동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take라고 하는 능동태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 선수들이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in order to achieve their desired result.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 they don't focus on result itself. 그 선수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The reasoning here, 여기서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that.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접속사라고 볼수 있겠지? 오케이, 접속사 대시 잘 나와 있네. The reasoning her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If you follow the steps required, 진짜 필요한 과정들을 너가 잘 따라내면요. Then the result will look after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is is one of the big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eople. 이랬을 때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하는 것을 까먹는데요. Doing all th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거 하는 것들을 까먹는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는 너무 괜찮고요. 우리 오늘 문법 개념도 다 같이 짚었고 기출 문제도 한번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구문의 활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만나요.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뒷부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 형용사 비교급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팁스를 통해서 이 형용사와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거거든요. 거기 갈 때까지 앞부분에서 남아있는 문화 영역과 그리고 또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대화 순서 배열하는 게 나왔어요. Haben Sie etwas dagegen? 그것을 반대하시나요? 이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뒤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Wie oft muss ich es nehmen? 이라고 해서 그거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하나요? 라는 표현이 나온 걸 봐서 무엇을 없앨 수 있는, 즉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하나요? Seit wann haben Sie den Bauchschmerzen? 언제부터 복통이 있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볼게요. Guten Tag, ich habe Bauchschmerzen. 저는 배가 아픕니다. 복통이 있습니다. 하고 혹시 이 복통을 없애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Guten Tag, 안녕하세요. 자, 언제부터 복통이 있으셨나요? 채로 이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Seit gestern. 어제 저녁부터요. 라고 해서 gestern Abend라고 했어요. Dann gebe ich Ihnen dieses Medikament. 그럼 제가 이 약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약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요? 복용해야 되나 물어봐야 되겠죠? Wie oft muss ich es nehmen? Jeden Tag, dreimal nach dem Essen bitte. 식후에 매번, 매일 3회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아침에 순으로 나열한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이미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질병인 상황이면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한이기 때문에 복통에 좋은 약 있으세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기서 Gegenstand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좋은 이라고 해서 정말 이론이란 표현을 쓸 때는 good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good für 라고 씁니다. 그래서 is this good für die Gesundheit? 이렇게 물을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질병 증상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이때는 뭐 gegen 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ast es or schmecken. 여기서 sich schmecken, lassen 동사가 쓰이면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 또 다른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나요? Guten Appetit를 찾으면 돼요. 정답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Fischbach는 즐겁게 보내 라는 표현이고요. Gute Reise, 여행 잘해 라는 표현이고요. Herzlich Willkommen,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Einen schönen Tag noch,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서 가로안의 의미로는 헤어질 때 안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식사 자리에서 식사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에 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상황인 거예요. Last or schmecken 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쓰지 않았던 표현이니까 lassen 동사를 써서 sie schmecken lassen을 쓸 수 있구나 기억해 주세요.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편집글이 나왔어요. 선지도 독일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자세히 꼼꼼하게 봐야 되더라고요. Liebe Iris, lieber Wolfgang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리스, 사랑하는 볼프강. 일단 받는 사람이 이리스랑 볼프강이에요. Ich möchte euch noch einmal für die Einladung zu eurer Party danken 이라고 했네요. 나 다시 한번 뭐뭐뭐를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뭐를 하고 싶나 했더니 Danken für입니다. 무엇에 대해 고마워하다 이거든요. 너희들이 zu etwas, 파티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하고 싶어. 인사를 전하고 싶대요. Alte Freunde zu treffen hat mir richtig Spaß gemacht. Spaß machen은 즐거움을 주다, 재미있었다잖아요. 지금은 alte Freunde라고 했어요. 오래된 친구들을 zu treffen, 만난다는 것이 나 너무너무 재밌었어 라고 했네요. Ich will nicht mehr so lange bis zum nächsten Wiedersehen warten. Warten은 기다리다 이고요. Bis zum nächsten, 이서 다음번의 Wiedersehen 재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다음에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오래 기다리고 싶지는 않아. 더 이상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대요. 이 지난번 모임이 너무 재밌어서 너희를 빨리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Was haltet ihr deshalb von einem Partyabend bei mir zu Hause? Halten von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무엇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다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볼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이 옷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 halten von 썼는데 지금은 일정을 제안하면서 halten von을 쓴 거예요. Was haltet ihr deshalb von einem Partyabend?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집에서 저녁 파티

저녁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오, 이건 맞는 거예요. 리사가 저녁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데 너희들 관심 있으면 전화 줘라고 한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Iris war letzte Woche bei ihrer, bei Lisa. 자꾸 선생님이 리사 이름을 잘못 읽네요. 이리스가 지난주에 리사네 집에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누구네 집에 갔던 거냐면 너희들 집에 너희들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는 이리스랑 볼프강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나니 좋았어인 거여서 뭐예요? 이리스가 지난주에 리사네 집에 왔다는 잘못된 거고 리사 war letzte Woche bei Iris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5번 Iris dankt Lisa für die Einladung. 이리스가 리사에게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Lisa dankt Iris für die Einladung. 그러니까 다 반대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였네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독일어로 되어 있고 또 이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를 봐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orgen kommt mein Bruder mit seinen Kindern zu mir. Wir wollen zusammen Pizza machen. Die zwei Kinder sind darüber sehr glücklich. Wie schön! 하고서 뭐뭐뭐 물어봤더니, 3 und 5. Sie sind so süß und wollen immer gern etwas Neues lernen. Leider sehe ich sie nur selten. Schade. 라고 했어요. 내일. Kommt mein Bruder. 나의 남자 형제가 와요. 네. Mit seinen Kindern zu mir. 우리 집에 와요. zu mir라고 했으니까. 나의 남동생이 누구를? 그의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우리는 내일 같이 피자를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피자 essen gehen이 아니라 피자 machen 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내일 피자를 만들기로 했지. Die zwei sind darüber sehr glücklich. 일단은 seinen Kindern이 복수형으로 쓰여서 두명 이상이구나는 아는데 여기서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들 둘은 über etwas glücklich sein이어서 무엇에 대해 기뻐하다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어. 즉, 우리 집에서 피자 만들 걸 알아서 그걸 벌써 너무너무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하고서 뭐뭐뭐 물어봤더니 drei und fünf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운트를 써서 두 개의 숫자를 나열했다는 건 연령,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wie alt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몇 살이야?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 살이랑 몇 살? 다섯 살. Sie sind so süß. 그 둘,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들은 항상 뭐 해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 안타깝게도 내가 그들을 nur selten, 아주 가끔밖에 만나지 못해. 그랬더니, 아유, 아쉽겠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단 조카들이 옵니다. 조카들이랑 같이 피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꼬맹이, 어린 조카들인 거예요. 너무 귀엽고 뭐하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나이가 몇 살이야? 볼게요. Wo stehen Sie?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 라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는 표현이어서 정답 될수 없고요. Wie alt sind Sie? 오, 여기 나왔네요. 나이가 몇 살이지? 라고 해서 두 명의 나이를 물어보는 인칭대명사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Wann kochen Sie? 그들은 언제 요리를 할 거야? 내일 일단은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요거는 나이를 묻는 3 und 5는 시각 표현이 여러분 절대 될수 없어요. 혹시 3시 5분이라고 하려면 전치사 써야 돼요. 5 nach 3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3 Uhr 5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물론 3 Uhr 5는 새벽 3시 5분이겠죠. 15 Uhr 5라고 해야 되겠네요. We come and see here. 그들은 어떻게 와요? 이동 방법 묻는 표현이고요. 5번, wie lange bleiben Sie?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이어도 이 내용에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락상 쓸수 있는 거 나이를 물어보는 2번, wie alt sind Sie? 나이가 몇 살이야?를 묻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 풀어봤고요. 문화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u brauchst mir nichts mehr darüber zu sagen. Ich bin schon im Bilde. Du bist im Bild? Was meinst du? Wo ist dein Bild? 라고 하면서 Das meine ich nicht. Wenn jemand schon im Bilde ist, meint man damit, dass er darüber schon genug weiß. Ach so, ich verstehe. 라고 했어요. 여기 ich verstehe 라고 써야 되네요. N이 잘못 들어갔네요. Du brauchst mir nichts mehr darüber zu sagen. 너는 나에게 über etwas sagen이에요.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약어로 etwas는 etwas 쓸게요. 무엇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nichts mehr.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해놔도 돼? 라고 하면서 in build design이라고 해서 나는 지금 이미 그림 안에 들어와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이미 그림 안에 있다고? 라고 하면서 but smile to 무슨 날이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뭐 is time build? 네 그림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The smile is next.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가 뭐냐면, 너의 그림이 어디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림을 갖고 왔다는 뜻이 아니잖아. 라고 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in build design, 그림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mind만 다음에 이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wissen über입니다. 무엇에 대해 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번엔. über etwas wissen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엇에 대해 이것도 자세히 알다라고 했기 때문에 über 전체를 쓴 거예요. genug으로 이번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in build design 이런 표현은 누군가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야. ach so, ich verstehe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in build design은 무엇에 대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것을 이미 그림으로 다 그렸지, 구상이 끝났지, 이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사진에 있다는 지금 이거 선생님이 그대로 직역했던 표현인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Das meine ich nicht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답인 거예요. 그림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사진 정보가 있다도 아니고 그림처럼 아름답다. Bild schön 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In Bild design 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눈앞으로 그거 싹다 한번 훑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무엇에 대해 자세히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genug wissen 이란 표현을 쓰고 자세히라는 표현을 쓸때 쓰는 전치사가 뭐였나요? über etwas 라고 했어요. über etwas gut wissen über etwas sagen 이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다, 속속들이 얘기하다, 무엇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할때쓸수 있는 표현에 전치사 수거 구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von 프라운호퍼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Josef von Fraunhofer kam am 6. März 1787 in Straubing zur Welt. Er war ein bekannter Physiker und hat viel über Glas gelernt. Deshalb konnte er bessere Teleskope bauen. Fraunhofer entdeckte auch dunkle Linien im Sonnenlicht. Diese Linien heißen heute Fraunhofer-Linien. Seine Arbeit war sehr wichtig für die Physik. 1826 starb er schon in jungen Jahren in München. 우리에게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혹시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프라우엔호프 뭐 연구소 재단 이런 표현 들어봤을지 몰라요. 순수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걸 그럼 좀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사람 이름이었어요. 요셉 판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독일어권 인물 정보입니다. 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질문 독일어로 나온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또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요셉 판 프라운호퍼는 1787년 3월 6일에 자, 날짜 정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어디에서? 슈트라우빙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bekannter Physiker, 일단 물리학자인데 유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라고 했고요. über etwas lern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어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 공부하다 라고 했으니까 무엇에 대해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를 über etwas lernen 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무엇에 관해서 공부를 했나 했더니 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유리가 그럼 중요한 정보겠네요. Deshalb konnte er bessere Teleskope bauen이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가 봤더니 텔레스코프 망원경입니다. 보다 더 굿의 비교급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 보다 더 우수한, 좋은이라는 표현의 비교급을 쓰고 형용사 비교급이 명사를 수식하면 이때도 형용사 어미 변화는 해야 합니다. 지금 복수형으로 활용이 된 거기 때문에 강변화, 복수형 사격 어미를 쓴 거예요. 그는 이를 통해서, 즉 유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보다 더
우수한, 좋은 망원경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기존의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선했다는 뜻이에요. Fraunhofer entdeckte auch dunkle Linien im Sonnenlicht. 어려운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Sonnenlicht인데 그러면 합성어로 우리 해석해 볼게요. Licht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Sonne는 태양이에요. 태양 뭐예요? 태양 광선, 태양빛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어두운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선은 리니어는 직선이란 표현이거든요. 이 리니어라는 명사가 노선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반 리니어, 보스 리니어 이럴 때도 쓰고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직선을 리니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태양 광선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어두운 선이 있다라는 걸 entdecken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발명했다가 아니라 발견했어요. 그것을 찾아냈다라는 뜻이에요. Diese Linien heißen heute Fraunhofer Linien. 이 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뭐라고 불러요? Fraunhofer 선이라고 불리웁니다. Seine Arbeit war sehr wichtig für die Physik. 그는 그러면 어떤 업적을 남긴 건가 봤더니 그의 일들은, 업적은 물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일단 dunkle Linie 이게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현재 몇 명했다라고 했으니까 물리학 분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볼까요? 1826년에 그는 일단은 사망했어요. 어디에서 사망했나 봤더니 뮌헨에서 사망했고요. 중간에 추가 정보가 더 들어갑니다. In jungen Jahren이라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로 젊은 나이에 숀 이미 사망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787년에 태어났는데 채몇 살? 40, 40살에 채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in jungen Jahren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볼게요. Was entdeckte er? 그는 무엇을 발견했나요? Dunkle Linien im Sonnenlicht를 발견했어요. 그쵸? 태양광선 안에 어두운 선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Wo über lernte er? Über etwas lernen, 연구하다. 공부하다라고 했었죠. 그는 무엇에 관해서? Glass에 관해서 공부했었다라고 했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Mit wem arbeitet er? 그는 누구와 같이 연구 또는 협업을 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랑 같이 협업을 했나 했더니, 이게 연구에 동참한 동료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3번인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Wann hat er Geburtstag? 생일이 언제요? 라고 물어보는 건 결국 가루안의 의미는 Wann ist er geboren? 언제 태어났나요? 이거든요. 1787년 3월 6일이에요. 연도만 나오지 않고 일자까지 나왔던 게 생일이라고 하는 명사로 구체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생년 월일 정보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Für welches Fach war er berühmt? 그는 유명했다이고요. Für 무엇무엇인데, Fach는 여기에서는 분야 과목이에요. 그는 어떤 과목 또는 어떤 분야에서 특히 유명했나요? 라고 했거든요. 나왔는데 여러분 뭐예요? Sehr wichtig für die Physik. 물리학 분야에서 특히나 유명했다라고 했습니다. 프라운호퍼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건 그럼 몇 번? 3번이에요. 3번. 뭐 누구누구와 함께 이 선을 발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Sonnenlicht라고 하는 단어 우리 처음 봐서 각주에서 막 선생님도 찾으려고 했잖아요. 아까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Licht는 기본어의 빛이고요. Sonnen은 태양이에요. 기본어의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제시한 경우에 의미를 그대로 사실은 따라가면서 해석을 할수 있으면 각주 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내가 나는 처음 보는 단어 밑에 각주가 없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각각의 어휘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태양의 빛에서 태양 광선 빛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듯이 전에 혹시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다 보면 우주와 관련되어 있거나 물리학 분야에서 특히나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은하수 뭐 이런 것도 밀시슈트라스 기본 어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주 제시 안 하고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넓게 의미를 보면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 원천 엘리즌 보는이라고 합니다.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Elisebrunnen liegt in einem kleinen Park des Stadtzentrums in Aachen. Man hat ihn in den Jahren 1822 bis 1827 gebaut. Seinen Namen hat er von Elisabeth Ludovica
von Bayern, der späteren König von Preußen. Er ist vor allem für sein warmes Thermalwasser bekannt. Dieses Wasser kommt aus den heißen Naturquellen. Viele Menschen besuchen den Elisenbrunnen und wollen das Wasser trinken. Man sagt, dass es gesund ist.

자, 일단 온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제 원천이라고 일단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물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제 보는 liegt in einem kleinen Park. 작은 공원 안에 있어요. 이 공원이 어디 있나라고 했더니 아헨시의 슈타첸톰, 도심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슈타첸톰이면, 첸트림이 중앙이란 표현이거든요. 시내 중앙부,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있는 작은 공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Manhattan in den Jahren 이라고 해서, 어느 어느 시기에 지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연도가 두번 나와요. 1822년부터 1827년의 기간 동안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써서, 만들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의 이름은 이니까, 엘리젠 포넨이라고 하는 이름은, von etwas haben이요. 무엇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해서, 무엇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뜻이죠. 엘리자베스 루도비카 von 바이언. 바이에른의 엘리자베스 루도비카라고 하는 귀족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근데 그 귀족이 그냥 귀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späteren Königin. 후에 누가 됐어요? 프로이센의 여왕이었던 이런 표현이에요.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프로이센의 왕비가 된 바이에른의 엘리자베스 루도비카에서 이름을 따왔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for alum, 특히나 이것은 für sein warmes Thermalwasser가 온천수이거든요. 따뜻한 온천수로 유명하고요. 이 물은 Naturquellen이라고 해서 천연샘에서 나와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Come and out라고 했어요. Heißen Naturquellen이라고 했으니까 뜨거운 천연 샘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젠포넨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뭐하다고? 몸에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즉, 치유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이 물을 마시고 하는 곳이다. 포넨이라고 했잖아요. 원천이라고 되어 있는. 즉, 이 물을 그냥 가서 목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Er war 1827 noch nicht fertig. Fertig sein은 끝난, 완료된이잖아요. 그럼 1827년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데 아까 봤더니 1827년에 완공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틀린 정보이네요. Er liegt weit weg von der Stadt. 시내로부터, 도시로부터 weit weg,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슈타첸톰, 도심 중앙에 있어요. 그럼 이것도 틀린 정보예요. Viele Leute wollen sein Wasser trinken.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런 내용 있었고, sein Name kommt von einer Königin von Preußen. 이것의 이름은 프로이센의 여왕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따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프로이센의 여왕이 되었던 누구누구로부터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그래서 최대를 선택한 5번입니다. 5번. 사실은 독일은 이렇게 온천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이 원래 석회질이 좀 많아서 물이 좋지 않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뭐 해서 온천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화 정보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베강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ie Elbe ist ein großer Fluss in Mitteleuropa. Sie beginnt in den Bergen in Tschechien. Dort heißt sie aber Labe. Die Elbe ist fast 1100 Kilometer lang und ein großer Teil des Flusses ist in Deutschland. Die Elbe fließt durch schöne deutsche Städte, zum Beispiel Dresden, Magdeburg und Hamburg. Am Ende fließt sie in die Nordsee. An der Elbe leben viele Tiere und Pflanzen. Elbe는 일단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이지만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강은 보통 남성이잖아요. 내가 플러스인데 여성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엘베 강은 큰 강이에요. 어디에 있는? 독일에만 흐르는 강이 아닌 거예요. 유럽, 중앙 유럽에 위치하는 큰 강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체코에 있는 산맥에서 시작을 합니다. 독일이 이 강이 시작하는 원천이 아니에요. 체코에 있는 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하지만 이것을 라베라고 불러요. 체코에서는 엘베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라베란 이름으로 불려요라고 한 거예요. 이 엘베강은 거의라고 해서 fast 1100여 킬로미터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ein großer Teil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의 상당 부분이란 표현이에요. 뭐일까요? 봤더니 이 강의 상당 부분이
독일에 위치합니다. 중앙 유럽을 관통해서 흐르는 강인데, 일단 체코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경유해서 흐르긴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1100m 길이의 강 전체 길이의 상당 부분이 독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엘베강은 아름다운 독일 도시들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예를 들자면, 춤바이슈빌 하고선 드레스덴이나 막데부르크나 함부르크와 같은 도시들을 가로질러 흐르죠. 암엔드, 마지막에는 이 강은 어디로? 북해로 플리스인이라고 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안데르 엘베, 엘베 강에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종의 종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강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이한양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까요? 북해에서 발원하는 게 아니라 체코의 지역의 산맥에서 발원한다라고 있어요. 체코에서는 라베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틀린 정물이고요. 동식물이 살기 어려운 강이 아니라 많은 종의, 여기 있어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그것도 틀렸고. 독일에서만 1100km에 달한다가 아니라 전체 길이가 1100이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독일에 위치한다라고 있어요. 5번. 독일의 여러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이나 막데부르크나 함부르크와 같은 아름다운 도시들을 통하여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문화 영역의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이고요. 트라반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Trabant oder Trabi war ein kleines Auto aus der DDR. Man produzierte ihn von 1957 bis 1971 in Zwickau. Der Trabant war ein sehr einfaches und nicht modern. Viele Leute mussten lange warten, um einen Trabant zu kaufen, manchmal über 10 Jahre. Seine Karosserie bestand nicht aus Stahl, weil es in der DDR nicht viel Stahl gab. Im Jahr 1989 fuhren viele Menschen aus Ostdeutschland mit ihrem Trabant in den Westen. Trabant가 동독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트라반트가 독일의 통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어서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볼게요. 트라반트 또는 트라비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작은 자동차입니다. 였고요. 어디 어디에서 만들어진이라고 했더니 아우스 DDR라고 해서 독일 민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라고 해서 예전에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동독이라고 칭해졌던 나라를 약자로 DDR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Bundesrepublik Deutschland라고 해서 BRD라는 약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DDR에서 만들어진 작은 자동차예요라고 했고요. 이 자동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했나 봤더니 1957년에서 1991년 사이에 츠위카우에서 생산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트라반트는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현대적이지 않은 모습의 자동차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기다려야 했거든요. 뭐를 위해서냐면 이 트라반트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대기를 해야 됐어요. 가끔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의 외형, 이 자동차의 외형은 즉 차체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외형 틀은 bestand nicht, bestehen 하면은 합격하다가 아니라 aus etwas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거든요. 강철이라는 stahl이에요.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동독에는 그 당시 동독에는 뭐가 없었어요? 강철이 많지 않았거든요. 1989년에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반트를 타고 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서베를린으로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게 마치 그 당시에 동독에서 오는 트라반트라고 한 표현이 있으면 아 이제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1991년 이후로 단종이 된 이유는 독일이 1990년에 전체적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 서구 지역에 자동차가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대형 자동차가 아니라 소형 자동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현대적이지 않고 현대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트라비라고 불리기도 해요라고 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차체는 강철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동독에 강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아직도 츠위카우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91년에 단종되었어요. 정답은 3번이고, 당시에 독일에서 이렇게, 동독에서 자동차를 만들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하고 나서도 10년 이상을 기다려서야 차를 받게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나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정되는, 배정되는 색을 받아서 이용

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그냥 여담으로 전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트라반트라고 하는 독일 통일의 상징적 요소인 자동차에 관한 글로 마지막을 하면서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었고요. 너희들은 밖에 있어야 돼. 이제 강아지는 반려견은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의 종류가 쭉다 나와 있어요. 봤더니 여기에서 쓰고 싶었던 동사가 müssen이라고 하는 화법 조동사이네요. 이 화법 조동사는 단수 1, 2, 3인칭에서 모두 다 불규칙 변화해요. 자, 이렇게 1, 2, 3인칭에서 모두 다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1, 3인칭의 어감 동사 활용형이 같다라고 했고 어간을 그냥 쓴다라고 했거든요. ismus, easmus라고 하고요. 2인칭일 때는 어간의 모음이 바뀐 형태에서 2인칭 어미 st를 써야 되지만 지금 s로 어간이 끝났으니까 t만 씁니다. 그래서 ismus, tumus, easmus라고 하고요. 복수인칭 가면 다시 어간 돌아오고 인칭 변화 어미 붙이시면 돼요. 지금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 2인칭이었으니까 어떤 형태? 이어뮤스트를 쓰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너희들은 밖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의 표지판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2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Morgen, wie war dein Wochenende? 안녕, 너의 주말은 어땠니? 라고 물어봤더니 Morgen, ganz okay. Ich war bei meiner Tante. Und wir haben mal wieder zusammen gekocht. Und wie war? 하고 뭐라고 물었더니 Super, ich war am Bodensee. 라고 했어요. 안녕, 주말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안녕, ganz okay. 아주 괜찮았어. 라고 하고선 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by meiner Tante. by 하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면 누구네 집에? 라고 했어요. 나 우리 숙모 또는 이모네 집에 갔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모랑 나랑이에요. Mal wieder zusammen gekocht. 뭐 했어요? 우리는 또 같이 요리를 했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땠니? 라고 물었는데 너의 주말은 어땠니? 를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최고였지. 나는 어디 갔냐면 보덴 호숫가에 갔었어. 독일에서 가장 큰 호수인 보덴 호숫가를 다녀왔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빈칸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건 대명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봤더니 아, 소유의 의미를 지닌 대명사를 써야 돼요. 즉, 우리가 기존에 소유 관사의 용법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아이를 대명사적 용법으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하는 대상이 뭐인지 빨리 찾아야 되죠. 뭐일까 봤더니 Wochenende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Wochenende의 성은 중성이에요. das를 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소유 관사는 사실은 얘가 관사였었다. 즉 뒤에 명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 관사는 여러분 무슨 관사처럼 격변화해야 됐었어요? 부정관사류로 가서 부정관사 격변화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관사가 아니라 뭐로 썼다라고 했었죠? 소유 대명사로 쓸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 대명사의 경우는 아, 이 아이가 어떻게 격변화를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정관사처럼 격변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는 중성 명사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소유의 의미는 너의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다인을 쓸 거고요. 얘가 만약에 관사로 쓰이고 뒤에 명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인하고서는 워헤넨데를 쓰면 돼요. 지금은 워헤넨데를 빼고 대명사의 용법으로 쓸 거니까 저 뒤에 어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중성 정관사 어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중성 정관사는 일단은 다스입니다. 다스. 그 다음에 일격이니까 중성 정관사 일격 어미를 붙이면 되고요. 이때 그러면 어떤 어미를 쓰지나라고 하면 소유 대명사 용법을 썼을 때 정관사 어미 붙이면 에, s를 붙이거나 아니면 s를 붙여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iva, dines 라는 형태를 써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덜컥 소유 관사만 쓰고 아 이거 관사적 문법으로 썼을 때 형태의 중성 받으면 이게 맞는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뒤에 빈칸에 명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대명사적 용법이니까 소유 대명사의 정관사 어미 변화를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사에 대한 사실은 격변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정관사 활용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3강 문법 포인트 내용 중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정관사 어미 변화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더 이상 부정관사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중성 일격 사격에서는 에, s를 붙이지 않고 s를 붙여요. s를 붙여서 다인스

라는 형태 쓰거나 만약에 중성 사격이었으면 마인스라는 형태를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소유 관사 형태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나의이면 마인, 너이면 다인, 그 다음에 존칭으로 당신의이면 단복수형 동일하게 이어쓰시면 돼요. 3인칭 대상의 것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명사를 지칭하고자 할 때에 사인, 이어 사인을 씁니다. 그것들이라고 해서 이 3인칭의 대상을 복수형으로 받으면 이어를 쓰시면 되고요. 소문자 써요. 존칭이랑 철자 다른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복수로 우리들의 운서, 너희들의 어여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소유 관사의 형태예요. 이 아이를 대명사적 용법으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정관사, 어미변화 하는 거 해볼 거예요. Hier ist dein Stift. 여기 뭐가 있어요? 펜이 한 자루 있어. Ist das? 이거 너의 것이니? 라고 물을 거예요. 빈칸 하나죠. 명사 없이 대명사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너의 것이니? 라고 하는 걸 묻고 싶어서 dein이라고 하는 요 관사는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몇 격? 남성 일격입니다. 슈티프트의 성이 되어 이거든요. 그러면 남성 일격 정관사 어미를 붙여야 돼요. 남성 일격 정관사는 되어 이잖아요. 그럼 어미만 떼와서 어떻게 써요? Is this deiner? 이렇게 물어요. 소유 대명사의 용법입니다. Du hast doch keinen Regenschirm. 너는 뭐가 없어요? 우산이 없잖아? 라고 하고선 내거 가져가? 라고 했어요. 그럼 나의 것이면은 소유 관사의 형태는 요렇게 생긴 아이를 가지고 오면 되고, 자, 링쉬엄은 남성 명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가다? 라고 했으니까 사격을 쓸 거예요. 그러면 남성 사격 정관사 어미를 붙이면 돼요. 이 뒤에다 뭐를 쓰면 되죠? an을 씁니다. 그래서 nimm doch meinen mit 이렇게 쓰게 돼요. 중성이면 아까 다스, 다스를 그대로 어미로 활용한 마인스, 다인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대신 여러분 어여 같은 경우는 뒤에 모음이 붙는 어미가 오게 되면 기존의 어여 원급에 있었던 애를 탈락시켜서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블루제가 있어요. 블라우스가 있는데 이거 너희들 거니? 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예요? 어이레라는 형태로 쓴다는 뜻이에요. 여기 기존에 있었던 애는 탈락하고 뒤에 여성 어미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의 의미를 지닌 이 아이는 관사로도 쓸수 있고 대명사로도 쓸수 있다. 체크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Ich will gesünder essen. Niemand ist froher als ich. Sie trinkt lieber Tee als Kaffee.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형용사 비교급의 활용이에요. 자, 형용사 비교급. 자, 그러면 형용사 비교급은 일단은 뒤에다 뭐를 붙이면 됐죠? AR를 쓰면 됩니다. 원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급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은 원급이 있는 거 뒤에다가 AR를 붙이더라. 대신 뭐가 있으면 아, 오, 우가 있는 단음절의 형용사입니다. 단음절의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모음이 얘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단음절의 형용사이면 이 아오를 뭐로 바꿔요? 에, 으, 으라고 하는 변모음으로 바꿔서 비교급 활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가 기본 원칙이에요. 요거를 그럼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번에 적용된 형용사는 gesund입니다. 자, 여기는 이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변모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Er will gesünder essen. 보다 더 건강하게 먹고 싶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럼 올바른 표현이에요. gesund의 비교급은 gesünder라고 가요. Niemand ist froher als ich. 특이하게도 froh라고 하는 형용사는 기쁜이란 표현이거든요. 근데 기쁜 거는 사실은 감정의 최고점 중에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급에서 변모음으로 또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허라고 할 수는 예외적 경우에서 예외적인 경우 두 개를 지금 준 거예요. 나보다 지금 더 기쁜 사람은 없을걸?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고요. Sie trinkt lieber gern als, lieber Tee als Kaffee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gern, 즐겨하는, 그 다음에 비교급 lieb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최상급은 am liebsten 이를 써서 가장 선호하는, 즐겨하는 이런 의미를 지닌 그 부사적 용법이 지금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 마십니다. 라고 했을 때 개연의 비교급이 올바르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용사는 원급이 둥켈이거든요. 이렇게 끝에가 에, 엘로 끝나는 형용사들의 경우는 비교급 어미를 붙일 때뭐 한다고 했어요? 원급에 있었던 애를 탈락시키고 비교급 어미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둥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L 쓴 다음에 형용사 비교급 어미 써서 이렇게 가야 돼요. 둥클러라고.

0: 넘어가지 동켈러라고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모음으로 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sofa is 일단은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둥클러 뒤에 어미 변환할 때에 탈락시키는 건 맞았는데 변모음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그 소파는 벽보다 어둡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정답 4번이었고요. 그래도 5번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Die Jungfrau ist höher als die Zugspitze. 여기 쓰인 형용사는 원급은 hoch입니다. 자, 이 아이는 특이하게도 비교급 활용을 하게 되면 새가 탈락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주의해야 했던 아이예요. 앞 뒤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대상은 고유명사로서 산 이름이네요. Jungfrau라고 하는 산, 그 다음에 Zugspitze라고 하는 산이에요. 융프라우는 뭐보다 높아요? 축스피츠보다 높습니다. 축스피츠가 독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산이다라고 해서 höher라고 하는 호흡의 비교급 형태를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인 비교급 만드는 규칙 외에 주의해야 되거나 예외인 경우가 있는 거니까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수능 특강 20강 수능 문법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비교급을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변모음을 바꾸고 뒤에 에야를 쓰요. 그다음에 수라적 용법으로 최상급을 만들어 보면 일단은 여기 비교급에서 변모음을 갔던 아이는 최상급에서도 변모음을 씁니다. 그다음에 최상급 어미 스텐을 붙여요. I'm Jung Sten 합니다. 하이스는 S 채트 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서를 쓰고 최상급에 갔었을 때 S를 더 추가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S를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최상급인 거 어떻게 알지? 이럴 땐뭐 해주면 돼? 우리 음절을 끊어주기 위해서 A를 넣어요. 그래서 I'm high set 하고 뒤에 최상급 어미를 이렇게 따로 붙여요. 안 붙일 순 없어요. 최상급이란 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급 어미 쓰기 위해 SS 두개 연이어서 붙으면 어차피 하나의 S를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high sustain 해서 음절 끊기를 들어갑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스 발음으로 끝났을 때 최상급에서 자, alt는 비교급 가면 alter라는 형태를 쓰고요. 최상급은 am alt sustain 했습니다. 자, 여기도 봤더니 stan만 쓰려고 하니까 t하고 st를 붙여서 읽으면 발음이 ts로 바뀌어요. 그럼 최상급 발음, 최상급 어미가 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용사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음절 정확하게 끊어서 발음하기 위해서 모음 하나 넣어서 am, l, t, s, ten 했어요. 즉, s 발음으로 끝난 경우랑 t 발음으로 끝난 경우는 최상급을 만들 때뭐 한다고요? a를 추가하는 a, st 기본형 뒤에 어미 변화를 붙인다. 치음 발음과 t 발음 이렇게 두 개의 종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ch bin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älter als meine Schwester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Ich bin nicht so 하고서는 만약에 nicht so라고 하고 여기 V가 나오면 alt라고 하는 여기서 원급 써야 돼. als가 나오면 비교급을 쓰고 그게 아니라 V가 뒤에 나오게 되면 원급으로 써서 나는 나의 자매들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인 거예요. 아래쪽 문장은 나는 나의 친구들이랑 어때요? 나의 친구랑 난다 18살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친구보다 채한 살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Ich bin kaum 하고서는 뒤에 als 썼죠. 이때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급 써서 älter를 활용을 하셔야 해요. als mein Freund 나의 나이 친구보다 나는 나이가 채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주의해야 하는 발음들 나온 거 봤었고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aer로 끝나는 거, al로 끝나는 거. 아까는 al만 봤는데 aer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교급으로 가면 teurer라는 형태로 써요. 최상급은 다시 살아나서 am, teuer, stan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dunkel도 아까 봤었죠. dunkler라고 해서 비교급에선 L을 탈락하고 최상급에선 am, dunkel, stan으로 다시 살아나요. 비교급에서만 애가 탈락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너희하고 후르처럼 모음으로 형용사 원급이 끝나거나 아니면 하라고 해서 묵음 발음으로 끝나게 되면 최상급에서 애를 추가하는 것도 맞고 애를 추가하지 않고 최상급 어미만 쓰는 것도 맞아요. 비교급은 그대로 가요. 너희 어라고 하고요. am 한 다음엔 너희하고 여기 애 쓰고 최상급 어미 쓰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고 둘다 가능한 거예요. 후르는 비교급 보여라고 해서 변모음으로 갑니다. 최상급은 am 하고서는 프루스텐이라고 해서 애안 쓰는 것도 맞고 쓰는 것도 맞아요. 둘 다를 일단은 맞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들을 활용을 묻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의 활용을 한번 봤었고요. 주의해야 하는 애들 한번 보면 그로스는 아까 스 발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비교급은 그로서 최상급에서 음절을 그럼 끊어서 최상급 어미 쓰는가라고 했더니 그로스만 예외예요.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 그냥 am gross, 10으로 그냥 끝나요. ST를 붙이지 않고 10만 붙여서 끝나는 경우니까 최상급 주의해 주시고, 혹은 아까 원급과 다르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했거든요. 효야로. 근데 최상급 가면 또 돌아와요. 그래서 I'm here he stand 대신 발음이 바뀝니다. 변모음을 바뀌었으니까. 나는 비교급 가면 니야 라고 하고요. 얘도 최상급 갔을 때 철자가 하나 또 추가되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게 돼요. I'm nation 라는 형태로 새가 추가되는 형태로 최상급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활용했었던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에서 주의해야 하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정리해 봤어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Er lädt die Frau zum Essen ein. Ich rufe bei meiner Freundin zu Hause an. Sie trifft beim Spiel auf ihren alten Freund. 라고 해서 아, 여기 봤더니 어디 어디에 초대해서 형 지금 봤더니 전치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나왔어요. 아, 그럼 동사와 전치사 수거 구문인가 이렇게 하고 봤더니 여긴 또 형용사 어미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일단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가용사가 뭔지를 문제 풀면서 한번 점검할게요. 그는 그의 부인을 zu etwas 어디에 초대했다 이고요. einladen 불규칙 동사여서 이렇게 동사가 변화해야 하는 거 맞고, 어디에 초대하다 뒤에 삼격 쓰고 중성 삼격 관사 결합해서 쓰는 거 맞아요. 그는 그의 부인을 식사에 초대했다 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이네요. Ich rufe bei meiner Freundin zu Hause an. 나는 나의 여자친구 집에 전화를 건다 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라고 했으니까 anrufen 동사 이렇게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by 뒤에는 삼격 쓰는 것도 맞습니다. zu Hause는 항상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Sie trifft beim Spiel 이라고 해서 그는 경기 중에 auf ihrem alten Freund. 자, treffen 동사가 원래 누구를 만나다 라고 하면 누구와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경우에는 mit 전치사를 써요. treffen mit 해서 ich treffe mit meinen Freun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auf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약속을 하지 않고 우연찮게 서로 맞닥뜨린 거예요. 대신 그때는 사격을 써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auf ihrem 이라고 써야 되네요. 경기 중에 옛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했는데 사격을 써야 되니까 남성 사격, 소유격 어미를 써야 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른 건 아베를 선택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5회 실전 모의고사 29번, 30번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잘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여기 마지막 평가 요소가 여러 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점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이 시간에 6회 실전 모의고사로 만날게요. This next student, auf Wiedersehen. Tschüss!
1: 해도 용룡의 나라샤. 짐이 용비어 천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선생님은 인생을 살면서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좀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그 꾸준함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4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 4회입니다. 앞부분은 어휘와 관련된 발음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었죠. 자, 오늘 1번 문항에서는 어떤 문항이 등장했을까요? 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오늘은 닭이 나왔네요. 닭은 중국어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닭은 찌라고 했었죠. 일성이었습니다. 네, 닭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안에 한어병음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어병음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조합 가능한 발음을 살펴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조합 가능한 발음을 먼저 좀 정리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성모가 있고, 그리고 운모가 있다면 이 성모와 운모, 성조를 결합한 게 중국어잖아요. 그래서 한어병음 결합된 걸 먼저 살펴보면요. 여기서 꾸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쇼도 가능하고, 그리고 꼬우도 가능하고, 수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발음이 가능한데요. 지금 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발음을 찾을 수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단어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 맞춘 친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사실은 2번, 쇼였는데요. 예, 쇼는 중국어로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뭐 몸이 말랐다라고 말할 때 그때 쇼를 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대말로 뚱뚱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팡이란 단어도 있었죠. 예, 팡 하면 뚱뚱하다, 그리고 쇼 하면 마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단어를 확장하실 때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의 반이어나 혹은 다이어, 유이어들을 보시면서 단어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쇼는 마르다, 그리고 팡은 뚱뚱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쇼의 의미를 한 가지 더좀 파생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예, 쇼는 마르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옷 같은 게 입었을 때꽉 끼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뭐이 바지가 아주 꽉 낀다라고 말할 때 这条裤子很瘦 뭐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쇼가 마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꽉 끼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거. 이 기회에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어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자, 1번은 go죠. 예, 개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 동물을 나타낼 때이 개, 견변 들어가는 거 우리 한자 연습할 때 선생님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 부수는 어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들어있는 부수를 보고 아, 여기 요거는 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였지? 그래서 뭔가 신체 기관과 관계가 있겠다라고 유추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 글자도 아, 뭔가 동물하고 관련이 돼 있겠구나. 개, 견자지라고 생각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o는 삼성으로 개, 그리고 2번 show는 마르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3번 가볼게요. show 하면 일성으로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show는 언제 나왔었냐면요. 단어 자체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단어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show는 이중 목적어 뒤에 사람, 사물. 누구한테 무엇을 거두어들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때이 show가 쓰일 수 있다. 자, 다음은 쇼입니다. 네, 손이라는 뜻이었죠. 네, 손수변. 네, 그리고 오른쪽에 꽈가 나오는데요. 꽈는 걸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수가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요 변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요 손수변이 이렇게 쓰이는 건데 요 한자죠. 자, 이렇게 쓰이는 거랑 이렇게 쓰이는 것도 서로 다르다고 비교해드렸었습니다. 얘는 손하고 관계 있는 거고 꽈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옷 같은 걸걸때 과, 이브, 옷을 걸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과, 띵화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이 선지 5번 5개 선지만 가지고도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어법도 떠올릴 수 있고 반이어, 유이어, 다이어 다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단어 답만 딱 맞추고 넘어가지 마시고 특히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부분에서는 반드시 확장하는 연습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좀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1번 정답 찾아봤어요. 정답은 2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 건데요. 2번은 성조배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오늘 나온 단어는 나전이네요. 나전. 자, 이 나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건강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특히 병원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었죠. 주사를 맞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나의 의미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나전하고 쩐하고 같이 쓰이면 주사를 맞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我的感冒很严重，要打针。내 감기가 심해서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감기가 심하다라고 말할 때 严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잘 봐두시고요. 얘도 한자도 중요합니다. 이 严자도 자주 등장하는 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조 봐볼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성조는 삼성일성인데요. 1번 한자. 예, 한자는 겨울방학이죠. 예, 여름방학은 수자라고 했었습니다. 기차, 火车. 예, 기차를 타다라는 동사 붙여볼까요? 예, 기차는 앉아서 타죠. 그래서 坐火车라고 썼습니다. 자, 다음은 简单입니다. 简单, 간단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위에 요 简의 한자의 위에 이렇게 대나무 죽변 들어간 것도 한자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D번은 도안신인데요. 예, 도안신은 짧은 메시지니까 문자 메시지를 중국어로 도안신이라고 하죠. 예, 도안신은 그냥 단어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역시 동사와 짝꿍지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다라는 뜻으로 发 도안신 쓸수 있습니다. 발송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坐火车도 봤었고, 그리고 방학을 하다라고 붙이려면 동사 放을 쓰기도 하죠. 放寒假,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찾아야 될거 먼저 보죠. 삼성, 일성 답 찾아야 되니까 한지하는 이성, 사성이고, 火车, 삼성, 일성 맞네요. 简单, 삼성, 일성이고요. 그리고 短信하고 신은 문자 메시지, 얘는 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끝에 일성과 사성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헷갈린다면 아마 이 D번 때문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성조 자체를 몸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또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여기 나온 단어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이미지로 기억하실 수 있는지 혹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B와 C가 정답이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제 3번 한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위에서 봤던 옌종이 한자가 그대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원래 수능에서는 이렇게 위에 아래가 동일한 단어가 나올 일은 없지만 지금 A 모의고사기 때문에 A번에 같은 한자가 등장해 있습니다. 你喜欢什么颜色죠? 자, 颜色인데 여기서의 옌이 앞에서 봤던 옌종의 옌과 같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잘못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你喜欢什么颜色? 할때 얘는 옌종의 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옌色 할때이 색깔의 의미의 한자 옌이 되겠습니다. 발음만 같을 뿐이지 한자도 완전히 다르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요. 자, B번 볼까요? 他一有空就看电视. 자, 여기서는 구문 하나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就용법입니다. 자, 이지오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두 가지 의미 중에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보도록 하죠. 그는 요콩, 콩은 시간 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있으면 TV를 본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긴 한다라는 뜻으로 두 번째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온 한자는 디엔시입니다. 예, 디엔시는 TV죠. 예, TV를 보다 할때 칸디엔시 쓸수 있고요. 한자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C로 가볼까요? 他是学校最年轻的老师. 그는 학교에서 가장 젊은 선생님입니다. 자, 年轻 젊다라는 뜻입니다. 年轻 젊다 한자도 맞고요. 자, D 볼게요. 原来是你，没想到在这儿见到你. 아, 알고 보니 너였구나. 没想到 하면 의외죠. 뭐뭐 몰랐다, 뭐뭐인 줄 몰랐다.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줄 몰랐어라는 뜻입니다. 자, realize 지금 여기서의 위에는 위엔이 할때 위엔이죠. 예, 조동사로 원하다라는 뜻일 때 위엔입니다. 근데 실제로 realize 할 때는 밑에 마음심자 없이 이렇게 쓰이죠. realize 이성, 이성입니다.
자, 위엘라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 의미는 원래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부터 나는 어디 어디서 살았다. 뭐 이런 의미일 때 위엘라이 쓸수 있는데, 더 많이 쓰이는 용법으로는 알고 보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바로 그런 용법이에요. 아, 알고 보니 너였구나. 여기에서 너를 만날 줄 몰랐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일의 진상이 밝혀질 때, 네, 그럴 때 위엘라이를 쓸수 있다. 자, 여기서 위엘라이의 한자. 자, 그동안은 의미만 주목해서 보셨다면, 아, 얘가 위엔이의 위엔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이두 가지가 헷갈리게 나왔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다음번에 틀릴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맞는 것만 골라보면요. B와 C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한자 문제를 따로 정리

의미하는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이 같이 나오는지 사실 그것까지 알긴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것의 발음이 비슷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지, 그 비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다 한자가 자주 사용되는 한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위엔이 할때 위엔, 그리고 옌종 할때 옌은 수능 중국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단어나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같이 비교하고 있는지 스스로 노트를 정리를 하시면서 오답과 정답을 같이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왼쪽과 오른쪽 것 중에 어떤 게 맞지라고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쭉 하시다 보면요. 그냥 바로 보기도 이거 또 나왔네. 한자 이거 또 나왔네라고 알고 답을 고르실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따로따로 한 글자 한 글자 외우기는 어렵지만 문제 속에서 출발해서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한자는 빠른 방법이다. 일부러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건 좀 시간 낭비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보죠. 4번 오늘의 다이어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니 빵워 짱 짜오피엔 봐. 자, 짜오피엔 사진이죠. 그리고 사진을 세는 양사 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서 사진을 찍어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学生们 高兴的 쇼. 학생들은 기뻐하면서 기쁘게 뭐를 했대요? 자, 쇼가 손이고요. 자, 그러면 뭔가 손을 치는 거니까 박수를 치다라는 뜻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찍다 그리고 박수를 치다 할때두 가지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떠오르시죠? 네, 정답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1번 파이인데요. 이 파이의 의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 파이는 수능 특강 다이어에서도 한번 정의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손이나 납작한 것으로 치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여기서 수능 특강에서는 파이만이 나왔어요. 다 파일러 파이만. 그가 문을 두드려서 表示自己已经到了. 자기가 이미 도착했음을 나타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파이만 하면 문을 두드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이쇼 같은 의미로 치다라는 뜻으로 파이쇼 하면 박수를 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 치다라는 의미에서 파이쇼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 이 수능 특강 다이어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파이쇼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실 때, 복습하실 때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두 번째 게 파이가 치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마지막 요첫 번째 거 볼게요. 예, 첫 번째는 파이자오피엔 사진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찍다, 촬영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요. 자, 咱们在这儿一起拍照吧. 예, 책에도 그대로 拍照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여기서 같이 사진 찍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拍照片 하면 사진을 찍다. 영화를 찍다라고 표현할 때는 拍电影 쓸수 있겠죠. 예, 역시 동사 그때도 拍를 씁니다. 찍다, 촬영하다의 의미로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영상 같은 걸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은 중국어로 视频이라고 하거든요. 예, 拍视频, 동영상을 찍다, 뭐 이런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파이의 의미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의 의미 여러 가지 있는 거 함께 봤잖아요. 우리 나의 의미 말고 오늘은 선생님이 이 땅의 의미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추가적으로 4번 땅의 의미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땅은 두 가지 성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일성만 알거든요. 예, 땅은 맞다 혹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我想当老师. 이게 가장 중국어 교재에 많이 나오는 용법이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我不想当老师. 나 선생님 되기 싫어. 이런 의미일 때요. 当老师 하면 뭐뭐가 되다라는 장래 희망을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사성으로 읽히면요. 여기다, 삼다, 감당하다, 필적하다 이런 뜻으로도 파생이 되어서 쓰여요. 예문을 좀 볼게요. 我拿你 땅朋友. 나는 너를 친구라고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땅朋友. 이럴 때는 사성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타 이거는 能当五个人.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 혼자 다섯 사람을 필적할 수 있다. 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필적하다, 감당하다라는 의미로 그때는 땅이 사성으로 읽혀요. 예, 물론 이거를 이게 몇 성입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건 없죠. 그리고 땅 1성과 땅 4성이 거의 성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중에도 이게 1성인지 4성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우리는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 요렇게 쓰임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겠죠. 사실 다이어 문제에서는 이 땅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전에 또 나왔던 적이 또 있기

서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더 또는 또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었죠. 그래서 이 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他昨天来找你，그가 어제 너를 찾아왔대요. 今天来了，오늘 또 왔답니다. 자, 또라는 뜻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请你等一会儿来告诉我一声。 이따가 기다려, 좀 기다렸다가 다시 나한테 한번 알려줘라는 뜻입니다. 니, 请你 等一会儿, 좀 기다렸다가 다시 나한테 한번 알려줘. 예, 이성 하면 한 번이란 뜻이죠. 소리라는 뜻이니까요. 자, 둘다 다시라는 뜻이 들어가야 하는데, 짜이와 요 모두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장을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는 계속 새로운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기본서를 탄탄히 해서 그 기본서에 나오는 걸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예문도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서 출발하셔서 확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여러 문장 보다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짜이는 다시라는 뜻이고 요도 다시라는 뜻이지만 이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미래의 반복인지 과거의 반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일이 출현하고 나서 그 뒷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짜이와 요의 뒤가 이미 발생한 건지 아니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지에 따라서 미래 반복인지 과거 반복인지를 나타낸다. 他现在不在，你明天再来吧。 그는 지금 없어. 그러니까 너 내일 다시 와. 자, 지금 왔나요? 예, 다시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온 거죠. 그러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한 거예요. 아직 안온 상황이니까 미래의 반복이에요. 다시 와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짜이를 쓴다고요. 자, 근데 他昨天迟到了，今天又迟到了。 그가 어제 늦었는데 오늘 또 늦었대요. 자, 뒷문장 봅시다. 오늘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반복,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이미 발생해서 반복됐을 때는 요우를 쓴다. 그래서 짜이와 요우의 용법상의 차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짜이에는 선후관계 의미가 있었어요. 너 먼저 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해라 라고 말할 때, 先, 在, 先, 然后처럼 先, 在의 용법도 있었고요. 我们先吃饭,再去打乒乓球吧.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하이에는 또, 더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周末,我还要去工作,还要去公司工作. 주말에 난또 회사에 일하러 가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평일에도 가고 추가로 첨가로 그리고 또 간다 라는 의미로 하이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비교급 같은 데서 더욱이란 뜻으로 정도를 심화하는 의미는 하이에밖에 없습니다. 今天的雪下的比昨天还大，也更大，还大의 의미로 이 하이가 쓰이죠. 이때 정도 심화의 의미는 하이에만 있다. 짜이와 요우의 용법 비교 한번 간단히 다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답을 한번 다시 봐보죠. 그럼 본문 속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적용할 수 있는지 봐볼까요? 他昨天来找你, 어제 찾으러 왔는데 오늘 또 왔대요. 자, 지금 이미 뒤에 온 거잖아요. 과거의 반복이에요. 이럴 때뭐 쓴다고요? 예, 요우를 쓴다고요. 짜이가 아니라. 자, 비가겠습니다. 请你等一会儿再告诉我一声. 이게 되겠죠? 좀 기다렸다가 再来告诉我一声 나한테 한번더 얘기해줘라는 거니까요.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예, 앞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럴 때는 짤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요와 짜이가 같이 들어간 문장 A와 B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따가 나한테 다시 한번 알려줘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시 또 우리말로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에 주목하느냐? 문제의 출제의 포인트, 그리고 중국어의 어휘 혹은 어법상의 포인트는 우리말하고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우리말은 다시 또라는 말을 그다지 구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의미가 중국어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상황으로 바뀌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언어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같은 점보다 차이점에 주목해서 문항이 출제되는 거죠.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의어의 용법을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사실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파생이 돼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말 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장을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유의어 문항은 용법을 꼭 알아야만 풀수 있는 거라 사실 앞에 나왔던 그런 유형들

문항들보다는 좀더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당도가 없는 건 아니죠? 예, 수능 특강 기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유의어 정리예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능 특강 문제나 완성에서 나왔던 다양한 유의어와 다이어들 추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5번까지 같이 왔고요. 이제 6번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6번 표현부터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죠. 6번 의사소통 기본 표현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상황을 주어지고 그 대화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난이도도 낮은 문제겠죠.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다. 대화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1점입니다. 您好,要点什么? 안녕하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했어요. 자, DN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DN의 용법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DN은 몇시 몇시 할때 DN이 있고, 그리고 점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가리키다라는 동사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DN, 차이 할때 DN은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뭔가 주문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뭐 드시겠어요? 我要一杯咖啡. 저는 커피 한 잔을 원해요. 15块, 15위안입니다. 请把车开到前面. 取您点的咖啡. 이 뒷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어요. 사실 커피가 나오는 건 다른 것도 똑같고 뭔가 주문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른 것도 답이 될수 있는데 지금 정답은 1번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 1번이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하나하나 해석해 보죠. 차를 카이다오 운전하는데 자 카이처 하면 운전하다란 뜻이잖아요. 차를 운전해서 앞에 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시킨 커피를 가져가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취하세요라는 의미니까요. 자 이거 뭡니까? 드라이브 스루죠, 그죠? 아, 운전을 해서 커피를 받아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 앞에 가서 그다음에 물건을 받는 그런 드라이브 스루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은 1번이 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커피를 시키는 상황이구나, 아, 뭐 2번이구나, 혹은 뭐 주문이구나, 5번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앞뒤 맥락을 끝까지 잘 읽으셔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는 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에서 뭔가 주문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최근에는 이런 키오스크 주문이나 QR 주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현대 생활을 반영해서 문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표현도, 이런 상황도 어떻게 중국어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7번 문항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어병음 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어병음 문항 쉽지 않아요. 예, 이 문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谢谢你帮我这件事. 이 일을 도와줘서 고마워. 你真是我的好朋友. 너 정말 좋은 친구다. 这是我应该做的. 자, 应该 당위죠.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应该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D가 나와 있어요. 那可不一定. 不要这么说. 谁也别说谁，这算不了什么。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자체로 해석을 하기에도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들이 좀 관용어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은 한자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A번부터 볼게요. 那可不一定. 그건 꼭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不一定 하면 일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고 여기 可가 강조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B번, 不要这么说. 이렇게 말하지 마. 그 얘기고요. C번, 谁也别说谁. 누가 누구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비난해. 이 말입니다. 자, 직역했을 때랑 조금 의역했을 때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두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한어병음 선지가 아니라 한자 선지로 나왔어도 좀 헷갈릴 만한 소지가 있는 문항이에요. 저 수완 볼려 什마 자, 수완은 뭐뭐인 샘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수완 볼려 가능 뭐의 부정이죠. 이거 별거 아니야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B랑 D 둘다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직역을 했는데 또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관용어

용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해석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한자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한어병음으로 가셔서 아, 요 의미가 요 의미였지라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이 문항은 먼저 이 관용어구부터 한어병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헷갈리니까요. 어떤 한자인지 한자를 먼저 보시고 해석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한어병음 문제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와 D이니까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1점짜리 문제고요. 역시 한어병음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外面天气很冷，你多穿点衣服. 자, 요거 단골 소재죠.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라 라고 말할 때 多穿点衣服 표현 쓸수 있습니다. 只穿这件也很暖和. 이 옷만 입어도 그래도 아주 따뜻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A의 말에 B는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 나와야지. 예, 그래야 뒷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没事, 괜찮아. 아, 그냥 이것만 입어도 따뜻한 걸? 예,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我听你的. 내가 네말 들을게. 자, 이렇게 동의를 했으면 그럼 옷을 더 입어야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B는 아니고요. 不要担心, 걱정하지 마. 아, 걱정하지 마. 이것만 입어도 아주 따뜻해. 그러니까 C도 맞겠죠. 디번, 니 쇼어더 뚜에, 니 말이 맞아. 자, 그럼 동의하는 거니까 역시 두껍게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와 D는 같은 맥락의 동의 표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니 워팅니다, 니 쇼어더 뚜에. 자, 동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어병음으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사실 7번 같은 문항이 좀더 어렵고 8번 같은 문항이 더 풀기에 접근한 게 좋은 문항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A와 C,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한어병음으로 나온 문장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한어병음 문장을 다시 한번 중국어로 번역해 보고 그리고 중국어 문장으로도 나왔을 때 이걸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번 가볼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부정발음 나왔습니다. 자, 한국어가 나왔으니까 한국어 선지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네 개를 사면 더욱 싸다. 그 사는 개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요리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케이크 위에 고수가 올려 있다. 특이하긴 하지만 뭔가 뭔지 주제가 눈에 들어오죠. 예, 그리고 3번, 오늘 가장 싼 가격에 판매한다. 가격이 중요한 것 같고요. 4번, 초콜릿을 넣어서 케이크 색상이 검은색에 가깝다. 재료도 봐야 되고 색깔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매 고객 중에 선착순 88명에게 작은 것을 하나 더 준다. 뭔가 이벤트가 있는지 봐야겠네요. 자, 우리 그럼 1번부터 함께 살펴보죠. 大家喜欢吃香菜吗? 香菜를 드시는 걸 좋아하나요? 예, 香菜는 중국어로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 중국어로 중국에 갔을 때 고수를 넣지 말아주세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不要放香菜. 예, 그때 香菜가 고수라는 뜻인데요.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그 표현을 꼭 갈고 가셔야겠죠. 중국 요리에 워낙 고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걸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를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今天我来介绍一个特别的蛋糕. 오늘 제가 특별한 케이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蛋糕 케이크죠. 就是香菜蛋糕, 고수 케이크입니다. 예, 듣기만 해도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예, 这个蛋糕上面放的都是香菜. 예, 이 케이크 위에 놓인 것이 다, 뿌려져 있는 것이 다 香菜입니다. 자, 케이크 있고 그 위에 香菜가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고수가. 绿绿的, 香香的. 초록 빛깔의 향이 나요. 非常好吃, 대단히 맛있습니다. 让人吃一口就停不下来. 한 입을 먹으면 停不下来,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大家想不想尝尝? 다 모두 드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장 맛보다란 뜻이고요. 자, 여기서 장이 동사고, 想不想 요기를 좀 볼게요. 우리 앞선 과에서 조동사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동사를 부정할 때, 그리고 뿌샹 뭐 이렇게 할수 조동사 부분을 부정했죠. 동사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정반 의문문을 만들 때도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으로 썼고 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으로 하지 않았어요. 따자 샹 장부 장이 아니라 따자 샹부 샹장장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요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으로 한다. 어법으로 확장해 볼수 있겠죠? 이 표현 기억하시고요.
今天我

给大家最低的价格，오늘 제가 가장 싼 가격에 여러분께 드릴게요. 이거 18块, 한 개에 18위안입니다. 买四个更便宜，네 개를 사시면 더욱 싸요. 1번 확인 가능하네요. 只要68块，예68위안입니다. 前88个买的人再送一个小的。앞에 88명이니까 먼저 산 선착순 88명에게, 88명에게 한개 작은 걸더 드린대요. 자, 계속 우리 저번에도 888위안 가격이 있었고, 여기서도 88번째 사람, 선착순 88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중국인의 숫자 8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콰라이 말바, 얼른 살아오세요. 라는 뜻이죠. 자, 네 개를 사면 더욱 싸다. 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마이스가 끔 편이 바로 나왔죠. K위에 고수가 올려져 있는 거였고요. 오늘 가장 싼 가격에 팔았죠. 今天我给大家最低的价格 여기서 볼수 있었고요. 초콜릿을 넣어서 케이크 색이 검은색에 가깝다? 예, 요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고수가 들어가서 초콜릿 색이 초록색이다. 요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닌 거 찾는 거니까요. 자, 5번. 구매 고객 중 선착순 88명에게는 작은 것을 하나 더 준다. 마지막 문장이죠? 자, 요런 문장은 해석을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 되는 문장인 거잖아요. 前88个买的人再送一个小的。 요런 표현, 구매 표현에서 항상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찾아봤고요. 9번, 이번엔 10번으로 가보죠. 포스터의 내용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차가 있고요. 그차 사이에 뭔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똥티엔 라일라. 겨울이 왔습니다. 小动物们 喜欢在车下面睡觉. 작은 동물들이 차 아래에서 잠자는 걸 좋아한대요. 출발前 请检查一下. 출발 전에 한번 검사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라는 뜻이죠. 자,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차가 따뜻하잖아요. 시동을 걸면. 그래서 고양이나 작은 동물들이 차 밑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해봐라. 라는 의미죠. 자, 1번. 每天要解决车的问题. 매일 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아니죠. 车下面一定有猫和狗. 차 아래에 고양이와 개가 분명히 있다. 라는 뜻이고요. 3번. 小动物都在车下面睡觉. 작은 동물들은 모두 차 아래에서 잠을 잔다. 모두 그런 건 아니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좋아한다는 거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冬天很冷, 车下面也很冷. 겨울은 아주 추워서 차 아랫면도, 차 하단도 아주 차갑다, 춥다라는 뜻입니다. 아니죠. 冬天出发前要看一下车下面. 겨울에 출발하기 전에는 차 아랫부분을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이런 동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출발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5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에 5번이죠. 이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문제. 중국어 선지가 나왔네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중국어 선지가 나오면 정보가 혼합되지 않도록 누가 A가 한 말이고 누가 B가 한 말인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听说每天早上喝一杯水对身体好. 듣자니까 매일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대. 하고 누가 들은 얘기를 A가 하는 거예요. 你说的对,你 말이 맞아. 我每天早上都喝一杯. 나는 매일 아침에 한 잔을 마셔. 그러면 아침마다 물한잔 하고 있는 거네요. B는 지금. 我每天早上起床后喝咖啡.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셔. A는 커피를 마십니다. 你这习惯不好. 너이 습관 안 좋아. 从明天起,从起죠. 뭐뭐부터입니다. 내일부터 喝水吧. 물 마셔. 水不要太凉,也不要太热.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대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好,我也像你一样起床后先喝水. 나도 너처럼 일어나자마자 먼저 물을 마셔야겠다. 라고 지금 얘가 이렇게 자기 습관을 A한테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A와 B가 한 주요 내용들 한번 한국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관계를 해놓고, 밑에 문제를 풀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어가 더 익숙하니까요. A 每天早上喝咖啡. A는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맞죠? 그죠? A는 커피 마신다고 했어요. B有早上喝水的习惯. B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 얘기했고요. 为了健康，早上要喝热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자, 그 누구도 뜨거운 물을 마시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워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A打算早上起床后先喝水. A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물을 마실 계획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5번. A听说过早上喝水对身体好. A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대요. 자, 听说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듣자니까, 듣잔 듣 건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5번도 맞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2번 가볼까요? 네, 공직을 해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역시 부정발문 치고 가겠습니다. 有没有要一起学习的人? 같이 공부하실 분 있나요, 없나요?니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要求, 요구사항이에요. 除了周末,주말을 제외하고 晚上9点到12点能一起视频学习. 자, 저녁 주말 빼고 9시부터 12시까지 동영상 학습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能互相检查每天学习完成的完成情况. 서로 매일 학습 완성 상황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하신 분. 学习认真, 열심히 공부하시고 最好是女同学. 여학생이면 좋겠다. 如果想参加,请联系. 참가하고 싶으시면 2번으로 연락하세요가 되겠죠. 자, 视频 나왔어요. 영상. 요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고, 영상을 찍다 할때 파이라는 동사 쓴다고 했어요. 需要多少钱? 얼마가 필요합니까? 돈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2번, 在什么地方学习? 어디에서 배웁니까? 예, 그리고 想 참가 怎么联系? 참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합니까? 나오고요. 每天需要做些什么? 매일 뭘 해야 합니까? 뭐 要求 나오죠. 그리고 一起学习几个小时?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합니까? 시간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역시 부정발문이고요. 그리고 한국어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나는 베이징으로 공부하고 가고 싶어 한다. 뭔가 걱정,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어렸을 때 베이징에서 산 적이 있다. 경험.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그들 곁에 있기를 바라신다. 부모님의 의사가 다른가 봐요. 학생 가고 싶은데. 나는 중국에서 공부하면 중국어 실력이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대충 한국어만 봐도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예측이 되시죠? 하나하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맑음 일기네요. 今天我很高兴. 나는 오늘 굉장히 기뻐요. 因为我通过了汉语考试. 저는 중국어 시험에 통과했거든요. 我一直想去中国北京学习汉语. 나는 중국 베이징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我想如果我到中国学习，汉语水平会提高很多. 나는 만약에 내가 중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중국어 실력이 아주 많이 늘 거라고 생각했어요. 提高水平입니다. 수준이 늘다. 但是我爸爸妈妈可能不会让我去中国. 他们希望我留在他们身边. 아까 그 얘기가 나왔죠. 근데 나의 아빠 엄마는 아마도 나를 중국에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내가 여기 그들 곁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신대요. 我怎么办好呢? 저는 어떻게 해야 좋죠? 怎么能让他们理解我? 어떻게 해야 그들로 하여금 저를 이해하게 할수 있을까요? 我现在太担心了. 저 지금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또 쉬不着觉,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잠들다라는 결과보의 의미로 여기서는 睡不着로 읽어야 되겠죠? 睡觉 사이에 睡不着, 잠들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 맞네요. 마지막

학술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나는 베이징으로 가고 싶어 한다. 중간에 나왔죠. 어렸을 때산 적이 있다?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부모님은 내가 그들 곁에 있기를 바라신다. 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문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면 중국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에서 볼수 있죠. 자, 답 찾았죠? 자, 이제 14번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지금 휴대폰 속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네요. 싱치티엔이요, 코마. 일요일에 너 시간 있어? 여와 있지. 那天是你的生日吧? 그날 네 생일이지? 자, 바 붙었어요. 바가 이렇게 의문문에 쓰이면 뭐뭐지 맞지라고 추측에 강한 추측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对, 那天咱们一起吃饭吧. 우리 같이 그날 밥 먹자. 好,我来请客. 그래, 내가 살게. 没事, 아, 무슨 소리야? 应该我请客. 내가 사야지. 我已经约好了88888餐厅. 예, 또 88이 나왔어요. 중국인들의 팔사랑. 예, 나는 이미 288 식당을 예약했어. 好吧,那星期天见吧.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자. 자, 지금 짱웨이하고 왕창이 지금 서로 대접하겠다고 막 얘기하면서 일요일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짱웨이가 사야지라고 얘기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긴 해요. 왕창의 생일은 일요일이다. 네, 왕창의 생일이 아니라 짱웨이의 생일이잖아요. 그쵸? 아니죠? 그리고 왕창은 짱웨이와 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 여와 있다고 했으니까 아니고요. 3번, 짱웨이는 왕창의 식당 예약을 부탁했다? 아니죠. 내가 이미 예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왕창은 이88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짱웨이는 일요일에 왕창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한다. 자, 지금 요 문장에서 충분히 모든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15번 광고문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역시 한국어 선지가 나왔으니까 한국어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커피를 사면 빵을 하나 준다. 자, 뭔가 원 플러스 원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이 나오면 잘 봐야겠죠. 커피 할인 행사는 한 달간 진행한다. 행사 진행 기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 10잔을 사면 한 잔을 무료로 준다.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와 빵을 함께 사면 빵을 20% 싸게 살수 있다. 뭔가 할인 행사가 있는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컵을 가져오면 커피를 2위안 싸게 살수 있다. 예, 이런 혜택들 봐야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要不要来喝咖啡? 예, 커피 드시러 오실래요? 라는 뜻이죠. 买咖啡和面包, 커피랑 빵을 같이 사면요. 면包 便宜, 20%. 예, 빵을 20% 싸게 해드립니다. 资金拿杯子来, 그러니까 스스로 컵을 가져오면, 자기가 컵을 가져오면 커피를 2위안 싸게 해준대요. 그리고 买10杯咖啡送1杯, 자, 요것도 중요한 정보였죠, 아까. 10잔을 사면 커피를 한잔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欢迎大家来这里喝咖啡吃面包. 예, 모두가 여기 오셔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빵을 드시면 는 것을 환영합니다. 活动时间, 활동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래요. 네, 커피를 사면 빵을 하나 주는 거 맞나요? 아니죠. 커피를 10잔을 사면 한 잔을 더 준다는 거였지, 빵을 하나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면 20% 할인해 준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컵을 갖고 오면 2위안 할인해 준다는 거였죠. 그 1번이 아니죠. 네, 2번, 커피 할인 행사는 한 달간 진행하는 거 맞고요. 3번, 커피 10잔을 사면 한 잔을 무료로 준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커피와 빵을 함께 사면 20% 싸게 준다. 첫 번째 줄이고요. 개인 컵을 가져오면 커피를 2위안 싸게 살수 있다. 두 번째 줄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이제 추가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추가 문제 하나 더 같이 풀어볼까요? 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파이와 파이자오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那儿的风景太美了. 자, 저기에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단데요. 예, 파이는 사진을 찍다고, 파이자오는 사진을 찍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고, 얘는 동목 구조를 가지는 이합동사입니다. 그래서 A번에는 파이하고 1번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리고 2번은

0: 我认为健康第一，其他的都不怎么重要하다。나는건강이제일이라고생각하고기타다른것들은그다지중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잖아요한자그대로중요는중요하다고주요는주요하답니다그래서여기서는2번중요가정답인걸알수있겠죠자그리고우리땅에여러가지다이어표현들이있었는데요걔도좀추가적으로선생님이가져와봤습니다빈칸에공통으로들어갈말로알맞은것은부모가돼서반드시아이를잘돌봐야한다는뜻이에요.그러니까되다라는뜻이니까땅이게이한자들어가는거맞고요.我姐姐特别喜欢咖啡.우리언니는커피마시는걸대단히좋아해서나咖啡땅水喝.예,커피를물처럼마신다라는얘기예요.그러니까이거예,이때는땅이되겠죠.그래서정답은2번이되겠습니다.이런문제가22년에이미등장을했었어요.자,오늘아까추가적으로 살펴봤던 문제였고요.자,그리고주문상황도 하나 더 보도록 해볼까요?뭐,要一杯热咖啡,저는뜨거운 커피를 원합니다.예,좋아요.자,그리고 밑줄이라고 물었더니,나就再给我来个面包吧.예,빵하나더 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그럼더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라는 문장이 나와야 맞겠죠.还要点别的吗?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好,请稍等,잠깐기다리세요.자,마지막문제입니다.대화의상황을표현한그림으로알맞은것은?이건내가너대신산빵하고커피야.컴퓨터앞에서뭐하느라그렇게안,컴퓨터앞에앉아서뭐하느라그렇게바쁜거야?자,빵하고커피를주고있고컴퓨터앞에서바쁘게뭔가하고있는거예요.그러면정답은1번인거상황상알수있겠고요.그내일에회의를준비하고있어.밥먹으러갈시간도없었는데,谢谢你想着我,나생각해줘서고마워.자,이렇게묘사하고있는상황을지금커피,빵뭐이런것들로확인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역시대화의상황을표현하는것은키워드위주로보시면되는거죠.네,이렇게전체문항한번살펴봤습니다. 1번부터15번까지한번풀이해봤는데요.어떠셨나요?예,단순히문제의정답만맞추지마시고요.다양하게확장하시면서,예,그러시면서어휘를계속늘려가시면좋겠습니다.예,선생님은16번부터30번에서문제기다리고있겠습니다.예,다음시간에뵐게요.수고많으셨습니다.짜이지엣!
1: 한해평균엘리베이터관련출동건수약3만여건.침수로인해엘리베이터가멈추면서인명사고가발생했기에더욱주의를요합니다.엘리베이터안전사고,이렇게예방합시다.엘리베이터이용시출입문에기대거나출입문틈에이물질을버려서는안됩니다.엘리베이터내에서뛰거나문을두드리는과격한행동은금지입니다.반려견은출입문에목줄이걸리지않도록안고탑승합니다.화재,지진,폭우로인한침수발생시엘리베이터는이용금지입니다.엘리베이터가갑자기멈추었다면충격을가하거나억지로문을열지말고비상벨을누른후현재상황과승강기고유번호를전달합니다.이후자세를낮추고안전손잡이를잡고대기합니다.엘리베이터안전사고예방행동요령을기억하세요.

신흥완성 러시아의 박소연입니다. 아, 오늘 벌써 신흥완성의 문을 열은 지 7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아, 1회, 2회, 3회 지금 쭉 풀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의 앞에 파트 만나볼 시간입니다. 앞에 파트에서는 어떤 영역이 등장하죠? 발음, 철자, 어휘,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 일부 이런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출발해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철자 문제인데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러시아로 옮겨보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케이크인데 러시아어로 도르트라고 합니다. 도르트. 그리고 두 번째는 열쇠죠. 열쇠라는 단어, 클루치라고 하죠. 자, 클루치 했을 때 생각나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아트죠. 아트 플러스 생격 하면은 뭐뭐 열쇠라는 말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열쇠를 하려면 글리치 아트, 아파트가 그바르 지라 니까 생격어미 으로 고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산인데요. 러시아어로 존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철자가 다 4개씩 구성이 되어 있네요.

4번은 신문이죠. 러시아로 가지에타. 근데 여기에 지금 이미지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절자가? 자, 5번은 지도죠. 까르타. 우선 구멍이 4개니까 4번, 5번은 답에서 제껴지겠네요. 자, 볼게요. 소치, 도시 이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이기도 하죠. 소치는 매우 파플리아르니 고라트, 파플리아르니 해서 오가 들어가고요. 나 미리구 쇼르나바, 쇼르나바 검은색의 지금 성격입니다. 모리아, 에터 프리크라스 미에스타 들리아 오티하, 땀 리에텀 치플로우, 다음 지모이 니 홀라나라고 되어 있어요. 존트 보이시나요? 존트. 자, 어떤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소치 이곳은 매우 popular,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어디 어디 엔데 자음으로 끝난 명사 중에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전치격 어미가 강세 있는 우가 오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정원에서도 프사두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강세 있는 우가 오는 건데요. 기슭이에요. 어디 기슭이냐면 이게 바다죠. 검정색 바다니까 흑해가 되겠습니다. 흑해. 전체로 성격 처리돼서 흑해 연안에 있는 기슭에 있는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멋진 장소예요. 누구에게 있어? 뭐에게 있어? 휴식. 여기까지가 휴식이라는 명사고, 아티하치 하면 휴식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한 아주 근사한 장소입니다. 소치는 여름에는 찌뿌로우 따뜻하고요. 지모이 겨울에는 니홀러다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곳에 휴양을 가는 걸 굉장히 많이 희망한다고 해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음 개 발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순특강 1번의 발음 관련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음 개는 별도로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발음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자기 음과 개 발음 나는 거죠. 손님 뭐예요? Ghost. 아까 했던 신문, Gazetta. 요럴 때는 원래 자기 음가대로 소리가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 발음으로 바뀝니다. 언제? 맨 뒤에 개가 왔을 때. 왜냐하면 어말 무성음하는 유성음이 단어의 맨 끝에 오면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자음 개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무성음인 크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남자친구 뭐예요? 누로크. 이렇게 발음되고요. 눈 어떻게 되죠? 스니크. 이런 아이들이 2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음 개가 외 발음이 납니다. 요거는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인데요. Novi, 형용사 남성형의 성격, Novava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Novava라고 읽었죠? 개가 외 발음 나고요. 이런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 이외에도 Evo 할 때도 외 발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Si vodnia 할 때도 외 발음이 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발음이냐면 흐 발음이 난답니다. 근데 이흐 발음은 여러분 두 개의 단어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미야키, 미야키 하면은 이게 흐 발음이 나서 얘는 부드러운이라는 말인데, 걔가 흐 발음을 발음되는 거 주의하시고 또 하나 리후키 하면 얘도. 흐 발음이 나서 류흑기라고 있습니다. 얘는 쉬운, 가벼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 발음은 이렇게 네 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에따 다라가야 제슈다. 다라가야. 원래 자기 음가대로 개 발음이 났습니다. 2번 와그잘. 와그잘. 자, 역행 동화 때문에 개가 개 발음으로 바뀌죠. 와그잘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다, 시그다, 원래 발음대로 소리가 나고요. 4번, 그니슈니, 원래 발음대로 소리가 납니다. 5번, 글라브님, 하고 원래 자기 발음대로 소리가 나는데, 자, 보시면 4번만 크 발음이고 나머지는 개 발음이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에따 따라가야 아제슈다. 아제슈다는 옷, 의복이라는 말이죠. 의복이라고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와이셔츠, 루바슈카죠? 그리고 치마 뭐죠? 유프카, 바지는 무류기, 외투는 빨도, 이런 아이들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아제슈다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드라고이는 여러분, 이제 남성형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사람한테는 소중한, 그래서 우리가 편지, 문두에 소중한 누구에게 할때 많이 쓰이는 그런 형용사고요. 두 번째로 물건은 값비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선지 보시면 마그사람의 기차역이죠. 지하철역은 뭐예요, 여러분? 지하철역은 스탄치아 미트로 되고요. 버스 정류장은 아스타노프카 아프토프사라고 하죠. 이세개 말했던 모두는 방향이나 장소에서 나를 사용합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모두요. 기차역이 나호지사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에? 블리스커 가깝게. 반대말은 뭐예요? 멀리 떨어진 달리코. 달리오키의 부사형, 블리스키의 부사형태인데, 요거 다음에 플러스 아트 생격이 오면 뭐뭐로부터 가까운,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아나, 그녀는 항상 가또바. 가또바는 효용사 단어미 형태거든요. 뭐냐면 준비가 된이라는 효용사가 가또브이에요. 가또브이. 자, 이렇게 효용사가 어미, 의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장어미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지워주세요. 지워주면 이게 짧아지니까 단어미가 되는데, 주어가 남성일 때는 지운 그대로 두고, 주어가 여성일 때는 끝에다가 아를 붙여주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을을 붙여주면 돼요. 여기서 아나가 여성이 가또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뭘 준비가 되어 있냐면, 빠모치, 얘는 헬프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참고로 이 아이는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4번, 저기에, 그니슈니 마가진, 그니가가 책이잖아요. 그러면 끄니슈냐 하면 책의. 그래서 얘를 묶으면 서점이 되겠죠. 저기에 서점이 있었습니다. 5번. 예라보따요.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라보따까지만 하면 일이고요. 일이라는 명사도 장소나 방향에서 나를 써서 일터에서 하려면 나라보찌 하면 되고요. 일터로 하면 나라보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일하고 있냐면 부플러스 전치격 형용사 명사 자니예가 건물인데요. 이예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은 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왔습니다. 주된 건물이니까 본관이 되겠죠. 나는 본관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3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모음 아의 발음이 나왔는데요. 모음 아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왔어요. 아가 이런 아이들은 자음이랑 결합해서 왔는데 그때 여기에 강세가 없다? 그러면 이때 아는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비샤요. 강세가 있으니까 아 발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요 구조네요. 선생님이 썼던 거. 그죠? 근데 아예 강세가 없거든요. 시계인데요. 없기 때문에 치씨 강세가 여기 있어서 치씨라고 이 발음이 납니다. 2번. 얘는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또이 구조죠. 보세요. 이 구조인데 아예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때 발음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she's leaving 이라고 읽어요. 3번. 얘는 강세가 언제 어디에 있냐면 slouchy 기회라는 말인데 slouchy. 그래서 우에 강세가 있어서 여기도 이 발음이 나겠습니다. 4번은요. V라는 접도가 있고, 끌려치. 아까 앞에서 했던 열쇠란 아이가 있는데, V는 밖으로죠. 그럼 열쇠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끄다. 뭐, 불을 끄다. 뭐, 스위치를 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강세가 아에 있어요. We could try. 꺼라. 뭐를 전하기를. 그래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 발음 돼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모두 다 강세가 없으니까요. 5번, 마지막에 있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원래는 미약해서 그냥 여성 명사 플로시즈 광장이죠. 광장은 중요한 게 1번 여성 명사다. 방향이나 장소에서 나를 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음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구조인데요. 강세가 여기 있어요. 블로우. 강세가 없으니까 플로시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예의가 붙은 것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복수 생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blushy 이렇게 읽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ll be shy. She's see. She's leaving. 3번 slouchy. 4번 weakly shy. 5번 blushy.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저 동사가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얘는 약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주다, 그 다음에 단어.

돈을 주다라는 이 표현과 약속하다라는 말은 서로 호환이 되는 부분이니까 동의어를 잘 기억하시고요. 뭘 약속했냐면 내가 브릿지 도착하다 모브림이야 제 시간에 내가 제 시간에 오기로 약속했어. 1번 시계가 아스타나빌리섬에 멈추다. 아까 선생님이 버스 정류장 할때 아스타노프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류장이거든요. 아스타노프카 정류장은 멈추는 곳이죠. 자 보세요.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닮아있죠. 그래서 멈추다. 시계가 멈췄다라는 말이고요. 2번 그는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이고요. 4번 이것은 매우 드문 기회이다. 드문 경우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4번은요. 꺼라. 전화기를 수업 시간에 5번은 모스크바에 있다. 니에스콜거. 자, 요 아이는 어떤 그룹에 있냐면 문호거, 말러, 스콜거, 니에스콜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 복수 생격이 오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 생격이 오는데 뒤에 광장이란 단어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 생격이 오고요. 미약해선 끝나는 명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공이 복수 생격 어미가 예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휘 문항입니다. 우드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침이죠. 그거의 지금 형용사 형태예요. 아침 공기가 매우 머하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우미니아 니팔루 출레스. 이거는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해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뭘 해내지 못했냐면 꾸피치 사지 못했다는 거네요. 어떤 빵을 사지 못했다. 자, 그러면 공기나 빵이라는 명사랑 모두 다쓸수 있는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어떤 건지 볼까요? 1번, 신선한입니다. 스베이쉬. 또 볼게요. 아침 공기가 매우 신선해요. 나는 신선한 빵을 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지에타, 신문 있잖아요. 그러면 스베이쉬와 가지에타가 되겠죠. 신선한 신문이니까 뭐겠죠? 최신 신문이 되겠죠. 2번, 비시올리 하면 명랑한, 활발한 이런 의미고요. 부사 형태는 vseller 되겠습니다. 3번 뷰어로디 하면 단단한, 딱딱한 이런 말이고요. 4번 시리오스냐면 진지한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5번 다스다도춘이 하면은 충분한. 그래서 다스다도춘 하면 충분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5번 역시 어휘 문항인데요. 이거는 동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러시아 문화에서 접했던 예술가 두 분이 등장하셨네요. 뽀시킨 작가고요. 지코프스키 음악가 되겠죠? 뽀시킨은 뭐 했다. 과거 시제. 노브이 새로운 루스키 러시아의 리제라투르니 문학의 이직 하면 문학어가 되겠죠. 시에서의 새로운 문학어를 뭐뭐 했습니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문장은 잡슈쥐즌 평생 동안 지코프스키는 발레 세 곡을 뭐 했다. 자, 1번. 이거는 says that, 창조하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내놓고 이런 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사고요. 두 번째, 얘는 세우다. 뭐 어떤 도시를 세우다 이런 말이죠. 아스나바치고요. 얘는 건설하다. 파스트로이치. 4번, 브라비리자면 확인하다. 그 다음에 우스피치는 출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거는 창조하다라는 말이 있는 1번이 되겠죠. 뽀시킨은 새로운 러시아 문학어, 시에서의 새로운 문학어를 창조했습니다. 평생 동안 치콥스키는 세 개의 작품을 뭐 작곡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니까요. 자, 6번 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인 게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 음악극장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음악극장인데 어린이를 위한 극장이 러시아에 있나 봅니다. 어디에? 모스크바에 나우지짜 위치했습니다. 최초. 근데 어디에서? 분미래. 세계 최초의 뭐가 있냐? 제스키. 어린이의죠. 이게 음악의 무지칼리지아들. 음악 극장이 있는데 요런 이름의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자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하라고 가르치냐면 음악과 오페라와 발레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웹덤가도 하면 올해에, 이번 해에, 찌아트라가 역격이 됐는데, 왜냐면,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니까,

다음으로 끝난 명사 역격어미 우가 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 될 것이다 할 때 이제 미래시를 썼고요. 61세, 그러니까 61주년이 된다, 올해에. 1917년에 그 극장은 지아트르가 비리이할, 이사했습니다. 쿠다 어디로? 새로운 건물, 어디에 있는? 브라스펙트 하면 대로죠. 여기 대로에 있는 새로운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건물, 극장 건물은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잘 하면 홀이거든요. 두 개의 홀이 있는데, 말쇼이, 큰 공연장은 1100개의 미에스타. 원래 이게 자리, 장소라는 건데, 오가 탈락해서 복생계 형태가 되었어요. 스펙타클 하면은 남성 명사죠. 공연이란 말이고, 연극이란 말이 있어요. 연극을 위한 1100개의 좌석이 있는 대공연장이 있고, 또 소공연장이 있는데, 이게 작은이니까, 그거는 300개의 좌석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소공연장은 깐체르트를 위한 거예요. 즉, 연주회를 위한 300개의 좌석이 있는 소공연장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대공연장은 1100석 규모이다. 말쇼의 글의 내용과 일치하고요.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음악 극장, 여기에 나와 있죠? 올해로 개관한 지 61주년을 맞이한다. 이번에 61주년, 오케이. 소공연장에서는 연극 공연이 열린다. 자, 소공연장에서는 깐체르트 연주회가 열리고, 말쇼의 대공연장에서 스펙타클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은 러시아 문화 중에서 언어 문화, 그 중에서 이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러시아인의 이름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름과 부친과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오는 부칭은 한국어 이름은 없기 때문에 낯서실 텐데, 요거는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아들인 경우에는 오비치 예비치, 딸인 경우에는 오브나 예브나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부칭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름에 해당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애칭은 사샤예요.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본인 애칭을 막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의 애칭은 요거입니다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수능특강에 러시아인의 이름 나와 있는 문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과 즉 부친과 관련된 부분들과 지금 방금 말했던 이름과 애칭과의 쌍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언어 문화 중에 한 문항을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화문이 길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애칭이 뭐야라고 A, B에 빈칸을 뚫어놓은 겁니다. 나는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 찌비아자부, 너의 이름이 뭐라는 거를 나이가 알고 있는데, 아빠 치무, 근데 왜 너를 모두가 부르지? 이거라고. 자, 얘는 쥐냐라는 이름의 지금 족격 형태죠. 여기 이 동사가 족격을 원하기 때문에. 야로 끝난 명사 족격이 예이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쥐냐의 애칭에 해당하는 이름이 뭐냐네요. 에브게니예요, 에브게니. 그래서 3번, 4번, 5번 나오시고 1번, 2번이 남았는데, B번에 그러면은 얘는 꼴냐겠죠. 족격이. 얘는 리자. 두개 중에 어떤 게 들어갈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이유를 알려준 거야. 왜냐하면 로스코미티케 러시아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불러. 어떻게? 지소형, 즉 이름의 애칭 형태로 불러. 에테인치리에스나. 오, 흥미로운걸? 그래서 친구들이 부르는구나. 니칼라이를 뭐라고? 여기에는 니칼라이의 애칭이 와야 되는데요. 니칼라의 애칭은 꼴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럼 3번과 4번. 알렉세이와 블라지미르가 이름인데 각각의 애칭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3번 알렉세이는 알리오샤고요. 알리오샤. 자, 그 다음에 4번 블라지미르는 발로우지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자는요, 위터라는 말의 애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오랜만에 등장한 문화 주제네요. 황금고리, 러시아어로 살라토에 깔쪼인데요. 살라토에는 황금

의라는 말이고, 깔조는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리. 이렇게 원 모양의 고리를 깔조라고 합니다. 황금 고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오래된 러시아 도시들을 이렇게 스팟으로 연결을 해봤더니 고리 모양이 형성돼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러시아의 잘라토이 깔조는 황금 고리는 이것은 그룹바, 그룹이다. 뭐의 그룹이냐면 오렌이죠. 오렌 도시들 니달리 코아트 플러스 생겨 멈멈으로부터 멀지 않은 어디로부터 모스크바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도시의 그룹입니다. 잘라토이 깔조 황금 고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떤 도시들이 여기에 포함되냐면 총 8개의 도시들이 포함되는데 도시가 수스달, 세르기빠사트, 카스트로마,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들어갑니다. 잘라토이라는 단어는 아스나츄라이트 의미합니다. 뭐를? 와가뚜유. 원래 와가따이야, 이스토리아죠. 이게 풍부한이란 말이고 뒤에는 역사니까 풍부한 역사 그리고 골뚜르나의 문화적인 보시면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이 도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인 유산을 의미합니다. 잘라또이라는 말이. 또 깔주라는 단어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도시에서 지도에서 그런 도시들이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깔조,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생긴 거죠. 자, A번 7개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8개 도시니까 X고요. 지도에서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요. 모스크바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X 되겠습니다. 황금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뜻한다. 여기에 쭉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얘도 동그라미라 B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러시아 오래된 민속 축제, 이반 꾸빨라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반 꾸빨라는 오래된 민속 축제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행해지냐면, 그 축제가 언제 진행되냐면, 리엣덤, 여름에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그때지엔 이날에 사람들이 자 필소이가 아닌 게 하나 둘셋네 개인데요 하나하나씩 대입시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몸을 씻다 물에 몸을 씻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강과 호수에서 몸을 씻고요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 여기는 믿다 동사 아시죠 여러분? 메리지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믿냐면 이 몸을 씻는 행위가 프리니시오트 가져다 준다. 임, 그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자로비의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가씨들은 또 필소의 아닌 게 등장했어요. 뛰어보냅니다. 어디로? 물로 얘를, 화환을 뛰어보내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물에 화환을 뛰어보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스나치, 알기 위해서. 어떤 것? 곧 그들이 자 위지자무시 우리 숙어 배웠죠. 여자가 시집 가다 할때 그들이 고 시집을 가는지 일리니엣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만일 그 나뭇가지가 화환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화환이 흘러가면 이게 이제 bleed라는 동사 여러분 배우셨죠? 헤엄치다 그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화환이 헤엄쳐 가면 떠내려가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혼이 블리스가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름에 열리나요? 이번 꽃발라? 네. 오래된 민속 축제 첫 문장에 나와 있고요.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에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강은 맞는데 이게 호수잖아요. 오즈에라.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르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러시아 예술 문화 중에 음악가와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무소르스키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무소르스키의 제목이 이렇게 돼요. 전람회 아시죠? 무이스타프카 전람회로부터의 까르찐키 그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 보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 작품이 언제 처음 작곡되었는지 위에 정보가 있나 봐요. 그리고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편집했다.

페스트 무소르스키의 유명한 모음집입니다. 무소르스키는 앞에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죠. 무소르스키는 썼어요. 작곡했어요. 그것을 1874년에 파미치 하면은 기억이거든요. 기억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에 관해서 기억하려고 썼냐면 자신의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화가였어요. 화가 이름이 이거야. 빅토르 가르트만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1874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프리쥐스니 하면 투피소에 아닙니다. 생전에, 무소르스키 생전에 이 모음집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뽀슬리에, 뭐뭐 후에, 스미에르티는 죽음이죠. 그의 죽음 후에, 즉 무소르스키가 사망한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이번에 림스키 코르사코프라는 음악가가 편집을 했어요. 그 모음집을. 그리고 1886년에 그것이 우슐라 나왔어요. 어디로? 시비에트, 빛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품이 발표됐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86년에 처음 작곡되었다. 작곡은 1874이기 때문에 X고요.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편집한 거 맞으니까 동그라미. 빅토르 가르트만에 관한 추억을, 기억을 위해서 썼고, 이 모음곡은 무소르스키 거니까 X.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 쓴 곡이다. 그래서 B, 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부터 이제 다섯 문항 남았는데요. 의사소통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와슈신, 당신의 아들이 우치츠사, 학교에 다니나요? 아니면 라보타엣, 일하고 있나요? 온 우시라보타엣,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크토 온, 자, 크토 플러스 인칭 대명사가 오면 직업을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굳이 여기 가로 부분이 없어도 그는 누구입니까? 즉, 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직업을 묻는 말이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파 플러스 역격의 여러 용법 중에 어떤 근거, 준거 기준? 뭐뭐에 따라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프라피시아가 직업이라는 말이거든요. 이하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이죠. 왜냐? 빠가 역격을 지배하니까. 즉 준거 기준. 기준이 직업이야. 직업으로 봤을 때 그는 누구입니까? 즉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되죠.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라보다 일하다 동사가 다음에 족격이 와서 누구누구로 일하다라고 말해서 이 크토의 족격을 맨 앞에 빼서 즉 겜을 넣어서 겜온 라부 다이에트 이렇게 물어봐도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빈칸에는 직업과 관련된 대답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말을 듣고 오치나쇼 매우 좋네요로 답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1번 온 인슈니어 그는 기술자입니다. 직업과 관련되는 거니까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 요렇게 물어봤다면 온 라보타이엣 족격이니까 인슈니어럼 이렇게 표현했겠죠. 2번 이무 우슈에 드리차치. 자, 2번은 여러분 온의 역격이 왔거든요. 온의 역격은 이무잖아요. 아나의 역격은 예이고 아까 선생님이 이름의 주체를 설명할 때는 대격을 쓴다. 그리고 나의 주체는 역격을 쓴다. 그래서 앞부분에 문화 문제에서 그 극장의 뭐 나이가 그러니까 극장이 올해 61주년을 맞이한다.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찌아트라가 찌아트루가 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나의 주체가 온이니까 온에 해당하는 역격 형태 이무가 온 거죠. 그는 이미 30세입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거고요. 3번 온슈비옷 시울리에 그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 동사, 유시치 동사, 플러스 그제,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 야, 쥐부, 뜨이쥐뷰쉬, 이렇게 바뀌죠. 자, 4번, 우니보 이에스 빠드루가. 자, 여기에서도 걔가 배발음 나는 거. 누구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뭐가? 빠드루가. 여자친구가 있다. 5번, 온 호쳇. 자, 동사 원형 하찌치. 원하다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왜냐? 두 번째 동사는 원형이니까 스타치는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뭐가 중요하죠? 플러스 족격.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직업이 족격으로 돼야 되는데 뒤에 우취제라고 남자 선생님이 나왔고요. 그거에 족격 형태가 나와서 그는 선생님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요. 정답은 직업을 나타내는 1번밖에 없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score 하면 곧이란 말이죠. U 플러스 성격. 소녀가 지금 성격이 됐습니다. 소녀에게 생일이 있어. 자,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두 번째 명사 생격이라서 원래 탄생은 라쉐니인데 예로 끝난 명사 생격 야가 왔죠. 탄생일, 그러니까 생일인데 no, 하지만 니스 나요. 모르겠어. 깍, 어떻게 이요, 그녀를 바스라비지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어. 축하의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대격을 쓰고요. 축하의 내용은 스플러스 족격을 쓰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말할 때 축하합니다. 동사도 생략하고 축하의 대상도 생략하고 스플러스 족격, 즉 축하의 내용만 남겨서 축하 표현으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노빙 거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그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그녀를 축하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 배가 어떤 조언을 해줬겠죠. 그 문장 다음에 이렇게 한 문장을 덧붙인 게 이런 말이에요. At the budget, 니 아부이 취네이 하로 시 빠다락. 빠다락은 선물이죠. 선물하다는 동사 빠다리. 니 아부이 취니. 아부이 취니가 평범하니까 니가 붙어서 특별하고 평범하지 않고 좋은 선물이 될 거야. 뭘 해보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네요. A가 그 말을 듣고 하로샤 이지야. 오, 좋은 생각이다. 굿 아이디어다. 스파시바 자 사비엣. 자, 감사함을 표현할 때 스파시바가 있는데요. 그거 다음에 감사 대상. 누구에게 고마운지는 역격으로 표현하면 돼요. 감사 대상. 그리고 감사의 내용, 감사의 이유가 되겠죠. 왜 고마운지는 자 플러스 대격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사비엣은 충고니까 조언해줘서 고마워, 충고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the servant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번, 아나, 그녀가 니르비 좋아하지 않아. 뭐를 빠다리? 그녀는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이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2번, 자트라, 무짓, silly, 도시. 도시는 비죠? 비는 남성 명사. silly는 강한. 내일 세찬 비가 올 거야. 날씨를 물어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X. 3번, 야쌈니스나요. 나도 무엇을 선물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자, 4번 축하하다 동사의 뜻 변화 형태죠. 뜻이 빠스드라블리아시 이오 축하 대상이니까 대격이 왔고요. 축하 내용이니까 스 플러스 족격으로 해서 젠 날이라는 말에 족격 형태 뉘념이 왔습니다. 너는 그녀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구나라는 말이고요. 5번 야 리카민두유 리커맨드 추천한다. 브리글라시 초대하다라는 말이네요. 초대하다에서 대상은 대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초대하다는 꾸다 표현이어서 나발리엣. 나는 추천해 그녀를 발레에 초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것은 평범하지 않고 좋은 선물이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항은 어떤 정형화된 틀에 박힌 의사소통 구문을 이용해서 외운 것을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표현이지만 문장에서 구멍을 뚫고 여기에 들어갈 맥락을 짚는 문제라서 조금 신선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고스야, 고스야야, 슈토띠 젤라이쉬, 너뭐 하니? 보슬레가 나왔습니다. 보슬레 플러스 생격, 뭐뭐 후회인데요. 약간 어떤 후회라는 말이냐면 상황의 후회예요. 수업 후에, 시험 후에, 방학 후에, 졸업 후에, 취업 후에, 결혼 후에 이런 후회와랑 결합을 할수 있어서 우럭 수업이죠. 그러니까 얘랑 결합이 된 거죠. 복수 성격음이 왔습니다. 보슬레 그렇고 수업 후에 너뭐할 거야? 빠까 아직은 니 취보와 수업이었나 봐. 특별한 게 없는데 아쉽도. 근데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 니 호치시 바이치 가다죠. 갈래? 가고 싶어? 얘는 하치에치 동사, 원하다 동사의 뜨이 변화 형태고요. 주어는 뜨이겠죠. 너 갈래? 가길 원하니? 어디로? 이동 동사니까 꾸다가 왔고요. 이건 농구죠. 농구하러, 농구 보러 다 돼요. 스나미 하면은 우리, 무이의 족격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족격이 왔냐면 스 플러스 족격 하면 놈머와 함께, 그래서 우리와 함께 농구 보러 하러 갈래? 이 하러 혹은 보러 요거는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을 듣고, 이런 제안을 듣고, 배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프리크라스너. 좋아.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1번, 이아 프로지프. 얘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예를 이용해서, 이아니 프로지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아니 프로지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즉, 나는 찬성한다는, 나는 동의한다는 말이어서, 야사 글라시엔. 이렇게 할수 있겠죠. 만약 주어가 여자면, 야사 글라스나. 주어가 복수면 사글라스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We 사글라스니 하면 당신은 동의하나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아스타로슈나 하면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라는 말이고요. 3번 오친슈알 정말 유감입니다. 4번 이즈비니 니마구 미안해 니마구 할수 없어. 마구는 동사 원형 모치 할수 있다 해당하는 야 변화 형태예요. 5번 스타볼스티비 하면 기꺼이. 자, 이 친구가 마지막에 좋아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항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요곡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수능 특강의 맨 뒤에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의사소통에서도 항상 주목받는 아이들은 늘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내 생각으로는 엄마라고 여겨져 이런 표현인데 왜냐면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앞지가는 약국입니다. 자, 장소가 나오면 이 아이가 방향과 장소를 표현할 때 부와 짝꿍인지 나와 짝꿍인지를 항상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약국은 부와 짝꿍인 아이입니다. 어쨌건 약국이 언제 여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가 뭐라고 말을 꺼낸 다음에 브제시치소프 몇 시에 라는 표현을 할때 부플러스 대격이 오죠. 그래서 부플러스 대격이 왔고요. 몇 시라는 말할때 1, 그리고 2, 3, 4, 5 이상. 러시아에서는 2, 3, 4, 그리고 5.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격이 적용이 되는데,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 오고요. 5 이상에서는 복수 생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시라는 말이 러시아에서 차스거든요. 차스. 그러면 2시, 3시 대신은 차스가 되면 안 되고, 이 2, 3, 4 다음에 단수 생격이기 때문에 단수 생격 형태인 R을 붙여야 되고, 강세가 여기에 있어서 얘가 취사가 됩니다. 그다음 복수 성격은 이렇게 한 다음에 자음으로 끝난 명사 대부분이 복수 성격이 오프잖아요. 대부분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어말 무성어말에서 오프 발음이 나고 여기도 강세가 없기 때문에 치소프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차스 취사 치소프. 면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 다음에 단수 주격 고트. 그다음 단수 생격 고다. 복수 생격은 전혀 모양이 달라요. 리에트. 비아칠리에 다섯 살입니다. 느바고다 두 살입니다. 이렇게 요세개 칸에 이어지는 각각의 변화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0이기 때문에 치소프가 온 겁니다. 10시에 열어요. No. 하지만 도츠나 정확히는 니우비엘엔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몇 시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확신하진 않는다라고 정확히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A번 볼게요. 니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2번 바모이무 내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번 모셰비치 아마도 역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D번 깍 위하찌찌 하체지 동사가 지금 V에 따라서 동사 변화된 거죠?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에 해당하는 거, 저 모셔보이지하고 B번에는 빠모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위에르나에. 그다음 나 위에르나도 되고요. 이야 두마유 나는 엄마라고 생각한다. 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문예가 쉐사 나에게 여겨진다.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이 아니고 본문이 나왔네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본문이 한두 개 정도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본문은 늘 이렇게 한글답지랑 같이 나오는데, 한글답지 문제는 정답률이 좀 높은 유형에 속하니까 좀세줄 이상 넘어간다고 해도 끈기를 가지고 푸시면 정답 충분히 고르실 수 있어요. 우트람 아침에 마마 엄마가 젤라엣 했습니다. 부터로 브로디 하면 샌드위치죠. 샌드위치를 만드셨어요. 샌드위치에 뭐가 들어갔어요? 첨가물이니까 스플러스 족격으로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만드셨어요. 야, 내가 이그 샌드위치를 이엠 먹었습니다. 자, 먹다 동사 이에스 나왔고요. 얘는 마시다 동사죠. 비치. 동사 변화 한번 해볼까요? 먹다 동사는 또 엄청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야이엠 드이에쉬 오나나 이에스트 무이 이짐 위 이지제 아니 이지야 되고요. 얘는 과거 시제도 독특해서 써보겠습니다. 옐 옐라 옐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명령법 예쉬 먹어 예쉬제 드세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시다 동사는 미약계산하기 들어가죠. 뷰뾰쉬 뷰 쭉쭉쭉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얘는 평범하고 마시세요 명령법 베이제 마셔는 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에 야 변화, 여기는 요거의 변화 되겠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먹고 뭘 마셨냐면 말라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나 비엣 점심 식사로라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아침 식사로, 점심 식사로, 저녁 식사로를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아침 식사가 뭐예요? 자트락. 점심 식사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아비엣. 저녁 식사는 우신입니다. 이 명사 앞에다가 나를 붙여주면 나 자트락 아침 식사로, 나 아비엣 점심 식사로, 나 우신 저녁 식사로라는 말이 되고요. 나를 지우고 끝에다가 아츠를 붙여주면 자트락같이 아비엣같이 우신아치 하면 동사가 돼서 아침 식사하다, 점심 식사하다, 저녁 식사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엣은 점심 식사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로 나는 먹었어요. 모르쉬 하면 습 이름이거든요.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 빛깔을 띠는 습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여행 갔을 때요 습을 먹으면 이질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런 맛이어서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리 또는 쉬. 얘는 이제 양배추 숲이죠. 가장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숲이 나왔어요. 모르쉬하고 쉬를 먹습니다. 점심 식사로. 또뭐 먹냐면 샐러드 먹고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에 뭐가 들어갔냐면 사하르. 설탕이죠. 설탕이 들어간. 자, 스플러스 생격, 족격하면은 뭐뭐와 함께 위드의 의미고요. 그러면 얘랑 이제 대립하는 관계는 예스 플러스 생격. 예스는 위드아웃. 뭐뭐가 없는 이란 말이 돼서 만약에 커피인데 설탕이 없는 설탕이 빠진 커피 하려면 고페 스 사하라 비스 사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걸 이용해서. 자, 이제 저녁에 뭐 먹는지도 나오겠는데요. 저녁에 나는 보통 아브이치나 옘 먹습니다. 님노가 조금 먹어요. 또울까 프록티 과일만 조금 먹습니다. 노 하지만 엄마가 원해요. 뭘 원하냐면 내가 먹는 거 저녁으로 모으쉬에 더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자, 1번 나의 저녁 식사는 고기와 죽이다. 저녁 식사는 과일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X 나는 치즈 샌드위치를 직접 만든다. 엄마가 지금 만들어주셔서 얘도 X. 어머니는 저녁을 많이 드시는 편이다. 요 정보는 아예 없었고요. 아침에 나는 차를 마시고 치즈를 먹는다. 아침에는 우유 마셨어요. 나는 점심 식사로 숲 샐러드 먹고 커피를 마신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맞아서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여기 아브이치노와 관련된 빈도부사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 여러분이 아는 빈도부사 한 4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자, 항상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죠? 후시그다, 후시그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빈도는 뭐예요? 자주죠. 자주. 자주 trust다. trust다. 자, 그 다음에 보통.

0: 보통, 보통이 저기 나와 있는 아브이치나. 자, 그리고 때때로. 때때로는 이나그다. 마지막에 드물게 하면 리에트가라고 하죠. 발음이 얘는 트 발음이 납니다. 이 빈도부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동동사 할때 정태랑 부정태가 있는데 부정태 동사에서 반복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그 문장에 이런 빈도부사가 등장하면 부정태랑 연결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배웠고요. 또 동사의 상에서도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있는데 불완료상이 역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문장에 이 빈도부사가 등장하면 상 중에서 불완료상과 연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빈도부사의 종류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어 공부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어, 그다음에 수학, 사탐, 탐구 과목, 여러 가지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러시아어 시간 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간을 더 많이 빼지는 못하더라도 이왕 오늘 30분 러시아 해야지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그 작은 시간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스비다니아.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1번부터 15번까지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문화 지문이 없지만 그래도 앞에 부분, 뭐 발음과 철자 이 부분들이 조금 요즘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 보셨을 거라고 오늘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사회 실전 모의고사 1회 편이고요. 자, 발음부터 의사소통 영역 중간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이라고 했어요. Nous sommes six 라고 돼 있죠? 우리는 6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이 이제 딱 이렇게 나온 거죠. six는 이제 여기서 스 발음이 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six 발음이 나지만 뒤에 뭔가가 나오면 시정, 6살이다 라고 할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이때는 또즈 발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시스로 그냥 뿌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스 발음이 들어가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 트레는 매우라는 뜻이고 이거는 발음이 안 나죠. 끝에 S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2번에 에그자라고 나와 있죠. 정확한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즈 발음이 나죠. 그즈 발음. 그래서 우리가 익스 발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에 으엑스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뒤에 모음이 나오느냐, 그리고 뒤에 자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어요. 모음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그즈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뭐 에그장블루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에그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자음 같은 경우에는요, 뭐 excuse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정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정답 2번도 또 아니겠죠. 3번을 보시면 merci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merci 이게 스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merci의 세 같은 경우에도요, 뒤에 나와 있는 철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세는 뒤에 아, 오, 유가 나오면 발음이 끄 발음.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 으, 이그에게 나오면은 스 발음이 난다라고 했었어요. 맥시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는 메종이라고 해서 얘는 즈 발음이죠. S가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즈 발음이 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메종이 됩니다. 집이라는 뜻이죠. 5번에 디즈너프 숫자 10 9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독으로 쓰면 디스라고 발음이 나지만 뒤에 또 다른 숫자 네프와 결합을 하면서 디즈네프가 되죠. 발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예요. 5번도.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발음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1점짜리긴 하지만요.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습니다. 철자 문자가 되겠습니다. 철자 문제인데, 철자 문제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보통은 대부분 뭐 쉬운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또방그 당황하시고 답 자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휘 공부를 틈틈이 하셔야지 되겠어요. 볼게요. Le plaisir,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은 c'est sourire가 되겠죠. 웃는 것이다. sourire. 그리고 c'est être 꽁떵, 만족한 이란 뜻이죠. 만족하는 거예요. Chaque jour, 매일매일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c'est aider les amis,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C'est regarder le soleil, 햇빛을 보는 것, 태양을 보는 것이다. Le plaisir est en vous, 행복은 당신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해볼까요? SNORL 결합할 수 있는 단어 뭐죠? 살롱. 그렇죠? 살롱. 거실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쓰 수희흐 같은 건 여러분들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lles sont toutes très 빈칸, donc elles n'ont pas le temps 이라고 했어요. 그녀들은 매우 뭐뭐하대요. 그래서 그녀들이 시간이 없대요. 두 번째 문장은 Les toilettes sont 빈칸, il faut attendre 라고 하죠. 화장실이 뭐뭐래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대요. 그럼 이거 뭘까요? 화장실에 지금 누군가가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그녀들은 그 여성분들이 매우 바쁜 거죠. 시간이 없어서. 바쁜이라는 뜻도 있고 사용 중인이라는 뜻도 있는 거 형용사 오큐페죠. 그렇죠? 오큐페인데 지금 형태가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주어가 L이고요. 뚜알레트도 여성 복수라서 으 S가 붙여진 2번의 정답이 됩니다. 1번의 리브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3번의 정티 친절한 이란 뜻이죠. 4번의 에후즈는 행복한 이란 뜻이고요. 남성형은 에후, 여성형은 에후즈가 되죠. 그다음에 5번의 메이에흐라고 하는 것은 봉의 비교급, 그죠? 더 좋은 이라는 거의 비교급의 여성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형태의 비교급이면은 원래 그 원급이라고 하죠. 봉의 형태도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형용사이면은 남성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인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마시고요. 정답이 아닌 나머지 4개에서 나와

있는 어휘나 형태들도 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똑같은 것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볼게요. Je suis très fatigué. 나 너무 피곤해. Les examens sont difficiles. 시험이 어려웠어. 시험이 어렵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B. Courage. 용기를 내. Après les examens, c'est les vacances. 라고 하죠. 힘을 내.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방학이야. 라고 했어요. 얘가 tu as raison. 네 말이 맞아. 그죠? Avoir raison. 네 말이 맞다라는 것에서 쓸수 있는 거죠. 주어를 뒤로 했을 때. 그러면서 주의 빈칸 몽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숙어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뜨니흐가 됩니다. 뜨니흐 몽 그러면요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4번에는 2번입니다. 1번에 faire는 만들다, 하다라는 뜻이고요. 3번에 mettre는 놓다, 그다음에 옷을 입다 이런 뜻이 있죠. 4번에 passer는 뭐 바캉스를 보내다, 또는 어디 어디 장소를 잠깐 들리다. 5번에 prendre는 뭐 타다, 먹다, 그쵸? 시간이 걸리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4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휘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르샤에 빈칸 라따블르라고 하죠. 고양이가 테이블 뭐뭐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라파트멍 논 빈칸 앙 파크. 아파트가 준대요. 공원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끝까지 보고 이제 찾아볼게요. 9, 11 빈칸 10. M, le, dessert, dessert라고 하죠. 9명의 학생들, 그런데 10명 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 디저트를 좋아한대요. 뭘까요? 공통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세 개의 문장이 다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일단, 고양이는 테이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쓰고 말 되고요. 테이블 안에?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테이블 속에?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부분은 테이블을 위해서 이것도 이상합니다. 테이블 아래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피는 뭐뭐 이래로 이상합니다. 그럼 두 번째 건 넣어볼까요? 아파트는 공원을 공원 밑에 준다? 이런 거 없죠. 3, 4번도 아니겠죠, 이제.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넝성박도 이상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슈그는 뭐뭐 위에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그리고 돈의 슈그 뭐뭐 하면은 어디 어디를 전망을 하고 있다. 어디 어디를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뭐 중에 뭐뭇이라고 할 때, 뭐뭐 중에서라고 할때 우리가 수요를 쓰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9명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전치사 수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 아홉은 디저트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셨던 부분들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셨던 학생들이 또 많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영어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수영어는 종종,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수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알고 있는 뭐뭐 위에서는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은 뜻, 보시면 이제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수가. 그래서, 아부와 들라가장 수와 그럼 돈을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중에 너의 수중에 얼마가 있니?라고 할 때도요, 수고 투와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만원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쥐 지밀원 수고 투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때도 전치사 수고를 쓴다. 두 번째는 비율을 나타낼 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뭐뭐 중에서 뭐뭐 가운데에서. 그래서 sur 10, il n'y en a pas un de bon이라고 했어요. 10개 중에서, 그쵸? 10개 중에서 없대요. un de bon,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뜻이죠.
sur 100 candidats, 20 seulement sont

호수유라고 했어요. 100명의 응시자들 중에서 20명만, 그쵸? 뭐뭐 중에서, 100명 중에서 20명만 합격이 되었다. Avoir 15 sur 20, 20점 만점에 15점을 받다라고 했을 때도 쓸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서는요, 그 점수를 매길 때 우리는 100점 만점이다라고 하지만 프랑스는 2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15 sur 20, 20점 만점에 15, 이렇게 쓰죠. 사실 15점이면 굉장히 점수를 잘 받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을 이렇게 뚫어 보시면서 여기 이제 수요가 들어간다라는 거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괄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지우셔가지고 화이트 나무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올바른 문장을 채우는 거, 단어를 채우는 거 연습하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계속해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1점짜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점짜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쉿 보면은 이것도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볼게요. A가 Bonjour, je m'appelle Jisoo.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수예요. Je suis de Séoul, en Corée.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왔어요. Et vous? 당신은요? 물어보죠. B가 moi, c'est Marc. 아, 저요? 저는 마크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A가 Enchanté 라고 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요. Enchanté, 지금 지수가 여학생이기 때문에요. 여자기 때문에 을을 붙인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출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신지, 국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국에서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쪽은요? 라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지금 B가 뭐라고 대답했죠? 이름을 대답했죠. 그럼 여기에 또 출신지를 대답할 확률이 크죠? 그럼 볼게요. 1번은 me voilà라고 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voilà 앞에 저렇게 그 목적어가 오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되죠. 인칭 대명사가 오면. 2번 c'est à moi라고 했어요. c'est à moi는 être à 사람 또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오면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제 거예요.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3번 je suis français라고 했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죠? 이거 출신지를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je suis en forme라고 했는데, être en forme는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갑자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5번, je vous appelle ce soir. 내가 당신에게 오늘 저녁에 전화한다. 전화할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5번도 아니죠. 이 아플레 동사가 쓰인 거는요, 여기가 주마벨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제 함정을 빠뜨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였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아플레라는 동사는 그냥 동사 자체로만 쓰일 때는 누구누구를 부르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뜻이고요. 대명동사 싸플레라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름이 무엇 무엇이다라는 뜻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아플레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라고 했을 때 직접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했어요. 전치사 아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풀어봤고요. 네,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C'est difficile de choisir.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대화지문에서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 나온 경우에는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감을 좀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장을 조금 읽어보면 아실 텐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는 거를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볼게요.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La mer c'est bien pour nager라고 했어요. 바다는 수영하기에는 좋은데 et la montagne pour se

포문에 또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산이 좋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애가 bon, pour ses vacances. 그러면 이번 바캉스에는 Je vais décider. 내가 결정을 할게. 네가 잘 결정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이런 말이죠. 비가 d'accord. 알겠어. 라고 합니다. 그럼 뭘까요? 뭐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 바다하고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 이번 바캉스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번 바캉스는 그럼 내가 결정할게. 라고 했으니까. 보기들을 한번 볼게요. 1번, On part ensemble. 우리 함께 떠날까? 함께 떠날까라고 하는데 선택하기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죠. 1번 아니겠고요. 2번에 tu as choisi un plat라고 했어요. 요리를 골랐니라고 했어요. 음식을 골랐니라고 했는데 이때는 골랐다 고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위우농으로 대답을 하겠죠. 선택하기가 어렵다. 산과 바다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2번도. 3번에 on va y aller comment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갈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가다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거죠.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쓰죠. 4번에 tu as un bon plat pour nous 라고 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한 맛있는 좋은 요리가 있니? 아니죠? 5번 tu préfères la mer ou la montagne? 너는 바다가 좋니? 산이 좋니? 그러니까 두개중 선택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랬을 때 비가 c'est difficile de choisir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7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점. 자, 여기서 이제 préféré 동사를 보시면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군 변칙 동사다라고 하는 동사죠. 일군 변칙 동사는 똑같이 일군 동사처럼 생겼고요. 뒤에 으, 에, 흐가 일군 동사와 같이 으, 으에스, 으, 오엔에스, 으젯, 으엔떼로 끝나요. 하지만 악상의 방향이 바뀌죠.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사 원형은 지금 여기 악상 떼기가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 악상 떼기가 있지만 2인칭 단수의 경우를 보시면 지금 악상의 방향이 반대가 돼 있죠. 악상 그하부가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철자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하고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바뀌죠. 방향이 바뀝니다. 1인칭,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도 이렇게 되고,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만 악상 떼기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3인칭 복수 역시 악상 그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1군 변칙 동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잖아요. 뭐 préféré 동사도 있고 아슈떼 동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꼬멍쇠 망쇠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1점짜리가 되겠습니다. A 볼까요? Voilà, c'est une photo de ma famille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내 가족 사진이야. 이건 내 가족 사진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à côté de toi, la fille blonde. 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elle, 이 사람? C'est ma cousine. 나의 사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사진을 보면서 지금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la fille blonde, 금발이 여자, 소녀. 우리가 형용사 같은 경우에 그 프랑스어는 명사 뒤에 보통 오죠. 영어랑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명사 뒤에 오는데 앞에 올수 있는 앞에 오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 짧고 자주 쓰이는 형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뭐 봉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뿌띠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반드시 뒤에 위치해야만 하는 그런 형용사가 있죠. 국적, 모양, 색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블롱드 금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금발의 소녀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니까 내 사촌이야 라고 했겠죠. 그럼 이 금발의 소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누구니 라고 하는 거 뭐예요? 끼에스. 그죠? 끼에스 1번이죠. 이건 똑같은 말로 세 끼라고 해서 이렇게 평소문의 어순으로 써도 맞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번에 세
꾸아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얘는 사물을 물어보는 거죠. 얘도 꾸아를 앞으로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깨스끄. 아, 지금 소문자군요. 깨스끄세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엘바 비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는 잘 지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안부를 물어보는 거고 4번에 엘라 켈란슈 그녀는 몇 살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5번은 꼬멍의 텔러 그녀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하는 거죠. 꼬멍이 이제 에트르 동사와 함께 쓰이게 되면 사물인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요. 사람을 물어보게 되면 성격이나 외모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8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그 끼에스 대신에 세키가 들어와도 답으로 고르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사물이었다면 세쿠아로 나오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세쿠아 형태가 깨스크세로 나와 있어도 얘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사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장을 고를 때는. 그래서 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얘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비가 oui, je veux rester chez moi. Pourquoi? 라고 했어요. 응, 나는 우리 집에, 내 집에 계속 있을 거야. 왜?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A가 Marc aimerait nous inviter à dîner 라고 했어요. 마크가 뭐뭐 하고 싶어해, 원해. 조건법이지만 조건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애매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공손한 표현이거나 완곡한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크가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한다. 엔비테 아 어디 어디에 디네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한대요. Tu veux venir avec moi? 나랑 같이 가겠니? 갈래?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oui, avec plaisir, 응, 기꺼이 좋아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물어봤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집에 나는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왜? 라고 물어봤으니까 너 뭐 계획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렇게 1번, tu trouves 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는 찾니? 뭘 찾고 있니? 찾았니? 아니죠. 2번, ça te plaît 그것이 네 마음에 들었냐? 아닙니다. 3번, on y va à midi, 우리 정오에 가자. 아니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정오에 갈까? 이상합니다. 4번, tu es libre ce soir, 오늘 저녁에 너 시간 돼?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응, 시간 돼, 집에 있을 거야, 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on se voit à la gare, 우리 역에서, 기차역에서 볼까? 라고 했어요. 기차역에서 볼까? 라고 했는데 응, 나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아닙니다. 스 부와 같은 경우에도 부와라고 하는 거에 단독으로 쓰이면 보다라는 뜻이지만 앞에 스가 있어서 스 부와가 되면 만나다라는 뜻으로 바뀌죠. 대명동사의 상호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대명동사죠. 대명동사는 앞에 스가 붙어서 어떤 재개적인 용법을 나타내는 그런 재개적 대명동사가 있고요. 이렇게 주어가 서로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적 대명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수동적인 대명동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주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수동적인 대명동사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질적인 대명동사다라고 하는 것은 수거로 묶여 있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동사의 뜻과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대명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본질적 대명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누구를 보다가 아니고요. 만나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스, 부하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라고 했어요. 얘가 Théo est devenu papa 라고 했어요. Théo가 아빠가 됐대. On va le voir? 그를 보러 갈까? 라고 물어보죠. 비가 bien sûr, 물론이지. On y va quand? 우리 언제 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비가 d'accord, mais ajoutons un cadeau avant 이라고 하죠. 좋아. 그런데 먼저 선물을 사자 라고 했어요.
저 이제 명령형이지만 1인칭 복수형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지금 아빠가 됐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빨리 얼굴을 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언제 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시기나 시간. 근데 1, 2, 3, 4, 5번을 보니까는요. 몇 시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아, 몇시뭐 이렇게 딱딱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1번을 보시면 주프테데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까? 라고 했어요. 갑자기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에데 동사는 마찬가지로 바로 뒤에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누구누구를 도와주다. 에데 누구누구 바로 나옵니다. 전치사 아가 나오지 않아요. 전치사 에데 아 사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2번 정수의 싹당이라고 했어요. 에덕싹당은 드 뭐뭐에 대해서 확신하다라는 거죠. 확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 3번 사트바 트레비앙이라고 했어요. 이거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옷을 사러 갔을 때 같이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옷을 탁 입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때? 그랬을 때 아, 이거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가 않겠죠. 자, 4번 주시드 또 나비라고 했어요. 요거는 동의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내가 너의 의견에 있다. 너의 의견과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은 아니죠. 근데 주스이드 또 나비 이 표현들하고 같이 엮일 수 있는 거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주스이 닦고 아벡 또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고요. 5번 온빠르 투드 스위트라고 했어요. 투드 스위트는 즉시 즉각이거든요. 그럼 우리 바로 갈까? 라고 하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to the sweet라는 것이 시기,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바로 갈까라고 했을 때 비가 좋아. 그런데 그 전에 선물부터 사러 가자.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10번에는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 11번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1번은 알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보시면 이게 전화대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로는 전화대화에서 여보세요? 이게 알로죠. 그래서 전화대화인데 전화 구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공식과 같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뭐 전화 건 사람 누구세요? 라든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뭐 메시지를 남겨주시겠어요? 그 사람 없어요. 아, 기다리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런 표현들 있죠. 그 이런 표현들이 전화대화는 사실 이렇게 그런 표현들만 알면 틀릴 일이 없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대화 나오면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틀릴 일이 없는 정말 내가 잘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답이 나왔구나.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A가 알로 봉슈라고 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B가 Bonjour, je voudrais parler à Monsieur le Directeur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그 부장님이랑 통화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A가 뭐라고 물어봤죠? B가 Bernard Lévy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든지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라든지 이렇게 신분을 밝히는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베르나르 레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화 거신 분이 그랬더니 받는 사람이 니키테 파 주블루 파스 끊지 마세요. 제가 글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처럼 나오는 거 끊지 마세요. 바꿔드릴게요. 또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A의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메그나간 레비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볼게요. 1번 르 디렉테르라라고 했어요. 부장님 거기 계신가요? 라고 하는 거. 부장님 거기 계신가요? 라고 하는 상황은 지금 아니겠죠, 여기가. 2번, 뿌베브 에플레라고 했어요. 에플레는 철자를 하나하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다면, 메, 으, 에, 엔, 아, 에, 데라고 대답을 했겠죠. 3번, 키에 딸라 파레이유. 이건 전화 거신 분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분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전화 거신 분 누구신가요? 4번, vous avez un téléphone? 전화기 있으십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화를 했겠죠. 정답이 아니죠. 5번에 vous voulez laisser un message라고 합니다. laisser un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죠. 그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대화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되는 전화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 그죠?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전화 거신 분 누구신가요? 부장님 거기 계신가? 이런 표현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왔어요.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끊지 마세요. 바꿔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점짜리죠. 그러니까 전화 대화가 1점짜리인 게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공식처럼 문장만 알고 있다면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걸 excuse moi monsieur 실례합니다 선생님 je peux ouvrir la fenêtre 라고 하죠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excuse moi 저기 이 ex 다음에 지금 자음이 나와서 excuse 그 발음이 나고 있죠 그리고 또 ouvrir la fenêtre 에서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 요것도 여러분들이 철자를 조심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또 악상 circumflex가 있죠. 창문 열어도 될까요? 이건 약간 허락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하니까 A가 merci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고맙다라고 했다는 것은 약간 허락을 해준 분위기인 것 같죠? 창문 열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죠. 그럼 볼게요. 창문 열어도 될까요? 1번, je suis libre. 저 시간 있어요. 저 한가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 상황이 아니죠, 지금. je suis libre 라고 대답을 했다면, 상대방이, 지금 바빠요? 라든지, 아니면, 너 오늘 오후에 뭐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1번은 아닙니다. 2번, je vous en prie 라고 되어 있죠. je vous en prie는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천만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천만에요 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자주 쓰이지는 않고 그리고 교재에서도 이렇게 문장 안에서 이런 식의 대화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을 좀 고르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은 스냅백, 괜찮아요 라는 뜻이죠.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괜찮다는 게 어떤 거냐면 창문을 열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발을 밟았어요. 내 발을 밟았어요. 그랬을 때 괜찮으세요? 라고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아, 심각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의 그런 의미에서의 괜찮아요지. 허락을 할 때의 괜찮아요 하고 의미하고는 또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3번은 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네, 4번, je regrette, je suis pris 라고 합니다. 애석하지만 내가 약속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선약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들, 요거 있죠. je suis pris. 이제 말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는요, je suis prise 라고 합니다. 네, 5번, je ne vais jamais y aller. 나는 거기에 결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주시 프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펑드의 동사인 프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반에는 아주 극초반에는 이런 문장을 보시면 선생님 펑드는 주에 프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시 프리는 선약이 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펑드의 복합 과거라고 그 연결하셔서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표현들 잘 안 나왔으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을 볼게요. 게시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문을 보면은 그냥 그 보통은 이렇게 5개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걸리게끔 만들어

move가 원래 동사 원형이죠. 그런 동사가 변하면서 rev, rev, rev 이렇게 악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 르베 나왔으니까 또 쓸 르베도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르베는 일으키는 거,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런 대명동사가 돼서 앞에 쓰가 붙으면 내가 내 몸을 일으키는 거, 일어나다가 되는 거죠. 제기적인 대명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On écoute bien le professeur 라고 하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네 번째, On dit bonjour avant le cours 라고 했어요. 수업 시작 전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 마지막에 다섯 번째 문장은 On passe du bon temps avec des amis.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학교에서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뭐뭐 하지 말 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1번처럼 뛰어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 맞죠. 안전을 위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제시되어 있는 이 언급된 글에 나오지 않으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한 규칙이 아닌 거예요. 언급되지 않은 거 1번 뛰어다니지 말기 없잖아요. 지금 마침 1, 2, 3, 4, 5번 중에 없죠. 물론 이 말이 좋은 말이긴 하나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이 아니라 그 옳은 말, 옳은 그 해석을 하는 건 아니죠. 언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그런 공지문이나 누구라도 다 아는 뭐든 규칙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막 추측해서 답을 고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1점짜리지만 너무 아깝게 점수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읽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소란 피우지 않기 나왔죠? 첫 번째 문장에. 말하기 전에 손들기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기 나왔고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나왔어요. 그래서 13번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문제를 풀면 틀리기 쉬운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4번 갈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이런 대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계산을 좀 잘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언제 오고, 막 언제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24번 문제가 됩니다. 볼게요. Tu arrives quand? 이라고 했어요. 너 언제 도착하니? 라고 물어봤죠. Le concert commence bientôt 라고 했어요. 콘서트가 곧 시작해 라고 되어 있어요. 아, commence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네요. 이제 계속해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일군 변칙 동사죠. 일군 변칙 동사는 아까처럼 이렇게 악상이 없는 것, 르베처럼 악상이 없던 것이 변하면서 악상이 생기는 이런 것도 일군 변칙 동사고요. 변화할 때 철자가 바뀌는 것, 철자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것도 일군 변칙 동사인데, 꼬멍새도 마찬가지죠. 누꼬멍 꽁이 되죠. 일군 동사 으, 에, 흐가 우리가 변할 때는 으, 으에스, 으, 오에네스, 으젯, 으엔때로 바뀌는데, 이른 층복수에 오에네스가 되면 세 다음에 나오는 철자가 얘는 다 의지만 얘 혼자 오가 되죠. 세 다음에 오가 나오면 끄 발음이 나게 돼 있죠. 그쵸? 세 다음에 아, 오, 을가 나오면 세는 끄 발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꾸라고 하는 단어, 꾸꾸 이런 것처럼 끄 발음이 되거든요. 그 얘만 혼자 꼬망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여기서 CDE를 붙이는 그런 변칙 동사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철자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꼬망송으로.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셔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꼬멍쇠 시작하다라는 뜻. 1군, 아, 1군, 아니죠. 1인칭 복수에서는 세디에를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콘서트가 곧 시작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Désolé, j'arrive dans 5 minutes 라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5분 후에 도착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뭐 후에라고 할때 우리가 dong을 쓰죠. 시간에서. 뭐뭐 전에는 일리야.

하고요. 뭐뭐 후에는 덩을 씁니다. 5분에 도착해라고 했어요. 일레 꺄뚜저 깡스라고 해요. 오후 2시 15분이야 지금. 지금 2시 15분이야. 사꼬몽스 덩 깡스 미니트 떼빼슈뚜아라고 하죠. 15분 있다가 시작을 해. 서둘러라고 합니다. 서둘러. 쓰데빼쉐라는 대명동사. 서두르다라는 대명동사죠. 자, 대명동사의 명령문 만드는 거 볼까요? 평서문에서 띠뜨 데빼쉬가 되죠. 너는 서두르다가 되죠. 제가 명령문으로 바꿔볼게요. 대명동사 명령문 굉장히 어렵죠. 일단 주어가 없어져야지 명령문이죠. 그리고 이 재개대명사는 뒤로 빠지면서 뜨가 명령문일 때 뚜아로 바뀌죠. 강세형으로 바뀌죠. 그리고 어쨌거나 얘는 대명사인데 동사 뒤로 왔으니까 도치된 거니까 트레이딩용을 그어주고 명령문에서 es로 끝나는 2인칭 단수에서는 s가 없어져야 되니까 형태가 저렇게 데페슈투아 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라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만드는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가 다커 알았어. On se voit à l'entrée. 입구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이 2시 15분이에요. 15분 있다가 콘서트를 시작하죠? 그러면 2시 반에 콘서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거로 볼까요? J'arrive dans 5 minutes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시간에서 5분 있다가 도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도착 시간은 지금 14시 15분이니까 5분 후니까 2시 20분에 도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14시, 오후 2시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먼저 도착하긴 했지만, A가 몇 시에 도착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겠고요. 2번에 현재 시각은 14시 반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각은 꺄또고지역을 깽스라고 했어요. 15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그다음 콘서트가 12시 15분에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4번의 B는 14시 2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4시 15분이고 5분 후에 도착한다라고 했으니까 2시 20분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번 A와 B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입구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옆에 시간을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 도착 시간, 뭐 콘서트 시간,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가면서 이제 풀어보셔야지 되고요. 또 전과 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풀 수가 있겠죠. 일리아는 전, 당은 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B가 Je suis professeur au lycée et vous? 라고 하죠. 아,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당신은요? 라고 물어봅니다. B가 대답을 한거 뭐죠? 직업이죠. 자신의 직업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A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좋겠죠? 직업이나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 당신은 뭘 하시죠? 라고 B가 물어보니까 A가 Je travaille à la poste. 저는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Vous aimez votre travail? 당신은 당신의 일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B가 Oui, j'aime ça. 네, 저는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직업이나 일을 물어보는 표현. 보기 A, quel travail préférez-vous라고 했어요. 이거는 préfère가 선호하다 또는 더 좋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더 좋아하시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게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직업이 어떤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A는 아니겠고요. B번, Vous cherchez un nouveau travail 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가요? 라고 했어요.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네, 지금 저 일을 찾고 있어요. 라고 했겠죠. 아니고요. C번, Je peux vous demander votre métier.

매찌에라고 했어요. 제가 당신의 직업이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매찌에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죠. 그래서 당신의 직업을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D번,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무슨 일을 하시나요?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표현이죠. 그래서 C번하고 D번이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의 첫 번째 문장 또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동사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요긴하게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그런 동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변체 동사랑 철자 등다 기억해 두시면서 혹시나 좀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선입견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순수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이고요. 16번째 주제에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해봤고요. 사실 지역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은 지역 간의 경계라던가 또는 각 지역의 옛날 모습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북한 관련된 문항들도 나올 만한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전력 생산, 뭐 인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서 나오는 유형들도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만 잘 파악하시면은 아주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긴 할 건데요.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북한이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되니까 요 북한 관련된 내용들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5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다음 자료는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떤 구에 가맹점을 설립하기 위해 조사하는 항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 구의 지리적인 특징. 첫 번째, 면적 및 위치가 나와 있네요. 위치, 이 위치는 지리정보 유형 중에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아니죠. 위치 또는 형태와 관련된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간 정보. 그리고 이 공간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소 또는 위경도, 수리적 위치가 되겠죠. 다음, 동별, 인구수 및 연령 분포. 자, 니은은 주로 야외 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자, 야외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인구수와 연령 분포를 수집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몇 살이세요? 네, 몇 살이세요? 다 물어봐야 되는 거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세워서 인구수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야외 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없고요. 실내 조사 통해서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와 연령 분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고 야외 조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만, 다시요. 실내조사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내조사는 집뿐만이 아니라 이런 통계자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 가는 것도 다 실내조사에 들어갑니다. 야외조사는 그 지역에 직접 간다.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간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것도 실내조사에 해당을 하는 거고 야외조사는 그 대상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음. 리를 볼게요. 리을. 상권 분석. 기존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이 소비자 만족도는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원격 탐사는 결국 인공위성과 비행기에서 사진 찍는 거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 볼 수 있는 것만 지리정보 수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 사람들을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이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뭐 이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이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료만 수집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의 만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심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3번, 다시 4번. 토지이용,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대요. 그리고 미음, 기존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위치와 판매 범위. 자, 일단 요 토지이용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 상업, 녹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질지역이고요. 동질지역. 반면 미음, 기존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위치와 판매 범위, 판매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프랜차이즈 지점의 재화가 또는 서비스가 도달하는 범위,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점이란 중심지에서 기능과, 재화와 서비스 공급받는 배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성이 되니까 얘는 기능지역이 됩니다. 기능지역. 그러면 동질지역은 기능지역보다 중심지와 배후지의 구분이 뚜렷하다? 아니죠. 중심지와 배후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은 기능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능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중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지가 있다. 다음 5번,
디귿과 미음에는 모두 점이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점이지대 얘기하면서 우리 두총쿠를 판매하는 상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방언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두총쿠의 상권, 기능지역에 해당을 하고요. 방언권은 동질지역에 해당합니다. 둘 다 점이지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 다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 보면은 가는 관서지방 또는 평안도 되겠죠. 다음 나는 관북지방 또는 함경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다는 해서지방, 경기도에서 바다 건너 있는 또는 황해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벤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 안 봐도 괜찮다고 얘기했었죠. 아래를 보자. 가나다 모두의 공통 특징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A는 관서, 아주 좀, 아이고. 관서, 관북, 해서 모두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다음 B는 가와 나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관서, 관북의 공통 특징입니다. 다음 C는 나에만이니까 관북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북부지방에 포함되는 지역 관서, 관북, 해서 요 세 지역 모두 다 북부지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서, 관북, 관북, 해서가 모두 포함되는 A에 해당하겠죠. 다음 철령관을 경계로 구분되는 지역 철령관의 북쪽, 철령관의 서쪽, 철령관의 동쪽 요 세 지역이 되겠죠. 하지만 해서지방은 철령관을 경계로 구분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관서와 관북의 공통 특징, 그래서 B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우리 러시아의 국경선이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랬었죠? 이렇게 내려온다. 대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관북에만 해당되는 입니다. 관북, 그러니까 C가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 기역부터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6개 광역권은 각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됩니다. 먼저 기역은 수도권이에요. 국가의 경제와 인구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니은은 충청권. 충청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디귿.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있나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디귿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디귿은 세종이에요. 세종.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자, 일단 1번. 수도권과 충청권은 중부지방에 속한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까지가 중부지방이에요. 그래서 맞죠? 다음, 디귿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갈 수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호남권은 농업생산활동이 활발하며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자, 3번. 호남권에는 3개의 광역시와 2개의 도가 있다. 호남권은 전남,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광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3개의 광역시와 2개의 도로 구성된 권역은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로 구성된 영남권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영남권은 산업과 상업이 활발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남권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행정구역 수가 5개, 기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니까 3개, 그러니까 맞죠. 다음, 강원권은 뛰어난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과 레저가 발달하였으며 제주권은 독특한 생태와 문화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래서 강원과 제주는 몇 번 얘기했었죠. 여기는 관광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관광산업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 그래서 겸업농가 비율 높다.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율 높다. 이런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강원과 제주에는 모두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행정구역이 있다. 맞죠?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A는 어딘가요? 자, 여기 뿔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뿔은 백두산, 왼쪽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 중강진. 자, B는 압록강의 하구 부근에 있는 신의주, 신의주. 다음, 얘는 중강진에서 또 동해안 쪽에 위치하는 청진입니다. 청진. 청진은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특히나 연강 수량이 적은 소우지로, 그리고 고위도인데도 동해안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교차가 생각보다 작기도 하고요. 자, 그럼 봅시다. 가나다의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는데,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주면 기온의 연교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를 봅시다. 다. 다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9도인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15.9도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교차가 38도가 넘어가죠. 반면 얘네들은 38도만큼 크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는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크니까 어디예요? 고위도 내륙에 위치한 중강진이 됩니다. 다가 A입니다. 다음 가와 나. 자, 신의주와 청진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비슷한 위도인데 얘는 어쨌든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얘가 서해안에 위치했다라고 보더라도 위치적으로 어쨌든 상대적으로 위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청진이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은 청진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청진은 워낙에 소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의주는 이쪽 남서기류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청진보단 조금 높잖아요. 이 남서기류가 많이 불어오는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신의주가 청진보다 높을 거예요. 정리해보면 남서기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가가 신의주, 그러니까 B가 되고요. 그리고 동해안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나가 청진 C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의 기역부터 리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기역부터 디귿은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금강산과 백두산은 잘 알겠는데 묘향산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북한의

5대 명산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자연 명소이다. 기역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며 인근 해안 관광지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자, 포인트가 두 개예요. 자, 인근 해안 관광지와 함께 해안 쪽에 있나 봐요. 다음,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자, 일단 백두산은 내륙에 있습니다. 해안 쪽에 없죠. 그리고 요양산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금강산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다음, 니은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려한 산세로 유명하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걸쳐 있으며, 자,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 걸쳐 있다. 확실한 건 백두산은 여기 걸쳐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와보면 한반도 최고봉이 위치한다. 끝났네요. 천지도 유명하대요. 정말 끝났죠? 그래서 확실한 건 디귿이 백두산이야. 백두산. 그러면 남아있는 니은이 묘향산이 되겠죠? 묘향산. 그러니까 묘향산을 몰라도 우리는 일단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정답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향산을 모른다고 해서 이거 뭐야? 모르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어쨌든 여기 묘향산이 나왔으니까 앞에 가서 묘향산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묘향산은 묘향산맥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걸쳐 있는 산이에요. 자, 1번. 금강산은 관북지방에 위치한다. 관북지방은 함경도입니다. 근데 금강산은요, 강원도에 위치하거든요. 선생님. 강원도는 남한 땅 아닌가요? 일부는 남한이고 일부는 북한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와 강원의 일부가 북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강산도 강원도에 위치합니다. 관북이 아니라 관동지방에 위치하겠죠. 다음, 묘향산은 한국방향 산맥에 위치한다. 일단 묘향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패스해 볼게요. 패스. 다음, 리을. 천지는 칼데라호에 해당한다. 이 맞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묘향산을 몰라도 일단 정답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다음, 금강산은 묘향산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역시 묘향산의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걸쳐 있고 금강산은 강원도 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금강산보다는 묘향산이 더 고위도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백두산은 화산입니다. 화산이니까 기발함은 신생대에 만들어지죠. 금강산은 돌산이니까 기발함이 중생대 화강암. 그러면 정상부의 기발함 형성 시기는 기역이 더 이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참고로 묘향산은 묘향산맥에 있고요. 묘향산맥은 한국 방향이 아니라 랴오둥 방향 산맥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 표는 남북한의 연령층별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이고, C부터, 다시요, A부터 C는 유청노 중에 하나래요. 유청노부터. 그러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자, A, B, C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A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나의 A는 70.7%야. 얘가 노년층일 수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70%가 노년층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유소년층일 수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70%가 유소년층이에요. 14세 미만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A, 또 가의 A도 다 청장년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청장년층이 됩니다. 청장년층. 다음, B와 C를 보죠. 자, 얘는 변화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 자, 가는 B가 2010년 대비 2023년에 감소했어요. 그쵸? 나도 감소했네. 반면, 가는 2023년에 2010년 대비 C의 비중이 높아졌어. 나도 C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물론 남한이 더 심각하지만, 어쨌든 남한과 북한 모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한, 남한에서 모두 비율 낮아진 비가 유소년층.

C가 노년층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한 곳은 어디예요? 남한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나가 남한이 되겠죠. 남한. 그래서 얘가 남한. 그리고 가가 북한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볼게요. 가는 2010년에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자, 고령화 사회에 고령으로 가고 있는 사회란 얘기입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어가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가는 2010년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9%니까 맞죠. 다음, 나는 2023년에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데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분자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그러면 나는 2023년에 유가 11, 노가 18.3이니까 노가 유보다 크네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겠죠. 맞습니다. 다음, 가는 나보다 2010년에 총부양비가 높대요. 자, 총부양비가 나오면 항상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을 떠올리자. 총부양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10년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을 비교해 볼 거예요. 2010년에 가는 68.6, 나는 73.1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인데, 맞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다음, 나는 가보다 2023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고 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청분의 유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지금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다시요. 남한보다 북한이 꽤 높습니다. 거의 뭐두배 가까이 높은 거죠,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분모는 비슷한데 분자가 두배 가까이 높으니까 북한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와나는 각각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이고, 관공업, 농림업,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볼까요? 관공업, 농림업, 서비스업. 광농 서비스업.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결국 2차, 1차, 3차 산업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특히나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굉장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ABC의 가와 나의 산업 구조를 비교해 보면, 가는 ABC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A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C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얘기했듯이 남한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율 낮고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차가 되는 거고, 1차. 그리고 1차 비율이 굉장히 낮고, 3차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가 남한. 그리고 가가 북한이 되고요. 남아있는 비가 2차 광공업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1번. 가는 북한은 산업 구조상 탈공업 사회에 진입하였다. 자, 탈공업 사회는 2차 산업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북한은 요 시기에 2차와 3차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공업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남한의 B에서 2차 광공업에서 첨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이 1990년보다 높대요. 자, 남한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공업 구조의 고도화도 이루어져 왔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의 비율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 2023년이 1990년보다 높겠죠. 정답은 2번. 다음, 북한은 남한보다 비의 총 생산액이 많대요. 자, 비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 총 생산이 남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의 총 생산액도 남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A의 종사자 수가 많대요. 자, A는 1차고요. 북한이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라고 볼게요. 전체 인구에서 22%가 아니, 다시요. 이건 생산액이니까 어쨌든 그 A의 생산액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남한은 한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율이 북한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남한이 인구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인구가 2배 많지만 북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A의 종사자 수는 가. 북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남한이 2배 많지만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A의 종사자 수는 북한이 더 많아요. 그러나 5번 같은 경우에 가해 A, B, C 생산액의 합은 남한의 C 서비스업 생산액보다 많대요. 자, 이것도 지금 요거는 비율이고요. 나와 있는 건 액수, 절대적인 액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생산액은 남한이 북한보다 한 50에서 60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도 남한 전체에서 60% 가까이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액보다 많을 순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8번 하겠습니다. 그림에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북한의 개방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보면 알겠지만 A는 신의주, B는 개성, C는 금강산, D는 나선입니다. 그러면 남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지정되었는가? 남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은 개성과 금강산이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아니오로 A, D가 옵니다. 자, B와 C 중에서 관광지구로 개방하여 지정되어 개방하였는가? 금강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아니오가 여기로 갑니다.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 유엔 지원을 받은 최초의 경제특구 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아니오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가나, 다라, AD, BC.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우리 137페이지의 실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나 지역 유형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기능과 동질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가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니까 동질 지역이고요. 나는 기역, 니은, 디귿의 통합권, 바꿔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의 교육 기능이 미치는 범위 기능 지역이 되겠죠. 보죠. 일단 동질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것은 동질은 맞고 기능은 아니죠. 다음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계, 점유지대가 나타난대요. 동질과 기능 지역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중심지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기능 지역이니까 동질은 틀렸고 기능은 맞아. 특정 기준에 의해 구분된 후 지역의 범위와 크기가 고정된다. 아닙니다. 지역의 범위와 크기는 늘 변동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범위와 크기도 바뀌겠죠. 둘다 X예요. 그러니까 기역은 OX에 들어가야 돼요. 가는 동그라미, 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 얘는 X니까 여기는 B가 되겠지. B. 다음, 니은은 얘니까 A. 다음, C는 아니오 얘니까 아니오 얘. 그래서 디귿은 C. 다음, 리을은 둘다 XX니까 아니오 아니오. 여기는 D입니다. 그래서 A, B, C, D니까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지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역 구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F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에만 모두 동그라미 표시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평안도, 관서지방, 함경도, 관북지방,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됩니다. 보죠. C는 강원도는 대관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지방으로 구분된다. 맞죠? 대관령의 서쪽, 대관령의 동쪽. 다음, D. 충청도에는 오늘날 행정구역상 세 개의 광역시와 두 개의 도가 속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세 개의 광역시와 두 개의 도가 속하는 곳은 경상도, 오늘날의 영남권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충청도는 충남, 충북 두 개의 도, 그리고 하나의 광역시, 하나의 특별자치시로 구성이 됩니다. ABC는 철령관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철령관의 서쪽 관서, 철령관의 북쪽 관북, 철령관의 동쪽 철령관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EYF. 전라도와 경상도는 금강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아니죠. 얘는 요 사이에 소백산맥 지나가고요. 여기로 섬진강도, 하류가 여기 경계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X예요. X.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만 동그라미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갑이 되겠죠. 갑. 1번.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평양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이고요. 자, 우리 여러 번 풀어봤었죠. 이 기후값 차이는 각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양의 기후값을 빼준 것이다. 어쨌든 이 지역의 기후값이 크면 기후값 차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걸 빼주는 거니까. 반면 이 지역의 기후값이 작으면 기후값 차이도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나시기의 기온은 A, D, B, C 순이고요. 높고 낮은 거니까 A, D, B, C. 가식의 강수량은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갈수록 많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작은 거니까. 자, 지도 보겠습니다. 얘는 신의주, 얘는 중강진, 중강진, 얘는 청진, 청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산입니다. 원산. 자, 일단 가와 나시기가 1월 아니면 8월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러 번 공부했었죠?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1월과 8월 중에 언제 더 크죠? 1월과 8월 중에 1월이 더 큽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태양고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8월에는 그냥 태양고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태양고도 차이가 커지거든요. 근데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해두라고 얘기했었죠. 겨울철에는 건조한 공기 영향 받아서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커지고 또 여름철에는 그냥 습하다 보니까 그냥 다 덥다.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작다. 그래서 만약 나시기가 8월이라면 요 지역들 간의 기온 차이가 막 14도 가까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8월 달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이 남북 간의 기온 차이도 여름철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아니에요. 8월 달에 기온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시기가 1월입니다. 1월이나 되어야 이 지역들 간의 기온 차이가 이만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시기는 8월이 되겠죠. 정리해 보면 A는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얘기했듯이 이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야 이 값도 크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네 지역 중에 1월 달에 가장 따뜻한 데 어디죠? 네. 저위도이면서 동해안인 원산이 가장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원산이 됩니다. 반면 가장 추운데 1월 달에 기온 가장 낮은데 어딜까요? 네, 고위도의 내륙 지역인 중강진이 1월 달에 기온 제일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는 중강진입니다. 중강진. 다음 남아 있는 것은 B와 D인데 1월 달에 기온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8월 달에 강수량 차이로 중강진과 청진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청진은 한류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소우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름철에 불어오는 남서풍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없죠. 하지만 중강진이 청진보단 강수량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리고 청지보단 지형성 강수가, 아, 죄송합니다.

청진과 신우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신우주. 자, 신우주는 상대적으로 이 남서풍에 의해서 여름철에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바람 불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비와 디중에 상대적으로 8월 달에 강수량이 많은 곳은 비인데요. 남아있는 신우주와 청진 중에 8월 달에 강수량 많은 데는 신우주니까 비가 신우주가 되고 비가 청진이 됩니다. 자, 참고로 요 값은 아래에 있는 요 값은 각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양의 기후값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0보다 크다면 얘는 그 지역의 기후값이 평양의 값보다 큰 겁니다. 그 앞에가 크니까 뒤에 걸 빼줬을 때 양의 값이 나오는 거죠. 반대가 되면은 그 지역보다 평양이 큰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1월 평균 기온은 평양보다 원산 청진이 높다는 얘기예요. 원산은 당연히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청진은 이렇게나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양보다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동해 아니어서. 청진은 좀 독특한 곳이고, 기후에서 특히나 기온 물어볼 때좀 까다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우주와 중강진은 평양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은 곳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8월 강수량은 이렇게 나눠서 원산 신우주는 평양보다 많은 거고요. 중강진 청진은 평양보다 적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도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계 문항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도에도 한번 적어보고 선지 볼게요. 자, 신우주가 B가 되고요. 중강진이 C, 청진이 D, 원산이 A입니다. 보죠. 1번. 원산은 신우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겠죠? 저위도의 동해안이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B는 C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네요. 다음, C는 D보다 연평균 기온 당연히 낮겠죠. 1월 평균 기온이 워낙에 낮으니까. 다음, 청진은 원산보다 가시기.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당연히 낮겠죠. 원산이 더 높습니다. 똑같은 동해안인데 저위도에 위치하니까. A부터 D 중에 나시기. 1월 달에 강수량 가장 많은 곳은 원산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태백산맥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로 북동풍 불어올 때 많은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원산은 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전과 함께 북한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들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북한 지역은 북동부가 높고 서남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북동쪽이 높고 서남부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낭림산맥이 뻗어 있죠. 이렇게 뻗어 있죠. 낭림산맥. 서쪽으로는 강남산맥, 저규령산맥, 묘양산맥 등이 이런 식으로 뻗어 있는 겁니다. 일단, 1번. 낭림산맥에는 백두산이 위치한다. 아니죠. 제가 이거를 완전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지만, 요쪽에 요기 백두산이 있는 거고요. 낭림산맥은 요쪽에, 중강진 요쪽에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은 낭림이 아니라 마천령산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묘양산맥은 관북지방과 관서지방을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자, 관북지방과 관서지방, 평안도와 함경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관북과 관서를 나누는 경계는 묘양산맥이 아니라 낭림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동쪽으로는 함경산맥이 있대요. 자, 함경산맥은 1차 산맥입니다. 1차 산맥은 소백, 태백, 낭림, 마천령, 함경이 있죠. 그 중에 얘네 셋은 한국방향산맥입니다. 그래서 한국방향산맥은 모조리 다 1차 산맥이야. 하지만 소백산맥은 1차 산맥이지만 중국방향이고요. 함경산맥은 1차지만 랴오둥방향산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산맥들은 랴오둥방향산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중국방향산맥들이 많고 함경산맥은 그래서 랴오둥방향,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다음, 남림산맥은 요양산맥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대요. 자, 남림산맥은 여기 나와 있듯이 1차 산맥입니다. 반면 요양산맥은 1차가 아니죠? 2차 산맥이에요. 1차 산맥은 2차 산맥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산맥인 남림산맥이 2차 산맥인 요양산맥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아요. 정답은 4번. 다음.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 주변에 여러 평야들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대동강은 압록강보다 유로가 길대요. 아니죠. 압록강은 한반도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는 각각 이런 것들이고요. 가와 나는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 남한과 북한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남한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쓰지만 북한에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자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에서는 한 15%에서 20% 사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지만 나에서는 안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원자력을 쓰지 않는 나가 북한이란 얘기고, 원자력을 사용하는 가가 남한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남한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쓰는데, 북한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안 써. 자, 원자력도 북한이 제로인데, C도 북한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C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근데 사실, 남한과 북한을 찾았으면, 예, 남한은 유탄아 천원 줄게 새로 나온 물사와 유탄천원 신수니까, A가 석유, B가 석탄, 그리고 D가 수력이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2023년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 가장 높고 수력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석탄 수력 순입니다. 그러나 발전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력 그다음에 석탄입니다. 석탄은 발전에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석탄의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수력의 소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남한도 마찬가지죠. 석유의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원자력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증가했어. 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 물질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1번. 남한에서 A는 석유는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아니죠.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천연가스이고요. 석유는 특히나 수송용 소비 비율이 높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석유는 수송용 소비 비율 높다. 다음, 남한은 북한보다 2023년에 석탄 생산량이 많다. 아닙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석탄을 많이 생산하지만 남한 같은 경우엔 현재는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죠.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석유는 수력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겠죠. 수력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용하는 건데, 석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전량 수입해와야 되니까. 다음,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가스 비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 늘리고 천연가스의 비율도 늘리고 있습니다. 석탄 비율이 낮아진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천연가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 수력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해당한다? 아니죠.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수력은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생 가능하고요. 천연가스는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는 북한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와 나는 쌀과 옥수수 중에 하나이고요. A와 B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하나 주의할 게 있죠.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옥수수의 생산량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서 옥수수의 생산 비율이 높은 것이지 북한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작물은 쌀이에요. 반면 남한은 쌀의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남한은 1등 농작물만 기억하면 돼. 쌀의 비율이 아주 아주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보다 옥수수의 생산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도 1등은 쌀입니다. 그 얘기는 북한에서도 생산 비율은 쌀이 옥수수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북한의 옥수수를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 북한의 1등 농작물이 옥수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가 아니라 쌀이 1등입니다. 북한도 쌀 1등. 자, 그러면 가나 쌀과 옥수수의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래요.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 자, 봤더니 나부터 볼게요. 나는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 1848%입니다. 남한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남한은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다른 농작물은 많이 생산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옥수수를 꽤나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 무려 1800%가 넘는 나가 옥수수가 되겠죠. 옥수수. 다음, 가는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 57%거든요. 그 얘기는 남한의 절반 정도만 생산하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남한보다 생산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 쌀이 되겠죠. 다음, 가의 지역별 제비 면적인데 가는 쌀입니다. 쌀. 자, 북한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우리 아까도 살펴봤듯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북동쪽은 산지 비율 높고요. 남서쪽은 평지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쌀의 지역별 제비 면적. 쌀은 비옥한 평야지대, 그리고 풍부한 농업용수,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산지 비율 높은 북동쪽보다 평지 비율 높은 남서쪽에서 쌀의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그리고 평안북도, 그리고 평안남도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고 저평한 지역이 펼쳐지는 요 지역들이 쌀의 재배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평안남도가 되겠죠. 반면 산지 비율 높은 강원도, 함경남도, 그리고 함경북도는 어쩔 수 없이 쌀의 재배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가 평남, B가 함북이 돼요. 자, 볼게요. A에는 평안남도에는 금강산 관광지구 아니죠. 금강산 관광지구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함경북도에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위치한다. 아닙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관북지방에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평북에,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신의주 특별행정구 이쪽에 있으니까. 다음, 함경북도는 평안남도보다 경지면적 중논 비율이 높다. 자, 논 비율이 높으려면 평지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경북도는 평안남도보다 산지 비율이 높아. 산지 비율이 높아서 밭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쌀의 지역별 재배 면적에서 평안남도보다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경북도는 평안남도보다 반면적 비율은 높죠. 논면적 비율은 낮고요. 북한에서 쌀은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많다. 맞죠? 옥수수가 남한 대비 생산량이 많지만 북한도 1등은 쌀입니다. 다음, 남한에서 식량 자급률은 옥수수보다 쌀이 높죠. 남한의 식량 자급률 1등 농작물이 쌀입니다. 사실 쌀 말고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쌀은 주로 논이고요. 옥수수는 주로 밭에서 재배가 됩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역과 북한 지역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도권과 강원 지방, 그리고 충청, 호남, 영남 지방, 제주도까지 살펴볼 건데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 제가 보충자료 올려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뒤쪽에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가 붙어 있는

꼼꼼하게 선택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7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26강에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지, 행함으로 연결될 수 없고요. 반드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 공부하면서 이어서 관련된 문항 기본 문제 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요, 너무너무 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실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이어서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 그 중에서 에피크로스학파의 사상 또 전반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실전 문제 계속 풀고 있는 중이죠. 친구들 반드시 본인이 먼저 문제 풀고요. 보라쌤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풀 강의를 들때 제일 중요한 팁은요, 그냥 맞춤 문제 빨리 넘어가고 틀린 문제만 설명 듣겠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수능 앞으로 다가오면 물론 그렇게 시간을 좀 축약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수능 특강 단계에서는요 틀린 문제 맞춤 문제 모두가 다 같이 모든 문제를 풀로 쭉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맞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 풀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쳤던 개념이 빈틈이 메워질 수 있고요. 또 보라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그런 스킬도 또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꼼꼼하게 문항 풀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가상 대화입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똑같은 바람도 어떤 사람에겐 차갑게 느껴지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 개인의 감각과 경험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모든 것의 척도이이며 모든 사람의 견해는 다 상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급으로 성공에 줄타기를 냈던 프로타고라스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갑은 프로타고라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다 참이라면 누군가의 견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참이 됩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자기 자신에게도 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야? 상대주의적 진리관의 한계를 비판했다는 거죠. 언제나 보편타당한 옳음은 없어라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이 옳다면 언제나 옳은 것은 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야라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는 영혼을 수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타당한 앎을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도덕 판단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오히려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던 사상가는요, 을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보편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었죠. 프로타고라스는 도덕 판단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프로타고라스는 또 동일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왜? 그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인데 감각적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꿔야 한다. 네, 소크라테스의 아주 대표적인 주장이 되겠죠. 성찰과 반성을 중시하면서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영혼의 수련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죠.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보편타당한 진리는 존재합니다. 게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알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어?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그 보편타당한 앎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은 누가 주장했던 거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수 없다. 안다 하더라도 전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소피스트였던 고르기아스가 있었던 그런 윤리적 회의주의의 모습이잖아. 4번은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의 주장이 되겠네요.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알기만 한다면 앎이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전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그 전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쾌락이나 다른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왜? 지식이 덕이고 덕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다. 잘못된 행위는 무지에서 기인한다. 자, 악행의 원인은 100% 다 무지 때문이야. 요 정도 나오면 그렇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쾌락에 진다는 것도 결국 무지하기 때문이다. 악 또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향해 스스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즉,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행합일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그렇죠. 지덕복합일설 떠올라야 되겠죠? 알미인 덕. 덕인 암.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할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참된 암이 곧 덕이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네? 얘들아, 잘 봐봐. 참된 암이 덕이다. 자체는 맞지.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체도 맞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참된 앎이 곧 덕이라는 무지? 이렇게 해버리면 말도 안 되지. 참된 앎이 곧 덕이라는 것은 무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참된 앎이라는 것이 곧 덕이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참된 앎은 곧 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지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네? 아니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요,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하게 사는 삶, 자신의 영혼을 수련하고 돌보는 삶, 이런 걸 중시합니다.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네. 그렇지. 왜냐하면 덕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 알면 덕을 갖춘 것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성을 통해서 진리가 상대적인 것임을 파악해야 하네.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진리가 보편 타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탐구해야 하네. 아니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자연의 이치보다는 인간의 삶,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요. 사실 이렇게 인간의 삶과 사회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건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으로 우리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영혼을 구성하는 이성은 지혜롭고 영혼 전체를 위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서 지배를 담당한다. 지금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 중에서 이성은요, 지혜롭대. 그리고 영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지배하는 부분이래요. 자, 기계는 이성에 복종하고 협력하는 협력자 역할을 한대요. 자, 이성과 기계는 외부의 적에 맞서서 영혼 전체와 몸을 가장 잘 지켜준대. 이성은 결정을 내리고 기계는 이성의 지휘 아래 싸우며 이성이 결정한 사항을 용기 있게 실행한대요. 아, 그러니까 기계는 용기 있게 실행하는 부분이구나. 한편 욕구는 영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재물에 대해서 도무지 만족을 모른대요. 욕구는 육체적 쾌락으로 가득하며 강대해지면 이성과 기계를 막 지배하려고 들어서 마침내 삶 전체를 멍하게 할 수도 있대요. 따라서 이성과 기계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욕구를 잘 감시해야 한대. 그럼 얘들아 봐봐. 영혼을 일단 이성과 기계와 욕구 세 부분으로 나눴지. 그러면서 각각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성과 연결된 덕은 지혜이고 기계와 연결된 덕은 용기이고 그렇죠. 욕구와 관련된 덕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지. 지금 문맥상 절제다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플라톤은 이런 영혼의 세 부분 중에서 어디가 지배하는 부분이야? 이성. 이게 지배하는 형님이야. 이게 다스리는 부분이고요. 마치 얘들아 예전에 드그덕 말들을 이끄는 그 마부가 마차를 몰때 말을 이끌잖아. 그럴 때이 마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성이다라고 플라톤은 예를 들거든요. 자, 마부가 두 마리의 말, 즉 기계와 욕구라고 하는 두 마리의 말을 잘 이끌어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 정의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성이 나머지 기계와 욕구를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는 육체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지, 얘들아. 자, 계속해서 이제 플라톤도요, 소크라테스 스승님의 입장을 이어받아서 그 내면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보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쾌락에 대한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그렇죠. 자, 쾌락에 대한 욕구, 이 부분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서로 참견 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서로 참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역할, 자기 일을 다하는 거야. 서로 참견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다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 쌤이 아까 전에요. 이성이요.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봤잖아요. 이건 이성이 기계와 욕구한테 참견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참견 아니야. 왜냐하면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잘 이끌고 다스리는 건 이성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참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리고 또 기계와 욕구도 각자 자기 할 일을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서로 참견하지 않고 각각의 일을 잘할때 영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성적인 부분의 덕인 지혜를 통해서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리는 것은 내 이성이었습니다. 그 이성이 지혜를 통해서 기계와 욕구를 다스려야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좋다라고 말하며 표현상 이것을 구분한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라고 하면서 각각의 것에 하나의 이데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하나의 이데아에 따라 각각을 실재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는 누구야? 그렇죠. 플라톤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우리가 이데아란 표현이 안 나와도 뭐뭐 자체, 뭐뭐 자체라고 하면 이미 아름다움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을은 뭐라고 하고 있어? 인간 자체나 인간이나 뭐가 다르냐? 인간의 이데아나 현실 세계의 인간이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좋음인 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좋은 것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을은 누구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플라톤이었고요. 을은요,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A입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보자. 선생님이 이미 문제를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파악했을 거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구도. 양자 비판이든 삼자 비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는 문제에서 친구들이 실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팁을 계속 드리고 있어. 어떤 팁이야? 끊어읽기 팁입니다. 이 괄호 하나만 쳐도요,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듭니다. 괄호를 치는 거, 얘들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아주 작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문제 풀이 방법이니까 이거 항상 여러분 습관으로 가져가세요. 자, 좋음의 이데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이미 괄호 안에 있는 게 플라톤 입장이 아니지. 왜 틀렸어? 좋아. 좋음의 이데아는 가변적이지 않잖아. 영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괄호 안에 있는 것 플라톤의 입장이 아닙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원인이란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봐봐. 플라톤에 따르면 좋음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야. 이건 존재와 인식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인식의 원인이다는 맞아. 그런데 이거 왜 틀렸어?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가 틀렸지. 기억나니?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 자, 철학자인 통치자는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거잖아. 인식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자 인식의 원인이다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플라톤 입장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역방향입니다.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지. 방금 위에서 계속 제시문에서 말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구분될 수 없다. 근데 왜 자꾸만 나누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플라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아닙니다. 자, 좋음의 원형은 초월적 세계에 실재하며 인식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좋음의 원형은 초월적 세계, 즉 현실 세계로부터 똑 떨어진 이데아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며 인식될 수 있다.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플라톤이 강조할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플라톤에게 왜 이걸 모르십니까? 관과합니까? 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도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이렇게 초월적인 세계에서 좋음의 원형, 좋음의 이데아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초월적인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내재한 그 좋음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죠. 초월적인 따로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좋은 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런 현실에 내재한 좋음, 그걸 탐구해야 합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어요.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수호자들은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져선 안 된다. 얘들아, 수호자 나왔고 사유재산 가지면 안 된대. 그럼 일단 누구야? 플라톤이지. 플라톤이 이야기한 수호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통치자와 좋아요, 방위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 식사를 하면서 마치 야영하는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 한대. 이들은 영혼 안에 신들이 준 신성한 금과 은을 언제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금과 은이 필요가 없대. 이들이 개인의 땅과 집 그리고 돈을 소유하게 될때 이들은 소호자가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과 농부로 전락해버리게 될 것이며 다른 시민들의 협력자가 되는 대신에 적대적인 주인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미워하며 미움받으면서 음모를 꾸미며 음모의 대상이 되면서 또한 외부의 적들보다도 내부의 적들을 훨씬 더 많이 무서워하면서 한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니 결국 이들도 나머지 시민들도 다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게 써있지만 결론은 하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호자들 즉 통치자와 방위자는 플라톤이 보기에 타고난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금의 성분, 은의 성분, 뭐 동의 성분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타고나는 자질이 있어. 물론 타고나는 자질만 가지고 사회 계층이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 그 자질을 플러스 교육과 훈련이 더해져서 계층이 정해지는 건데, 어쨌든 타고난 자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금의 성분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플라톤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과 은, 신들이 준 신성한 금은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수호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사리사욕에 눈 멀면 안 돼. 그러니까 사유재산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동식사, 공동생활, 심지어는 가족도 공유해야 된다. 막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하거든요. 아,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 만약에 통치자들, 방위자들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 멀어서 타락할 것이고 국가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려면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되어야 하는가? 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죠. 철인 통치입니다.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수호자들도 절제의 덕을 갖춰야 하는 건 네. 기억하지? 절제, 다시마 육수. 절제는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호자, 즉 방위자와 통치자도 모두 다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덕이었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계층 간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거 아니라고 했죠? 친구들, 요 정도 이제 걸러낼 수 있어요. 역할 교환 안 돼, 역할 선택 안 돼, 역할 겸임, 겸직 안 돼. 각각 하나의 일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역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역할 분담해야 한다. 이런 건 괜찮겠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플라톤 이거 아니지, 얘들아. 모든 계층의 사람이 재산 공유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호자 계층이 재산을 공유하는 거였고요. 생산자, 사회 대다수를 이루는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5번의 답은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각각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용감한 군인들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소신을 보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용기가 뭔데? 이성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용기는 군인들이 쾌락이나 고통, 공포 및 욕망 등과 같은 것들에 변질되지 않고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지속적으로 지키게 해주는, 즉 보전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얘들아, 이제 이런 거 금방 할수 있겠지. 플라톤이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갑은 플라톤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비겁한 사람, 무모한 사람, 용감한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것들에 관련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한다. 자, 비겁한 사람, 무모한 사람, 용감한 사람 얘기하면서 앞에 두 사람은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반면, 자, 비겁한 사람은 너무 부족해. 무모한 사람은 너무 투머치야.
기억하지? 선생님 계속 듣는 예. 어떤 예? 그래, 100층짜리 건물에서 나는 용감하다. 안전장치 안 하고 뛰어내리는 건 무모함이지 용기가 아니었잖아. 자,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한 사람,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앞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달리 용감한 사람은 중간의 방식으로,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게 바로 용기인데,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을 불러일으키는 것들과 관련된 턱이다. 얘들아, 용기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마땅함과 적절함의 상태, 즉 중용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용기를 중용의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품성적 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는 수호자들 중 방위자 계층 많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아니지. 방위자 계층만 갖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져야 돼. 그래서 방위자와 통치자가 용기를 갖춰야 합니다. 용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시를 받아 형성되는 덕이다. 아니지, 얘들아. 자, 지시를 내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성이야, 이성. 그래서 이성의 지시,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형성되는 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두려워함에 있어서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다. 얘들아, 두려움이 너무 과하면 무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돼? 비겁함이 되고요. 두려움이 너무 부족할 때 무모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용기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품성적 덕이다. 이렇게 맨날 나와. 이거 아니라 그랬지. 용기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품성적인 덕이다. 일단 용기 자체가 품성적인 덕인 건 맞아. 근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 양극단이잖아. 이렇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거 양극단은 품성적인 덕이 아니야. 중용이야. 중용이 품성적 덕이야.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무모한 사람으로 네, 변질돼 버립니다. 따라서 이번의 답은 그렇죠. 이번의 답이 아직 안 나왔네요. 자, 5번 볼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의 실현이 필요하다. 얘들아, 봐봐. 용기라고 하는 건 어때? 플라톤에게서도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덕이잖아. 둘다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덕을 실현해야 한다. 요 정도의 진술은 당연히 맞겠지.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 기억하죠? 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점 공통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만한 입장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할 수는 없다. 지금 일단은 실천적 지혜란 표현이 나왔어.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할 수는 없대. 왜냐하면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저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첫 번째 타입으로 나왔죠?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할수 있을 때 실천적 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천할 힘이 없다. 영리한 사람이라도, 즉, 아무리 안다라고 해도 실천할 힘, 즉, 실천 의지가 없다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알긴 아는데 실천 의지가 없어서 실천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모든 법과 훌륭한 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국가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일단은 누구야?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건감 잡았지, 얘들아. 그러면 이런 제시문은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쓱 넘어갔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실천 의지도 소중하게 여겼다, 중시했다, 뭐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걸 보다 더 원전 자료를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 얘들아, 한번 천천히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 암과 실천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알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정말, 그치? 모르기도 하고 실천도 안 해. 이런 사람 정말 최악이다, 최악. 그치? 또 어떤 사람 있어?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 이것도 문제야.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 뭐라고 부른 거야? 그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자제력이 없는 거야.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그렇죠, 실천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그러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렇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자, 이런 사람을 지금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할수 있는 이런 사람. 아, 이게 바로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인 지혜도 계속 중시하고 있구나. 자,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은 모든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이고, 모든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덕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품성적인 덕까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지할 입장 한번 체크 표시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선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 모든 악의 원인이 100%다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만, 무지로 인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악을 행할 수 있다. 맞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면 어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러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실천적인 지혜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다. 얘들아, 실천적인 지혜는 지혜잖아. 그러니까 지성적 덕이었잖아. 지성적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모든 덕은 올바른 행위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길러진다. 얘들아, 올바른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화할 때 길러지는 덕은 모든 덕이 아니라 무슨 덕이었어? 품성적인 덕이 그랬지.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덕이 아니라 품성적인 덕이 되겠네요. 의지가 나약하더라도 자신의 암과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다? 엥. 의지가 나약하면 아무리 알더라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자, 이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이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다면 아무리 알더라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자신의 암과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갑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 이렇게 순서도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이다. 자, 덕을 탁월성으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우리는 덕 중에 한 부분을 지성적인 덕으로, 다른 한 부분을 품성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인 덕이고요. 자유인다움이나 절제 같은 것이 품성적인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게 선명해졌습니다. 을입니다. 덕은 인간의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실천에 내재한 선을 성취할 수 있게 되며, 덕을 갖추지 않을 때는 그러한 선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현대 사상가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네. 모든 실천은 역사를 지니며, 실천의 역사는 그것이 편입되어 있는 전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했던, 그래서 맥킨타이어 덕유리 사상가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의 입장을 한번 순서대로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A는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가 각각,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맥킨타이어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죠. B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C는요, 그렇죠, 맥킨타이어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순서도나 벤다이어그램은 언제나 이렇게 두 입장을 잘 살펴보고 분석하셔야 되겠죠? 덕을 함양하려면 올바른 행동의 습관화가 필요한가? 얘들아, 덕을 함양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네. 어떤 덕? 기억나니? 그렇죠. 품성적인 덕을 함양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맥킨타이어는 아니오라고 했을까? 아니야. 맥킨타이어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가, 네, 이 덕은요, 획득된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덕을 공동체에서 규정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덕을요, 함양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입장은 맥킨타이어도 긍정할 법한 공통적인 진술이 되겠네요.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덕이 필요합니까?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의 그 중용의 상태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덕인 실천적인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았으니까요.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관조적인 활동인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고유한 덕, 이게 바로 뭐였어? 그렇지, 이성 을 탁월하게 발휘한 그러한 지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이 바로 관조적인 활동이었잖아. 신과 자연과, 그렇죠, 진리와 같은 고귀한 대상을 관조하는, 이런 관조적인 활동이 최고의 활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고요. 그걸 통해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어요.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네. 맥킨타이어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유리 사상을 계승하면서 오늘날의 공동체를 중시했던 공동체주의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사상들, 아테네의 철학 사상 공부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서양 철학의 두 번째 챕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행복 추구의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행복 추구의 방법 파트에서 살펴볼 사상 흐름은요, 두 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학파와 그래서 스토아학파로 나누어지는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을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 일단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여기까지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인데 여기까지가 서양의 고대 사상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때 서양 고대 사상가들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까지 서양 고대 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날이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사상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 얘들아. 그치? 직전 수능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두 문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다 출제가 꽤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냥 윤사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실 이거 매시간 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나온다. 매시간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생윤은 약간 이 단원을 타잖아. 막 어렵게 나오는 단원과 좀 쉽게 넘어가는 단원이 있는데 윤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매 단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매 단원 계속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잘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그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름이 딱 나와 있어. 학파인데 왜 이름이 에피쿠로스일까? 그치. 그이 학파를 이끌었던 리더가 바로 에피쿠로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에피쿠로스의 사상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어. 헬레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야?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 그렇지.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그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면서 이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던 시기죠. 거대한 제국이 이제 막 동방원정까지 막 이어지면서 뭐 대제국이 형성되면서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대제국이 형성됐다는 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굉장히 혼란기야,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봐봐. 이런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던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쟁의 불안으로 가득 찬이 혼돈의 시기에서 마음이 좀 평화롭고 싶다. 마음의 평정을 좀 찾고 싶다. 내 마음이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의 목표를 둔 그런 뚜렷한 행복관을 갖고 있던 사상이에요.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각각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로 각각 다른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제시했는지를 잘 분별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주의를 주장했어요. 선생님, 쾌락이요? 쾌락. 봐봐, 얘들아. 에피쿠로스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쾌락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봤지.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보니까 그 행복도 시작은 쾌락이고 끝은 쾌락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쾌락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쾌락, 그럼 또 너무 어감이 좀 세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쾌락은요 영어 단어로 번역해 보면 그렇지 pleasure 요 정도로 요 정도의 단어의 번역어야 그러니까 즐거움 pleasant 하면 뭔가 즐거운 거잖아 아 그래서 쾌락이라고도 종종 제시가 되지만 이거 즐거움 혹은 즐거운 삶 이런 식으로도 자주 문항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즐거움 pleasure가 최고선이고요. 그것이 결국 행복의 처음과 끝이다라고 누구는 에피쿠로스는 보았다는 거야. 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주장을 할때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더라. 어떤 본성? 그렇지. 본성 중에 쾌락은 추구하고 쾌락의 반대는 뭐야? 고통이잖아.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더라. 왜? 지렁이도 밟으면 왜 꿈틀해? 걔 아프니까. 아픈 거 싫으니까 꿈틀한다는 거지. 아, 모든 생명체는 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무엇이다? 악이다까지 얘기한 거야. 자, 다시 한번 봐봐. 모든 생명체는 쾌락을 추구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실로부터. 그러니까 쾌락은 선이야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까지 에피쿠로스는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잘 봐봐.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선은요. 쾌락, 추구,
쾌락 증진이라고 해볼게요. 쾌락을 증진하고.

하고 고통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꾸로 악은 뭐니? 그렇지. 반대가 되겠지. 쾌락 감소, 고통 증진. 그럼 그건 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쾌락을 중시했네요. 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까지 말했어.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자,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는 다 나쁘지 않다. 와, 정말 쾌락을 중시한 사상가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쾌락만이 그 자체로 소중한,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가 소중해서 그 자체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도구적 가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추구되는 거야.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보기에 뭐 정의 같은 이런 덕목, 되게 멋들어진 덕목 같지? 하지만 이런 덕목들도 결국은 무엇을 얻기 위한?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 그 자체로 추구될 만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건 무엇밖에 없어? 오직 쾌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피쿠로스는 되게 재미있는 워딩을 남겼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뭐 멋있는 이런 덕이라고 할지라도, 쾌락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건 내다 버려라. 내던져 버려라. 라고까지 얘기하죠. 자, 덕이 가치가 있는 건 어디까지나 무엇을 가져올 때, 그렇지, 쾌락을 가져올 때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 쾌락이야말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덕은 어디까지나 쾌락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쾌락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덕은 가치도 없다. 라고까지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하면서 쾌락주의자다운 면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 그 시작은 결국 쾌락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뭘 선택했다? 그거 왜 선택했어? 쾌락을 가져다 주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우리가 피하려고 해. 왜 피한다는 거야? 그걸 하면 쾌락이 줄어들고 고통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해롭지 않은 것은 충족하고, 해로운 것은 거부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해롭지 않은 건 뭐야? 그렇지. 쾌락. 을 가져다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해로운 것은 뭐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의 질서? 자연, 즉 자연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보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까지는 되게 편하게 그냥 쭉 왔어. 한마디로 쾌락이 짱이라는 거네요, 쌤. 별로 어렵지 않네. 근데 봐봐. 삐뽀, 삐뽀, 잘 봐봐. 단, 어떤 쾌락의 결과로 더큰 고통이 생긴다면,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지. 너무 배고파. 그래서 짜장라면 끓여 먹었어. 하나 갖고 성이 안 차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끓여 먹어 봤잖아, 너네. 그럼 그 결과 어때? 그 다음날 막 얼굴 붓고, 막배 아프고, 막 소화불량되고, 막배 아프고, 막 그러지 마. 역류성 식도에만 올라오고, 더큰 고통이 생기지.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그 쾌락은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1의 쾌락을 내가 추구했는데 그 결과, 어때? 10의 고통이 나중에 따라. 그럼 당연히 그런 쾌락은 포기할 수 있지. 다시 거꾸로 해봐. 지금 고통을 좀 참아. 아, 지금 고통을 참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고통을 참으면 나중에, 내가 더큰 성취를 얻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고통을 참았더니 그 위에 더큰 쾌락이 와. 그러면 그런 고통도 참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잘 봐. 너무 중요해. 에피쿠로스는 분명히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진 않다고 아까 얘기했어. 계속해서 돌아가 보자.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왜? 왜? 어떤 쾌락은 그 결과 더큰 고통을 야기시키기도 하거든. 더큰 고통을 야기시키는 쾌락은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삐뽀 삐뽀 잘 보세요.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자,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다. 앞부분은 맞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다 선택될 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는 틀렸지. 왜? 다시 한번 어떤 쾌락은 그 결과 더큰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쾌락 같은 경우는 더큰 고통이 야기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잖아. 오히려 멀리해야 하는 것이잖아. 아. 이런 부분에 때문에 우리가 에피쿠로스를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 깨달을 점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결국은 에피쿠로스는요, 이름은 쾌락주의인데 실제 삶은 굉장히 소박하게

검소하게 절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든. 얘들아, 보자.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욕망을 충족하는, 그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짜장라면을 막 5개씩, 6개씩 끓여 먹는 쾌락이 아니야. 그럼 어떤 쾌락일까? 잘 봐봐. 나쁜 것을 덜어냄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이야. 자, 쾌락을 추구할 때 적극적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막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나쁜 걸 덜어내는. 자, 소극적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했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럼 굶주림을 면할 정도로만 딱 절제한, 담백한 식사를 딱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졸려워. 그러면 그 졸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만 딱 절제된 잠을 자는 거야. 막 24시간씩 침대와 한복 밑에서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건 오히려 얘들아, 더큰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건 멀리해야 되는 거야. 아, 고통을 제거하는 상태의 그런 소극적인 쾌락을 추구했구나.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봐.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참된 쾌락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지.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돼. 모든 고통이 제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에는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마음의 고통은 불안이잖아. 그 불안이 없으면 돼. 다시 해봐. 에피쿠로스가 생각한 최고의 쾌락은 나쁜 게 없으면 되는 거야. 몸에 나쁜 거는 통증이야. 마음에 나쁜 거는 불안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쾌락, 참된 행복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이걸 그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어요. 아타락시아는 한글로 바꾸면 병정심. 한마디로 어때? 잔잔한 호수와 같이.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그게 이미 최고의 쾌락이야. 최고의 상태야. 따라서 이렇게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 이런 모든 고통이 제거된 그런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미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자꾸 더 많은 거, 더 많은 주식, 더큰 아파트, 더 높은 성공, 더 좋은 대학. 얘들아, 그런 것은 과욕이고 쓸데없는 욕심이야. 그런 쓸데없는 욕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만 더 불러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고통이 제거됐어? 그럼 더 이상 쾌락은 불필요한 거다. 따라서 그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어떤 쾌락?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절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피쿠로스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뚜렷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러한 아타락시아. 몸에는 통증,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그가 소개했던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봐봐. 욕구를 잘 구별할 것을 이야기했어. 욕구가 되게 중요하잖아. 욕구를 잘 구별하면서 그는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와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로 구분합니다. 자, 자연적인 욕구는 이제 타고난 욕구야. 필수적인 욕구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생존의 지장이 있는 그런 욕구야. 그런데 자연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욕구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의식주에 대한 기본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이건 얘들아, 어때? 결핍 시의 고통과 불안이 야기되지.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충족해야 돼. 그런데 충족할 때도 막 과도하게 하면 안 돼. 기억나지, 얘들아? 짜장하면 개씩 막 끓여먹고 막잠막 48시간씩 자고 나면 오히려 더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얘는 충족하되 어떻게 충족해야 돼? 그렇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돼. 아, 어떤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거야? 그렇죠. 자연적이고도 어떤 욕구? 필수적인 욕구만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절제하면서 소박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성적 욕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도 있어. 이거는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야. 근데 봐봐. 이런 거의 공통점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과 불안이 야기돼. 그러니까 얘네는 좀 모자라다고 해서 우리를 막 아프게 하거나 막 불안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추구할 때 오히려 고통과 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해? 가능한 멀리해라. 가능한 멀리해라. 극복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해. 어떤 욕구?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어떻게 해야 돼? 충족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보자.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즉,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이런 의식주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필수적이지도 않은 거를 막 그렇게 막

큰 욕심을 가지고 충족하려고 하면 고통과 불안이 생겨.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가 야기할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려 보고 잘 따져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욕구가 야기할 쾌락과 고통을 잘 따져보려면 이성이 필요하겠다. 이성적인 스코어가 필요하겠네. 알겠어요, 쌤. 결국은 그도 이렇게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삶에 대한 어떤 숙고?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봤네요. 그 얘기는 뭐야? 이성으로서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을 절제하고, 여기 욕구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이름은 쾌락주의지만 이성의 역할을 엄청 중시했다. 얘들아, 이름만 보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강조합니다. 이성, 사려 깊음, 명료한 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아타락시아, 평정심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뭔가, 에피쿠로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했대. 신, 운명, 죽음, 이런 게 너무 무서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 그래서 아타락시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신과 운명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렇지. 두려움에서부터, 불안에서부터 벗어나라. 왜? 평정심은, 그렇지,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맞아. 즉, 마음의 불안이 제거된 상태잖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제거된 상태잖아. 천천히 보자.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신은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행복한 자족적 존재야. 자, 따라서 스스로 그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족스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도 않고요. 자족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도 않는다.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신한테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떨쳐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자족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운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원자론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자, 보자. 세계는 원자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이 원자의 우연적인 움직임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자가 우연적으로 결합한 것이 삶이고 우연적으로 해체한 것이 죽음이야. 자, 사람이 죽고 나면 따라서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다 흩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사라져. 영혼이 사라지면 어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 왜? 살아있는 사람에겐 아직 죽음이 안 왔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못해. 죽음이 우리를 덮쳤어. 죽음이 우리를 덮치는 순간 우리를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지면서 영혼이 소멸하고 감각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자. 평온한 삶을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자연의 질서, 유물론적 원자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물의 발생이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불안을 없애야 한다. 틀렸죠. 필연이 아니야. 원자들의 우연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자.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운명 같은 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 왜? 이 세상이 원자의 우연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어요.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린다? 아니요.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과 죽음과 운명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운명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고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에피쿠로스가 어떻게 하면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추가적인 방법들, 또 어떤 방법 알려주었는지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꿈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생유너들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특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집중해 주실 거고 시너지 팍팍 내주실 거죠? 우리들의 멋진 만점 파이널을 만들어가 봐요.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리학의 분류겠죠.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가가 이야기하는 핵심 과제는 도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실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 관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라는 기술 윤리학 관점이 명확하네요. 그리고 나번은 윤리학은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관한 해결책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학제적 접근, 이거 하나 챙겨놓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 과제다. 아하, 실천 규범 윤리학적 접근. 그러면 제시문 정리한 상태에서 1번부터 선지 판단 갑니다. 1번 가. 도덕의 추론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메타 윤리학에게 가까운 진술일 것이므로 가에게 적절하지 않겠다. 2번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아이고야, 뒷부분에서 틀렸네요. 기술 윤리학은요, 도덕 현상과 관습 등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도덕적인 딜레마 자체를 해결하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윤리학이죠. 따라서 2번도 부적절. 3번 다. 한 사회 도덕적 관행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 나에게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도덕적 관행, 관습 혹은 도덕적 현상에 대한 사실 자체를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게 좀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천 윤리학은 관행에 대한 설명 자체라기보다는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도덕적 딜레마 해결하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4번, 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이거죠.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 도덕적 딜레마 해결, 실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가와 나.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만약 핵심 과제로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이론 규범 윤리학에 더 큰 비중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가번은 보편적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에 가까운 것이고,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실제 문제에 적용한 해결과 실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가와 나의 부합하는 진술로는 적절하지 않겠고 4번이 정답이다. 이거 깔끔합니다. 그럼 2번 갑니다. 토론의 심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갑에게서 시작된 언급이 을에 동의합니다까지 가면서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의 표현까지 가면서 둘 다 긍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포인트가 뭔지 짚어보면요. 갑번은 통일은 이산가족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성취돼야 될 바람직한 목표다. 그러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모두 그렇습니다라고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 합의에 기초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조금 이따 선택지하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둘 다 긍정이에요. 단, 통일은 정치체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선행된 다음에 교류와 협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번이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건 맞지만 교류와 신뢰가 우선된 다음에 문제가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 우선돼야 된다라는 건 교류와 신뢰인 것이다.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우선돼야 된다. 이 지점이 차이점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아보자면 정치체제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나요? 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을번이죠.
갑번은 교류와 신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므로 4번이 핵심 쟁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를 빨리 보면,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 확장이 필요한가? 둘다 긍정은 하고 있는데, 을 사상가의 을의 입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합의가 선행된 다음에 교류와 협력이 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교류의 확장 필요는 하다라고 둘다 긍정할 가능성이 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둘다 긍정한 것이기 때문에 둘다 긍정할 질문입니다. 또 3번 가보면,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갑을이 부정할 내용이 아니겠어요. 5번 선지 가보면, 통일의 조속한 성취를 위해서 국민의 합의와 무관하게 시행될 수 있는가?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둘다 국민의 합의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5번의 경우에는 둘다 합의와 무관하게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인 것은 깔끔하고요. 나머지의 내용들은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때잘 언급되는 소스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연자의 주장을 살펴보니, 우리의 성격이 음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모방된 음악을 듣는 것은 모방된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 리듬이나 선율만 떼어내도 다양한 표현에서 공감을 자아낼 수 있게 되고, 음악은 쾌감에 속하고 덕은 올바른 방식으로 기뻐하고 미워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선한 성격과 훌륭한 행위의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들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듬과 선율은 우리에게 분노, 온유, 용기, 절제 및 그와 반대되는 감정들과 그 밖의 모든 성격의 상을 그 어떤 것보다 실상에 더 가깝게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모방으로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인간에게서 그런 예술이 어떠한 특징들과 기능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중에서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과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1번 선지에서처럼 음악은 인간의 감정,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1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세팅이 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옳지 않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요. 2번, 음악은 쾌감에만 관계되므로 덕을 습득하는 것과는 무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시문 속에 이 부분, 음악은 쾌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덕이 올바른 방식으로 기뻐하고 미워하는 것들과 관계가 되면서 리듬과 선율이 이러이러한 뭐 품성들이나 감정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관계성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음악이 쾌감에 속한다고는 했지만 덕을 습득하는 것과 무관한 거냐라고 한다면 무관하다라고는 할수 없지요. 3번, 음악은 단순한 자연의 모방일 뿐입니까? 이것 역시 아닙니다. 모두 금지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연의 모방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리듬과 선율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과 품성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모두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음악은 종류와 무관하게 인간의 영혼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류와 무관하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겠어요. 좋은 리듬이나 혹은 우아함, 조화로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것들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음악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교육 없이도 정서를 순환하, 순

하는 것으로는 평가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시문의 조합 같아요. 갑번은 배우고 제때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될 올바를 도리가 생겨나게 되고 효제라는 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의 근본이 효제로 연결된다면 유교의 입장인 것이고 공자의 제시문입니다. 1번은 배움을 향하면 날마다 보태지지. 그런데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져. 이 세상과는 덜어내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위에 이르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무위에 이르면 무위를 행하게 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는 무위 무불위가 되기 때문에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일거리를 없애기 때문이다. 노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지식이나 배움을 덜어내고 도에 가까워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선지. 타고난 자연성을 회복하여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제시문 구성에서 공자에게서 정확한 제시문 정오 판단을 할수 있는 핵심은 이 부분에 있겠어요. 공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옳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인격 완성으로 가고 군자가 되는 방법이겠어요. 군자가 되는 수행의 방법인 거죠. 따라서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에게 적절한 내용이라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공자는 우리가 천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 뭐 천명, 천도 같은 것들을 따름으로써 인륜의 도를 실현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들에 더 가깝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어요. 1번 X 명쾌하고요. 2번 덕이 아닌 법령과 형벌을 바탕으로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 공자에게서 정명사상은 핵심인 것이 맞지만 덕이 아닌이라고 한 지점에서 덕치를 강조하는 공자에게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통치자는 도에 따른 삶을 통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한다. 맞습니다. 무위자연의 도에 따른다면 정치적인 간섭을 하지 않고 무위 지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소박하게, 순수하게, 무욕하게, 무위하게, 그렇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인륜이 구현되고 문명이 발달하려면 무지의 덕을 회복해야 합니다. 노자의 입장에서는요, 무지의 덕에 대해서 순수하고 소박한 삶의 연결점으로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인륜이 구현되어야 된다거나 문명이 발달해야 한다라는 목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노자와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무위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5번. 현재를 숭상하여 백성 간의 다툼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건 노자에게서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노자에게 정확한 아예 텍스트가 있기 때문이죠. 불상현 3인부쟁. 현명하다고 하는 자를 숭상하지 말아라. 그래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라고 보는 그의 입장을 보면, 현자를 숭상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백성 간의 다툼을 멈추게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로 엮더라도 옳지 않다라고 빼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 그럼 5번 갑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적절한 거 찾아보시라. 라는 건데, 갑은요, 모든 유기체가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삶의 중심이라는 테일러의 입장이죠. 을은 어떤 존재가 지각과 기억이 있고 쾌거를 느낄 수 있다면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데, 삶의 주체인 동물들은 도덕적 권리를 지니고 존중의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럼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레건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네요. 그럼 1번 선지, 테일러가 레건에게 주는 비판 갑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 자체가 테일러의 입장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요? 테일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 존재는 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유기체예요. 즉, 생명이 있는 존재여야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따라서 테일러의 입장에서 비판할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일러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목표지향적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님을 간과하는구나. 테일러의 입장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테일러는요,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에 유기체뿐만이 아니라 기계도 들어가요. 기계 역시도 목표지향적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단, 이 중에 기계는 인간이 설계한 목적을 수행하죠. 따라서 얘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유기체만이 스스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표 지향의 삶의 중심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 유기체와 기계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 아니요, 그 중에 유기체만 고유한 선을 지니니까 유기체와 기계 모두가 고유한 선을 지님이라는 것은 테일러의 기본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핵심이죠. 3번. B입니다. 레건 E. 테일러에게. 성장한 포유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님. 레건의 입장에서는 지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테일러는 그 점을 간과하느냐? 아닙니다. 테일러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모든 유기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한 포유 동물도 유기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유전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레건 입장에서 보자면요.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은 쾌고를 느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지각과 기억 등의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유전적인 존재로서 쾌고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건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삶의 주체로서 고등 포유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고등 포유류에까지는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만 고등 포유류가 아닌 존재들은 유전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는 할수 없다. 라고 레건은 생각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모든 유기체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당신은 나의 이런 생각과 다르구나, 간과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5번. 생명 공동체를 포함한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됨을 간과한다. 이건 레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 레건은요, 도덕적 지위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와 같은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건이 테일러에게 생명 공동체를 포함한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런 걸 훼손하면 안 돼. 그런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비판의 구도 나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명쾌하죠. 그럼 자연과 윤리 문제도 클리어 해봤습니다. 그럼 6번 가볼까요? 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갑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대등 여유가 중요합니다. 샐러드 그릇 모델이 나왔으니까 갑번의 입장은 다양한 문화의 대등한 공존. 1번은 한 사회 내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 국수 대접 모델처럼. 1번.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라고 하는 구분이 갑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등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류 비주류의 구분점보다는 그야말로 대등하고 평등한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각 문화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맞습니다. 샐러드 그릇 모델처럼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그것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존중받으면서 대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3번에 을로 가는데요. 비주류 문화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의 동화? 아니요. 을은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서로 공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 아니요. 을은요. 주류, 비주류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지,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섯 번째, 사회 내에서의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된다. 이건요, 을에게서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의 구분점이 있고, 그 상태에서 국수에게서 주재료와 부재료가 있듯이, 주류 문화가 존재하고 통합의 구심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갑의 경우에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에 대한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5번도 정진술이 아닌 선택지이고요. 5번의 경우에는 이런 샐러드 그릇과 국수대전 모델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선지화된 거여서 꼭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었고요. 국수대접과 샐러드 그릇 모델 정리해 봤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성과 사랑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출산, 결혼. 그래서 일탈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사안이라고 보는 보수주의적 관점. 나번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시킨다. 성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자유주의적 관점. 그럼 1번 가. 결혼은 성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인가?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결혼의 틀 내로 한정한다라는 점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성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 결혼한 관계,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출산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된 책임과 관련성이 더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다. 2번. 성은 사회적 일탈과 혼란을 유발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줄. 성으로 인한 일탈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이런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전제로 했을 때.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3번 가볼까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성적 관계는 모두 도덕적이냐? 아니요. 상대방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 네 번째, 자유로운 성에 있어서는 해약 금지의 도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성은 사적인 행위므로 도덕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워야 되느냐? 가, 나 모두 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둘 다에게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얘기했던 2번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8번 가볼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직업윤리에서

4번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양태는 신이 지정해준 초소와도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 이리저리 방황할 수 없다. 신의 소명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를 따라 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할수 없다라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칼뱅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1, 2번 선지를 먼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1번은요, 신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할 의무를 신이 미리 지정해준 초소와 같은 것으로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정도를 따라서 신의 의무를 다 소명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할수 없는 그 중요한 지향점과 방향점이 되는 기준을 지정하였다. 이게 정답인 건데요. 8번은 먼저 1번이 정진술인데, 그럼 2번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나 칼뱅에게서 왜 틀린 걸까요? 성실함을 통해서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보장받는다. 아, 이거 중요한 게 구원 예정설의 개념을 토대로 한 오진술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신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직업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구원 역시도 보장을 받게 된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부는 신에 의해 예정되고 결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알수 없어요. 다만 구원될 것이다라고 믿는 이 종교적인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신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의무를 다하고 정도를 따라야 되는 성실함을 강조해서 네가 그런 성실함을 통해서 직업적인 성공을 갖게 된다면 그건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긴 하죠. 어떻게? 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일종의 징표로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것이 보장이다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징표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층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나오는 선택지였어요. 그럼 1번 얘기하면서 3, 4번 가볼게요. 1번은 예의란 귀하고 천한 등급을 매겨주는 것으로 분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의 지위, 녹,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된다. 서로 분별되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자에게서 예에 기반한 분별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덕과 능력에 따라서 지위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분배하고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입장으로 연결되겠죠. 그럼요, 3번에 보시면 사회적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덕과 능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집니까? 아, 여기까지는요.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인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를 나눌 수는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형성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적절하지 않겠어요. 네 번째, 개인에게 직업을 분배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순자는 예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직업을 분배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분배할 수 있을 테니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다섯 번째, 자신이 맡은 직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까? 특히 유교, 순자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덕과 능력을 헤아려서 지위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 그거 말고도 다른 일까지도 수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라는 기준들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거니까 순자에게서 맞지 않고 칼뱅 혹은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도 네가 맡은 직분, 신이 주신 소명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일을 수행해야 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 깔끔하고 나머지의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 사상가들의 조합에서도 잘 나오는 소재들이 복습해 볼수 있는 요소가 되었어요. 9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 이거 하버마스잖아요. 의사소통 행위를 바탕을 형성하는 상호 이해 지향적인 언어 사용은 참여자들이 주장한 언어 행위의 타당성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모든 언어 행위는 상호 주관적인 인정을 겨냥하는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이 제기되게 된다. 화자가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올바른 근거로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장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언어 행위가 조정력을 갖게 된다라고 했네요.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꼭 나오는 거죠? 담론에 참여한 다수가 승인할 때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아니요. 모두라고 해야 되죠? 두 번째, 담론을 통해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의 요청이 배제? 아니요. 상황이 바뀌었거나 또 다른 근거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재논의할 수 있고 재논의 요청할 수 있지요. 세 번째, 담론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서로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을 하죠. 그 과정에 결국은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규범에 합의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3번이 정진술로 정답이네요. 4번. 의사소통 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의사소통에서 발화 내용이 참되면 발화자의 어떠한 태도도 수용돼야 한다. 아닌데요. 발화 내용이 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요. 참된 것이 전제된다면 어떤 태도도 수용한다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근거로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신뢰할 만한 보장을 함께 제시해야 이러한 조정력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태도도 수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서로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건 정진술이 될수 없겠죠. 하버마스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10번 갑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야기하는데 형벌에 대해서 갑번은요,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돼야 된다라는 건딱 칸트의 입장에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죠. 1번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사회계약으로 입법자에게만 속하고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건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베카리아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회계약론이면 루소도 좀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때 병번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좋아요. 형벌이 자주 행해지는 건그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징조인데 범법자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상실한 거예요. 조국에 대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루소의 입장인 거죠. 그런 루소에 비해서 을 제시문은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법률을 통해서만 형벌이 가능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베카리아구나 라는 게한번더 명확해집니다. 정리했어요? 그럼 1번 A.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보복법에 근거한 형벌은 법적 정의에 위배됨. 칸트는 보복법에 근거한 형벌

형벌이 정의롭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칸트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가 제기할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B.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형벌은 범죄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함. 이라고 베카리안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건 제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그 형벌로서의 효과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익과 부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것이 범죄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벌을 시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베카리아 자체 입장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판의 구도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C와 E. 살인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이건 칸트에게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는데, 칸트는요, 살인한 자, 살인에 가담한 자, 사형에 명한 자,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함을 간과하지 않고 강조하는 사람이므로 특히나 이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의 판단 근거를 심어둔 선지입니다. 4번. D.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는 부당한 형벌임.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 있고 그래서 더 적절한 형벌일 수 있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칫 그것을 사형은 범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베카리아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사형은요. 그 강도의 측면에서 그 순간에 엄청나게 강렬한 강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도가 낮다는 거죠. 이 측면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과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적다라는 이 진술이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할수 있느냐? 아니요. 그 순간에 강렬한 강도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D번의 부당한 형벌임까지의 문장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5번. 칸트가 루소에게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 칸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인자에게는 사형만이 응보적인 정당한 형벌인 것이죠. 응보주의에 맞는 적합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루소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추방형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 사형 말고 다른 형벌도 가능하다고 하네? 그건 부당한데? 왜 그걸 간과하지?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교정적 정의의 3원형 비판의 정답이 5번에 가 있는 이 구도. 우리 익숙합니다. 훈련도 많이 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11번 가정.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건 사회계약론에 관련된 것일 텐데, 갑번은 사람들은 공통의 권력이 없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전쟁 상태에 있다. 전쟁 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짧다라고 말하는 홉스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에 대한 전쟁 상태의 설명을 체크해 볼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1번은 사람들 간의 분쟁을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가 부재하게 되면 자연 상태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쟁 상태를 초래한다. 요거 평가 문항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지난해 6월에 나왔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부재하게 됐을 때 전쟁 상태에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운다라는 거 로크의 제시문이에요.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조합인데요. 1번 갑. 절대군주는 시민과 맺은 신의 계약을 자의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아, 홉스는 사회계약을 신의 계약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요. 이 신의 계약은요, 시민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죠. 그 계약의 당사자에 절대군주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절대 군주가 이 신의 계약을 자의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따라서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계약을 통해서 절대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해서 이 힘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 힘을 쓰는 거, 집행하는 거, 이것이 리바이어드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 계약을 자의적으로 파기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2번 갑. 다수에 의해 선포된 주권의 설립에 항의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 홉스 입장에서는요. 주권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대로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의 계약, 시민들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다수에 의해서 선포된 주권이 설립되었고,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군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들 간의 신의 계약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항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동이라고 홉스는 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홉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홉스가 지금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살을 붙여보면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의 구분이 없었죠. 자연 상태에서는요. 그런데 그 자연 상태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들, 개인들이라고 해야죠. 자연 상태가 주어니까.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우리 자연 상태에서의 이런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자연법을 인식하게 되죠. 그런 자연법을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계약을 수립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의가 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없다고 할지언정 계약이 맺어졌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다. 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신의 계약을 맺은 우리 이 시민들은 절대 군주에게 그 절대 군주의 통치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의, 옳은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2번 정진술이고 홉스의 내용을 좀더 살을 붙여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3번 갑니다. 로크에게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반을 심판할 권력을 갖지 못하냐? 갖고 있죠. 왜요? 자연법에 기반해서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평무사한 재판관은 없었지만 각자는 그 권력을 갖고 집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포기하고 사회 상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권의 집행권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에 따라서 각자가 판단하고 집행권을 발휘했다라는 것에 연결점이 이어지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4번, 국가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긴 해요.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이건 계약의 철회 근거가 돼버리죠.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5번, 국가 설립 이전에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로크의 입장에서는요, 국가 설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홉스에게서는 자연 상태에서

대해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로크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로도 맞지 않다라고 빼줄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사회계약론 문제.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제시문은요, 비종교적인 인간에 대해서 초월성을 거부하고 존재의 의미마저 의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 및 동인으로 간주하는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는 존재로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종교적 인간조차도 위장된 신화와 타락된 의례를 여전히 풍부하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인간의 후예로서 자신이 성스러운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기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대죠. 1번.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성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즉, 성스러운 실제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비종교적 인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2번 선지는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과 구별되며 종교적 인간과 무관하냐? 무관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중에서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장된 신화와 타락한 의례를 여전히 풍부하게 보존하고 있으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교적 인간은 현실을 초월해야만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함을 믿게 된다. 아니요, 현실을 초월하지 않고서도 현실과 세속 속에서 성스러운 존재가 현현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종교적 인간은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성스러움을 체험한다.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성의 현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4번 적절하지 않네요. 5번. 비종교적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들은 무의식적이지만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만이 정답이었어요. 좋습니다. 엘리야대 문제 역시나 한 문제씩 꼭 나오고요. 1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이 이야기하는 덕은요. 삶의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인 걸알수 있는 단서였고, 진정한 행복은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을 향유하는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에 들어났으니 밀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문장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과질에서도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밀. 정리됐죠. 그럼 1번은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덕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성취하게 해준다라는 맥킨타이어의 입장입니다. 덕윤리의 관점이고요. 전통의 담지자가 되어 전통 속에 내재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강조점을 두고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갑. 쾌락에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의 구분 없이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 아니죠. 밀은 좀더 고상한 쾌락, 바람직한 쾌락과 그렇지 않은 쾌락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 타인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 3번 가겠습니다. 인간은, 아이고, 여기 틀렸습니다.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덕을 발휘해야 선을 성취할 수 있다. 아니요. 덕은 습득된
선한 인간의 자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4번, 한 개인의 삶에 서사와 정체성은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전통의 담지자가 되어 전통 속에 내재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삶의 서사구조 속에 형성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4번이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되어야 된다라는 덕윤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정답입니다. 5번, 갑과 을을 함께 덕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넓게 이야기해보자면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도덕 원칙과 원리로서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이나 유용성과 공리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을의 경우에는 그런 도덕 원칙 자체보다는 우리가 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성품,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은 갑과 을을 함께 엮은 정진술로 볼 수 없다. 역시 빼줍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14번 갑니다.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요,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가 가진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불허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태아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생명권. 지금 이 지점이 태아는 인간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한 지위로서 생명권을 갖는다.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래서 이걸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성으로 가보자면 대전제는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 대전제로 들어왔고요. 소전제는 그렇다면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며 그러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반론인 거잖아요. 그 반론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핵심은 이거겠죠. 반론은요,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러한 생명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보는 기억에 비해서 그 반론은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반론의 근거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점에서 정답은 명쾌해요. 바로 5번이에요. 태아는 임신부의 신체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지위 갖지 않는다. 요게 정답이고요. 나머지의 선지들은 기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태아 생명에 대한 처분권 임신부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태아부터 성인 모두 동일한 인간종의 일원인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인격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반론의 근거는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잘하셨습니다. 15번 문제 가보죠.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합니다. 그럼 갑을 사상가는 갑의 경우에는 분배정의의 1차적 문제를 할당적 정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분배정의의 할당적 입장은 공리주의적 견해가 된다.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롤스에게서 핵심 입장이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1번은 분배의 정의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지는 적어도 열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수 있는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합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비정형적 원리와 역사적 과정을
따져보고자 하는 노직의 입장을

잘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선지부터 봤을 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나요? 롤스 로직에게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절차적 정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한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로직이 이야기하는, 로직 역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긴 하지만, 로직이 이야기하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 이렇게 명명해 볼게요. 그런 정의가 실현된다면 경제적 불평등 존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둘다 긍정인데, A는 예와 아니오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억을 빼내죠. 니은번과 디귿번은 롤스에게만 묻습니다. 개인 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하여도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네요. 기본적인 자유라는 것은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는 정의의 원칙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유가 절대적이냐, 무제한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느냐, 보장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왜 그러냐?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끼리 조정함으로써 조율이 되고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했을 시 그들 간의 제안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럼 디귿번. 분배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만 불평등을 줄여야 하는가? 이건 좀더 강렬하게, 강하게 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롤스 입장에서는 이건 노예요. 왜 그러냐면, 자, 롤스가 생각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이 디귿선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때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등을 줄여 나가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적 자연적인 우연성의 영향성을 줄여 나가는 사회 구조와 제도,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롤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배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만인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롤스의 입장에서는 시기가 각 생애의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에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라고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분배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에 이것들을 조정해 줄수 있는 부의 집중을 피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라는 점에서 얘가 X예요. 그래서 이건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죠. 1번. 분배 과정에서의 국가 개입이 소유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왜 그러냐면요. 분배 과정에서 최소 국가가 오히려 불의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개개인들의 소유권을 잘 보장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 국가의 역할, 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하고 니 아, 니은하고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16번 시민불복종이네요. 자, 갑번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정치적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된 정의 간에 의거하게 된다.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행위다. 롤스의 입장이죠. 1번은 시민불복종은 해당 문제를 다수에게 알리는 시도이거나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통과하는 것으로써 시민불복종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불복종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를 저울질해봐야 된다라는 공리주의적인 관점,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보는 싱어의 입장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기업범, 시민불복종 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을 행할 수 없다. 맞지 않아요. 물론 로이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그 처벌이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경우 평등한 자유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배되는 불의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범 빼줘야 되고 니은범 시민불복종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된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이시죠.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시민불복종이 이렇게 합리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 초래될 문제점을 우리는 심사숙고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디귿범, 일부 동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네. 싱어의 경우에는 동물의 이익 옹호 혹은 환경의 문제 등과 관련되어서도 불복종의 정당성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리을범, 민주주의 정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 정체이지만 불이한 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죠. 그런 것들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손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17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법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파멸로 몰아넣으며 싸우다가 무덤에서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국가들이 이러한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국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이념에 의해서는 국가들이 이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공화국이라는 적극적인 구상 대신 소극적인 대안으로서 연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맹이 점차 확산되면 법을 혐오하는 호전적 흐름이 차단될 거다. 야, 이건 칸트의 입장에서 각국의 공화정체를 유지하면서도 연맹을 맺는 단계로 가야 하고 이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권국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공화국과 같은 것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칸트에서 꼭 나오던 선지였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제시문입니다. 그럼 칸트를 두고 1번 선지 보시죠. 평화연맹에 가입된 국가일지라도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럼요. 평화연맹에 가입된 국가는 이 국제법의 적용을 따르면서 보편적인 우호를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1번 적절한 걸로 정답인데요. 바로 2번 평화유지를 위해 무장훈련은 국가 안에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 이거 틀리죠. 칸트 입장에서 물론 평화 유지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국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의 침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사훈련 혹은 무장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훈련,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X, 3번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예비조항 및 확정조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번째, 평화조약뿐만 아니라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킴으로써 영구평화로 가고자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조약이라는 게 문제예요.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있지만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평화 조약만으로는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니 평화 연맹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조심해서 봐야죠. 5번. 세계시민법에 근거해 개인은 지표면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어? 아닙니다. 칸트 입장에서 환대권이라는 개념으로 출제된 선지일 거 아니에요? 환대권은 지구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국가, 타국에 방문했을 때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환대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구 표면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동으로 땅을 디딜 권리,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번 X입니다. 칸트에게서 영구 평화론으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18번 가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고 설득력이 강하고 의견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는다. 그러니 악의 인식, 공포의 발견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요나스행에서 이 지점은 꼭 등장하고 있네요. 두 번째, 그러나 선에 관해서는 대개 악을 우회하여서야 비로소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최소한의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한 채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지는 심히 회의적이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인간에게 주는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요나스 입장 맞죠? 그렇다면 그의 입장에서 기역번, 동시대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호혜적인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 틀리죠. 그에게서 우리가 비호혜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건 현세대 인간이 미래세대 인간이나 자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비호혜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의 주어는 동시대의 인간들 사이에서 동시대의 인간들 간에는 서로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호혜적으로 상호 간의 책임이 이루어져야 할 테니까 기역번은 빼줘야 되겠습니다. 니은번. 기술 문명으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도 윤리적 책임 범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적이고 사전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디귿법. 인간에게 책임 있는 행위를 북돋우는 공포와 희망을 논의해야 된다. 안 되죠? 책임 있는 행위를 북돋우는 공포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했던 거예요. 희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에 관해서는 악을 우회하여서야 비로소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선이나 혹은 희망, 앞으로의 낙관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이 책임 있는 행위를 북돋울 수 있다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디귿번도 빼 줍니다. 1번.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인간의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요나스가 봤을 때 우리의 책임 대상의 확대는 현세대 인간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 인간과 자연까지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 미래세대 인간과 자연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책임 대상으로 확장이 되었죠. 그러니 포함된다라는 진술은 맞는 진술이 되겠죠.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는 선택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9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아기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한 이유 없이 말에게 같은 양의 고통을 가하는 건

역시 동등하게 잘못이라고 간주해야 된다. 우리는 종족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서 종차별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피터 싱어를 사상가의 관점으로 두고 문제 상황은 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 중인 A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왜일까요? 싱어가 동물 중심주의라고 분류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센티언스 빙으로서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물로 해당이 되는 뭐 편형 동물, 절지류 같은 것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정확히 갖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까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고를 이어가 본다면요.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가 체크가 됩니다. 2번.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 아니요.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익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쾌락을 증진하고자 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익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존재들이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유정성을 지닌 존재. 지금 말한 대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감정생활을 하는 유정성을 지닌 존재는 어떤 실험의 대상도 될수 없음? 아, 그건 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유정성을 지닌 존재에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험 설계가 가능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엄청난 이익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약품에 대한 그 안정성 검증을 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세팅이 되고요. 그 실험을 통과한 약이 인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병을 치료해 줄수 있는 획기적이고 큰 이익을 가져온다. 라면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을 해보자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4번. 동물 실험을 통해 동물을 착취하는 것은 종차별적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종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의 입장을 제시문 속에서 넣으면서 싱어의 종차별주의적인 입장,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만들어 놓았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화장품 개발에서 인간의 이익을 동물의 이익보다 중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쾌락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익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중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린 종족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비판으로 연결이 되니까. 정답 4번입니다. 이건 지난 평가원에서도 출제된 유사한 구도입니다. 마지막 문제 20번은 해외 원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갑번은요, 원조에서 세계주의적 견해의 궁극적인 관심은 개인들의 복지이지 사회들의 정의가 아니더라. 반면, 만민법의 중요한 관심은 질서정연한 만민사회의 구성원인 자유롭고 적정한 수준의 사회들이 올바른 이유에 근거한 정의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롤스의 입장인 거예요. 롤스가 나는 만민법에 근거했을 때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세계주의적인 견해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더라라는 평가나 주장과 관련된 것이죠. 반면 1번. 원조에서 모든 사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혜택을 크게 낼수 있는 곳에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운 좋게 우리 사회의 시민이 된 사람에게만 풍요로움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는 싱어의 공리주의적 관점과 세계시민주의적인 관점을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토대로 선택지를 판단해 보면요. 기역번.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 롤스에게서는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원조 대상국이 위에서 말한 대로 적정한 수준의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조의 차단점이 발생함으로써 원조가 중단되고 그 국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즉,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죠. 니은범, 질서정연한 빈곤국에도 정치 문화의 개선을 위한 원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정치 문화가 이미 잘 만들어진 곳, 그러한 전통이 확립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원조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 이론을 모른 채로 보면 빈곤한 나라니까 정치 문화의 개선을 위한 원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잘못 접근할 수 있겠지만요. 롤스는요, 원조의 대상은 자원과 뭐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화의 결핍이 있는 곳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대로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정치 문화가 이미 잘 자리를 잡힌 곳이기 때문에 원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니까. 디귿범, 원조 주체는 모든 사람의 복지에 대해 똑같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아니요, 싱어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라고는 할수 없다. 1번. 절대적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원조는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가 될수 있다. 아, 롤스도 싱어도 모두 절대적인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들어간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모두 해결을 해봤는데요. 내가 조금 더 복습해야 되는 포인트들 잘 챙겨서 확실하게 내 실력으로 만들어 놓기.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쓰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8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 단원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딱 한 문제 남겨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연결어의 활용, 나머지 문제 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는 구문의 활용 부분 설명하고 책갑 테스트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20문제 한 문제 남은 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old maxim, I'll sleep when I'm dead is unfortunat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아유,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is unfortun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 저자는 잠은 죽어서나 자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랬을 때 adopt 혹은 adopting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한번 봐봐. adopt는 뭐야? 명령문으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adopting 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 전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 동사 adopt를 선택할 건지 동명사 adopting을 선택할 건지 이거 두 개 결정하면 되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adopt 혹은 adopting this mindset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일까? 혹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일까? 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is mindset 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만 나와 있어, 얘들아. 이러한 마음가짐을 그러면 동사가 와야 돼? 아니면 동명사 주어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지. 왜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adopt라고 하는 동사가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택해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자,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연결이 되면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채택해라.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be dead sooner. 너는 더 빨리 죽게 될 것이고요. And the quality of that life will be wo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살게 된그 삶의 퀄리티, 즉 질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이 저자는 지금 잠은 죽어서 나자야지 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랬을 때 The Elastic Band of Sleep Depr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수면 부족의 Elastic Band 하면 늘어나는 밴드, 늘어나는 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 부족의 늘어나는 끈은요, can stretch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Only so far before it sna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탄성이 있는 밴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탁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Sadly, 슬프게도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are in fact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어떤 유일한 종이냐면요, that will deliberately deprive them일까 혹은 themselves일까? 이거 구하는 문제 우리 되게 많이 풀어봤어. 그치. 얘들아, them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걸까? 혹은 제귀대명사가 나오는 걸까? 를 보려면 우리 뭐 확인해 봐야 된대 그랬어? 앞에 나오는 주어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deprive이라고 하는 결핍시키다라고 하는 그 주체를 찾아봐야겠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슬프게도 인간의 종은요, 유일한 종인데 뭐 하는 유일한 종이냐면요, will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결핍시키는 종이래요. 뭐로부터 결핍시킨대? of sleep without legitimate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뚜렷한 얻는 거 없이 어떤 합당한 이득 없이 스스로를 잠으로부터 결핍시키는 유일한 종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결핍시키는 거에 주체가 누구야? 우리 인간의 종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잠을 결핍시킨다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세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every component of wellnes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건강의 모든 요소, 그리고 countless seams of souls Societal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은요, are being erod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되어지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함으로써 약화되어지고 있냐면 by our costly state of sleep negl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주 값비싼 상태인데 어떤 값비싼 상태냐면 sleep neglect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neglect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절하는 굉장히 값비싼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모든 건강에 있는 요소들이나 혹은 사회 구조의 모든 이음매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이나 혹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나 봐. 뭐 때문에? 이런 sleep neglect. 잠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부하는 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so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전 세계 보건기구는요, has now declared 무엇을 선포했냐면 a sleep loss epidemic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sleep loss epidemic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잠을 잘안 자는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 부족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이 throughout industrialized n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업화된 국가들 내에서 이런 유행병 같이 잠을 안 자는 것들이 마구마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it is no coincidenc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무엇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냐면 countries. 자, 국가는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얘들아 지금 C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한번 보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나올 것이냐 혹은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올 것이냐. 자, 이거 두 개를 고르려면 얘들아 뭐 확인해 봐야 돼?

문장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문장 뒤 한번 보자.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그치? 자, 그럼 이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올수 없고 앞에 관계 부사가 올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앞에 나오는 countries라고 선행사를 보니까 장소의 선행사 또한 오고 있기 때문에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편하게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no coincidence that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면 국가들은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야? Sleep time, 우리의 수면 시간이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세기에 걸쳐서 아주 극적으로 수면 시간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 예를 들어서 such as US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and several in Western Europe 그 서부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 같이 이런 수면 시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겪은 국가들? 하락을 겪은 국가들은요. 얘들아 이 문장에서 대절 이하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untries가 대절 이하의 주어가 되는 거고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럼 동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국가들은 are also those 또한 이러한 국가들이래. 어떤 국가들이야?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국가들이냐면 고통받는 국가들이래. 뭐에 있어서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냐면요. Physical diseases, 신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의 높은 비율, 높아지는 그 비율로 고통받는 국가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 우리 바로 구문의 활용 단원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구문의 활용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듣고 문제 풀어볼 건데, 얘들아, 1번 뭐라고 써 있냐면, 대동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사가 뭘까? 여러분, 아마 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거를 우린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대동사도 마찬가지지? 동사를 대신해줘서 쓰는 거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동사를 왜 쓸까?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동사를 반복해서 말하면 뭔가 듣기가 거슬리잖아. 그래서 그 동사들, 반복되는 동사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해주는 동사, 대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 한번 볼까? He said he wouldn't see h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일 거예요. 그쵸? 자, 그는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n't. He di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동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o, does, did 이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주어에 맞춰서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did를 쓸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예시에서 봤을 때 그가 말했는데 절대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but he did.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뭘한 거야? 결국에는 그가 그녀를 다시 본 거지. 그랬을 때이 did는 무엇을 대신해 줄수 있냐면 saw her again 이 부분을 대신해 준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 이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 없을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교재에다 적어보세요. If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just as your doctor suggested you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의사가 너에게 제안한 것처럼 더 많은 야채들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뭐야? you do라고 하는 이 대동사가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o는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eat

More vegetables. 이 내용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동사 eat 이라고 하는 거를 시제와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주어 부분과 일치시켜서 do라고 하는 대동사를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할 때 대동사를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뒤에서 문제 많이 풀면서 여러 번 접할 거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he runs faster than you d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너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때 then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더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run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여기 you 뒤에는 뭐가 나와? 대동사 do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대동사 do는 뭐를 받는 거야? 달리다라고 하는 run을 받아주고 있는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주어는 he라고 해서 3인칭 단수라서 runs라고 해서 s를 붙였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뭐를 넣어줘야 돼? does가 아니라 do를 넣어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 Modern smartphones consume more battery power than older models di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현대 스마트폰들은요,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대요. 뭐보다 그 이전 모델들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did 같은 경우는 뭐를 대신해서 받아준 거야? 이때 did는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consume battery라고 하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전 모델은 얘들아, 그 이전에 소비한 걸거 아니야. 그래서 아, 과거 시제를 넣어줘서 do, does, did 중에 did를 써준 거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consum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받아줬기 때문에 대동사 did를 넣어준 거구나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일치시킨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대동사 역시 주어의 수와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킨다. 얘들아, 시제 또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과 같이 the older models, 더 이전의 모델은 소비를 더 이전에 한걸 거잖아. 즉,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과거 형태의 대동사를 써주는구나. 이것까지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요. 병렬과 도치입니다. 우리 병렬 같은 경우는 문제 계속 풀면서 여러 번 짚어봤어. 그런데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말은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아.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 This increases driving time. 이것은 그 운전 시간을 높였고, And puts more cars on the road st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하였다, 만들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문장인데 자, 이때 등장하는 and, 즉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이 and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우리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것은 increases 첫 번째 증가시킨다, 즉 운전 시간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요. 여전히 그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 주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 this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지어지고 있으니 같은 형태, 즉 s가 있는 같은 형태로 써줘야 되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죠? 자,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The new app allows users to track their daily steps and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앱은요, 사용자로 하여금 allow A to B,
사용자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Track their daily ste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의 절차를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자,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Share their progress with frie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본인의 발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이지. 여기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 거야. Share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때 share이라고 쓰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맞는지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 앞에 나오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는지 봐야 되거든. 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share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누구죠? 첫 번째, track. 추적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단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들이 이루어낸 그 발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여기는 to track and to share 했는데 앞에 나오는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출제하냐면 이렇게 헷갈려 할까봐. 너네가 이때 앞에 나오는 allows랑 연결되는 거 아닌 거 너네 알지? 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출문제에서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고, 아,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치입니다. 여러분, 도치가 막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on both sides of the valley라고 나오는 이 부분, 얘들아,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주어처럼 보여? 아니야, 얘 주어 아니야. 명사 아니거든? 그래서 on both sides of the valley, 그 계곡의 양쪽 부분, 즉, 여기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와서는 안 되는데,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우리 뭐 해줄 거야? 주어 동사 도치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아,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표로 한번 정리했었거든.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쌤이 이번 시간에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곡의 양쪽 사이드에는 양쪽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was a ski slop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ki slope가 있었다라고 지금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 was의 밑줄을 긋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both sides of the valley라고 나오니까 여기 뭔가 복수형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were이 와야 될 것만 같지만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니까 주어 부분의 동사를 일치시켜 줘야 된다. 즉, a ski slope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was가 오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 Hidden in the dense for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한 숲에 숨겨진 것은 자, 이때 등장하는 이 hidden in the dense forest 얘는 원래 문장 뒤에 보어 자리에 있는 거였어. 자, 근데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네? 그럼 또뭐 해야 돼? 도치시켜 줘야 돼. 자, 그러면 동사와 주어 자리를 도치시켜 준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빽빽한 숲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다? Were the ruins of an antique temp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대 사원의 유적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were의 밑줄을 그어놓고 너 이거 맞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 ruins 유적물들에 맞춘 거니까 were 당연히 맞지라고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도치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게 출제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표로. 그래서 주어 이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나 절이 맨 앞으로 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올 때,
혹은 전치사 구가 앞으로 올 때, 보험.

부정어가 원래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올 때. 부정어가 앞으로 올 때, 그리고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올 때는 얘들아, 도치를 안 시킨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짚지는 않을 거지만 그 나머지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앞으로 끌고 와졌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도치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보자면 never, little, hardly 혹은 scarcely 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오거나 혹은 only 다음에 부사구가 오는 이런 애들이 문두에 오면, 즉 문장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문장이 의문문어 순으로 도치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의문문어 순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뒤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해?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거든?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일반 동사가 온다면 do, does, did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 한번 볼까? Little did I think of being so warmly welcomed 이라고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누가 봐도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에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little did라고 하는 과거형 did가 앞으로 빠져주고 있지. 그래서 아,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얘들아, 이 문장이 원래는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냐면 I little thought of being so warmly welcomed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근데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두로 빠지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냐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 Only after the meeting 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only가 이끌고 있는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사구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직 그 미팅이 끝난 그 이후에 Did he realize that he had left his briefcase beh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회의가 다 끝난 그 이후에 그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대요? 그가 그 서류 가방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즉, only 부사구가 문 두로 빠지면서 어떻게 됐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문들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부터 지금 기출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의 세 번째 포인트는 강조와 생략입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뭐쓸수 있냐면, I do know the answer, but I won't tell you. 라고 하는 예문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기는 하지만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do. 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지.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난더 너한테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할수 있지만 내가 지금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를 쓸수 있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쓸수 있다?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 Although she seems quiet, she does possess amazing leadership skills when working in a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역시나 지금 첫 번째 예문에서 do가 뒤따라 나오는 know를 강조해 주었듯이 비록 그녀가 조용해 보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가지고 있어. 라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지금 does라고 하는 강조 동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녀는 진짜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amazing leadership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룹으로 일할 때, 뭔가 단체로 일할 때는 엄청난 leadership skill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does가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동사만 강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 우리 모두 강조하고 싶어. 주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외에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할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때 강조구문을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강조구문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그 사이 부분에다가 넣어줄 거거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It was Brian that 혹은 who로도 바꿔 쓸수 있겠죠. 왜냐면 Brian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It was Brian that who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저자가 강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야? Brian이야. 그래서 그것은 Brian이었다. 누가 브라이언이었냐면, broke the window last night. 어젯밤에 창문을 깬 것은 브라이언이었어. 라고 해서, 이때는 인물을 강조하고 싶을 때, 즉, 이때 사이에다가 브라이언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내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즉, 여기서 나오는 window를 강조해 주려면, 뭐가 들어가면 돼? 가운데 window만 넣어주면 돼. 그랬을 때, it was the window that, 혹은 which, 왜? window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it was window that which broke that Brian broke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지. 브라이언이 어젯밤에 깬 것은 window였어라고 해서 window를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window를 넣어주면 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last night이라고 하는 부사구를 내가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 부분을 가운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왜? 시간이잖아. 그래서 it was last night that 혹은 when Brian broke the window. 브라이언이 창문을 깬 것은 어젯밤이었어. 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럼 다음 예시도 볼까요? It was through constant practice that the young pianist finally w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가 마침내 국제 대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지. 무엇을 통해서였대요? Through consta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였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it과 that 사이에다가 넣으면 그거를 우리는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는 반복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생략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예문 한번 볼까? Some people prefer to spend their vacation at the bea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방학을 어디서 보내는 걸 좋아한대요? 선호한대요? 바다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in the mount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굳이 여기 안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이 위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번쓸 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맥상 다 드러나는 거는 우리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생략을 할수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You don't have to attend a meeting if you don't w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너 회의에 참석할 필요 없어.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게 뭐야? Attend a meeting.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너는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즉, 위에 나온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생략시켜 준 거죠.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attend a meeting, you don't have to attend a meeting.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생략시켜 준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When a child. 얘들아, 이 문장은 조금 생소하다. 그치? When, 땡땡, a child. 그냥 when a child.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지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She was shy, very sh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면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가 똑같이 나온다면 앞에 나오는 부사구에 굳이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when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she was very sh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쏙 생략하고 When a child, she was very shy. 이런 문장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기출 문제 풀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고요. 최급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A번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거예요. He called a waiter and so did일까? 혹은 was I일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대동사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내가 똑같이 따라 한게 뭐야? 웨이터를 부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동사는 called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was라고 하는 비동사는 안 되고, do, does, did 중에 과거형인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He called the waiter and so did I. 그가 웨이터를 불렀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Between the two wine glasses. 두 개의 와인 잔들 사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 앞에 빠져 있어. 그럼 우리 뭐할 거라고? 도치시킬 거라고. 자, 도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게 주어니까 우리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 주어한테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두 개의 와인 잔들 사이에 was일까, were일까를 맞춰준다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의 수를 일치시켜줘야겠죠. A small empty box. 아주 작은 빈 박스가 있었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주어, 즉, was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장이 짧으니까 얘들아 간단하게 warm up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riding a bicycle is more difficult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 어렵냐면 얘들아 지금 병렬 구조 유지해줘야 돼. 자,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더 어렵냐면요 to drive일까 혹은 드라이빙일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앞에 모습을 한번 봐봐. Riding a bicycle 이라고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그래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뭐보다 어렵다?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서 병렬 구조니까 똑같이 동명사 형태로 이어지면 좋겠죠. 자, 4번이요. Scarcely. 자, 얘들아, 이거 뭐지?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거야. We had가 아니라, 그럼 도치가 됐으니까 scarcely had we라고 도치가 된 형태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scarcely 하면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언제? When the doorbell ra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거의 점심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지금 개념 다루고 문제 푸니까 좀 쏙쏙 풀려서 재밌죠? 재밌는데 기출 문제 가면 조금 문장도 길어지고 어려우니까 지금 연습 잘 해가지고 기출 문제 때 한번 실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B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 아니면 X 치고 올바르게 고쳐볼 겁니다. It is through teaching that you truly lea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안에다가 쏙 넣었어.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너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Through teaching,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라고 해서 이때 강조구문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di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지금 대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뭐 봐야 돼? 원래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 봐야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약을 먹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무슨 동사가 원래 있어야 돼? took their medicin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they didn't take their medicine, but the children took their medicine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싫으니까 뭐 써줬다? 대동사 did 써줬다. 심지어 지금 과거 형태 문장이니까 did라고 하는 대동사 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럼 5번도 맞고 6번도 맞았네요. Only slowly. 자, 얘들아, 이제 이거 등장하자마자 조금 반갑다. 그치? Only slowly.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등장하는데 얘가 지금 문 두에 빠져있지. 문장 맨 앞에 빠져있으니까 뭐 됐을 거야? 아, 도치시켜줘야 됐을 거야. 자, 그런데 그냥 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준다고 했었으니까 he grew라고 나오고 있어. 일반 동사인데 지금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네. 그럼 뭐 써줄까? do, does, did 중에? did 써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did를 앞에다 빼주고 주어 he 써준 다음에 grew라고 하는 거에 동사 원형이니까 grow라고 써줬으면 됐겠네. 그래서 only slowly did he grow into the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그는 그 역할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And gained the confidence,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틀렸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문법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스스로 고쳐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This was the lack of confidence that prevented him from taking the first st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The lack of confidence. 그 자신감의 부족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it, that 사이에 넣는 그 구조인데 지금 앞에 보니까 얘들아 it이 아니야. 그럼 얘 뭐로 고쳐줘야 돼? it, that 강조 구문인데 this가 오면 안 되지. 이때 주어를 it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단계를, 첫 번째 스텝을 내딛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다? 바로 그의 자신감 부족이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사이에다가 넣은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it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얘들아, 지금은 연습 문제에서 this로 나왔지만 이 부분 솔직히 뒤에 나오는 that을 what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출제 포인트가 앞도 있지만 뒤에서도 많이 출제된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살펴보면서 C번 볼까요?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but she remembere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not only 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났어? Not only A, but also B. 그치, 그거 생각난 것도 너무 좋은데 not only 라고 해서 앞에 부정어가 있네? 그럼 뭐 돼야 돼? 도치돼야지. 도치돼야 되는데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킬 겁니다. Not only she did understand it. 그녀가 그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기까지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도치가 안 되어 있네. 어떻게 고쳐야 되지? She did 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를 도치시켜 주니까 did she 라고 고쳐주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면요. On the wall of our din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식당의 벽면에 자, 문장이 시작됐는데 얘 주어 아니지? 얘 뭐야?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고 와졌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킬 겁니다. 자, 주어 동사 도치시킨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 도치는 시켰는데,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뒤따라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근데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framed quot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액자에 있는 그 글귀들이라고 지금 복수 형태거든? 주어가 복수 형태인데, 동사가 단수 형태네. 자, 얘 뭐로 바꿔야겠어? was를 복수 형태인 were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장 보면요. Flowers are presented for celeb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꽃들은요.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지기도 하지만 but giving to gods in rit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지기도 한다 라고 지금 설명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but 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뭐 이루어야 돼? 병렬 구조 이뤄야 돼. 그래서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하를 위해서 are presented,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꽃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꽃들은 축하를 위해서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but given to gods in rituals, 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flowers, 꽃들의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돼? given 이라고 해서 아, 앞뒤에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presented and are given 이라고 하는 형태를 맞춰야 된다는 거겠죠? 자, 12번이요. Children today eat more than 3 times more sugar than their parents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3배나 되는 양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장에서 어디 부분이 잘못됐어? 그들의 부모가 먹었던 sugar, 즉 먹었던 설탕의 양보다 3배 더 많이 먹는다라고 지금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was가 아니라 대동사 뭐가 와줘야 돼? The, their parents was가 아니라 여기는 원래 ate라고 하는 그 일반 동사가 왔을 테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do, does, did, 즉 대동사 do, does, did 중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did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A book review, 서평이라고 하죠. 그 서평은요, is a personal assessment, 개인적인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 which explains how well an author has covered a specific top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평가래, 그 개인적인 평가인데 설명해 주는 거래요. 얼마나 잘 그 저자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개인적인 평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이때 well이 누굴 꾸밀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부사 well이 누굴 꾸며주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해석 지금 다 했잖아. 얼마나 저자가 잘 다루고 있는지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잘 다루고 있는지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하고 있네. 그럼 1번 통과시키면 되겠죠? As a reviewer, 서평가로서 you analyze the book for how it tells a 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서평가로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How well it tells a story. 얼마나 그 책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쌤이 이미 해석을 하면서 힌트를 좀 줬지만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얘들아? 앞에 나오고 있는 the book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the book이라고 하는 단수를 it으로 잘 받고 있지. 대명사로 잘 받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평가로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and 그리고 또한 너는 뭐 할 수 있냐면 evaluate, 분석할 수 있대요. 평가할 수 있대요. The quality of writing and organ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글과 그 구조의 질에 대해서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3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랑 evaluate가 어디서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재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3번 evaluate랑 연결되는 부분이 어딜까? 앞에 나오고 있는 analyze

데이터베이스 부분이랑 연결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책을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뭐할수 있어? 너는 책을 evaluate,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꼴을 보면 analyze, 얘 뭐에 시제를 맞추고 있어? 아, 앞에 나오는 you와 시제와 te를 맞춰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evaluate를 보면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valuate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evaluate. s를 떼벌리고 뒤에 나오는, 즉, 아니, 앞에 나오는 analyze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 저희 1번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냐면요. Water has no calor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은 칼로리가 없대요. 하지만 it takes up a space in your stomach. 하지만 너의 배에서 공간을 차지하기는 하죠. 그래서 which creates a feeling of fullness. 그래서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쵸? 여러분, 물 먹어도 포만감 생겨요. Recently, 최근에 a study found that일까? 혹은 a study found what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쉽다. 그지?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쓰일 거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일 거잖아. 그치? 그럼 뒤에 문장만 잘 읽어보면 되겠다. 최근에 한 연구는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ople who drank two glasses of water before a meal. 사람은 사람인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그런 사람들은요, got full sooner, 훨씬 더 빠르게 배불러졌고요, ate fewer calories,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고, and lost more weight, 살이 더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올수 없고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밝혀내 주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잔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먹었다는 거지. 왜? 포만감이 생겼으니까. 자, 그랬을 때 you can put the same strategy to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 똑같은 전략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by choosing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음식을 고르면서 똑같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냐면 that have a higher water content over those with less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훨씬 더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뭐보다 over those with less water 물의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똑같은 전략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서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야? 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면 더 포만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the only difference between grapes and raisin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포도와 건포도의 유일한 차이점은,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유일한 차이점이지.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동사는 뭐에 맞춰줘야 돼? 진짜 주어에 맞춰줘야지. 자, 그러면, the only difference 얘에다가 지금 맞춰줄 거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오는 게 당연하겠다. 그치?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is that 어떤 것이냐면 grapes have about six times as much water in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포도보다 포도에 6배 정도 많은 물의 함량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at water makes a big difference. 그 물, 즉 포도에 있는 그 물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In how much they fill you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배를 얼마나 채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You will feel much more satisfie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grapes than you would after eating 100 calories worth of rais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100칼로리 정도의 건포도를 먹는 것보다 100칼로리 정도의 포도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뭐 하게 될 것이다? 만족감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왜? 물의 함량이 6배나 많으니까 포만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have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 샐러드 채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높은 물의 함량을 그 국물 수프 또한 높은 물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동사 do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치? 아,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앞에 비동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아, 대동사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professional sports these days, 오늘날에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는요, It is not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중 부정이니까 이건 not이랑 on이랑 한번 지워볼게. 그러면 It is usual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자, 어떤 것이 흔하냐면요, To hear players and coaches talking about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흔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예요? 가주어지. 자, 가주어가 있다는 거는 뒤에 진짜 주어가 있다는 말인데, 이때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어가 to 부정사로 이끌어지고 있는 거 너무 괜찮죠?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거고요. 여기서 내용이 뭐였어? 아, 전문적인 스포츠 세상에서 스포츠 세계에서 그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대? Process,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They talk about focusing on process and following the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과정이 중요한가 봐요, 스포츠에서. Rarely, 반갑다. 그치? Rarely 무슨 뭐예요, 얘?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진 거잖아. 자,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준다, 도치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rarely do they라고 나오는 거 도치 잘 시키고 있지. 자, 그래서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scoring a goal, 뭔가 골을 넣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 뭔가 A poi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득점을 하는 거 or achieving a good sh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역을 명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다? 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구나. 오케이, 도치된 거잘 잡아냈다. 그치? 얘들아, 이제 이렇게 도치된 문제 보면 좀 반가울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무서웠을 거거든? 그치? 도치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무서웠을 테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t's all about process.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다 과정에 관련된 거래. So, what do they mean by this? 그래서 그 스포츠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게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What they mean by focusing on the process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that they focus on the actions 그들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래. 자,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ey need to be tak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쌤이 뭐라고 해석했어? 선수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인데, 그러면 선수들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거지,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행동을 직접 해야 되지. 그럼 수동태가 와서는 안 되고, 능동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take라고 하는 능동태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 선수들이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in order to achieve their desired result.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 they don't focus on result itself. 그 선수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The reasoning here. 여기서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that.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예는 접속사라고 볼수 있겠지? 오케이, 접속사 대시 잘 나와 있네. The reasoning her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If you follow the steps required, 진짜 필요한 과정들을 너가 잘 따라내면요. Then the result will look after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is is one of the big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eople. 이랬을 때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하는 것을 까먹는데요. Doing all th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거 하는 것들을 까먹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오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는 너무 괜찮고요. 우리 오늘 문법 개념도 다 같이 짚었고 기출 문제도 한번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구문의 활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만나요.

봄은 따스한 햇살과 이곳저곳에서 피어나는 꽃들로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오늘은 선비 이야기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광주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한 선비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분을 기리는 서원, 바로 충장사입니다. 1567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덕령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용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당시에 담양에서 의병 5천여 명을 모집하여 출정하였는데요. 그는 외군과의 전투에서 민첩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인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1596년 이몽학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사하였는데요. 그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죽음 앞에서 초연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뒤 김덕령의 억울함이 알려지고 1788년 정조는 김덕령 장군의 충효를 기리고자 사당을 건립하고 시호 충장공을 내려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충장사 영당에는 김덕령 장군의 영정이 있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결의에 찬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나라를 사랑한 김덕령 장군. 그는 죽은 뒤 200여 년이 지나서야 하늘 아래 부끄럼 없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행주기 씨의 집성촌이 있었던 광주시 광산구. 이곳에 퇴계 이황 선생과 사단 칠정으로 논쟁을 벌였던 한 성리학자가 잠들어 있는데요. 바로 월봉 서원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였던 고봉 기대승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1654년에 월봉 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문을 닫았다가 1941년에 빙월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32세에 독학으로 문과와 을과에 급제하고 퇴계 이황과 8년 동안 사단 칠정에 관해 편지 교환을 했던 기대승 선생. 주자문록, 논사록, 고봉집 등 많은 문집을 남기며 조선시대 성리학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였는데요. 월봉서원 장판각에 그의 문집 목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가을에는 월봉서원의 사당인 순덕사에서 기대승 선생을 추모하는 향사제를 지내는데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히 제를 지내는 후손들의 모습에서 강직한 기대승 선생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호남의 선비정신을 따라 찾은 마지막 여행지는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도착하면 화견루라는 현판이 보이는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직접 쓴 것이라 합니다. 서원은 지역의 선비들이 모여 선현들을 제향하고 학문을 연마했던 곳인데요. 이곳 피람서원은 인종이 세자 시절 스승이었던 김인후의 절의와 학문을 존경하며 세운 곳입니다. 김인후는 조선의 12대 왕이었던 인종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세자의 스승이었던 김인후는 인종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의 강의에 매료된 인종은 자신이 직접 그린 묵죽도 한 폭을 하사하기도 했는데요. 뛰어난 문장가였던 김인후는 그 그림에 신하의 맹세와도 같은 시를 써넣었습니다. 묵죽도는 제자와 스승, 세자와 신하를 떠나 서로 변치 않고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9개월 만에 승하하자 김인후는 그 충격으로 낙향하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인후 선생이 죽은 후 선조 23년에 호남 유림들은 그의 위패를 모시고 1662년 현종 3년에 조정으로부터 피람서원이란 이름으로 사액을 받았는데요. 이곳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닿지 않고 꿋꿋이 남은 서원이었다고 합니다. 도학, 절이, 그리고 문장을 두루 갖춘 김인후. 그는 호남의 큰 선비였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강직하고 절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우리 선조들. 서원 여행을 통해 절이와 기계 있는 선비 정신을 본받아 봅니다.

0: 올해 3월 더 강력한 공부 비법으로 돌아온 공부의 왕도. 총 28명이 자신의 공부법을 공개.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부터 효율성이 높은 공부법까지 다양한 공부법을 알려주고 활용 방법을 제안했었는데, 오늘 주인공들의 공부법을 재구성, 과목별 최고의 공부법을 제시하고 실전 전략을 공개한다.
1: 네, 안녕하세요. 공부의 왕도 특집편 진행을 맡은 강성태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에도 아주 그냥 핵심이 있거든요. 딱 어떤 부분을 딱 고치면은 다른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나아지는 어떤 그런 에센스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 핵심을 딱 집어드리고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셨거든요.
2: 네, 안녕하세요. 국어과의 유정현입니다. 와.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과의 윤현주입니다.
4: 사회탐구 공부법을 담당하는 이지연입니다.
1: 그리고 우리 공부양도에서 이미 등급별 공부법을 아주 자세하게 제시했던 우리 멘토죠. 이분 또한 엄청난 분이에요. 자, 서울대 지금 재학 중이신 피현빈 군입니다.
5: 와, 자랑할 건 없지만 심리학과 재학 중인 피현빈입니다.
1: 이번에 공부영도에서 처음으로 이 멘토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네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5: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제 좌우명이 배워서 남주자라고 또 마침 또 공부영도 PD님들께서 이렇게 사다 주셔가지고 네. 네, 그 학교 멘토하는 친구들, 멘티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전국에서 보는 친구들한테 되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5: 개인적으로 네. 열심히만 했다면 엄청나게 네. 오르지 않았을까 하고.
1: 네. 그래서 네. 지금 제작진분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현빈군의 그 멘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0: 지난 17회의 주인공 피현빈군에게 국어 공부법을 배웠던 멘티. 멘토링 후 3개월,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6: 현빈 선배가 알려주셨던 공부법 토대로 계속 연습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측정했을 때 점점 틀린 개수도 줄어가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성적을 올리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7: 전에 오빠가 알려주신 방법대로 국어 문제집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고 푸는 시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8: 저의 국어 점수는 70점대였는데요. 윤범이 형에게 많은 국어 공부법과 독해력을 키우는 법 이런 것을 배워서 국어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9: 내신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단관화를 가장 중요시했어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를 한 덕분에 학교 시험 성적도 8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랐어요.
10: 언니가 알려주신 백지 테스트 방법이랑 그리고 고전 논문에서 인물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단락별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이번 모의고사와 내신에서 성적이 향상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1: 이 남의 공부법을 따라하는 게 네네.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현빈 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내 걸로 이제 적용한 네네네. 케이스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이 어땠어요?
5: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강의 들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실제로 해보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조금씩 변형을 시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내 걸로 이제 재창조까지 하신 거네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개념이죠. 개념. 근데 이게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이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듣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처음이자 공부하는 우리 속된 말로 약간 노베이스라고 노베 친구들이 어떻게 개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노베 친구들이 가장 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우리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또는 우리가 글에서 보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설명해봐 라고 하면 에이 왜 그러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설명을 잘 못해요. 아. 예를 들면 배타적이란 이런 말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지문에도 나오고 네네네. 근데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실제로 한 분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줄을 쭉 네. 지나가도 답이 안 나올 정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무조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거나 누가 이 좋은 거 한다더라 하고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푼다거나 하면 오히려 좋은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어휘부터 출발해야 이 개념 공부의 출발점으로 국어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국어는 이 개념이라고 하면 어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단순한 암기도 필요하고 또 뭔가 이렇게 기초 틀이 필요한데 솔직히 혼자서는 힘들어요. 네. 그럴 때는 저희 학교 수업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건 다루기가 좀 힘들어서 이럴 때 그 EBS에 보면 수준별 강의들이 있거든요. 아. 고등학생들을 위하지만 중학교 개념 뭐 뽀개기 뭐 이런 네네. 식의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생이지만 베이스가 안 된 친구들 위해서 짧아요. 그런 거 한 10강 정도라도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1등애가 하고 있는 무슨 문제지 그다음에 잘 이해도 안 되는데 학교의 내용을 무조건 암기한다던가 그래서 적어도 딱 한 10시간 정도 영어의 기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의지와 네. 노력이 있으면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은 수업을 하면 선생님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나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은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념 다 공부하고 문제로 역으로 가는 거 말고 문제를 한번 자기 눈으로 봐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고 개념을 들어야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개념이 어디가 쓰이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개념 다 끝내고 문제 가겠다 하지 말고 문제를 좀 먼저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를 좀 보고 역으로 개념을 흡수하는 방식을 좀 추천해요.
1: 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운전면허 딸 때도 일단 기출문제 보고 아, 요 정도 난이도에? 아, 요런 식으로 나온 면허 땄어요?
5: 안 땄습니다.
1: 아직 안 땄죠?
5: 한번 떨어
1: 기출 먼저 한번 문제 보고 개념 들어가세요. 훨씬 이제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좋은 이 방법이었고요. 자, 우리 이제 또 굳은 것부터 우리 출발했어요. 딱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 특히 개념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5: 네. 제가 지금은 뭔가 예스베이스 같지만 엄청 철저한 노베이스였거든요. 정말 이해 제곱이 22냐 막 그럴 정도였는데 제가 그래서 노베이스 친구들의 설움을 되게 잘 알아요. 네. 노베이스 친구들이 처음 개념을 다 시작하라 그래서 개념을 막상 시작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국어에서면은 뭐 공감각적 심상 그리고 사회문화 선생님 계시니까 사회문화에서는 또 뭐 비공식적 체제 너무 어렵고 너무 네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공부에 흥미를 되게 많이 잃었었어요. 도대체 이 많은 개념어들을 내가 왜 이렇게 꾸역꾸역 외워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 그런 개념을 뭔가 좀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순 없을까 하면서 실생활이랑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해가 잘 되게. 예를 들어 아까의 그 비공식적 제재라는 그 개념이 있으면은 드라마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장 드라마를. 근데 거기서 그 사위랑 장모 관계에서 뭔가 사위가 바람을 폈다고 뭔가 법적 공방을 밟으면 공식적 제재고 김치를 가져와가지고 싸대기를 때리면 비공식적 제재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되게 잘 떠올라요. 시험에서도 비공식적 제재 그러면 아 이거 그 김치 싸대기 이렇게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말 철저한 노베이스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아 생각보다 재밌게 할 수 있네. 그것부터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럼 막장 드라마를 또 공부에 활용을 했다. 이건 엄청난 왜냐면 딱 느낌이 지금 오거든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쭉 보셨을 때 가장 좀 손에 꼽을 만한 공법이 좀 있을까요?

0: 저 공부의 왕도를 저도 이제 쭉 요번 횟수를 이제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공부 방법 또는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이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과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만 풀면 그런 게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17회 지금 나와 있는 현빈 학생의 그런 공부 방법과 그다음에 2회에 나왔던 우리 김태현 학생의 문학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이두 학생이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두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국어 공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17회 주인공 피현빈 군은 문학, 문법, 작문 등 교과 내용을 세부 영역별로 분류해 개념을 정리. 기초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단계별로 이해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2회 주인공 김태은 양은 시에 자주 나오는 시어를 선택. 시어가 가진 이미지를 키워드로 작성하며 마인드맵을 만들었다. 이때 이미지에 해당하는 시를 추가로 정리해 흐름과 연결성에 집중하며 공부했다.
0: 지금 보신 것처럼 가령 피현빈 학생처럼 학생들이 출발을 할때 영역별 또는 난이도별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즉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위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공부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태현 학생이 했던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그런 걸 그려내는 시각화하는 순간 본인의 사고 과정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인드맵이나 이런 구조화를 통해서 본인이 익힌 개념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학생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본인의 공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친구에게, 짝꿍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만약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이 알고 있던 부분 중에서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알게 돼요. 저도 준비를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촘촘한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도 그왜 공신 멘토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게 누가 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물어보고 하면 그걸 알려주는 과정에서 내가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노베이스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2: 설명할 수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상위권 학생들만 쓸수 있는 방법이 아닐지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0: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문장에서 단어의 뜻부터 시작하고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서 영어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영어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이 끊어읽기잖아요. 사실은 영어에서만 할게 아니라 국어에서도 사실은 문장 단위로 이렇게 끊어 읽어가면서 학생들이 문장을 일단 제대로 이해해야 사실 국어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일단 쪼개기 먼저.
0: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네요. 쪼개기.
2: 제가 잘한 건가요?
0: 예. 사용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2: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칭찬을 받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쨌거나 이긴 글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2: 결국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쪼개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뭐 단어가 기본일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단어부터 지금 어떻게,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아까 국어 선생님, 우리 종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국어는 학생들이 그나마 한글이라도 읽히니까 좀 만만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는 뭐 그냥 외계어예요. 지금 뭐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3: 지금도 아이들이 무엇을 외워야 할지는 대충 아는데,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노베이스 친구들이 단어를 외워요. 단어 자체는 아는데 문장 속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따라서
2: 맞아요.
3: 최근들에는 양보다 질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하루에 5단어라도 좋으니까 짧은 문장 안에, 긴 문장 말고요. 예를 들어서 I am a boy다 그러면 boy만 외우지 말고 I am a boy다 문장 속에서. 그래서 짧은 문장 안에서 외우면은 일단 말도 하게 되고 문장 속에서 어떤 쓰임인지도 알게 되고 이걸 해야 문장의 구조도 알고 나중에 문장을 읽는 힘도 생기니까 조금씩 베이스로 깔아가는, 저는 그래서 통합돼서 단어를 공부하는 게
2: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어장에 뭐 열심히 외운다 하더라도

0: 만 벗어나면 생각이 안 나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단어장에는 뭐 이렇게 가리고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네. 안 나고 하니까 문장으로 알면은 아 이게 스토리가 또 그 안에 어떤 문장 안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은데요. 그게 어떤 단어 하나를 외울 때도 어떤 흐름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어떤 공부법을 눈여겨보셨나요?
1: 저는 특히 그래서 그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걸 개념을 이렇게 잘 정리한 우리 안소린 학생의 개념 공부.
0: 네.
1: 그거랑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동훈 학생 공부법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7회 주인공 안소린 양은 교과서 지문을 필사한 후 기호를 이용해 내용을 분석. 이후 주제와 기호를 정리하며 지문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영어의 개념을 이해했다. 또한 14회 주인공 신동훈 군은 오해독 복습을 꾸준히 했는데 1회독에서부터 5회독까지 차별화를 두며 복습, 단어와 문법, 구문을 정복할 수 있었다.
1: 우리 안소린 양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꼼꼼한 성품이 있는 것 같아서 필기를 좀 잘해놓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에다가 그리고 또 우리 동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이 조금씩 기술적으로 좋아요.
0: 아.
1: 그러니까 노베이스 친구들은 무조건 반복인데 네네. 이 친구는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 반복이 아니라 뭔가 계속 이렇게 향상되어 가는 거라 그런 디테일을 좀 보시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0: 지금 갈수록 또 중요해지는 지금 사탐. 사탐 같은 경우 우리 또 지영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또 사탐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과목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또. 과목마다 공법이 좀 다른가요? 좀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3: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잘 맞는 과목과 안 맞는 과목이 학생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네네. 어떤 학생들은 지리 덕후고 어떤 학생들은 네네. 윤리 덕후고 어떤 네네. 학생들은 역사 덕후예요.
0: 맞아요.
3: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부의 본질은 정말 똑같거든요.
0: 아.
3: 흐름을 파악하고 스토리를 내 걸로 만들고
0: 네네.
3: 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선별해나고 사실 어찌 보면 사회탐구 안에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국영수탐의 공부법도 거의 비슷해요. 본질은 똑같다고
0: 맞아요.
3: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지금 개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모든 과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 사실 그래서 제가 속상한 건
0: 네.
3: 어떤 학생들이 어떤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아, 이 과목이 나랑 안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과목이든 본질로 파고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를 안 한 걸 과목이 안 맞다는 핑계를 대고 중간에 리셋을 하더라고요.
0: 아주 이런 게 핵심이네요.
3: 또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이 직업이 나랑 안 맞나 적성이? 근데 사실 어떤 일이든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끝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부 사회탐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0: 이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쭉 학생들 봤잖아요. 이 중에 가장 사탐 개념 공부에 가장 최적하다는 학생 누가 있을까요?
3: 사실은 김민선 양이 했던 공부법이 제가 했던 공부법이랑 너무 비슷해서 단원별로 구조도를 본인이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고 그래서 그 과목 전체 구조도를 머리에 그려내고 백지에 적어내는 방법을
0: 네네네.
3: 사용했고요. 정현진 양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단원별로 순차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주제별로 재구성을 했어요. 교과서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주제별로 내용을 모아서 공부했던 방법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2: 4회 주인공 김민선 양은 교과서 대단원의 목차를 이용해 구조도를 파악하고 소단원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사회탐구 개념 공부를 했다. 22회 주인공 정현진 양은 교과 내용 중 빈출도 높은 주제를 선정, 여러 단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비교 분석하면서 단원을 허무는 복습을 실시, 다양한 구조화를 시도했다.
3: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떠먹여주는 것만.
0: 네.
3: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남들이 정리해주면 남들이 정리해놓은 걸 그냥 받아들이려고만 하는데 이 학생은 본인이 직접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떠먹여주는 공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재구성을 했다는 게 참 놀랍죠.
0: 네.
3: 주제별로 본인이 모으기 위해서는 각 단원별로 해당 내용이 어디인지 다 찾아야 되고요. 그걸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요즘과 같은 수학능력시험에는 학력평가 시대와 또 다른 시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적합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서

0: 뽑았어요.
1: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맛보기였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실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우리 공부 그리고 성적을 아주 그냥 올릴 수 있는지 정말 실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과목별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많은데 이게 유형 분석이란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또 구체적으로 좀 정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또 우리 사탄 먼저 좀 볼까요? 유형 어떻게 잡죠?
0: 기본적으로 사회탐구는 2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20문제 중에 학생들은 결국 5문제 안에서 다 갈라져요. 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정답률이 80% 이상인 문제 12문제가 넘어요. 그런데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있는 문제는 정답률 30, 4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 오답 순위 문항을 모아서 과목별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제일 어려운 고난도 주제는 이거구나.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그런 문제만 딱 모아서 하면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유형을 잡을 수 있겠어요.
0: 네.
1: 그 유형 분석이 또 영어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2: 영어는 유형도 정해져 있고 올해부터 절대평가라는 큰 변화의 룰이 있어서 네.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점 대에 내가 안착을 하느냐라고 네, 네, 네. 했을 때 저는 난이도별로 봐서 내가 중하위권이다라고 하면 남들 다 맞는 중하위권의 문제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남들 얘기하는 빈칸이라든가 뭐 문장 넣기 그거 좀 서너 개 틀리더라도 네네. 2등급까지 안착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2등급도 안 되는 이유는 네. 고난도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정작 남들이 맞는 것도 다 틀려버리니 등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 본인이 취약하거나 이러고 좀 분리를 해서 남들이 다 맞는 적어도 중하의 난이도의 문제는 꼭 좀 정확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고난도로 올라가는 거 네네. 그러면 등급 관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전략이 좀 네네. 필요할 것 같아서 유형별로 봐서 남들 어렵다는 거 말고 예. 남들이 쉽다는데 왜 난 이게 안 되지라는 것부터 잡으면 최소한 2등급에서 네네. 조금 더 플러스의 알파를 하면 1등급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전 절대평가에서는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아, 국어도 사실은 영어에 그 어떤 유사한 점이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유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이제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어는 특히 지문이 길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 지문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돼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지문을 정리하고 지문을 분석하는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문제집 공부거든요, 국어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의 말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지문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좀 더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데 가령 국어도 유형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유형을 왜 냈을까 이런 어떤 출제자의 입장까지 가보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그래서 출제자가 이 유형을 낸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 학생들이 좀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원인이 지문에 있는 무엇과 연결됐을 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어 라고 본인 스스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1: 결국에는 그 지문에 답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3: 그렇죠. 결국은 뭔가 배경 지식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독서, 비문학 같은 예, 예. 경우에 학생들이 막 그걸 따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1: 맞아요.
3: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아는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쵸.
3: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통해 무엇을 이끌어냈느냐, 추론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평가의 주된 관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1: 네. 요즘에 학생들 국어 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게 융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게 다 섞여 있었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지문도 길어지고 문항수도 많아지고
1: 네.
3: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작품에 연결된 문학 이론까지 맞아요. 읽어야 되는 게 나왔어요. 결국은 어떤 덩어리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독해력이 많이 향상이 되면 여기가 여기가 끊어지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1: 네네네.
3: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본인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자꾸 이렇게 네네. 쪼개면서 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0: 준다면 그 융합형 지문에서도 결국은 나누면 예전에 본인이 풀던 기출 문제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결국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문에 답이 있고 거기서 근거를 찾으면 되니까
0: 네.
1: 이게 학생님 너무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못 푸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걸 이렇게 네. 쪼개가지고 차근차근 하면은 오히려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은데 너무 도움되는 말씀이었어요. 영어 이 실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2: 두 가지인데 일단은 기출 문제들 최근에 거를 한번 보면요. 예. 솔직히 영어는 1번부터 45번까지 딱 문제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1: 예.
2: 근데 친구들은 다 독해면 독해인 것 같지만 유형에 따라서 지문의 성질이 좀 달라요.
1: 오.
2: 주장하는 바를 고르시오 하면 분명히 주장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문장을 한번 주어진 문장에 끼워 넣어 보세요라고 하면 네. 분명히 퍼즐처럼 맞출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지문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좀 기출을 통해서 네. 지문도 똑같은 지문이 아니라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지문의 색깔과 지문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예. 이제 독해할 때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기출을 한번 쭉 네.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이게 실제로 출제하는 과정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딱 어떤 유형을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문을 갖다가 출제하는
2: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에 맞는 지문을 골라야 그거 거기에 들어맞는 아이들의 능력을 네. 뽑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1: 지문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죠?
2: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많은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빈칸 추론이거든요.
2: 네.
1: 이 빈칸 추론 어떻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2: 일단 마음을 비우세요.
1: 마음을?
2: 네.
1: 아니 근데 좀 다들 마음을
2: 비우세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빈칸은 주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빈칸이다. 아 결국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구나라고 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 예.
2: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읽으면서 분명히 출제의 원리는요. 빈칸 근처에 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문제가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추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면서 빈칸의 전후에 보면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교사인 저도 딱 보고 답이 안 나와요.
1: 그럴 수가 있나요?
2: 네. 딱 보고서 뭐지? 아, 이건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제안하고 제외하고 나면 한두 개 정도는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옛날처럼 딱 보고 답이 뭐다가 아니라 그만큼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도록 네. 문제를 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니 시간과 노력이 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 요건 조금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아. 진정된 마음으로 보셔야 호흡 조절이 될 거예요.
1: 아. 드디어 사탐이. 사탐. 지금 벌써가 아니라 지금 아직도 무슨 과목이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지금 기리는 영혼들이 지금 길거리에 지금 헤매이고 있어요. 이 과목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3: 아니 고3이 돼서도 네. 3월 시험 보고 과목을 바꾸고 맞아. 6월 평가원 보고 또 바꾸고 네. 9월 달에 수능 원서 접수를 바꿔서 또 해요.
1: 네.
3: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목이든 우직하게 하면 점수는 나오거든요. 최고 오답률 문항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를테면 네. 생활과 윤리에서는 아까 여러 번 나왔던 롤스 노직의 대립 네. 또는 환경윤리 같은 데가 네. 가장 어렵게 나오고요. 사회문화는 어쨌든 20번 도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4-5분이 걸려요. 30분 시험을 보는데 그 한 문제에만 5분을 투자해야 되는 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사실은 그 도표에 많은 트레이닝,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요. 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도 조선성리학, 이렇게 이황, 이 우리가 1,000원짜리 꾸겨놓고 네. 이렇게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그분이 네. 학생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네. 하고 하는 그 학자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문제에 1등급을 좌우하는 주제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아, 그 주제.
3: 네.
1: 그게 과목별로 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3: 정해져 있습니다.
1: 아, 네. 그 사회문화에서 특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세대 간의 좀 계층? 이동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준비를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3: 사회문화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그 20번 도표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네. 수학의 30번 문제를 학생들이 느끼는
1: 맞아요.
3: 것처럼
1: 네네.
3: 정말 어려운데 그 외에 우리가 문제 아래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1: 네.
3: 별표 하나, 별표 두 개에서 아, 네. 별사탕 있는 문제들. 네. 근데 학생들이 그게 글씨가 조그마다 보니까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쵸.
3: 그래서 사실은 그 부연 설명이 한 줄이면 한 줄, 세 줄이면 그 세 줄이 다 어떤 칸의 단서일 거라는 걸 전제로 풀어 나가면 쉬워요.
1: 근데 그 있다는 거는 이걸 이제 반드시 활용을 하라 이런 뜻인데 그것까지 이제 좀 알뜰하게 잘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전 전략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적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선생님과 현빈 멘토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자, 이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자 이슈를 준비해 왔냐면 우리의 삶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엄청 즐겁게 하기도 하고 나를 엄청 슬프게 만들기도 하는 존재. 누군가요? 친구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페스팅어라는 사람이 MIT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자,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애가 어떤 애랑 친해지는지를 연구를 해봤대요. 자,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아요? 성격? 외모? 좋아하는 음식? 성향? 뭘까요? 네, 정답은요. Friendship is driven by physical proximity than shared interest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physical proximity, 물리적인 거리. 그냥 내 옆방에 있는 애랑 자주 마주치니까 걔랑 친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옆에 있는 그 친구, 너 앞뒤에 앉아 있는 그 친구, 아니면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나랑 자주 마주치는 그 친구,

친구랑 너의 평생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자주 볼수록 예쁘다, 자주 볼수록 정이 든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어볼 31번 문제랑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랍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을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가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빈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쭈루루 나오는 거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3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자, 근데 빈칸 문장을 좀 읽어보시면 These examples, 이러한 예시들이 illustrate, 보여준대요. 뭐를? The power of 빈칸. 빈칸의 힘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대놓고 examples라는 얘기가 빈칸 문장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의 예시가 바로 빈칸입니다. 자, 이 예시들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바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나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mere exposure effect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그것은 is a psychological phenomena. 무엇이냐면 심리학적인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people tend to develop a preference for things.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develop a preference. 어떠한 선호를 가지게 된대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근데 merely because. 왜 갔냐면요. They are familiar with them. 자, 여기 핵심어 나왔네요. 뭐라고요? 그거랑 친숙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영자 이슈에서 가르쳐 주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그거에 familiar 하기 때문에, 그것에 친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the more frequently we are exposed to a stimulus. 자, 우리가 더 자주 노출이 될수록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The more we tend to like it.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노출이 많이 될수록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Ever experienced the growth of your feelings? 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당신의 감정이 growth,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요. 자, 근데 무엇을 향해서? Toward the song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해서요. 근데 그것은요, that initially didn't strike a chord. 원래는 strike a chord 하면 심금을 울리다 이건데, 심금을 울리지 않았던 어떤 노래가 점점 듣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막 좋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however, upon multiple hearings. 자, 처음에는 심금을 울리지 않았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you might catch yourself unconsciously humming along. 당신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humming along. 자, 뭔가 흥얼흥얼 거리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노출될수록 나도 모르게 그거를 좋아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remember the hubbub when Instagram swapped its log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뭐를요? hubbub이라고 하면은요, 소동이라는 뜻인데, 자, 인스타그램이 swapped its logo, 로고를 바꾸었을 때의 그 소동을 기억하십니까? 이거 보고 내가 찾아봤는데, 인스타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거가 로고가 예전에 완전 다른 거였더라고요. 카메라 모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뀌었을 때막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initial reaction. 사람들이 그거에 초기의 반응을 어떻게 했냐? were like a collective guess at a surprise ingredient in a beloved recipe. 자, 마치 이 집단적인 숨막힘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At a surprise ingredient in a beloved recipe. 내가 진짜 좋아하는 레시피에 갑자기 이상한 재료를 넣었을 때 마냥 사람들이 하고 놀라면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but, give it time and numerous scrolls later.
시간이 지나고 스크롤이 막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 people not only accepted it,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but started liking it. 무엇을 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요, 예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듣다 보니까 좋아. 그 다음에 로고. 처음에 이상했는데 보다 보니까 좋아. 이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요. Also, as we all know. 자,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our fridge. 자, 우리의 fridge요. 냉장고는. It's usually a gallery of kids' drawing. 자, 갤러리예요. 무엇의? 아이들의 그림의 갤러리예요. 그리고, and the more we see it, 우리가 그 그림을 더 자주 볼수록, 애들이 막 이렇게 낙서 같은 거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려오면은 엄마가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 자주 볼수록, 지금 이렇게 더 비교급 구문, 그리고 더 비교급 구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the more it looks like Picasso. 마치 그 그림이 피카소처럼 보인다고. 막 너무 훌륭한 그림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예시는요, 아이들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these examples예요. 자, 이러한 예시들, 이러한 예시들은 이세 가지 예시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빈칸의 힘을 보여줍니다라고 했어요. 빈칸의 힘은 뭡니까? 자꾸만 익숙해지는 거, 자주 보는 거, 자주 익숙해지는 것, 새 힘을 보여줍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익숨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에 힘을 보여줍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Significantly shaping our preferences. 자, 주요하게 shaping our preferences. 우리의 선호라던가, taste 하면은 취향이라던가, and decision in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결정을 지으면서, 결정을 바꾸면서, 결정을 만들어내면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알수 있을 것 같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 익숙함, 자주,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정답은 몇 번이어야 됩니까? 놀람, 호기심, 협조, 협동, 커뮤니케이션 다 아니죠? 정답은 familiarity가 되겠습니다. 빈칸이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familiar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빈칸 문제다. 이 빈칸 문제가요, 얘들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칸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 시크릿 픽이 나왔습니다. 자, 빈칸 문제 풀 때는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빈칸에 주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빈칸에 주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뭔 말이냐면요, 우리 기출 문제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2025학년도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centralized formal rules can 빈칸. 이게 바로 빈칸의 문제였어요. 빈칸 문장이 이렇게 생겼었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는 거야. 근데 빈칸 문장이 어떤 룰에 대한 거네? 규칙에 대한 거네? 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수 있잖아. 이거는.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같은 주어를 가진 문장들에 집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자, 야구의 규칙은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rules로 시작하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 규칙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주어가 같은 문장을 쭉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정답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중앙집중적이고 공식적인 규칙은 이거를 정립을 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었거든. 즉, 앞으로 계속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빈칸의 주어라는 거야. 빈칸의 주어. 자, 그리고 그거를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가 이번 32번 문제입니다. 자, 32번 문제.

것은 바로 나오네. 뭐가 나왔어? 비전이 주어로 나오는 게 바로 여깄네요. 비전이라는 것은 is the only sense, 유일한 감각입니다. 어떤 감각이냐면 we can turn off, 우리가 꺼버릴 수 있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시각이라는 것은 끌수 있어요. 끌수 있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를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연 설명되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자. 자, when we close our eyes,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we come pretty close to shutting out all the electromagnetic waves. 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가까워지냐면, shutting out, 다 쳐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뭐를? 모든 all the electromagnetic waves. 그러니까 뭐 전자기파, 전자기장 뭐 이런 거를 얘기할 텐데 단어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자,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낸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that stimulate the retina. retina라고 하면 우리 눈에 있는 망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망막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쳐낼 수 있다. 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a small dose of radiation. radiation이라고 하면은 뭐 복사 아니면 복사 에너지 아니면은 뭐 방사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은 does get through. 아니 분명히 약간 들어오기는 해. 그게 무슨 말이냐? when we are sunbathing 뭐를 할 때? 일광욕을 할 때. our closed eyes 우리의 감은 눈은 can tell us,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When the sun goes behind the cloud.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구름 사이로 태양이 이렇게 들어갈 때, 눈 감고 있으면은, 살짝 어두워지잖아.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다 쳐낸다고 하지만, 눈 감고 있으면, 약간은 빛이 들어오기는 하는 거는 같아. 그런데, but that's about it. 그냥 그 정도일 뿐인 거죠. 그 이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vision 이라는 것은 is the only sense, 유일한 감각이에요. with a built-in mechanism for 빈칸이에요. 뭐를 가진?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뭐에 대한? 빈칸에 대해서. 그러면 시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 어느 정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뭐라고 했어? 두 번이나. 시각은 완전히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각은 그 감각을 다 쳐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아니겠어? 여기서 많은 힌트를 이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를 읽어볼게요. 자, you can hold your nose over your ears, but these are relatively ineffective. 자, 이번에는 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hold your nose, 코를 잡을 수가 있어요. 또는 or over your ears, 귀를 이렇게 막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but these are relatively ineffective. 이것들은요, 상대적으로 ineffective,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lack the automatic nature of the eyelids. 자, 그래서 lack 하대요. 뭐가 없어요? 없어. 뭐가? automatic nature of the eyelids. 자, 이 눈꺼풀에 automatic한 특성이 없어요. 자동적인 특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를 막을 수 있어. 그래도 소리가 완벽하게 다 차단이 되진 않잖아. 눈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try holding your nose and then going to sleep. 자, 이번에는 뭐를 해보냐면, holding your nose, 코를 막아요. 코를 잡은 다음에, and going to sleep, 자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못 자겠죠. 그래서 it doesn't work.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mell, hearing, balance, temperature, sensing, and pain are on duty around the clock.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냄새라던가, 소리라던가, balance, 균형이라던가, 아니면은 temperature sensing, 온도를 감지하는 거.
이렇게 촉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and pain, 뭐요? 고통. 이런 것들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은 are on duty around the clock. 자, around the clock이라고 하면은요, 이거 24시간 내내라는 뜻입니다. 24시간 내내 얘네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lerting us, 뭐를 하면서? 우리를요, 위험에 일깨워 주면서요. 적어도 우리를 위험에 빠졌을 때 이런 감각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So, why do our eyes get the night off when we sleep? 근데 왜? Eyes, 눈만 좀 다른 걸까? 눈만, get the night off. 자, 밤을 잘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일을 안 해. 우리가 잠을 잘 때, 왜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it's possible that. 자, 뭐가 가능하냐면, our automated eyelid system. 자,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의 이런 자동화된 eyelid system, 눈꺼풀 시스템이라는 것이 evolved,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눈 감고 자게 됐어요. 왜냐하면, so much of our brain's computing power, 뭐 때문에 우리의 뇌의 computing power, 그러니까 연산하는, 계산하는 이러한 파워, 힘이 is devoted to vision. 무엇에 달려있냐면, 비전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en we sleep, 우리가 잠을 잘 때, lots of the things our brains are occupied with. 자, 많은 것들인데요. 어떤 많은 것들이냐면은, 우리의 뇌가 occupied with. 차 있었던. occupy 하면 차지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차지되었던 많은 것들. 언제? during waking hours.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그것들이 get turned off 어떻게 되냐면요 꺼져요. 그리고 so thus vision 모두 어떻게 돼? so thus vision 시각도 그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다시 한번 vision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도치구문으로 해가지고 vision이 어떻게 된다? turn off 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빈칸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vision is the only sense with a built-in mechanism for 빈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시각이 어떻다고요? 시각은 끌수 있어요. 다른 감각들은 끌 수가 없는데 시각은 끌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뇌를 얘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꺼버리고 뇌가 잘때 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Processing sensory signals less accurately at night라고 하면은 자 처리한다. 뭐를요? 감각 시그널, 신호를요. less accurately, 덜 정확하게 밤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에는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5번 아니고요. 4번 볼게요. Anticipating threat before physical contact occurs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측한대요. 뭐를요? threat라고 하면은 위협이잖아. before physical contact occurs. 신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만남, 컨택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을 예측한다. 위협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자, 3번 볼게요. forwarding information to the brain in real time. in real time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정보를 이동시킨대요. 전달한대요. 어디로? 뇌로. 실시간으로. 상관없는 얘기고. 자, 2번 볼게요. Shutting down responses to emotional cue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을 꺼요. To emotional cues. 뭐에 대해서? 감정적인 단서에 대해서. 반응을 끄다까지는 되게 좋다? 매력적인 오답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끄는 거야? 감각에 대해서. 시각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끄는 거잖아. 자극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감정적인 단서에 대해서 끈다라고 하니까 얘는 틀린 게 되는 거고요. 1번 볼게요. 자, blocking stimuli for its sensory receptors. 자, 자극을 막아줘요. 무엇으로부터? From its sensory receptors. 이 감각의 수용체로부터 자극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각기관, 시각으로부터, 이 밖으로부터 오는 시각 자극을 막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잠깐 영자 퀵체크 나갑니다. 자, 우리

빈칸 문제 풀 때요. 빈칸의 주어와 같은 주어를 찾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2번 문제에서는요. 어떤 단어가 주어였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었던 문장이 무엇인지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3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어? 또 an example of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의 예시가. 그러면 예시를 쭉 나열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예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들어가겠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무엇의 예시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냐면 in the works of, 자, 누구의 작품에서, 누구의 작품이냐면 of the famous Russian composer, 되게 유명한 러시아의 작곡가인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이라는 사람이래요. 자, 이 사람의 작품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Regarded as the father of the new music school. 자, 아버지로서 여겨지는 사람이래요. 누구에 있어서? Of the new musical school. 그러니까 여기서의 school은 학파를 의미를 할 텐데, 새로운 음악 학파, 즉, color music 또는 light music이라고 불리는 음악 학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빈칸의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갈게요. 빈칸 문장. 자, 빈칸의 예시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자, 이 사람의 작품. 자, 뭐라고 써볼까요? AS라고 써볼게요. 이 사람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Some scholars of his works. 자, 그의 작품에 대한 몇 명의 scholars, 이 학자들은요, regard him. 그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간주를 했냐면, as 공감각자라고 간주를 했답니다. 공감각이 뭐예요?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뭔가 시각을 청각으로 표현한다던가, 청각을 뭐 미각으로 표현한다던가, 감각과 감각을 오고 가는 걸 공감각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을 공감각자라고 표현을 했대요, 학자들이. 그래서, who was able to actually see music?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이냐면, 음악을 볼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음악을 볼수 있는. 음악을 볼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뭔가 see라는 단어에 핵심이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on the margins of his music sheets. 자, 어디에 있냐면요. music sheets라고 하면은 악보를 얘기하잖아. 악보의 이 여백에 그는 he would indicate the colors. 그는 뭐를 표현을 했냐면요. colors 색깔을 표현을 했대요. 근데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that he wished to accompany with accompany his musical works라고 해요. 그가 희망하는 거야. 뭐 하기를? to accompany 함께 하기를. 무엇에 있어서 그의 음악적인 작품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색깔을 같이 적었대. 그러니까 악보에 노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음표가 하나하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색깔을 같이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음악과 색깔을 계속해서 연결 짓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visualize, 뭐를 하면서? 시각화하면서. His color tonal perception. 그의 색깔, tonal, perceptions, 지각을. 그러니까 색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각을 시각화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C랑 비슷한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어요. 뭐를 한다고요? 음악을. 그는 비주얼라이즈 하려고 했대요. 시각화 하려고 했대요. 오케이. 공감각이라는 얘기가 앞에 나왔었잖아.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뭔가 음악은 분명히 청각적인 건데, 그거를 본다라던가, 시각화한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it was he who. 자, 이거 무슨 구문이니? It was he who. 무슨 구문이에요? 이거? 바로? 강조 구문.

0: 그러면 이제 뭐를 강조하는 거야?
1: 히.
0: 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came up with the loose color organ.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loose라는 color organ, 색깔 오르간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뭔가 그가 색깔과 관련된 것을 개발해내고 생각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for him, 그에게 있어서 each key possesses its own unique color. 자, 각각의 키, 각각의 음표, 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대요. 뭐를? Its own unique color. 이것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색깔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자, thus. 그래서 여기 T가 빠졌네. 미안. 자, thus, red was the color and key of hell. 자, 여기서부터 예시예요. 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hell, 지옥이잖아. 지옥의 색깔이었고요. C 메이저에서. 그리고 F 샵 메이저에서 블루라는 색깔은요. 그리고 violet이라는 색깔은 C 샵 메이저에서. were the colors and keys of reason. 무엇이었냐면은 이성의 색깔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his symphonic work. 자, 그리고 요거는 작품의 이름인데요. 그의 교향곡이었던 여기에서는요. 이것이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공연이 되었는데 무엇과 함께 공연이 되었냐면 colored lighting in 1915 in the Carnegie Hall in New York. 뉴욕 카네기 홀에서 1915년에 뭘 해가지고 공연이 되었대요? colored lighting. 뭔가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그러한 빛과 함께 공연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내용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가 음악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색깔로서 표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for this premiere. 자, 이러한 초연을 위해서요. The conductor. 자, 이거의 지휘자는요. had engaged the services of renowned engineer Miller. 자, 이 지휘자는 뭐를 사용을 했냐면 누구의 서비스를 사용을 했냐면 유명한 엔지니어 밀러의 서비스를 사용을 했는데 자, 이 밀러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봤더니 who was tasked with building a new lighting device. 새로운 조명 디바이스, 조명 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은 which was named Cromola by its inventor. 이 개발자, 발명가에 의해서 크로몰라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은 꽤나 명확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의 예시? 공감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한 거야? 시각, 소리, 음악을, 청각을 시각이나 또는 컬러로서 표현을 하고자 한 그의 예시가 여기에서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곡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The original approach to the use of color in lighting 이라고 합니다. 자, original approach. original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창의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창의적인 접근이요. 무엇에 있어서? To the use of color. 색깔의 사용에 있어서. In lighting. 조명에서. 색깔을, 빨간색을, 파란색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사용을 할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2번. The sensory influence of music on human cognition. 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인지에 있어서 sensory influence of music. 음악의 감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인지랑은 또 상관이 없죠. 3번 볼게요. The intrusion of the visual art into the music of into the world of music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ntrusion 하면은 침범하는 거잖아. 들어가는 거야. 무엇이? visual art, 시각 아트가 어디로? into the world of music, 음악의 세계로. 자, 음악이 시각으로 표현되는 거죠. 즉 시각이 침범하는 거야. 음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정답 3번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4번이랑 5번도 한번 볼게요. 4번. The symbolic meaning of sound in musical composition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musical composition 하면 음악적인 작곡이란 말이야. 작곡에 있어서 symbolic meaning of sound 소리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뭐 상징적인

거랑 상관없고요. 5번 볼게요. The composer's real-time feedback on the audience's respons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작곡가의 실시간 피드백, 뭐에 대한 audience, 관객의 반응에 대해서. 관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곡가가 실시간으로 뭐 피드백을 한다.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준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따라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딱 한 문제만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이게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좀 이번에 나왔던 1회 모의고사의 빈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치만 같이 풀면 풀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빈칸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빈칸이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빈칸의 주어를 보시면 프로이트의 아이디어가 contributed to 뭐라고 하냐면은 기여를 했대요. 어디에 기여를 했냐면 the spread of secular modernity. 자, 바로 세속적인 현대성에 퍼지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라고 나오죠. 무엇을 시도함으로써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좀 복잡한 빈칸 문장이죠. 이전에 봤었던 31, 2, 3번이랑 비교했을 때. 자, 정리를 해봅시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죠. 예, 프로이트가 기여를 했대요. 무엇에 기여를 했냐면 세속적인 현대성이 퍼져나가는데 세속적인 현대성이 spread 한다라는 거는 퍼져나간다. 이렇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커지게 하는데 기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함으로써 가능했냐? by ing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시도함으로써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해요. 그럼 프로이트가 도대체 뭐를 시도했길래 이런 게 가능해졌는지를 우리는 지문 속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프로이트는요, expressed the view that 자, 무엇을 했냐면은 표현을 했대요. 어떠한 견해를 표현을 했습니다. 라고 해. 근데 그 견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 동격의 대수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 that 하면서 While religion had once been beneficial to the civilization of humanity 라고 해요. 자, 뭐한 반면에 religion 자, 여기에 키워드가 나왔어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종교가 had once been beneficial. 자, 한때 어땠냐면 beneficial 했대요. 한때 이루었어요. 누구에게? To the civilization of humanity. 자, 인류의 문명화에 있어서 한때는 굉장히 이루었어요. 그런 반면에 the rational development of the human race. 자, 무엇이냐면 이성적인 발달이에요. 누구의? 인간 종의. 인간 종이 이성적으로 이제 점점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게 됐냐면 meant that there was no longer 더 이상 없어졌답니다. 뭐가 없어졌냐면 a social need 사회적인 필요가 없어졌대요. 뭐를 할? To believe in religion 종교를 믿어야 할 사회적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다? 놀랍게도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and that those who try to maintain its importance. 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try to maintain its importance. 중요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 사람들. 무엇에? 종교에. 자, 종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교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did so. 그렇게 했어요. For psychological reasons.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and acted neurotically, 신경증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 빈칸 문장은 빼고 이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과거에는 분명히 좋은 거였어.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종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니? 자, 그리고 자 이거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요. 왜 필요로 해?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요, sided with the empirical atheism of his age when he spoke of the inevitable end of religious belief driven by a heightened rationality 라고 해요. 자, 프로이트는요, 뭐를 했냐면 sided with 라고 하면은 편을 들다 라는 거거든요. 편을 들었대요. 누구 편을 들었냐?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을 가졌다라는 거죠. 어떠한 의견을 가졌냐면 the empirical atheism, 바로 이거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 경험적인 무신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것에 편을 들었대요. 무엇에? 그의 시대에 있었던. 근데 when he spoke of,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가 이야기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inevitable end. 자, 피할 수 없는이죠. inevitable 이라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종말에 대해서. 무엇에? a religious belief. 자, 종교의 믿음에, 종교적인 믿음에 피할 수 없는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driven by a heightened rationality. 고양된, 그러니까 더 높아진 rationality, 이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heightened rationality를 가지게 되었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이성이 높아지게 되었단 말이야. 자,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이 생기게 되었냐면 religious belief, 종교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어떻게 됐어? end를 맞게 되었어. 이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의 inevitable. 자, 그것이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신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해. 자, 그리고 in the long run. 그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Nothing can withstand reason and experience.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야. 뭐를? reason and experience. 이성과 경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 자,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성, 그리고 경험인 거죠. 이성과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and the contradiction, 바로 모순인데 어떠한 모순이냐면 which religion offers to both. 자, 이 both는 reason과 experience를 뜻하는 걸 거야. 이 이성과 경험에 대해서 종교가 제공하는 이 모순이라는 거. 종교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막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엄청나게 뭔가 경험적이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믿음의 영역이잖아. 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 contradiction, 이 모순이라는 것은 is all too apparent, 너무나 명확합니다. 라고 그가 주장을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요, even purified religious ideas, 심지어는 자, 정화된 religious ideas, 종교적인 아이디언도 cannot escape this fate. 이러한 fate라고 하면 운명입니다.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종교라고 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they try to preserve anything of the comfort of religion. 자, 그들이 그것들이 preserve 뭐를 하려고 한다면? 유지하려고 한다면. 뭐를 유지하려고 해? The comfort of religion. 자, 이 종교의 어떠한 안락함, 안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아, 좀 다른 형태의 종교적인 아이디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끝날 수밖에 없어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성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성과 경험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종교는 더 이상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아이디어, 이 프로이트의 이러한 생각은 contributed to, 자, 무엇에 기여를 했냐면, 자, 빈칸 문장, the spread of secular modernity. 자, secular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세속적인이거든요. 여기서 세속적인이라는 거는 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거야? 종교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spread, 퍼지는 것. 그거를 더 기여를 했어요. 그게 더 잘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맥락이 갔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빈칸을 시도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And by contributing, continuing the subjection of religious ideas.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Subjection of religious ideas. 자, 이런 종교적인 아이디어에 종속을 하려고 한 거예요. 어디에? To criticism, 비판에. 근데 그 비판은 어떤 것이냐면요. Set within the limits established by the Enlightenment. Enlightenment라고 하면은 계몽주의거든요. 막 과학이 막 발전하고 그랬던 시대에 계몽주의에 의해서 설립이 된 limit, 뭐요? 한계 안에 세워져 있는, 한계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criticism, 비판 안으로, 비판 안으로 이 religious idea를 안으로 종속을 시킴으로써 라고 얘기를 해. 자, 무슨 말인지 지금쯤 해서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 자, 침착해. 침착해.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말은 여기인데, 자, 결국 프로이트의 생각, 앞에서 읽었던 프로이트의 생각을 정리하면 돼. 프로이트는 세속적인 현대성, 그러니까 종교를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것이 덮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그게 가능하게 했어? 자, 우리 내용 읽은 거 생각해 볼까? 종교는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은 그냥 고작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선택지가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resolve religious conflicts that persisted throughout history 라고 얘기를 해요. 자, resolve라고 하면은 해결하다라는 거죠. 뭐를? 종교적인 conflict, 갈등을 해결을 했대요. 근데 그것은요, that persisted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던 종교적인 갈등을 해결을 했대요. 자, 무슨, 뭐, 어떤 종교랑 막 갈등을 이뤘는데 그거를 해결을 함으로써 했다, 프로이트가. 아니잖아요? 프로이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5번은 아니고요. 4번 볼게요. The verify a significant challenge to objective empirical law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verify가 확인하다라는 뜻이잖아. 자, 뭐를 확인을 하냐면 a significant challenge, 상당한 도전을 확인을 했대요. 근데 뭐에 대한? To objective empirical laws 라고 합니다. 자, 단어들도 좀 어렵죠. 객관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법칙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을 확인한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3번. Attack the stability and scope of philosophical reason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자, 공격을 한대요. 뭐를요? The stability. Stability라고 하면 뭐지? 안정성이죠. Scope라고 하면 뭐예요? 범위를 얘기를 해요. 자, 안정성과 범위를 공격을 한대요. 무엇에 있어서? Philosophical reasoning. 철학적인 이성 추론에 있어서 라고 해. 철학적인 추론의 범위, 철학적인 추론의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였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Associate religion with political stances he did not favor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연결시켰대요. 뭐를 연결시켰냐면 religion, 종교를요. 뭐랑 연결을 시켰냐면은 political stances. 자, 정치적인 스탠스, 정치적인 관점, 자세. 근데 he did not favor,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정치 얘기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번인가? 1번 볼게요. Reduce religious belief to a psychological phenomenon 이라고 합니다. 자, 축소를 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뭐를? 종교적인 믿음을 무엇으로? To a psychological phenomenon.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그저 축소를 시킴으로써 세속적인 현대성이 퍼져나가게 도왔다라고 하는 거 어때요? 여기 나왔었죠? 종교는 그냥 심리적인 이유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종교적인 믿음은 그냥 심리학적인 거야. 심리적인 것일 뿐이야 라고 축소를 시킴으로써 종교를 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세속적인 종교가 아닌 것들이 더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빈칸 문제, 네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문제 자체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고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자 퀵 체크는요. 단어로 가지고 왔어요. 머리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마지막 퀵 체크는 쉬운 단어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단어 occupy. occupy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빈칸 총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빈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먼저 빈칸 문장을 확인해야 되고 그 빈칸 문장에 뭐를 확인하라고 했죠? 주어를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같은 문장들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시가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봤었어요. 그래서 그 예시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 예시를 한마디로 일반화시켰을 때 그 내용이 바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거는 평가원 트렌드에서도 아주 자주 관찰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 잘 복습하셔가지고 다음번 2회 모의고사에서는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수능 완성 11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5회 문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의사소통 문항들, 기본적인 문항들이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문제에서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A가 알루 했죠? 알루, 그러면 뒤에는 안 보고도 알루 알수 있어요. 알루 어디예요? 1번이네요. 왜? 이 알루라는 말은 아랍 사람들도 그냥 알루라고 쓰지, 알루라고 잘안 써요. 알루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글로 이렇게 쓰는데, 말로 이렇게, 카페라고 쓰고, 읽을 땐 카페라고 읽어야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카페, 카페,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 카페라고 읽어야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알루도 쓸때 이렇게 쓰고, 알루 쓰면 약간 현대인 같이, 약간 이렇게 바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배운 대로 알루 그러면 아랍 애들이 너왜 그렇게 알루를 길게 하냐? 그냥 알루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대괄호 알리프로 써 있는데, 아니 이제 마따로 써 있는데, 마따 길게 써 있는데 왜 길게 안 해? 그랬더니 아무도 길게 안 한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배운 대로 알루 여보세요 했다면 뒤에 안 보고 정답 1번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텍스트 전체 그 대화문에서 여러분 아는 어떤

텐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세요. 할릴 우스타드. 원래 할이었어요. 할. 할이라는 의문사 뭐뭐입니까? 했으면 할릴 우스타드 요소프 마우주드 필 마크타비 하고 끝으로 올려가요. 그래서 할이나 아만 뭐뭐 합니까만 끝으로 올립니다. 나머지 의문사는 전부 밑을 내려요. 그래서 할릴 우스타드 요소프. 우스타드 요소프는 두 사람이 동격이에요. 동격입니다. 우스타드가 요소프고 요소프가 우스타드예요. 만약에 알띠면 어떻게 됩니까? 요소프를 가르치는 선생님, 요소프의 지도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사 붙이면 이그 선생님이 요소프고 요소프가 그 선생님인 동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프 교수님 할 이렇게 돼요. 뭐뭐입니까? 마우주든 계십니까? 하면 되죠. 이거는 이것만 써도 되고 이것만 써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TMI 너무 많이 알려준 거예요. 할릴 우스타드 요소프 필 마크타비 이렇게만 써도 돼요. 마우주든 필요 없어요. 또는 필 마크타 빼고 할릴 우스타드 요소프 마우주든 까지만 하면 됩니다. 두개다쓴건 뭐예요? 일단 하나가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갔다. 왜 저렇게 들어가느냐? 한국식 아랍어라서 그래요. 한국식 아랍어. 그래서 한국식 아랍어는 뭔가 자꾸 들어가야 될것 같아. 있다, 이다라는 말. 그 있다, 이다라는 말이 한국어에는 있지만 아랍어는 안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 지금 있다, 발견되어진다, 뭐 이런 말들 자꾸 쓰고 싶어 하고, 내가 공부한다 할 때, 아나 아드루스 하면, 나야말로 공부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인데, 안타타도스, 아, 니까지 것도 공부를 한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정말 너까지 공부해? 이랬을 때, 안타타도스 이렇게, 할 안타타도스 너 공부해? 너 공부할 리가 없잖아. 공부 잘 못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한국어에서 언어 간섭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어를 모국어 화자로서 하다가 보니까 한국어 식으로 생각하고 아랍어를 거기다 대입해서 한국식 아랍어를 말하는 그런 그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우주둔입니다. 알로 할릴 우스타드 요소프 필 마크타비. 그럼 요소프 교수님 사무실에 계신가요? 라고 했어요. 비가 남, 예, 만 야타칼라무 누구신가요? 자, 대화할 때 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끼리 말할 때는 1인칭과 2인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1인칭과 2인칭은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전화선 넘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이지. 1인칭과 2인칭은 여기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없는 사람이 하니까 3인칭으로 표현해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예요? 누구신가요? 라는 전화상의 표현이에요. 누구신가요? 만약에 갈람. 그랬더니 A가 아나 딸리바투 아 딸리부후 칼리둔. 저는 그의 학생입니다. 딸리부후 저는 그의 학생입니다. 그의 학생이 칼리둔이고 칼리둔이 그의 학생이에요. 뭐예요? 동격이죠. 그러면 저는 선생님 제자 칼리드예요라는 말이에요. 인타디르 칼릴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타디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봐요. 이거 지금 뭐 과일상인 것 같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옷을 사는 사람 같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 진찰받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게 안 보고 첫 번째 단어 알루 하나만 보고도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12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와 칼라 리피니까 확 달라지네요. 자, I'm see. 어제는 해가 쨍쨍했어요. 알리아우마, 오늘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죠? 바람이 부는 것 같죠? 3번, 가다, 내일은 예,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는 겁니다. A가 물어봐요. 카이파스의 고운을 저우. 날씨가 어떻겠니? 어떨 것이니? 날씨가 어떠니라고 하면 지금 날씨가 어떤 건데, 사야 쿤이면 앞으로 어떨 것 같니? 이런 뜻이죠. 피시울 서울에서 날씨가 어떨 것 같니? 가단 내일 서울의 날씨가 어떨 것 같아? 써에 쿠운을 저우 해놓고 목적격이 오는 건 당연히 알죠. 예, 카나나 써에 쿠운 카나 동사의 현재형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 형태가 야쿠노가 있으니까 써에 쿠운을 저우 목적격 형태가 오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남성형이 오는 것도 당연해. 남성이 오는 것도 남성형. 여기서 지금 의미를 따지는 거니까 비가 온다라는 말, 비가 온단 말을 몸띠르라고 하죠. 몸띠르. 그러니까 몸띠란 그래.

되죠. 마따루는 그러면 비예요. 마따루. 그래서 비가 옵니다. 엔젤 마따루 해도 되고 또는 몸띠르 또는 그냥 비가 옵니다를 주어 빼고 툼띠르만 할수 있어요. 아랍어에서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툼띠르예요. 비 온다. 그럴 때 툼띠르. 툼띠르 왈라히 툼띠르란 말 쓰는데 툼띠르가 비가 온다. 툼띠르 뭐예요? 하늘이 비를 내린다죠. 그래서 사마아가 생략된 거예요. 하늘이란 말이 생략되고 비를 하늘이 내리네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금 형용사형태로 쓰면 몸띠란입니다. 그래서 써야 쿤을 좌우 몸띠란 5번이 정답이에요. 1번 하란 하란 덥다. 2번 바리단 춥다. 3번 가이만 구름 낀다. 구름은 뭐 이게 구름이거나 바람 부는 거니까. 4번 라티판 이게 지금 구름인가요? 바람 부는 건가? 이게 구름 같죠? 그래서 구름 이게 가이만은 오늘 날씨는 예, 가이만 같아요. 이게 바람이 아니고 구름 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내년에 바람 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럴 수 있고 라티파는 날씨가 청명하다, 쾌청하다 이런 말이고 5번 몸띠란 5번 내일 날씨 몸띠란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림이 조금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마라유카 피 어떻게 생각해? 무엇에 대한, 피 이하에 대한 너의 의견이 무엇이니? 뭐뭘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이에요. 이 뒤에는, 전치사 뒤에 오는 이 말은 전부 다 피에 걸리는 말이에요. 어떤 거 봅시다. 지금, 알란, 안 나슈라바 카후아타나 란, 그러면, 안 나슈라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마시기. 우리의 마심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 뭘 마셔요? 안 나슈라바 카후아탄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알안 지금 커피 같이 마시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커피 같이 마실까? 커피 같이 마실래?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또 물어보는 거죠. 커피 마실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 뒤에 전치사 뒤에는 보통 명사가 오죠. 명사가 오는데 아랍어에는 리 뒤에 동사가 오기도 해요. 리 야드루사 이렇게 리 야말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 뒤에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는 거는 사실 안이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이 안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리 뒤에 전치사 뒤에 동사가 와갖고 미완료 그뭐 접속법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전치사 뒤에 오는 동사는 없어요. 어떤 언어든지. 전치사 뒤에 뭔가가 있어서 생략된 상태로 접속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어떤 언어에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옵니까? 그렇죠?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피 뒤에 안이 와갖고, 안이 있어서, 안 나슈라바 하면은 우리가 마시는 것, 뭐 우리가 마시기, 이 안은 동명사를 만드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마시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커피 같이 마실래? 라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이단 그렇다면 리 나즈합 갑시다. 가자. 리 나즈합 일랄 마카하. 까후아를 마시는 곳이 마카예요. 까후아 툰에서 마크하 이렇게 이세개 글자가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글자가. 그래서 마가 붙어서 장소 명사예요. 커피 마시는 장소. 카페죠. 그래서 카페로 가자. 자, 우리 커피 마시는 거 어때? 라고 했더니 빈칸이 하나 주어지고 그렇다면 카페로 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이 가자는 얘기겠죠, 여기. 자, 좋아. 우리 커피 같이 마시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A, 미꿀리 수루린은 B는 전치사죠. 꿀리는 모든이고 수루루는 기쁨이에요.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라는 말이에요. B, 피크라 툰, 쇼밀라 툰, 예쁜 생각이다, 아름다운 생각이다, 뭐예요? 좋은 생각이다, 기꺼이 같이 가자. 그렇다면, 지금 커피숍 가자, 카페 가자, 이렇게 했고, 피크라 툰, 쇼밀라 툰 썼다면, 좋은 생각이야. 그렇다면 커피숍 가자. 되죠. A와 B가 다 찬성하는 말입니다. C, 라 아돈노 달릭. 라 아돈노 달릭 하는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뭐예요? 나는 다른 생각이야. 난 생각이 달라. 뭐 이런 말이겠죠. 또는 아나 라스투 무와피카탄. 아나 사실 필요 없어요. 강조예요. 이런

아까 앞에 한거 있죠? 아나 아드로스. 나의 말을 공부한다니까? 할 안타타드로스? 너 공부해? 아, 네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해? 이런 식의 약간 그, 뭐, I'm a boy, 뭐, 내가 이래 봐도 소년이야, 뭐, 이렇게 이상한 영어 있잖아요. 아무도 그 쓰지 않는 영어를 한국에서 많이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강조가 돼가지고, 나는 절대로 찬성 안 해. 뭐,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죠. last 2의 2가 내, 나는이에요. 이 아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나를 두번쓸 필요가 없어요. last 2 무아피카탄. 그러면 나는 찬성 아니야. 이런 말이죠. 자, 그럴 때 last 2 무아피카탄 썼다면 이 말한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죠? 여성이 last 2인데 무아피카탄 쓰면 여자란 말이에요. 쓰는 사람이 여자가 말했을 때 last 2 무아피카탄. 아나를 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찬성 안 해. 또는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CD는 반대의 뜻이고 AB만 찬성의 뜻입니다. 정답 1번인 걸알수 있죠? 1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박물관이 문을 여는 시각은 A가 마타 야프타훌 마타후 아부아바후 아부아바 자 아부아 그러면 문들이에요 밥의 복수예요 밥 바분의 복수예요 바분 그래서 바분의 복수가 아부아베예요 문이 하나가 아니고 문이 여러 개인가 봐요 그러니까 박물관 문이 뭐 정문도 있고 안에 문도 있고 다 열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무슨 전시관 문을 다 열면 아부아비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마타 야프타할 마타프 아부아바후. 그러면 박물관은 그것의 문을 언제 여니? 피사티 세아미나티 와네스 피 서바한 아침 서바한 아침 세아미나티 와네스 피 8시 그리고 반 8시 반에 열어. 8시 반 어디죠? 8시 반이면 2번이 되겠죠. 자 이럴 때 One is fee. 이러면 절반이에요. 그죠? 한 번도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자, a sat, sat, thalithat, thalithat satu, thalithatu 와 해갖고 뒤에가 one is fu 그러면 fee로 해봅시다. fee, fee sati, thalithati. 이렇게 그러면 3시 그리고 절반 했을 때 one is fee 3시와 4분의 1 그러면 와 루브이 와 루브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그럼 뭐예요 3시 그리고 4분의 1 15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시 그리고 와 술스 와 술시 이렇게 쓰면 와가 붙으면 fee sati thalithati 와 루브이 그럼 3시 그리고 4분의 1 보니까 15분 추가한 거니까 3시 15분. 피 사티 살리사티 와술시 3시 그리고 3분의 1 추가.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분이죠. 20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10분 20분 10분 15, 15분 20분 30분 추가할 때 와루버 와술스 와니스 이렇게 정관사 붙여서 써요. 정관사 붙인다. 근데 뺄 때는 달라요. 뺄 때는 여기 3시에서 15분 모자라는 3시야. 그러니까 2시 45분 쓸때 일라를 써요. 일라 이렇게 일라를 쓰는데 일라 쓰고 루브 안 또는 술산 쓰면은 피 사티 살리사티 일라 루브 안 정관사 없어요. 루브 안 그러면 이건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15분이 모자라는 3시 2시 45분이야. 또 피 사티 살리사티 일라 술산 그러면 3분의 1이 모자라 20분이 모자라는 3시 뭐예요? 2시 40분이죠 2시 40분 2시 45분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 뒤에 와로 붙이면 와로 붙으면 정관사 따라서 같이 붙어요 와 니스프 와안 니스프 이렇게 와 니스프 그 다음에 일라가 되면 정관사 없이 비한정으로 루브 안 술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덧붙을 때는 같은 패턴으로, 뺄 때는, 그걸 제외할 때는 무엇이 3분의 1인지 꼭그 말할 거 없이 그냥 루브안 술산만 하면 돼요. 일라 루브안 일라 술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와로 연결할 때는 같이 한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답 2번이었고요.

15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A, B가 대화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나오면 항상 얘기하죠. 누군가가 다른 색다른 문장이 있다고. 여기 다른 문장이 있죠. 의문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 그럼 의문사가 어디나 봅시다. 유지분이 캐시란 우리도 가미사나비아 마라유크 마 의문사죠. 마. 그래서 C가 여기 들어가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Are you with Martin? 어떤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B가 저는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겠죠. 요지분이 캐시란 내 마음에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도 까미산 아비아다. 까미산 셔츠죠. 셔츠를 원합니다. 우리도 까미산 아비아다. 하얀색 셔츠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까미사는 삼격 명사고 아비아드는 이격 명사죠. 이격 형태, 격 형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비아둔, 아비아단, 아비아딘 이게 아니고 아비아두, 아비아다, 아비아다. 소유격과 목적격이 전부 아비아다예요. 왜? 격 형태가 두 개뿐이니까. 이격 형태의 명사형들은 그러니까 형용사, 수사, 명사 뭐다 동명사까지 마찬가지로 명사형들은 이격 형태일 경우에 우아아로 끝납니다. 우아아. 소유격과 목적격이 아로 끝나요. 아부야다 이렇게 아부야다. 지금 이것은 목적격이죠. 이것은 자 아부야다 소유격도 될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도 가미산 이거는 삼격이기 때문에 탄윈이 붙었어요. 삼격 명사의 격표지는 탄윈이 붙어요. 가미산. 근데 이격 표지에는 탄윈이 없어. 아부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얀색 셔츠를 원합니다. B가 여기겠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얀색 셔츠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C에서 마 라이크 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달 까미시 이 셔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셔츠고 셔츠가 이것이에요. 두 개는 동격입니다. 동격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셔츠 같이 수식어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생들한테 관계형 저 이거는 그 지시 형용사라고 그래요. 지시 형용사. 이게 지시사인데 지시 대명사인데 지시사인데 그거를 형용사 같이 말이 번역이 되니까 지시 형용사라고 해서 이상한 문법 용어를 갖다 쓰는데 지시 형용사는 아니고 지시사와 명사가 동격이다 보니까 이 셔츠가 돼 버립니다. 이 셔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셔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유지분이 캐시란 A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내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갔어요? 주어가 이 셔츠가 이게 주어죠. 이 셔츠가 이 셔츠가 자, 이 셔츠가 요지분이 하다 까미스 캐시란 이 셔츠는 내 마음에 많이 내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BCA가 정답이 되죠. BCA 정답 BCA면 BCA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이용할 교통수단은 계속 이런 식의 간단한 그 문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간단한 문항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 단어만 딱 잡으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A가 카이파사 타드하보 일라 부르줄 까헤라티 부르줄 까헤라 부르줄 까헤라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100여 미터 좀 넘는 그 카이로에 100미터 조금 넘는 그런 그 탑이에요. 근데 이 탑의 특징은 뭐냐면 시멘트로 만든 탑입니다. 시멘트로.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면서 했는데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뭐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시멘트로 만든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탑이래요. 그래서 되게 그 독특하다. 이건 철근으로 안 말고 시멘트로 만들었나? 뭐 하여간 그랬는데 하여튼 부르주 카히라라는 카이로 시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말렉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끝에 이제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 보면 카이로 시내가 보여요. 왜다 보이냐면 평지거든요. 사막성 그 지역에 사막과 비슷한 지역에다가 도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딱 하나 있는 건 나일강 하나 있어서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도시가 형성된 거고 거기에 100m쯤 올라가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전망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르주 카헤라티. 예. 카이파사 타다보 일라 부르주 카헤라티. 부르주는 타워죠. 카이로 타워. 카이로 타워에 어떻게 갈 거니? 카이파 사타답. 어떻게 갈 거니? 사타답 일라이히

달라고 뭐 그러는데 그 이유가 택시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약간 그 억울해하면서 택시 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고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택시 그 미터 기대로 잘 달리고 있는데 비싸니까 요새는 우버가 이제 뭐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예, 설명을 했습니다. 택시 좀 좋은 걸 타야지 나쁜 걸 타면 카이로에서는 막 달리는데 아스팔트가 보여요, 밑에. 아스팔트 막 달리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오래돼가지고 밑에가 뚫어진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발 잘못 디디면 발이 아스팔트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옆에도 잘 두고 괜히 밑에 가려는 그뭐 고무판 같은 거 자꾸 들춰보지 마세요. 그 아스팔트가 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자, 택시였습니다. 정답이 17번. 초대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나와툰 초대입니다. 초대. 초대장이란 말이죠. 타타샤라프, 타타샤라프는 자기가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입니다. 타타샤라프는 반드시 뒤가 비가 옵니다. 타타샤라프 비. 무엇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영광되게도 뭐뭐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타타샤라프 알 자메트 루브나니아투. 자메트 루브나니아투 그러면 레바논 대학교죠. 자메트 루브나니 대학교. 레바논 대학교가 타타샤라프 비 뭐뭐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대학교는 여러분을 미다우와 티쿰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타타샤라프 비이 타타샤라프의 그 타타샤라프는 영광이라는 샤라프에서 오형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타타샤라프 자메트 루브네니아투. 자메트 루브네니아는 국립대학이면서도 되게 우리처럼 그 대학 모습이 좀 일정하지가 않아요. 대학교 건물이 이 동네 하나 있고 저 동네 하나 있고 막 떨어져 있습니다. 경상대학은 여기 있고 어문대학은 뭐 영어과 무슨 대학은 저쪽 동네 있고 동네가 달라. 그래서 학교가 학교 같지 않고 사방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메트 루브네니아투는 여러분을 초대하게 돼서 영광스러워합니다. 리 호돌, 호돌은 참석하시도록 초대한 거죠. 항상 이렇게 리 뒤에 동명사가 와야 돼요. 리 호돌이 하플리타 카루즈. 그러면 졸업식이죠. 하플레타 카루즈, 졸업식. 하플레타 카루즈, 졸업하는 파티, 졸업식에 참석하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에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영광스럽게도 여러분을 졸업식에 초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와달리카 그리고 그것은 이 졸업식 행사는 달리카 피 야움 삽티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디 아셔라 하디 아셔라 그러니까 하디 아셔라 민 윤유 그러면 아하다 아셔라 민 윤유겠죠. 아하다 아셔라 민 윤유 그러면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알페인 와 시타틴 시 시타타 와 이슈리나 릴 밀라드 2026년 11월 11일. 예. 11월 10일이면, 미안합니다. 윤유군요. 미안합니다. 7월 16일.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딴 생각을 했나 봐요. 7월 16일. 7월 10, 7월 11일 토요일에, 토요일에 그 행사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1일에. 그렇죠. 보통, 방학이 6월 전에 이제 시작, 5월 말이나 6월 초에 되면, 그리고 이제 행사가 7월 달에 보통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9월 학기가 시작이니까, 시작하는 학기 9월이니까 7월쯤에 끝냅니다. 피사티 페니아티 마사 안. 그러면 오후 2시에 마사 안은 사실은 현재 썼다면 마사 안보다는 그러니까 바다 두후르가 좋습니다. 바다 두후르. 바다 두후르. 바다 두후리. 바다 두후리. 피사티 페니아티 바다 두후리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오후 2시에 마사 안은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2시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 2시에 피 가틀 쿠브라 대강당에서 가틀 쿠브라 제일 큰 강당. 아, 이 레바논 대학교 갖고 있는 제일 큰 강당 가틀 쿠브라. 최상급이에요, 지금. 가틀 쿠브라가. 보통은 아크바르 가틴 또는 아크바르 알가트 이렇게 아크바르가 먼저 오고 뒤에 연결형으로 쓰는데 이렇게 케비르의 최상급 가빌의 아크바르 또 여기서 여성형 쿠브라 쓰면 형용사가 수식이 돼 갖고 최고로 큰 강당에서 그러니까 대강당에서 이런 말이죠. 대강당에서 저녁 2시 오후 2시에 7월 12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언급되지 않은 거. 날짜? 예, 7월 11일. 복장 언급 안 됐죠. 복장은 뭘 입든지. 시간? 시간은 네, 여기 2시라고 돼 있습니다. 2시. 그다음에 장소? 까틀 쿠브라 피주 아메틀 루브네니아. 레바논 대학교의 대강당. 그다음에 주최 기관? 주아메틀 루브네니아. 레바논 대학교가 되겠죠. 정답 2번이 정답이겠네요. 이렇게 주아메틀 루브네니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하고 다르게 대학교가 산지에서 여러 군데 같이 떨어져 있고 뭐 의대 따로 무슨 뭐 공대 따로 다 떨어져 있고요. 대학교가 한 건물에 하나씩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간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강당은 어딘가 다른 단과대학 같은 데 가서 거기 이제 본부가 있거나 그런 데 가서 아마 졸업식 하겠죠? 네.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투리디나 따만 아하라 다른 음식을 원합니까? 할 투리디나 다른 음식을 원합니까? 했을 때할 투리디나 2인칭 여성형이죠. 상대가 지금 여성에게 묻기 때문에 투리디나 2인칭 여성이고 따만 아하라 따만은 상격 명사고 아하라는 이격 형태예요. 그래서 아하라니 아니고 아하루가 주격이고요. 아하라가 목적격 소유격이에요. 이격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우아아로 변하는데 우든지 아로 변하죠. 이렇게. 그래서 목적격인데 다만 음식을 원합니까? 어떤 음식을 좀더 원합니까? 아하라 다른 음식 좀 더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라 해놓고 뭐뭐뭐라고 했죠. 어우 충분해요. 라는 말이겠죠. 배불러요. 이럴 때 보통 뭐 어우 너무 배부릅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이게 언어 특강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문화로 간것 같은 느낌인데 아랍 세계에서 음식이 나오면요 무조건 배가 터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그날은 벨트 아니고 고무줄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세계에서는 여러분 손님이 온다면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내놓습니다.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 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나이 많은 세대들 그때 세대들이 했던 거 있어요. 손님 오시면 막 밥을 막 그냥 온 식구 먹을 거에 절반을 드려. 근데 온 식구는 그 절반을 갖고 나눠 먹어요. 그 손님이 도저히 못 먹어. 손님이 못 먹어 어떡하냐면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손님 밥에 물을 부어드려. 왜? 물을 부어주면 더 이상 이제 그걸 못 먹으면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야. 밥에 물 부었다 그러면 그날은 아, 우리 오늘 굶는구나. 남은 식구들은 오늘 절반으로 밥 나눠 먹는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 어른들은 손님을 귀하게 대접했었거든요. 아랍이 그래요. 아랍이 지금 아, 이 정도는 지금 되게 약한 거고 보통 둘이 먹는데 내 경험으로 둘이 먹는데 밥은 끝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 선생님 사모님 댁에서 이제 선생님 댁에서 밥을 먹으면 어우 리가 오면 너무 밥을 잘 먹어서 마음에 든대. 그리고는 식비는 생각 안 하시고 되게 흡족해 하셔요. 다 먹었어요? 배가 터질라 해서 이제 잘 일어나지가 않아. 앉은 상태로 일어나지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숨만 헉헉대고 있으면 선생님이 한 그릇 더 갖고 오십니다. 이제 젤로, 이제 젤로 있죠. 이렇게 약간 달달한 그 이제 그 디저트 같은 건데 젤로를 이만한 판에 큰 쟁반에 두께 한 5cm, 6cm 된 두께로 해갖고 갖고 와요. 그리고 가운데 숟가락을 딱 갖다 대면서 반을 딱 자르시고 반은 네 거, 반은 내 거.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밥도 엄청 많아갖고 숨이 잘안 쉬어지고 호흡이 가쁜데 젤로를 반을 나눠서 한 젤로를 그냥 그뭐한 3kg 정도 되는 젤로를 갖다 넣고 내꺼 이렇게 하니까 넣고 3kg, 내꺼 3kg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젤로 같은 거는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집에서 한 요리가 아니거든. 그거는 젤로를 사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갖고 나와서 그냥 디저트로 먹는 거니까 그런 거는 솜씨와 상관없어요. 근데 음식이 나왔다.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는 게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솜씨에 대한 예의예요. 음식을 조금 먹으면 당신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라마단 때예요. 라마단 때. 라마단일 경우에는 금식하잖아요.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맛을 안 보고 요리합니다. 맛을 안 보니까 어떤 때는 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싱거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약간 덜 익은 경우도 있어요. 그 대충 감각으로 하는 거지 먹어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양은 엄청 많이 해갖고 나와요. 근데 라마단 끝나고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이제 무슬림들하고 같이 이제 초대받아 가서 먹으면

묻지 않고 먹어요, 그날은. 왜? 그날은 음식이 맛있든 짜든 묻지 않고 먹는 게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고, 홍차 마시고, 녹여내리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많이 먹는다. 네, 오늘은 허리띠 푼다. 이런 느낌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바아비. 자, 다른 음식 드실래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2번, 일랄야사리. 왼쪽으로요. 왼쪽으로요. 3번, 하다야크피. 이것이면 충분해요. 하다야크피. 그러면, 약피 하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해요. 원래는 약피니를 쓰면 좋은데, 약피니. 약피니 하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충분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로 충분해요. 지금까지 먹은 걸로 충분해요. 또는 이 음식으로 충분해요. 뭐 이런 거죠. 이걸로 충분해요. 4번, 푸르사툰 사이다툰. 그러면, 이거는 푸르사 사이다면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만났다가 처음에 인사하고 헤어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5번, 맘누우나 타스위르. 촬영이 금지된 겁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촬영 금지. 정답 뭡니까? 하다 약피. 다른 음식 드시겠어요? 라 하다 약피.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19번, 20번. 아, 문항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죠?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저와즈 사파리. 여행 허가증. 뭐예요? 여권이죠. 저와즈 사파리 민 파블릭. 민 파블릭 그러면 당신의 덕택으로 여권을요. 자, 그러면 please 여권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A가 캄 하키바타 마크. 가방은 몇 개인가요? 당신과 함께 있는 가방은 몇 개인가요? 몇 개의 가방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이 가방 몇개 들고 왔나요? 라고요. 뭐예요? 공항에서 수속 밟는 느낌이죠? B가 하키바툰 와 하이다툰. 하키바툰만 하면 되죠. 근데 와 하이다툰 쓴 이유는 있어요. 딱한 개예요. 라고 할 때. 딱한 개. 그러니까 하키바툰 이렇게 해도 말은 되지만, 그건 대화에서 표준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가방이 몇 개인가요? 아, 딱한 개인데요. 딱한 개라는 강조할 때 쓰는 말은 하키바툰 와하이다툰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하키바툰 와하이다툰. 그럼 가방 한 개예요. 하사나 좋습니다. 하다 저와주겠죠. 저와주 점이 빠졌네요. 저와주 사파리. 자, 하다 저와주 사파리 이것이 여권입니다. 와하디히 다드키라투 아타이라티. 이건 비행기의 티켓입니다. 이것이 항공권입니다. 자, 여권 여기 있고요. 이거 항공권이에요. 라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항공사 직원이 가방 몇 개인가요? 물어본 거고, 한 개입니다. 했더니 좋습니다. 여기 여권 있고요. 이것이 보딩 패스입니다. 예를 들면 여권, 이제, 뭐, 저기, 비행기 표죠. 그래서 이것이 비행기 표 또는 뭐 보딩 패스 이렇게 되겠죠. 알타드키라 따이라. 비행기 표입니다. 뭐, 자, 이게 여권과 비행기표 다시 돌려드리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보딩패스도 있겠고요. 슈크란입니다. 이랬을 때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빈칸에 들어가는 말 알맞은 말로. 자, 저와주 사파리 민 파들리크. 그러면 당신에게 당신 플리즈 여권 좀 주세요. 했을 때 자, 여권 여기 있습니다. 타파달 여기 있어요. 타파달 1번이 정답이겠죠. 타파달 2번 아나 아시프. 여권 없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나 아시프. 못 주겠는데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미안합니다. 따할라 후나. 이리 오세요. 여권 달라는데 이리 오세요. 말이 안 되고요. 4번. 라우 사마하타. 허락해 주신다면 신뢰합니다만. 이런 말이고. 5번. 하다가 이르 마꾸울린. 말도 안 돼요. 여권을 달라니. 내 건데. 뭐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말 되는 건 1번 뿐입니다. 하다 가이르 마꾸울은 가이르 마꾸울은 연결 형태예요. 이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두 단어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연결. 그래서 앞에는 주격으로 쓰였고 뒤에는 소유격으로 쓰였죠. 연결형이라서 그래요. 가이르 마꾸울. 가이르는 보통 연결형으로 쓰이거든요. 마꾸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쓸 때, 예, 하다 가이르 마꾸울 쓰는데 정답 1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중심 내용 당연히 공항 수속이겠죠. 안부묵기 호텔리아 아니고요. 공항 수색 수속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점 하나가 빠진 게
조금 아쉽네요.

르가 아니라 조아주 사파리입니다.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 붙어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부터 왔습니까? 뭐예요?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랬을 때 B가 아나 고리윤, 저 한국 사람이에요. 맞죠? A가 어디서 오셨나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죠. B는 아나 마리둔, 저는 아파요. 저는 환자입니다. 뭐예요? 이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 아나 민 코리아, 저는 한국으로부터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아나 고리움과 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말로 이해가 됩니다. D, 아나 따바누 쥐딴, 아나 따바누, 피곤합니다. 따바누 쥐딴, 제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어서 오셨나요? 정답은 AC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니까 AC 들어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항까지 봤고요. 22번, 조금 내용이 큰데 크게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하준이가 지난 일요일에 한 일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문항이 길게 나왔을 때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모르는 걸막 하나 읽어서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하지 말고 아는 게 뭔가를 찾는 겁니다. في يوم الأحد الماضي 지난 일요일에 지난 일요일 까라 하준 까라 읽었단 얘기죠. 까라 읽었다. 이거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아느냐? 코란이라는 이슬람의 경전이 왜 코란이라고 붙었습니까? 꼬르안인데 그 꼬르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꼬르안이라는 이름이 꾸르아눈 이렇게 이름이 붙어갖고 전과사 붙이면 알꼬르아누가 됐어요. 꼬르아누, 그죠? 알꼬르아누가 됐는데 그것이 코란이에요. 이 꼬르아누가 된 이유는 까라아에서 온 말이에요. 까라아, 읽어라. 너의 응열에서 너희를 창조한 알라의 이름으로 읽어라라는 첫 번째 계시되었다는 그 표현, 거기에 읽어라란 말로 시작해요. 코란이 제일 먼저 계시될 때 읽어라란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끄라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고란이 된 거예요. 그책 이름을 고란으로 붙인 이유가 읽어라라는 그 말에서. 그냥 가라 그러면 이 코란의 생각이 나서라도 아 읽는다라는 말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읽었다 가라 하준. 하준이는 읽었습니다. 뭐를? 기타반. 설마 가라 모르는데 기타반 알겠죠? 기타반. 책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이 나왔어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책이 여기 있지. B가 1번이네요.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렇게 아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까라 하준 기타반 책을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필 사바히. 필 사바히는 사바한의 다른 말이에요. 필 사바히는 사바한. 전과사 빼고 아 사바하 써도 되고 그냥 사바한 써도 됩니다. 사바한. 이렇게 사바한 써도 괜찮아요. 그죠? 아 사바하 써도 괜찮고 피 빼고 아니면 피 사바히 써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한권 읽었어요. 쏨마 그리고 자하바 어디로 갔어요? 자하바 마아 사디크히 무함마드 그의 친구 그러니까 지금 하준의 친구 사디크 하준이죠. 하준의 친구 무함마딘 하준의 친구 무함마드와 어디 갔어요? 자하바 일라 어디 갔어요? 시네마 이거 알 거예요. 왜냐면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저거 읽을 수 있어요. 시나마, 아, 극장이구나. 극장 갔어요. 극장 갔으면 여기 2번인 거알수 있어. 책 알았고요. 극장 갔으면 풀수 있죠. 이렇게 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도 여러분 아는 단어 순서대로 여러분이 파악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문제 풀수 있습니다. 시나마 갔어요. 친구와 함께 시네마 갔습니다. 리 무샤하다티, 뭐 하기 위해서? 영화 관람을 위해서 리 무샤하다테 필민 그러면 필민 그러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필민 그러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극장에 갔습니다. 와 바다 달릭 그리고 그거 뒤에는 그리고 나서 바다 달릭 타나왈라는 음식을 식사하다예요. 식사하다 마후 알 아샤 아샤가 저녁 식사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타나왈라

그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필 마따미. 저녁 식사는 한건 모르겠는데 필 마따미. 마따미 알지 몰라. 왜? 여러분 따움은 배웠잖아요. 따움. 따움은 배웠죠. 따움은 뭐예요? 음식이었잖아. 따움. 이 음식을 먹는 장소가 마따미예요. 그죠? 마가 붙으면 앞에가 장소가 되잖아요. 마따움. 그래서 마따미 정거사 빠지 알리프 빠지고 마따움 그러면 식당에서 식당 어디 있어요? 보면 식당이 여기 3번이 여기 있어. 이렇게 이 내용을 모르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 문항을 풀수 있는 이유는 아는 단어만 갖고 여러분이 연결해도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BAC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BAC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만 갖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아는가? 뭘 모르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아는 걸 갖고 하나씩 풀어보세요. 가라알을 잘 몰랐다면 기타합을 알았고, 그 다음에 시네마를 알았을 거고요. 근데 보통은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텔레비전 안 나오고 지금 아시아가 나왔어요. 다나왈레 아시아. 그러면 저녁 식사하다.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다행히 맞다함이 나와갖고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22번 정답 BAC가 됐습니다. BAC 3번이 되겠죠? 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했더니 B가 오헤뽀 아시바하타. 나 수영 좋아해. 그럼 너는 뭘 좋아하니? 이런 말 물어봤겠죠? 오히뽀 아시바하타. 나는 좋아한다. 수영을. 와 안타? 그리고 너는? 하고 끝을 올렸어요. 와 안타? 너는? 그랬더니 A가 히와야티. 고라툴 까다미. 내 취미는 히와야티 고라툴 까다미. 내 취미는 축구야. 이럴 때 히와야티가 힌트예요. 히와야티. 내 취미 생활은 축구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히와야투가 들어가겠죠? 히와야투 이렇게. 1번, 마스무카,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마스무카, 마라쿠무카, 마라쿠무카는 너의 번호가 무엇이니? 내가 예를 들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무엇이니? 이렇게, 내 번호가 무엇이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 오누와누카. 오누와누카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오누완, 뭐, 이메일도 될수 있고, 마, 오누와누카는 이메일 주소나, 마, 오누완, 앱, 왓츠앱, 뭐, 왓츠앱 주소도 될수 있겠고요. 이렇게, 요새는 뭐, 그, 사는 동네 주소, 이거 말고, 마, 오누와누카 물어봤을 때, 대화상에서 갑자기, 너 그럼 왓츠앱 계정 있어? 나 계정이 있는데, 그럼 주소가 뭐야? 마, 오누와누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쓸수 있죠. 뭐, 메신저든지, 뭐, 아랍 사람들은 메신저 왓츠앱을 많이 쓰니까, 특히 왓츠앱을 많이 쓰니까, 마, 오누와 누카 쓴다면, 이제 왓츠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월이 바뀌어갖고, 마, 히와야 투카, 히와야 티꾸라토 까담 했으니까, 내 취미는 축구다.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는 마, 무엇이니? 정답이 4번이 정답이죠. 5번, 마, 진시야 투카, 너의 국적이 무엇이니? 너의 국적이 무엇이니? 정답은 간단하게 취미가 무엇이니 묻는 4번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판은 자, A가 할 윰킨 안 이하가 윰킨 가능합니까? 이때 안 이하의 내용이 안 아드홀라 하디힐 까아타 이 홀에 이 강당에 아드홀 내가 들어가는 것. 자, 내가 들어가는 것 했기 때문에 요두 개가 나의 들어감이라는 동명사의 뜻이에요. 내가 들어감. 그래서 할 윰키누 안 아드홀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요.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할 윰키누 안 아드홀라 이렇게 쓰죠. 그 뒤에는 하딜까 아타. 하딜까타 이 강당에 이 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 홀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라 아니요. 맘누운 아두홀루. 자, 누홀이란 말이 안 아두홀라의 다른 말이에요. 누홀. 여기 윰키누 안 아두홀라가 바꾼다면 윰키누 아두홀루 리 하디힐까 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누홀을 쓸수 있어요. 누홀. 그죠? 들어가는 것이 안 아두홀라는 내가 들어가는 것인데 맘누운 누홀루카 쓸수 있고 맘누운 아두홀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동명사예요. 이것도 동명사고 이것도 동명사인데 형태만 다른 동명사 형태죠. 이거는 결합한
접속사가 들어간 동명사 형태고,

그냥 동명사 자체고.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들어가기, 들어가기. 내가 들어가기, 여긴 들어가기.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리는 누구에게?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리 가이르 무아자핀. 리 가이르 무아자핀. 연결형이라고 했죠. 연결형. 가이르 무아자핀. 그러니까 리 무아자핀 그러면 리 무아자핀 고용되어진 사람들에게인데 가이드가 들어갔으니까 고용되어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아닌 당사 해당 그러니까 무슨 뭐볼 일이 없는 사람들. 또는 여기에 특별히 그이이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관련 없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 그래서 가이르 무와자핀이 되죠.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는 맘누운 아두홀루가 됐습니다. 주어가 항상 한정이면 앞에 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수로가 맘누운이 한정 주어 앞에 왔어요.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 경우는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맘누운이 앞에 온 거예요. 안 됩니다. 금지되었어요로 강조하기 위해서 맘누운 아두홀루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리 누구에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이르 무와자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출입 금지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출입 금지 간단하게 1번이죠. 전화기 사용 금지, 수용 금지, 그다음에 무슨 뭐 흡연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정답은 1번인 것을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5회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는 것만 갖고 문제 풀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의 맥을 읽어 갖고 문제 푸는 방법 조금씩 여러분 기술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 어려운 거 많았을 텐데 잘 따라와 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적분을 연습하면서 정말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당함수의 미분 이런 거에 비하면 뭐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가 정말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취지에 여러분들이 잘 부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건성건성이 아니고 내가 계산 연습은 여기에서 다 종집을 찍어내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건 해석에 대한 거를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최상위권의 문제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50강 중에 오늘이 39강째입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따라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끈기에 있어서는 진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수의 극한 정말 열심히 해.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극한 끝나고 연속할 때쯤 힘들어. 미분 들어가면 이제 쉬어. 그래서 한참 지나다가 다시 함수의 극한 또 열심히 해. 그러다가 연속 힘들어 미분 하다가 지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세대에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세대나 그 윗세대에도 옛날에도 책이 항상 있으면 앞부분은 수도 없이 잘해. 그런데 뒤로 가면 못해. 왜? 그게 끈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실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여러분들 때 11문항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두 문항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결국 몇 문항? 두 문항. 그게 끝. 한 문항은 무지 쉬운 거, 한 문항은 또꽤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대충 공부해서는 한 문제뿐이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적분 1을 힘들어하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4등급, 5등급부터의 학생들이 다 그런 학생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은 기본이 3등급 이상이야. 기본이. 근데 이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럼 저는 2등급 정도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숫자가 바뀌고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2등급 이상은 지금 확보된 상태의 학생들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신감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비해서 계산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들이야. 상수함수가 아닐 수가. 1차, 2차 이런 함수들. 그러니까 1차면 뭐 x 플러스 k 아니면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얘기해주고 있다. fx나 gx가.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 찾아서 2, gx 찾아서 3 함수값을 더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은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fx, gx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하면 너래. 그럼 너를 적분해버리면 너도 똑같이 적분하는 거겠지?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 적분해? 그럼 너가 나오는데 적분상수. 근데 이쪽도 적분이니까 굳이 적분상수 두번 쓰지 않는다. 그러면 가에 의해서 fx 곱하기 gx, 너가, 너를 적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c, 요렇게만 된다. 아니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fx, gx 플러스 c, 이쪽 적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c, 그리고 1, 2, 너 넘기면 마이너스 c1, 너가 c다. 이렇게 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말고, 어차피 양쪽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는 한쪽에다만 c를 넣어주면 된다. 나 조건에서 1 넣어주면 0이다. f1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자, 그러면 x에다 1 대입해볼까? 1? 그럼 f1, g1. g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f1이 0이니까 좌변은 0. 우변 1 플러스 c. 따라서 c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너가 두 다항함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너 인수분해 해보니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너와 너의 곱 중에 fx, gx가 나눠지겠구나. 그런데 1 넣어주면 0 나와야 되니까 너가 fx고 그럼 1 넣어주면 0 나오잖아. 너가 gx였구나. 이런 얘기.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 맞아 떨어지고 있고 모든 항의 개수는 정수들 다 맞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2 곱하고 2분의 1, 3 곱하고 3분의 1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지.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예,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F2의 값을 보면 여기다 2 넣어주면 1. G3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3 넣어주면 9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13.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14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FX, GX 찾아나가는 과정의 문제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 몰라, 뭔지. 아, 그런데 3차 미분하면 2차. 거기다 얘를 곱했어. 아, G'X라는 게 3차의 다항함수구나. 이런 건알 수가 있죠. 근데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GX 찾아야 되는 거고. 1 넣어주면 0이고. GX가 0에서만 극값을 가질 거야. 그 미분한 게 3차니까. 남은 4차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식을 볼 건데, 이 관계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잘 봐봐. 얘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야. 그럼 얘를 미분한 게 f'x잖아요.
그럼 F 프라임 X에 대한 정보는 2차

4야. 그리고 최고 창의 개수가 3이야. 3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가겠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또 봐보세요. 우리가 gx가 0에서만 극값을 가질 거니까 g 프라임 x를 본다면 이게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0. 거기에서만 있어야 되고 부호를 달리해야 되고 나머지에서는 0이 될지언정 부호를 달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0이라면 이렇게 가든 아니면 0일 때 이렇게 가서 분명히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G'X가 3차니까 이렇게 되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와서 튕기든 이런 건 상관없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유추해 보면 얘가 X-1이 있었는데 얘가 2차가 곱해질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X-1만 있다면 1에서도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그러니까 뒤에 곱해지는 거에서 x-1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x가 곱해져 있고 최고창의 개수는 3이랬고 아, 너가 f'x인 거야. 이거를 발견해 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g'x라는 게 3배의 x의 x-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 여기가 0, 여기 1, 그래서 얘는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gx를 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다음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니까 0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납득되십니까? 이런 상황으로 끌어낼 수가 있다. 그 G'X 얘 완벽해졌네요. 3X 3제곱. 그죠? 마이너스 2니까 6X제곱. 플러스 3X. G'X가. 우리는 GX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GX 적분하면 4분의 3X4제곱 마이너스 2X3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조건에 의해서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돼. 1 넣어주겠습니다. 1 넣어주면 4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C가 0 나와야 돼. 그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그러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 4분의 1 너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네. 너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네. 따라서 G0의 값? G0의 값은 너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끝났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다. G0이라는 건 상수항을 묻고 있는 거니까 C 값 찾으라는 거였네. 적분상수 찾으라는 문제였죠. 자, 이 문제는 정말 핵심적인 게이 나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fx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핵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예. 자, 네 번째 유형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대. 그럼 너를 미분을 해? 얘를 미분해? 그 이쪽도 이게 나와. 얘를 미분한다? 그럼 너다. 뭐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너를 적분해 버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적분해? 그러면 너가 나올 거고. 그럼 너를 적분하면 되잖아. 그러면 fx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봐봐요. 이거를 미분한다 그러면 이게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러면 fx와 f'x가 존재하고 너는 f'x 얘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f'x가 없어지면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 미분하지 말고, 그래서 적분을 해버리라고. 이 자체를 적분하고, 너도 적분해버리겠다라는 거지, 너를.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에 fx,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있더라도 여기 적분하니까 한쪽에만 쓰겠다. 그럼 너 적분하면 fx. 너 적분하면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와버린다. 자, 이게 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너를 넘겨. 그럼 마이너스 fx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fx라는 것이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야.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야.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 넘겨. 마이너스 fx니까 묶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다가 다함수를 곱해줬더니 너가 나오고 있다란 얘기야. 그러면 fx를 맞춰볼까? fx? 2차에다가 1차 곱해야 3차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최고 차이의 계수가 2x3제곱이니까 2x였겠네. 그 이렇게 곱하면 2x3제곱.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제곱, 이렇게 곱하면 2차항, 이렇게 하면 1차항, 이렇게 하면 상수항. 그러니까 너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 그러면 2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얘기 끝났죠? A값 얼마? 마이너스 8. C값 얼마? 4. 이렇게.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4. 자, 그런데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진 게 이런 형태다? fx 찾을 거니까 조립제법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4. 아, 도대체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요? 합이 0도 아니야? 교대합이 같지도 않아? 근데 얘가 인수가 있잖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2, 넣어봐. 2, 4, 3,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다시 또 얼마?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되는 거니, 너는 어떤 식이 나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또 요거부터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요거 인수면 플러스.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가 그냥 순서 바꿔 쓴 것뿐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 아, 그러니까 이 fx는 뭐다?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 그럼 구하라는 게 FA, A가 얼만데?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모습. 그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해봐. 그러니까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접근하지 않고 좌변 미분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미분해. 그래서 2x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한개 f 프라임 x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예. 네. 그래서 너 넘기니까 2x에 f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에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아니, 이거를 맞춰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fx 몇 차여야 될까? 2차? 2차에다가 그러면 1차. 1차에다가 이거 3차. 2차에 3차. 그런데 계수가 없어져야지만 얘가 나올 거고. 그러면 fx를 2차로 검증해 봤을 때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fx를 이제 1차. 1차에 이거 곱했으니까 2차, 얘는 1차에 2차, 그래서 2차, 여기 나온다. 그게 맞춰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FX를

AX 플러스 B, AA가 쓰고 있으니까 PX 플러스 Q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 나가겠죠. 계수 비교를.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귀찮을지 한번 봐봐. 상당히 귀찮아요. 제가 보여는 드릴게. 그러면 이 X를 곱하면 EPX 제곱, EQX, 미분하면 P, 그래서 PX 제곱, 마이너스 4P. 예,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3P니까 P가 얼마? 2. 2. 근데 Q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P가 2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8. 따라서 FX가 얼마? EX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편한 학생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건 지금 최적화했지. 사실 1차라고 놓기 힘든 상황이지. 왜? 너에서 너를 했는데 뭔가 없어질 수 있는 거? 2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FX를 예,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놨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한번 잘 생각해봐. 얘한테 EX 곱하면 EPX 세제곱 미분한 거에 여기니까 EP에다 곱하면 EPX 세제곱 얘 더하면 4P 그럼 P가 0? P가 0? 없잖아. 그러니까 아, 1차. 그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와줘서 계산한다면 계산량은 물론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 어떻게 풀든지 간에. 그런데 방법적인 걸잘 봐라. 결국 구하라는 건 FX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냥 적분해 버리면 FX 나오고 너 적분하면 FX 나오니까 아, 깔끔하잖아. 어떤 식의 FX, F'X가 혼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FX 하나 있는 게더 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지장은 없다. 전혀. 그래서 이런 풀이, 두 가지 풀이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서 뭔가 체득이 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 때가 더 빠르고, 이런 게 몸에 배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풀이, 해설지에 있는 답을 따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다. 그럼 그걸 다 암기해야지.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거고, 이거 나오면 이거. 그게 자판기지. 동전 넣고 버튼 눌리면 나오고. 그 우리가 수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얻어낼 수가 없대도요. 자꾸 이런 생각 해보고,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도전. 그러면서 모순을 발견하고, 아,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더 좋구나라는 거를 내 머리가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정말 수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유형, 2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거다? 그럼 널 미분하면 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게 좋겠어? 미분하는 게 좋겠지. 또 이거를 또 적분해?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스몰 fx. 이쪽 미분하면 되는데 너는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또 미분하니까 6x 제곱 플러스 6x. 그래서 너가 없어져. 그 x의 f 프라임 x라는 게 넘기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너는 x로 묶어버리면 6x 마이너스 6.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적분하면 fx. 너 적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근데 0 넣어줬을 때5 나와야 되니까 너가 5. 그랬을 때 너의 최소값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뭘 찾아라? 극소값을 찾으라는 거네. 그럼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x값은 1에서 극소. 그래서 f1의 값이 최소값 일러주니까 3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돼서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예. 제가 완전

제곱, 꼴 이거 이용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배웠으니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 이렇게 찾아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얘를 적분할 거야? 라지 fx 이렇게 쓰실래요? 그럼 너도 쭉 나가? 근데 라지 fx와 너하고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 자체를 갖다가 너를 적분한 다음에 너를 미분해버려. 그럼 너도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똑같이 미분해야지. 그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그럼 너를 미분하면 이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너는 없어질 거고 x의 f 프라임 x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따라서 f 프라임 x는 x 띄어내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적분해주면 fx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그런데 0 넣어줬을 때 3분의 2다.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4, 3분의 2 하면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1 넣어주면 6. 그래서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산수도 좀 빨리 해보세요. 자, 그 다음 25번 가볼게요. 자, 미분할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적분할 수 있어?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적분할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양변 미분하겠다. 미분하겠다. 미분하면, 4x 플러스 1에 fx가 돼버리는 거고. 이거 미분하면, 여기도 미분. 이거는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미분해주면 4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게 없어지게 만들고 있죠. 이런 게. 그럼 너는 2x제곱 플러스 x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해준 것이 너가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 맞춰봐. 얘가 뭘까? 얘가. 우리 계산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다가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다음 요렇게 곱한 거에다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너했을 때 6x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4. 그럼 8x 제곱에서 2x 제곱 빼면 6x 제곱. 그다음 플러스 4x 딱 맞잖아. 아, f 프라임 x가 너야. f 프라임 x. 그러면 fx 찾을 수 있잖아. fx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 아, 이 정도까지 오실 수 있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이 구래. 얘 위로 볼록이야. 그럼 얘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Y 이퀄 K. K보다 작거나 같다. 딱 맞잖아. 근데 이 K의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까지 오고 있다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대칭축으로 볼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대칭축. 아,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점. 얘가 0 되는 X값.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 2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4. 2 넣어주니까 8. 플러스 C를 해준 게 9가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5. 이렇게 나온다. C가 얼마? 5.
FX1

완성, F3의 값을 구해라. F3의 값. 근데 F3의 값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거야. 여기다 3 넣어. 마이너스 9, 3, 4, 12, 플러스 5. 그래서 8이요! 이랬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2차 함수야. 그러면 x는 2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아서 너가 x 이퀄 3이면 너가 x 이퀄 1이잖아. 그러니까 너나 f1의 함수값이나 같은 거잖아. f1은 계수의 합이니까 1, 4, 5 더하면 얼마야? 8. 이게 더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2차 함수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2차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거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더니, 우리가 비율 관계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극소일 때. 여기가 2대 1이잖아. 2대 1. 예를 들어서 여기야, 우리가 구하라는 값이 F4를 구하래. 그 F, 여기가 4였다면, 예를 들어서, 얜 1이잖아. 이 함수 값을 구하느니 F1을 구하는 게더 낫다 이거지. 이런 것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3차도 간혹 이런 계산을 써서 함수 값을 쉽게 계산하기도 하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잘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물론 이게 뭔 차이야? 그냥 F3 구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조금만 우리 조금만 더 너는 3대 입하고 있니? 나는 계수의 합 보고 있다. 이런 느낌 어떠냐 이거죠. 네. 아니 누가 말해주면 누가 몰라 이거. 근데 제가 말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냈다면 아 너무 극찬이죠, 이거는. 말해주면요, 누구나 다 알아. 예전에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있잖아요.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정세상으로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좀 많았었나 봐. 근데 신대륙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딱 돌아왔더니, 아이고, 뭐, 그거 칭송해주고 있냐고. 그냥 배 타고 나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여기 새로운 땅 이렇게 꽂고 온 것밖에 더 되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 그랬더니 콜럼부스가 삶은 달걀을 주면서 이 달걀을 세워보라 그랬어. 평평한 데에다가. 그 달걀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세워지나 달걀이 띠글 구르고 구르고.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밑둥 달걀을 딱딱딱딱 땅에다 쳐가지고 깨. 밑둥을 깨. 그리고 세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아이, 밑좀 깨면 누가 달걀 못 세워. 이랬다고요. 그게 사람이야. 들으면 다 알아. 그런데 듣기 전에는 어떠한 생각도 못 하는 거지. 왜? 안 세워지는 거야, 그거는. 밑둥을 깨면 세워진다라는 걸 들은 거거든. 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3 구하는 거나, 뭐, F2 2차 함수니까 F1을 구하는 거나, 카타, 누가 몰라? 근데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냈다면. 남들은 이렇게 계산할 때 나는 답을 그냥 8이라고 쓰고 있는 거잖아. 이런 학생이면 어떨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눈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뻔하지만 그게 뻔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문제 연습 들어갑니다.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 대해서 x의 fx가 이거래.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를 적분해? 적분한 다음에 또 적분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분. 아,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네, 요거 미분하면 fx.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너가 없어져.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란 얘기야?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있네. 아니, f 프라임 x 여기다가 x를 곱한 게 2개 나와야 되니까. 예. 네. 그러면 fx를 구해보면, fx는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런데 fx 이퀄 0이, 이퀄 0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공중에 뜨면 안 되는 거잖아. 실근을 가지려면 접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예. 따라서 짝수 공식 판별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F1의 최대값을 구하래. F1이 뭐예요? F1은 1 플러스 C야. 여기다 1 넣어줘. 예. 네. 그 이거에 뭘 구하래? 최대값. 그 양옆에다 1 더해봐. C가 3분의 1이고 거기다 1 더하면 3분의 4 아니야?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3분의 4.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구해, 방정식, 실근의 조건 따져. 그랬을 때 함수값의 최대값 조건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조건이 나왔을 때 얘를 미분할 거냐? 적분할 거냐?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봐. 아니, 이런 식이 있어. 얘 미분할 거야? 적분할 거야? 적분해? 이거 적분은 뭔데? 그러니까 미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다항함수의 한 부정 적분을 라지 f(x)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양변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스몰 f(x)가 되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예. 여기만 미분하면 안 되잖아. 너도 미분해야지. 3a x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지. f(x)가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야. 근데 이거에다가 미분한 걸 빼? 최고 차항은 안 바뀌지. 최고 차항은 안 바뀌게 나온다고. 근데 너가 1이니까 A 값 얼마?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 됐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PX 플러스 Q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는 2x 플러스 p가 되잖아. 그럼 너에서 너를 빼.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2x 플러스 q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고, 너가 아까 3a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3a 이해가 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x제곱이 돼야 되니까 a는 3분의 1 나왔던 거고, 너는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얼마? 2고. 너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건데 p가 2니까 q는 얼마?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fx라는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럼 f6의 2라는 거는 a가 3분의 1이니까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 넣어주면 9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또 여기다 넣었어요. 2의 제곱 4, 2는 4, 1 더하면 9. 아,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급하게 가지 마.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막 저기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은 버리고 경치 좀 보라고. 여행에 가는데. 아, 꽃이 폈네. 하얀 꽃 옆에 빨간 꽃 있네. 나무도 있네. 아, 저기 산이 아름다워. 이런 걸 보란 얘기지, 자꾸. 예. 그래야지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28번, 유형 다섯 번째의 마지막 문제, 상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예. fx의 한 부정 적분을 라지 fx. 그 너를 미분하면 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어차피 다항함수 다항함수겠지. 그래서 요거 값에서 요거 값 빼봐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성립한다. 그럼 얘 당연히 뭐 할까? 미분. 그러면 3배의 fx. 이쪽도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럼 얘 넘기니까 두 배의 fx가 x-1의 f'x가 된다?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얘가 n차라고 하면 xn차, n-1차에다가 x 곱해주면 n차 나오는데
최고 차.

0: 차이를 지금 맞춰야 되는 거거든?
1: 최고 차익 개수를?
0: 그래서 이 FX가 최고 차익 개수가 뭐 1이다 이런 거 없잖아. A의 XN제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최고 차항에다 두 배하면 2AXN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봐. 미분하면 NAX의 N-1제곱 플러스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최고 차항 XN제곱의 개수는 2A가 될 거고, 여기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는 X를 곱해줬으니까 NA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0이 약분되고 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아, fx는 2차야. fx는 2차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 네. 그러면 f'x라는 거는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거에다가 두 배를 한 게 이거에다 x-1을 곱한 거랑 같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x-1을 곱해봐. x-1 전개하면 2ax 제곱 플러스 b-2ax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라고. 충분히 되죠? 그럼 두 배하면 너 그럼 2b가 b-2a이니까 b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a. 이게 나올 거고, 여기다 두 배하면 2c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고, 뭐 c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b 해줘도 되는 거고, 가능하겠죠? 그럼 너는 b 대신에만 바꿔봅시다. b 대신에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c. 그런데 2 넣어줬을 때 4 나온다. 2 넣어줘보세요. f2 2 넣어주니까 4a,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a, c 그게 얼마? 4. 아, c가 4야. c가 4니까 c가 4면 b가 마이너스 8, b가 마이너스 8이면 A는 얼마? 4. 다 나오잖아. 그래서 FX가 완성. 4X제곱. B가 얼마? 마이너스 8X. C가 얼마? 4. 이렇게 나왔던 거네. 이것도 보이나요? 4의 X-1의 제곱. 이렇게. 네.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구하라는 거는 라지 F4인데, 자, 조건 가에서 보면 X에다 4를 넣어준 거야. 3F4는 4 넣어주면 3F3이야. 그러니까 라지 F4라는 거는 F3과 같은 거죠. 맞나요? 4 넣어주면 제가 어디 잘못된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X에다 얼마 넣어줬지? X에다 4 넣어주라고. X에다가 4. 제가 이런 또 실수를 해. 그러면 3 라지 F4. 4에서 1 빼면 3. 스몰 F4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 결국 라지 F4라는 거는 스몰 F4랑 같아. 그러니까 라지 F4에서 F3을 빼라는 거는 여기에서 F3을 빼라는 거랑 같지. 그러니까 F4 마이너스 F3의 값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4 묶여버리고, 4 묶어도 상관없잖아. 그 여기다가 4 넣어준 거에 3 넣어준 거 빼면 되잖아. 4 넣어주면 3의 제곱 9에서 3 넣어주면 2의 제곱 4를 빼줄 거니까 5, 4, 20 이런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냥 또 4를 넣어서 9, 4, 36, 그다음에 3 넣어줘서 2, 2의 제곱 4, 4, 16, 그래서 2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다. 아, 좀 계산 좀 길었죠.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계산이. 그래서 다섯 번째 유형까지 마무리 졌고요. 다음 29번. 여섯 번째 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얘를 적분할 거야. 적분하면 너 적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c1 이렇게 너 적분해줄 거야.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2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어. 미분 가능이면 뭐지?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0 좌극한 값 0으로 보내면 C1. 너도 0으로 갈때 얘랑 같아야 되니까 C1과 C2가 같아야 되니 그냥 C. 0 넣어주면 C. 0 넣어주면 C. 아, 이거야. 그럼 C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 물론 이게 지금 F-2가 얘 넘어가면 F2-F2가 돼서, 아, 요게 원점 대칭? 아니, 지금 함수가 좀 다르지? 다르지? 그냥 함수 값 자체가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것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2를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줄 거야. 2 넣어주면 8,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2 플러스 C와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지. 4 마이너스 2. 그럼 2 플러스 C. 너가 0이 돼야 돼. 그럼 4 플러스 2C가 0이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2. 아, C가 마이너스 2야. C가 마이너스 2야. 다 나왔잖아. F1의 값을 구해라. 1 여기다 넣어줘야지. 1, 마이너스 2, 1 없어지고 결국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있으면 이거 미분하라고 미분하고 미분해서 우리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따졌던 게 우리가 미분해서 했던 거라면 요번엔 적분하라는 얘기야. 적분하라는 얘기야. 여기 등호 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얘가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미분 개수 얘 미분해봐. 그러면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0 넣어주면 1 나와. 0에서 미분 가능. 당연히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 일치. 이런 것도 따져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 자, 한 문제만 정말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러면 너 적분해? 그러면 fx가 나올 거다. 적분하니까 2분의 a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1. 여기는 x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2.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 0 넣어주면 c1, 0 넣어주면 c2 같아야 돼. 그래서 c. 이렇게.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다.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5 플러스 c가 1 넣어줘. 그럼 6 플러스 c랑 같으니까 cc는 없어져. 그럼 2분의 a가 11이 될 거니까 a는 얼마 나와? 22. 이렇게. a가 얼마? 22. 그러니까 11.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44.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c.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네. 예. 산수 조심해. C 플러스 34. 예. 자, 2 넣어줄 거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8 플러스 25 C 플러스 C니까 C 플러스 18. 그래서 너에서 너를 뺄 거니까 16.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C를 구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왜? 빼버리니까. 앞에 문제랑 지금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F'X가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그래서 걔를 적분해. 적분 상수가 일단 같아. 여기가 0 넣어줬을 때 값. 이게 만약에 0이 아니고 1이었다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적분 상수 C 지금 0 넣어줬을 때 C1, C2. 그래서 C1과 C2가 같아서 제가 C라고 놓은 것뿐이야. 만약에 여기 값이 달랐다라고 0이 아니고 다른 값이었으면 C1과 C2의 관계로서
C2를 C1으로 나타내주는 어떤 식의 변화, 그리고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해결해 봤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31번부터 문제 풀어 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계속 풀어 나가는 거에 지루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산 연습 충분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 뭔가를 보려고 시도를 하면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일 것이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39번째 시간이죠. 자, 영화 쿵푸 팬더에서 거북이 사부님이 했던 멋진 말이 있죠. 자, 어제는 역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 수수께끼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자, 프레젠트란 말 알죠? 현재라는 말, 선물이란 얘기죠.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소중한 선물인 현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놓친 현재는 훗날 후회스러운 과거가 되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지금 딱 현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이 수업이 현재죠? 여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고난도 문제다. 덜덜. 자, 과연 힘든 시간이 될 것인가? 자,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인가? 자, 후자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자, 그동안 문제와 다른 점이 뭘까요? 자, 확률이 미정계수인 것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경험했지만, X의 값 하나를 비워놨잖아요. N의 값을 구해야 돼요. 주어진 정보가 뭐냐? 자, 표본의 크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자, 조심해야 돼. 요 N이 이란 얘기 아니야. 여기 있는 N은 확률 변수 X 중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 표본의 크기가 2인 거죠. 이때 X바에 대해서 X바가 5를 가질 때, 그러니까 뭐 그동안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많이 풀어봤지만, 여러 번 얘기하지만 표본 평균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준 거죠. 여기서 한번 잘라줄게요. 그리고 표본 평균이 1일 때의 확률이, 자, 4분의 1이라고 줬으면 참 좋겠는데 4분의 1보다 작대. 아, 아마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뭐 경우들이 뭐두 개, 세개 있겠지. 그 중에서 몇 개들은 이 조건에 의해서 걸러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n 플러스 64. 그러니까 이제 n의 값을 구하면 되죠. 근데 n의 값을 구하더라도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또 추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가장 만만한 친구가 뭐냐면 확률의 합이죠. 확률을 죄다 더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8분의 1은 뭐다? 1이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값은 뭐예요? 8분의 5가 되죠. 자, 이거 딱 정해놓고서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를 이제 뽑은 친구들의 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두 친구를 뽑은 거야. x1이랑 x2를 뽑아서 더했더니, 그리고 2로 나눴던 이게 바로 뭐예요? 표본 평균이잖아. 이 표본 평균이 뭐였으면 좋겠다? 5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합이 뭐란 얘기예요?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두 데이터의 합이 10이라고 바꿔도 괜찮고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풀때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확률은 뭐냐면 16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x값은 1, 3, n이 있잖아요.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될수 있을까요? 있지. 지금 여기 원래 있었던 1과 나머지 n 값이 뭐 9라면 더했을 때 10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 있었던 3과 n이 만약에 7이면 더했을 때 10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n만 두번 더했을 때 10이 될수 있나? 있잖아요. 5.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9와 7과 5가 바로 n의 후보인 것을 알수 있겠다. 오케이? 자, 이걸 통해서 n의 값은, 자, 5이거나 7이거나 9다. 자, 여기 있는 친구를 1번, 얘를 2번, 3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후보야. 아직까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들어간 거죠. 아직 대비는 못했어. 조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줘야 돼. 뭘 통해서 검증한다? X바이 확률이 16분의 1인 걸 이용해서 검증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관문 두 개를 통과해야 돼. 첫 번째 관문은 표본 평균 값이 5가 되는 확률이 16분의 1인 거고요. 두 번째 관문은 표본 평균이 1일 때그 확률이 4분의 1보다 작다는 이두개 관문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n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n이 5일 때부터 가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좀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x, 그리고 p가 있잖아요. 자, x 값은 1, 3, n인데 n이 이제 5인 거예요. 자, 확률은 a, b, 그리고 8분의 1. 이렇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x1 플러스 x2의 합이 10이었으면 좋겠대. 자, 그래서 뭐 그대로 써보면, 요것의 속뜻은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되면 되잖아요. 10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5만 두번 뽑는 것밖에 없다고. 5를 뽑고 또 5를 뽑는 거죠. 이 확률은, 자, 5가 나올 확률인 8분의 1과 5가 나올 확률인 8분의 1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분의 1이 된다고. 그런데 조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6분의 1. 자, 두 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n의 값은 5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5가 안 됐어. 이제는 7일 때 한번 볼까요? 자, n이 7일 때. 자, 그대로 확률 분포표를 한번 반영해서 그려보면, 자, 첫 번째 행은 x, 두 번째 행은 확률 1, 3, n인데 n 대신에 7을 썼고요. 확률은 그대로 복붙하자. 이렇게. 자, 이번에도 x바가 5가 될 때. 그러니까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경우잖아요. 자, 10을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3과 7을 더했을 때. 그래서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3과 5를 뽑을 때와 5와 3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 자, 3을 뽑을 확률은 B. 5를 뽑을 확률은, 자, 3과 5가 아니죠. 3과 7을 뽑았을 때 합이 1이 되죠. 자, 3 플러스 7, 이때도 평균이 5가 되고요. 7 플러스 3도 평균이 5가 되니까, 자, 3을 뽑을 확률은 B. 자, 7을 뽑을 확률은 8분의 1. 이때도 순서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값은 똑같잖아요. 8분의 1 곱하기 B. 8분의 B를 두번 뽑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분의 B가 바로 확률이 되고요. 그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6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아직까지는 모순이 없죠. 우리가 지금 통과해야 될 관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관문에서는 아직 걸린 게 없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표를 또 완성할 수 있겠네? 지금 B가 뭐예요? 4를 넘겼을 때 4분의 1이잖아. B는 4분의 1. 자,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8분의 2라고 쓸수 있고요. 자, 총합이 1이 되려면 A 값은 8분의 5네. 이렇게 분포표를 완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관문에는 모순됨이 없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B 값과 A 값을 구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남았죠.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자, 표본 평균이 1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이 조건에 부합하나? 그런데 표본 평균 1인 건 뭐예요?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2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2로 나눴을 때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2가 되려면 어떤 것밖에 없어요? 1을 두번 뽑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 자, 1 플러스 1밖에 없다고요. 자, 1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고요. 또
또 한 번 뽑으면 또 8분의 5죠.

그래서 8분의 5와 8분의 5를 이렇게 곱한 거야. 자, 그러니까 64분의 25예요. 자, 이값이 바로 64분의 25인데, 자, 문제 조건은 이 값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자, 4분의 1은 64분의 16이기 때문에 작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크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7인 경우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관문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역시 가능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제 N은 9인 경우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가 5인 경우와 7인 경우가 탈락됐으니까 다 지우고서 9인 경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탈락. 9는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N은 9일 때. 자,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 행은 X. 자, 두 번째 행은 X에 대응되는 P.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1과 3과 N인데 N은 9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A, B. 아직은 몰라. 그리고 8분의 1.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뭐 통과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A, B가 구해야지. X바가 5일 때. 그러니까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돼야 돼.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과 9를 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과 9를 더할 때. 자, 순서를 바꿔서 더하는 것도 또 한번 세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자, 1을 뽑을 확률은 A고요. 자, 그 다음에 9를 뽑을 확률은 8분의 1. 자, 9를 뽑을 확률은 8분의 1. 1을 뽑을 확률은 A니까 8분의 A를 두번 더했을 때, 그러니까 4분의 A가 X바가 5가 될 확률인데, 문제선 요 값이 16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뭐예요? 4분의 1. 그래서 A는 8분의 2가 되는 거다. 자, 여기다가 8분의 2. 이렇게 쓰고요. 자, 총 확률의 합이 1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8분의 5가 오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부합하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이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겠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PX반은 1이죠. 그래서 PX반은 1일 때. 그 말은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합이 2가 되면 되잖아요. 2를 2로 나눴을 때 1이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요? 1만 두번 더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1 플러스 1. 자, 1을 뽑을 확률. 자, 8분의 2니까. 간단히 나타냈을 때 4분의 1이고요. 또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16분의 1이 되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4분의 1보다 작다는 조건에 부합하니까 N은 9가 되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또 이게 있어요. 자, P, X바가 작거나 같다. 2분의 N보다. 그러니까 X바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X바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그걸 먼저 조사해야 되는데, 자, 그걸 조사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일 때 이제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X1을 쓰면 후보는 139가 있고요. 여기다가 X2를 쓰면 또한 후보는 139가 되죠? 자, 1과 1이 만났을 때 평균은 뭐예요? 1. 1과 3이 만났을 때 평균은 2.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만나서 평균은 5. 그 다음에 여기는 2, 3, 6, 그리고 5, 6, 9가 되죠. 그럼 지금 4.5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1이 있고요. 그리고 2도 부합하고, 자, 최종적으로 3. 이네 친구밖에 없잖아.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요 친구의 확률이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럼 가볼게. 자, 처음에는 X바가 1이 될때 확률 가볼게요. 첫 번째, X바가 1일 때. 자, X바가 1이란 얘기는 뭐밖에 없다? 1, 2를 뽑을 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일 때 확률,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었던 4분의 1. 또한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16분의 1. 자, 하나 구했고요. 자, 두 번째는 X바가 2가 될. 그때 안에서도 또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잖아요. P, X바가 2가 될 확률. 그러면 1과 3을 뽑았을 때, 그리고 아니면 3과 1을 뽑았을 때잖아요. 자, 1과 3을 뽑았을 때 뭐예요?

뽑을 확률은 4분의 1. 자, 그리고 3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 근데 두 녀석은 순서만 바꿔서 곱한 거니까 똑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4, 8에 32. 2를 곱했을 때 분모는 64고요. 64분의 5. 자, 세 번째. 이번에 X바가 3이 될 때. 그 말은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3 플러스 3. 여기서 말해주잖아. 3 플러스 3밖에 없다고요. 평균이 3이 될 때는. 그 3을 뽑을 확률은 뭐예요? 8분의 5죠? 그래서 이렇게 8분의 5 곱하기 8분의 5. 그러면 64분의 25. 여기는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싹다 더한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찾는 X바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X바가 작거나 같다. 2분의 N이죠. 이 확률은 자, 64로 분모를 통분했을 때. 자, 이 친구는 64분의 4가 되니까 분자는 4. 그 다음에 5와 25죠. 5 플러스 25. 자, 64분의 32. 이거 잘못 썼죠. 자, 이거 32분의 5인데 이제 2를 곱했잖아. 자, 2분의 1이 아니다. 그래서 16분의 5예요, 이건. 16분의 이렇게 5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을 때 64분의 20. 자, 가끔씩 이제 계산할 때 쎄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무시하지 말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5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건 뭐야? 64분의 49가 되겠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n 플러스. 자, n 플러스 64 곱하기 p 가로 열고. 자, 그리고 x 바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n의 값은 9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값은 64분의 49잖아요. 64, 그리고 49가 돼서, 자,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자, 9와 49를 더했을 때 값이 뭐다? 58. 답은 58이 되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고난도 1번인데, 어찌 보면 가장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좀 특별했던 문제는 이제, 확률을 알려주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확률 변수 한 친구를 비워둠으로써 우리가 조건에 부합하는 n을 찾는 과정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은 두 개였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표본 평균이 오고요. 표본의 크기가 2이기 때문에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케이스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더했을 때 절대 10이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1 또는 3이랑 더했을 때 10이 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9와 7이 있었고 n만 두번 더했을 때 10이 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총 n의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검증해 보니까 조건 두 개를 통과하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었다? 9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인트는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우리가 이미 5와 7이 안된걸 확인한 상태라면 n이 9인 경우는 이두 번째 조건을 통과하는 것이 자명하죠. 사실 여기서 어떤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고난도 1번 문제 풀었는데 풀이 과정이 매우 길다. 자, 아주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표본 평균이 올 때, 표본 평균이 1일 때 라고 조건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표본의 크기가 2라면 두 친구를 뽑았을 때그 합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분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배반 사건일 때 확률의 덧셈 정리 같은 것들, 그리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곱셈 정리, 이런 확률 개념들도 많이 나오죠. 자, 2번 문제. 저번 시간에 고난도 프리뷰 할때이 문제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좀더 단순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백질바 한 개의 무게는, 그러니까 단백질바 한 개의 무게가 바로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0.3이에요. 그러니까 X는 물결 N, 이렇게. 자, 평균은 80. 자, 표준 편차는 0.3이니까 0.3의 제곱. 이것이 바로 분산. 자, 9개를 임의로 추출했다. 자, 표본의 크기가 9인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X바의 분포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은 그대로 이어봤고요.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자, VX 반은 표본의 크기인 9분의, 자, 모 분산인 0.09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0.01이에요. 다시 말하면 0.1의 제곱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0.1이다. 그리고 분산은 0.01이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바 9개 무게 합. 자, 표본 평균의 범위를 준 것이 아니라 데이터 9개 합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9개를 뽑았잖아, 여기서. 이거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두자. 기존에 이미 x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y라고 두자고요. 그럼 어떤 점이 좋냐면 이걸 구로 나눴을 때, 구로 나눴을 때 뭐가 돼 이거? 9개 합의 평균이니까 기존 x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이게 시그니처라고 요 풀이에 x반은 9분의 y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표본의 크기는 9가 되고요. 그럼 y에 대해서 푼 다음에 이제 x바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x바는 여기 있는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표준화해서 여기 있는 조건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좀 수학적 기호로 바꿔보면 지금 9개 무게 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y라고 가정했죠? 이거 y예요, 이거. 720보다 k만큼 작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y가, 자, y의 범위는 720보다 k만큼 작거나, 또는, 자, 접소고 되게 중요해요. 거나야, 이고가 아니라, 그럼 큰 거잖아요. y가 720보다 k만큼 크단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조작을 가했을 때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까? 이거 보여요? 9분의 y. 여기는 y를 9분의 y로 바꿨을 때 x바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좌변, 우변을 9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9, 9, 여기도 9, 여기도 9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9분의 y는 뭐예요? 9분의 y는 x바잖아요. 이렇게 x바. 이게 작은 거죠. 뭐보다? 80 마이너스 9분의 k보다 또는 x바가 큰 거죠. 누구보다? 80 플러스 9분의 k보다. 자, 그러니까 y를 도입함으로써 주어진 문장을 결국 표본 평균에 대한 범위를 바꿨잖아. 근데 이 평균이 어땠으면 좋겠다? 1%가 아니에요.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1%를 확률로 환산해 보세요. 뭐예요? 0.01. 그래서 여기다 이제 p를 씌운 거야. 지금 이렇게 p를 씌운 거죠. 그래서 x바가 작다. 80 마이너스 자, 9분의 k 또는 x바가 크다. 80 플러스 9분의 k보다 이 확률이 0.01이 아니라 0.0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볼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건과 이제 여사건 관계 있는 친구 누구냐고요? 지금 X바가 두 실수의 바깥쪽에 있잖아. 여사건은 두 실수의 안쪽에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긴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여사건은 등호를 추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80-9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누가? X바가. 엄밀히 말하면 9분의 Y죠. 그리고 80 플러스 9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이 어떠냐면, 자,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여기가 0.01이니까 이 친구는 0.99가 돼야 돼. 근데 0.01보다 작다면 얘는 0.99보다 커야지만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 이상 푼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끌어내는 게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확률 변수 y를 도입해야 되고요. 문제 자체가 표본 평균에 대한 범위를 준게 아니잖아요. 9개 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9개 합을 y라고 정의하고요. 양변을 9로 나눴을 때 비로소 9분의 y는 x바가 되는 거야. 그럼 주어진 문장을 합에 대한 그런 조건을 y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x바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9로 나눈 겁니다.

나서 이 확률이 이제 0.01보다 작은 사건과 같은데 이걸 푸는 건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인 이 친구를 바꾸고 대신에 확률은 0.9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 등호가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자, 표준화했을 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X바이 평균이 뭐예요? 앞에서 구했잖아요. 80이잖아. 80. X바이 표준 편차가 뭐예요? 0.1이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돼. 근데 여기 80 있네? 일단 양 변에, 각 변에 80을 빼볼까? 자, 빼보면, 여기 빼면 9분의 마이너스 K. 크거나 같다. X바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여기 80을 뺐을 때 9분의 K가 되잖아요. 이건 역시 확률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멋지게 뭘 해야 돼? 여기다가 표준 편차 0.01로 나눠야지. 자, 표준 편차는 0.1이다. 자, 분산이 0.01이었다. 그래서 0.1로 나누면 완벽한 표준화가 되지, 이렇게. 근데 0.01로 나눴다는 것은 결국 10을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바꿀 수 있다. 자, 가로 열고 9분의 마이너스 10K 크거나 같다 G. 그리고 여기는 9분의 10K. 이 확률이 0.99보다 크거나 같다. 자, 아주 힘들게 오고 있어요. 자, 문제 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음처럼 바꿀 수 있죠. 절대값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P 절대값 G는 작거나 같다 9분의 10K. 이게 바로 0.99보다 크거나 같아. 선생님, 왜 굳이 절대값으로 바꾸나요? 여기는 0.99를 또 절대값으로 표현한 조건이 있잖아. 이때는 G의 절대값을 씌운 친구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바로 0.99잖아.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근데 여기 있는 9분의 10K랑 2.58에 대한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 보면 그림을 그려봐. 자, 일단 둘다 G에 대한 그런 조건이니까 일단 G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라고 이렇게. 0의 좌우 대칭이잖아, 이렇게. 0의. 그리고 나서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찍고 또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이렇게 찍어봐. 큰 녀석이 바깥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더 넓은 면적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9분의 10K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2.58이라고. 2.58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성을 고려하면 이 넓이가 똑같잖아. 여기도 넓이가 똑같잖아요. 이 넓이가 뭐냐고. 2a 플러스 2b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2b라고. 그리고 2.58 안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2a잖아요. 2a. 왼쪽 넓이가 큰게 자명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등호를 통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위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지금 9분의 10은 넘겼을 때 10분의 9가 되니까 결국 2.58 곱하기 9를 이렇게 10으로 나눈 것이 작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K보다. 자, 이 정도 계산은 뭐할수 있잖아. 우리 그 추정에서 엄청난 계산을 했으니까. 자, 258 곱하기 9, 89, 72. 자, 89, 72 올라가고 59, 45. 2가 되고 5가 되면 2, 9, 18. 자, 그래서 2320인데, 자, 소수점을 잘 반영하면 뭐가 돼요? 2.322. 요거보다 K가 크거나 같다. 우리가 원하는 K의 최소값은 2.322가 되겠다. 끝. 정리할게요. 자, 요 문제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을 표본 평균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있다면 사건의 여사건을 갖고 와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를 보려면 큰 친구가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헷갈릴 때는 이렇게 영역들의 어떤 넓이를 표시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는 뭐 단순한 부등식을 푸는 과정

특정이었다. 그래서 표준화, 표본 평균, 뭐 확률 변수, 정기 분포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고난도 2번 문제. 자, 아직 두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30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제들이 참할 얘기가 많아요. 자, 근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 번에 안 풀리면 속상해하지 말고 내일 풀고 모레 풀고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여러 번 보다 보면 볼 때마다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자, 표본 평균이 스몰 X1 바. 이때 95%니까 K값에 1.96을 쓰면 되고요.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다.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시작하죠. 크기가 N2고요. 자, 표본 평균은 X2 바. 그리고 99%. 이때 실내 구간은 다음과 같다. 이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P 플러스 Q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PQ가 서로 소일 때, 그리고 특별한 조건은 뭐 1.96일 때, 그러니까 95%일 때 K 값, 그리고 99%일 때 K 값을 쓰라는 얘기죠. 자, 뭐 모평균의 추정이죠. 자, 모평균의 추정을 풀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일까요? 자, F4 4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X바, N, 시그마, K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을 보면, 표본의 크기가 뭐야? N1. 그리고 표본 평균 X바는 스몰 X1 바구요. 시그마 알려주지 않았구요. K값은 뭐야? K값은 95%니까 1.96이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4개 중에서 1개밖에 안 알려줬다. 자, 실내 구간을 줬다는 것은 결국 조건을 2개 준 거죠. 자, 문자는 3개인데 조건이 2개 있다는 얘기는 3개 값을 각각 구할 수는 없고요. 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여기 있는 N1과 시그마의 어떤 비는 알수 있다. 그래서 루트 N1분의 시그마 값을 알려줄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N1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요. N1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에서 N2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시그마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럼 먼저 실내 구간을 써볼게요. 자, 실내 구간은 스몰 X1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1, 그리고 시그마.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스몰 X1 플러스 1.96, 루트 N1, 그리고 시그마죠. 자, 이게 이제 45.06에서 출발한대요. 45.06이야.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친구. 자, X1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n은 n1이죠. 이걸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는 게 필요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미정계수가 두 개인 거예요. 두 친구, 이렇게.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실내 구간에 끝나는 지점은 53.58. 53.58. 이건 바로 여기 있는 녀석이 되겠다. 자, 그대로 복사해 보면, 자, 시그마가 아니라, x1 바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때도 문자가 두 개인 거죠? 자, 핑크색과 연두색. 자,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요거를 기역이라고 하고, 요거를 니은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기역과 니은을 잘 더하고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기역과 니은을 더 해볼까요? 기역 플러스 니은. 자, 좌변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될까요? 일단 정수끼리 잘 더하면, 자, 98이 되고요. 이네끼리 더하면, 64가 되죠. 자, 50.94죠. 자, 50.94. 여기 있는 것과 헷갈렸는데, 여기는 50.94를 써야 돼. 자, 50.94. 그래야지 소수끼리 더했을 때 깔끔하니까. 그래서 좌변끼리 잘 더하면 96. 그래서 96은, 자, 우변끼리 더했을 때 x1 바만 두 개잖아요. 이 x1 바. 그러니까 x1 바는 뭐예요? 48. 이렇게 해서 X1 바를 구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핑크색을 구하기 위해서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빼도 괜찮지만 여기는 X1 바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있는 X1 바인 48을 이렇게 대입할게. 어디다가? 니은에다가. 그럼 좌변은 50.94고요.
요게 이제 48 플러스 1.96. 자, 그리고 루트 n1분의 시그마가 되죠. 48을 넘겼을 때 2.94가 되잖아요. 2.94. 그러니까 100분의 294. 자, 그대로 소수로 갈까요? 자, 여기는 넘겨보면 2.94, 2.94. 여기는 1.96. 그리고 루트 n1분의 시그마. 자, 1.96으로 양변을 나눴을 때, 자, 간단한 계산 선생님 해왔어요. 루트 n1분의 시그마는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다 구한 거야. 자, 2분의 3과 여기 있는 48을. 자, 이런 과정을 한번더 반복해야 돼. 한번 더. 자, 여기 있는 걸 이제 써놓고서 다 지운 다음에 이제 새로 써볼게요. 48과 2분의 3. 자, 아, 그리고 요 얘기도 해야겠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제 n1에 대한 얘기니까 n1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면 이게 되죠. 자, n1의 제곱 분의, 자, 양변을 제곱하면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고요. 요게 4분의 9잖아. 위치를 잘 바꿔보면 결국에, 자, n1은 뭐가 되냐면 9분의 4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알고 싶은 거야. 이걸 통해서 이제. 자, 뭐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 X바, K, 그리고 시그마. 자, 마지막 조건은 뭘까요? 바로 K가 되겠죠. K, 그리고 N. N이 되죠. 자, 두 번째 조건은 표본 평균이 스몰 X2바고요. K는 이제 99%니까 2.58. 자, 시그마는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표본에 관계없이 모 표준 편차는 같잖아요. 그리고 n의 값은 이번에는 n2예요. 이렇게. 2, 이렇게. 자, 이걸 잘 종합해가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x2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2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x2바 플러스 2.58, 그리고 루트 n2분의 시그마. 여기 바로 문제에서 알려준 첫 번째 데이터인, 자, 48.42죠. 자, 48.42가 여기 있는 x2 마이너스 2.58, 루트 n2분의 시그마고요. 이걸 기역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기역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값은 실내 구간의 끝은 53.58. 53.58은 자, x2바 플러스 2.58 그리고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게 니은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결국 x2바와 여기 있는 n과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이제 미지수가 두개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더해 볼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좌변끼리 더했을 때, 자, 102가 돼요. 102.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라지니까 x2바만 두 개가 돼서 x2바는 51. 이렇게 해서 x2바를 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정을 좀 생략해 볼게요. 이것도 잘 구해 보면 루트 n1분의, 자, 여기는 n1이 아니라 2가 되죠. 그러니까 두 식을 잘 빼서 잘 구해보면, 루트 n2분의 시그마는 1이 나오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잘 구해보면, n2는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구했었던 x1 바가 48이고, 사실 이것보단 이게 중요하죠. n1을 9분의 4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한 거랑, 그리고 방금 전에 구했었던 x2 바가 51이라는 사실과 n2를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네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x2 바 곱하기 n1이에요. 2가 아니라. 그리고 x1 바 곱하기 n2잖아요. 그런데 x2 바가 뭐였어요? 51. 자, n1이 뭐였어요? n1의 직접적인 값은 알수 없었지만, 이거는 9분의 4 시그마의 제곱이었죠? x1 바는 뭐였어요? 48.
자, 그리고 N2는 시그마 제곱이었죠.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지워졌죠. 자, 이걸 간단히 써보면, 자, 51, 48분의 51.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16분의 17이 되고요. 9분의 4를 그대로 써줄게요. 9분의 4.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분모는 4, 9, 36. 자, 분자는 17이니까 여기 P가 36이고요. Q가 17이 돼서 여기다 써보면 P 플러스 Q는 이게 P고요. 이게 Q가 되니까 합은 53. 답은 53이다. 자, 정리할게요. 큰일 날 뻔했네. 더 양이 많았으면 못쓸 뻔했죠. 이 문제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건 없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세개 미정 계수를 각각 다 구할 수는 없지만 N과 시그마에 대한 B는 알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았잖아요. 처음에는 X1 바와 루트 N1분의 시그마를 구했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N1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N1을 시그마로 표현했다. 자, 지금 표본이 다른 표본이죠. 첫 번째 추출은 표본의 크기가 N1이고 두 번째 추출은 크기가 N2였지만 어차피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N1과 N2의 비를 구할 때 시그마는 동일하게 쓰여서 삭제가 됐잖아요. 소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주 풀이가 좀 길었지만 완전히 새롭지는 않았다. 우리 충분히 이전 시간에 연습을 해서 훈련을 했잖아요.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프로블럼. 자, 고난도 4번으로 갈게요. 자, 앞에서 뭐 충분히 고생했기 때문에 4번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모비율이 0.1인 어느 모집단에서 자, P를 얘기하는 거죠. 자, P.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비율을 P 해시를 하자. 여기까지는 뭐 새로울 게 없죠. 자, P에서의 값이 0.05 이상, 0.15 이하일 확률이 98.8% 이상. 자, 확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확률의 범위를 알려줬죠. 전에 문제에서 많이 풀었었죠. 뭐 여사건을 이용해서 다루기도 했었고. 자,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0.988의 확률을 가지려면 자, G의 절대값이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땐 데이터가 4개 필요했지만 모비율을 추정할 땐 데이터가 3개가 필요한데 일단 이 문제는 모비율의 추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어떤 범위를 얘기했잖아요. 표준을 해야 되니까 일단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고요. 0.1이에요. 0.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이죠.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n분의 pq잖아. n이 뭐예요? 자, 표본의 크기가 지금 n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쓰는 거야. n분의 1. p는 뭐예요? 10분의 1. 자, q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0분의 9. 잘 곱하면 100n분의 9잖아. 자, 100n분의 9의 양의 제곱근은 뭐예요? 10루트 n분의 3에 이렇게 제곱을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0.1과 여기 있는 10루트 n분의 3을 통해서 우리는 표본 비율의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겠다. 자, 주어진 문장은 0.05 이상, 0.15 이하래. 써볼게요. P 가로 열고 0.05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표본 비율이. 자, 그리고 0.1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98.8%. 자, 확률로 환산했을 때는 0.98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988. 이거 지금 반갑죠? 주어진 조건에 988이 보이네. 이렇게.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표준화해야겠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보면, 자, 0.05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구를? 표본 비율의 평균인 0.1을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자. 여기는 10루트 n분의 3을 쓰고 g가 될 것이고 이번에 0.15에서 이렇게 빼자. 0.1을 그리고 10루트 n분의 3으로 나눠주자. 이게 바로 크거나 같다. 0.988. 자, 여기까지 되죠. 자, 0.05에서 0.1을 뺐을 때

0: 좀 좋겠다. 자,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와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지금 주어진 조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도 절대값으로 바꾸면 비교하기 편하겠다. 그래서 바꿔보면 절대값 지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6분의 루트 n보다. 그리고 0.988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다음처럼 바꿀 수 있잖아요. 절대값 g가 작거나 같다. 2.5보다. 그리고 왼쪽이 더 크다. 자, 그림 그리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자, 뭐, 이 녀석이 크기 때문에 6분의 루트 n이 더 커서 이제 얘를 품어야 되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중심은 0입니다. 왜냐면 표준 전기 분포니까 이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잡고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또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잘 잡아봐요. 그럼 여기는 2.5와 여기는 6분의 루트 n 중에서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6분의 루트 n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뭐다? 6분의 루트 n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2.5. 그러니까 2분의 5다. 그럼 두 녀석의 대수관계가 명확하죠? 6분의 루트 n이 더큰 거고요. 여기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림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여기 있는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하면, 자, 대칭성에 의해서 이 영역도 A가 되고요. 넓이를 B라 하면 여기도 B가 되는데, 자, 이 친구의 넓이가 뭐냐고. 응? 바로 A가 두개 있고 B가 두개 있으니까 2A 플러스 2B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2.5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 얘는 A가 두개 있네. 당연히 0보다 큰 B가 있는 이 친구가 큰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는 부등식을 풀자고요. 자, 위로 갖고 와 보면, 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6분의 루트 n이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3이 되고요. 좌변을 제곱했을 때 뭐가 될까요? 25가 되죠. 25. 크거나 같다. 여기는 9가 되죠. 그리고 n. 양변에 9를 곱했을 때 225가 돼요. 자, 여기는 225보다 크거나 같다 n이. 그리고 우리가 찾는 미니멈 오브 n. n의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225. 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예전 문제를 통해서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우리 앞에서 아마 그더 어려운 문제 풀었었잖아요. 뭐 표본의 크기가 9일 때 9개 무게 합이 뭐 720부 720의 K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런 문제까지 푼 마당에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이 문제가 뭐 다른 문제와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냐? 사실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본기에 충실하면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뭐 정리 과정을 좀 얘기해 보면 일단 표본 비율의 정규 분포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죠. 표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되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냐? 그냥 모 비율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대로 썼죠. 근데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n분의 pq죠. p는 주어진 값을 통해서 바로 쓰면 되고요. q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0분의 9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n분의 9가 표준 편차가 아니라 이게 분산이니까 양의 제곱근을 이용해야 돼. 여기 양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준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g에 대한 식으로 바꿨고요. 이제 주어진 조건이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니까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 친구도 절대값에 대해서 바꿨다. 그래서 큰 친구가 더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6분의 루트 n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부등식을 잘 풀었을 때 n의 최소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난도 문제 4개 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고난도 문제로 시작할 건데, 자, 프리뷰 안 했다고 겁먹으면 안 돼요. 자,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틀렸으면, 풀수 없으면 항복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한 다음에 한수 배우겠다는 자세로 강의를 들으면 이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문제를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어서 가볼 예정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26,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최대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어떻게 했을 때 수열의 합 sn이 최대가 될 것이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건대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첫째 항이 26이었기 때문에 첫째 항은 26,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추가해서 2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내려오는 거죠. 4씩 줄어든 숫자가 내려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는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음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얘를 추가적으로 더하면 수열의 합이 점점 양수를 더해서 증가했다가 네,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 순간이 이 수열의 합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 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N의 값이 0 이상이다가 어떻게 바뀌는? N의 값이 0 이하가 되는 값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자. 그래서 SN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낼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찾자. 그럼 일반항 구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식 잘 알고 계시죠? 개념 AN은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다. 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우리가 얘가 뭐에 대한 1차식이라고 배웠죠? 네. 공차를 개수로 갖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면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an은 좀 빨리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4n 하고 쓴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게끔 26이 나오게끔만 조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26 나오려면 여기에 플러스 얼마? 네, 30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식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열 AN을 이렇게 구하고 나서 AN이 0 이상이다가 갑자기 0 이하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찾을 거라고요. 그럼 일단 음수가 되는 N의 값이 얼마인지만 보면 되니까 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n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4n이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4로 나누면 되는데 4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5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즉 2분의 15는요 약 7.5, 약이 아니라 그냥 7.5네요. 7.5니까 8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곱 번째 항까지는 양수죠. 뭐 대입해보더라도 바로 나오니까 양수. 여덟 번째 항은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4만큼 더한 거니까 얼마? 예, 마이너스 2. 음수가 되어서 A1, A2, A3, A4 해서 A7까지 더할 때는 결과적으로 양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수열의 합이 커지다가 음수를 더하게 되는 이 A8 지점, S8이 될 때는 S7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네, 정답 7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이 교재에 보시면은, 100쪽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에서 유형 어떻게 푸는지 쭉, 뭐, 괄호 1, 괄호 2, 괄호 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계속 양수 더하면 수열의 합이 커지다가, 음수를 더하게 되면은,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 구역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음수가 되는 지점을 추가하게 되면은 값이 커지다가 내려온 그 지점을 찾게 되니까, 네,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게 될때 양수 지점까지 더한 게 최댓값이니 요 7을 정답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S4랑 S8이 하필이면 같다라고 하네요. 그 상황에서 S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S4라는 건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써보는 거죠. 얘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럼 S8은요? 네. S8은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6, 7, 8.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식을 좀 길게 써봤는데요. S4에다가 A, 5, 6, 7, 8을 추가하면은 S8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요두 개는 똑같으니까 슉슉 소거하면은 남는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A, 5, 6, 7, 8.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다? 네, 0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0이구나. 됐죠? 그러면 요 각각의 수열들은 요네 개만 나열된 걸 보더라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걔가 0이구나라는 식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연립해서 푸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합공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개념,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번째 항 더한 거. 네, 요거는 꼭 기억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요 개념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개수는 네, 4개죠.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는 A5고요. 두 번째는 A6, 세 번째는 A7, 네 번째는 A8. 이게 마지막 번째 항이죠? A8은 0. 그럼 요거 나눠져서 앞에가 어차피 2일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A5랑 A8을 더한 게 합친 건0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A5 더하기 A8이 0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 A5는 어떻게 표현되죠? 네, 얘는 첫째 항 마이너스 11에다가 공차 뭔지 모르니까 4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A8은 첫째 항 마이너스 11에다가 공차 뭔지 모르니까 D로 똑같이 두고요. 7D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2 플러스 11D가 0이구나. 그래서 공차 값이 나와요. 공차 얼마? 네, 2가 되겠네요. 그럼 공차 찾았으니까 우리는 SN에 지금 현재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값. 아니, 아까는 최댓값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게 되는 거냐? 네,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항이 음수였어요. 그러면 음수에다가 계속해서 2씩 더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수열은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1,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2를 더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더하면 더할수록 음수를 계속 더하게 되니까 점점점점 SN의 값은 N의 값이 커질수록 감소하다가 그러다가 네, 2씩 계속 더할 거니까 특정한 항부터는 양수를 더해주겠죠. 특정한 항이 양수면 양수 더해준 순간 쭉 내려가다 그 지점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순간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지점을 찾아줘야 돼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네. 어떤 특정한 한 항이 어떻게 되다가, 네. 음수가 되다가 어떻게 되는 지점, 양수가 되는 그 지점이 어딘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반 항식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일반 항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 우리가 공차가 2이기 때문에 2n 하고 쓴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오게끔 뒤에 숫자 조정해 주시면 돼요. 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하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개념을 써가지고 요식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다가 2 집어넣고 A1에다가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이거랑 똑같은 식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네. 양수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자. 그럼 양수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찾아내면, 네. 바로 눈에 보이긴 하지만, en이 13보다 커. 그러니까 n은 2분의 13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커야 된다. 2분의 13은 6.5죠. 네. 그러면 일곱 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얘가 여섯 번째 항은 실제 숫자 대입해보면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일곱 번째 항부터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까지 곱해 더해졌을 때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 네, SN은 감소하죠. 그러다 일곱 번째 항 더한 순간 양수를 더했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소가 되는 순간은 6일 떠네요. 네. 그래서 내가 찾아줘야 되는 그 최소값은 S6이에요. 그럼 이제 S6 계산만 해주면 되죠? S6은 여기다가 6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 S6은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1, 여섯 번째 항은 우리 ANC 구해놨죠? 6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12고요. 요거 나눠지면 3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 S6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쌤, 저는 어차피 얘가 n에 대한 2차 식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도 풀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음수를 계속해서 더하게 되면은 수열의 합은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양수를 더하게 되면은 그 순간 값이 올라가면서 그 지점에서 최소값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일반항의 부호를 체크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제 29번 지나가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45고요. 공차가 D고 음의 정수인. 예, 공차 D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네, SN은 이제 어느 순간 약속이 되어버렸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의 최대값이 S5가 되도록 하는. 네, 최대치가 S5다. 5든 D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공차라고 말해줬던 거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조건인 음의 정수라는 조건을 잘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선택지가 다 음의 정수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얘가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들끼리는 더해도 음의 정수일 테니까 그래서 선택지가 5개가 다 음의 정수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째 항이 처음에 45였는데, 그죠? 첫째 항이 45였어요. 풀이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45였어. 그럼 두 번째 항은 45에다가 공차만큼 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차는 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음의 정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보단 분명히 작겠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항은 공차를 여기에다가 두개 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에다가 음수를 하나 더 더했으니까 얘보다도 더 작은 거죠. 네. 그럼 숫자가 45로 출발해서 점점, 네. 공차를 D씩 더한 것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생기죠? 네.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얘가 음수가 되는 지점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지점에서 예, 계속해서 음수로 가져가겠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양수였다가 계속해서 음수를 더하면 숫자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음수고 거기다 다시 음의 정수 공차 D를 더하면 계속해서 음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네.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냐? 최대는 어디에서 끊기겠어요? 그 바로 윗지점인 AK-1. 공간을 조금 넓힐게요. 어느 순간 쭉 내려가다가 음수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음수야. 그러면 그 바로 직전의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 예, K-1로 썼죠? 그게 0 이상이 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아,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양수인 것들 것까지만 더했을 때, 그리고 다음 순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얘가 그 순간에 뭐가 되도록 하는, S5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 K-1에 해당하는 게 얼마면 되겠어요? 5였으면 좋겠죠. 자, 그럼 내가 따지는 거 결론 어떻게 풀면 된다? 네. A5에 해당하는 게0 이상이고, 그래서 결론 A5에 해당하는 게0 이상이고, A6에 해당하는 게0 이하가 되면은 최댓값이 S5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댓값이 이제 S5가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봤으니 우리는 일반 항식만 써보면 되겠네요. A5는 뭐죠? 첫째 항 45에다가 공차 4D. 얘가 0 이상. 네. 그 다음 얘는 A6은 첫째 항이 45. 공차는 5개만큼 더해야 되고 얘는 0이야. 그럼 요두 등식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4D가 마이너스 4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공차 D는 4분의 마이너스 45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5D가 마이너스 45보다는 작거나 같다. 가될 거고요. 여기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9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둘다 만족해줘야 되죠. 이게 대략 얼마 정도냐? 마이너스 11점 얼마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공차 D는요, 마이너스 11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음의 정수를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죠. 음의 정수 누가 있나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11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10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9 하나 있네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합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얘네들 3개 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정답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풀이는 간단합니다. 네. S5가 최댓값이 되려고 한다면 A5 지점까지는 어떻게 된다? 0 이상 양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점에서도 만약에 쌤, 0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0이면 더해봤자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즉, S5나 S6이나 같아지는데, 그때도 어차피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S5가 최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등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항인 A6에 해당하는 게0 이하가 된다 해서 이두 개의 연립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경우가 S5가 최대값이 된 상황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응용,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요. 문장을 잘 해석만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내일 전날보다 두 문제씩 더 풀었대요. 그러고 나서 14일, 2주 안에 400문제 이상을 풀려고 할 때, A가 첫날에 풀어야 될 문항수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날에 푼 문항수를 A1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첫날에 풀어야 될그 문항의 수를 우리가 A1이라고 두면 될 거예요. 그럼 풀이 설계는 어떻게 될 거냐? 첫날이 A1. 둘째 날은요, 전날보다 두 문항씩 더 푼다고 했으니까 이게 둘째 날에 푼 문항. 그죠? 그 다음 셋째 날에는 전날보다 두 문제를 더 풀었으니까 여기다가 A1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푼 문항수가 무슨 수열을 이루어요? 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 얼마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14일 안에 400문항 이상을 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얼마? 400 이상이 되도록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상태에서 S14가 얼마? 400 이상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됩니까? 개념. 등차 수열의 합공식만 알면 돼요. 네, 제가 줄여서 등차 합이라고 쓸게요. 등차 합. 어떻게 구한다?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요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봅시다. 14일 아니니까 항의 개수는 14개여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은 당연히 14번째 항이겠죠? 그게 얼마 이상? 400 이상.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각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반 항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얘는 A1에다가 더하기 13하고 공차인데, 공차가 얼마라고요? 2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26이 되겠죠. 추가된 게.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계산 마무리 지어보면, 나눠서 했으니까 7. 그럼 2A1 플러스 얼마? 2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식이. 그리고 나서 또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은 2로 양쪽을 나눠볼까요? 그럼 여기 2로 나누게 되면 A1 더하기 13. 2로 나누게 되면 200. 여기서 7로 나누게 되면 A1 더하기 13이 7분의 20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13도 뒤로 보내버릴게요. A1은 7분의 200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13이라는 거는 7분의 90일이잖아요. 네, 요거를 7분의 91로 바꾸자. 그러면 200에다가 91을 빼면은 얼마죠? 109인가요? 네, 그래서 7분의 109. 요 부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9 나누기 7 하면은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 109 나누기 7. 1 올라가고, 여기에 39. 네. 75, 35 해서 나머지 4 남아서 15. 얼마 얼마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숫자가 15. 얼마 얼마인데 지금 문항 수잖아요, 여러분. 네, 문항 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자연수여야 하죠. 문항 수 1.8개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15 이상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최솟값을 물어봤으니 얼마라고 따지시면 된다. 네, 15. 얼마 얼마를 넘어서야 되니까 15 이상이 아니고.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최솟값은 네, 16이 되겠네요. 15. 얼마를 넘어서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그래서 정답은 16개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은근히 여러분들한테 매일 두 개씩 더 풀라는 압박을 주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어쨌건 매일 두 문항씩 더 풀면은, 예, 처음에 16문제로 시작해가지고, 한 2주 지나면 400개 이상 푼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문제죠. 400문항이면. 그죠? 모의고사로 치면 몇번본 겁니까? 예, 10번도 넘게 본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어느 다각형의, 예,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1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170도일 때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항수의 이제 난도로 분류를 했을 때이 교재에는 중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32번이 여러분들한테 33번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내용이 여러분 엄청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문항이기도 하고, 사실상 얘는 유형편으로 책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들을 쭉 풀면은 당연히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써야지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아마 풀었을 텐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 이제 범위 이만큼 주고 그중에 이 문제가 하나 껴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뭔가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판단이 드시나요? 예, 네,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개의 단원 문제들에서 이 문제가 섞여 있을 때 힌트를 딱 봤을 때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내용 중에서
풀어야 되는데 등차 수열에서 배운 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 안과 등차 수열의 합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합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각의 크기의 합을 언급을 할 텐데 우리가 얘가 몇 각형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다각형이래. 근데 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 변의 개수가 3개면 삼각형, 변의 개수가 4개면 사각형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아, 얘는 어떤 n각형의 변의 개수인데 내각의 크기가 나오니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 써놓고 갑시다. 다각형 중에 n각형의 내각의 총합. 네, 이런 내용들을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여러분. n각형 내각의 총합. 공식 뭐였죠? 네, 이제 떠올리셔야죠. 근데 사실 이 공식도요,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만 알면은 되게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라고 배우셨나요? 삼각형 내각의 합. 알고 있죠? 180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라디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단위가 도수이기 때문에 60분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뭐라고 배우셨나요? 사각형. 네, 사각형이 삐뚤어졌지만. 사각형. 이것도 잘 알죠? 네, 얘는 뭐예요? 360도죠. 그럼 오각형. 오각형 내각의 합은 뭔가요? 물음표, 물음표. 네.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면은 그냥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수학에서는 앞선 개념을 떠올리면은 그 다음 개념은 암기하지 않아도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360도냐면 요거 두 선을 연결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야. 그러면 요각, 요각, 요각 세개 합친 게 180도잖아요.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요각, 요각, 요각 합치면 180도잖아요. 그럼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각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을 모두 합치면 180 더하기 180이니까 그래서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각형도 몇 각형으로 쪼갤까요? 기본 도형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으로 쪼개요.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이 총몇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그럼 180도가 몇배 되는 거예요? 3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곱하기 3 해서 얘는 뭐예요? 540도예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네. 차이가 얼마만큼씩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몇 도? 180도. 얘도 몇 도? 180도. 아,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차이가 180도인, 네, 공차가 180인 무슨 수열을 이루는구나,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내각의 총합 자체가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 삼각형은 180도였잖아. 우리 180n으로 출발을 하겠네. 등차 수열이니까. 근데 3대입했을 때, 삼각형이었을 때 3대입했을 때 180도 나와야 되니까 빼기 얼마? 2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3대입하면 삼각형 내각의 크기야 180도. 그 다음 사각형은 4대입하면 180도 곱하기니까 360도 맞아떨어지죠? 오각형은 삼각형 3개에 540도? 여기 되는구나. 5대입하면 180도 곱하기 n-1. 아, 맞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라는 식을,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기본 도형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써먹을 겁니다. 자, 내각의 크기가 이제 공차가 1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170도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몇 각형인지는 몰라. 근데 첫 번째 각 하나가 몇 도인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각은 공차가 1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도 추가. 그 다음은 10도가 두 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도 더하기 10도에서 20도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내가 얘가 변이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 변의 개수를 n이다라고 둔다면, n각형이다라고 둔다면, 그 다음 거는 n번째 항이 되겠죠.
n번장이면 a1 더하기

10도 곱하기 n-1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다각형 중에 n각형에 각들을 쭉다 나열했어요. n각형은 각이 몇개 있다고요? n개. 아, 얘네들을 몽땅 다 합치면은 180도 곱하기 n-2가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170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170도라고요. 이게 170도구나. 그쵸? 그러면 우리는 A1도 구체적인 식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A1은 170도에서 이 수를 빼면 되죠. 10도 곱하기 n-1. 그래서, 아,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70도에서 빼면 돼. 누구를? 네, 10도 곱하기 n-1 얘를 빼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등식이니까 이거 갖다라고 두면 되니까요. 여기서 요만큼 이항시켜서 A1은 이거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뭐할 거예요? N각형 내각의 총합 요식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N, 그죠? N으로 뒀고요. 그 다음 첫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을 합쳐주면 전체 총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얘랑 얘랑 더하면 340도 마이너스 10에 10도에다가 n-1, 요거 계산한 게 얼마 나와야 돼요? 180도 곱하기 n-2 나와야 되는구나. 네. 자, 이제 어차피 우리 개수가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도는 다 생략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죠. 네, 요렇게 두고서는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에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위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인데 340까지 추가해서 플러스 350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n에 마이너스 5n 플러스 네, 얘 175가 되겠죠. 그게 180에 n 마이너스 360. 근데 이것도 그냥 180으로 일단 묶어놓고 계산을 좀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180에 n-2로 두고요. 왜냐? 하고 봤더니, 저 왼쪽에서 얘가 다 5의 배수고, 180도 5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5로 나눠놓고 시작을 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n. 5로 나누게 되면은 5, 3, 15에 25니까 30. 5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얘도 5로 나누게 되면은 535에다가 6, 네, 36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최종 전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n제곱에 플러스 35n 그게 36n 마이너스 72와 같다라고 식이 정리되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72는 0이구나라는 식이 나와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n 플러스 9, n 마이너스 8은 0. 근데 우리 n각형, 자연수죠? 자연수고, 삼각형보다는 커야 되니까 n은 반드시 3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n 마이너스 9될수 없으니까 n은 8. 아, 그래서 얘는 팔각형이구나. 팔각형은 당연히 각 8개, 변 8개니까 정답은 8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제가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제일 어려운 문항일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봅시다. 33번. 얘네들은 어쨌든 사다리꼴이 있는데 걔네들 다 n등분 해가지고 나타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좀 잘렸네요. 제가 여기 마무리 그려줄게요. 여기가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차례대로 이게 넘버링을 해서 붙여놨고요. 요거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 AD 길이가 8이고 P1, Q10 여기까지 그리고 P2, Q9 그다음 P3, Q3 이제 뭔지 알죠? 이 사이에 들어있는 선분들까지 촘촘하게 다 더한 값의 결과가 110이 될때 선분 BC 길이 이 부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네요. 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등차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문장에. 32번의 경우는 공차가 얼마

얼마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얘는 공차라는 표현도 없고 등차라는 표현도 없고 얘도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등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인 거를 찾아낸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 3번들이 이제 왜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 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개념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삼각형에서 n등분을 했어요. 제가 뭐 3등분으로 할까요? 3등분이 제일 좀 편하니까. 그래서 요 각각의 변이 길이가 같고 여기도 변 길이가 같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평행한 상황에서는요. 동이각의 크기가 다 같고요. 얘를 공통각으로 해서 작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 제일 큰 삼각형 세 개가 서로 닮음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닮음 비가 1대2대1대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변 길이들도 그만큼의 배수를 뗄 거니까 얘를 만약에 길이를 A라고 두면 얘는 닮음 비 때문에 밑에는 2A가 될 것이며 얘도 닮음 비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3A가 되겠죠. 그럼 이 숫자들만 보더라도 차이가 얼마씩? A씩 일정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모양이 어떻습니까? 위에 부분을 슥 잘라낸 거예요. 그래도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들은 다 선분들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알았으니까 얘네들 각각을 다 수열로 잡는 거예요. 얘는 첫째 항을 8로 잡고요. 우리가 공차를 뭐로 하자? D로 설정을 합시다.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얘네들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에 의해서? 예,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왜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 자, 그럼 여기는 공차 D로 설정했으니까 8 더하기 D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 건요. 네, 8 더하기 2D. 얘는요? 8 더하기 3D. 예, 쭈루루룩 두면 돼요. 그리고 이게 넘버링이 아주 예쁘게 잘돼 있어요. 1일 때는 1D, 2일 때는 2D, 3일 때는 3D니까 8일 때니까 8 더하기 8D로 두면 되고 여기는 8 더하기 9D로 두면 되고 P10부터 Q1까지는 8 더하기 10D로 두면 되겠죠.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답, 선분 BC의 길이는 8 더하기 11D로 두면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공차만 찾으면 되겠네. 예.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 무슨 공식을 쓰겠어요? 합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시된 것에 등차 수열에 합공식을 쓰면 지금 뭐부터 더해줘야 되냐면 P1, Q10이니까 8 더하기 D부터 마지막은 P10, Q1이니까 8 더하기 10D에 해당하는 것까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항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하고 보면 앞에 넘버링이 돼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P의 첨자를 따라가시면 되겠죠? 총몇 개? 10개.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10개 분의 첫 번째 항은 8 더하기 D. 마지막 번째 항은 8 더하기 10D. 얘네들을 더해서 2분의 10이랑 곱한 결과가 110입니다라는 거 따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이죠? 그럼 이거 10이니까 샥샥 나누고 나면 11.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의 합은 22가 되어줘야 되는구나. 즉, 16 더하기 11D가 20이고요. 11D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를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죠. 답을 미리 정리해놨는데 11D 통째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8 더하기 6은 정답 14입니다. 라고 쓰시면 끝이 납니다. 끝. 네. 그래서 33번의 경우는요. 풀이는 굉장히 짧은데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선분들이 닮음 비에 의해서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33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34번 하기 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요,
등차 수열이든 뭐 나중에 배울 등비 수열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수혈에 대해서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단지 이 부분이 등차 배운 다음에 끼어 들어간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뭐냐면 SN이라는 개념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하시오에 대한 일반적인 기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라는 기호로 쓰입니다. 그럼 얘 SN식을 알면은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S, N-1은 이거에다가 바로 직전인 어디까지? N-1까지 더하라는 식이잖아요. 그럼 두식을 빼면, 두식을 쭉 해서 빼면, 뭐가 나와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들이 싹다 날아가고 남는 게 뭐밖에 없다? AN이 나옵니다. 그래서 SN-SM-1은 AN이 나온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SM-1식이 정의가 되려면 N은 반드시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2 이상이어야지만 정의가 가능하죠. 그 S0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N이 2 이상일 때는 요식이 성립하고, 그러면은 2 이상일 때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A1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면, A1은 하나의 항만 있을 때니까, S1은 A1에서 얘는 반드시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언제만 성립한다고요?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A1은 S1으로서 반드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 진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비판적으로 이게 같다라고 해서 풀면 큰일 납니다. 1부터 대입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A1은 어떻게 구한다? S1으로 구한다. A5는 S5에서 S4를 빼주면 된다. 네, 말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1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죠? A5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S5는 25에다가 20 빼서 5 더하기 5분의 1. S4는 16, 16 사라지고 4분의 1 요거를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5-20분의 1이고, 결과적으로 20분의 99가 될 거고, 얘는 20분의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두개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 20분의 얼마? 59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할수 있죠? 그래서 34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였다. 이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제 우리 SN은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이제 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얘도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 게 혼자 좀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 A1은 A2, A3, A4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도 계산을 좀더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계산이 훨씬 간편해지죠? 그러면 아, S4는 얘 넘기면 3A1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다.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에다가 3 곱해서 48.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4 더하기 K는 3. A1은 S1이랑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S1. 네, 1 대입한 식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44 더하기 K는 마이너스 6 더하기 3K.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은 이 K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8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8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K는 얼마? 네,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9.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S1은 A1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단순히 AN식 유도해가지고 고 SN 빼기 SN-1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그거를 1을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점,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6번.